반항식을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시그마의 성질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얘가 실소배가 돼 있으니까 2분의 1에 시그마 하고서는 K랑 상관없는 것들은 시그마 앞으로 꺼내어서 곱하기 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얘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따로따로 나누어 가져갈 수 있습니다. K 세제곱 하나랑 근데 2분의 1 전체 묶여있으니까 괄호 쳐서 시그마 K1부터 K제곱 요걸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외워놨던 공식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2분의 1에 괄호 열고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써주는 거고요. 제곱 자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반대로 썼네요. 세제곱 자리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었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였어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됐습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2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4. 얘는 3으로 나누고 2로 한번더 나누면 되니까 3하고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36의 제곱인데 2분의 1까지 분배하면 18 곱하기 36이 되고요. 얘는 2분의 1을 분배를 해주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17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마무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를 계산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고 했죠? 얘를 30 더하기 6으로 쪼개서 생각하면 계산을 쉽게 할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18 곱하기 30 하면 바로 나오죠? 540. 18 곱하기 6 하면은 얼마 나와요? 네, 108 나오죠. 거기에다가 얘도 계산을 해줄 건데 6 곱하기 17인데 6 곱하기 17도요. 저는 어떤 걸 쪼갤 거냐면 얘를 쪼갤래요. 10 더하기 7. 네, 그러면 60에다가 7, 6, 42. 이렇게 쪼개서 계산을 해주시면 나머지 마무리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더하면은 102인데 102에다가 얘까지 추가하면은 210이 되겠죠? 네, 102 더하기 108은 210. 거기에다가 540까지 추가하면은 75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750이 되겠다. 그래서 서술형 완성하기 1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자연수 계산할 때 제가 이렇게 끝자리 수를, 1의 자리 수를 0으로 맞춰놓으면은 분배해가지고 계산하기 편하다는 거, 앞에서 조금 몇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저도 이제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할때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렇게 한번더 써놓고 나면은 계산 실수를 좀 덜해서 한번 써봤고요. 이제 서술형 완성하기 두 번째 거를 볼 건데, 요두 번째 거에서는요, 눈에 딱 보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괄호 안에 식부터 정리하자. 정리했더니 알파n, 베타n 분의 알파n 더하기 베타n이잖아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 그래서 여기에서 쓰이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밖에 없어요. 뭘 쓰자? 근과 계수.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공통수학에서 배웠었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 풀때 엄청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두근의 곱은 그럼 뭐가 되냐? 아,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4n제곱 더하기 1이구나. 두근의 합은 뭐가 되냐? 1분의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앞에 둘다 붙어 있는 게좀 싫으니까 마이너스 1식을 분자분모에 곱해도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6이라고 쓸수 있고요. 마침 이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되어 있으니까 2n-1, 2n+1로 나누어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시그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n1부터 10까지 쓰시고 6은 앞으로 빼줘서 써도 되고 얘네들을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쪼개어서 써줄 거예요. 그래서 2n-1분의 1 빼기 2n+1분의 1 하면 분자가 2가 생겨요. 그러니까 2를 앞으로 꺼내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 두개 빼면은 2가 남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해서 앞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3하고 전체 나열할게요.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쭉다 정리를 해서 10 대입하게 되면 19분의 1 빼기 21분의 1. 해서 중간항들이 싹다 사라집니다. 싹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21분의 20이 남겠죠.

0: 3 곱하기 21분의 20이 남을 거고, 3으로 한번더 나누게 되면은, 네, 정답이 나오네요.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 7분의 2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술형 완성하기 두 번째 문항까지 같이 가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그마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시그마 옆에 있는 이 괄호하는 식을 먼저 정리한다가 첫 번째 단추. 근데 정리를 해보니, 알파엔 베타엔분의 알파엔 더하기 베타엔이에요. 그러면, 알파엔 베타엔, 두 근이었는데 두 근의 합과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식이니, 얘를 우리가 근의 공식 써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근을.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에는 문자가 두 개나 있고 심지어 상소항이 제곱이라는 좀 복잡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이겠죠. 그랬더니 요 흰색 식, 분수식이 나오는데 분수식 같은 경우는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10개 나열해서 더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뭘 쓴다? 네, 부분 분수를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규칙성을 이용해서 소거되는 항을 만들어주는 게이 서술형 완성하기 2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대입해서 10개 나열해서 더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 통분하는 게 엄청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아, 분수 나왔다. 부분 분수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 마이너스 튀어나오게 만들어야지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서술형 완성하기 두 번째 문항까지 같이 봐왔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남은 문항들 천천히 진행을 할 거니까 남은 문제들, 서술형 완성하기 4개랑 뒤에 있는 고난도 문제까지 꼭한 번씩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완강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남은 파트 문제 얼마 안 되는 것들 꼭 풀어버리고요. 우리 요거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한번 노력해봅시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마지막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공업 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수능 완성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오늘부터 앞으로 다섯 강을 직탄 만점의 법칙이라는 강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단연별로 핵심 개념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이랬을 때 수능 특강을 다 보긴 힘들다 그러면 요거 강의 정도만 들어도 선생님이 봤을 때는 좀 좋은 등급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점 받으려면 수능 특강 개념 다시 보셔야 돼. 아시겠죠? 한번 봐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시간이 없을 때 한번 이제 이 점검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 구성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선생님 오늘은 요거 할 거야. 산업사와 공업의 개요. 이 1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할 건데 얘는요 보통 4문제 정도 또는 5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구성이. 그리고 제품 생산과 기업 경영 활동에서는 통합해서 보통 10문제 정도 나오더라.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자, 그 다음 산업 안전과 환경 오염 단원에서는 얘도 4문제 또는 5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5단원

1번에서는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지금까지 봤을 때. 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특강 교재는요. 수능특강 1강부터 4강까지 관련된 내용이야. 그렇죠? 그걸 빠르게 얘기해 볼게. 빠르게. 자, 그럼 산업사회 발달 과정 수능특강의 두 쪽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 여기서 판서로 한 장으로 그냥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산업사회 발달 과정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고대 산업사회야. 근데 요거는 좀 이렇게 패스할게.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또 고대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경사회를 했다. 이런 거고. 자,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세 산업사회에 해당이 됩니다. 중세 산업사회야. 자, 여기 있는 중세 산업사회. 중세 산업사회.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이 근대 산업사회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이 현대 산업사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미래 산업사회. 그래서 산업사회의 발달 과정에 각 산업사회별로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있느냐? 중세 산업사회는,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이때는요,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수공업 시대야, 수공업 시대. 손 숫자를 써서 공업이 뭐야?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걸 만드는 걸 우리가 공업이라고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공업이라는 거는 손수,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근대 산업 사회는 뭐냐면 기계공업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때부터 기계로 생산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때는 이제 자동화야. 약간, 요 정도. 그러니까 공업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 수공업 시대에서는 또 얘가 뭐 있냐면 가내 수공업이야. 가내 수공업이라는 말이 나왔다. 어쨌든 수공업이잖아. 그쵸? 자, 그다음 또 가내 수공업 집안에서 만들다가 얘가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또 나온 게 뭐냐면 공장이 나왔어. 근데 얘는요, 공장제 수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공장제 수공업까지가 중세 산업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공장제 기계공업이다. 기계공업. 요거 이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그럼 이때 또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이때 특징을 보면 수공업이야. 그럼 이 수공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 분야에 숙련된 장이야. 최고 숙련된 장인. 자, 숙련. 이걸 우리 장인이라고 하죠. 장인. 자, 장인입니다. 장인. 그 수공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기술에 최고로 숙련된 수공업자들을 우리가 장인이라 하는데, 이 장인 밑에 직인이 있고요. 임금을 받습니다. 자, 그 밑에 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제제도로 합니다. 도제제도. 자, 도제제도를 한다. 그리고, 자, 이 수공업자들이, 여기 있는 수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생하고, 동업조합! 이게 뭐냐면, 길드라고 한다. 그래서 중세산업사회는 요 정도 내용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기계공업이야. 이때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요거를 또 우리 친구들 봐야 돼. 기계가 나오기 시작했어. 어떤 기계가? 18세기에 영국에서부터 면직물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 면직물. 이 손으로 만들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방적기, 방직기가 나왔어. 방적기, 방직기. 방적기, 방직기. 자, 근데 이거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증기기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손으로 만들 때보다 얘가 어때요? 아무래도 뭔가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겠지. 혁명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요, 1차 산업혁명이라 하는 거야. 1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요것들.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이러다가 이제 동력이 증기기관이 아니라 전기를 기반으로 한 컨베이어 시스템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컨베이어 시스템. 자, 이거는 전기를 기반으로 했어. 요것들이 뭐다? 얘가 2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차 산업혁명.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얘랑 얘를 볼게. 자, 얘는 수공업이야. 그래서 얘는 소량 생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 뭐죠? 기계를 돌렸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량 생산 똑같은 걸다 뽑아내. 다 공업이야. 이게 이제 거의 공업이야. 이게 정말 공업화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현대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거 똑같은 거라 만들어내는 거 너무 싫어해. 내가 똑같은 옷을 여기 10명이 입었다 생각해봐. 너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품종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탈공업화가 나오는 거야, 이때. 탈공업화.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난 게 언제다? 현대산업사에 해당이 된다. 현대산업사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탈공업화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탈공업화. 여기에, 이때, 보세요. 증기로 동력을 이용한 게 1차 산업혁명이야. 근데 전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엄청난 거잖아.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또 뭐가 있냐면, 현대산업사에는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 컴퓨터. 자, 엄청나지? 컴퓨터. 또, 뭐가?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어. 인터넷. 자, 이때만 해도 인터넷 발달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도 혁명이야.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문제. 이렇게도 좀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이제 미래야. 근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나왔냐? AI. 자, 인공지능. 그 다음, IoT. 사물 인터넷. 그 다음, 빅데이터. 이런 말들. 등등등 요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라 한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대량 생산 체제고 얘는 다품종이고 얘는 소량 생산이다. 요런 것들 같이 산업사회 발달 과정과 산업혁명까지 해서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1차, 2차 산업혁명은 근대 산업사회예요. 1차가 중세가 아니다.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산업혁명. 자, 하고 산업사회 발달 과정은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이랑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공업들이 발달하면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해요. 요소들. 어떤 요소가 필요하느냐. 첫 번째, 천연자원, 인적자원, 이런 것들 필요해요. 그리고 자본의 종류를 묻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볼게. 무형 재산으로 이루어진 게 형태가 없을, 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무형 자본이라 한다. 무형 자본. 자, 그럼 이거 따르게 형태가 있는 거야. 이거를 유형 자본이라 한다. 그죠? 자, 그럼 없어지지 않는 고정된 재화. 그러니까 썼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하냐. 고정 자본이라 하고요. 자, 그리고 얘는 뭔가 새로 생기거나 고정되지 않는 거. 이거를 움직인다. 유동 자본. 유동 자본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자본과 천연자원, 인적자원들이 있어야 공업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천연자원, 인적자원, 그 다음 자본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이 공업의 발달이 또 달라집니다. 이 중에 하나야. 그자, 그 중에서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이 있고 입지 유형이 있다.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얘는요. 세 가지야. 입지 조건은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돼. 제목만 알고 있어도 우리 공업이도 충분히 가능해. 자, 지형, 지질, 이렇게 기후, 용수 이런 거 지리적 위치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료. 자, 이거는 원료가 아니라 자연적 입지 조건이라 합니다. 원료 관련된 거 이것들. 자, 원료의 공급 지리적 위치 자연적 입지 조건이라 한다. 자, 그다음 이거는 전력이나 공급 용수. 자, 그다음 이런 기반 시설들 보세요. 그다음 운송 비용. 그쵸? 공장 부지의 구입 비용, 이런 것들이야. 또는 교통이도, 이것도. 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얘를 경제적 입지 조건이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사회 주민 성향이나 문화 수준, 사회 조직, 역사적 전통과 관습, 이거를 사회적 입지 조건이라 한다. 그래서 제시문에 이렇게 나오고, 얘는 입지 조건 중에 무엇을 중시하였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형이 아까는 조건이었는데 입지 유형이 됐어 대해서 나오는 거. 이거는 운송비 지향형인데 첫 번째 원료의 부패나 파손 위험이 큰 거. 제조 과정에서 원료의 무게나 부피가 이게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생선 같은 경우는 그 원료 산재에서 해야 되고.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 바위를 채굴하고 그걸 가지고 분쇄하고 가공하는데. 바위를 들고 시장까지 오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시멘트로 했을 때 조금 더 무게나 부피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원료 지향형이라 한다라는 거야. 자, 이거 반대로 이 만들었을 때 제품이 변질되거나 파손되기 쉽거나 그다음 이렇게 직접 접촉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 만들었을 때 무게나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멋지게 만들었어. 그럼 부피가 증가하잖아. 그거를 뭐라고 한다? 시장 지향형이라 한다. 이게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운송비 지향형 중에 하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원료를 수입에 의존해. 그럼 뭘로 수입하죠? 배로 수입하잖아. 배로 수입하고 그 사이에서 또 다시 뭔가 운송수단이 바뀌어. 해상 운송수단에서
육상, 자동차 트럭으로 바뀌는 거, 바뀔 환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바뀐다. 적환, 바뀔 환.

적환지 지향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 제분, 제당, 이거 다 수입해와. 정유, 제철, 이것들. 그래서 우리 공업에서는 석유화학공업, 아니, 여기 석유정제공업, 석유정제입니다. 철강공업, 이것들이 적환지 지향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노동 지향용이 있어.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야. 신발, 섬유, 전자, 조립. 전자인데 조립이야. 이거는 노동비가 차지하는 게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 지향용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직접 지향용 뭐냐면 많은 부품을 결합하거나 이게 조립하는 거야. 결합해서 조립. 그리고 자, 이런 부품들을 조립을 하려면 그 부품들이 있는 곳, 상호 관련성이 큰 공업의 일정 지역에 직접된 거. 그래서 자, 조립형 자동차 조선 기계. 자, 그다음 이게 일정한 지역에 이 모두 모여져 있는 거. 이거 석유화학은 어디에 된다? 직접 지향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입지 자유형이다. 어쨌든 만들어 놓고 나면 제품의 부가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다 상관없어. 이런 것들은 입지 자유형에 해당된다라는 거 이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뭐를 했냐? 여섯 가지 입지 유형 했어요. 입지 조건은 세 가지, 입지 유형은 여섯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분류 방법이 있어. 분류 방법에는 클라크랑 호프만이 분류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나라에서 분류한 거 말고 경제학자가 분류한 거야. 클라크는 산업에 관련해서 1차, 2차, 3차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 임업, 수산업, 그러니까 자원을 자연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거, 이거를 1차 산업 또는 제1차,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와. 자, 이렇게 두 가지 보세요. 자, 그 다음, 얘는요, 2차 산업으로 분류했고요, 얘는 3차 산업으로 분류했다. 자, 그럼 제조업이야, 건설업이야, 전기업이야, 이런 것들 다 우리 공업에 해당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 하나, 이것도 뭔가 자연에서 채취하는 건데, 얘는 얘보다 여기 들어가는 자원이나 기술력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2차로 클라크는 분류했다. 그래서 광업을 가지고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1차, 2차, 3차로 분류했다. 자, 그다음 3차는 유통 판매하고 서비스나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거. 클라크는 크게 산업을 분류했어요. 산업. 산업 안에 공업도 있어. 자, 그걸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볼게요. 호프만은요, 산업을 분류한 게 아니라 공업을 분류한 거. 그 안에 공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직접 소비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거야. 직접 소비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소비재라고 분류했어요. 경공에 해당된 거죠. 경공업. 자, 그다음 이거야. 생산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시멘트 필요해, 철강 필요해, 기계 필요해, 석유화학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 이게 중화학공업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생산재로 구분했다. 그래서 호프만은 이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게 공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 클라크랑 호프만 했어.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분류법도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라는 게 있어. 이거는 A부터 U까지 대분류입니다. 이거 대분류야. 근데 이 코드가 나와, 코드가. 예전에는 제조업 요거 정도만 나왔는데 요즘은 이게 거의 다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요. 이게 잘 암기가 안 된다. 수능 특강 들어가서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공업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2강에 있는 내용들에 2강, 2강은 요거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섬유, 마찬가지. 신발, 인쇄, 식품 다 뭔가 가벼울 경자였어. 가벼워. 그래서 얘는 거의 노동 집약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섬유공업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공정들이 좀 나오는 편이야. 공정. 자, 공정.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방적, 방직 이런 말들. 방직, 편직, 방사, 재직, 봉제. 이거 다 공정들이야. 공정.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공정의 이름들뿐만 아니라 공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직, 편직 하면 이 직무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들.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섬유공학의 공정 꼭 보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옷도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시잖아. 그다음 거기는 옷감. 여기에 뭐 디자인도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능도 들어가.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술적인 것도 들어가. 그래서 뭐 이제 신소재 같은 것도 집어넣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 가치가, 섬유의 가치가 더해진 거야. 근데 더해졌는데 조금 더 좋게 더해졌어. 그걸 뭐냐면 고가.
부가 됐다. 뭐가? 가치가. 그래서 말이 고 부가가치가 가능하다. 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사실은 여기 있는 인쇄 신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경고업은 보통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식품공업에서는 중요한 거, 이거 해썹 인증. 해썹 인증. 자, 원재료부터 소비자까지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위생 관리 체제를 맞추어서 하는 거야.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해썹 인증을 보면서 소비자가 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썹 인증을 체계를 해주는 거야. 이걸 인증을 주는 거죠. 그런 업체한테 해썹 인증이 있고 요즘엔 또 트렌드가 뭐야? 품종이 다양해야 돼. 다품종. 그죠? 자,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요즘부터 해썹 인증과 마찬가지로 위생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다. 그다음 콜드체인 시스템에서 뭔가 차가운 상태로 요즘 많이 오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말하면 돼. 이게 식품공업의 특징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경공업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인쇄는 뭐냐면 얘는요, 인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큰 특징 어때요? 대량 복제가 가능하다. 맞죠? 대량 복제 가능하죠? 자, 그다음 얘는 반영구 상태로 영구적으로 보존도 가능해. 그죠?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발 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표준화됐다. 우리 신발의 모양들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아, 이 표준화됐다. 이런 것들도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OEM이라는 게 나와. OEM. 선생님이 OEM, ODM을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OEM은 주문장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이야. 그래서 주문자가 생산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주문자가 이것 좀 생산해줘 해서 이 설계한 디자인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생산자는 그걸로 설계를, 이제 그 설계 바탕으로 생산을 하고 대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게 바로 OEM 방식,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신발 같은 거 보면 내가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는 분명히 미국 건데 이상하게 봤더니 메이드 인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써 있어. 그게 바로 OEM 방식이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그거. 이거와 더불어 ODM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발공업뿐만 아니라 이 경공업에 관련된 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된다. 그래서 얘는 노동 집약적이다. 대체적으로 어디에 따라서 중공업에 비해서 노동 집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경공업에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쉬워하는 편이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중화공업이랑 같이 통합형으로 낸다. 그럼 조금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중화공업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화공업은 이겁니다. 첫 번째 철강공업. 너무 요 공정들이 너무 자세히 나와서 선생님이 선생님 생활 때는 출제위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공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철강공업은 철강 그 들어가는 철강 쇳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요게 뭐가 들어가느냐? 코크스도 들어가고 석회석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 뭐 유연탄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그래서 여기 고로라고 돼 있지만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광로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끓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쇳물을 어디 영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랬을 때 나오는 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철이라고 선철 또는 용광로에서 했으니까 용선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면 안 돼, 우리 친구들. 요런 것들. 자,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를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공정의 이름입니다. 재선 과정이라고 하는 거, 재선. 자, 그럼 볼게. 여기서 봐. 자, 여기 선. 이렇게. 선철, 용선, 재선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 있는 철은요, 우리 생활에 이게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조금 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단단하지가 않아. 얘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그래서 여기 전로를 통해서 산소도 불어넣고 탄소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 그러다 보면 무슨 철이 나오냐? 강철이 나오는 거야, 강철.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용강이라고도 합니다, 용강. 자, 이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재강 과정이라 한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재선 다음에 재강. 자, 강철, 그리고 용강, 재강. 그죠? 자, 그다음. 요까지 이제 쇳물이야. 이 쇳물을 이제 어떻게? 액체인데 고체로 굳히는 과정이 필요해. 어떠한 주형틀에 넣어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연소 주조라고 합니다. 연소 주조.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다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연소 주조. 얘를 또 다른 말로 연주 이렇게
이렇게 줄여서 연주라고도 한다. 그래서 제강 다음에 연주 공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또 이건 아변.

아병기라고 합니다. 아병기. 그래서 이 아병기를 통해서 아변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모양의 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H빔처럼 생긴 것도 있고 형광도 있고 강철 뭐 여러 가지 모양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게 바로 아변이다. 그래서 자, 재선, 재강, 연주, 아변의 공정이 필요하다. 여기 하나 더. 자, 이 용광로에 얘를 이제 우리가 철광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수입을 이렇게 가루 형태로 가져와. 가루 형태로 되어 있지. 여러 가지. 근데 얘를 그냥 이 상태로 집어 넣으면 여기 고거에 탁 붙어서 얘를 제대로 끓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얘를 덩어리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소결 과정이라는 거야. 소결 과정. 자, 그 소결 과정을 하는 상태에서도 뭔가 환경 유발 물질이, 환경 오염 유발 물질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소결 과정을 없애고 가루 형태로 집어넣어서 끓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뭐냐면 파이니스 공법이야. 우리나라에서. 맞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아, 그래서 얘는 고에너지야.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고에너지 산업이다. 그 다음,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추가되는 특징들이 있어. 얘는 철강공업이야. 자본이, 자, 보기만 해도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자본 집약적. 집약적이다. 그쵸? 자본 집약적인 무슨 공업이다? 장치가 들어가는 거야. 장치 공업이다. 자본 집약적인 장치 공업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여기서 나온 이런 철강 제품들은 모든 산업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기초 소재를 제공한다.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를 제공하는 무슨 산업이다? 기간 산나라의 근간이 되는 기간 산업이다. 이것도 같이. 이것도 같이. 자, 그다음 또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안가에 이거 입지는 해안가에 입지해야 돼. 이유가 뭘까? 이거 적한지 공업에 해당해서 적한지. 대부분 수입해오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배로 수입하고 여기서 또 뭔가 바뀐다. 적한지. 얘는 해안이 유리하다. 해안가에 입지한다라는 거. 요것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 이제 철강고 수입이랑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화학공업이 있습니다. 화학공업을 그림을 좀 보면 수능에서 나온 그림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거야 얘도 화학공업이야 화학적인 처리를 하는 거야 처리 아까 철강공업은 중공업인데 얘는 화학공업이야 처리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원료 여기에 이게 증류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류탑에 뭐를 쌓냐면 원유 이게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얘를 가지고 끓여 증류탑에서 끓여서 요 안에서 가솔린도 나오고 휘발유 뭐 이렇게 비슷한 기능이기도 한데 나프타, 등유, 경유 이런 거 벙커 CU 이건 아스팔트유라고 합니다. 아스팔트 들어봤지? 찌꺼기야. 자 이렇게 가지고 원유를 가지고 증류탑을 끓여서 이렇게 분별 증류시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석유를 가지고 하잖아요. 정제한다, 정제탑에 하는 거야. 그쵸? 정제한다. 석유 정제공업이라 합니다. 석유 정제공업. 자, 그럼 이 중에서 나온 나프타를 가지고, 나프타야. 이 나프타를 가지고, 나프타, 납사라고도 합니다. 이 탱크를 통해서 열분해를 하고, 급냉을 하고, 압축을 해. 그런 다음에 정제한 다음에 뭐를 얻어내느냐? 이 중에 나프타를 중에서 합성 섬유를 뽑아내. 합성 섬유란 거는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선생님 입고 있는 옷? 우리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 다 석유를 통해서 하는 거야. 석유를 가지고 나프타를 뽑아내고, 나프타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합성 수지, 그리고 합성 섬유, 아, 합성 고무. 자, 합성 수지는 플라스틱입니다. 요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석유 화학공업이다. 화학공업이다. 그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석유 정제 어쨌든 원유를 우리 수입해오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적환지다. 얘는 직접 지향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기만 해도 자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장치를 써. 자본 집약적 장치공업이다. 선생님 이게 철강공업 지우지 않았어요. 같은 거야. 자, 그다음 여기 들어가는 요것들 다 뭐야? 기초 소재를 제공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초 소재 제공하다. 이 특징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도 자 석유 정제 6이 해안가에 입지되어 있다라는 거 석유 정제 이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이제 두 가지 공업 했어요. 자 화학공업에는 정밀화학공업도 있으니까 수능 특강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슨 공업이냐? 조선공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가 있어. 그래서 이두 개는 한 자리에서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가지고 조립하는 거야. 조립. 그래서 얘를 두 개를 종합적인 조립공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립공업이다. 종합적 조립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공업은 배를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문해야만 할수 있어. 그래서 주문생산체제에다. 주문생산, 맞죠? 왜냐하면 배한 척에 몇조 걸리기도 하고 몇백억이 걸리기도 해. 그냥 다 만들어 놓고 할수 없어. 주문생산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의 특징은 또 뭐냐면 어디에서 만들어? 도크. 도크에서 만든다. 얘를 건조하는 설비를 우리는 도크라고 한다. 도크라고도 남자 독이라고도 하고요. 자, 또 특징이 이것도 나와. 부양성, 뜨고, 되잖아. 그죠? 그 다음, 적재해. 적재할 수 있는 이 성질도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성질도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특징을 가진 공업, 조선공업이다. 자, 그 다음, 자동차 공업의 또큰 특징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조립을 하는 거지만, 얘는, 조선공업은 주문 생산이지만, 얘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굉장히 많이 품질, 아니, 품종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도 많잖아. 다품종, 무슨 생산이다? 대량 생산 체제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규모의 경제 효과. 이거. 많이 만들수록 경제적이다. 규모를 크게 할수록 경제적이다. 이거야. 단위당 생산 단가가 많이 만들수록 더 저렴하게 할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 자동차 공업의 큰 특징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건설 공업에서는 또 중요한 게, 사회 간접 자본. 이거야.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뭔가 간접적으로 왜 이용하는 거야? 댐, 고속도로, 철도 이런 것들. 그럼 다 이거 만드는 거 뭐야? 건설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건설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프로젝트 생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기, 전자도 한번 쭉 보시고 선생님이랑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그럼 수능 특강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의 3강 내용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특징적인 것만.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첨단 공업이 있습니다. 첨단 공업은 여러 가지 공업들이 있어. 그 대신 여기에서 이제 정보통신은 여기 있는 무선식별장치, 무선식별시스템, RFID, GPS, 위성항법test 이거 같이 보셔야 되고요. 생명공학기술은 생명체 이용한 거, 바이오. 나누는 10의 마이너스 9승 리터. 요거. 요 말이 나왔다. 이거를 1 나노 단위라고 하거든. 이렇게 할수 있어. 요것들 10억 분의 1이라고도 나옵니다. 자, 그다음 환경 기술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는 요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8가지 이거를 우리는 재생 에너지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 여기 있는 3가지를 신에너지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한번 다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신소재 기술이라는 게 있어. 여기 있습니다. 신소재. 자, 신소재를 선생님이랑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얘는요. 통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 거야. 원래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되면 이전에 무슨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봅시다.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형상 기억학금이라고 합니다. 그쵸? 이거 너무 쉽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절대 온도 0K에 가까운 극저온이 되면 저항이 0이 됐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초전도체. 신소재에 틀리면 너무 억울해, 우리 친구들. 자, 그 다음. 세라믹스는 도자기라고 해서 잘 깨져. 근데 얘를 조금 더 좋게 보완한 거야. 그래서 해다 보니까 강도, 내열성, 내마모성, 이런 것들이 우수한 인공 화합물이 됐네. 그거를 정교하게 했다. 파인. 그 다음, 세라믹스를 한다. 파인 세라믹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얘는요. 굴절률이 높은 유리. 바깥 부분은 굴절률이 낮은 유리야. 그래서 유리 섬유를 통해서 이 사이에 빛이 지나가게, 빛 광자를 써서 얘를 광섬유라 한다. 광섬유. 광섬유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얘는요, 강도를 향상시키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를 넣은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탄소 섬유 그대로 했더니 플라스틱에 이렇게 써. 탄소 섬유를 넣었더니 플라스틱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죠. 얘는요, 플라스틱이 강철보다 강하진 않잖아. 근데 탄소 섬유를 넣으면 강철보다 강해져. 그리고 가벼워. 그래서 많이 씁니다. 이것들.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압력이

강해지면 전압을 발생한다. 그거를 압력이 강해지면 전압이 발생한다. 앞전 소자라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탄소 원자가 육각형 별집 모양으로 이루어진 2차원 평면이다. 이거는 그래핀. 자, 그럼 이걸 튜브 형태로 했다.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탄소 원자 60개. 이걸 가지고 구 모양으로 했다. 축구공 모양으로. 이거 플로렌이라 한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생물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센서. 그래서 이 신소재 기술,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요것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 여기 보시면, 자, 얘는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이런 것들 하는 거, AI,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이건 데이터야. 기존의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수집하고 저장해서 분석해서 예측까지 해준 거, 이거, 빅데이터 기술이죠. 빅데이터, 많이, 많이 했죠,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자, 그다음,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사물들끼리 연결돼서 하는 거야. IoT.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 할수 있죠. 자, 그다음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동일한 입체감과 현실감 이거를 우리는 홀로그램이라 한다. 홀로그램. 자, 그다음 데이터에 이거를 이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야. 저장. 그러니까 나의 정보를 구름에 저장한다라고 생각해. 인터넷이 되는 구름에 그거를 우리는 클라우드라 한다. 클라우드. 이거와 더불어 선생님이랑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AR. 자, VR. 있어. 이 VR은 뭐죠? 가상현실. 그리고 얘는 증강현실이야. 증강현실.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실제 우리 현실에다가 어떤 가상적인 게 입혀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예쁘게 막 동물도 나오게 하는 그런 기술. 실제 가상에 뭔가 붙여지는 거. 이게 증강현실이죠. 가상현실 우리 친구도 잘 알죠. 그래서 요거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념이 우리 1단원에 있는 1강부터 수능특강 4강까지 내용을 선생님이 빠르게 그냥 정리해준 거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 형태의 자, 1단원에 관련된 게 어떤 식으로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산업단지 견학 보고서의 일부래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볼게요. 합성 수지,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 업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주 원료인 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 얘를 만드는 건 뭐였죠? 얘는 나프타였어. 그렇죠, 나프타. 나프타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얘를 가지고 합성 수지, 합성 고무,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무슨 공업이죠? 이거는 석유 화학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죠? 석유 화학 공업. 자, 그래서 A 기업은 이 공장 설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 유동 자본이 무엇을 매각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매각할? 그 유동 자본이야. 그 우리 자본 중에 보면 두 가지 있었잖아요. 무형이냐, 자, 아니면 유형이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유형 중에서는 고정, 써도 없어지지 않는 고정 자본, 토지, 예를 들어 건물,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유동 자본들이 있었어. 현금, 증권, 이런 것들을 말해요. 얘를 매각할 예정이래. 요거, 유동 자본, 이겁니다. 자, 그다음 비기업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 전문 업체래요. 그래서 가공 방법을 변경 전과 변경 후 가공 방법이 있어. 요렇게. 그랬을 때 볼게요. 금속 재료를 주형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제작하는 거. 이건 뭐죠? 주조에 해당이 되죠. 주조. 주조. 자, 그다음 이거는 금속 재료를 회전하는 두개 이상의 롤 사이로 통과시켜서 하는 거. 이거 아변이죠, 아변. 자, 그랬을 때 볼게요. 기업. 가에는 나프타가 포함되며 나이에론 유가증권은 있다.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세모세모 부품의 가공 방법은 재선에서 주조가 아니라 주조에서 아변으로 됐다. 틀린 보기. 자, 이거는 여기는 2단원에서 나오는 가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디귿. A와 B 기업의 생산품은 생산 제품의 규모에 따라 분류하며, 자, A 석유화학이야. 이거는 자동차 브레이크 생산 전문 업체잖아요.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화학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부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충분히.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자, 다음은 땡땡씨의 연계산업 우수 사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C 기업에 대한 설명이야. A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A 기업은
세모세모 농장으로부터 딸기를 공급받아서 이 딸기 가공품을 생산해서 비기업에 납품한대. 가공품을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식품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비기업은 도매업체로서 딸기 가공품에 이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무선으로 입출고 현황을 파악한다. 무선으로 했다. 레디오 프리퀀시 RF. 전자태그에 아이디가 있지? RFID. 그래서 무선 식별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C기업은 숙박업체로서 여기 세모세모 농장 체험 관객들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기업 보도록 할게요. 기업. A기업의 생산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생산재 산업이다. 호프만은 소비재냐, 생산재냐, 이렇게 두 개로 분류됐어. 공업 부분에 한해서. 자, 소비재는 경공업이야. 얘는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거야. 근데 자, A기업 볼까요? 얘는 딸기 가공품, 어쨌든 식품공업, 경공업이죠. 소비재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니은 볼게요. B기업은 무선 식별 시스템, RFID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 B와 C기업이 속한 업종은 이렇게 예전에는 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부류가 C만 났어. 제조업. 근데 요즘에 이렇게 다 나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 공부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대부류 항목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뭐야? B는 도매 및 소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G로 분류합니다. G. 여기는 G야. 자, 근데 얘는 C기업은 숙박업체야. 음식점 숙박업체는 I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 코드가 이렇게 서로 다르죠.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어렵게 나오는 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코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자, 얘는 시기별 공업 기술의 발달 과정이다. 자, 산업사회 발달 과정과 함께 수미랑 공부했던 거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12세기, 17세기이고 장인의 집에서 뭔가 이걸 생산했다. 장인의 집에서. 그럼 이거 뭐야? 장인 나왔어? 그럼, 아, 이게 중세 산업사회구나. 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방직기, 방접기, 기계 나왔니? 근대 산업사회다. 알수 있죠? 이건 중세, 근대. 자, 그 다음 얘네 옷감 생산에 인쇄 기술을 적용했다. 지금 현재대, 현대. 자, 그랬을 때 기억 볼게요. 가시기에 유럽에서는 수공업자, 이 장인이 수공업자잖아. 수공업자들의 이익단체인 길드가 있었다. 어때?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은 나시기에 유럽에서는 증기기관의 실용화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였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다시기에 생산되는 제품의 예로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캐릭터 이미지를 새긴 티셔츠가 있다.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거야. 그죠? 자, 그 다음, 가시기의 생산 방식은 다시기보다 다품종 대량 생산 체계에 적합하지 않죠. 얘는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소품종 소량 생산이야. 요때는 얘보다는 다품종이고 얘보다는 대량 생산이겠지. 반대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공업에 관련된 문제야.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보기만 해도 알수 있어야 돼요. 제선 나오고 제강 나오고 연주 압연 났다. 그럼 이거 무슨 공업이죠? 아, 철강 공업이다. 철강 공업이다. 그죠? 자, 그다음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을 갖춘 해상 수송 수단이야. 이거는 무슨 공업이다? 조선 공업이다. 알수 있어. 조선.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기억 볼게요. 가공업의 생산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생산재 산업이다. 그쵸? 호프만은 소비재냐, 생산재냐, 요거를 얘기했어. 얘는 경공업에 관련된 제품이야. 철강은 중공업이기 때문에 생산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쵸?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조선공업은 주문 생산 방식 위주로 제품을 생산한다. 어때요? 선박 하나에 만드는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냥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 계획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주문 생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가해 활용 사례에 나타난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나왔어. 에너지. 얘는 에너지 태양광이고요. 얘는 수소야. 그래서 얘는 뭐죠? 재생에너지에 해당이 한거 맞지? 수소는 신에너지에 해당되는 게 맞죠? 재생에너지 우리 8가지 알고 있어야 돼. 선생님이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에너지 3가지. 수소와 연료전지, 석탄, 액화, 가스와 에너지. 이게 신에너지.
세 가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와 그다음 첨단 공업에 있는 에너지 기술과 그다음 중화학공업과 같이 연결해서 통합형 문항으로도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볼게요. 이거는 이제 철강 공업에 관련된 내용이야. 제품 제조 공정에 대한 수행평가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재선 나왔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돼. 연속 주조 나왔어. 그럼 2단계 뭘까요? 이건 제강이지, 제강. 그죠? 자, 그다음 요거 연속 주조 다음에는 압연이죠. 그럼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수임을 확인해 볼까요? 자, 재선은요. 수입한 원료를 가공해서 용광로에 넣고 뜨거운 바람으로 녹여서 센물을 만드는 공정이다. 재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철은 무슨 철이다? 선철이다. 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용선이라고도 한다. 이것들. 그죠? 자, 그다음. 이거. 용광로에서 이 나오는 이 선철을 불순물을 제거해서 용광으로 만드는 공정. 용광 나왔잖아. 용광.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강철이라 한다. 그쵸? 이거 선생님이랑 했죠? 아까. 자, 근데 연속 주조는 이 용광을 주영에 부어서 연속 주조기로 흘려보내서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굳히는 거야. 굳히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압연 공정에서는 이 회전 로를 통과시켜서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요렇게, 이렇게 생겨. 이게 압연이야. 얇고 긴 철판 A 제품을 만드는 공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가는 제강 공정이며 나는 압연 공정이다. 제강과 압연. 어떻게 이거 맞는 답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생산시설의 위치는 이게 바로 철강공업이다. 이게 뭐야? 철강공업. 철강공업은 해안보다 내륙이 유리하지 않죠. 어디가 유리해? 해안이 유리해. 왜? 이 철강공업, 제선 공정에 들어가는 이 원료들, 다 이게 수입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안가에 유리합니다. 이유는 수입을 하니까. 그래서 해안가가 유리하다. 자, 그리고 제가 3번 볼게요. 3번. A 제품은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한다. 이건 뭐예요? 땜. 보통 대표적인 게 교량, 그다음 고속도로, 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얘 이런 것들은 사회 간접 자본이야. 그럼 봐 보세요. 땜, 교량,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공업 무슨 공업이라 하지? 건설 공업이라 하는 거야. 건축과 토목이 합쳐진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건설 공업이라 한다. 어때 이거? 이것도 틀린 답지가 되는 거죠. 틀린 답지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볼게요. 자, A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은 A 제품, A 제품. 자, 노동 집약적인 조립 공업이다. 아니죠. 조립은 어디 공업에 해당한다? 자동차. 그리고 조선 공업에 해당이 된다. 근데 얘는 노동 집약적이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거야. 노동 집약적은 대부분 어디에 해당한다? 경공업에 해당된다. 이런 것도 같이.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5번. A 제품은 호프만의 산업 분류 방식에 따르면 소비재에 해당한다는데 A 제품은 생산재에 해당하죠. 이거 호프만이나 클라크가 이렇게, 경공업, 그 다음 중화공업 같은 문제로 같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을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섬유공업의 공정도 우리 친구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거야, 이제. 신소재에 나왔던 겁니다. 신소재. 다음 기사에 나타난 신소재를 활용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적절한 것. 자, 탄소 원자가 벌집 모양의 육각형 그물처럼 배열된 2차원 평면 구조로 된 평면. 탄소 원자 나왔어. 예전에는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거야. 그쵸? 그 전체, 이건데, 이건 뭐다? 얘는요, 그래핀이라는 거야. 그래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특성이냐? 구리보다 전도도가 높아요. 전자의 이동 속도가 실리콘의 100배에 이르는 신소재가 화제이다. 최근 이 신소재로 만든 조리기구는 이전에 구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 맛을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래핀. 이거 그래핀입니다. 그럼 이 그래핀을 튜브 형태로 말하는 거? 관 모양으로 말하는 거? 이건 탄소 나노 튜브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조전도체, 광섬유, 형상기억학급, 압전세라믹스 이거 같이 봐야 돼. 아시겠죠? 여기 있는 사례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자, 그 다음 들어볼게요. 간혹
1단원에서는요, 네 문제가 좀 나오는 편인데, 전체적인 다른 문제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

1단원을 다섯 문제로 배치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이것들이 나와. 이렇게. 자, 기술 볼게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첨단 기술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땡땡 기업은 최근 관광이나 공연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쓰임이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했잖아요. 얘를 활용한 테마파크 메타버스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유명 사적지 관광 콘텐츠 및 디지털 미디어 공연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거,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그다음 요거 가지고 서로 내보내고 있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정보통신기술. ICT. 간혹 이렇게 C를 빼. 그래서 이렇게 IT라고도 해요. 이렇게. 정보통신기술에 해당이 된다. 요거. 자, 그다음 이거는 영상이잖아. 관련된 문화 콘텐츠, 내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화 기술이라고 하고요. 얘는 또 CT라고도 한다. 이렇게만 영문으로 나오는 적도 있어요. 나노기술은 NT다. 환경기술까지 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건 ET.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1단원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빠르게 수능 특강에 있는 핵심 개념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좀 공부하고 싶다? 수능 특강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개 단원 중에 한강 끝났습니다. 한 강.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급 하나 정준경입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총 5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건 2회차 모의고사예요. 지난 1회차 모의고사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뭐 굉장히 좋았던 양질의 퀄리티의 좋은 퀄리티의 문항들 많이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 2회차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이번 모의고사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이 문항들이 꽤나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아마 시간 안에 풀어내기가 조금 버겁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 2회차 모의고사 함께 또잘 풀고 온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2회차 모의고사에 총평 들어갑니다. 수학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항들도 수학원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이게 수능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럼 절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입장에서는, 아, 수학원에서 이런 고난도 문항들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수학원에 대한 고난도 문항들을 연습하는 회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원에서 많은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몇몇 문항들을 보면, 아,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비례하진 않아요. 이 평가원 시험 중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이번 2회차 모의고사에서도 8번이 9번보다 더 정답률이 낮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번이 11, 12보다 더 정답률이 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번이나 10번과 같은 이러한 문항들이 사이사이에 곳곳에 있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문항 번호를 보고 난이도를 예측하는 그런 시험과는 조금 결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당황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13번, 14번, 21번과 같은 문항들은 여러분

채점하다 보니 아 실수했구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이 있어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 집합이 등장을 하고 그 안에 절대값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집합과 절대값. 아, 집합 B에 있는 절대값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여기에서 8번 문제 실수할 여지가 꽤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이하게도 삼각함수에서 무려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10번과 14번 둘다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야기입니다. 뭐야, 도형 문제가 두 개나 나왔잖아. 근데 이 도형 문제의 포인트는 중학교 도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중학교 도형 잘 알고 있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안다고 해서 도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러는 거지. 10번에서는 삼각형에서의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대칭성이 등장하는데 이 문제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요. 그건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13번과 같은 문제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 푸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해지겠죠. 13번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자, 14번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중3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에서의 닮음, 그리고 원과 비례, 이 이야기들을 잘 써먹을 수 있었으면 사실 마지막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살짝 묻어 있어서 삼각함수 이야기 10%,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도형 이야기가 90%. 를 차지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었다라고 하면 중3 때 도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죠. 중학 도형에 대한 발상 노트들 또잘 정리해 주시고요. 2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전형적인 최고난도 문항 소재예요. 근데 이 역추적해 나가는데 이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수인 항이 몇개 있을까? 음수인 항은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에 대한 관찰들이 필요했던 문항이 되겠죠. 자, 이제 수학2로 갑니다. 수학2는 보다시피 뭔가 휑한 느낌. 8문항 출제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4점짜리 문항 3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목별로, 단원별로 조금의 불균형은 아쉽지만, 그래도 수학1에서 봐왔던 문항들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이 4점짜리 문항들 중에서 뭐 12번은 간단하고요. 15번으로 가면 객관식에서 최고난도 문항인데, 15번, 사실 깔끔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어쩌면 13번이나 14번보다 15번이 더 쉽다라고 느낀 친구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 수학2에서의 미분과 적분,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오히려 13, 14보다 15가 더 풀기 수월했을 거고요. 21번 같은 경우에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데,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직접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시간이 조금은 허비되는 22번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15번, 22번은 앞선 수학1에 비해서 결은 같죠. 결국 함수의 그래프 개형들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함수식들을 찾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 2회차 모의고사 주요 문항들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들어가시죠. 1번 문제는 뭐예요? 지수 법칙 이야기예요. 우리 1회차, 2회차 똑같죠? 지수 법칙 문제가 1번에서 출제가 되는 건 전형적인 패턴. 너무나 간단한 구조. A가 양수일 때.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미치 같은 두수로 곱했어요. A에 누가 될까? m 플러스 n제곱 지수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A의 m제곱에 n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입니다. 얘네 A의 몇 제곱?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돼요. 마지막에 있는 지수의 유리수들을 처리를 해주려면 A의 마이너스 M분의 N제곱이라는 것 우리 알죠? A분의 1 역수치에서 M분의 N제곱이고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다시 여기 지수에 있는 유리수의 분모는 뭘 의미하더라? 거듭, 제곱, 근을 의미하더라. 요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현들 다시 한번 봅니다. 지수 보이죠?

근데 이걸 이해가 법칙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해 역수치 해주세요. 마이너스 루트 2 제곱에 루트 2 제곱입니다. 나누기 8은 이해 몇 제곱? 2의 3제곱, 여기에 3분의 1제곱이죠. 이제는 지수들을 따당 곱하고, 지수들을 따당 곱하면 앞에서는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 뒤에서는 2의 몇 제곱? 2의 1제곱 나옵니다. 선생님, 위치 같은 두 수를 나누는 상황이네요. 그러네. 그러면 AM제곱에서 AN제곱을 나눴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수가 뭐가 될까? 둘의 차 뺄셈 되죠. 2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2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자, 역수를 취해서 3제곱 정답 얼마? 8분의 1 되죠? 굉장히 차근차근 전부 다 적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일부의 단계들은 생략하면서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시죠. 지금 fx가 몇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우리 지난 1회차랑 2번 문항도 구조는 똑같죠? 0분의 0 꼴입니다. 근데 0분의 0 꼴을 보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공통인수를 약분하는 것도 되고 또.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f'a는 불러보세요. limit. 모습 두 개.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분자 fx. 빼기 FA 첫 번째 모양 리미트 이번에는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입니다. 선생님 미분계수의 모양 두 가지 중에 위일까 아래일까요? H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모습인 건 맞아. 근데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얘는 분모 h, h 똑같잖아. 얘 a 자리 1 들어간 거 맞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여기 2h라는 게 문제라는 거지. 미분계수의 변형입니다. limit.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별표 h분의 f의 a 플러스 하트 h 빼기 fa가 있어요. h 앞에 개수가 다릅니다. 원래는 괄호에서 괄호를 뺀 것이 분모에 있어야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하트 H가 분모에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별표분의 하트 곱해주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H 앞에 개수들을 그대로 따와서 별표분의 하트 여기에 누구를 F'A를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A 미분계수의 몇 배의 꼴이고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두 배의 F'A를 찾는 겁니다. 얘를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f'x 도함수 불러보세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예요. 근데 f'1이 얼마이니까 3 빼기 4 더하기 5 얼마? 4죠? 그럼 여기에 두배 하니까 정답은 8 되겠습니다. 자,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찾는 건 간단합니다. 다만 미분계수의 정의로부터 얘가 미분계수의 몇 배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점짜리 문항들은 끝이 났고요. 3점짜리 문항으로 갑니다. 10 다시 3점짜리 3번 문항이에요. 자, 로그 함수가 있고요. 그때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야. 이랬네요. 아,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fx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가 누굴 지나요? 3,5를 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자, 첫 번째. 점근선을 찾는 건 간단하죠? 왜? 여기 정의역이 점근선으로부터 정의역에서부터 점근선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그의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요. 로그의 진수가 0이 된 x 값이 바로 마이너스 1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함수 의해서 점근선은 누구야? 그럼 x는 마이너스 a인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1라고 알려줬으니 a는 얼마? 1인 거고요. 자, 두 번째. 3,5를 지납니다.

A가 1인 건 이제 알아요. F3 불러보세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더하기 A 얼마? 1이고요. 이렇게 짠. 근데 F3이 얼마라고요? 5라고 한 거지. 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4가 얼마이니까? 2니까 B는 3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는 A가 얼마? 1이고 B는 얼마? 3이니까 정답 4 되겠네요. 루감쇠 그래프를 따로 그리지 않더라도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고요. 주어진 함수 f(x)의 점근선은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주시면 돼요. 진수가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a가 얼마인지를 찾아냈어.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의 함수값 주어지니까 b도 해결 끝. 자, 4번으로 가시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의 연속성 혹은 미분 가능성, 그냥 정의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x는 a를 경계로, 왼쪽 y는 fx. 다시 왼쪽 fx와 오른쪽 gx가 있어요. 근데 왼쪽에서는 fx를, 오른쪽에서는 gx를 따르는 함수 hx가 개념이에요.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미분 가능하면 어떤 경우들을 따져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x 내에서 연속이겠지. 정의.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hx. ha 함수값. 그리고 이번에는 우극한까지. 자, x는 a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얘가 f일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누구야? g일 거고요. 경계에서는 등호 유무에 따라서 체크해 주면 될 겁니다. 연속이라고 해서 다 미분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제 뭐도 해야 돼요? 미분 가능하려면 좌미분 계수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a분의 hx-ha 얘랑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울 때 이번에는 우미분계수 x-a분의 hx-ha 이렇게 가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h는 누구야? fx고요.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hx는 누구야? 얘는 gx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쉬울까? 할수 있지만 간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f와 g 각각이 이 왼쪽에 있는 f도 미분이 가능해. 오른쪽에 있는 g도 미분이 가능해. 보통은 누구? 다항함수들로 주어진 경우에는 이두 번째 경우를 간단하게 이렇게도 사용한다고 했죠. 왼쪽 미분한 도함수 h'과 오른쪽 미분한 도함수 g'에 여기에서 a 넣고 도함수의 좌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우미분계수로 이렇게 찾아간다고 한 거죠. 됐죠? 우선 교과서적인 방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좀 요령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 봅시다. 문제의 적용. x는 1이 있어요. 자, 왼쪽에선 누구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고요. 오른쪽에선 누구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x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그럼 도함수들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fx인 거고, 얘를 미분했으니까 f'x가 되는 거죠. 왼쪽은 누구야? 마이너스 2x고요. 오른쪽은 누구야? 두 배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b입니다. 이거 굳이 전개해서 미분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 미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속이에요. 두 번째 미분 계수를 따지면서 미분 가능성 살피는 것까지 가면 결국엔 x는 1을 어디에?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대입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대입해 봅니다. 시작.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B 우선 하나 찾았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 있는 식, 마이너스 2는 일러왔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B 되었습니다. 끝났죠? B가 얼마야? B가 0이야. B가 0이야. A는 얼마야? A는 2야. 자, 따라서 A를 알고 B를 알아요. 스텝 1이죠. 이런 건한 호흡에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스텝 2. 뭘 찾으면 돼요? FA와 FB를 찾으면 돼요. 근데 FA라고 하니까 얘 F2죠. FB는 뭐야? 얘는 F0이죠. 자, F2부터 시작. 아래에다 넣어야 되겠지. 2를 넣으면 얘는 0의 제곱 플러스 2b 되니까 빵! 찾았고요. F0, 이번엔 위에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a니까 2입니다. 자, 얘들 둘을 더해주세요. 정답. 0 더하기 2 해서 2가 되겠지. 자,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따진 후에, 그리고 각각의 함수값 범위 따라서 서로 다른 식에 대입하면서 확인하면 끝. 자, 첫 번째 페이지 끝났습니다. 넘어갈까요? 5번으로 갑니다. 등차수열 AN이 있어요. 근데 등차수열에서의 합이라는 건 뻔하잖아요. 등차중앙을 떠올려야 하고, 그리고 평균값을 잘 써먹어야 되겠죠. 항상 등차수열의 합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뭐야? 양쪽 끝에서부터 쭉쭉쭉쭉 뽑으면 합이 일정해지는 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항 등차중앙이 합에 대한 평균값이 된다는 사실. 갑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제1항, 제3항, 제5항을 더했더니 얘가 합이 27입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조건, 얘들을 전부 다 더한 총합은 얼마라고 했어요? 69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우선 셋의 합을 압니다. 라고 했죠. 등차중앙 보이지?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은 누구랑 같아요? 가운데 있는 애, 짜잔, 주인공, 평균값 3배의 제3항과 같아요. 얘가 27이야? 그러니까 제3항이 얼마인 걸 알아요? 9인 걸 알아요. 이제 스텝 2. 여기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섯 개를 다 더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짝이 있다고 했지. 짝, 짝, 짝. 근데 지금 내가 누구를 알고 있냐면 제3항 얘를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기계적으로 항상 첫째 항에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나? 내가 알고 있는 항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계산이 간단해지겠지. 그러니까 시그마 KN은 1부터 6까지. 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합을 3개씩, 2개씩 짝짝짝 지으면 얘는 제3항과 제4항의 합이 얘가 3개 있는 거랑 같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제3항은 얼마예요? 9라고 했죠? 제4항은 누굴까? 얘는 9 더하기 D겠지. 이렇게. 얘가 69인 거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주고 나면 18 플러스 D가 23 되고요. D는 얼마야? D는 5가 됩니다. 18 플러스 D가 23. 이렇게. 그래서 D가 5인 걸 알아요. 그럼 끝났죠? 제1항을 구하래. 그래서 제1항을 구하래. 얘는 공차를 한 번, 공차를 두번 더하고 나서 9가 된 거니까. 그러면 제1항은 누구야? 얘는 제3항에서 공차를 두번 빼는 거야. 9 빼기 10 해서 정답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제1항, 제3항, 제5항. 제1항, 제3항, 제5항.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 얘를 S라고 한번 해봐.

그럼 결국에 시그마 n이 1부터 6까지 an이라는 건 제1항 더하기 제3항 더하기 제5항에 제2항, 제4항, 제6항 요렇게 얘들을 찢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여기 있는 이세 개도 이렇게. 그럼 노란색 세 개, 연두색 세개 따로따로 보면 얘는 S 더하기 누구야? S 더하기 3D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S가 누군데? 27이죠. 그러니까 54 플러스 3D가 누구라는 거야? 69라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다음 과정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을 보는 순간 항상 첫째 항의 기준을 맞추지 말 것. 기계적으로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것. 수열의 본질은 나열하고 얘들을 관찰하는 것이지 뭔가 기계적으로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수열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개를 더하는 것도 둘씩 둘씩 둘씩 짝지어서 바라보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개수씩 뽑아서 재구성한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관점도 좋다는 거죠. 자, 5번이었습니다. 6번으로 가시죠.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각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텝 1. 우선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건 쉽죠? 많이 보던 거잖아요. 만약에 첫 번째에 있는 이 문장으로부터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건 한 4번 문항 정도로 나왔을 겁니다. 몇 사분면의 각? 제4사분면의 각이죠. 제4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하여. 요렇게가 세타예요. 동정 위에 점피, 점 하나를 찍어주고요. 그때 길이 원점에서 5만큼 떨어져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4만큼, 그러니까 아래로 3만큼 와서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인 세타를 읽을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도 읽을 수 있어요. 사인 세타 불러보세요. R분의 Y 좌표. 탄젠트 세타 불러보세요. X 좌표분의 Y 좌표입니다. 자,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건 삼각함수의 정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물론 직각삼각형에서 크기 찾고 사분면을 보고 부호를 따로 찾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사사원면이니까 얼사탄코 코사인만 양수, 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달아주고 나서 크기만 찾아와도 된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사인 세타 코사인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그리고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들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삼각함수의 성질, 각변환이 등장을 합니다. 사인은 원점 대칭, 마이너스가 앞으로 뿅 튀어나가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는 것, 이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5분의 3인 건 알아. 근데 아래에 있는 얘는 뭐야? 선생님,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치면 되죠.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각변환을 한 번, 두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탄젠트의 각변환 알면 바로 하셔도 되겠죠. 자, 2분의 파이가 하나 있어요. 탄젠트 세타 분의 1. 실제로 세타는 제4사원면의 각이지만 세타를 예각으로 취급하면서 그럼 2분의 파이보다 조금 작아요. 제1사분면에서 탄젠트의 부호 땅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인 것도 압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5분의 3에서 빼 누구를? 마이너스 3분의 4를. 결국엔 둘을 더해달라는 거죠. 15분의 9 더하기 20 해서 정답 15분의 29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문제치고, 오른쪽에 있는 각변환의 글도 두 번을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낄지 모르나, 이 정도 문항쯤은, 그래도 30초면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7번으로 갑니다.

몇 차함수가 있어요? 3차함수가 있어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k입니다. 1차항이 없으니까 x제곱으로 묶어내고 나서 y는 k에 접할 때 만날 때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y는 k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x축이 필요한 거니까 결국에 극대극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 미분하러 갑니다. 스텝 1.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인수분해 해보세요. 3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되니까 이제 이 정도 그래프는 바로 그립시다. y는 fx.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입니다. 땅땅땅땅땅땅땅 x는 0에서 극대값, 땅땅땅땅 x는 2에서 극소값 여기까지 스텝 1. 근데 x축과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하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요. 아, 극대값은 양수이고 극소값은 음수이면 되겠구나. 그래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축을 그리면서 그래프 개형을 특정 지어 줍니다. 그러면 그려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읽어내는 거죠. 함수값의 부호를 스텝 2 넘어갑시다. 결론은 뭐예요? f0이 양수여야 하고요. f2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 상황을 f0 곱하기 f2, 곱이 음수야 이렇게 해석해도 가능은 할 겁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얘들 각각의 부호를 찾아주는 것이 더 강력한 조건이겠죠. 자, 0을 넣었어요. k가 양수네요. 2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k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k는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 4보다는 작아. 그럼 누굴 찾는 거예요? 정수 k의 합을 찾는 겁니다. 1, 2, 3. 더해주세요. 합은 얼마? 6 되겠네요. 극값을 갖는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고 극값의 부호로부터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8번으로 갑니다. 8번 의외의 복병. 어렵다라기보다 아마 이 문제를 오래 고민하고 푼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다만 실수할 만한 여지가 큰 문항이었다 이런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와 B가 나와요. 왜 하필 이걸 집합으로 표현했을까? 이 부분에서 뭔가 1차적인 찝찝함이 남습니다. 집합 A는 0부터 파이까지야. 근데 집합 P는 두 배의 사인 3x 빼기 1이야. 근데 교집합이라고? 아하! 해석했어. 별거 아니잖아. 두 배의 사인 3x는 1. 이 방정식 식은 사인 3x가 2분의 1 되는 애잖아. 근데 이때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삑 이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왜? 그럼 여기 절대값이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야. 근데 좀 낯설지. 뭐가? 지금 주어진 식에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x에 절대값이 있거나 전체에 절대값이 있거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이동.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 아, 이 방정식의 근에 여기에 절대값을 취하라는 거야. 근데 얘가 0부터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관찰해야 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얘들을 관찰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스텝 2 갑시다. 삼각함수 깔끔하게 사인 3x를 그려볼게요. 근데 얘는 주기가 얼마일까를 관찰했더니 주기는 어떻게 돼요?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아, 2파이를 3으로 나눈 거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왼쪽 여기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1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왔어요. 자, 사인 함수 가자. 올라갔다가 내려와. 또다시 올라가. 최대값이 얼마? 플러스 1이고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한 줄기 반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도 한 줄기 반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랐다가까지. 자, 이제 끝났습니다. 얘가 바로 3차 상삼각함수 사인 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y는 2분의 1이 쫙 그어지잖아. 보이죠? 근이 몇개 생겨요? 6개 생겨요. 근데 오른쪽만 관찰했다면 4개 생겼을 거야. 다행히 걔가 보기에 없죠. 걔가 보기에 있었으면 실수하고 넘어간 친구도 많았을 텐데. 걔가 보기에 없어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다시 고민하다가 맞추거나 뭔가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자, 왼쪽부터 근들 찾아보죠. 알파 1, 알파 2, 오른쪽 알파 3, 알파 4, 그리고 알파 5, 알파 6까지입니다. 자, 여섯 개예요. 근데 뭘할 거야? 절대값을 취할 거야. 선생님, 가까이 근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가까이 근을 구할 수 있어요. 알파 1, 알파 2, 땡땡땡땡, 알파 6까지. 얘들 각각의 값도 압니다. 근데 각각의 값을 알긴 하지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누구이니까? 합이니까. 그냥 한만 한 방에 탕 찾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파 1과 알파 2는 지금 음수잖아요. 절대값을 취하면 일로 올 거야. 결과적으로 누구랑 같아질 거야? 그러면 여기 y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이교점. ax 좌표가 절대값 알파 1, 절대값 알파 2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 그럼 어차피 절대값을 취할 거니까 절대값 알파 1, 절대값 알파 2, 땡땡땡땡 해서 절대값 알파 6까지 얘를 전부 다 더해주세요. 그럼 평균을 생각하면 되잖아. 평균이 누구일까요? 3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이 사이에. 0과 파이의 절반인 2분의 파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답은 누구야? 2분의 파이 곱하기 6 하니까 3파이가 정답 되겠습니다. 얘가 스텝 3죠. 그러니까 8번 문항은 사실 3점짜리 문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까다로울 것 같아요. 4점짜리 중에서 쉬운 4점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A와 B. 저기에서 교집합의 원소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어떤 범위에서 관찰할 것이냐? 그때 왼쪽에서 나온 음의 근들도 직접 구하지 않아도 크기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절대값을 취한 애들의 평균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좋아요. 8번 문제 좋네요. 자, 9번으로 가시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 열이 있어요. 이 정도는 기본. 첫째 항이 양수야, 공비도 양수야. 자, 첫째 항부터 제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스텝 1. S4는 선생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 아니겠습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거 보자마자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등비수열의 합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 대입. 좋지 않아. 나쁜 습관이에요. 얘는 3배에 A2 더하기 A4.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제2항과 제4항을 넘겨요. 그러면 제1항 더하기 제3항이 두 배의 제2항 더하기 제4항이 될것 아닙니까? 이제는 제1항과 제3항, 항의 간격, 제2항과 제4항, 항의 간격, 숫자가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지는 것, 항의 번호가 이만큼 커지는 것을 보면

간격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2분의 1은 제1항 더하기 제3항 분의 제2항 더하기 제4항입니다. 왜? 모든 항이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누는 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됐습니다. 깔끔하네요. 간격, 얘가 바로 공비예요. 자, 공비가 2분의 1인 건 찾았습니다. 이제 스텝 2. 마찬가지로 S6 얘가 S4 더하기 3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겠죠? S6 빼기 S4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합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합 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남아요? 제5항과 제6항만 남지. 얘가 3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5항이 있어요. 제6항이 있어요. 관계 보여?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앞에 있는 항에 2분의 1 곱하면 뒤에 항이 돼요. 그러니까 제6항을 제5항의 절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혹은 뒤에 있는 항에 두 배를 하면 앞에 있는 항이 돼요. 제5항은 제6항의 두 배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뭐라고? 얘는 제6항의 두 배라고요. 어? 그럼 제6항이 세 개 있는 거랑 같네? 그렇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결론, 제6항이 얼마라는 것? 1이라는 것 찾았습니다. 수열을 나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당연히 전개해도 문제는 풀리겠지. 하지만 나열하고 나니까 간단하잖아요. 실수할 여지가 없잖아요. 이 항들을 나열하고 얘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해서 찾다 보니까 이 제6항과 공비가 나왔잖아. 첫째 항이 기계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나한테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언제니? 이걸 묻는 거야. 제6항 알잖아.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이거 돼? 제6항이 얼마? 1이지.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근데 10분의 1보다 큰 마지막은 누구야? 이런 거야. 제10항부터는 10분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큰 걸 찾아주세요. 제9항이네요. 정답 9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공비를 알고 제6항을 압니다. 물론 공비와 하나의 항을 알면 당연히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지. 근데 굳이 일반항으로 갈 필요도 없어 보여요. 왜?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해나가면서 10분의 1보다 크고 작고 이 경계를 찾는 거니까 너무 깔끔하네요. 자, 4점짜리 문항 첫 번째 9번이었고요.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 있고요.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가 3입니다.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는 5예요. 각 하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하나의 각이 주어져도 이건 굉장히 강력하죠. 왜? 얘는 대각의 합이 파이니까.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근데 삼각형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의 외접원이 아니라 삼각형의 내접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여기 ACD가 있어. 그때 내접하는 원. 내접원. 얘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스몰 r의 제곱에 파이 곱하고 얘를 찾으라는 거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파이입니다. 라는 성질 하나와 그리고 삼각형의 내접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나 더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합니까? 중합 개념이에요. 정리해둡시다. 자, 각각의 꼭지점 보이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스몰 a, 스몰 c, 스몰 d라고 했어요. 삼각형 ACD니까
꼭지점 맞춰서 A, C, D 이렇게 왔어요. 자, 삼각형 ACD의 넓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지. 우리 세변의 길이를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밑변과 높이를 알 때도 구할 수 있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알 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각형의 기본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내접원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거죠. 기억나요? 항상 보조선이 생명입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야. 자, 꼭지점을 하나, 둘, 셋 이어주시고요.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수선의 발 내려. 얘가 알랄랄. 오케이. 아, 삼각형의 높이가 R. 삼각형의 높이가 R, 삼각형의 높이가 R 이런 거야. 아, 삼각형 세 개를 쪼갰더니 높이가 R인 삼각형이 세 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삼각형 2분의 1 AR, 두 번째 삼각형 2분의 1 CR, 세 번째 삼각형 2분의 1 DR까지. 2분의 R 곱하기 A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됩니다. 보통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문제에서 그냥 ACD가 되어 있어서 그냥 이 문제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괜찮나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성질들은 아니까. 짜잔, 봤어요. 선분 AB의 길이 3입니다. 선분 CD의 길이 3이에요. 이때 선분 BC의 길이는 5야. 5. 선생님,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될까요? 그럼 AC랑 다시 AB랑 CD랑 얘가 지금 같잖아요. 선분의 길이가 같죠? 선분의 길이 얘가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럼 여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냐면 모습을 보니까 호의 길이도 서로 같은 것 보이죠? 맞아. 여기 있는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도 같으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쪼개봐. 그럼 호에 대한 원주각. 호에 대한 여기 원주각. 이네 개의 각이 다 똑같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고 또 뭐도 할수 있어요. 여기 3분의 2파이,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래서 3분의 2파이를 보고, 아, 대각의 합. 여기가 3분의 파이 되는 것. 찾으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문제들 풀어나가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죠. 오케이, 갑시다. 자, 스텝 1. 뭐부터 할까요? 두 변과 끼인 각. 오케이, 코사인 법칙. 삼각형 ABC에서 AC의 제곱은 불러보세요. 25 더하기 9 마이너스 두 배에 따당 하니까 30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입니다. 근데 코사인 3분의 2파이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34 더하기 뒤에서 15 얼마? 49됩니다. 선분 AC의 길이 찾았어요. 좋습니다. 7이네요. 이렇게 왔어. 그럼 저기 7인 걸 구하고 나면 나는 결국에 사각형 ACD의 이야기로 가야 되잖아요. 사각형 ACD에서 내접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넓이 구하러 가야 되잖아. 두 변과 긴 각. 아, 이제는 선분 AD의 길이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겠네요. 얘만 구하면 게임 끝이겠다. 스텝 2. 쟤를 어떻게 구할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선분 AD의 길이를 뭐 K라고 한번 해봐. 당연히 K는 양수일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더 쓰면 되겠지. 7의 제곱 49는 K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6K 여기에 코사인 3분의 파이.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야?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넣고 나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0은 0 됐습니다.
K값 두개 나오네요.

K는 8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5거나 당연히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양수 좋아요. 8인 것도 압니다. 근데 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선분 AD의 길을 찾은 건데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지금 호 AB랑 호 CD가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A부터 C까지, 당연히 D부터 B까지 얘도 어때요? 똑같겠죠. 그러니까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 3분의 파이니 호 BD에 대한 원주각도 3분의 파이일 거야. 이건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이 아래 각이 3분의 파이로 같아요. 윗각도 3분의 2파이로 같아요. 이건 무슨 사다리 꼴? 등변 사다리 꼴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건 간단한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 볼까요? 두 번째 방법, 등변 사다리 꼴이 있어요. 이렇게. C, B, AD. 선분 BC의 길이 얘가 5잖아요, 지금. CB, AD. 오케이. 여기 선분 AD의 길이 얘가 지금 모르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인 걸 압니다. 그리고 양쪽에 비스듬히 3인 것도 알아요. 그럼 뭘 하면 된다고요? 딱 수선의 발 내리고, 딱 수선의 발 내리면, 가운데 직사각형 하나 찾고, 1대 2대 루트 3, 2분의 3과, 2분의 3을 읽어주는 순간, 와우! 선분 AD의 길이는 8이구나! 라는 건 그냥 바로 딸깍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선분 AD의 길이를 구해내는 순간, 끝났습니다, 이제. 끝. 마지막, 스텝 3로 가죠. 스텝 3. 뭘 하면 될까요? 이제는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 ACD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두 변과 끼인 각.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예요.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는 순간 6 루트 3 되겠죠. 근데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뭐도 있다고 했어요? 여기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하려고 하면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내려요.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아, 2분의 7R 2분의 8R 2분의 3R 와우, 9R이네요. 이렇게 된 거지. 얘가 이제 서로 같다는 거죠. R은 얼마야? R은 9분의 6루트 3이고요. 3분의 2루트 3입니다. 좀더 약분할까요? 루트 3분의 2예요. 따라서 파이 스몰 r 제곱하면 3분의 4파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야기들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한번 사용했고요. 그리고 나면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고 코사인 법칙 쓰지 않고 등변사다리꼴에서 길이 구하는 이야기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 이야기들까지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포인트가 코사인 법칙은 중간 단계를 해결하는 도구였을 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파이라는 것을 아는지 그리고 내접원이 등장을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와의 관계를 아는지 10번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할 마지막 문제 11번까지 가볼게요.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어땠어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풀어낸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 또이 문제에도 실수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주기에 대한 표현. 조건나의 이 표현. 때문에 풀어놓고 실수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들어가 봅니다. fx는 얘는 a배의 sin b분의 x-π 더하기 c예요. 지금 a와 b와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Y축의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진동의 중심입니다. 진동의 중심. 저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항상 이제 진동의 관점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래프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위로 얼마만큼 올라가요? 절대값에 이만큼.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가요? 절대값에 이만큼. 꼭지에서 꼭지, 마루에서 마루.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잖아요. 근데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이 파이를 누구로 나눈 거야? b분의 1의 크기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b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래프 해석하는 것도 간단하고요. 주어진 조건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능한 순서상을 따져보면 돼요. 아, 최대값이 지금 y는 5야. 최소값이 y는 1이야. 그래프를 생각하는 것이 스텝 1. 이제 따라가자. 스텝 2. A, B, C 찾으러 갑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 가운데 있는 거 C는 얼마인 걸 알아요? C는 3으로 결정됐어요. C는 3으로 결정. 그리고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가는 걸 보니까 절대값 A가 2인 것도 알죠. A는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B입니다. 조건 가는 끝이 났고요. 조건 나로 오는데 선생님 왼쪽에 있는 이 조건을 보니까 주기 얘가 지금 4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삥 틀리는 거지. 왜? 제가 주기 함수를 설명할 때 계속 이야기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가 만약에 1마다 반복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fx랑 f의 1 더하기 x가 x 더하기 1이라고 쓸까요? fx 더하기 1이 같아요. 누구도 같아요? fx 더하기 2도 같아요. 누구도 같아요? fx 더하기 3도 같아요. 또 누구랑 같아요? 얘는 f의 x 더하기 4도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1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기가 1이니까 아래에 있는 표현들은 맞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요 라는 걸 보고 이게 주기가 4예요 라고 해석을 하면 맞아 틀려? 아니지. 뭐 주기가 1일 수도 있고 주기가 2일 수도 있고 주기가 4일 수도 있고 함수 관계식만 보고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관계식만 보고는 주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아래에서 나온 주기를 얘를 자연수 n에 대해서 n배를 해서 위에 4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4파이가 주기예요 가 아니라 여기 주기를 몇 배 해서 4파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됐네요. 그러면 절대값 b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1이거나 절대값 b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2예요. 딴 건 없지. 그럼 끝. 그러네.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결국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건 b분의 ac잖아요. 따라서 얘가 스텝 3였고요. 자, 가능한 경우들 다 따져봅니다. b분의 ac는 생각해봐. c는 누구야? c는 3이야. 이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여기에 c는 3인데 b분의 a를 짠! 하고 곱하는 거네. 얘를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얘의 최대최소를 찾는 거잖아. 근데 a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a가 될 수 있는 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b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야. 그럼 결국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야? 1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될 수 있고 2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결국에 최대값 구하려고 하면 얘는 3 곱하기 2일 때고요. 최소값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일 때겠죠. 자, 최대값 얼마? 6이고요.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large m 빼기 small m 6에서 마이너스 6을 빼 정답 12가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 난 지금 a와 b와 c가 정수인 건 알아요. 얘가 정수인 건 알아. b가 0은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요.

0: 그러면 A와 B와 C의 부호는 모르지. 근데 최대, 최소, 그리고 관계식, 주기에 대한 관계식까지. 우선 그래프의 계형을 떠올리는 건할수 있습니다. Y는 C에서부터 위로 이만큼, 아래로 이만큼 가니까 절대값 A가 2라는 걸 찾는 건 간단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실수할 포인트, 어디 주기에 대한 표현이고요. 관계식만 보고 주기가 4파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근데 주기를 자연수 배해서 4파이를 만들 수 있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회차 모의고사의 객관식 1번부터 11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뭐 실수할 만한 문항들도 있었고요. 문항 번호와 문항 난도가 계속 비례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들쑥날쑥한 느낌. 자,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중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잘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 우리 12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전황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미적분 차윤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회차 미적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강좌하고 다르게 쌤이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풀이 자체가 실전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쓸 수 있는 풀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완벽한 풀이보다는 실전에서 중간에 약간은 비약은 있지만 떠올리기 쉬운 풀이, 그 다음에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풀이,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데 뭐가 정답이고 뭐가 왕도냐, 사실 이런 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다만 확실한 건 뭐냐, 많은 경험을 하고 수학은 다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실력이 늘고 이게 점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다양한 풀이를 흡수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5회에 하고 싶은 한마디, 실전 모의고사 운영 이론은 바로 이겁니다. 편식하지 말기. 먹는 것에 편식이 있다고 하면은 공부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좀 싫어하는 거는 조금 버리고, 수학 같은 과목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온 단원이 있고, 가벼운 연산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강약이 조절되어 있는데,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그랬었어요.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좀 자주 보게 되고, 좀 싫어하는 거는 미루다 보면은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력차가 더 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 과목, 전 단원에서 고르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1단원이 좀 쉬워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제가 됩니다. 미분의 활용 같은 경우는 되게 볼륨도 크고 중요해. 그래서 문제가 다수 나오는 게 아니야. 다만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출제도 밸런스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도 편식하지 않게 특정 단원에 너무 집중해서 하고, 특정 단원 아예 그냥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보잖아. 선생님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슨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EBS에 보면은 수능 완성이 2학기 때 나오는데, 수능 완성에 보면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편이 있고 실전편이 있으면 그 수능 완성 안에 모의고사가 여러 회분이 있어요. 보통 5회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가 있어. 그러면 느낌이 수능 완성에 있는 모의고사는 왠지 조금

복잡하다고 해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복잡한 문제를 다뤄보면서 느껴지는 그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문제를 푸는 지구력이나 체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좋은 것만 골라서 맛있는 것만 먹지 마시고 다양하게 경험을 다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5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회 마지막 30번이 남아있는데 요거 풀고 5회 진행을 할게요. 4회 같은 경우는 28, 29번이 되게 좀 복잡했어. 시간도 많이 걸렸고. 상대적으로 30번이 조금 더 풀만합니다. 자, 30번 바로 해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는 0 이상이고요.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는 연속이다. 질문이 2라고 t에서 곡선 y는 fx의 길이를 ht라고 하는데 곡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죠. ht는 인테그럴 1부터 t까지 루트에 1 플러스 f 프라임 x 전체의 제곱 dx. 자, 이거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뭐 설명을 따로 하고 말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와 있고 문제에서 원점과 t, ft 사이 거리를 gt. gt는 뭡니까? gt는 루트에 0,0과 t, ft 사이 거리니까 t의 제곱 더하기 f't 전체의 제곱.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gt랑 ht가 요두 개가 이만큼의 차이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fx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것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로 뭔가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겁니다. 식은 되게 간단하죠. 우선은 편의상 쓸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f'x는 그냥 f'이라고 쓸게요. 치환이야, 치환. 그 다음에 fx는 그냥 f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아, 선생님은 그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식을 써볼게요. 일단, 인테그럴 1에서부터 t까지 루트에 1 더하기 f'의 제곱 dt 더하기 2가, 더하기 2가 루트에 t제곱 더하기 f'의 제곱. f가, 프라임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이거 F네, F. 자, 요거랑 원점 사이 거리니까, 그렇죠? 이건 F의 제곱. 네, 이렇게 식을 쓸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요걸로 이제 어떤 정보를 얻는 거야. 우선은 윗끝, 아랫끝 같다는 걸 이용해서 T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0이니까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루트에 1 더하기 F1의 제곱이 되어서 우리는 F1이 루트 3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문제가 fx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f1의 값을 하나를 구했고, 그 다음 이걸로 이제 우리가 fx를 구하고 싶은데, 그죠? 질문이 f3 루트 3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윗끝, 아랫끝 똑같다로 식하나, 양변을 미분해서 식하나. 그래서 요 식을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는 1을 더하기, f't의 제곱이야. 그냥 선생님 편의상 f't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요거를 제곱합니다. 괄호까지 쓰면 너무 복잡하게, 루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루트 1 더하기 f't 전체의 제곱. 요거 2는 사라지고요.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부터 있고, 루트에,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이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et 더하기 eft f't 이렇게 됩니다. 아우,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2가 사라지고 어쨌든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fx를 구하는 겁니다. 자, 루트가 분모에 있으니까 곱하시고 양변을 제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곱한 다음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은 t의 제곱 더하기 t의 제곱 f'의 제곱 더하기 f' 제곱의 f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 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좌변이. 오, 상당히 복잡하네. 우변은 이거 두개 더한 거를 제곱하는 거니까 d의 제곱 더하기 f 제곱 f'의 제곱 더하기 et f의 f'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이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막 괄호 쓰고 T 쓰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으면은 이제 시험지 여러분들이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혼동이 안 되면 돼.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쓴 이유는 실전에서, 이 실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대한 간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쓰시고, t제곱, t제곱, f'제곱, f제곱, f'제곱, f제곱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 남아있는데, 요거 넘기시면은 이 식이 tf'-f의 제곱은 0,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입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t 곱하기 f't는 ft인 거야. 요거가 나와 있고,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미분방정식이거든요. 근데 뭐 간단한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찾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요, 요거 나눠 가지고 양변을 적분해 보면 됩니다. 자, 요 식은 ft분의 f't는 t분의 1. 요 식의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은 이 식이 ln ft가 되고, 양수니까 뭐 굳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적분하게 되면 ln t 플러스 네, 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f1이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그죠?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f1이 루트 3이니까 ln 루트 3은 0이고, 그래서 c가 ln 루트 3,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식은요, ln t 곱하기 루트 3, 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ft가 나오게 됩니다. 루트 3t예요, 그냥. 됐어요? 그래서 질문이 뭐야? f3 루트 3 물어봤으니까 3 루트 3 곱하면은 f3 루트 3은 네, 9가 나오게 되는 상당히 뭐랄까, 좀 독특한 30번 문제고요. 일반적인 수능 30번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좀 평범한 편이고, 연산이 살짝 있는 그런 문제죠. 정답은 9. 자, 이제 마지막 5회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노하우를 다이 5회에 쏟아부어서 점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자, 선생님은 또 마찬가지로 초반부의 평범한 문제들은 속도감 있게, 후반부는 좀 꼼꼼하게. 자, 합니다. 2, 3번. 리미트니 무한대로 할때이 값을 구합시오.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되겠네? 정답 얼마입니까? 1분의 4니까 4가 되겠죠. 이런 거는 뭐 1초 컷입니다. 두 번째. EX제곱 사인 X가 FX 했을 때 요걸 구하는 건데, 이거 딱 보는 순간 F'파인 거 맞니?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FX를 미분하면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F'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은 사인 파인 0이니까 사라지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코사인 파인은 마이너스 1이므로 이 값은 마이너스 2의 파이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5회에서 초반부는 조금 난이도가 평범하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빠짐없이 계속 부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수능도 그렇습니다.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사각형일 때그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지요. 그리고 요 함수는 요런 공식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축, Y축, X는 4분의 파이까지니까 정답은, 문제는 인테그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이거를 제곱하면은 시컨트 제곱 시컨트 탄젠트,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시컨트 x 탄젠트 x dx. 자, 그런데 이거 적분 그냥 공식으로 외웠잖아요.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입니까? 당연히 탄젠트고요. 뭐를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입니까? 당연히 시컨트입니다.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4분의 파이 대입하면 1이고요. 시컨트 4분의 파이는 루트이고요. 0을 대입하면 0이고, 0을 대입하면 1이니까 아래 끝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다른 회차보다 초반부가 괜찮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6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t는 k에서 요거 사이의 거리가 최소이다. 자,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

이런 그래프는 뭐 대강 뭐 이런 그래프입니까? 이런 직선입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2의 x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이제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어. 그냥 선생님이 뭐 무슨 뭐 이런 그래프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요거 직선과 이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이니까 뭡니까? 요거 사이의 임의의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이거를 당연히 t관 함수일 테니까 미분해 가지고 극소값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미분법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러면 거리 d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넘기면은 루트 2x 플러스 y는 0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루트의 2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x자리에다가는 요거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5, 잠깐만요. 그냥 이렇게 할까요? 루트 2, 2의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플러스 y 자리는 2의 코사인 제곱 t. 네,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게 뭐야? 둘 사이 거리인데, 이둘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t에 관한 함수야, t에 관한 함수. 맞습니까? 그러니까 t에 관한 함수에서 질문이 최소 값을 구하는 문제인지, 최소가 되는 순간에 t를 구하는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 문제는 지금 k, 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이거 극소가 되는 순간 구하시면 돼요. 극소의 순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f't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매개 변수를 삭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거 xy를 곱하면은 2의 1제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y는 자연상수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t를 없애서 풀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t를 소거할 수 없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t가 있는 상태로 선생님 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f't를 구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놨을 때. 그럼 당연히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요 분모는 그냥 그대로 있고요. 요 분자만 미분하면 됩니다. 자, 이 분자에서 여기 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괄호를 쓴 다음에 할게요. 네. 이거 그냥 합성함수 미분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요것만 이렇게 쓸까요? 요게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요 앞부분은 2의 2분의 1 더하기 사인의 제곱 t. 여기 쓰면 어때요? 요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2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 t. 그 다음에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의 제곱 미분하면은 두 배의 사인 t. 코사인 t. 네,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걸 미분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예요. 2의 코사인 제곱 t. 그리고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곱하기 두 배의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네, 요렇게 됩니다. 자, 이 중괄호 쳐야겠네요. 네, 요렇게. 그래서 이게 능형인 걸 찾는 건데, 자, 문제 조건을 보면은, 자, 보세요. k가, t가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있는 요런 부분은 공통으로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능형인 걸 찾고 싶은데 이 빨간색 파트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요 정리하면은 루트의 2 플러스 1의 두 배의 사인 t 코사인 t라고 쓸수 있고 이 나머지 파트를 쓰시면 2의 2분의 1 플러스 사인의 제곱 t 마이너스 2의 코사인의 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능형인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이게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지수 파트가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 사인의 제곱 t, 이퀄 코사인의 제곱 t고요. 이건 물론 넘겨서 막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미 알고 있죠. 특수각 중에서 사인 제곱에 2분의 1 더한 게 코사인 제곱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 얼마야? 6분의 파이가 되면 사인 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고요. 코사인 제곱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 제곱하니까 4분의 3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되는 t의 값이

k의 값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6번을 풀었고요. 이 문제가 이제 3점짜리 문제잖아요. 3점짜리 문제는 그냥 3점짜리스럽게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현학적으로 풀진 않을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 네 문제, 27번부터. 오히려 26번이 조금 더 복잡하고 27번은 할 만한 것 같아요, 이 문제는. 27번. 첫째 항이 4인 등비수열. 오케이. 합을 SN. 근데 그 등비수열의 합을 요걸 3분의 16으로 뺀 것의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수렴 조건에 의해서 급수가 수렴하면 이 수열의 극한,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마이너스 3분의 16은 0이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뭐 등비급수건 무슨 급수건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첫째 항이 4의 공비를 r이라고 놓으면은 요거 뭡니까? 이 등비급수잖아요. 그러니까 1-r분의 4인 거잖아요. 이것의 마이너스 3분의 16이 0이라는 뜻입니다. 자, 넘기고 약분 문제 아까 이렇게 4가 되고 넘기고 크로스로 이렇게 곱하게 되면 4-4r은 3이고요. 넘기 넘기니까 r은 4분의 1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뭐야? 요것의 값을 계산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요 계산하는데 일단 sn부터 한번 볼게요. sn부터. sn. 첫째 항이 4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은 1-4분의 1에 첫째 항은 4이고 마이너스 1-4의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분의 4니까 여기 가면은 3분의 16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3분의 16 물어봤는데 이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SN인데 3분의 16 없어지는 거 보입니까? 그럼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4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데요.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등비급수니까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입니까? 4분의 1. 첫 번째는 얼마입니까? 1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면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16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20, 그러니까 23, 24, 25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죠. 26번 살짝 복잡했죠. 27번도 다른 회차 27번보다는 풀만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보통 이걸 의도적으로 강약을 조절해. 28, 29가 어려우면 30번은 조금 난이도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6번이 좀 어려우면은 27번은 조금 평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4점짜리 초반부가 좀 되게 어려워.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들이 평소 고난도보다 조금 덜 고난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없어요. 처음에 쉬운 문제도 어렵고, 어려운 문제도 어렵고, 최고난도 문제는 더 어렵고, 이런 시험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알겠니? 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4점짜리 문제를 풀어볼게요. 28번. 자, 문제를 보니까 양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야,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요런 그래프입니다. 요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죠? t가 변곡점이고, 양수 t니까 뭐, 이런 데가 y축, 이렇게 있죠, y축이. 네,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함수가 y는 fx이다. y는 fx와 y는 kx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니까, 뭐, 요런 개념, y는 kx겠죠? y는 kx. 그래서 그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 이런 점 p가 있습니다. p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점을 그냥 선생님이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질문이 그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러니까 F 프라임 알파가 6 곱하기 2의 6분의 T 제곱이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
K를 GT라고 한다. K는 뭡니까? 기울기, 기울기. 요 K가 GT라고 한다. G'U가 없죠. 일단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지배하는 식들을 다 한번 써볼게요. 이 알파가 뭡니까? 이 알파가 Y는 KX랑 요 식이 만나는 교점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T의 세제곱은 K알파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YNFX와 YNKX의 교점이니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알파가 상수야, 변수야? 이 교점이 일정합니까, 변합니까? 당연히 변하죠. 그러니까 이 알파는 T, 이 알파는 사실은 T에 관한 함수야. 알파 T라고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다음 K가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K도 상수가 아니라 변수죠. 아까 K가 뭐라고 했어요? 문제 요걸 만족하는 K가 결과적 문제에서 GT라고 했기 때문에 K도 T에 관한 함수, 알파도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여기 T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우선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요걸 미분해 볼게요. 여기는 3 곱하기 X-T의 제곱이 돼요. 요 X가 미분하게 되면. 근데 이게 6 곱하기 2의 6분의 t제곱이 되는 그때의 요, k값. 그죠? 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k값. 당연히 이 x는 뭡니까? 알파일 때. 그게 문제에서 gt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식을 만족할 때의 k값이 gt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K값이 GT인 겁니다. 그때 G'U을 구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푸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파도 T에 관한 함수고요. K도 T에 관한 함수입니다. 모르는 문자는 알파 T 있으니까 아, 이 식을 연립해가지고 일단 알파를 소거해서 K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드시면은 끝나겠구나. 이런 식이고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일단은 요거 33 정리를 하면요. 2가 남아서 먼저 식을 정해볼까요? 알파 빼기 t의 제곱은 2의 6분의 t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알파 빼기 t가 그러면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는 뿔마가 들어가는데 이 알파가 t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t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를 구한 거야? 이 알파 값을 구한 겁니다. 알파가 t에 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이거 넘기시면은 t 플러스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으로 깔끔하게 알파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g't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k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네. 자, 일단 요거의 세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식의 좌변은 요거 세제곱하게 되면은 2의 4분의 t 플러스 2분의 3제곱 이퀄 그때 k가 뭐라고요? gt라고 해요, gt. 그리고 그때 알파가 뭐라고요? 여기 있네요. 곱하기 t 플러스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GT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알파가 사라졌잖아요. 자, 마지막 질문이 뭐라고요? G'6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해가지고, G'T의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갖다가 T로 미분하게 되면은, 요 식은 2의 4분의 T 플러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ln이 곱하기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4분의 1.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면은 G'T 곱하기 T 플러스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 미적분은 계산량이 많은 게 당연한 겁니다. 4점짜리 문제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그대로. GT 곱하기 1 플러스 2의 1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ln이 곱하기 12분의 1. 아우, 계산량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t에다가 이제 얼마 대입할 겁니까? t에다가 6 대입하면 되는 거야. t에 6 대입해 볼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4분의 6이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3이야. 2, 3제곱은 8이니까 8 ln이 곱하기 4분의 1 equal g 프라임 6. t에다가 6 대입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 2 더하기 6 하니까 곱하기 8 더하기 g6. g6을 계산해야겠다. 6 대입하게 되면 또 2. 2 ln이 6분의 2 ln이 더하기 1. 1 더하기 6분의 1 ln이. 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6만 계산하면 되겠죠. G6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6을 대입하니까 좌변은 8이고요. G6이고요. 여기다가 6 대입하니까 여기는 1, 여기는 6 하니까 2의 1제곱이니까 2죠. 2 더하기 6 하니까 곱하기 8 해서 G6이 1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아우, 요 나머지 넘겨야 되겠다. 그러면, 2ln이 마이너스 6분의 ln이니까, 6분의 11ln이, 그 다음에 요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equal 8g 프라임 6이 됩니다. 양변을 6으로 나누고, 분자, 아, 8로 나누고, 분자분모 6을 곱하게 되면은, g 프라임 6은, 6, 8에 48, 분의 11 ln이 마이너스 분자 6이가 6.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되게 복잡한 연산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습니다만, 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답이 살짝 틀리더라도 객관식 보기를 보면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풀만합니까? 마지막 회차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 29번. 시험의 난이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줄까? 잠깐만 해줄게요. 29번, 30번이 남았습니다. 시험이 뭐 쉬운 회차도 있고, 뭐 수능으로 치면은 나는 인생에서 딱한번 보는 시험, 진짜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지만 사실은 그 시험의 수능을 매년 분석해 보면은 어떤 때는 평소보다 조금 쉬운 연도도 있고요. 좀 어려운 시험도 있고, 뭐 속된 말로 뭐 불수능, 물수능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시험이 쉽냐, 어렵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강의하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시험이 쉬우면 유리합니까? 시험이 쉬우면 문제를 풀때잘 풀리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야? 내가 결과적으로 받는 성적표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뭐 백분위, 등급이잖아.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상대적인 집단에서의 나의 위치란 말이야. 이거는 시험이 쉬운데 다른 사람 점수가 다, 내 점수가 10점 올랐어. 다른 사람 점수 전부 다 20점씩 올랐어. 이면은 나는 시험을 오히려 쉽다고 해서 유리한 게 아니죠. 반대로 시험이 어려워. 그랬던 적이 최근에도 몇번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당연히 문제를 풀때 시간도 부족하고 잘안 풀리니까 되게 막 학생들이 정말 막좀 기분이 다운되고 정말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이유로 내가 평소 점수가 한 10점 떨어졌어. 근데 다른 나랑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떨어졌어. 라고 하면은 나는 그 시험을 잘본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볼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중간에 느낌이 오잖아. 아, 평소보다 한 절반 정도 풀었는데 속도가 잘안 난다. 또는 너무 속도가 안 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이빨 꽉 깨물고, 시험이 좀 어렵네?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고 느끼겠지. 여기서 내가 한 문제라도 더 맞추거나 또는 평소랑 비슷하게만 봐도 나는 어쩌면 놀라운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를 풀고 있는데 되게 잘 풀려. 그러면은, 설마 나, 잘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보다 시험이 쉬울 수도 있겠구나. 실수를 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더 집중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평소보다 난이도가 풀만한 5회차 지금 풀고 있습니다. 29번, 30번 할게요. 자, 29번입니다. 29번은 수투랑 통합형 문제인데, 수투에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읽어볼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가 0이 되는 값이 0하고 3뿐이다.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중에서 f'이 0이 되는 게 3개 있는 그래프는 이런 꼴이죠. 2개 있는 그래프는 이런 꼴입니다. 하나 있는 그래프는 뭐 이런 꼴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0하고 3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만약에 이 그래프라고 치면은 요때가 0이고 요때가 3인 거지요. 이때가 0이고 요때가 3인 겁니다. 그 다음 문제가 F3이 F0보다 크고, 근데 F3이 작고, 이건 F3이 더 크니까, 아, 요건 탈락이고, 요게 딩동댕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F0이 0이니까, 아, 여기가 X축이구나. 이런 그래프죠. 됐습니까? 수투랑 통합형이에요. 게다가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 이 점, 이 점, 요 점, 몇대 몇이에요? 선생님이 고2 과정 올림푸스 강의할 때도 이거는 고2한테도 설명해 줍니다. 상위권 학생이 되려면 당연히 알아야 돼요. 몇대 몇입니까? 이거 3대 1인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으면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게 3대 1이기 때문에 이 점이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1호부터 이 4차 함수 fx는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축하고 0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는데, 0일 때는 삼중근이어서 x세제곱에 x 빼기 4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무조건. 뭐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4x세제곱. 이 가나 조건만으로 그냥 불필요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풀어야지만이 29번, 30번을 풀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할 수가 있어. 다시 말하지만, 고난도 문제를 잘 풀면 시험 잘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평범한 문제를 빠르고 실수 없이 풀어서 시간 확보를 해야지만이 29번, 30번을 풀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꼭 공부할 것. 됐습니까? 자, 이제 그다음 조건. 함수 gx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 보면서 다음에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첫 번째, 윗끝 아래끝 똑같다로부터 식하나. g0가 0입니다. 두 번째, 양변을 미분해서 g'x를 구하면 이 식은 2의 fx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이건 지울게, 이제. 함수 gx의 변곡점이 a, gA이다. 변곡점 구하는 방법은 한번더 미분하시면 되겠네. g'x를 구하면, 요거 미분하면은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서 요렇게 되는 거를 알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능형이 되는 값이 변곡점인데, 이게 능형이 되려면은 요건 0이 될수 없으니까 요것만 0이 될수 있잖아요. f'x 0이 되는 걸 이미 구했습니다. 0하고 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문제에서 요 a 값은 0 아니면 또는 3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변곡점은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f'x가 0이 되면 끝이 아니라 좌우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이고 3이었는데, 0 근처에서는 증가해서 증가로 가는 거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3에서는 증가해서 감소로 가는 거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가기 때문에 부호가 바뀝니다. 따라서 A는 3이 되는 거를 알수 있고, 지금까지는 뭐 미적분이 통합되어 있긴 합니다만 수투의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그런 문제였고요. 질문이 인테그를 0부터 a까지 f 더블 프라임 gx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적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f 더블 프라임이니까 이거 한번 미분하고 또 미분해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gx가 fx랑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gx는 g 프라임 x가 이거니까 gx는 이걸 적분을 또 해야 돼. 근데 fx를 적분을 하기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보니까 이게 더블 프라임이 있고 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슨 적분? 자.

이럴 때는 치환적분, 이럴 때는 부분적분이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런데 뭐는 있냐면요. 부분적분을 제1감으로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경우는 부분적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재 gx의 식은 구하기가 어렵지만 gx를 미분한 식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부분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미분이 돼 있고 하나는 미분이 안돼 있어요. 근데 부분적분을 돌리고 나면은 반대로 이거는 적분하고 요거는 미분해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부분적분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건 적분합니다. f 프라임 x, 그럼 여기는 gx, 그리고 0부터 a입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a가 되고 요걸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의 g 프라임 x dx. 자,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구하는데 계산할 수가 있지요. 일단 f 프라임 a 얼마입니까? 0이야. f 프라임 제로 이것도 0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 거는 그냥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g0가 제로이기도 하고. 이 뒤에 것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g 프라임 x가 뭐냐? 오, 이게 뭐예요? 2의 fx 제곱이야. 그러면 뭡니까? f 프라임 x에 2의 fx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이 식은 마이너스는 살아 있고요. 2의 fx 제곱이라고 쓸수 있고 0부터 a. 자, a가 방금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요, 여기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의 f3제곱 플러스 2의 f0제곱이 답이 됩니다. fx 이미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f0은 0이고요. f3은 3 대입하니까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7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의 f0이 0이니까 2의 0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2의 27제곱이 답이지요. 그래서 질문이 p 더하기 q2의 27제곱, p는 1, q는 마이너스 1, p 빼기 q는 정답 2가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29번 문제도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풀만하네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험이 27번 풀었어요. 정답은 2가 되고 마지막 30번 남았어요. 30번 좀 이따 풀게요. 시험이 수능 그 출제가 되는 어떤 그 알려진 외부로 알려진 그 정보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수능은 이제 보통 대학 교수님들하고 학교 스님들이 이제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 모여가지고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 출제하셨던 분이 올해 출제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새롭게 출제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그 출제 기조도 물론 약간씩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방식이 달라져가지고 좀 새로운 색깔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또 어떤 회차는요, 수능은 올해 수능 문제인데 한 2, 3년 전에 문제랑 굉장히 그 기출 문제하고 겹치는 형태가 많은 적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시험이 쉽다, 어렵다, 익숙하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 문제의 어떤 핵심이 되는 고난도 문제 몇 문제가 결이 과거랑 비슷하냐, 아니냐랑 관계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뭐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은 작년 수능, 2026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9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가 많았어요. 특히 공통 과목에서 21번이나 22번 미분 문제라든지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수능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9월 평가 모의고사에 새롭게 나왔던 출제 기조가 수능에도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에 출제된 평가 모의고사는 수능하고 좀 교집합이 많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실제로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했던 건 수원수투잖아요. 이 미적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미적분은 사실 2022학년도 이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롭다, 낯설다, 정말 이거는 과거의 어떤 수능과도 다르다. 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참신하고 기가 막힌 문제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이전에 미적분이 보통 수능에서 12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입과 수학 가영에서.

0: 12문제가 나왔다는 뜻은 절반이 거의 절반 가까이 미적분이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과 수학에서의 승부처는 미적분이었고요. 그래서 미적분이 가장 많이 공부를 했었고, 실제로 배점도 가장 높았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의 고난도 미적분 문제는 정말 새로운 시도가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선택 과목으로 왔잖아. 선택 과목으로 오면 이럴 수가 없어. 확률과 통계나 기하는 정말 과거에 비해서 비슷한데, 미적분은 주구장창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은 미적분 문제는 이때 나왔던 문제들의 어떤 변형인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 미적분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할까? 기출 문제 푸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금 같은 이유로 과거의 어떤 추세나 트렌드를 많이 따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미적분의 기출 문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양도 많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은 기출 문제 공부를 하는 게 만만치 않아.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기출 문제를 꼭풀 것. 물어볼게요. 미적분 기출 문제 완벽합니까? 대부분 아니요. 수능까지 하셔야 돼. 알겠어요? 반면에 수원수투는 새로운 시도가 되게 많아. 왜? 이 전까지는 수원수투가 문이과 공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수투는 새로운 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풀어보고 참신한 문제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거기에 맞춰갖고 나와 있고요. 마지막 30번입니다, 이제. 합니다. 대망의 5회, 30번. F0가 0이고 F1이 루트 3인 3차 함수. 이건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와 있네요. 습관처럼 이렇게 3차 함수가 나오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풀지 마시고 체크를 항상 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안 나와 있네. 그러면 봐봐요. 3차 함수를 AX 세제곱, BX 제곱, CX D라고 놓으면은 이 3차 함수 결정하려면 미지수가 4개니까 식이 조건이 4개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조건이 2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최소한 조건 2개가 더 나와 있어야 맞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조건 2개가 깔끔하게 병렬식으로 뿅뿅 나와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데 뭔가 숨어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뭐이 D값도 0이죠. 상수항 0이니까 이런 것들 계산할 수가 있고요.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점 T,FT가 있다. 1,0이 있는데,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다음 조건 한번 봐볼게요. 문제에서 다음 조건이 어마어마하네. 30번 문제답게. 30번 난이도가 높죠. 0하고 1 사이의 함수 GT는 T는 2분의 1에서만 극대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0이 있고 1이 있으면 문제에서 이게 2분의 1일 때 극대값을 가지고 극소값 가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GT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이 사이에서는. 그 다음에 2분의 1부터 A 사이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A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T1하고 T2가 다르면 GT1과 GT2가 다르다고 하더라. 이게 사실은, 어떤 수학적인 개념의 정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X 값이 다르면, T1, T2가 다르면, GT1, GT2가 다르다. 함수 값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1대1 함수란 뜻입니다. 그 함수가 1대1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A의 최대 값은 1이다.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부터 어디까지가, 2분의 1부터 여기까지는 1대1이야. 근데 이게 넘어가면은, 1이 넘어가면 1대1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수가 계속 감소만 하는 게 여기서부터는 그 다시 또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잘 몰라요. 그 뒤에 극값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1일 때 극소값이라는 것, 극소값을 가린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함수가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겠지만 확실한 거는 2분의 1일 때 극대, 1일 때 극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로부터 우리는 G 프라임 2분의 1도 0이고요. G 프라임 1도 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1의 제곱이니까 함수 fx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대략 이해가 됐죠? 자, 네모 박스의 해석은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네모 박스 해석은 그냥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문제죠. 여기 나와 있는 오 GT가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GT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도 원래는 좀 뭔가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기하학적 의미를 찾고 좀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 문제들 되게 많아. 그런데 특히 30번 같은 문제는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딱 보고 아, 이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푸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요?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그 중에서 뭔가 좀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거죠. 이런 쉽게 말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미의 30번 문제는 보통 10분 안에 풀기가 힘듭니다. 그냥 답으로 직진하면 10분 안에 풀수 있지만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제 낯선 형태가 등장을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가장 평범한 행동을 해보는 거야. 그게 뭘까요? 직접 GT를 구해보는 거야. 직접 G'T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게 비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냥 할수 있는 가장 평범한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1,0에 대해서 OP, AP, OP니까 O는 원점이고 지금 문제가 P가 T,FT고 A가 1,0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GT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그대로. 그럼 OP는 루트의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OP 제곱이니까 T의 제곱 더하기 FT 전체 제곱 마이너스 AP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FT 전체의 제곱. 아,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걸 하면서 학생들이 아, 내가 지금 잘못 풀고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해보는 거야. 최대한 빠르게. 이거 할 거, 저거 할 고민하는 순간에 그냥 하십시오. 알겠죠? 자, FT. 1, 1. T제곱? T제곱 사라지기 때문에 분자에는 2T만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 루트 T제곱 더하기 FT 전체의 제곱 분의 2T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뭐야? G 프라임 2분의 1, G 프라임 1은 0인 걸 이용해서 어떤 식을 얻어내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함수의 몫셈 2분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G 프라임 T를 그냥 구합니다. 함수의 몫셈 2분. 네. 지울게요. 쓸게좀 많기 때문에. 분모 제곱분해. T의 제곱 더하기 FT 전체 제곱분해.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씁니다. 2의 루트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빼기 분모 미분 분자를 하는데 여기서 살짝 복잡하지? 자, 분모를 미분하게 되면 쓸게요. t의 제곱 더하기 ft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잖아요.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앞에 튀어나오고요. 지수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의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이 되고요. 합성함수 미분에서 이 안쪽을 미분한 et 더하기 eft의 f't를 써주시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아 2분의 1하고 2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이런 식이 남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옮겨 쓰시면은 자, 루트의 분모 미분 분자 그대로 쓰는 겁니다. ET는 그대로 쓰시고, 여기, 예, T의 제곱 더하기 FT의 제곱분해. 그 다음에 T 더하기 FT, F'T. 그러니까, ET 제곱 더하기 ET, FT, F'T라고 쓸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하면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괜찮죠? 여기까지? 예, 그래서 ET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썼고요. 요거는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은 분자분모에다가 루트가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ft 전체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분모가 t제곱 더하기 그냥 이거 F라고 쓸게요. 다 쓰겠습니다. FT 전체의 제곱. 네, 잠깐만 이렇게 써야겠다. T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네, 이렇게 루트에 T제곱 더하기 FT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소괄호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T의 제곱 더하기 EFT의 제곱 마이너스 ET 제곱 마이너스 ETFT F 프라임 T 이렇게 되면서 ET 제곱 ET 제곱도 사라집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요게 G 프라임 T니까 여기다가 2분의 1하고 2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냥 1부터 먼저 대입할까요? 1. 1 대입하게 되면은 2배의 잠깐만. 이거 인수분해 할까요? 분자? 이거 분자 인수분해 되네요. 2 FT로 분자를 묶어내시면은 여기는 네, 괄호 열고 FT 마이너스 EFT로 묶어내면은 TF 프라임 T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2분의 1하고 2를 대입할 때이 분자가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2분의 1하고 2를 대입할 때 분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은 F2분의 1이 0이거나 또는 F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 프라임 2분의 1이 0이거나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은 1을 대입하면은 F1이 0이거나 또는 1 대입하면은 F1이 F1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 0이거나 어쨌든 모르는 문자가 4개인데 식이 4개 나오면 되는데 이미 2개 나와 있고 2개 남았으니까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F1이 루트 3, F0가 제로야. F1이 루트 3이기 때문에 F1이 0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게 성립합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다시 봐볼게요. 문제에서 함수 fx를 구하면 문제 fx가 F0가 0고 F1이 루트 3이야. 자, 함수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F0가 0고 F1이 루트 3이야. F0가 0고 F1이 루트 3이야. 그리고 F1하고 F 프라임 1이 똑같아. 그러면 F 프라임 1이 루트 3이야. 문제에서. 왜냐면 F1이 루트 3이니까. 그럼 어떤 일을 벌이냐면 F1이 루트 3을 지나고 F 프라임 1도 루트 3이란 뜻은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이 점을 지나고 이 점을 지나는데, 그렇죠? F0가 0고 F이 루트 3인데, 그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요 3차 함수는 뭐 대략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처럼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연립해서 풀어도 됩니다.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풀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fx 마이너스 루트 3x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니까 p라고 놓고요. x란 인수가 있고 1에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 식을 이용한 거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추가적으로 요것만 활용하시면 답이 됩니다. 요거 활용하는 것은 F2분의 1이 0이냐? 한번 써볼게요. 요거 넘기시면은 F2분의 0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고요. 이퀄 여기는 2분의 P고요. 여기는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P는 넘기시면은 마이너스 4루트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요거 실 수도 있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한 거를 여기다가 계산해 보면은요, 실제로 모순이 나옵니다. 어떤 모순이 나오냐? 최고차항 계수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것은 또안 돼서 결과적으로 p가 마이너스 4루트 3이 되고 최종적으로 함수 fx는 뭐가 되느냐? 요 넘기시면은요, 마이너스 4루트 3x, x-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x가 됩니다. 질문이 뭘 구하는 문제죠? 문제에서 f-1을 구하는 문제네요. f-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는 16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구하게 되면 15 루트 3이 f-1이 됩니다. 이거를 제곱하는 문제니까 이거 제곱하면 225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75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30번까지 풀어봤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 선생님은 다음 후수 강좌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 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극적인 윤리와 사상의 김상건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5회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까지 온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딱 강의 끝나고 나서는 수강호기에 완강호기도 달면서 여러분들의 소감, 혹시 더 배우고 싶은 부분들, 공부할 부분들, 참고가 필요한 그런 자료들 있다면 마음껏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 문항별 출제 주제에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마주하는 그런 모의평가 수능 문항들 주제들 잘 출제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5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20번에 간디 또한 출제가 되었고 18번에 에피아와 누스바움 또한 출제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력평가나 연계교재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인데 모의평가랑 수능에서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다만 낯선 문제, 낯선 주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의 문제 실력을 키워주기 좋다라는 것도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늘 풀었던 것들만 풀게 되면 사실은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오후에는 그런 좀 긴장감이 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여러분들 등급컷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주제 때문에 약간 조금 어색하고 낯설어서 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내용들은 탄탄하게 공부가 되었다면 다 맞추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변별력이 높은 비교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다고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는 수능 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긴장감을 갖고 풀 수 있을 법한 좋은 연습 경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5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5회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영혼 여러분들 이제 기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기능은 이성, 기계 그리고 욕구의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오케이. 일단은 영혼이 나왔고 이성, 기계, 욕구라는 세 가지 부분 나왔어. 딱 누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플라톤 딱 떠오를 수 있겠죠. 국가에서 통치자들이 지혜라는 덕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 중에 이성적인 부분은 지혜를 드러낼 때 탁월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라는 것과 개인이라는 영혼이 이렇게 같이 매칭되는 거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이성, 기계, 욕구가 국가의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각자에 맞는 덕을 실현했을 때 나아가서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좋아 이뤘을 때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갑은 바로 플라톤 되겠죠.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 지혜,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성적인 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유인다움이나 절제는 품성적인 덕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덕을 크게 지금

힘들었을 거예요. 네. 처음 수능 날그 긴장되는 낯선 환경 속에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를 본다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날 심지어 저도 기억했을 때는 전날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진짜. 너무 긴장돼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잠도 잘못 잤는데 국어, 수학, 영어가 힘들었었어. 그럼 사회탐구 가게 되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갑이 지금 마지막에 지혜 얘기했네? 지혜 얘기했네? 이거 플라톤이 얘기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오케이, 오케이. 1번 동그라미, 1번 체크,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뭔가로 홀린 듯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1번 여러분들 틀렸어. 왜 틀렸어? 바로 지혜가 아니죠. 정의죠, 정의.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룬 상태는 여러분들 정의죠. 따라서 1번 틀렸다고 지워야 됩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했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이성의 욕구를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이성의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잘 이끌어내야죠. 그렇죠. 따라서 2번 여러분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네, 중용을 파악하고 실천하려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왜? 실천적인 지혜가 바로 중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려줄 거고, 이 중용을 습관화해서 우리가 바로 품성적인 덕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맥락들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면서 3번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 네, 별표 치고 V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알맞은 상태에 중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실천적인 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는 바로 실천적인 지혜가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번입니다.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고의 덕은 실천적인 지혜다. B 틀렸습니다. 앞서 제가 사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떠올리면 돼요. 최고의 여러분들, 네,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고의 덕은 바로 철학적 지혜입니다. 철학적 지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생각에 따르면 사실 이 행복이 더큰 행복이 있어. 그게 철학적 지혜를 발휘해서 관조적인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리고 이제 2차적인 행복으로 바로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이 중용을 습관화해서 품성적인 덕을 발휘하는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겐 행복은 맞습니다. 다만, 최고의 행복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실천적 지혜보다는 철학적 지혜. 그리고 도덕적인 삶보다는 바로 관조적인 활동이 더 최고의 것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 체크. 이제 5번입니다. 덕을 갖추지 않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삐삐 틀렸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둘다 덕을 갖춰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나름대로 각자의 스타일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다 덕을 갖춰야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인을 해친 자는 도적이라 하고 을을 해친 자는 잔악하다고 한다. 일단 인과 을과 나왔어. 유교? 그쵸? 인을 해친 걸과 주는 한 사내에 불과할 뿐 군주라고 할수 없다. 네.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힌 군주를 군주라고 할수 없다. 그런 왕들을 밀어내는 거 문제없다. 바로 역성혁명의 맥락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탕왕과 무왕이 걸과주를 내친 것은 군주를 시해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바로 역성혁명의 맥락. 굉장히 맹자라는 단서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잘 보여준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과으라는 포인트와 맹자가 얘기했었던 역성혁명 포인트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갑은 바로 맹자. 이제 을을 보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성정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쌓아가는 군자와 더불어 정치를 하면 왕자가 되고요. 이 왕자 여러분들, 왕도 정치랑 연결지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의가 온전한 사람과 더불어 정치를 하면 패자가 된다. 이 패자 여러분들, 이 패도 정치랑 연결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맹자랑 순자가 바라봤던 패도 정치에 대한 관점이 좀 다릅니다. 맹자에 따르면 인을 가장하고 무력으로 다스리는 패도정치를 맹자는 싫어합니다. 부정합니다. 다만 순자 여러분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신의가 온전한 사람과 더불어 정치를 하는 패도정치의 경우에는 당연히 왕도정치에 비하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긍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순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평가원과 수능까지 출제되기는 힘들 수 있지만 다만 우리가 지문들을 봤을 때

맥락들을 잡기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갈게요. 겉모술수를 쓰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과 더불어 정치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을은 바로 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성정을 바꾼다. 네. 화성기위 맥락, 예의를 쌓아간다. 예의에 대한 강조. 이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순자라는 걸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려갈게요. 1번입니다. 네, 군주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더라도 군주를 바꿀 수 없다. 틀렸습니다. 역성혁명을 기억한 친구라면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2번 보겠습니다. 군주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의를 형성해야 된다. B 틀렸죠, 여러분들. 맹자는 성선설을 얘기하고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단과 사덕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군주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형성하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난다라고 봐야지.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군주는 재화를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분배한다. 틀렸습니다. 예에 따라서 차등 분배합니다. 네, 똑같이 분배하는 게말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순자에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순자에 따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은 큰데 그 재화가 부족해. 그러니까 싸움이 생겨. 그래서 예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나눠줘야 돼.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예를 기준으로 차등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군주는 예를 통해서 본성을 확충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화성 기위해야죠. 네, 변화시켜야죠. 성악설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는 순자가 본성을 확충한다? 아예 그러면은 이 나쁘게 살겠다는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군주는 선천적인 도덕적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 맹자, 순자 여러분 둘다 인간은 선천적인 도덕 인식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주 역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방하죠, 그렇죠? 정답 바로 5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 때 얘기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정답 5번 체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나와 있고요. 네, 벤다이어그램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때에는 쾌락을 필요로 해. 근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더 이상 쾌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들, 딱이 문장을 보게 되면 전 떠오르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타락시아를 얘기했던. 몸에는 고통이 없고, 마음에는 불안이라는 게 없는 진정한 쾌락, 아타락시아. 에피크로스가 딱 떠오릅니다.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한다. 에피크로스에겐 여러분들, 쾌락이 곧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쵸?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답은 에피크로스 되겠습니다. 아타락시아도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을 보겠습니다. 우주의 본성, 여러분들, 로고스, 이성이며.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성에 어긋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움직이는 자는 우주의 법칙과 충돌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에 맞지 않게 우리가 욕구하고 바라고 이러면 오히려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쾌락을 선으로 추구하고 고통을 악으로 회피하는 것은 모독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크로스랑 좀 다른 그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문장으로 실려 있습니다. 을은 여러분들 스토아학파이고요. 바로 아우렐리우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토아학파만 딱 접고 가겠습니다. 내려갈게요. 네, A에 여러분 들어갈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는 갑이 예스, 을이 노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갑이 노가 나오고 을이 예스가 나오면 A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B는 둘다 예스가 나와야 되고요. C의 경우에는 갑은 노, 을은 예스가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는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된다.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 그 욕구들도 크게 여러분들, 필수적인 게 있을 거, 다시 여러분들. 좋아. 천천히 할게, 여러분들. 우리가 에피크로스를 배웠을 때,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그리고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기억나죠, 그쵸? 이 중에서 에피크로스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건 바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우리가 최소한 충족 절제하며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식욕과 수면욕은 우리가 최소한 충족하며 살아야 돼. 걔네들도 과도하게 채우면 오히려 괴로워져. 그러니까 얘네들의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만족하며 살자. 다만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혹은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멀리해야 돼. 그럼 다시 선지로. 기억 여러분들,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는 최소한 충족해야 돼? 아니야, 멀리해야 돼. 바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에피크로스에게 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이 기억은 틀렸다고 지워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빕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스토아학파나 에피크로스나 둘다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크로스라는 관점에 따르면 이성적 숙고를 통해서 욕구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누릴 쾌락이 맞는지 우리가 피할 고통이 맞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토아학파라는 관점에 따르면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연법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나아가서 이 질서를 우주의 법칙을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평온한 아파티아의 삶을 살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둘 모두에게 예스가 나오는 니은 선지는 맞다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로 기출에도 출제가 되었던 선지입니다. 디귿 여러분 별표. 네. 둘다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크로스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당시 이제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봐야 돼. 고대 사람들의 여러분 경우에는 막 천둥, 번개, 막 폭풍 막 이런 거칠때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야, 지금 막 신이 분노하는 거 아니야? 나 지금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오해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선 이 자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에피크로스가 제시합니다. 그런 여러분 입장에서 에피크로스에게 예스가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천체현상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자연을 탐구해야 된다라고 에피크로스는 보고 있다. 따라서 예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이 자연에 대한 이해가 곧이 우주의 법칙에 대한 이해, 자연법에 대한 이해랑 연결이 되겠죠. 따라서 스토아학파에게도 예스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디귿도 동그라미.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운명에 순응하자. 이건 여러분들 에피크로스가 노, 스토아학파가 예스라고 한 내용이죠. 운명에 순응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입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에피크로스에 따르면 여러분들 운명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운명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정답 니은과 디귿과 리을의 몇 번? 5번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과 칠정 나옵니다. 오케이. 한군 유교 사상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을 병까지 무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지, 그치? 아, 정약용까지 출제가 되겠구나라는 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상들을 바탕으로 풀어도 됩니다. 볼게요. 사단과 칠정은 모두 정이지만,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말하는 바가 다르대요.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나오는 바, 주로 하는 바를 가리켜 말하면 사단은 이고 칠정은 기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갑은 이왕이다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갑은 이왕이구나. 을입니다. 사단과 칠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본연과 기질도 나뉘어 두 성이 될 겁니다. 천리라는 이치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운동성이 없습니다. 무위합니다. 그쵸? 그래서 기에 기틀을 타야지 움직이게 됩니다. 기발만 인정하는 내용을 볼수 있죠. 을은 이가 되겠습니다. 병입니다. 사단과 칠정이나 모두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 이와 기라는 각기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인위예제라는 사덕입니다. 사덕이라는 것은 본성에 콕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네, 성기호설의 정약용 되겠습니다. 이렇게 갑을병을 파악하고 우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은 이왕이었고요. 을은 이였고요. 병은 정약용이었습니다. 네, 편의상 다산이라고 써도 괜찮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머지를 좀 편의하게 하기 위해서 다 괄호를 미리 치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알려드렸죠. 이게 비판할 내용이 맞는지, 간과하고 있는 게 맞는지를 파악해야 돼. 본연지성은 기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간과한다. 본연지성은 여러분들, 딱 이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의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A에 들어간 내용은 이왕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이 비판할 수가 없더라. 정답이 안 된다. 지워줘야 됩니다. 2번 여러분들, 사단을 발휘하면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이런 선한 여러분들, 마음들, 사단, 그쵸? 맹자가 얘기했던 내용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사단이라는 게 이왕과 이해한테는 여러분들, 도덕적인 감정이죠, 그쵸?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도덕적인 감정인 이런 사단을 잘 발휘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한 이치를 잘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사단을 발휘하면 도덕적 본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거는 둘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나 이 모두에게 사용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모두 인정. 오케이. 다음 이제 여러분들, 네, 3번 보겠습니다. 사덕은 영재의 계열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됨을 강과한다. 지금 이왕과 이 나아가서 그들이 계승하고 있는 주의의 여러분 경우에는 이 사덕이라는 걸 본성에 콕 박혀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기호서를 제시하는 정약용이 등장해서 뭔 소리입니까? 성은 우리가 말하는 성이라는 건 기호입니다. 영재의 기호를 바탕으로 사단을 실천해서 우리가 이 덕이라는 걸 형성하는 거지 덕이라는 게콕 박혀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따라서 그 내용들을 참고하게 되면 이 C와 E에 들어갈 비판으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영재의 기호를 실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거다. 본성 속에 콕 박혀 있는 게 아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사단과 칠정은 정이며 사단이 칠정을 포함한다. D 여러분들. 오케이. 지금 E가 얘기했던 거 지금 칠포사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미묘한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사단이 칠정을 포함한다가 틀렸죠. 그쵸?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는 거야. 칠정의 선한 부분이 사단이야, 그치? 따라서 사단이 칠정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칠포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거는 이의가 비판할 수 없는 말이다라고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사단은 타고난 마음이지만 성이 아님을 간과한다. 먼저 여러분들, 이 F에 들어가는 건 이왕이 정약용에게 가는 비판이에요. 먼저 이왕의 관점에 따르면 사단이라고 한 여러분들, 그쵸? 우리의 도덕적인 감정은 타고난 마음, 좋아요, 그쵸? 분명히 맹자부터 주의 계속 계승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왕에 따르면 사단은 여러분들 성이 아니라 감정이죠, 그쵸? 이건 이왕이 할수 있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이 이거를 간과하고 있나? 정약용이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약용 또한 마찬가지로 사단이라는 것을 타고난 도덕적인 마음으로 보고요. 그것을 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마찬가지로, 위랑 마찬가지로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정약용이 지금 이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정약용은 참고로 성기호서를 얘기했다라는 거또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10번. 오케이, 됐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자유라는 것은 방해받지 않는 거야, 간섭받지 않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간섭의 부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소극적인 자유의 벌린이겠다라는 걸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자유로운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 의한 간섭이 전혀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오케이, 여러분들, 잠깐만, 빨간색. 자유로운 상태가 간섭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소극적인 여러분 자유 실현을 위해서도 때로는 간섭이, 때로는 제한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중시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 모든 간섭이 여러분 사라져버리게 되면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의 보호를 위해서 법에 의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내용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유 영역이 넓어진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참고가 되겠죠? 답은 바로 벌린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1 보겠습니다. 자유가 노예의 반대다. 타인의 처벌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큰 해악이다.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종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본질적인 지배에 의해서 특징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유라는 것은 불간섭이 아니라 비지배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바로 패티 되겠죠. 이렇게 일단 네, 파악을 했고요. 이제 한번 내려가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저도 최근에 벌린 책들을 또 보고 있는데, 요두 번째 밑줄 친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간섭의 부재를 소극적인 자유로 봤던 벌린의 입장에서 때로는 그럼 모든 간섭이 사라지는 건가?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건가?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 물결 꼭 치고 여러분들 수능에 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함으로써 실현된다. B 틀렸습니다. 오히려 소극적인 자유가 되겠죠. 2번입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의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네, 간섭받지 않을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거 참고. 다음 이제 3번입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좋아요. 법의 지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정답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비지배로서 여러분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의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연결지어서 법의 지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괜히 법의 지배라고 말하니까 지배니까 이거 패티스 입장에서 아닌 거 아니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의 지배, 법의 간섭은 오케이.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타인의 자의적인 영향력에 예속되어도 B 틀렸죠. 자의적인 지배나 자의적인 영향력이 예속되면 자유가 실현될 수 없죠. 5번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간섭과 지배가 사라져야 실현된다. 별표 여러분들. 네. 둘다 XX다 라는 걸이 문제에서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벌린 패티 둘다 각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그쵸? 바로 법에 의한 간섭이 필요하다. 법의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걸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ASC 들어갈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밑줄 치겠습니다. 네, 성은 다만 이일 뿐이다. 그런데 이는 기질의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청명한 길을 얻으면 가리거나 갇히지 않아 이가 순순히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증이라는 맥락감, 여러분들, 그래서 기질을 잘 다듬어야 된다. 교기질의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참고하게 되면 갑은 바로 주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갑은 주의. 조금 숨어 있죠, 그쵸?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양지가 천리다. 양지를 사사문물에 이렇게 이루면 사사문물은 모두 다그 일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양지를 극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치지이며, 사사물물이 다그 일을 얻는 것이 바로 경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왕수인의 관점에서의 치지 경물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능 연계 교재와 같이 수능 특강이나 완성에 나오는 지문과 선지 포인트들에서 새롭게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고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내용이 반복되면서 우리 개념들을 심화시키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별표 치면서 왕수인의 입장에서 치지와 경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구나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을은 왕수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A부터 보겠습니다. 경물은 마음이 있는 곳에 일을 바로 잡는 거다.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을을 떠올리면 되고, 일이라는 걸 합치면 여러분들 바로 사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경물은 이런 사물을 바로 잡는 거다. 그래서 왕수인은 격을 바로 잡는 걸로 해석을 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1번의 물음에 대해서 왕수인은 yes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희에게 경물은 사물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치를 궁구하는 게 주희에게 경물이지, 그치? 따라서 주희한테는 no, 왕수인한테는 yes가 나왔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번입니다. 마음은 성이 아니라 성의 활동인 정을 주재한다. 마음은 여러분들 바로 심통성정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성과 정을 다 주재합니다. 따라서 이 B의 질문에 들어갈 내용은 주희에게 맞지 않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입니다. 성인이 되려면 마음 밖의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 어때, 여러분들? 도덕적인 인간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의 관점에서는 경물 취지해야 돼. 바로 마음 밖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나의 앎을 극진해야 돼. 주의한테 여러분들, 예스. 반면에 왕수인의 관점에 따르면 심의 무리이죠, 그쵸? 마음 밖의 사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박 3월에 이치를 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왕수인은 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주희와 왕수인 정확히 갈라지는 부분은 정답 3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체크. 다음 4번입니다. 양지는 12지심 오케이. 수양을 통해 양지를 형성한다. 틀렸습니다. 양진 여러분, 우리가 타고 나는 겁니다. 왕수인에게 노. 5번입니다. 도덕적 실천을 하려면 지식을 먼저 갖춰야 된다. 선지후행에 대한 설명이에요. 왕수인 여러분들, 노가 되겠습니다. 주희의 경우에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선지후행을 제시하고요. 왕수인의 경우에는 지행합의를 제시한다라는 걸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3번 체크. 네,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사회 사상가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통치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 걸 의미한다.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것마저도 아주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나는 유권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자유 경쟁으로 정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못 미덥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주의를 이 시민의 통치가 아니라 이 엘리트들의 이 통치를 위한 자유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갑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엘리트 민주주의의 슘페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지, 여러분들? 잠깐만요. 머릿속에 있는 것과 나오는 게 다르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다음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공동체 윤리로부터 벗어나 담론의 규칙과 논쟁 형식을 기본 틀로 해야 되고요. 빨간색 포인트 여러분들, 바로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지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합리적 의사소통, 누가 딱 떠올라? 바로 하버마스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공적 심의를 활용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장에서의 소통이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효율성을 위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토의하고 조정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을은 하버마스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됐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시민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과 갖기 어렵다. 네, 시민에 대해서 네,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슘베터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성취를 지향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의사소통 행위라는 것은 상호 이해와 합의를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소통의 행위입니다. 따라서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됩니다. 디귿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정치적 공론장이 활성화해 있다. 이 마지막 부분과 그러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심히 민주주의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깊이 있는 대화와 담론과 이런 조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의미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하버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리을입니다. 모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선은 존재한다. 바로 슘페터가 노라고 하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슘페터의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거나 합리적인 논의에 의해서 동의할 수 있는 독특하게 결정된 공동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각자 사람들이나 집단들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슘페터에게 노가 나오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고요. 정답 바로 몇 번? 네, 기역과 디귿만 남아서 정답 2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14번 문제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의 입장에 비해서 현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이 갖는 특징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갑의 누군지를 파악하고 을이 더 갖는 특징을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딱 보니까 행복이라는 지금 키워드로 갑과 을을 묶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문항을 해설하고 풀이를 해드리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지문과 지문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리죠. 저 또한 내신을 출제할 때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지문이 상관없는 걸 그냥 갖고 와서 너희들 누군지를 맞춰봐라고 두고 풀지 않습니다. 네, 그런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출제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제라는 게 의미 있게 되려면 비교가 가능한 사상가들, 비교될 만한 포인트, 비교될 만한 문장이나 내용들이 딱 들어가고 그에 맞게 딱 비교 구문이 잘 갖춰져 있어야 문제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사상가만 특정하기 위해서 지문들을 따오고 누군지 맞춰봐, 비교해봐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하나의 키워드, 단서들을 잡고

놓고 비교하는 내용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게 좋다라고 제가 평가한 이런 이유는 평가원과 기출문제를 다 이렇게 분석하고 보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갑과 을의 지문들의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좀 다르거나 한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만이 아니라 이후에 연계 교재의 자료 플러스를 보거나 다른 지문들을 볼 때, 여기 나왔던 갑이 여기 나왔던 을과 비교될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좀 익혀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 몫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후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 공부까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구분하는 것이 둘 사이에 대립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쵸? 도덕을 실천하는 것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양립이 가능해. 우리 지난 시간 봤던 선지와도 연결이 가능하죠. 순수한 실천이성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기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미하지 않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네. 밑줄 쫙. 김상건, 너 너의 모든 행복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런 걸 지금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의혹하는 바는 오직 의무가 문제될 때 행복을 고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칸트를 설명할 때 계속 지금 설명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라. 이거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칸트에 따르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선의지 혹은 의무의식으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칸트에 따르면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은 여러분들 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1 보겠습니다. 행복은 성공 속에서만 발견된대요. 성공은 성취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대요. 나아가는 과정 여러분들. 그것은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빨간 펜,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정된 상태라던가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변화해 나가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면서 도덕적인 지식도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재구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누가 그러면 떠올라야 돼? 성공, 성장, 개선, 도덕, 여러분들. 바로 주의가 떠올라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칸트와 주의의 비교 포인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X부터 보겠습니다. 도덕적 의무보다 행복을 강조하는 정도. 칸트는 의무를 더 강조하지만 뒤의 경우에는 행복을 더 강조하죠. 그렇죠? 따라서 주의에게는 네,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입니다. 도덕 그 자체가 목적임을 강조하는 정도. 칸트는 강조하지만 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입니다. 도덕적 지식의 수정 가능성을 강조한 정도. 뒤에 마지막 부분과 연결지어서 뒤에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는 높고 Y는 낮고 G가 높은 데 찾으면 되겠습니다. X가 그럼 높은데 이 동그라미 네 군데 되고요. Y가 낮은데 여기 있는 네, 두 군데가 되고 마지막 G가 높은데 위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 모여 있는 곳은 네, 디귿의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네. 현대와 이렇게 근대를 잘 비교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고요. 행복이란 키워드로 잘 묶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사회 사상가 나왔습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에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겁니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예스와 노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늘 천천히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데 그 이유는 평소에 이렇게 실력을 잘 다듬어 놔야 실수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수능이나 혹은 평가 문제를 풀고 나서 실수했다. 내가 이건 알고 있는데 틀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 또한 윤리 강사, 윤리 교사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많은 공감들도 하고 막 같이 막 슬픕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수를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도입해야 돼. 여러분들만의 다른 방법도 괜찮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더 다른 좋은 방법들을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실수가 실력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 이제 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상태가 나오죠, 그쵸? 네, 세모.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 자기 보존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서 빨간 펜,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모든 권리에는 자기 보존 관련된 권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야.
알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얘네한테 양도할 수 있는 것만 넘긴 거야. 자기 보존 관련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거야, 애당초. 계속 정리해야 돼. 이를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었을 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포인트, 리바이어던, 절대 군주, 절대 권력친인 주권자가 탄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갑은 홉스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홉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홉스랑 비교해서 루소의 경우에는 정말 모두가 모두 하나가 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이런 것들을 다 넘기는 그런 사회계약이라는 거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 특히 자연법의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넘깁니다. 그쵸? 자연법 집행권을 넘겨, 다 넘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일부 양도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는 자신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방금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정정을 할게. 이때 일부 양도라는 큰 테두리에 방금 얘기했던 자연법 집행권을 넘긴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로크의 경우에는 사회계약 때이 모든 걸다 넘기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권력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보장해줄 의무를 갖는다고 얘기하죠. 여기와 좀 연결 지어서 만약에 입법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어떠한 기관이 개인들의 사회계약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들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생명을 해치려고 하면은 그땐 뭐가 가능하다? 로크에 따르면 저항권이 발동될 수 있다라는 걸 연결할 수 있겠죠. 어른 여러분들 바로 로크가 되겠습니다. 갑은 홉스였고요. 어른 로크였습니다.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갈게요. 1번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는가? 이성을 발휘해서 합리적 선택할 수 있는가? 둘다 여러분들 예스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바탕으로 사회계약을 맺는 거예요. 1번, 예스, 예스. 우리가 찾고 있던 게 아닙니다. 2번입니다. 군주는 주권자로서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 홉스가 완전 예스죠, 그쵸? 네.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절대 군주가 탄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면 여러분들, 로크의 관점에 따르면 오히려 사회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권력은 분립돼야죠, 그쵸? 따라서 로크는 노라고 하겠죠. 정답 바로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시민의 정치적인 의무는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되는가? 우리가 왜 국가라는 공동체 내에서 법을 따라야 될까? 그거 너가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야. 너가 사회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은 둘 모두 예스가 나오는 네, 질문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가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간다. 됐죠? 4번입니다. 국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결사체의 최후 형태인가? B, 여러분들. 국가가 자연 발생했다고 보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배웠던 홉스, 로크, 루소의 경우에는 국가라는 것이 사회계약을 통해 탄생한 인위적인 것으로 본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둘다 노가 되겠죠?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사회계약은 자연 상태의 부정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가? 이건 한 명한테만 딱 판단을 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홉스한테. 홉스 여러분들 관점에 따르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가 없죠. 따라서 자연 상태의 부정이라는 말이 홉스한테는 쓸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홉스에게 노가 나오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몇 번?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여러분들 문제, 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현대 서양 사상가들.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실존주의랑 실용주의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다만 앞에 이제 뒤가 나왔으니까 실용주의보다는 실존주의의 포커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니까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이제 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네. 화살표도 이렇게 딱 잡아줘야 좋아요. 걔네 문제 풀다가 거꾸로 푸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그래서 항상 나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한번 갑부터 보겠습니다. 신을 믿는 자는 절망에 대해서 확실한 해독제를 갖고 있대요. 신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무언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신을 믿는? 신앙이?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는 게 오히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된다? 나 키르케고르의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모든 순간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은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 앞에선 단독자가 돼야 된다. 포인트, 신 앞에선 단독자가 돼야 된다. 누구? 키르케고르, 그쵸? 키르케고르 여러분 따르면 인간은, 그쵸? 심리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을 회복을 못 합니다. 쾌락을 누려보기도 하고, 윤리를 따라보기도 하지만, 그 한계들 때문에 계속 절망에 빠져. 그런 절망들을 빠지면서 극복하면서 올라갔을 때, 마지막 3단계 여러분들, 바로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서,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되면서,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상하는 무엇이며 또한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일 뿐이다.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를 만드는 무엇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과 다른 무엇이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의 제1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참 어렵지, 그치, 여러분들. 근데 간단한 포인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김상건은 윤리교사로 만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윤리교사가 된 거다. 지금의 윤리교사, 윤리강사의 모습은 제가 만들어 간 거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얘는 윤리교사로 만들 거고, EBS에 보낼 거고, 이런 기획 속에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사르트르다라고 잡으시면 돼요. 제 삶도 제가 만들어 가는 거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갑과 을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딱 비교 포인트가 둘다 실존주의이고, 신에 대한 좀 비교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 그치? 오히려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참된 실존 회복을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고 신 앞에선 단독자가 필요한데, 이 사르트르에 따르면 나의 무언가를 정해줄 신이 없다. 그러니까 너를 너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서 비교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네, 개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배제해야 된다. B 틀렸습니다. 네, 키르케고르가 비판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워주면 됩니다. 실존주의는 각자가 놓여 있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서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합니다. 2번입니다. 신의 사랑에 의해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키르케고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신을 믿고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 신 앞에선 단독자가 됨으로써 참된 실존 회복할 수 있다. 그동안 겪었던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 바로 2번 되겠죠. 네. 신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르트르는 간과하고 키르케고르는 네,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 참된 실존 회복할 수가 있다. B 틀렸죠. 네. 윤리적 실존 단계에서의 인간은 유한성을 느끼게 되고요.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를 통해 절망에 또 빠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비판할 수가 없다. 4번입니다.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사르트르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인정. 5번입니다. 인간은 주체적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사르트르가 인정하는 내용이죠. 그쵸? 따라서 틀렸다고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까지 다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5강 동안 주제에 대한 문제 풀이부터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잘 따라오고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잘 알고요. 매 순간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겪어봤다고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동안에도 내가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고 위험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왜 여기서 공부하는 걸까? 내가 바란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대학에 가면 나는 어떠한 행복을 실현하고 싶은가를 계속 그려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그림과 방향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불안과 힘든 걸 극복하고 잘 선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 윤리 공부를 하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행복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친구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선 여러분들 밑에는 끈처럼 잡아당기면 바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힘든 와중에도, 지친 와중에도 항상 여러분들의 행복의 모양을 떠올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이 곁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끝까지 네, 수능을 위해서 달려가길 바라겠습니다. 수능 만점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힘내길 바라고요. 마지막 후기 남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완강 축하합니다. 안녕!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네.

0: 안녕하세요. 한국지리의 이종원입니다.
1: 여러분들,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진짜 이거 쉽지 않다고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끝까지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도 충분히 이루고 대학 가기 전에는 또 수능에서 좋은 성적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다 1등급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힘을 내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한테 하는 소리 같기도 해요. 파이팅! 네. 자, 실전모의고사 5번, 5회 2번입니다. 2번. 자, 다음 자료는요. 어느 지역의 해안 정비 사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데요. 단, 가에서 나는요. 각각 항상 조건을 잘 읽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조건 빼먹으면 안 됩니다. 2015년, 2024년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내용을 보면은 국어 문제인가 싶기도 했어요. 이거 뭐지? 국어 문제인가?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볼게요. 이게 이제 어느 해안이냐면요. 이제 부산에 있는 해안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딱 보고서 아, 여기를 물어봤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뭐 그냥 잘난 척 한번 해봤습니다. 나 이런 것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읽어보면은 해안에 있는 동측의 지구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안을 좀 정비하겠다 약간 좀 이런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읽어보면은 1994년까지 백사장이었던 이 지역의 해안을 정비하겠대요. 그러니까 백사장이었던이지. 이었던.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치? 그래서 백사장이었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해안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백사장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배후 지역의 침수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제호환. 방제호환이 뭔지 보니까 재난 예방과 대비를 목적으로 하천이나 해안에 설치한 제방 형태의 구조물. 아무래도 백사장이 왜 자꾸 침식이 되겠어? 해안에 그런 침식력이 강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럼 해안에 침식력을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중 방파제 이런 것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랑 연안 위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퇴적이 될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 힘이 세져가지고 막 침식이 강해졌던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그렇죠.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침식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고 느껴져서 더 없어져 버린 거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그래서 하천에서 원래 모래를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하천에서 모래를 공급하기 전에 그 모래를 이미 다 건물 짓는데 많이 썼죠, 그렇죠. 골재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공급이 덜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는 뭔가 돌무더기가 있는데 여기는 다시 백사장의 형태로 됐어요.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나가 2024년이 될 거고요. 여기가 2015년. 그러니까 백사장이었던, 백사장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냥 백사장이 없어. 그냥 돌밖에 없어, 돌밖에. 다 침식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시 정비했다라고는 의미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 내용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틀렸다면은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요, 해안의 삽인으로 파랑과 연안 유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다. 그쵸? 맞죠? 저 백사장. 그치? 맞잖아요. 모래사장. 네. 니은은요, 니은이 뭔지 보니까 해안 정비. 태풍과 같은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그치? 여기서 보면은 침수 피해도 막고 수중 방파제도 막고 이런 거 보면은 태풍과 같은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뭐 맞겠죠. 어쨌든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거니까. 저 태풍과 같은 그런 피해로 인해가지고 백사장에 대한 피해가 더 이제 커졌을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티긋은 모래 침식을 완화해주는 그로인이다 라고 되는데 이거는요, 모래를 포집해주는 모래 포집기입니다. 모래 포집기.

이거는 좀잘안 헷갈리지 않니? 모래포직기? 그로잉 같은 경우는 이 통나무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연한 여기다 그릴게요. 네. 이렇게 연한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통나무를 됨으로써 파랑의 침식 같은 거를 좀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치? 네. 그게 바로 이제 그로인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요. 그럼 그로인의 특징이었고요. 네, 아닙니다. 칸은요, 2024년 아니죠. 네. 그리고 나는 2015년 아닙니다. 뭐 어쨌든 뭐,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뭔가 좀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마 이거 디그 틀린 친구는 없겠죠? 이거 틀리면 안 돼, 얘들아. 그치? 그레인하고 모래포직기는 진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모래포직기 같은 경우는 바람의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바람에 의한 침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장애물을 만든 거죠. 그치? 그러니까 힘이 약화되니까 퇴적이 될 거니까. 그치? 그로 인해 이제 파랑 연한 유의 침식을 막기 위함이고. 4번입니다. 다음 글에 가가 있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E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연천. 연천은 뭐로 유명해요? 용암대지. 그치. 용암대지. 아니면 한탄강 일대. 그쵸? B는 화성입니다. 제접. 화성. 항상 나오죠. 이번 예언 하나 할까요? 예언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예언 하나 하면은, 이번 수능에도 화성 분명 물어본다! 이거 예언. 그쵸? 화성은 그만큼 물어볼 게 많아요. 그치? 화성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 C는요, 이렇게, 단양군이 되겠죠. 단양군. D는요, 이게 마늘 두개 모양. 그치? 이거 뭐예요? 의성군. 그치? 여기는요, 제주시가 되겠다. 제주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자, 볼게요. 보면요. 가 어떤 지역인지 보니까 신규 국가 지질 공원으로 인증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로써 가는 국내 16번째 국가 지질 공원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환경부는요. 가의 국가 지질 공원 인증 배경으로 학술 가치가 있는 다양한 지질 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질이라고 보니까 여기서 지질과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제주 아니면 연천 이걸 물어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신규라고 하니까 대체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역사적 생태적 자원과 연계가 우수해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카이는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 화석 여러분들 뭐 뿔공룡 이렇게 몰라도 됩니다. 뭐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거겠지 그치 몰라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공룡 화석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공룡 화석 보니까 뭐야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고성 아니면은 해남이 있어야 되는데 둘다안 물어보는데 이게 뭐지? 근데 마지막 힌트 자동차 반도체 하자마자 여기구나 어디요? 화성이구나 정답은 B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알수 있는데 사실 공룡 발자국, 뭐 공룡 알화석 이런 것들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알아둬야 될 지역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여기 고성 알아둬야 되고요. 해남 알아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한다면은 화성. 그치. 이름도 비슷하지 않니? 공룡 화성. 공룡 화석. 공룡 화성. 좀 귀엽지 않니? 화석을 좀 귀엽게 말하면 화성.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알았어, 그만할게. 네. 어쨌든, 공룡, 화성. 네, 화성. 그래서 화성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곳이 있습니다. 해남, 고성, 화성. 딱요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실전 모의고사 5번, 5회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도시의 인구 변화를요. 그래프의 A에서 C에서 고른 것은. 이번 수능 완성이 인구 변화 그래프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기도 합니다. 알겠죠? 단, 가에서 단은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 먼저 볼게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는 어디? 원주. 원주 하면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 의료기기 클러스터,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거 있어요. 여기는 포항이죠. 포항하면은 남동 임의 공업지역이면서 제철 1차 금속 딱 떠오릅니다. 여기는요, 오, 목포가 되겠죠. 목포 위에는 무안이고 목포. 목포는 옛날에 발달했던 도시죠. 옛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발달했던 도시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일제감정기 때 이제 좀 항구도시로서 이제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제감정기 때 쌀을 약탈하기 위한 항구도시, 그게 바로 뭐가 돼? 바로 가가 되는 겁니다. 가. 목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그래서 일본식 주택 같은 거. 근데 이 쌀 수탈하기, 약탈하기 위한 그런 항구도시 한다면요. 이 목포뿐만 아니라 또 뭐도 기억해야 돼, 우리? 하나 더 있었잖아. 뜬다리부도 있었던데. 군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다. 에요, 좋다. 자, 1968년에 제철소, 오, 1960년대 후반에 제철소, 남동임의 공업지역, 포항, 제철 70년대부터 막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던 남동임의 공업지역, 바로 나가 되겠죠. 포항입니다. 나. 그쵸? 2000년대 이후 균형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이전한 혁신도시. 그치. 또, 의료, 바이오 산업 발달. 뭐예요? 원주. 그치. 의료기기 클러스터도 있는 곳. 그치. 그래서, 나가 됩니다. 혁신도시이자 기업도시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본다 하면요. 자, 목포 같은 경우는요. 그치. 과거에는 좀 도시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좀 인구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 인구가 좀 감소하는 구간일 거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씩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증가가 있겠죠. 포항 같은 경우도 역시 과거에 인구가 급증했으나 특히 언제 급증했겠어? 이때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남동임의 공업적 발달시킬 때 급증하였으나 서서히 좀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요. 1970년대 때, 이때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크게 발달했던 때잖아. 그때 인구가 급증하고 지금은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삐인 포항이 되는 거고요. 삐인 포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요. A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원주인 A가 되는 거고요. 다음, 과거에는 그래도 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어요. 목포가 되겠죠. 그치,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뭐가 돼요? CBA가 되겠다. CBA 순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시설별, 원인별, 자연재해 피해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가에서 라는 각각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 하나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피해가 적은 거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설이 될 거고요. 그치? 근데 여기는 또 이제 건물, 시도별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치? 건물, 선박, 농경지 전체적으로 가장 피해가 적어요. 대설이 될 거예요. 대설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설부터 찾으셔도 되게 잘하신 겁니다. 그치? 대설부터 찾아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설이 뭐가 돼? 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는 대설이에요. 대설. 자, 그럼 우리 가, 나, 다도 찾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제일 많은 건 뭐라고 했어요? 피해액이 제일 많은 거. 그냥 다 범람시켜버리면 된다니까요. 다 물에 잠가버리면 돼. 호우가 제일 큰 피해예요. 그 다음이 태풍이거든요. 그치? 태풍.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건물이든 농경지든 많아요. 그래서 나가 호우가 돼요. 그치? 또, 건물 하면은 지진 같은 경우는 선박이나 농경지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거든. 그치, 뭐, 지진이 난다고 해서 선박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치? 이렇게 뒤집히거나. 농경지가 만약에 진짜 갈라질 만큼 지진이 발생하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막 땅이 갈라질 만큼, 크게 갈라질 만큼 그렇게 땅이 울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농경지도 지진 피해는 적은데, 건물은. 특히 포항, 경주 지진 때 건물 피해가 되게 컸었지. 건물은 한번 금 가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보수가 안 돼요. 다시 지어야지 뭐 어떡했어. 그치. 그래서 건물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큰 거,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라가 지진이겠구나 라고 찾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원래라면은 사실 지진부터 찾는 게 맞아요. 원래라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시도가 주어졌을 때는 지진부터 찾는 게 맞는데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우나 대설부터 찾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뒤집혀야 돼요. 그러면은 선박 중에서 좀잘 보이진 않아.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로 나온 다음에 이렇게 확대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치? 약간 이렇게 나올 텐데 확대돼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아니면 비율로 나올 텐데요. 그치? 모래 100%로 딱 뒀을 때.
그러면 좀 알기 쉬웠을 텐데요. 어쨌든 좀 자세히 보면은 다가 제일 많아요. 자세히.

선지 하나 정도로는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요, 일단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그치? 그럼 남해안이 먼저 맞고, 그 남해안 중에서도 이제 동해안 쪽일수록 더 피해가 크겠죠.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요렇게 남한이 이렇게 있으면요, 먼저 제주도 때리고, 제주도는 그냥 넘어갈게. 그치? 그다음 전남, 아니면은 경남, 아니면은 경북, 강원, 이쪽 지역, 이쪽. 왜 이쪽이라고 했어? 태풍이 피해를 줄 때, 그러니까 위험 반원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 그러면은, 아, 남해안 쪽일수록 태풍을 먼저 받고, 또 동해안 쪽일수록 위험 반원? 아, 그래서 남해안일수록 동해안일수록 좀 피해가 클 거야. 근데 거기에 다 해당되는 데가 영남권이에요.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데가 수도권이야. 그치? 아니? 그치? 그래서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인구만 보면은 수도권의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 그럼 태풍에 대한 피해도 당연히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추론에 의한 생각이고, 나쁜 추론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추론이었는데, 팩트는 이제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더 많다라는 거지. 그치? 정답 1번이었어요. 네, 저 1번. 되게 중요한 겁니다. 좀 알아두고 가세요. 앞에서도 계속해서 다뤘던 거니까. 그치? 이 정도는 좀 이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우는요, 시베리아 기단이 아니라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저 지진은요, 많은 바람과 풍수의 아니죠. 그게 바로 가와 관련한 거고요. 대설은요, 호우보다 연 강수량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지형적 요인, 기후적 요인. 저좀 틀렸습니다. 라가 지형적 요인이죠. 나머지가 기후적 요인이고. 그치. 그래서 2, 3, 4, 5가 막 그렇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 그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1번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 좀 조심해야 되겠지. 그치? 또한 가지 더 한다면은, 제주가 나온다면 되게 큰 팁이 된다고 했어요. 제주는 호우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 오히려 대설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것도 아주 큰 팁입니다. 태풍에 대한 피해가 가장 컸었고. 시도별로 좀 나오면 좋겠는데, 좀잘안 나오죠, 그렇게. 네. 자, 8번입니다. 그래프에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가에서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어떤 지역인지 보니까요. 오, 잘 나오진 않는 지역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삼지연. 오히려 근데 중강진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삼지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백두산 주변이다 보니까 해발고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연평균 기온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왜? 최한월도 낮고 최단월도 낮으니까 연평균 기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곳이 이 삼지연이에요. 알겠죠? 그런 특성. 울릉도죠. 울릉도도 진짜 기후하면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쪽은요, 남해에서 위쪽에 있으니까 진주 쪽이지 않을까? 진주. 그치. 하동보다는 좀 동쪽에 있는 느낌입니다. 진주. 네. 자, 볼게요. 어쨌든 뭐 하동이나 진주나 뭐 비슷해 얘들아. 뭐 이거 뭐 그렇게 막 그렇게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네. 보니까 주어질 거다 주어졌어. 에이, 잘 감춰주지. 그치? 감춰줘도 충분히 풀었을 텐데, 상대값으로. 그치? 그러면서 좀 특이하게 겨울강수 집중률이 나왔네요. 저 겨울 강수량, 우리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복습해볼까, 얘들아? 겨울 강수량 하면은 겨울 강수량이 많은 곳일수록 겨울 강 집중률이 높았잖아요. 그럼 겨울 강수량 많은 곳이 어디였어? 위도가 낮을수록 해안가일수록. 왜? 전체적으로 겨울 자체가 건조하니까. 수분 공급이라도 받아야지. 그치?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은, 울릉도가 제일 많았고, 340 정도로, 그 다음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한 180, 190 정도. 그 다음, 거대 남강. 그치? 거대 남강 속. 그치? 속까지 같이 기억. 해두면 좋아요. 그냥 속초도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섯 개가 비슷해. 그래서 거제, 대관령, 남해, 강릉, 속초. 그렇지. 아니면 거제 남강까지만 뭐 기억해도 좋습니다. 이게 130, 140 정도만 돼도 진짜 눈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치? 다른 지역은 100도 안 와. 어쩌면 50도 안 와요. 그치? 그만큼 내륙일수록 눈이 더안 와요. 그래서 충북 지역은 눈이 진짜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대설에 대한 피해가 그 촌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덜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특성이었죠. 그쵸? 자, 어쨌든요. 뭐, 그냥 한번 복습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가나다.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최난월이나 최하늘 둘다 낮아요. 이게 뭐가 되겠어? 연평균 기온 자체가 낮은 삼지연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뭐, 겨울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아요. 다 물론.

정도가 되겠죠? 너무 쉽죠? 그렇죠? 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좀 쉽게 풀고 넘어가게. 그렇지? 네. 이렇게 가는 다보다, 가는 진주는요. 나보다 폐쇄적인 가옥구조. 삼지연이 오히려 더 폐쇄적인 가옥구조가 되겠죠? 아닙니다. 나는요. 가보다 영강수량이 많다라고 되는데요. 나, 가, 나, 가. 가는 얘들아 남해안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남해안일 때는 그냥 영강수량이 많은 곳이야, 얘들아. 그냥 이게 좀 어려우면은 위도가 낮을수록, 그치? 위도가 낮을수록 대체로 영강수량이 많아져요, 대체로, 그치?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아요. 왜? 위도가 낮을수록 점점점 따뜻해지니까 그만큼 더 공기가 상승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죠. 공기가 상승해야 비가 내리니까, 그치? 어쨌든 영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라고 되는데요. 연교차 이거 비교하면 되겠죠. 이거 보고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울릉도하고 진주를 여러분들이 막 상상으로 추측으로 풀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기 주어졌잖아. 최난을 최하늘 어디가 더 넓어요? 가가 더 폭이 크네요. 그럼 가가 더 연교차가 크다라고 해야죠. 참고로 울릉도 같은 경우는요. 최한월 평균 기온도 동해 한가운데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높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경수역 쪽이다 보니까 또막 시원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는 굉장히 좀 낮은 축에 속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름철 최난월 평균 기온도 되게 낮은 것을 볼수 있어요. 사실 20도 초중반이 된다라는 거는 남한 기준으로 보면 되게 낮은 거예요. 이제 20도 초중반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 대관령, 태백, 장수, 약간 요 정도 돼야, 특히 장수 정도는 돼야지, 약간 23, 뭐, 요 정도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게 좀 비슷한 게 이제 울릉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치? 그만큼 울릉도가 여름철 평균 기온이 좀 낮은 쪽에 속한다라는 걸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요. 나는 정주간이 나타나고요. 다에는 우대기와 같은, 이게 바로 정답이지. 정답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관북 지역이니까. 알겠죠? 관북 지방이니까. 위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가가 되겠습니다. 정답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요 포인트 꼭잘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량이야, 소비량이야, 생산량이야. 공급량, 소비량은 여러분들 뭐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생산량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생산량은요, 그 지역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량, 석유 생산량은 없어. 근데 공급량은 되게 많죠. 받으니까. 그치?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 생산량하고 공급량이 동일했던 거는 원자력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약간 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인데요. 각각 석탄, 수력, 원자력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석탄 생산이라고 한다면은 이젠 이 석탄도 좀 구분해두면 좋아. 이건 무연탄이야, 무연탄. 무연탄. 알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좀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수치가 좀 달라. 가는 수치가 제일 많은 게 2500. 나는 2만. 다는 만이에요. 요 차이가 있어요. 이거 참좀 구분하세요,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 나왔는지 보니까, 아, 뭐 강원 나왔고, 경북 나왔고, 전남 나왔네. 어떤 힌트가 주어져 있는지 보니까요. 지, 신재생 에너지하고 석탄, 수력, 원자력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일단, 뭐, 말로 한번 해보면은, 수력하면은, 어디겠어? 강원, 경북이 있고, 또, 원자력하면 경북하고 전남이 있고, 신재생 에너지하면은 다 이긴 하지만 전남이 제일 높겠죠. 그렇지? 세 가지에 찾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그럼 여러분들은 뭐 가지고 풀어야 돼? 정답은 정해져 있죠. 무조건 원자력만 원자력부터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고민됐던 게 뭐냐면은 앞으로 원자력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원자력을 그냥 기타로 딱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타 안에 원자력이 있겠구나 하면서 추론하면서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치? 이제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요, 원자력 봤을 때두 곳은 있는데 한 곳은 없어요. 그치? 그리고 됐다 생산량이 많아요. 약간 이런 걸 본다면요. C가 원자력이 될 거예요. 그치? 물론 A도 0이긴 하고, 그치? 그리고 C도 0이긴 하지만 A는, 그치? 아니, 이거밖에 생산 안할 리가 없죠. 그쵸? 이거밖에 생산 안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클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C가 원자력. 그래서 C가 원자력이 될 겁니다. 여기 될까요? C 원자력. 네. 그럼 A, B도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경북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울진하고 경주에 두 곳이 있고 전남 같은 경우는 영광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더 많이 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가운데 이게 생략된 것까지 중략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나가 경북이고요. 그리고 다가 전남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는 강원이 되겠다. 뭐 이렇게 풀면 이제 나머지는 좀 찾기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풀 때. 자, 참고로 석탄 같은 경우, 무연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세요. 강원입니다. 강원. 근데 2023년까지는 전남에서도 화순 탄광이 있었어요. 이제 2023년 중간에 폐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에는 없으면서 나머지에는 있어요. 이게 바로 A가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석탄. 그치? 석탄. 그래서 A가 석탄. 무연탄. B는 자연스럽게 이제 수력이 되는데, 수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강원과 경북에 있어야 돼서 B하고 또 나에는 있는데 다에는 되게 적은 것을 볼수 있죠. 그치? 이런 것도 하나의 특성인데 어쨌든 가나다 원자력을 통해서 가나다 찾았으면은 사실 뭐 석탄 수력 원자력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근데 만약에 가나다 찾긴 어려웠어. 그리고 막 A를 가지고만 여러분들이 석탄을 추론해야 돼 이런다면은 좀 어려웠을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수능 완성 풀었으니까 아, 석탄 하면은 강원, 강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2023년까지 되게 조금 깼구나, 조금 깼구나, 조금 깼구나.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폐광입니다. 지금은 강원밖에 안 캐요. 네. 자, A는요, 사용과 상관없이 순환된 에너지 아닙니다. 그쵸? 수력이죠, 수력. B와 관련된 설명이고요. C는 B보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된, 이용된 시기, 당연히 B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치? B는 진짜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조금 더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막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부터야, 100년 전부터. 3번, 가는 다보다 석탄 생산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 다, 석탄 생산량 어디가 더 적어요? 전남이 더 적네요. 그치? 나는 다보다 원자력 발전 생산량이 많다.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거 자체로도 팩트잖아.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되게 자주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경북, 전남, 둘다 원자력 발전소 있지만 경북은 두 곳이 있기 때문에 이네곳 중에서 부산, 울산까지 합쳐서도 경북이 가장 많이 생산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것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행정구역 경계에 접해있지 않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제 경북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화력발전소의 필요성이 좀 덜하다 보니까 화력발전소보다는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기도 했죠. 그치? 아, 굳이 이제 전력 생산하는데 다른 발전소 필요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화력 발전소 필요하죠. 그래서 충남 석탄 화력 발전소, 경남 석탄 화력 발전소, 강원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 인천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 경기 뭐이 정도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치? 인천도 약간 천연가스 화력 발전소 있고, 이제 인천은 석탄 천연가스 약간 반반 느낌이고, 그치? 자, 12번입니다.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상주인구와 주간인구 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입니다. 화성. 화성은 아마 진짜 나올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나오려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러면은. 자, 여기 양평이죠, 양평. 양평도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서 등장했던 지역이죠. 중구고요. 여기는 강서구가 되겠죠. 강동구가 되겠죠, 강동구. 동쪽인데 왜 서쪽이라고 말했을까요? 강동구. 네. 양평 같은 경우가 좀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가 원래 이 외곽 지역이 다 보면은 주간인구 지수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 양평만 낮았어, 외곽 중에서는. 양평만 대기하였어요. 그치? 약간 그런 것도 하나의 포인트니까 좀 알고 짚어가기 바래요. 이거 왜 대체 100보다 낮았어요라고 한다면 좀 굳이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은 양평에서 주로 이 끄트머리 많이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출퇴근하러 많이 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지. 그치? 네. 자, 볼게요.

상주 인구, 주간 인구 지수가 나왔는데요. 주간 인구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간은 일단 걸러지죠. 뭐예요? 중국. 그렇지. 주간 인구 지수가 300 넘는 곳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상주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라고 한다면요. 어디예요? 인구 100만. 화성. 다가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인구 100만이라고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2020년 기준이라서 그렇지. 2020년 기준. 그렇지.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2000. 100만 넘습니다. 최근으로 보면요. 그리고 나머지 나하고 나중에서는 누가 더 상주 인구가 높아요? 라고 한다면은 강동구가 당연히 더 높아요. 그치? 그래서 서울에서 주거 지역은 웬만하면 한 40만에서 50만 정도 된다라고 했어요. 인구가. 알겠죠? 양평은 인구가 되게 적어. 10만 언저리.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라, 강동구가 나가 되겠죠.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도 라가 의외로 100보다 낮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화성은 100보다 높죠. 근데 선생님, 왜 생각보다 안 높은데요? 왜?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인구 자체가.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일 때 10만이 외부에서 들어가도 10만이면 엄청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110만. 그러니까 110 정도인 거야. 주간 인구 지수가. 그치?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0만에서 15만 사이인데, 그렇지. 거의 한 30만 들어와 보니까, 오,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도심, 부도심이죠, 무조건. 서울에서도 도심, 부도심. 어디예요? 나는 가보다 많을 수가 없죠. 제조업 출하액은 다하고 라 중에서 다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다가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많겠다. 라는 가보다 상업재 평균치가 가가 제일 높겠죠. 그치? 그 다음, 라는 나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라. 그리고 나. 애초에 주간 인구 지수 여기 숫자로 구할 수 있잖아. 사실 우리가 뭐 이거를 굳이 안 풀어도 풀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로 풀수 있으면 그냥 그래프로 한번 푸는 게더 좋다라고 했어요. 주간 인구 지수 큰 차이가 없어. 물론 나가 더 낮긴 해. 나가 더 낮긴 한데, 인구 자체가 어디가 더 많아? 거의 인구가 한 3배 차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90이라고 하더라도 10% 정도 나간 거잖아. 40만 명 중에서 10% 나가면 4만 명 나갔으니까 30만 명 이상은 있는 건데, 그치? 여기에서는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15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주간 인구 자체가 어디가 더 많을 수밖에 없어? 라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뭐 이거 계산 안 해도 너무 이론적으로도 너무 맞는 말이기도 해. 그치? 네. 이게 그냥 틀린 말이기도 하죠. 그치? 그러니까. 가와 나는 서울이고요. 다와 라는 경기도.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찾는 게 어렵지. 찾고 나면은 되게 이제 쉬워요. 보통. 알겠죠?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지도,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작물별 생산량. 여러분들 되게 이런 게 짜증나지 않니? 그치? 또 나왔어요.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재배 면적이에요?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이야. 그치? 그럼 생산량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채소. 생산량은 채소야. 채소가 제일 높아. 그 다음 뭐가 제일 적어? 맹류가 제일 적어. 그치? 근데 여기 보니까요. 쥐사귀, 채소 안 주네. 아, 채소 줘야지. 채소 주세요. 왜안 주세요? 그쵸? 맹류. 그럼 우리 맹류 가지고 좀 풀면 되겠다. 그치? 네. 자, 여기 강원. 경북, 전북, 제주죠. 여기서 본다면은 일단 맹류가 제일 많은 곳은 전북이 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A, B, C 중에서 B가 맹류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맹류 찾았으니까 맹류 나가 바로 전남이 되겠다. 자, 나 전남인 거 찾았, 전북인 거 찾았으니까요. 전남이 아니라 전북인 거 찾았으니까. 아, 과실하고 쌀 중에서 쌀이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지. 뭐가요? A가요. A, 쌀.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는 거야. 그 다음, C가 과실. 그치?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고요. 그치? 그럼 또 그렇게 찾을 수도 있죠. 경북하고 제주 하면은 과실이지, 과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두 곳이 좀 많아라고 한다면은, 이게 과실이 될 거야. 라고 찾은 것도 되게 좀잘 찾은 거고요. 그리고 의외로 좀 이거 주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사실 맹류하면요. 여러분들이 호남권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호남. 그치?

0: 전남 평야이고 그로 가리로 쓰니까.
1: 오,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다음 말은 고쳐도 될까?
0: 따뜻할수록 그루가리가 되어야 되잖아.
1: 위도가 낮은 지역이면서 평야가 나타나 있는 경남이라든지요. 아니면 의외로요. 경북은 아니에요. 경북은 의외로 막 맹류를 생산하긴 하는데 많이 생산하잖아요. 의외로 얘야, 얘. 제주. 제주야. 그래서 의외로 맹류가 나오면 이 제주가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꼭 짚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 그래도 비가, 라가 조금 더 많네. 그럼, 라가 혹시, 이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사실, 너무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조금, 이거 가지고 찾긴 좀 그렇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다가 여기가 됐었고요. 이제 가는 이렇게 됐었죠. 강원하면 채소인데, 채소가 안 나타났어. 그치? 그래서,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 찾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채소 제일 많고 맹류가 제일 낮아요 이러면서 단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 경북 하면은 또 제주 하면 이두 곳은 과실이에요. 그래서 과실도 좀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은 과실도 사실 과수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과실하면은 경북하고 제주인 것도 다 알거든요. 알아, 여러분도 알아요. 아는데 한 단계 더 나간다면 경북은 면적이 더 넓어. 근데 생산량 자체는요. 양 자체는 제주가 더 많아요. 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감귤이거든요. 너희도 귤 나무 봤니? 귤 나무? 여기 귤 나무 보면은 진짜 귤밖에 안 보여. 귤 나무 보면은 다 귤이야, 귤. 귤, 귤, 귤, 귤, 귤 이런단 말이야. 이 제주도 사람들이 괜히 막 귤을 이렇게 막 먹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귤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만큼 좀이 작은 나무를 가지고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근데 그걸 또 밀도 있게 지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 제주도가 의외로 또 면적 대비 양이 엄청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양 자체도 되게 많기도 하고. 그래서, 라가 그래서 제주가 되고요. 다가 경북이 돼요. 이렇게 찾았어도 되게 좀 심화적으로 잘 찾은 겁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어. 근데 포인트를 여러분들 꼭잘 짚어보시기 바래요. 면적 아니에요. 면적이면 쌀이겠지. 그치? 맹류는 항상 늘 적긴 합니다. 네. 볼게요. 1인당 소비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채소가 1인당 소비량 제일 많고 맹류가 제일 낮아졌지. 무게로 따졌을 때. 행정구역 경계 맞닿아 있어요. 가나 아니요. 그렇지. 맞닿아 있지 않아요.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네. 맞닿아 있지 않아요. 다는 라보다 과실 생산량이 많다. 그렇지. 뭐 알아서 풀어도 되지만 사실 외워서 풀긴 좀 그렇긴 해. 그치? 그래서 그래프 보고 풀면 되는 거고요. 쌀의 생산량은 전북이 경북보다 많다. 아,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그쵸? 여기 나오잖아요. 그치? 쌀 생산량. 근데 또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의외로 경북도 쌀 생산량 되게 많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쵸? 근데 그냥 쌀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호남권, 충청권, 충남, 그리고 경기.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 내에서 비율도 중요하다 보니까 경북을 쌀 가지고 찾는 거는 좀 뭐랄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경북은 과실 가지고 찾는 게 맞습니다. 네. 비는 맹류는요. 쌀보다 국내 자급률이 높다. 자, 쌀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 맹류 식량 작물 중에서 그다음 옥시시. 옥시시. 같이 기억한다면 옥시시. 옥시시 제일 낮아요. 이렇게 생각, 이거 앞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자, 비는 주로 씨의 그루가리 작물 A의 그루가리 작물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이요.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그래프는 지도 표시된 내 지역 간 인구 이동을 나타낸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경기가 주어졌어. 결국 이거 인구 이동을 할 때는 이게 문제로 좀잘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말했죠. 일단은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인구 수 가지고 풀면 됩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 수가 많을수록 인구 이동이 많아. 그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기본적. 그럼 본다면은 경기하고 제일 가까운 건 충남이에요. 그치? 충남의 인구 얼마요? 200만 정도. 그치? 그냥 대략적으로 200만 정도. 대전 한 150만 정도. 세종 한 40만 정도. 어디가 인구가 제일 많아? 충남 인구가 제일 많네요. 그치? 근데 거리도 제일 가깝네요. 그럼 경기하고 충남하고 왔다 갔다 제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경기에서 충남으로 가는 게더 많아야 돼. 최근 충남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어디야? 다예요. 다. 제일 많이 이동하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그치? 그럼 다. 충남. 네. 오케이. 찾았잖아. 그 다음, 가하고 나 중에서 가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고 나는 플러스네요. 이거 참고로 2020년에서 2024년이잖아. 최근이잖아. 그럼 최근 세종이 차라리 인구가 증가해야 될 거고, 그리고 대전 인구가 감소해야 되겠죠. 그런 거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또 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 이동이 있겠죠. 이거 가지고 풀었어도 돼. 되게 잘한 거예요. 알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가는 다른 세 지역으로의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는데요. 가는 전입 인구 일단 경기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요. 전출이 더 많네. 일단 틀렸어. 그치? 나 이것도 전출이 더 많은데? 다 이것도 전출이 더 많은데? 다 전출이 많은데? 그쵸? 아니죠. 니은입니다.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나는 다보다. 그치? 나는요. 전국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노령화 지수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맞는 말이지. 나는 시고요. 특별자치시죠. 그치? 다는요. 도에 당하죠. 네. 경기와 충남 간 인구 이동은요. 경기와 대전 간 인구 이동보다 많다입니다. 보면요. 이거하고 이 사각형하고 요 사각형하고 비교하면 되겠네. 그치? 뭐 비교할 거 없죠. 네 자리, 세 자리인데. 그치?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입니다. 지 그래프는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면 되는데요. 자, 지도부터 볼게요. 파주. 아, 이젠 좀 지겹죠. 선생님 진짜 인구 이동, 인구 변화 진짜 많이 하네요. 근데 인구 변화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 얘들아. 그치? 여기는 원주. 여기는 평창. 그치? 평창. 자, 볼게요. 일단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지. 파주 이기신도시, 용인 이기신도시. 그치? 원주 최근 인구 증가 중 평창은 좀 인구가 그래도 산지니까 감소 추세 있지 않을까?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볼게요. 일단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요. 라. 인구가 확 증가했어. 그치? 특히 2000년대부터 확 증가했어. 파주겠어요? 용인이겠어? 어디가 더 인구가 많아? 용인. 그래서 용인하고 화성은요. 진짜 인구가 말도 안 되게 몇 배씩 뛴 거예요. 몇 배씩. 그래서 용인, 화성은 좀 기억해 두세요. 그치? 갑니다. 자, 1대, 2대, 1로 찾았을 때 극단적인 거 찾았어. 그럼 나하고 다만 구분하면 되겠다. 그럼 나하고 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다는 스스이 증가해. 오, 거의 수원인 줄. 근데 나는요. 2000년대 들어서 증가해요. 2000년대까지는 증가 안 하다가. 그게 바로 이기신도시인 파주 다가 되는 거고요. 나가 되는 거고요. 그쵸? 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주가 다가 되겠죠. 좀 포인트가 잡혀요. 좀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포인트들이. 알겠죠? 왜 이런 문제 냈는지 그런 출제자의 의도도 느껴져야 돼. 알겠지? 다에는요. 이기신도시, 이 수도권 이기신도시는 파주 용인입니다.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 나, 가, 인구 100만, 인구 100만 안 되지. 인구 50만 정도. 그치? 그 어디가 더 인구 밀도가 높아요? 용인이 더 높아야지. 그치? 다는 라보다 평균 해발고도 평창이 훨씬 더 높겠죠. 그치? 대관령도 있고요. 라는 가보다 지역 내 노년층 인구 비율 라는요. 가보다 촐락적인 성향이네요. 맞네요. 정답 4번이네요. 그치? 자, 5번. 나와 나는 경기도 다와 라는 강원 특별자치도라고 해야지 맞는 설명이겠죠. 그치? 그래서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에서 고를 것은?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풀어야 돼.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 중에서 아예 그냥 도별로 묶었던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경북을 그냥 하나로 묶는다든지 전남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와도 좀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알겠죠? 오히려 옛날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요새는 또 지역별로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도별로 묶어버리니까 다시 또 난이도가 상승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도별로 진짜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렇지? 자, 볼게요. 어쨌든요, 여기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어느 지역? 서산, 태안, 서산, 당진이다. 당진, 그렇지? 아산, 천안. 그렇죠? 이쪽은 청주. 다 시 지역이네요. 자, 보면요. 에이, 너무 쉽지. 뭐야, 1차 금속이잖아. 그러면 당신이 무조건 가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석유와 관련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하면 그냥 석유라고 생각하셔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석유, 석유화학, 정유 사업이라든지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석유, 서학, 오, 서산이네. 그렇지? 울, 여, 서 이렇게 꼭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시옷 들어간 친구들. 그다음 청주 하면은 전자. 그래서 전자가 발달한 지역이 화평 아 라인도 있고 천안도 발달했는데 청주도 같이 발달했어. 근데 청주가 전자가 발달했는데 또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해야지. 전기 장비가 왜 1등이에요? 그치? 여기서 전기 장비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약간 배터리 관련, 2차 전지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그냥 전자가 들어가 있구나 정도인데 전기 장비와 전자가 좀 비슷한 게 청주의 특성이다라는 것까지 알면 진짜 100%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 정도까지는 조금 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몇개안 되니까요, 지역. 알겠지? 그 정도. 좀 자주 나오는 파트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청주가 처음 나왔을 때요, 이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 모의고사에 처음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익숙한 내용이죠. 좀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관광 자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가에서 다이 해당하는 지역을 그래프에서 A에서 C에서 골라보도록 합시다. 아니, 약간 지역지리 문제죠. 그래서 지역지리 문제가 되게 많이 등장했는데 좀 많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산천어 축제하기 전에 그래도 지도가 나오면은 지도부터 봅시다. 화천이죠, 화천. 에이, 답을 말해버렸어. 에이, 갑자기 흥이 팍 식어버렸어. 여기 강릉이죠. 이쪽은 태백입니다. 태백. 태백은 석탄박물관이 있는 곳이죠. 태백. 태백. 자, 흥이 식었지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산천어 축제 화천이죠, 화천. 그쵸, 화천. 그래서 오, 겨울 축제 화천. 그래서 가가 되겠습니다. 가. 뭐 유네스코 인류 유산에서 막 이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단오제는 알고 있어요. 단오제. 제 음력 5월 5일 단오제. 약간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농사도 좀잘 되게 해주세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저 단오제 하면은 깡릉, 깡릉에서 나. 석탄 산업으로 호황을 누렸으나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그치. 인구 감소하고 석탄 박물관 관광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석탄 박물관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 석탄 합리화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은 80년대까지는 괜찮았어. 80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갑자기 급감합니다. 왜? 합리화 정책 했으니까. 그래서 B가 뭐가 돼요? 태백이 돼. 그렇죠. 근데 인구가 좀 많죠. 강원충강. 그치? 강원에서 이제 3대장 중 하나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A가 되는 거고요. 화천은 그냥 조금씩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C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대값으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아,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인구가 갑자기 급감했어요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석탄 합리화 전체 태백 정상과 같은 지역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추론하시고 조금씩 감소하네라고 한다면요. 화천. 조금씩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네. 강릉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상대값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고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다할수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면요. 한국 지리가 마지막이거든. 수능 완성 한국 지리 마지막이라서 좀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내주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딱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좋은 성적 마무리까지, 수능까지 꼭 1등급 받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요, 다음에 보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완성 세계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우리 22번째 강의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뒷부분 문제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셨죠? 자, 그래서 우리 11번부터 함께 볼 텐데요. 11번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는 세계의 대지형 부분이고요. 이 세계 대지형에서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 영역에 한정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면 다른 대륙에서 다른 영역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을 보셔야 돼요. 네, 아직까지 못 보셨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 A에서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A 뭐예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 A는 여러분들 좀 넓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도에 표시된 구간의 지형 단면이잖아요. 그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A는요, 선생님이 붉은색으로 좀 동그라미 친이 영역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좀 낮은데 여기가 살짝 높잖아요. 여기도 좀 살짝 높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은 다른 산맥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우리 알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이 동쪽을 따라서 흐르는 고기 스콕 산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 순상지입니다. 그것만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A를 여기보다 해발고도가 높다고 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가? 물론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배웠던 걸잘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그겁니다. 네, 그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B 포인트. B가 바로 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흐르고 있는 그 일부분을 지금 관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어디로 가고 있죠? 네, C는 지금 뉴질랜드 북섬으로 가고 있고요. 뉴질랜드 북섬은 환태평양 조산대 또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저기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 라인이 시작되는데, 어쨌든 우리 뉴질랜드 북섬은 화산섬, 그리고 남섬은 빙하섬.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신기, 그리고 그레이트 디바이 등은 고기 스콕 산지. 이렇게 세팅하고 1번부터 가볼게요. A에는 세계적인 석탄 매장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상지 일대에서는 철광석이 매우 풍부하다고 했었죠. 석탄은 어디에서?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주변에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생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불의고리로 불리는 조산대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이야기했고요. 환태평양 조산대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뉴질랜드 북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를 C로 고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B로 고쳐놓을게요. 자, 3번 볼게요. C는 판의 경계부에 위치한다. 어때요? 맞죠? 그리고 그 판의 경계부의 대표적인 판의 경계가 환태평양 조산대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는 보통 판의 충돌 경계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뉴질랜드 북섬 일대에도 분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활발한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있죠. 4번. 자, A는 B보다 조선 운동을 받은 시기가 늦은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역사가 대략 이 정도의 나이에 비례해서 지금 네,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B를 했었고요. A가 당연히 B나 C에 비해서 네, 조선 운동을 받은 시기가 훨씬 이릅니다. 그리고 오랜 침식과 네, 풍화 뭐 이런 걸 거치면서 평평해진 거죠. 그래서 지표에 기복이 거의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안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B는 C보다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은 어디에서 유리하죠? 그렇죠. 아주 활발한 지각 운동이 있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그런 땅에서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정답은 3번에서 나왔고요. 다른 것들도 잘 살펴보세요. 자, 12번 문제고요. 12번 문제는 지금 지도

이유가 안 보여서 고지도 문제인지, 네, 조금 늦게 파악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법례를 보시면 고지도 문제입니다. 둘다 서양의 고지도이고요. 자, 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항해용, 이런 키워드. 그 다음에 구면의 각도를 유지한 채 평면에 투영하는 도법으로 제작되었고요. 원통 도법이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항해 시에 나침반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지도에 직선으로 경로를 그을 수 있다. 이 이유는 네,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만나게 그려지는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통 도법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 번 했었고요. 네덜란드는 이 지도를 활용해서 해양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의 한 명인 메르카토르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였고요. 자, 나를 보시면 8천여 곳이나 다다르는 지명이 표시된 세계 지도고요.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과 유럽을, 동쪽으로는 인도를 넘어 중국까지 그려졌어요. 여러분들 이 지도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 똘레미의 세계 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전성기 때 살았잖아요. 그래서 기원 후, 네, 150년경에 이 지도를 그렸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배우고 있는 그 지도는 1500년대, 그러니까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복원된 지도로 배우는데, 어차피 그 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이고, 얘가 원통도법이라는 투영법이 사용됐다면, 이두 번째 지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도 대단한 지도예요. 이때 이미 지구가 입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영법을 적용했어야 되고요. 그 투영법이 바로 원뿔도법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북반구 위주, 아프리카와 유럽 위주의 정보만 좀 정확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뿔도법을 활용을 했고요. 어쨌든 둘다 지구를 구체로 여겼기 때문에 위선과 경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도법은 위선과 경선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만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원뿔도법은 네, 조금 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찾았으니까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지도상 면적이 실제보다 축소가 아니라 이 고위도로 갈수록 선생님이 이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단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선진국의 영토를 좀더 확장시켜 보이는 효과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었다는 거.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나에는 경위선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 이 경위선의 개념이라는 뜻 자체가 여러분, 지구를 구체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선생님이 가와 나둘다 위선, 경선 둘다 적용됐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선지는 가에 적용해도 맞고요. 나에 적용해도 맞습니다. 지구를 구체로 인식했다. 자, 디귿. 가는 나보다 지도에 표현된 지리적 인식 범위가 넓겠죠. 이거는 19세기에, 즉, 신대륙이 발견되고도 한참 뒤에 지리적 정보가 훨씬 더 확장된 다음에 제작된 지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신대륙 영역까지, 더 넓은 영역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항해의 필요성이 왜 늘어났겠어요? 그쵸?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항해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필요성이 더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메르카토르가 이러한 지도를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선지도 맞습니다. 리을,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이르다. 네, 이르죠? 한참, 네, 차이가 납니다. 19세기고요. 이거는 초본이 2세기 때 만들어졌으니까 엄청난 시대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1차 에너지 소비 특성인데요. 일단 네 지역이 좀 특이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이따가 지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될 자원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새 화석 에너지라고 해도 우리가 알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라고 알려줬고요.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봐야 될 권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일단 여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우리가 찾아야 될 권역이 가나다라 권역이죠. 그래서
그래서 가나다라가 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보니까 다른 어떤 권역보다 다른 데는 이 C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심지어 이가 영역은 C를 안 씁니다. 근데 이제 C를 엄청 쓰면서 전체적인 소비량 비율도 높아요. 아, 인구도 많고 뭔가 이 제조업, 공업 또 발달돼 있고 뭐 이런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벌써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 인구도 아주아주 아주 많은 권역이고 그리고 지금 공업이 한창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네, 대표적인 중국, 인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C를 알수 있는 순간이래요. 바로 석탄이죠. 중국하고 인도만 해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쵸? 자, 그래서 C도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또 여기 가를 또 바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와, 좀 부럽기도 해요. 석탄을 쓸 필요가 없이 천연가스하고 남아있는 석유가 참 많이 생산되나 보다. 그러면 가는 어디다? 이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 주변, 네, 페르시아만 주변, 지금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뭐 UAE, 카타르, 바레인 뭐다 포함되어 있겠죠. 쿠웨이트까지. 자, 그래서 여기가 가이면서 석유하고 천연가스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위험해요. 그쵸? 위험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나하고 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하고 다가 여기 유럽이 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그리고 그린란드,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까지 묶여 있는 이 권역인데요. 지금 나도 그렇고요, 다도 그렇고요. 지금 나, 다 중에 그래도 우리가 먼저 권역부터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소비량을 봤을 때 나보다 다에 이 에너지 소비량이 많잖아요. 어딜까요? 그쵸. 지금 이게 러시아가 제외된 유럽이기 때문에 인구 규모도 이 권역이 더, 그쵸? 멕시코, 미국, 캐나다 묶여있는 권역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모도 이 USMCA, 여기 권역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가 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 인구 수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GDP 규모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와 나까지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다가 이 비에 대한 소비량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비, 석유. 비가 석유. 게다가 이 나도 지금 석유가 더 많은데요. 러시아가 빠져서 그래요. 러시아가. 러시아가 들어왔으면 이 수치가 좀더이 천연가스 비중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석유를 찾았고 그럼 남아있는 게 당연히 천연가스겠죠? 천연가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구별하는 게 상당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쵸?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시아에서도, 네, 석유가 석탄 다음으로는 많이 쓰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가 가나다라도 다 찾았고, ABC도 다 찾았으니까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가 지금, 네, 우리가 지금 여기 A를 선생님이 지금 C라고 적어놨는데, 이걸 고칠게요. 네, A로 고칠게요. 네, A로 고치고, 아까 석탄은 C로 이미 찾아놨죠? 자, 다시 1번으로 들어가서. 천연가스는 2024년 최대 생산국은 다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에너지 자원에서 석탄 1위는 뭐 단연 중국이죠. 근데 석유하고 천연가스 최근 생산량 1위는 둘다 미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에 속한다. 미국 여기 속하죠? 네, 정답이 1번으로 일찌감치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이런 문제 만나잖아요? 문제가 좀 까다로워 보였는데 왜 정답이 벌써 1번에서 나왔을까? 이러면서 심리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굳건히. 네, 굳건히, 답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정답 1번 맞고요. 2번 보세요. B는 석유인데요. 석유의 2024년 최대 수입국은 나에 위치한다.
라고 돼 있는데 석유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라에 위치한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A는 C보다 2024년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자, 산업용

영어로는 단연 석탄이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가는 라보다 이 권역이죠. 가는 라보다 2024년 비 석유의 소비량이 많다 했는데 이게 양이잖아요. 량. 량. 비율이 아니라 양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어우, 아시아, 여기.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죠? 지금 보이죠? 양과 비율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율은, 이 비에 대한 소비량의 비율은 가가 더 높을지 모르지만 양 자체는 네, 아시아가 월등히 높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5번. 러시아에서 다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러시아에서 다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이 천연가스를 어떻게 이걸 파이프라인을 이동합니까? 여러분들 천연가스의 국제 이동에서 육상 구간, 해상 구간 따로 배웠었잖아요. 우리 수능 개념에서도. 그래서 육상 구간, 러시아에서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천연가스를 수출할 때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 파이프라인을 뭐 끊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대신 해상으로는 네, 보통 이 냉동액화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배로, 네, 배로 이렇게 수송이 되기 때문에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다라 위치를 안다면 네, 러시아와 다는 육상으로는 이동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 14번 갈게요. 자, 14번 문제는 종교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지금 민족 종교 하나, 유대교 나왔고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보편정교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을 좀 상세하게 잘 읽으시면 좋은데, 자, 예루살렘은 역사와 종교 갈등이 복잡하게 얽힌 도시죠. 선생님이 방금 법문에서 읽은 이세 종교의 성지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뜻인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값을 못하게 여러 종교 갈등, 민족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가 신자들부터 가가 무슨 종교인지 파악해 볼 텐데요. 예언자 무함마드가 한밤중에 천상에 오른 장소로 알려져 있는 바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 위에다가 모스크를 세워놨죠. 그래서 그 모스크 이름이 바위의 돔인데 가는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의 제1성지가 메카, 제2성지가 메디나, 제3성지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한 장소로 믿어지는 곳이고요. 예수의 묘지 위에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죠. 아주아주 아주 가까운 곳에 또 세워져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성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수백 년간, 바로 이 유대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게 남겨져 있어서 중요한 성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종교를 찾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1번 선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는 우리 이제는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은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국민이 3,700만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져요. 여러분, 그 중에서 100%가 다 믿어도 3,700만이잖아요. 근데 인도는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인도가 나와서. 인도는 14억 명이 넘어요. 지금 거의 1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13%가 믿으면 거의 2억 명 정도. 네, 2억 명 정도의 신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신자는 인도가 더 많은 거 맞습니다. 14번의 정답도 1번이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종교 신자 수 1위 국가는 단연 네, 또 인도네시아였죠. 자, 그다음 2번. 가신자는 예루살렘에서 성지 위치를 고려하여 북쪽을 향해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가신자는 어딜 향해 기도해야 되죠? 네, 가신자는 네,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는 나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크리스트교보다 600년 이상 늦게 출현한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는 622년에 출현한 종교입니다. 헤지라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원년으로 네,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 다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 민족 종교인 유대교는요. 유대인들만 주로 믿기 때문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크리스트교에 한참 못 미치는 신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는 모두 보편 종교이다.

이죠? 나는 보편 종교이지만 다는 민족 종교입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5번 가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지도. 그래도 아시아는 백지도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A에서 E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물어봤는데요. 우리 먼저 A에서 E 어떤 국가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여러분 여기가 방글라데시예요. 갠지스강의 삼각주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정말 선생님 볼 때는 매년 홍수 뉴스가 국제 뉴스로 우리나라에도 소식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자, 그다음에 B가 미얀마예요. 그래서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지리적으로 상당히 인접해 있다라는 거 보이죠? 그리고 미얀마와 또 동쪽으로 국경을 맞닿고 있는 코끼리 옆모습을 닮은 코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죠. 타이가 바로 C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우리 타이의 여기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내륙구 바로 라오스 보이죠. 라오스. 그리고 여기 캄보디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 베트남. 우리 지도 나온 김에 빠르게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D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이도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화산이 가장 많은 국가다라고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기역 가볼게요. 자, 기역 선지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이다, 이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아시아를 다섯 권역으로 나눌 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가 있는데 이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의 경계가 바로 여기예요. 자,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인도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데 미얀마부터 동쪽으로 이제 동남아시아고요. 이 방글라데시. 남부아시아입니다. 남부. 이거 약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는 다 동남아시아 국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속을 수도 있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구분할 때 남부아시아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회원국에 속하지 않아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회원국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B는 라카인주.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라카인주가 여기 미얀마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주인데, 여기 로힝야족이 집단 거주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불교를 주로 믿는 미얀마 정부와,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C는 타이고요. 타이의 전통 음식으로 똠얌꿍이 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죠. 네, 나시고랭이 어디 건지, 똠얌꿍이 어디 건지 이런 거막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딱요 정도만 나와요.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똠얌꿍은 타이, 포는 베트남. 요 정도니까 네,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줍시다. 자, 그다음 D와 E는 모두 난사군도 분쟁의 주요 당사국이다 했는데. 선생님이 내신에서 자주 내는 그 선지가 여기서 나왔네요. 선생님도 정말 자주 내거든요. 난사군도 분쟁국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난사군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여기가 지금 난사군도인데요. 6개 분쟁 당사국이 있었잖아요. 중국 있었고요. 타이완 있었고요. 베트남 있었죠. 요곳에선 시사군도 분쟁 당사국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해볼게요. 인근국가 필리핀, 인근국가 브루나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렇게 6개인데 인도네시아는 은근히 옆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난사군도 분쟁 당사국 아니다라는 거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죠. 네, 선생님과 되게 같은 마음을 가진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와 E는 둘 중에 필리핀은 맞지만 인도네시아는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16번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단 A와 B는 자, 여러분들 이 지도가 지금 처음 이게 어디가 어디야 막 이렇게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 A 지역하고 B는 기역하고 니은 중에 하나다. 기역 데이터, 니은 데이터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지도 너무 어지럽게 보시지 마시고요.

해빙이에요. 해빙. 바다에 떠 있는 빙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해빙의 그 범위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속에서 해빙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데이터는 첫눈 내린 날과 마지막 눈 내린 날의 변화를 가지고 이 기억하고 니은 데이터가 A하고 B 중에 어딜까라는 것을 물어보는데 일단 둘다 북반구고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첫눈이 와, 10월 달에 벌써 내렸고요.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 내려서 4월 중순에 끝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어휴, 언제까지 내리는 거야? 네, 10월에 내려서 저기 막 6월 하순까지 내리는데, 우리 기억 데이터가 그래도, 네, 북극해에 가까운, 그리고 여기 위치가 우리가 여러 번 툰드라 위치. 여기, 사실 이 북극해 연안을 따라서 다 툰드라죠. 자, 그 다음에 A 위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잖아요? 네, B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위도다 보니까, 좀 늦게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눈이 그치는 그런 데이터. 그래서 기억 데이터가 B, 그 다음에 니은 데이터가 A. 이렇게 먼저 세팅해두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네,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 네, 지구 온난화와 같은 그러한 해빙이 녹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 2015년에는 파리 협정을 체결해서 2020년부터는 파리 협정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바젤 협약 아닙니다. 바젤 협약은 국가 간의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죠. 자, 그다음 2번. A는 니은, B는 기억이다. 어우. 답이 우리가 찾아놓은 거기서 나오네요. 3번. 2021년 3월 해빙은 유라시아의 동부해안보다 북아메리카의 서부해안에서 더 저위도까지 분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2021년 3월 해빙의 데이터가 지금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눈을 뜨면 됩니다. 자, 눈을 뜨고 확인을 해볼게요. 유라시아 동부해안은 여기까지 지금 위도로 봤을 때 위도 45도까지 해빙이 분포하거든요.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 주변 바다까지. 근데 이 북아메리카 서부 해안은 해빙이 여기서 끝나요. 그쵸? 누가 봐도 더 저위도까지 분포하는 거는 유라시아 동부 해안이 더 저위도까지 분포하죠. 그래서 거꾸로 설명했으니까 네, 틀렸고요. 이 기간 동안에 북극해 연간 항해 가능 일수는 네, 녹았으니까 더 길어졌겠죠. 네, 그래서 이거 잘못 설명했고요. 길어졌다로 고쳐주세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영구 동토층의 평균 두께가 어떻게 됐어요? 영구 동토층이 녹았잖아요. 네, 얕아졌겠죠? 네, 두께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한 네, 뒤에는 2번에서 나왔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로 갈게요. 자, 17번 문제. 지도에 표시된 가나 국가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할 때, 우리 이런 거 이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잘알것 같은데, 일단 어떤 국가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보시면 모를 리가 없죠? 여기 독일입니다. 네, 독일 있고요. 여기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지나서 여기, 네, 에스파냐. 에스파냐.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지금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텐데요. A 질문을 했을 때는 가나, 즉 독일하고 에스파냐가 모두 yes,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요. B의 질문에는 독일은 yes이지만 에스파냐는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C 질문에 대해서는 독일은 아니요, 나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둘다 아니요.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일단 요거는 답을 적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 옆에다가 응답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형식에다 대입해보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A 질문. 유럽 연합 회원국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ABCD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유럽 회원국입니까? 했을 때 이거는 가나 모두 응응. 그죠? 맞습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유럽 회원국이고요. 상당히 초기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두 국가 모두. 그다음, 민족과 언어가 독자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주의 운동이 나타납니까? 했을 때 독일은 그런 거 배운 적 없죠, 여러분? 네, 독일은 어떻게 보면 여러 진짜 작은 나라들이 옛날에 다 중세 성들이 있었던 곳들이 통일이 된 국가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분리주의 운동이

없는. 네, 독일은 이제 통일을 더 중시하는 그런 국가이고요. 진짜 통일은 정말 최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30년 정도 된그 통일. 선생님이 기억하기엔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쵸? 그때 통일이 된 건데, 진짜 통일은. 네. 그래서 이런 분리주의 운동 아니고요. 에스파냐는 맞죠. 에스파냐는 뭐 바스크 지역, 그리고 카탈루냐 지역. 여기에 또 독립운동이 거셉니다. 자, 그다음에 C에 해당하는 그 질문이긴 한데, 일단 질문만 볼게요. 로테르담 항과 하운 교통으로 연결됩니까? 로테르담 항은 어디 있죠? 네덜란드에 있죠. 여기서 하운으로, 즉 라인강으로 연결되는 국가는 독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독일만 예스고요. 에스파니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신산업지구인 실리콘글레. 자, 실리콘글레는 여기 둘다 해당되지 않아요. 실리콘글레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영국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지금 기억 당연히 맞고요. 리을도 둘다 아니라고 잘 대답했기 때문에 맞는데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B와 C의 위치를 거꾸로 했으면 더 좋았겠죠? 자,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이 볼 텐데요. 18번은 네, 지도 자료하고 어떤 지역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곳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자전거와 배, 두 발로 떠나는 여행. 보면서, 와, 어떻게 갔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는데, 일단 지금 지도에서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을 확대한 거예요. 이 지역을 확대를 했는데, 출발 지역이 선생님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던 옐로스톤 국립공원, 세계 제1호, 네, 국립공원이죠. 미국에서도 1호이고 세계에서도 1호인데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 근처에서 이제 출발해서 옐로스톤을 지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에 있는 루이스 호스를 지나고요. 여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쪽으로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미국 중부 약간 내륙이죠. 중부까지는 아닌데 서부 내륙에서 출발해서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나서 캐나다 지나서 저기 알래스카 피오르 해안까지 간 모식도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옐로스톤 국립공원 정말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전 세계에서 간헐천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화산 활동, 그리고 빙하 지형, 이런 등등의 여러 막 지형들도 볼수 있고, 그리고 대자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막그 미국 들소가 막 바이슨이 수천 마리가 막 지나가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네, 간헐천 키워드 하나 확인했고요. 그리고 밴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월드 헤리티지입니다. 뭐 옐로스톤도 마찬가지로 월드 헤리티지인데 밴프 국립공원, 캐나다의 아주 자랑스러운 국립공원이고요. 럭키 산맥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루이스호스, 빙하호겠죠? 왜냐하면 빙식곡에 형성돼 있다고 했으니까 빙하호죠. 자, 그다음에 미국 최대 거목보호구요. 엄청 큰 나무들이 네, 미국은 정말 큰게 많은데 톤가스 국유림이라 그래서 여기도 엄청 진짜 약간 좀 내가 만화 속에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숲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통가스 국유림, 그 다음에 이제 현만, 이 최종 목적지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네, 아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피오르 해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피오르 해안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성 기후하고 되게 일치하는 지역들이 많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캐나다 요쪽 해안 알래스카 라인까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빙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피오르 해안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간헐천인데 간헐 이게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온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천? 근데 지금 갑자기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와디 건조 지형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선지 틀렸고요. 니은 요거 방금

마곡에 형성된 빙하오라고 했는데 플라야에 형성된 여모이다? 이것도 완전 틀린 설명이죠. 자, 디귿. 통가스 구교림은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 겨울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통가스 구교림이 분포하는 그 위도대를 보시면 네, 상당히 네, 고위도입니다. 아열대 고압대가 여기까지 못 와요, 여러분. 그리고 서한해양성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이 연중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아열대 고압대 여기서 이미 틀렸습니다. 자, 리을 현만인데요. 자, 아주아주 아주 복잡한 지금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이 위도까지 빙하가 내려왔고 확장됐었고 지금은 빙하가 침식시켜 놓은 유자국에 바닷물이 침수를 내서 매우 복잡한 피오르 해안을 구성하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미음의 정상부에는 드럼님과 에스커. 지금 이산 정상부에 굳이 뭐가 있다면 호른 같은 게 있겠죠. 혹은 건곡 같은 게 중간중간에 파져 있을 텐데, 이 드럼님하고 에스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 퇴적의 주체는 다릅니다. 드럼니는 빙하가 퇴적시킨 거고 에스커는 융빙수가 퇴적시킨 거지만 어쨌든 퇴적이기 때문에 좀 산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산의 하류에 위치하는 그러한 분포를 보이겠죠. 그래서 산 정상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호른 정도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하랑 관련은 되어 있지만 네, 정상부랑은 좀 거리가 먼 지형들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는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를 지도에 A에서 E 중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 올해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아프리카 국가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지도에서 백지도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모로코입니다. 모로코. 자, 그다음 B는 조금 이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아서 놓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가 알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튀니지예요, 여러분. 튀니지. 그리고 여기가 C가 리비아고요. D하고 E는 잘 알겠죠. D는 이집트. 이거 모를 리가 없고, E도 우리가 분쟁에서 정말 자주 다뤘기 때문에 분쟁을 적으면 안 되고, 그쵸? 자, 수단을 적어야죠, 수단. 네.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남수단일 거고요. 우리 인구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사하라 사막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여기는 뭐 국가명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진 않지만 네, 여기는 남수단인 거 아셔야 돼요. 여기 나이지리아죠? 여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뭐 이런 등등등 그냥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자, 가는 국토 면적 중에 10.8% 정도만 농경지래요. 네, 경지, 농경지. 26.1%는 목장, 10%는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 가지고 잘 모르겠죠. 자, 주요 수출 농산물로는 모카하고 땅콩 있고요. 네, 이것도 좀 어렵네요. 그쵸? 양과 낙타, 다양한 가축을 사육하는데, 와, 정말 고맙게도 나일강 유역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일강 유역이니까 여기서 찾아야겠죠, 상식적으로. 그쵸? 자, 고대 유적이 있고요. 서부 지역에는 다르푸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 보고 이집트로 끝내면 이제 끝난 거야. 그쵸? 잘못되는 거고. 다르푸르를 봐야지, 다르푸르를. 우리 다르푸르 분쟁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수단? 서쪽 지역, 그쵸? 서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유예요. 민족 갈등도 있고요. 인종 갈등에다가 일단 뭐 자원 갈등도 있고요. 특히 이때 다르푸르 분쟁의 또 핵심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 난민과 또 여러 민족들이 부딪히면서 다르푸르 분쟁이 이어졌는데, 자, 가는 수단입니다. 이집트 아니에요, 여러분. 나일강 보고 이집트로 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나도 볼게요. 여기도 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올리브가 나왔어. 올리브는 지중해성 기후죠. 올리브는 지중해성 기후. 카르타고 유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난민들이 몰타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향해. 자, 어딜까요? 우리 카르타고는 네, 우리 과거에 로마 제국하고도 그 한니발 맞죠? 선생님 되게 오랜만에 이야기해서 그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네, 생각나는데 네, 튀니지 여기 그 카르타고였잖아요. 카르타고 얼마나 또

강대한 제국이었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B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티니지를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룬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티니지를 찾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네, 이탈리아를 가진 않았겠죠. 여기서 그냥 스페인 가면, 에스파니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랑 가까운 곳에서 찾는데, 바로 B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 튀니지는 이 로마 제국의 그 귀족들의 정말 휴양지로도 유명했습니다. 여기 지중해성 기후도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유적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네.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는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이런 거 잘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 보면 막 떨리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적도를 그으세요. 떨리면 적도를 잘 그어야 되는데, 그쵸? 자, 적도를 그어보고요. 지금 북반구 두 개, 남반구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북반구, 남반구, 아는 그 기후라도 한번 적어볼까요? 일단 이 정도 위치면 사바나 기후하고 약간 스텝 기후의 경계인 것 같은데 요 정도 일단 한번 적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기는 확실하잖아. 여기는 열대 고산이죠. 아디스 아바바를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나도 자주 나왔던 포인트입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이고요. 리마는 네, 사막 기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선생님 어떻게 사막에 수도가 있어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도 사막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꽤 그래도 조건이 좋은 게 해안가입니다. 그래서 페루의 수도 리마 여러분 검색해서 보시면 상당히 대도시예요. 네, 그래서 항구 도시로서 상당히 번성한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 끄트머리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남반구에 냉대 기운은 없지만 툰드라 기운은 그 칠레, 아르헨티나 그 남단에 좀 분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대 기후 다음에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툰드라 기후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약간 애매한 위치긴 한데 그래도 사헬 지대니까 스텝에 가까울 것 같긴 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자료를 보면 돼. 자, 우리가 진짜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 연평균 기온 좋고요. 1월 평균 기온 좋고요. 연강 수량 좋네요. 근데 눈에 띄는 아이가 있어요. 연강 수량이 2.1mm라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쵸? 자, 요거는 연강 수량이 2.1이면 이건 그냥 사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로 먼저 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리마를 주고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딱 걸린 게 있어. 1월 평균 기온이 지금 연평균 기온보다 플러스라는 거는 무슨 말? 무슨 말인데요, 선생님? 연평균 기온보다 1월 평균 기온이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대답을 해보셔야죠. 남반구란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나도 보세요. 연평균보다 1월 평균이 높으니까 남반구 맞죠? 남반구이면서 이렇게 비가 적게 내린다? 그래, 리마 맞죠? 한번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냥. 자, 그리고 남반구 남은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월 평균 기온이 그러면 최난얼일 텐데, 최난얼이 10도가 안 돼요. 툰드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도 라 찾았습니다. 와, 벌써 4개 중에 2개 찾았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하고 달을 볼게요. 연평균보다 1월이 낮아요. 연평균보다 1월이 낮아요. 둘다 북반구라는 뜻이겠죠? 자, 어차피 남은 게 북반구인데. 자, 지금 보시면 요게 한번 먼저 볼게요. 연평균하고 1월 평균 기온 차이가 거의 나지도 않고요. 그냥 1년 내내 이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우리나라, 그죠? 한 5월? 4월? 우리나라 봄 날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즉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 열대 고산 기후 포인트구나. 자, 그래서 이거는 아디스 아바바. 사실 중간중간에 열대 고산 기후 섞여 있으면 우리한테 되게 큰 힌트를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가이고 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거는 사바나가 아니라 스텝으로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쵸? 스텝 기호로. 연강 수량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스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마지막에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에, 아,

가에서는 여름에 솔리플럭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무슨 기후랑 같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툰드라 기후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툰드라 기후는 다가 아니라 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선지 틀렸고요. 라에서는 갑자기 커피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자, 커피는, 네, 어떤 기후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커피는 사바나 기후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 벨트라는 그 분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바나 기후. 왜냐면 커피는 좀 열매를 말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대 우림보다는 사바나 기후에서 주로 플랜테이션으로 네,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는 아니에요. 그다음 3번. 가는 라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가하고 지금 라를 비교한 거죠. 자, 가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가는 지금 연강수량이 이렇고요. 라도 지금, 네, 연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라를 굳이 1월에 비교를 한다면, 가는 지금 1월 달에 북반구니까 겨울이겠죠? 그래서 좀 더 메마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 1월 달이 여름이니까. 네, 그래도 네, 여름에 좀더 오겠거니 그저 툰드라이지만 그래도 연강수량이 비슷했을 때는 여름에 해당하는 반구인 라가 여름에 해당하는 시기인 1월에 강수량이 더 많을 거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라가 좀더 많고요. 라의 1월이 여름이니까. 자, 4번 가볼게요. 나는 다보다 최난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데, 자, 나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온인 아디스 아바바보다는 여름에 확실하게 덥겠죠. 네, 그래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나가 높을 것이다. 정답은 4번이네요. 네, 5번 가에서 라중 7월의 낮 길이가 가장 긴 지역. 자, 7월은 어디가 제일 길까요? 그쵸, 7월은 네, 북반구에 일단 위치를 해야 되고요. 7월에 길려면 그 다음에 가장 이 중에서는 가장 네, 여기 북반구의 고위대에 위치하고 있는 가가 길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이런 순서대로 낮 길이가 짧아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는 가나다라 위치를 잘 찾으면 선지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3번 같은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정답은 4번에서 확실하게 나오니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실전 모의고사 3회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4회로 새로운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나산 고니지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 모의고사 10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1강부터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 드리는데요. 페이지 65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쭉 보면요. 이제 마지막 1번이에요. 낱말 카드, 네모 문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맞추자. 답이 뭐야? 카레. 답은 1번 되겠죠? 자, 카레, 오렌지입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1점짜리 그냥 점수 가져가 하면서 주는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타카나 글자를 몰라서 틀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레 같은 경우에는 잘안 외워진다 그러면 레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요 느낌 살려봐. 요거, 요거. 이 끝에 요게 이게 레구나 약간 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루는요 룰루랄라 다리 같지 않니? 룰루랄라 다리 이렇게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래서 다리가 막 너무 신난다 하면서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 있잖아. 자 후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이제 전에 개념 강좌 했을 때 후에다가 이거 했더니 반응 좋더라고요. 이렇게 입술을 딱 그렸더니 후눈후 후하고 불어주는 느낌 나지. 후 노는 모르겠어, 나도. 그런데 이 노는요, 히라가나 노를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작점이 요게 이제 노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만할까요? 나도 해보지 뭐. 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히라가나를 생각해서 한번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얘를 딱딱하게 붙여봐. 얘를 꺾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라가 되는 거지. 라. 약간 얘가 이제 없어지면서 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라리루레로 보면 라리루레 로잖아. 라리루레로 이 라는 요 꺾어가지고 이렇게 라로 해주고 리는 똑같고 루는 아까 뭐 룰루랄라 루. 그다음에 끝에 얘만 가지고 와서 레. 로는요 로. 토토로 토토로 할때 토토로 하잖아. 로 많이 봤지 토토로 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이 안 나면 뭐 나름대로 쥐어짜서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뭐다 글자 이제 마지막 1번에서 이 가타카나 이 문제 푸는데 공부를 너무 안 했네 이걸 모른다 그러면 너무 슬프니까 그죠? 어떻게든 61개 가타카나 하셔가지고 요거는 좀 문제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갑니다. 밑줄친 부분에 표기 한자 읽기 표기 이런 거 중요했죠 어휘 문제 있어서 자. 여기서는요, 표기라고 하면 보통 히라가나가 이렇게 쭉 나오죠. 가타카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뭐가 많이 나왔어? 그치. 타금이랑 장음이 많이 나와. 왜 이게 많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자. 왜 많이 나왔죠? 틀리기가 쉬워요. 왜 틀리기가 쉬워? 혼동되니까. 왜? 우리나라는 청타금이나 장단음을 구별하지 않아.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말해. 그냥 쓸때 약간 표기법이 있는 거지. 근데 일본에서는 발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잘 차별성이 안 느껴지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 문제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그 2번과 3번을 이 23강에서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10회 분량 있지? 수능완성 10회 분량에 2번, 3번의 어휘 문제를 쫙 한번 같이 이제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복습할 거니까 그때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문제 풀어보면 와타시노 망고 장음이잖아. 나의 번호는 3번 데스 3번입니다. 망고, 망고, 망고, 망고. 우리나라 말은 망고나 망고나.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 장음이 되게 중요하다. 자, 단조비입니다. 조비. 이 조하고, 이 조하고, 진짜 여러 번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발음 못한다고 막 얘기했었잖아. 연하장은 냉가조, 이거야, 냉가조야. 이건 이쪽이죠. 그러니까, 단조비도 이쪽입니다. 조. 그래서 이 조라고 하는 건잘안 나와요. 그죠? 레조꼬 할 때, 레조꼬, 냉장고 할때 나오죠. 냉장고. 네, 이쪽. 연하장 이쪽. 생일도 이쪽. 그치? 내조고. 냉가조. 탄조비. 탄조비. 탄생일인데, 그치? 탄조비. 이렇게. 네. 이런 게 이제 조. 조인지 조인지. 자, 그 다음에 타떼모노입니다. 이거는 타금. 타떼모노. 다마고. 노부츠. 노부츠. 맞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면요. 자, 내일은 엄마 생일입니다. 저 하얀 건물은 은행이에요. 아침밥으로 다마고 계란을 담배 마시다 먹었습니다. 동물 중에서 이누가 스키 데스. 개가 좋아요. 멍멍이가 좋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청타금 구별하고 장단음 구별하자. 그 얘기예요. 자, 한자 읽기가 같은 거를 이렇게 밑줄 쳐가지고 나옵니다. 한자 읽기 문제로는

환절기가 나오기도 하고 박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예, 10회 마지막 10회에서는 박문제 내지 않고 환절기 문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23강에 선생님이 환절기와 박문제도 한번 쫙 10, 10, 그러니까 10회 분량이면은 사실 뭐 박문제는 5개씩 나오니까 뭐 50개도 안될거 아니야. 그지? 5 곱하기 10이니까 뭐 이게 4개 나오면 또 깎이니까. 그러니까 50개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같이 한번 보자. 그 얘기예요. 자, 이 카슈인데 이걸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지? 카노조와 유메나 카슈데스 이랬습니다. 이게 오히려 헷갈리지 않나? 카노조, 그녀, 피녀라고 쓰면서 이거 조, 조세 여성 할때 조, 짧은 조죠? 유메나 카슈데스, 카슈, 짧은 슈, 카슈데스. 가이코쿠노 문가니 興味があります. 가이코쿠, 외국 문화에 흥미가 있습니다. 세카이주, 세 카이, 얘가 또 주라고 읽히는 게 되게 특이하지. 세카이주의 히토토 토모다치니 나리타이 데스.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자, 이 중자가 되게 특이한 게 주로 읽히는 경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로 읽히는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에 접속이 돼가지고 주로 쓰면 이 시간 내내 장소, 온 장소 또는 통틀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관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이찌이찌 주 하면은 이찌니찌 주를 쓰면 어떻게 돼? 하루 종일. 이찌넨 주 하면은 1년 내내. 내내. 그 다음에 장소를 쓰면 세카이 주 이런 식으로 주를 쓰면 온 세계 전 세계. 세계를 통틀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이 장소나 시간에다가 주를 써가지고 추가 아니라 주로 읽으면서 내내나 온 통틀어 약간 요런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이렇게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주가 된다 얘기입니다. 자, 쇼라이 이것도 많이 나와. 쇼라이 장래 게임을 스크류 가이샤 회사니 하이리타이 데스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카이카이가 나오는 CD가 답이 되겠고요. 가이 아니고요. 카 아니고. 이건 비교적 좀 쉬웠던 한자 읽기 문제. 자, 4번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게 왜안 나오나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동사 7강에서 주요 동사 배웠습니다. 7강이 어디야? 수능 특강 7강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토르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토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약간 테이크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와서,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는데요. 7강의 수능 포인트 보면 동사의 다이어로 토르가 나옵니다. 이 토르가 문제가 돼서 실전모의고사 10회 4번 문제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실전모의고사에서 다이어 문제로서 토르는 이제 처음 다뤄지고 있는데, 그 기출문제 보면 진짜 되게 많이 다뤄졌었어요. 근데 너무나 식상하게 많이 다뤄져서 사실 잘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나오면은 또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뒤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묘인 이쿠마이니, 묘인도 써보자. 묘인, 병원입니다. 묘인 이쿠마이니, 병원에 가기 전에 자 예약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요약크입니다. 요약크, 요약크 아니에요. 요약크, 짧은 요. 예약을 토리마시다, 예약을 테이크, 그죠? 토리마시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잡다. 가제오 히이타노데, 가제오 히쿠입니다. 자, 니 아니고요. 오입니다. 가제오 히이타노데,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감기를 걸렸기 때문에 아니고 감기에라고 우리나라 말 해석하지만 일본어로는 가제오 히이타노데, 야스미. 자, 휴가를 잡다, 취하다, 토리마시다, 토리따이. 선생님 한자로 쓰고 있네요. 토리따이 데스. 자,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병휴가를 쓰고 싶어요. 그 얘기겠죠. 토리타이 데스 답이 4번인데요. 자, 이 토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집다, 들다. 이렇게 집는 거. 탁 집는 거. 이렇게 집는 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착 하는 거. 자, 예약하다, 잡다. 그치. 아까 뭐 했어? 얘기했던 거. 여기서는 뭐였죠? 요약고, 토르. 그 다음에 벗다, 풀다. 이게 좀 특이하지 않니? 이게 그 테이크 온, 테이크 오프가 있잖아요. 테이크 오프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테이크는 이제 뭐 이렇게 착용하고 짚고 취하고 이런 느낌인데 오프는 이제 벗어나 버리고 풀어 버리고 던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토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냐면 이런 거. 모시오 토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시 모자. 모자를 토떼 벗고 인사했습니다.
挨拶しました。약간 신사숙녀 뭐 이렇게 帽子を

때, 예, 아이사츠 시 마시다. 모자를 벗고 이렇게 예하는 게, 이렇게, 왜캡 같은 것도 쓰고 있다가 이렇게 벗고서 인사하기도 하잖아요. 그 느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 이거를 모자를 이렇게 딱 집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우기지 마. 응. 그치? 이 보면은 그냥 이 상황상 인사를 했다라고 그러니까 모자를 벗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휴가를 얻다, 나이를 먹다, 이런 식으로 해서 7강에서는 요 정도로 나왔는데, 선생님 이걸로 만족을 못 해갖고, 이렇게 조금 다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정리하는 기준은 뭔줄 알아? 기존에 나왔던 거. 선생님이 막 사전 찾아가지고, 그막그 포탈 사이트에 있는 사전에 나와 있는 거쭉 열거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한 번씩은 다뤄봤던 거. 그런 거 이제 들고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요. 일단, 7강 복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다시 보자. 시오 토테 크다사이. 소금 좀 집어주세요. 자, 콘서트노 세키오 토테 오이타. 세키. 좌석. 좌석을 토테 오이타. 잡아두었다. 그 얘기입니다. 모시오 토테. 모자를 벗고 인사했다. 이지지간 호도 정도만큼 야스미오 토테 모 이이데스까? 좀 휴가를 내도 될까요? 이번 마지막 예, 토시오 토테 모 하다라키타이 데스 나이를 먹어도 예, 일하고 싶어요. 토시오 토루인데요. 이게 어떤 토루냐면은 이게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좀 지긋이 나이를 먹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이를 먹어도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22살짜리가 아, 미래의 나이를 먹어도 예,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3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요 내년에요 지금 3살인데요 내년에 한살더 먹으면요 4살 된다요? 막 이렇게 얘기해. 토시오 토따라 그 요쯔니 나리마스 이렇게는 안 써요. 네, 이 나이를 지긋이 먹어야 돼. 3살이 4살 되는 거는 지긋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걔네는 성장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뭐 19살, 20살이면 토시오토루라는 말을 쓸수 없어. 그건 너무 젊은 거죠. 토시오토루라는 느낌은 뭐 상대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지긋이 먹어야 돼. 지긋이 그냥 먹지 말고 좀 진짜 아이 노화의 느낌으로 먹어야 돼요. 자, 토르 밥니다. 집다, 잡다, 따다 갑니다. 시오 토르. 아까 했지. 노란색은 이미 나왔던 거. 수능특강에. 자싱오 토르. 이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자싱오 토리 따이. 허옹오 토르. 책을 집다. 테오 토르. 손을 잡다. 근데 테디 토르는 손으로 쥐다 들다예요. 손에 쥐다. 테니 토르. 그러니까 입수되는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사카나오 토르. 수렵 채집. 약간 낚시 이런 느낌. 링고토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그 우리 선조들이 예, 물고기도 잡고 예, 과일도 채취하는 그런 느낌. 토르입니다. 자, 안경을 벗다. 메가네오토르. 선생님, 메가네 집어주세요. 저 안경 좀 집어주세요 할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토테쿠다사 쓰세요. 근데 보통 보면 메가네오 토테 이렇게 벗고 그다음에 보시오 토테 모자를 벗고 넥타이오 토르, 넥타이를 풀고, 이게 뭐예요? 벗다 풀다의 느낌으로 쓰이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착용하는 것들을 벗고 풀 때, 그럴 때 토르를 쓴다. 정황상 이해하세요. 정황상. 자, 차지하다, 얻다, 하다. 자, 어떻게 차지하고 얻고 하는지 볼게요. 쇼크지오 토르. 영어로 뭐라고 해? 식사, 테이커 밀 그러나? 쇼크지오 토르. 예, 스모 토르. 스모 하다, 스르, 이거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찾아봤어. 근데 그 선생님 친구는, 야, 스모 토르 때 있다라 오카시라고 물어봤어요. 야, 스모 토르 스르 에 후즈 토르 우츠가우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르를 써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토르를 관용적으로 쓴다 그 얘기야. 자, 그다음에 우리 노트 테이킹 한다 그러잖아요. 노또 토르 그죠? 노또 카쿠그라게 아니라 노또 토르 노트 테이킹 한다고 하는 거니까. 에 세키오 토르 자리를 예약했다 아까 나왔고 신붕오 토르 이게 뭐야? 이거 두개 뭐야? 이거 두개 뭐야? 신붕오 토르 신문을 구독하는 거고요. 스시오토르라고 하는 건 초밥을 주문해서 이거 어떻게 먹는 줄 알아? 그 약간 그 우리 배달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토르를 씁니다. 토르. 응? 배달에서 먹는, 배달에서 구독하고 배달에서 약간 먹는 그런 느낌이 토르라고요. 야스미오 토르 아까 했고요. 이땡오 토르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토르입니다. 이렇게 토르의 여러 가지 주요 어휘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스모 토르랑 예를 들면 신붕어 토르 얘네 둘을 묶어봐. 토르 쓰는지 안 쓰는지.

되는지 만약에 문제가 나와. 그럼 여러분 맞추겠어? 못 맞추겠지. 그러니까 뭔가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부모 요무는 되는데, 스모 요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겠지. 선택지에 요무가 있다고 한다면. 토르가 딱 나왔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 맞다 맞다. 수능 완성 강좌에서 뭐라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문제 풀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슬슬 어휘 샤워를 해두면 좋죠. 자, 5번 나왔습니다. 뭐, 니 하면서 우리가 나왔던 것들 뭐였어? 이런 거, am I? am I? 답은 1번인데요. 볼게요. 엄마하고 아빠, 젊은 엄마 아빠인 것 같아. 보니까 애를 키우고 있어요. 자, 마다 옷까지 하겠다노? 이랬습니다. 또 과자 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고한마에다요? 밥 먹기 전이야. 식전이잖아. 라고 이제 엄마가 애한테 뭐 과자를 주니까 그랬더니 아빠 뭐라 그래. 응, 네모사키 나이테다가라. 그랬습니다. 아, 하지만 아까 나이테 있다. 울고 있어서서 우니까 자꾸 우니까 좋지.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언더니 고더머니 아마이네. 이랬습니다. 아마이. 응석을 받아주고, 무르게 굴고 이런 게 아마이가 되는 거죠. 아마이는 원래 뜻이 뭐였지? 달다, 스위트하다라는 게 아마이잖아요. 그러니까 so sweet 막 우리도 그러잖아. 그 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대가 있고 나니나니니 아마이라면 그 사람한테 무르게 구는 걸 이제 니 아마이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아노센세와 저또 아마이. 그러면 저 선생님 좀 물러 순해 뭐 이렇게 막좀잘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아마이 되겠고요. 그 아마이텐스라고 하는 거면 뭐다 니네 100점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헐거웁게 그 엄격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이제 아마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둥 뭐야?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처럼 생긴 거를 10회 분량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수능 완성해서. 근데 5번이 끝났어. 그럼 뭐가 끝난 거야? 그치. 어휘 문제가 끝난 거지. 이 6번부터는 뭐가 돼요? 문화 문제가 돼요. 이제 뭐 문화 문제 풀게 없어요. 이제 어휘 문제 풀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기출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문화 문제 10번까지 되어 있는 문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갸끄마가 있어요. 갸끄마. 갸끄마에 관한 글을 이해한 걸로 알맞은 것. 갸끄마 먼저 볼게. 갸끄마. 이거 선생님 이거 여러 가지로 고생해서 만들어. 내가 생각하는 갸끄마는 이런 거다. 야, 이런 느낌인데. 일단은 다다미로 되어 있어요. 다다미가 이게 지금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 여기 지금 나뉘어 있을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 들어가 있는 다다미 방입니다. 이 다다미의 한 장의 크기는 굉장히 건장한 성인 남자의 그 느낌, 180에 90, 여기 90, 180 약간 요런 느낌. 와, 이렇게 생긴 문짝 같은 남자, 요런 느낌이 이런 여섯 장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정도의 그 넓이인지 알겠죠? 자, 넓이는 다다미의 장수로 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응접실이에요. 갸끄마, 갸끄마, 갸끄마, 오키악사마의 갸끄예요. 손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자부똥이라고 하는 방석이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 하나 있고, 테이블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 이것 때문에 그려가지고 온 건데, 이게 뭐지? 이 공간? 도코노마입니다. 도코노마. 도코노마라고 하는 것은 단을 지금 살짝 올리지 않았는데 살짝 단이 높은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의 그 들어간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케바나. 이케바나가 이케바나지. 생화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꽃꽂이예요. 꽃꽂이를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도자기를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서도, 그지? 서예, 그림이나 아니면 글 같은 걸 걸어놓기도 하는 장식품을 놓아두는 장소입니다. 자, 이 도코노마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이렇게 네모 반듯한 답답한 공간에서 예술적인 그 느낌을 좀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련을 하는 거죠.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과 관계되어 있는 뭐 글이라든가 아니면 손님이 관심 있어야만 한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놔둬서 그 손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고요. 아마 여긴 장기판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장기판을 되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왔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계절에 맞는 계절꽃을 이렇게 꽂아놓는 그런 또 센스가 필요하죠. 자, 오시일에 같이 여기 붙박이장도 여기 있습니다. 오시일에라고 하죠. 오시일에.
오시일회 같은 경우는 써보면 오시일회예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가지고 집어넣는 붓박이장을 또 오시리라고 합니다. 자, 일본의 어떤 그 와시츠라고 하죠. 화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방. 우리는 뭐라 그래? 한실이라고 하지 않나? 한옥,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그, 뭐야. 우리나라의 온돌로 깔려져 있는 거 한실이라고 하고 양실, 한실 막 이래서 호텔 예약하다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일본에서는 이제 화실, 일본식 그 방으로 되어 있는 게 화실입니다. 조건이 뭐야? 다다미로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다미는 슬리퍼를 신고 들어간다, 안 신고 들어간다? 안 신고 들어간다. 뭐 이런 게 이제 갸끄마의 느낌이에요. 요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갸끄마와 니혼 노 이에니 아루 집에 있는 오 캬크사마오 무카에루가 뭐야? 맞이하다. 오 캬크사마오 무카에루 타메노 해야 돼. 위함. 여기는 위함일까? 때문일까? 목적일까? 이유일까? 목적이죠. 1번이겠죠. 자, 갸크마는 일본의 집에 있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방으로 오짜오 나시다리 타리, 타리, 스르. 뭐뭐 하거나 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차를 내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스카이마스 사용합니다. 타이때 대체로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라는 거죠. 일회성이지 않은 평균치가 나와 있는 그런 느낌. 대체로 다타미노 해야 돼. 다타미노 해. 아까 봤어. 테이블이야. 자부통과 오이테 아리마스. 테이블이나 자부통이 아까 뭐였지? 자부통, 방석. 후통이 뭐야? 후통. 후통이 이불이야. 근데 자부통이라고 하면 자가 뭐냐면 앉을 좌자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이불이니까 방석이 되는 거죠. 오이테 아리마스 놓여져 있습니다. 갸끄마와 이에노 나카데모 토쿠니 기레이니 시데오쿠 토코로 데스. 토쿠니 기레이니 시데오쿠 뭐뭐 깨끗하게 해 두는 장소입니다. 그 손님 오시는 그 손님방은 당연히 그렇겠죠. 무카시와 가족과 세이카츠스를 해야 또 가족이 생활하는 방과 오케악사마오 무카에루 해야가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 베츠니 별도로 베츠 별별 별도로 아리마시다가 있었습니다만 이마와 지금은 어때요? 손님방이 따로 있는 집은 부잣집 같은데 그치? 지금은 어떻게 해? 리빙그 거실이죠 리빙룸. 갸끄마노 요니 그 갸끄마가 뭐예요? 응접실처럼 스카우 이에모 후에테이마스 사용하는 집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따미 방으로 이렇게 와시츠를 만들어 놓고 도코노마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저 아까 왔던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집을 하나 탁 비워 놓을 만큼 집 여유 공간이 없죠.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거를 뭐가 대신하고 있다? 리빙구가 대신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1번 갑니다. 갸끄마와 이에노나카데 이치방 츠카와나이 해야다. 가장 사용하지 않는 방이다.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말하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갸끄마와 가족구가 오짜오 노무타메노 해야다. 가족이 차를 먹기 위한 방이다. 아, 거기 차 마시면 좋긴 하겠죠. 깨끗하니까. 하지만 그 용도는 아니었죠.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였죠. 이마와 리빙고 갸끄마 도시데 츠카우 이에 모하루. 자, 여기 맨 밑에 문장 그대로 나와 있네요. 답은 3번 되겠고요. 지금은 거실을 손님 응접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집도 있다. 무카시와 가족도 오캬크사마가 오나지 헤야오 츠카테 있다.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다른 그죠? 가족과 세이카츠를 해야 또 오캬크사마 무카에루 해야가 베츠베츠라고 했잖아요. 별도로 돼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해당 사항이 없고 5번입니다. 다타미노 헤야니와 다타미 방에는요 테이블 또 이스가 오이테아루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져 있다가 아니라 자부통하고 테이블이 놓여져 있죠. 의자를 놓기는 어렵죠. 여기다가 어떻게 의자를 놔? 의자 놓으면은 여기 지금 여기 다타미로 되어 있는 이게 막 아마 구멍 나지 않을까요? 안 되겠죠. 관리를 잘해야 돼. 막 벌레 생기고 여름에도. 자, 7번 갑니다. 자, 이거 여러분 잘 봐봐. 이거 진짜 선생님도 되게 재밌어서 이거 여러분한테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니혼데와 일본에서는요, 히토노 나마요 요부토끼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남의 이름을 부를 때

때 타나카산 이야 사토산 노 요니 뭐뭐처럼 이제 명사 노 요니 명사처럼 아까도 나왔는데 예. 그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름 상또 이마스 이름에다 상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게 권상 이렇게 되겠죠. 권외형인데 이제 구원 발음이 잘안 되니까 권상 공이라고 해요 보통. 자, 지분 요리 자기보다 예, 연상인 사람에게도 그다음에 연하인 사람에게도 오나지 요니 뭐야? 같게 같은 것처럼 나니나니상 또 이마스 누구누구 씨라고 말합니다. 소레데 그래서 니혼데와 일본에서는요. 하지메테 아타 히토니 자 일단 보자.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래서 좋아. 도시오 키쿠코토와 아마리 아니마생.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코토는 뭐야? 코토가 아류. 여기는 경험이야? 아니, 여기는 경우야. 경우. 경험이 아니라 경우. 케이스. 그런 경우가 아마리 아니마생. 그다지 없습니다. 뭐 하는 경우가 없대. 도시오 키쿠 경우. 나이를 묻는 경우. 저몇 년생이세요? 이런 거안 한다고. 왜? 왜? 다 누구누구 씨라고 그냥 부르면 되니까. 나보다 5살 많은 사람도 다나카상. 나보다 3살 많은 사람도 뭐 박상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렇게 상을 안 붙이지. 우리 누구누구 씨 하면 좀 건방질 수 있잖아. 7살 많은 사람한테 뭐 진배 씨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지. 한국에서는요. 에 토시가 우에노 히토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형님, 오빠라든가 누나, 언니라든가 하는 코토바오 츠카이마스가 좀 친해지면 그렇죠. 자, 니혼데와 일본에서는 소레와 뭐라고? 혼토노 쿄다이가 진짜 피를 나눈 형제에게밖에 이 형제는 형제도 되지만 자매도 되고 남매도 돼. 그냥 다 통틀어서 일본에서는 뭐라고 해? 형제라고 한다고. 시카 스카이마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언니, 오빠를 이렇게 잘안 부르죠. 이런 친한 어떤 남자 선배가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언니상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안 씁니다. 진짜 자기 오빠한테만, 엄마 아빠가 같은 오빠한테만 얘기한다. 자, 1번입니다. 한국대와 한국에서는요. 토시가 시타노 히토 언니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토시가 시타가 아니라 우에이죠. 자, 일본에서는 하지메테 아타 히토니모 나니나니상 또 이유 처음 만난 사람도 이렇게 부른다. 왜? 여기 위에 있잖아.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나이를 묻질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위아래를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경어를 우리나라에 써야 되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이 나니나니상이라고 쓰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갑니다. 일본에서는 나이를 묻고 나서, 뭐 하고 나서 나마에노 요비카타오 키메르. 이름 부르는 방법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선생님은 권혜영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이제 친한 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혜영 씨 이래요? 안 그러지. 혜영 언니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언니 또는 뭐 오빠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니 형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자, 4번입니다. 한국에서는요. 혼토노 쿄다이니다케 정말 진짜 피를 나눈 진짜 형제만에게 예, 이름에다가 상을 붙인다. 이것도 아니지. 이건 정말 잘못됐다. 한국에서는 토시가 우에노 온나노 히토니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성분에게 오네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예, 이것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요비카타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언니 오빠 해가지고 나이를 막그 사실 개인정보일 수도 있는데 캐물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그 언니 오빠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건 선생님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친근하잖아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그죠? 좀 친해지면 누구 언니 뭐 혜영 언니 누구 언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괜찮은 것 같은데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자 8번 갑니다.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보자. 자, 뭔지 볼게요. 1번은 뭐야? 오미쿠지. 뭘 뽑아야 돼. 내가 쓰는 거야? 아니야. 거기에 다 쓰여 있어. 길인지 흉인지 쓰여 있어. 길 나오면, 아, 너무 좋다. 길하다.
여러분 이거 나오길 바라겠어요. 흉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 흉은 이렇게 갈표로 돼 있죠? 안 나왔으면 길 나왔으면 좋겠고요. 자, 오마무리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가 쓰는 게 아니야. 부적이잖아, 부적. 부적, 오마무리. 여러분은 어떤 부적을 살까요? 오마무리. 그치. 합격 부적을 사겠지. 이 다루마입니다. 다루마는 니 눈을 확 떴네요. 개안을 했네요. 원래 왼쪽 눈을 막 그리면서, 제발 제 손을 틀어주세요. 그리고 이루어지면 또 이렇게 눈을 하나씩 그려넣어서 처음에 다루마를 쓸 때는 눈이 없는, 눈알, 눈 동자가 없는 다루마가 이제 팔리고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눈을 자기가 그리면서 이제 소원을 비는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뭐지? 7월 7일 날 하는 바나바타의 탄자쿠입니다. 탄자쿠라고 하는 뭐야? 이 가늘고 긴 종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쓰는 거야. 자기 소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걸어 놓습니다. 이건 에마입니다. 에마는 한자로 써보면 그림 말이야. 그림 말. 옛날에 서민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말 십이지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말을 이제 복납, 그러니까 헌금처럼 이제 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말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사서, 예, 거기 파니까 사서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써가지고 걸어놨다. 그 얘기죠. 답은 5번인데요. 뭘할수 있냐면 사야 되고 써야 되고 걸어야 되고 이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5번밖에 없어요. 1번부터 볼게요. 아, 첫 번째 문장부터 봅니다. 진자야 오테라데 카에마스 살수 있습니다. 신사나 절에서 살수 있어요. 신사나 절에서 살수 없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는 신사나 절에서 팔진 않겠지. 자, 두 번째. 에벤교야 시고도 놓고 떠나도 이로이로나 오네가이요 카키마스 자기가 써야 되는 거야. 쓸수 있는 거는 4번, 5번밖에 없잖아. 이거는 이제 눈을 그리는 거니까. 세 번째 키메라레다 바쇼니 정해진 장소에 가케 테오키마스 걸어둡니다. 뭐 4번 같은 경우 정해진 장소에 걸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 5번이 맞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 문제 마지막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사누키 우동 나왔어요. 사누키 국이 어디냐? 사누키라고 하는 것은 시코쿠의 옛말이에요. 시코쿠가 어디냐면 이게 시코쿠야. 우리 여기가 홋카이도였고 여기가 혼슈였고요. 이만큼이 가장 큰 덩어리가.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하카타에 나왔었던 후쿠오카 나왔었던 후쿠오카 여기잖아. 후쿠오카에 하카타가 있다며 여기에 이제 규슈가 있는 거. 얘가 규슈야. 그리고 얘가 시코쿠가 되는 거. 이 친구가 시코쿠가 돼. 얘가 이렇게 얘를 이렇게 키우면은 이 자그마한 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낀 아이가 이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초록색. 그런데 이 시코쿠 4국이죠. 4국. 왜 4국이야? 하나, 둘, 셋, 넷. 현이 4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일본은 약간 호족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사무라이가 그 호족을 지키는 약간 그런 귀족을 지키는 그런 약간 중세시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중앙정치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물론 천황이 뭐 있긴 했었지만 약간 전국통일 이전까지는 사실상 그냥 좀 상징적인. 자, 그런데 하여간에 그 나라마다 그 자치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코쿠. 그래서 나라 국자를 쓴 거야. 에이메, 코치, 도쿠시마, 가가와. 이렇게 돼 있는데, 가가와 현이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만큼이 가가와야. 되게 작죠? 시코쿠 중에서도 되게 작은 현이 이제 가가와 현이에요. 이 가가와 현이 이 제일 작은 섬에 제일 작은 현이 되는 거야. 여기가 사누키라고. 자, 사누키 우동. 사누키 우동인데 유메나 가가와 겐와 사누키 우동으로 유명한 가가와 현은요. 예, 니혼데 일본에서 이지방 치사이 겐데스. 가장 작은 현이라고. 가장 작은 현.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작은 현. 여기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가장 작은 현. 가장 작은 겐데스. 아타타카 그때 따뜻하고요. 아메가 스쿠나이 노데. 비가 적어요. 그래서 우도노 겐년이나르 원료가 되는 거무기 밀이 탁상 스쿠라레테 이마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되나 봐. 뭐가요? 밀이. 그래서 뭐야? 우동이 만들어지는 거야. 사누키 우도노 타메노 거무기 모 츠쿠테 이테 밀가루도 만들고 있고요. 사누키노 유메라고 하는 사누키의 꿈이라고 하는 나마에가 츠케라레 마시다 붙여졌습니다. 예, 가가와

코시 소바죠. 코스라고 하는 건 뛰어넘는 거예요. 토시코시 소바는 12월 31일에 먹는 우리 우동이었잖아. 해너미 우동. 아니, 소바. 근데 여기는 1월 1일. 토시아케예요. 토시코시가 아니라 토시아케 우동을 어디서 먹는다고요? 네. 가가와현에서 먹는다고요. 우리 보통 오조오니를 1월 1일에 먹는데, 1월 1일에 오조오니 대신에 토시아케 우동을 먹는 거야. 우리 보통 12월 31일에 오오미소카, 섣달 금음에 토시코시 소바를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토시아케 우동을 먹으면서 1월 1일날 새해를 맞이하는 가가오현의 풍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본에서 가장 넓은 현은 가가오현, 아니 제일 작다니까. 사누키의 꿈은 사누키 우동의 이름이다. 사누키 우동의 이름인가요? 아니죠. 여기 지금 사누키, 아 어디 있어? 가가와노 유메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진 게 밀가루예요, 밀가루. 자, 세 번째, 가가와현은 비가 많아서요. 고무기요, 닥산스쿠레루. 고무기, 밀을 많이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적어야 돼, 밀. 대륙에서 많이 만들잖아, 밀은. 자, 도시야키 우동이라고 하는 거는 쇼가친타베르 우동 노코토다, 그쵸? 1월 1일이 되면, 도시 아케, 아케, 아케 마시떼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열려서 축하합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정월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얘기했었잖아요. 도시 아케 우동. 천지 개벽을 축하하면서 먹는 우동, 도시 아케 우동. 자, 사누키 우동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밀가루로,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비가 적고 기후가 좋으니까 밀가루가 많이 났나 봐요. 그 가가와현,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동현이라고도 합니다. 가가와현 나중에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우동 투어라는 것도 있고요. 우동 학교라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동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면을, 그죠? 쳐가지고 우동을 뽑는 그런, 체험도 할수 있고, 즐거운 행사가 많이 있는 가가와현 있습니다. 뭐 우동을 질릴 때만큼 먹을 수 있는. 한 사람당 1년에 먹는 우동 그릇이 230그릇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먹는 거야. 정말 많이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설날에도 우동을 먹는. 자, 10번입니다. 유시마에 대한 글입니다. 선생님, 이것도 처음 알았네. 구마모토 현에요. 예, 유시마라는 시마가 있는 거야. 섬이 있는 거야. 구마모토현의 아마쿠사노 치카쿠니 아루 치사쿠테 시즈카나 시마 데스. 자, 구마모토현에 있는 아사쿠사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작고 조용한 섬이래요. 일본 섬 진짜 많잖아, 그지? 예. 시마니와 닥산노 네코가 쓴데이르 노데, 아마 그 고양이를 키우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너무 번식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코노 시마, 고양이의 섬이라고 요바레테 이마스, 불리우고 있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가겠네요. 시마노 히토타치와, 섬의 사람들은요, 도테모 야사시크, 무척 상냥하고요. 네코타치와 히토니 나레테 이마스. 고양이들은 사람들한테 아주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람 보고 도망가지 않고 오면은 이제 뭐왜 우리 얼마 전에 북한산에 갔는데 북한산에 고양이도 막 그러던데 막 와가지고 막 먹이달라고 막 그러네. 약간 관광지는 사슴이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건가 보다. 자, 시마에와 페리데. 페리가 뭐야? 이거 그 배요, 배. 섬에는요 페리로 갈수 있고요. 소코데 가와이 네코타치오 오, 아니면 니, 아우, 니, 아우를 만나다. 나니나리를 만나다. 오 쓰면 안 돼. 거토가 되기마스. 귀여운 고양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페리로 갈수 있고 조용하고 작은 섬. 아마쿠사 근처에 있고, 집마다 고양이, 에? 집마다 고양이 키운다 그랬어? 아니죠. 선사님들이 상냥하다 그랬어. 이게 아닌 거죠. 고양이는 사람들과 생활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나레테이마스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에서 야 끝났다 끝났다. 뭐 문화 문제 끝났다. 끝. 자, 이제 의사소통기능 들어왔어요. 자, 11번부터 의사소통기능 문제 풀어봅니다. 유리짬 사소떼 그랬다노니 파티 이케나쿠테 고멘네 이랬습니다. 뭐뭐하지 않아서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나쿠테. 나쿠테, 우리 지난 선생님이 그 강, 9강의 30번 문제에서 나쿠테 했었잖아. 뭐뭐하지 않아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거. 나이대는 뭐였어? 뭐뭐하지 않고. 내가 아침밥 안 먹어서, 먹지 않아서, 먹지 않아서, 먹지 않고. 아침밥 안 먹고 가서 배고파요. 그러면 이 얘기를 써야죠. 아침밥을

먹지 않은 채 학교로 가, 공복 상태로 가면 이걸로 해야 되는 거, 그지? 그래서 낙후되어 나이대에, 뭐, 여기는 원인 이유를 나타내고, 갈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갈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응, 괜찮아. 하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마 갈아입고, 지금 가지 뭐. 지금 이상하지? 자, 次와 제 기대네. 다음에 꼭 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서로. 고낙대요 깠다 노니 오지 않아도 좋았을 것을. 뭐, 이건 뭐 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다이저브잖아요. 농담으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 아, 미안해, 못 가서 그랬더니, 괜찮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이상하지, 이것도. 의사소통기능 뭐야? 저, 아주 그 일반적이고 있을 법하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지. 사소 때 그랬대, 아리가또. 예,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요 앞에, 응, 이 나지. 아니, 초대해줘서 고마워. 좀 이상하지. 여기서는, 아, 유리야, 너나 초대해줬는데 파티에 못 가서 미안해. 그럼, 아,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와. 응, 쯔기 제히키테네. 아니야, 괜찮아 정도 놓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다. 인 다이저브 쯔기와 제히키테네. 꼭 와. 이렇게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죠? 12번도 1점짜리라서 쉬울 것 같아요. 택시요, 여비 마시오까? 택시를 부를까요? 이야, 고노지간와 이 시간은 어때요? 까라 넨샤노 호가이. 그리고 우리 뭐지? 예, 택시나 버스 같은 도로를 달리는 거는 막히면 진짜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날씨가 좋다, 짐이 많다. 그치, 이게 나와야지. 고노지깡, 러시아어예요. 미치가 곤데르까라.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택시가 싸다. 오나카가 스이테이루. 자, 스이테이루와 콘데루를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배가 고픈 스이테이루고요. 미치가 스이테이루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출문제 진짜 많이 나와서 선생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수능특강 교재를 보면 98페이지 이런 게 나와요. 시고토가 오와테카라다. 또 미치가 코무카라. 일이 끝나고 나면 퇴근 시간이니까 길이 막혀요. 그래서 전철로 집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었고요. 스쿠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밀도가 낮은 거고요. 얘는 밀도가 되게 높은 거고, 얘는 낮은 거야. 그러니까 뱃속 밀도가 낮은 거 허기지고 듬성듬성해지고 막히지 않는 거고 비어 있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키오와 이츠모요리 미치가 쓰이테 있다는데 길이 듬성듬성 밀도가 낮은 모양, 즉 비어 있었기 때문에 길이 한산해서 빨리 도착했다 그 얘기죠. 자, 오나카 쓰이테 키타네. 아, 슬슬 배 고파지기 시작했어. 뭔가 먹지 않을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25년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今日は, 네, 이츠모노 코노지카 스이테루 노니네, 스이테루.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막히는데, 야, 오늘은 뭐 할까? 스와레루 미타이다. 앉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이브 콘데이루. 이거죠? 꽤 막힌다, 붐빈다. 이렇게 쓰는 게 콘데루, 스이테루. 두 개가 이렇게 딱 대조를 이루는 좋은 문제였어요. 자, 수능 문제도 풀어봅니다. 2023년 문제입니다. 이츠모 하야이 데스네. 아우, 매일 빨리 오시네요. 고바이사무 넨샤 데스까? 전철로 오시는 거예요? 이에 와타시와 그르마 데스. 저는 차로 와요. 자차로 옵니다. 오쇼쿠나루도 미치가 코무노데. 늦어지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르 지간이 크른 데스. 어떤 시간에 올까요? 비어있는 시간에 오겠죠? 스이테이루 지깐이. 그렇죠.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오면 안 막혀, 그지? 스이테이루 지깐이 크른 데서 이런 식으로 스크랑 코무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렇게 딱 대조되게 나오잖아.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들어왔습니다. 스티르 마이니 리사이클. 아, 이것도 나 진짜 고민했어. 답은 딱 보이죠? 에코세이카츠데 시젠워 마무리 마쇼. 그러니까 그 친환경적인 생활로 자연을 지킵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쓰레기는 쓰레기 상자에 버립시다. 그, 선생님, 이거 쓰레기 상자에 버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리사이클은, 재활용은 간단히 되게만 이렇게 툭툭 넣으면 되는 건데요. 쉽게 할수 있어요. 고미와 키마타 히니, 다시 마쇼. 쓰레기는 정해진 날에 버립시다. 자, 그럼 선생님 4번은 왜안 되나요? 라고 물어볼까 봐좀 약간 겁이 났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포스터라고 하는 거는 버리기 전에 너좀 리사이클 할 생각을 해라 라는 식으로 뭔가 어떤 그 의식 개조에 대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사이클은 아주 쉽게 될수 있다라고 어떤 방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캠페인이잖아. 그래서 3번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 푸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굳이 굳이 끼워 맞추려면 이것도 답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문제 풀면 문제 못 풀어요, 여러분. 포스터입니다. 재활용의 난이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을 권유하고 환경보호를 하자,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번 나왔습니다. 자, 유나가 아노 레스토랑데 쇼쿠지시나이, 저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하지 않을래? 그랬습니다. 데모 냉기가 쓰이때 이나이까라. 자, 이것도 지난 강에서 9강에서 나왔었어요. 전기가 켜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야? 가게를 안 하겠다는 거지. 불이 꺼져 있다라는 건 건데 혼또다자 지가우미세오 사가소 찾자라고 얘기합니다. 야, 불 꺼져 있어. 그러면 가게 영업을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마다 아이 때류. 아직 열려 있다. 이것도 이상하죠? 야스민 한잔아이. 야, 이거 거의 쉬는 거 아니야? 휴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맞겠지. 히토가 다싸 나란데 이르 사람이 많이 줄 서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불이 꺼져 있다니까? 시마떼르 카모시레나이. 닫혀 있을지도 몰라. 가게가 열지 않고 닫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해. 야, 저 가게 안 여는 것 같아. 닫혀 있는 것 같아. 그 얘기죠. BED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습니다. 자, 노무라가 얘기해요. 스즈키사마, 스즈키씨는요, 혼돈이 이러이러나고도 요크시테이마스요네. 너 진짜 뭐 많이 하시네요. 이때 에이, 칭찬하시니까, 손나고도 아리마생요. 아우, 아니에요. 네모 각세노 토키카라노 학생 시절부터의 습관인데, 습관인데요. 시라나이코토와 키니나루는 뭐죠? 궁금하다. 모르는 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스그니, 어떻게 할까요? 라케데스.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시라베르 츠모리와나이. 알아볼 생각은 없다.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알아보는 편이 좋았다. 알아보려고 하고 있다.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하는 그런 느낌이죠. 뭐뭐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요니 시대로 뭐뭐 하도록 하고 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시라베르 고토니나 때이르는 뭐뭐 하게 되어 있다. 이 EBS 안에서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요니스르라고 하는 거, 요니 나루랑 같이 한번 페어를 이루어서 맨날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점진적인 변화예요. 뭐뭐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탈수 있게 되었냐? 못 탔다가 탈수 있게 되었냐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히토가 나라부 요온이 났다. 이 가게가 아주 유명해져서 뭐뭐 하게 되었다. 점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요운이 나루를 쓰는데, 그럼 요운이 스르는 어떻게 쓰는 거냐?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하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쓰고 배려하고 노력하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거를 요운이 스르를 시대일로 쓰면 어떻게 돼?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어떤 상태가 지속되도록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유념해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고 유지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밖에 있을 때는 건물 근처에는 이카나이 요니,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어떤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시데이르라는 느낌이 좀 들죠. 아까 그 사람은 뭐였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모르는 거는 찾아보려고 하고 있다. 요니 시데이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皆さん, 今日も心様でした。じゃあ、また!

더얼시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독일어 실력 완성 특강 시간이거든요.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발음 강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문법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 중에서 상황별로 여러분이 이 표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정리해 볼 시간이고요. 오늘은 문항이 좀 많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통해서 조금 실수 많이 하는 그 단어들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문제 구성을 많이 넣었거든요. 자, 어떤 문항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보기 전에 먼저 이 근래의 기출문항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 5개년간의 수능,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봤을 때 모음 발음은 이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 작년에는 수능 또는 육모, 국모에 단 한 번도 모음 발음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은 이렇게 카운팅이 됐지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작년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작년은 주로 자음 발음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모음의 장단음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발음으로 구분해야 하는 자음 발음들을 잘 정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자음에서 작년에는 폐, SV, 파오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복자음 문제에서는 사실은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요 체하 복잡 문제 있었죠. 요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볼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024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이고요. 모음 기출 문항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요 근래에 아마 3개년 이내의 문항으로 선생님이 문제 구성을 했는데, 너는 여가 활동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라고 했더니, Ich spiele gern Fußball 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에스테트가 나오고 앞에 우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모음은 무조건 길다 라고 했거든요. 장음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폰트는 일단은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여서 짧고요. 다툼은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뒤에 강세가 있고 강세 모음 우 뒤에 자음이 하나, 이렇게 실수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플러스는 지금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이니까 짧고요. 슈는 강세 모음 뒤에 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하는 무음이 되고 발음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거다. 같은 발음은 4번이고요. 슈덴트는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어요. 강세를 갖지 못하는 모음은 짧은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 최근 5개년간의 기출에서 오답, 유사한 발음에서 오답 또는 정답 선지로 나왔던 아이가 무, 아비투어, 여기가 길어요. 미누트, 강세 여기 있어요. 쿠헨, 뒤에 자음 두 개 이상이지만 깁니다. 우얼라오, 봤을 때 뒤에 자음이 두 개 이상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접두어, 우어 하고 라오비 쓰인 걸로 봐서 앞에는 우어 길어요. 그 무엇다게 우도 깁니다. 그래서 우 장음 발음으로 정답 선지로 나왔던 아이, 이런 아이가 있고요. 오답 선지는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나툼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무직은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가 짜르바바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이고요. 미출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Guten Tag, wie kann ich Ihnen helfe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나선 Ich habe einen Termin bei Herrn Kleinert. 저는 클라이너츠 씨와 시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진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Termin은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럼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하나이니까 요 이는 길게 발음이 납니다. 장음 이는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고 뒤에 자음의 개수가 하나고 뭐 하가 나오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복모음도 여러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이에라는 복모음이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지면 길어요. 그래서 단 모음 이와 복모음 이에를 같이 생각해야 하는 발음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Film, 강세 모음 뒤에 자음 두 개 이상이어서 짧고요. Hilfe, 강세 모음 뒤에 자음 두 개 이상이어서 짧습니다. 여기 뭐 있어요? 이에라는 복모음 나왔고 강세 가졌어요. 이러면 길게 가는 거죠. Spiel, 길게 발음 나는 이 들어가서 정답 3번이고요. Zeugnis는 여기 뒤에 있는 is는 강세를 가지 못했으니까 짧은 모음이에요. Unterricht는 앞에 있는 우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수업을 하다 라고 하는 Unterrichten 이라고 하는 동사는 비분리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 동사의 강세는 Unterrichten 여기 있어요. 즉 삼음절의 강세가 있어요. 그런데 요 아이를 명사로 만들어서 수업이라는 명사를 만들면 강세가 일음절로 이동해요. 그래서 강세가 품사에 따라 이동하는 명사였기 때문에 두 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말고도 장음 발음으로 해서 자주 나왔던 게
주의를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familie가 있습니다. 뒤에 복모음 이에가 긴 게 아니라 두 번째 모음 이가 강세 모음이고 자음의 개수 하나, 여섯 장음으로 발음나는 경우이고요. 기출장답 중에서 짧게 발음난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있었다. 즉 온터리시가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근 자음 문제 기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밑줄 짓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Möchtest du ein Glas Milch? 라고 했어요. 우유 한 잔 마실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danke.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S라고 하는 자음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B, D, G, S 발음 중에서 거꾸로 규칙 적용해야 되었었거든요. 자, S가 만약에 단어 처음에 있거나 음절 중간에 있는데 모음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발음 낸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즈 발음을 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단어 끝에 있거나 단어 중간에 있는데 자음 앞에 있어요. 그럼 무슨 발음 나요? 그럴 때는 스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자, S, glass는 그럼 무슨 발음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발음이에요. 즉 1번, 2번 나눴을 때 요 아이예요. 스 발음입니다. 그럼 스 발음이 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아이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복자음 중에서 SS 또는 S채트는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스입니다. 요 예시들을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Zaft는 단어 음절 처음에 있어요. 무슨 발음? S가 즈 발음이에요. Duast는 단어 중간에 있죠. 하지만 무 앞에 있나요? 자음 앞에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S는 스 발음이구나 알 수 있어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2번이고요. 괴물자 단어 중간에 있지만 뭐 앞에? 모음 앞에 있죠. 그래서 이럴 때도 즈 발음이란 거 알 수 있고요. 자, 뒤에 문제가 아마 바로 복자 문제일 텐데요. Spiegel 이라고 하면 단어 처음에 있네? 라고 하고선 스 또는 즈 발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자 문제를 봐서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을 땐 앞에 나와 있는 S는 무슨 발음? 쉬 발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의 경우는 의미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에 복자음 ST가 쓰인 거라서 여기 있는 S도 무슨 발음? 4번과 동일한 쉬 발음이어서 복자음인 경우의 S 발음까지 같이 구분해서 문제는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S 관련되어 있는 발음 문제였었고요. 선생님이 다음 문제가 아마 복자음의 문제일 거예요 라고 했는데 2024학년도 10월 전국연합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Kannst du schwimmen? 너 수영할 줄 알아? 라고 물어봤고요. 복자음 ST하는 어느 자리에 건 쉬 발음을 냅니다. 이렇게 쉬 발음 낼 수 있는 건 앞서 살펴봤던 ST, SP, 복자음이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아니면 단어 중간에 있을 때 모음 앞에 있는 조합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ST, SP, S가 쉬 발음을 냅니다. 자,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외래어 프랑스어 차용어의 체하가 쉬 발음을 내요. 샹즈, 셰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어 하나로도 기억해야 되는 아이가 있었죠. 쉬라고 읽어요. 요 단어는 무조건. 그래서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거야 라고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 큰 종류가 있어요.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너 수영할 줄 알아의 복자음 SC하는 쉬입니다. 도제는 중간에 있고 모음 앞에 있으니까 즈 발음이고요. 키오스크는 중간에 있고 자음 앞에 있으니까 무슨 발음? 스 발음이에요. 헤압스는 중간에 있고 자음 앞에 있으니까 스 발음이고요. SS는 어느 자리에 건 무슨 발음? 그냥 스 발음이다 라고 했어요. 블라이슈테프는 의미 단위로 아까 끊는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뒤에 단어가 복자음 ST로 시작해요. 이럴 때 S는 무슨 발음? 쉬 발음이다 라고 했어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5번.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음 발음 중에서 스와 관련되어 있는 자음 발음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프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이고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Here is the spaghetti. 여기에 소포가 있네. 고마워 라고 했고요. 펜은 어느 자리에 있건 그냥 프 발음입니다. 그러면 선지는 프로 들어가는 것만 찾나? 아니고요. 어떤 아이 찾아야 돼요? 알파벳 페이뿐만 아니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배를 찾으셔야 돼요. 또는 단어 중간에 있는데 자음 앞에 있는 배를 찾는 거예요. 볼게요. 중간에 있지만 모음 앞에 있죠. 이러면 브 발음 납니다. 물벨. 아비투어 단어 중간에 있고 모 앞에 있어요? 모음 앞에 있어요. 브 발음 내요. 파브릭은 단어 중간에 있고 자음 앞에 있어요. 하지만 예외어였어요. 공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여기 있는 배가 브 발음이 나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 몇 개 있었습니다. 네, 수능특강 교재 1강에 나왔었던 fabric, program, bibliothèque 이런 아이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음 앞에 있지만 발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였었고요. abfahrt는 전철과 동사가 정해져 있고 그 전철의 끝에가 모로 끝났어요. 미로 끝났죠. 그러면
아파트라고 해서 프 발음 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나빠 단어 중간에 있고 모음 앞에 있으니까 무슨 발음? 무 발음입니다. 즉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모두 다 무로 발음이 난다. 특히나 3번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드 발음이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밑줄진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fahre oft Fahrrad. 나는 자전거를 자주 타지. 라고 했습니다. 단어 음절 끝에 있는 D는 트 발음을 내고요. 이런 트 발음 낼수 있는 경우 트 이거나 아니면 복자음 DT 또는 뭐가 있나요? TT 또는 TH 이런 아이들이 모두 다트 발음을 냅니다. 지금처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D도 있죠. 이 발음 조합을 찾으시면 돼요. 다음은 느 발음이고요. 핸디는 외래어처럼 읽지만 여기 나와 있는 데가 느 발음 나요. 트 발음 나지 않아요. 아드레스 느 발음이고요. 아포테이크 티 하는 무슨 발음? 트 발음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클라이둥은 모음 앞에 나와 있는 데이니까 느 발음하시면 돼요. 슈라이프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슈라이프의 비는 프 발음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디 티는 당연히 트 발음 내겠죠. 나머지 도즈, 도이츠, 슈네츨이 있는데요. 아, 여긴 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 에스, 치, 하가

트 발음이 아니에요. 츠 발음이에요. 슈네첼에도 테, 체트가 츠 발음이에요. 츠. 알파벳 Z랑 똑같은 발음 내는 요 복자음의 조합으로 보시는 거지, 각각의 자음의 발음으로 보고선, 이거 트 발음 있지 않나?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작년 기출 중에서 파오 발음이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2026학년도 대수는 9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찾는 문항입니다. Was ist das? 이거 뭐야? 라고 하고선 Das ist ein Klavier 라고 했습니다. 알파벳 파오는 발음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F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V 발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독일어 단어이면 다 F로 발음해요. 그게 아니라 외래어이면 파오로 발음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 모음과 모음 사이에 모가 들어가 있으면, 파오가 들어가 있으면 요때 파오는 V 발음 낸다라고 했어요. 독일어 단어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단어 구성 봤더니 파오로 시작하지 않고요. 파오가 단어 중간에 있는 모와 모 사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발음? V 발음이에요. 클라비어라고 있습니다. 자, 요런 동일한 발음 기호를 가진 아이 누가 있냐면, 사실은 요렇게 생긴 파우도 있지만 알파벳 단자음 V도 V 발음을 내요. 그러면 어느 거 찾으면 돼요? Fabrique B는 B 발음이고요. Unfall F 발음이고, Fiatel은 파우 중에서 F 발음이 나는 아이고요. Großvater의 Vater도 F 발음입니다. Geschwister, 우리가 찾던 V 단자음이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5번이고요. 요거 말고 뭐 Windisch, 아니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파우로 Pullover가 있었고요. 폐하는 여러분 F 발음이에요. 그래서 Physik이라고 읽으셔야 하고요. 폐 F는 푸프, 두 개의 자음 발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고선 F 발음인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갈까요? 요 V 발음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자음 다 어휘 하나 쓰겠습니다. McVeam이라는 단어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알파벳이 모음이 아니라 무슨 발음? 자음 발음 낸다라고 했었고요. 요 아이가 바로 V 발음을 냅니다. McVeam이라고 해요. 자, 기본 어휘 안에 퀴퉁, 맥퀸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Q 뒤에 들어가는 저 알파벳의 발음까지 같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 쉬 발음 보겠습니다. 복자음. 2021년 대수는 6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많이 좀 건너가야 돼요. 그쵸? 복자음 최하가 쉬 발음으로 나온 지가 좀 오래됐네? 그럼 알수 있어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볼게요. Is the chef in bureau? 사장님 사무실에 계신가요? Yeah, yes, da. 네,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쉬 발음이니까 무슨 발음? 요렇게 생긴 발음 찾는 거예요. 우리 앞에 봤었죠. 복자음 S, T, H가 요런 발음을 냈더라. 아니면 S, P, ST가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모음 앞에 있을 때 요런 발음 내더라. 또는 외래어의 셰프, 프랑스어 차용할 때 그러더라 하고 단어 뭐 하나? 요 단어 기억하면 되라고 했거든요. 볼게요. 큐쉬는 이 앞에 치하 복자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발음 나요? 쉬 발음 냅니다. 와이시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보면 변모음 뒤에 치하가 있어서 히 발음 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 모음 뒤에 치하가 나와서 동일하게 히 발음이 나요.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인 형용사예요. 주에아스트는 S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S예요, 그냥. 네, 게스탄 얘도 S 발음이에요. 그 셰프트 뭐가 들어있어요? 복자음 S-T-H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발음? 같은 발음이구나 알수 있어요. 5번의 그 셰프트 뜻은 뭐였나요? 상점 또는 사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복자음 7하 문제가 독일어 어휘일 때 내는 발음은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을 보고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2023년도 대수능 문제였었고요. 같은 미출진 부분이랑 같은 발음 찾습니다. Lachen ist gesund. 웃음은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했고요. 모음 아, 오, 우 또는 복모음 아우 뒤에 뭐가 나오면 플러스 7하이면 이때 이 7하는 무슨 발음 낸다라고 했나요? 흐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아니라 에, 이 또는 변모음 또는 무슨 발음? 자음 뒤에. 자, 이것도 발음이었죠. 그렇죠? 에 발음이나 이 발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요런 거 뒤에 치하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 치하는 무슨 발음 낸다라고 했었나요? 히 발음 내요. 히. 요렇게 생긴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라헨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흐 발음이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모음 조합을 그럼 보면 돼요. 자. 아, 오, 우, 아오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4번인데 읽어볼게요. 터, 자, 그럼 같은 발음이 맞네요. 나머지 볼까요? 리시트, 밀시, 그 다음에 자음 뒤에 치하이죠. 맷현, 그리고 레시농, 모음에 뒤에 치하, 히 발음 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하 복자음의 발음은 구분하시면 돼요. 독일어의 경우랑 외래어의 경우의 발음 차이를 구분하시면 돼요.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강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독일어의 대부분은 이름절에 강세가 있어요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름절 강세어의 발음, 강세를 묻는 경우는 잘 없고, 이음절 이상의 긴 단어 중에서 강세 위치가 어디야를 계속 찾게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기출됐던 문제는 이음절 강세어 문제였었고요. 작년 2026학년도 대수능과 관련된 모평 수능 문제에서 이음절 강세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럼 대부분 이음절 이상의 길이를 갖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는 경우를 내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항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다른 것을 찾아라고 나와요. 다른 것을, 즉 얘랑 나머진 다 같고 딱 하나만 이음절에 강세가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Problem은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라고요? 이음절의 강세가 있지 않은 두 개의 음절을 가진 단어들 중에서 정답을 찾을 거예요. Monad, 이음절의 강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정답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오는 선반, regal. 그 다음에 진료 예약, 시간 약속, termin. 이음절에 가 쓰였어요. getränk, ge에 접두어가 쓰면 이거 다음에 강세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마 비교적 쉽게 여러분이 이음절 어셔 아실 거고요. ent라는 어미를 가지면 자기 자신이 강세가 씁니다. 그래서 student입니다.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오는 아이들로 또 자주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bio, natur, paket, salat. 베를린, 클라비아, 방금 보셨던 슈투덴 자주 나오고요. 포감 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음절 이상의 단어이고, 아, 이거 강세 위치 어디지 헷갈리는 거. 운팔, 사고란 단어 있고요. 자, 요 단어는 여기에 강세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우가 모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모음이라고 보지 않고 요거 이름절 강세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아이는 무슨 발음? 브 발음 낸다라고 했었던 영수증이라는 그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크웨퉁. 크웨퉁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오는 영수증은 일음절 강세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선지로 나왔을 때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었거든요. 네, 여러분은 이제 실수하지 않고 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해서 2024학년도 10월 정국연합학력평가 문항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음이 여러 개 나왔어요. 즉, 몇 음절? 1, 2, 3음절 어휘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이때도 몇 음절? 이음절 강세어를 찾는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는데, 운터리신 우리가 방금 전에 발음 막 이런 거 하면서 찾았던 그 단어거든요. 수압, 어디에 강세 있다? 여기에 있어요. 비블리 동사여서 동사로 쓰였을 땐 3음절에 강세가 있었는데, 명사인 수업이란 품사로 쓰이게 되면 그때는 이름절 강세입니다. 그럼 이름절에 강세가 있는 거 이제 찾는 거죠. 수업 언제 시작해? 8시에라고 했어요. Familie 이음절 강세어이고요. 합성명사는 첫 번째 명사의 강세 규칙 따라갑니다. 즉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Autobahn이라고 해서 이름절 강세어 같은 거 2번이에요. Bäckerei 아이라는 후철은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져요. 그 다음에 Kartoffel 이음절에 강세 있고요. Verkäufer, 비블리 동사에서 파생된 직업 명사, 이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음절 이상의 어휘들 중에서 여러분 특히 뭐를 자주 보셔야 되냐면,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있는 1, 3, 4, 5번 눈여겨보세요. 특히나 1, 3, 4, 5 중에서 이음절에 강세가 있는 Familie, Kartoffel, Verkäufer, 주의해서 보시면 이음절 강세어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그거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답 찾기가 조금 더 용이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대수능 문제이고요. 자,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같은 것이고, 이번에도 3음절 어휘가 제시되어 있어요. Ich suche eine Bäckerei. 저는 빵집을 찾고 있습니다. Da hinten ist eine. 저기 뒤에 하나가 있네요. 라고 했고, 얘는 3음절 강세어이거든요. 3음절 강세어가 생각보다 기본 어휘 중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선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Automat, 3음절에 강세 있어요. 강세 위치 같은 거, 그래서 1번이고요. Gitarre, 2음절 강세어입니다. Pullover, 2음절 강세어예요. Besserung, 1음절 강세어이고요. Geschwister, 2음절 강세어입니다. Automat 등과 같이 3음절로 단어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3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 뭐가 있냐면 철자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parade, appetit. 얘네가 다 3음절의 강세 있어요. 걔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음절 강세어 중에서 강세가 제일 끝에 나오는 모음에 있는 단어들 이런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음 단어,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같은 것 찾으라고 했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사음절 단어 중에서 강세 위치가 어디야를 묻어요. 일단 사음절 어휘가 나오면 합성명사가 아닌 이상은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apotheke, 삼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전체 음절은 네 개의 음절이지만 삼음절 강세요. 그럼 찾아볼게요. 약국 어디 있어요? 저기 앞에요.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medicament, 여기에 강세 있어요. 사음절 강세요. 약이란 뜻이고요. 요 단어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음으로는 네 개여서 사음절 어휘인데 강세는 쇼콜라드 세 번째 모음에 있어요. 정답 2번이고요. angestellt는 분리동사에서 파생되어서 일음절 강세어고요. jugendliche, 일음절 강세어입니다. kindergarten, 합성명사, 일음절 강세어이고요. 자, 네개 이상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제 정답 선지 나왔었던 거 한번 볼까요? Interessant라는 표현이 있고요. Verabredung은 여러분 사실은 이음절 강세예요. 이런 식으로 강세 위치가 조금 다른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개 이상의 모음 음절을 갖고 있을 때 이음절 이후에 강세오는 어휘들 구분해서 표로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이음절 강세어휘, 삼음절 강세어휘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동사 어휘 문제로 갈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이 나왔었고, 동사는 다의어라고 해서 활용을 묻습니다. 이 동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쓰여?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 하나,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거 하나, 전치사나 이런 거 수거 구문에서 쓰이는 거 하나, 주거나 아니면 시제 형태를 변형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쭉 보시면서 아래쪽에 색인 처리되어 있는 dragon, treiben이 작년도 기출 동사입니다. 트라겐이 이제 동사 어휘로 나왔고요. 트라이벤은 벌써 두번 나왔어요. 동사는 범주가 원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번 중복돼서 잘 나오지 않는데 이미 두번 나왔다는 뜻이에요. 트라이벤 동사는 쉬운 동사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이벤은 운동을 하다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의미로 쓰는 다의 어휘일 수도 있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는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에 선지 5번에 트라이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작년에 기출되었던 그 트라이벤 동사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Der Appetit treibt sie ins Restaurant 이라고 해서 트라이벤이 어디 어디로 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막 어디로 가게 이렇게 방향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욕이 그녀를 식당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때는 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삼사격집의 전치사가 사격으로 써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ins Restaurant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ie am Wochenende ab und zu Spor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장 나왔죠.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녀는 주말에 때때로 가끔 운동을 해요. 라고 하는 treiben 동사 쓸 거고요. 자, 요 표현. Die Katze treibt den fremden Mann aus dem Garten.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쥐라는 단어를 읽었네요. Fremden은 낯선이죠. 그 고양이가 뭐 했어요? 낯선 남자를 정원 밖으로 내어 몰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때 treiben을 써요. 과거 기출에서 treiben 동사는 바람이 바다 위에서 배를 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고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어디 어디 안으로 몰려가다 이것도 트라이벤 동사 썼어요.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겐 어디 어디에 가서 눕히다는 표현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 쓸수 있고요. 파센 동사는 삼격 지배로 쓰이게 되면 어울리다, 맞다란 표현이고요. 슈튜어렌 방해하다란 표현이고요. 슈텔렌 어디 어디에 무엇을 세워놓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은 트라이벤이었어요. 다의어로 쓰이는 이 동사의 활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문제는 하나만 묻지 않고 여러 개의 활용을 묻는데 이때 맥락을 구분하게 합니다. 즉,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를 보는 거예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n welche Richtung diese Straße? 어느 방향으로 이 길은? 이고요. 이 길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이런 거예요. 그럼 진행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gehen 동사 쓸것 같지만 사실은 교통수단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läuft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führen 동사를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밑에 있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비해 보겠습니다. Sie, der Katze, einen schönen Namen. 그 고양이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다 얘기했죠. 그럼 주다 동사는 뭐죠? geben 동사이니까 gibt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있는지 볼까요? Heißt는 뭐뭐라고 불리우다. Vergessen은 뭐를 잊다인데 우리 그럼 4번, 5번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다이니까 이동의 의미를 띠는 동사를 찾으려면 몇 번? 정답 4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대화 구문이 아니지만 각각의 동사를 찾는 표현이 있습니다. bleiben 동사는 어디 머무르다인 거 아시죠? In welche Richtung führt 또는 läuft diese Straße? 이 길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우리를 이끄나요? 어디를 향해 나 있나요?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2026년 대수능 문제에서는 이 문항은 아마 여러분 좀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의미상 바꾸어 쓸수 있는 것은 을 냅니다. 즉, 맥락상 이거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같은 의미로 쓸수 있는 거 찾아봐. 인 거예요. Was willst du zur Party anziehen? 이라고 했어요. 너 파티에 갈때뭐 입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의복을 걸치다, 입다라는 또 다른 동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My neues Kleid. 나의 새로운 원피스를 입지. 라고 했고, 정답 어디에 있나요? tragen 동사가 있습니다. 걸치다, 입다. 정답은 1번이고요. stellen, 어디에 무엇을 세워놓다. anfangen, 시작하다. bekommen, 무엇을 받다. 라는 표현이고요. verbieten, 금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붙여친 곳이랑 바꿔 쓸수 있는 것을 묻기도 하더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줄 친 곳으로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동사로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올해 아마 여러분이 육모 보면서 보셨을 거예요. 슐리센 동사 밑줄 그어놓고선 수마흔 이렇게 바꿔 쓰는 거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동사 의미를 맥락상 구분해서 찾는 거 나올 수 있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는 세 문제까지도 최대 출제가 됩니다. 그럼 품사별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때 나는 또 기출문장의 많은 품사 중에 하나는 형용사 또는 부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품사 어휘 문제가 있고요. 작년엔 genug, hat, kalt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나왔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또 있었는지 볼 거고요. 아, 요런 형용사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두 문항 이상 나오는 아이들은 다의어로서 활용이 자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lt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든 많이고, bedeckt는 날이 흐린,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무엇이 덮여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bright,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폭이 넓은. 그런데, 속속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관용적 표현에도 쓰였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6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Leon kam wieder zu spät. Leon 또 늦었어. Anna war sauer und sehr 뭐뭐뭐 ihm gegenüber라고 했어요. Sie sagte ihm etwas ziemlich. Da wurde sein Gesicht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Leon은 또 지각했어요. 안나는 sauer.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워의 일반 뜻은 신이에요. 맛이 어떠하다이고요. 자, 여기 근데 사람과 함께 쓰이면 화가 난이란 표현이에요. 분노하다, 막 이런 것을 뜻해요. 안나는 매우 화가 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워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Und sehr라고 했어요. 매우 뭐뭐뭐 했어요. Im gegenüber. 그와 그에 대해서인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표현을 기겐유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겐유바 삼격집의 전사인 거 아시죠? 그를 대할 때 매우 뭐뭐뭐하게 하더라고. 그다음에 she sagte him etwas. 그녀는 그에게 꽤 뭐뭐뭐한 말을 했어. 여러분 화가 났죠?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말 하겠어요? 강한 말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다음부턴 절대 늦지 마.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직설적인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딱딱한, 무서운 이런 표현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뭐뭐뭐로 바뀌었어 라고 했어요. 형용사 볼까요? arm, 가난한 이란 표현이에요. hard, 딱딱한 이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리아, 텅빈 이란 표현이고요. 4번 teeth, 깊은 이란 물이 깊다 이런 것을 때그 다음에 rise, 조용한입니다. 보겠습니다. 화가 나면 일단 조용한이란 형용사 쓰지 않을 것 같고요. 가난한이란 형용사로도 뭔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자,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어떻게 대했다. 그를 어떻게 대, 그를 굉장히 뭐하게? 냉정하게 또는 엄하게 대했다. 이런 표현이 hard입니다. hard. hard im gegenüber입니다. 그에게 딱딱하게 한 거예요. 전에는 되게 부드러웠는데
그에게 딱딱하게 대했다.

라고 읽어볼까요? 그에게 또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어요? 강한 말을 한 거예요. 하트라고 했어요. 즉, 듣기에, 정말,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그래서 하트 심리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a sign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하트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한 거죠. 이럴 때 하트를 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가운데 3개의 문장을 주고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거 찾아. 이렇게 주는데 지금은 글 구성을 한 거예요. 대화 구성을 해서 각각의 이 대화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의 맥락의 의미도 파악해.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3개를 끊어놓고 보면 하나 정도는 되게 쉽게 딱 눈에 띄는 정답으로 톡 튀는 아이를 하나 주거든요. 근데 맥락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눈에 일단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이럴 때는 여러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하고요. 상황에 따른 불필요한 형용사들을 지워놓고 고민을 하면 여러분이 아마 정답 찾기가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트의 의미로 쓴 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교재 안에서 우리가 딱한 번에 쓸수 있어. 이거 어렵다. 뭐 이런 거할때 하트를 썼었거든요. 아니면 이거 단단해. 이런 거할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뭐뭐하게 대하다라고 할 때도 하트하고서는 이만큼 끼긴 우벼. 누구에게 굉장히 엄하게 대하다. 딱딱하게 대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트의 반의어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와잇입니다. 부드럽게. 네, 그거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5년 대수는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The film felt me good. 그 영화 내 마음에 들어. 미아오. 내 마음에도 들지. Touched me. Mr. Skin of fast. 뭐뭐뭐 했습니다. 그랬더니 stimmt. It's slider. 뭐뭐뭐 possessed. 이라고 했어요. 자, 얘도 맥락을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가운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 영화 나의 마음에 너무 들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완전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장은? 하고, 거의 뭐뭐뭐 했다. 라고 했거든요. fast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거의 뭐뭐뭐한 상태였다는 거죠. 어떤 상태였을까 봤더니, 선지가 레아 또는 펄이 있어요. 레아는 텅 빈이란 뜻이고요. 펄은 가득 찬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영화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접속사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그러면 재밌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극장이 가득 찼을 거예요. 사람들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어땠다? Fast 레어였겠죠. 거의 텅 비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라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고선 It's slider. 맞아. 그리고 possessed sign은 이용 중인 또는 누구누구가 앉아있는 이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좌석이 어떠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possessed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걸 봤더니 genug,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stark, 강한 이란 표현이고요. schwach는 약한 이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해라고 해서 가득 찼어라고 할 때는 둘 중에 어느 거? 슈닥이란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아주 강한 또는 많은 이런 표현으로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용 어떤 빈도가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형용사는 뭐가 그럼 적당할까요? 슈닥이란 표현을 씁니다. Es war schwach besetzt 이라고 해서 이용객이 거의 없더라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어와 schwach를 모두 다 사용한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chwach는 사실은 정도를 나타내서 강도나 이런 거 나타낼 때 나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이런 거할때 schwache Schmerzen, 뭐 leichte Schmerzen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커피의 농도가 옅은 쓸 때에 Ich trinke gern meinen Kaffee schwach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거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용객의 수가 아니면 빈번한 이용의 활용도가 높다 낮다도 stark schwach라고 하는 강도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용객이 많아 저거를 feel wenig를 쓰지 않고 leer sein 또는 voll sein 이라는 표현으로 가득 찼다 또는 텅 비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휘 문제 중에서 사실은 위에 형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품사들이에요. 명사나 전치사나 또는 부정수사 등과 같은 다양한 품사로 출제되었을 때의 경우이거든요. 자, 앙스트는 두려움, 아우겐은 신체 부위의 눈이고요. 말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입니다. 레슈트는 오른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 슈톤데는 시간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슈테크 우어 차이트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럼 기출되었던 문제이고요. 사실은 같이 나왔어요. 요세 개가 한 문항 안에 들어가서 아베츠 문제 이렇게 주고선 같이 쓸수 있는 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슈톤데랑 그다음에 우어랑 차이트랑 이렇게 같이 나왔던 문제이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금 몇 시야? Wie viel Uhr ist es? 이렇게 쓰거나 너 시간 좀 있어? Hast du Zeit? 이런 표현 쓰고요. 그다음에 나는 오늘 독일어 4시간 수업이 있어. Ich habe heute 4 Stunden Deutsch Unterricht. 이런 맥락으로 쓰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명사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문항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금 사실은 예시 기출 문제로 가지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관련된 문제는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것 하고선 공통으로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치사와 관련되어 있는 활용이고, 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부사적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분리동사의 전철의 의미로 쓰였을 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러고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부정수사는 뭐 이제 수사적 의미를 지닌 어떤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기출해서 조금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품사를 하나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한 가지 품사를 물었고요. 형용사만 형용사 부사를 같이 썼어요. 다이어 이때 요 아이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부사 의미도 알아? 요걸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서로 다른 품사를 묻는 문항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즉 아에는 갑자기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B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아니면 아에는 전철이나 전치사가 들어가고 B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명사와 같이 쓰이는 어떤 짝꿍들을 써서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게 하는 문제를 품사와 구분 없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똑 떨어지게 딱 하나만 내가 잘 알면 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리동사라면 분리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다양하게 아셔야 하고요. 전치사라면 기본적인 의미 외에 다양한 활용의 예시를 알아야 맥락 안에서 정확하게 쓰인 아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 2개년간 바뀐 유형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제시가 되었었는지 이 명사가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슈택은 일단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조각이란 뜻이고요. 우리 그 다음에 수능 실전 마지막 문제에서 슈택의 또 다른 의미 하나 더 배웠어요. 뭐? 작품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작품은 단위 명사이기도 하다 보고 배웠는데 그거 혼자 나오지 않고 맥락상 다른 아이를 같이 써서 이거 그래서 어떤 의미야? 이거 물은 거거든요. 자, 예시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이고요. 네, 한번 보시면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Die Pizza sieht wirklich lecker aus. 라고 해서 이 피자 정말 맛있어 보여.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선 Ich habe sie gerade gemacht. 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막 만들었지라고 했네요. 그래 놓고선 kann ich etwas davon haben? 그것 중에 일부를 이기 때문에 davon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 중에 일부를 좀 가져도 될까라고 했더니 sicher라고 대답했습니다. sicher는 여러분 1번 뜻은 안전한. 그다음에 뭐 확실한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요. 의통의 의미로 의사소통 표현에서 응답 표현에서 sicher가 쓰이면 물론이지란 뜻이에요. 즉, 물론이지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Natürlich. 아니면 상대방이 무엇인가 제안했을 때 gerne, 기꺼이 뭐 이런 표현을 쓸때 쓰이는 게 sicher입니다. 안전한, 확실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내가 그중에 일부를 가져도 될까? 아니면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지 라고 하고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했는데 아인이라고 하는 관사를 썼어요. 일단은 이 아인이라는 관사를 썼다는 건 지금 이 문장에는 사격 목적어가 쓰여야 하거든요. 사격인데 부정관사 아인을 썼다는 건 중성 명사예요.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중성이다. 여기까지는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 파는
쌍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ein Paar라고 하면 한 쌍입니다. 신발처럼 좌우 한 짝이 있거나 한 쌍이 있거나 아니면 장갑처럼 좌우 한 쌍

연결되어 있는 ein paar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커플도 ein paar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ch gebe dir ein paar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한 쌍을 줄게라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도 돼? 라고 했더니 한 쌍을 줄게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를? 피자라는 음식이었거든요. 피자가 꼭 좌우 한 쌍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파라고 하는 명사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슈득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슈득은 무슨 뜻이죠?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조각 줄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슈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답은 2번, 4번 중에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피자 정말 맛있어. 라고 했고 내가 라고 했습니다. Ich habe sie gerade 라고 했고 지금 만들었다 라고 해서 fresh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거든요. 방금 따끈따끈하게 신선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Ich habe sie gerade frisch gemacht 이라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런데 이거 관련돼선 오답률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뒤에 나와 있는 B가 슈득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뭐도 있었냐면 레아가 왜 안 되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레아는 무슨 뜻이었어요? 텅 빈이란 뜻이거든요. Ich habe sie leer gemacht. 쓸 수 있어요. 분사 구문 써서 완료시제로. 내가 그거 싹 빼버렸지? 라고 해서 아 피자가 있어? Ich habe sie leer gemacht. 이라고 하면 내가 다 먹었지?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 내가 지금 막 다 먹었지. Ich habe sie gerade leer gemacht. 되잖아요. B 문장으로만 봐서는 Ich habe sie gerade leer gemacht. 가능해요. 내가 지금 싹 비웠지, 텅 비웠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예 있었어요. 아, 뭐라고 했나요? Die Pizza sieht wirklich lecker aus. 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피자는 텅 빈 상태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자 정말 맛있어 보인다 라고 했거든요. 요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슈득은 구분했고 그래서 레아도 정답률이 꽤 높게 나왔었는데 이건 선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싹 비워지가 가능한데 앞에 아 대화를 놓친 거죠. 내가 피자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레아면 피자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그 트리키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내가 방금 만든 거지 신선하게 만들었어. 그 중에 한 조각 나 줄 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너 한 조각 줄게.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5번 선지에 들어가 있는 셀버는 처음 보실 텐데요.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Er hat das selber gemacht. 그가 스스로 했다. 아니면 Lass ihm das selber machen. 그가 스스로 하도록 도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셀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특이나 수안이나 이런 데서 자주 못 보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해내다, 스스로 해내다 이런 맥락일 때 이 셀버를 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정답률이 꽤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도 혹시 선생님이 레어를 건너뛰고선 4번에 딱 정답했을 때 어? 하고 갸우뚱하셨다면 독일어 실력은 좋은 거예요. 근데 뭐는? 꼼꼼하게 읽는 거를 잘 못한 거니까 아, 내가 조금은 천천히 한 번 더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였었고요. 이것도 맥락 안에서 지금 확인을 하는 문항이 나왔고 자, 아래쪽에 선지 보시면 부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부사는 대부분 문장 주고 이렇게 세 개 중에서 공통 썼는데 지금도 공통이긴 합니다. 근데 뭐? 대화문이에요.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볼게요. Es ist nicht leicht, um Weihnachten ein günstiges Hotel zu finden. 그랬더니, Ich habe zum Glück ein Zimmer gefunden. Zwei Nächte kosten, 뭐뭐뭐, 300 Euro. Ich habe dafür fast um die Uhr gesucht. 볼게요. 쉽지 않아 라고 했어요. Um Weihnachten, 여러 날로 구성되어진 연휴 기간일 때는 뭐뭐뭐 기간 동안 또는 그 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운전치사를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뭐 하는 거? 저렴한 호텔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라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하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기 즈음이라고 하는 표현에 즈음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어떤 부사가 필요해요. 아래쪽 거 볼게요. 나는 운이 좋게도 ein Zimmer gefunden, 방을 찾았지 라고 했고요. 이틀 밤은 300유로 정도라고 했어요. 300유로 정도의 가격이 나갔지 라고 합니다. 약, 대략 이런 표현이에요. 약, 대략의 의미가 있고 뭐뭐 정도 볼게요. Ich habe dafür

접근할 수 있게 있어요. 위에 나와 있는 즈음 정도만으로는 사실은 정답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아래쪽 거에서 이 관용구를 여러분이 캐치하셨으면 정답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 fast rund um die Uhr, 거의 24시간 내내 리서치를 했지라고 하는 표현을 볼까요? 크리스마스 즈음, 룬트 쓸수 있어요. Rund um Weihnachten, 크리스마스 즈음에 찾는 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 얼마 정도 돼, 약 얼마야? Rund 쓸수 있어요. 룬트의 의미와 똑같이 쓸수 있는 또 다른 형용사 부사, good,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구나 알수 있었는데, 위에 두 개로는 구분되지 않았어요. 이게 특히나 문장으로 오면 앞눈에 안 보인다라고 했죠. 지금이 딱 그런 현상이에요. 에어스는 처음 비로소란 뜻이고요. 에트바는 대략입니다. 대략. 여기에 즉, 에트바 드라이혼낫 어이론 쓸수 있어요. 근데 이 관용구에 에트바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사실 오답률 높았거든요. 에트바를 못 쓰는 이유 찾으시면 돼요. 카음은 채 무엇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고요. 노흐는 아직 여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문장 안에서 우리에게 각각의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복습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특강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문법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문 김연수입니다. 2027 수능 완성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회부터 10회 모의고사 열심히 풀어봤는데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쌓은 실력을 이제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줄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핵심만 콕 기출 완벽 분석. 수능 만점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이 될 특강인데요. 특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 22, 23강은요, 기출 유형별 분석 특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한자, 어휘, 성어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특강은요, 발문 및 유형들을 분석해 보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할지 문항을 풀어볼지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포인트들,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면서 어떻게 문항을 풀어갈지 여러분의 실력의 날개가 될 문항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한자, 어휘, 성어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한자, 특히 한자의 3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나 뜻과 음을 잘 구분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영역이고요. 어휘라는 거는 주로 일상 용어와 교과 학습 용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섞여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어 파트에는요, 성어의 유래나 뜻, 그리고 활용을 할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자, 어휘, 성어 영역을 발문들을 한번 분석해 봤더니 요런 문항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1번 문항이죠. 그림 작품이 나오고 제목 또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설명이 주어지고요. 그와 관련된 한자, 빠진 글자를 찾는 형태의 문항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부합하는 한자를 찾는 것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자의 음과 또 예문, 단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항이고요. 또 나오는 출제되는 것들이 상반되는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것. 그래서 평소에 상반되는 한자들을 묶어서 연습하자라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자, 한자 어휘 부분에는요, 요런 문항들이 나오더라. 한번 살펴보면요. 기역 리을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중앙에 단어가 나오고요. 이 단어를 잘 읽는지, 그리고 풀이하는지, 그리고 그 단어를 활용한 예문이 맞는지,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한자 문화권의 어휘를 비교하는 문항, 일상 용어를 묻는 문항, 또 교과학습 용어를 묻는 문항들이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어휘 파트에서는 단어장 형태의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항이고요. 또 광고 형태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한자를 고르거나 아니면 이 광고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는 문항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어를 살펴보면요. 성어도 어느 정도 출제되는 발문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 즉 십자말풀이라고 선생님이 쉽게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개의 성어에서 겹치는 한 글자를 고르는 문항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과 관계 있는 건 한글 지문이 제시되고, 또는 단문이 제시되면서 선택지가 성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주제에 맞는 성어를 찾는 문항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어 파트에서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래, 성어의 유래를 만화로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성어를 고르는 문항들도 최근에는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 3개년 수능과 아주 따끈따끈한 올해 6모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요, 요런 것들이 정답으로 출제가 되더라. 뭐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한자 작품 제목과 설명은 1번 문항의 정답들이고요.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들도 요렇게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자 한 글자를 고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두 글자 이상의 어휘를 찾는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경향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눈에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되는 뜻을 고르는 문항들도요, 요런 선택지들, 요런 정답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됐었고 어휘를 보니까요, 단어 설명, 단어장, 한자 문화권들도 요런 어휘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 수능과 육모를 살펴보면, 출중, 심혈, 그리고 요거는 한자 문화권, 엄한, 추위, 아주 엄한, 심한 추위를 가르칠 때, 엄한, 우리나라에서는 동장군이라고 하죠. 요런 거 비교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최근에 육모는 의견, 흑백, 그리고 이자라는 단어를 비교하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살펴보면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는 것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어휘와 성어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육모에는 평화, 내심, 그리고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고요. 수능에서는 상생, 대가, 그리고 반도체라는 단어를 찾는 문항이 나왔었네요. 자, 성어들도 살펴보니까 죽마고우나 마이동풍, 그리고 맹모삼천, 세용지마와 같은 유래에 따른 성어를 찾는 문항도 출제가 됐었고, 각주구검이나 견니사이 같은 우리가 수특과 수안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그런 성어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최근의 출제 경향을 조금 더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우리 절대평가화 되면서 유형이 패턴화,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와 연습이 가능한 그런 문항들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요, 까다로운 문항 대신에 계속해서 쉬운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자 카드로 성어를 조합하거나 틀린 글자를 고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런 문항들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문 자체를 한글로 주어지거나 또는 만화로 제시되면서 비교적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쉬운 문항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철저히 대비를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등급을 모두 맞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영역은요, 어떻게 대비하고 공부하면 될까요? 자, 당연히 수특 수안을 반복해서 살펴봐야겠죠. 우리 수능의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본다면 1등급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막막해 하는 것들이 한자예요. 교육용한자 1800자가 있지만 범위가 많고 이걸 다 외워야 돼라는 부담감을 가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해보자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했는데요. 기출 한자부터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한자들부터 공부하자. 그리고 낱글자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상반되는 뜻이나 유사한 뜻을 연결해서 외우자. 또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 시험장에서 혼동하거나 헷갈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는 묶어서 같이 익힌다면 좀 한자를 암기하고 익히는데 부담감이 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자를 낱글자씩 외우기보다는 성어나 단문 학습과 함께 문장에서 나오는 한자를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한자도 문제 없이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자 성어도, 이 많은 한자 성어 다 외워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한자 성어도요, 우리 수능 특강에서 다루는 한자 성어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기출 성어부터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우리 수특의 1강부터 4강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성어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한자와 성어는 친구처럼이라고 적어놨어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매일 만나서 가까이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를 말하죠. 그래서 한자와 성어도 자주 가까이 살펴보라라는 말에서 친구처럼 공부해라라고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제목 혹은 설명, 우리 1번 문항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특히나 마지막 대화에 주목하고 뜻과 한자를 매칭해 가면 됩니다. 이미 설명이 나와 있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 빠진 글자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으면 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에는 한자 한 글자가 아니라 단어를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직접 살펴볼까요? 우리 26학년도 대수능에 나온 1번 문항입니다. 자, 우리 요 그림 한번 감상해 보면서 요 정도의 한번 대화를 읽어 볼게요. 자, 낚싯대를 배전에 비스듬히 받쳐 놓은 것을 보니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요 사람이 나와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대화가 있고요. 우리는 좀 마지막 줄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줄을 거두고 한가롭게 잠이 들어 배가 물결 따라 여울로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는 누구누구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 기억에는 어떤 인물인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고르는 문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그림을 잘 몰라도 이미 자세하게 대화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 기억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온 거죠. 그러면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요, 목수예요. 나무로 가구나 집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죠. 자, 2번은 석공, 돌로 뭔가 조각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자, 여기서는 물고기 잡을 어자에 사내의 부, 물고기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어부가 되겠죠. 3번에 우리가 찾는 단어인 어부가 있네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어부가 되겠죠. 자, 4번은 농부, 농사를 짓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죠. 상인, 5번은 상인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찾는 거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 어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학년도 구모에 나온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준용이가 백로 한 마리와 탐스러운 연꽃의 열매가 포여요라고 하고 있어요. 아, 백로 한 마리와 탐스러운 연꽃의 열매를 그린 그림이죠. 그것을 일로연과라고 하는데, 한 마리의 백로, 그리고 연꽃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한 번에 여러 시험에 모두 붙는다는 의미의 일로연가와 소리가 같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사람에게 이런 그림을 선물하곤 했지요. 그죠? 아, 여러 시험에 한 번에 모두 붙어라라는 의미를 가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가은이가 아, 기억을 기원하는 의미겠네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에는 어떤 뜻의 단어가 들어가면 될까요? 이미 제시가 됐죠? 여러 시험에 모두 붙는다. 시험에 붙는다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1번부터 살펴봤더니 1번은 합격. 그죠? 우리 시험에 딱 붙는다. 합격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죠. 합격을 기원하는 그림이래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충성과 효도란 뜻이고요. 충효. 3번은 장수, 오래 살다란 뜻이죠. 4번은 행운과 복, 행복이라는 의미고요. 5번은 부유함과 귀함, 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격을 기원하는 그림이다라는 의미에서 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들을 보니까 이렇게 단어를 찾는 문항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한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부와 한자를 찾는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의 총액, 부수, 단어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네 가지 조건을 다 모르더라도 알고 있는 조건 한두 가지로라도 오답을 소거해 가면서 오답을 제거해 가면서 정답을 찾는다면 충분히 문항을 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학년도 대수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이 한자의 음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첫 번째 조건이 주어졌죠? 음이 호라고 한대요. 두 번째 조건은요, 총액은 이 경자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액은 또 비교적 쉽죠? 써보면 되니까요. 자, 1, 2, 3, 4, 5, 6, 7, 8. 아, 8액인 한자구나. 우리가 찾는 한자가 8액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8액이에요. 자, 부수는 이 한자와 같다. 이 한자는 읍다. 읍을 음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입으로 읍죠. 그래서 입구자가 부수인데요. 부수를 모르더라도 이 한자와 입구자가 들어가거나 요 옆에 있는 금자가 들어간 한자를 찾으면 된다라고 부담 없이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마지막은요. 명을 결합하면 이름을 부름을 뜻하는 말로 쓰여. 이 글자가 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 호라는 걸 알았으니까 단어는 호명이고요. 이름을 부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음이 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호인 것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1번은 작, 만들다란 뜻이고요. 2번은 개, 고치다란 뜻입니다. 자, 3번은 오랑캐, 호자죠. 일단 음이 호예요. 자, 이 글자는 호죠. 부르다 호. 이 글자는 별자예요. 나누다 별자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입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둘다 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번일까요? 4번일까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총의 힌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획인지 한번 볼까요?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우리가 찾는 8획 답일 가능성이 크죠? 이 글자는 몇 획일까요? 1, 2, 3, 4, 5, 6, 7, 8, 9. 9획이네요. 비슷한 줄 알았는데 9획이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4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글자가 이름을 부르다라는 뜻의 호자, 부를 호자가 맞습니다. 그죠? 뜻도 맞고, 음도 맞고, 획수도 맞고, 부수도 맞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호 수능으로 가볼게요. 2호 학년도 수능. 자, 어떤 조건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죠? 한자의 음이 이 신자 같대요. 매울 신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는 한자의 음이 신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총액은 이 품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입구자는 3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9액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수는 이 글자 같다라고 했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 인자 요 모양이 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람 인 부수고요. 글자 뒤에 이 염을 결합하면 굳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말로 쓰여. 이 염자 우리 이 글자가 신이기 때문에 신념이라는 단어고요. 마음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자는 믿다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부합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은 남자를 뜻하는 남, 2번은 맞이를 뜻하는 맞백자고요. 3번은 신자죠. 믿다, 신의를 뜻하는 글자. 우리가 찾는 글자가 신이고요. 믿다라는 뜻인데 획수가 9획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1, 2, 3, 4, 5, 6, 7, 8, 9. 획수까지 맞네요. 그럼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곧다 정자고요. 5번은 끝다 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거는 이 글자가 되겠습니다. 조건부합 한자 문항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조건에 맞는 한자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상반되는 뜻의 한자 문항은요, 결국에는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낱글자를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반대되는 것, 유사한 것,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번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학년도 수능에 나온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역, 군사란 뜻이죠. 요것도 군사란 뜻이에요. 병, 조리라고 하죠. 상반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될수 없겠죠. 자, 니에는요, 이거 보니까 살다, 주. 이 글자도 살다, 거예요. 그래서 살다라는 뜻으로 이것도 유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디귿 보니까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먼저 선이죠. 이 글자는 뒤, 후자죠. 선, 후. 먼저, 뒤, 반대되는 거 맞죠? 디귿은 맞습니다. 자, 시, 종, 처음,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글자는 끝, 마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대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죠. 한자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기출되었던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혹시 멈춤 딱 누르시고, 나 요거 연결해 볼수 있나? 상반되는 뜻의 한자끼리 내가 잘 알고 있나를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1번부터 살펴볼게요. 죽다라는 글의 사자죠. 죽다의 반대가 되는 건 살다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 글자가 활이에요. 활. 사활이라고 하죠. 죽고 사는 거. 자, 2번은요. 아까 나왔네요. 시작,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시에 반대되는 글자가 뭐였죠? 종이었죠. 얘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는 끝마치다,
종이 됩니다. 자, 3번은요, 이 글자는 묻다, 질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건 답을 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이니까 얘가 답변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동. 같다의 반대가 뭘까요? 다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다를 이자. 자, 이 글자는 힘이 세다,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의 반대는 약.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네요. 약. 자, 그 다음, 길하다. 좋은 징조가 있다. 길의 반대 자주 나오죠? 뭐가 될까요? 이렇게 흉이 되겠습니다. 흉하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반대되는 것끼리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자, 한번더해 볼게요. 자, 또 우리 앞으로 기출이 되었던 것, 또 앞으로 나올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조금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앞에 것보다는. 자, 1번, 공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치다. 그러면 막다라는 게 반대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막다에 해당하는 한자는 이 글자예요. 방, 막을 방, 방어한다라는 뜻이죠. 자, 2번에 기자예요. 일어나다. 일어나다의 반대는 복,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엎드리다. 자, 이 글자는 음이에요. 그늘지다. 반대는 양이 되겠죠. 햇볕, 양, 볕, 양자. 자, 이 글자는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온. 그러면 차다가 반대가 되니까 랭이 되겠죠. 랭, 랭. 자, 신분이 높고 귀하다, 귀. 반대가 되는 글자는 천, 천하다. 니은이 되겠네요. 천. 자, 그 다음 이 글자는 참 진짜예요. 진짜, 진실이라는 의미라면 그와 반대되는 가짜, 거짓에 해당하는 한자는 바로 요겁니다. 이 글자는 위라고 해요. 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상반되는 뜻의 한자는 계속해서 정리하시고 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한자를 외웠는데 시험장에서 헷갈려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양이 비슷한 한자도 같이 연결해서 묶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특 53쪽에 나온 내용들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 와, 정말 헷갈리게 생겼죠? 요거는 그림이나 도모하다를 뜻하는 도입니다. 이 글자는요, 앞, 안에 있는 한자가 다르죠. 둥글다란 뜻의 원이에요. 원. 자, 이 글자는요, 쓰다 또는 고생하다라는 뜻하는 고라면 이 글자는 만약이나 같다로 쓰이는 약입니다. 와,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 이 글자는 앞에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상징하는 근이고요. 근. 이 글자는 마음심이 있습니다. 한스럽다, 한하다라고 할때 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생각하다, 사. 요 안에 큰 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은자. 자, 이 근자는 빼다, 덜다라는 한자에 감. 그리고 이거는 없어지다, 멸하다를 뜻하는 멸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니까 또 연결해서 외우시고 또 복습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형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장과 일상 용어 부분인데요. 단어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뜻과 확장된 뜻이 동시에 나옵니다. 원래의 뜻으로는 주로 한자를 연상해서 정답을 고르시고 확장된 뜻으로도 쓰이는지 확인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문항을 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자, 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항입니다. 단어장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인, 자, 원래의 뜻은요, 심장의 피래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단어는, 아, 심장이라는 뜻, 그리고 피라는 뜻을 가진 한자가 하나씩 나와야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확장된 뜻은요, 온갖 정성이란 뜻이래요. 오,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봤더니, 1번, 심, 혈이에요. 마음, 심, 자,
피 혈자죠. 오, 마음 심자가 심장을 뜻해요. 심장의 피, 심혈. 맞네요. 온갖 정성.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다. 온갖 정성과 노력을 심혈을 기울이다라고 하죠. 와, 그러면 원래 뜻과 확장된 뜻을 모두 만족하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렇죠. 자, 2번은요, 지혈이에요. 피를 계속 나오지 않게 멈추게 하는 거죠. 자, 여기 3번은 충혈이에요. 피가 한 곳으로 몰려서 빨갛게 보이는 거. 눈이 충혈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는 피라는 뜻은 각자 있지만 앞에 심장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답이 될수 없으며 또 확장된 뜻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4번은요, 심신이에요. 마음과 몸, 심신. 여기서도 역시나 어때요? 심장, 심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피와는 관련이 없고 확장된 뜻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5번은요, 심사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교과학습 용어 부분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육모에 나왔던 문항인데요. 오, 이거 되게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흔히 잎의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은 식물을 이식물이라고 한대요. 저 식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고사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오, 뭔가 정말 양의 이빨처럼 생겼죠, 잎이. 그래서 기억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힌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양의 이빨을 닮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양의 이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봤더니 1번은 수중, 물속에서 사는 식물, 수중식물, 양지, 해가 잘 드는 곳, 양지식물. 자, 여기서는 푸를 녹자에 빛색자죠. 푸른 식물, 녹색 식물이란 뜻일까요? 여기서는 우리는 양의 이빨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양양자에 이치자, 오, 양의 이빨. 양치식물, 그쵸. 고사리를 우리가 양치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양의 이빨이란 뜻이래요. 그죠. 오, 맞아요. 양의 이빨, 양치라고 하는 단어가 기억에 들어가야 됩니다. 양치식물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좀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5번은요, 약용이에요. 약으로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약용식물, 여기서는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양의 이빨이다라는 의미의 양치가 기억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도요, 사실은 교과를 잘 모르더라도, 그 교과를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대화 내용 속에 이미 한자의 뜻, 힌트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교과학습 용어와 한자 문화권 문항들을 찾아볼게요. 자, 결국에는요, 뜻에 맞는 한자를 찾는 문항입니다. 설명이 다 되어 있고, 뜻도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뜻과 관련된 한자, 그 뜻에 적절한 한자가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자의 삼요소를 잘 알고 있어? 모양, 뜻잘 구분할 수 있어? 정확하게 알고 있어? 라고 묻는 문항인 거예요. 그만큼 한자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학년도 수능 문항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타이완은 매우 심한 추위를 엄한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우리가 엄동설원이라고도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엄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매우 심한 추위를 말한대요. 한국에서는 그런 겨울 추위를 비유하여 무엇이라고도 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기억은 놔두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심한 추위를 뭐에 비유해서 말하죠? 무슨 장군이라고 하죠? 저 동장군이라고 말을 하죠. 겨울 장군,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동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걸까요? 자, 1번은 화, 불화자. 2번은 동, 겨울 동자입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했을 때 겨울 동자.
겨울추위 동장군이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많이 하죠. 자, 이 글자는 일,

3분의 1자고요. 이 글자는 북쪽을 가리키는 북쪽 북자. 이 글자는 늙다를 뜻하는 로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겨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동을 찾으면 되는 비교적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월 모의평가에 나온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본 이야기가 나왔네요. 일본에서는 소식을 서로 알리거나 용물을 적어 보내는 글을 이렇게 부르는구나. 손 숫자에 종이 짓자를 썼네요. 손으로 쓰는 종이, 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손수 종이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기역지라고 하는데, 우리 뭐라고 하죠? 편지라고 하죠. 그쵸? 그래서 소식을 알리거나 용물을 적어 보내는 게 편지. 편에 해당하는 한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희다, 백. 2번은 빗색자죠. 백지, 하얀 종이, 그죠? 빈 종이. 색지, 색깔이 있는 종이. 말은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편지는 아니죠. 자, 3번은요, 겉표자예요. 표지, 우리 겉표지라고 하죠. 여기서는 답이 될수 없고요. 4번은 우리가 편리하다에 해당하는 편자인데 소식을 뜻하는 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편이라고도 하죠. 그때 쓰는 글자. 그래서 편지에 해당하는 이 글자는 4번이 되고요. 5번은 나라 한자, 대한민국을 뜻하는 한이죠. 여기서는 한지, 뭐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의 종이를 한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우리가 편지 4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말풀이 이 파트부터 볼게요. 자, 매년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주로 겉뜻이 제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로 열쇠, 세로 열쇠를 모두 읽어봤는데도 성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선택지 속에 한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문항을 풀어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우리 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항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성어를 채울 때 기억에 들어갈 것은 가로 열쇠 먼저 볼게요. 눈으로 참아 볼수 없다. 세로 열쇠 볼까요?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한다. 자, 어떤 성어가 딱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세로 열쇠가 더 익숙하게 봤던 성어 같아요. 그죠? 이익을 보면 본다고 했으니까 견이 들어가겠죠. 이익에 해당하는 니. 생각한다. 의리를 그랬기 때문에 사의가 되겠습니다. 견이사이. 눈으로 참아 볼수 없단 견으로 끝난대요. 뭐가 있을까요? 눈, 눈목자죠. 그래서 목. 목불견이라는 성어가 가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한자는 견이 되겠죠. 견. 보다라는 의미의 견을 한번 찾아보면 1번 이 글자가 있네요. 볼견자. 자, 이 글자는 리자죠. 이롭다 또는 이익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요. 3번은 의롭다, 옳다라는 뜻을 가진 을자. 여기에 들어가고요. 이 글자는 눈목자죠. 여기 목불인견일 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5번은요. 참아 볼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뭐가 아니다에 해당하는 불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기억에 해당하는 한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최근에 나왔던, 육모에 나왔던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 열쇠,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어린 시절의 벗이다. 비교적 쉬운 성어가 나왔네요. 대나무 말로 만든 말을 타고 놀던 친구. 죽. 대나무 죽자죠. 말. 고, 옛 친구란 뜻이죠. 죽마고우. 아, 맞자가 말맞자예요. 그랬더니 세로 열쇠 읽어보니까 말이 나오네요. 말 귀에 부는 동풍처럼 남의 말을 흘려버린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말 귀라고 했으니까 귀 자가 들어가고요.

말 귀에 동쪽 바람이 분다. 통풍.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기역에 들어갈 성어는 말을 뜻하는 마자가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말마자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2번에 있죠. 말마. 자, 1번부터 보면은요. 대나무 죽자죠.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3번은 옛날을 뜻하는 옛 고자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동쪽이라는 뜻의 동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바람 풍자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동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쉬운 성어들이 나왔고 한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초 한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게 문항을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십자말풀이에 나오는 성어들은 뭐예요? 두 개의 성어가 하나의 한자가 겹치는 거죠. 우리 그러면 같은 글자가 겹치는 사자성어 모아서 한번 살펴볼까요? 천려일시, 천태만상, 천신망고, 천이 들어가죠. 천. 무슨 천일까요, 여러분? 여러, 많은을 뜻하는 일천천자가 됩니다. 그죠? 자, 천번 생각하다가 한번 실수를 한다. 천 가지 모습, 만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을 뜻할 때 천태만상. 자,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어 라고 했을 때이 신자가 고생, 이 고자도 고생,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힘들과 고난을 겪었다라고 했을 때 천신만고라고 합니다. 지금 이 동그라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한자는 일천천자가 되겠죠. 진태양난, 난형난재. 자, 이번에는 난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난자일까요? 중구난방, 뭐뭐 하기가 어렵다에 해당하는 난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글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물러나지도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해. 두 가지 다 어려운 상황. 그렇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려운 난자를 쓰죠. 형이라 하기도 어렵고 아우라 하기도 어렵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실력이 비슷할 때 난형난재 이럴 때도 난이 들어가고요. 중구난방은요. 여러 입히 그죠? 여러 사람이 말을 하면 막기가 어렵다. 이 난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요거 세 번째 거 볼게요. 지행합일. 지자가 있네요. 지기지우. 지피 지기 위는 두 가지나 들어가네요. 자, 무슨지 알다 지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알다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 실천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를 잘 알아주는 친구. 적을 알고 나를 안다. 지피지기 알다 지자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성어들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볼게요. 삼인성호. 오비삼척. 삼성오신. 삼자? 그죠? 셋을 가리키는 요 삼자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믿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나의 코가, 내 코가 석자야. 나도 힘든 처지야. 남을 돌볼 겨를이 없어. 라고 할때 우리가 오비삼척이라고 하죠. 자, 세 가지로 날마다 나를 살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삼, 공통으로 들어가는 한자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볼게요. 무소풀이, 안하, 무인, 후안, 무치. 무슨 글자가 들어가는지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없을 무자. 자, 하지 않는 바가 없다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 무소풀이라고 하고요. 안하무인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매우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후안무치는요, 자, 두터운 얼굴로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후안무치라고 해요. 이럴 때는 없을 무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글자가 겹치는 사자성어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 중에서 정말 앞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 일곱 번째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성어 중에서도 글의 내용과 관계된 것 또는 만화 문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어를 공부하실 때 성어에 담긴 속뜻과 유래도 꼭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서 기억에 들어갈 것. 자, 이 문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글 지문이 나와 있고 이 글의 주제나 내용과 관련돼 있는 성어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선택지가 모두 성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적의 강력하기가 옛날과 다르고 지형에 유리한 조건이 예전과 상당히 달라졌기에 옛사람이 쌓은 산성은 지금 대부분 쓸수 없다. 그런데도 만약 옛것 그대로 따른다면 이는 기억과 다름이 없다. 어때요? 옛날과 지금은 다른데 자꾸 옛것을 따르려고 한다. 그걸 경계하는 글입니다. 그죠? 그와 관련된 성어를 찾아보니까요. 1번은 인산이네. 사람이 산처럼, 사람이 바다처럼 아주 많이 모였다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답이 될수 없고요. 9마리 소한 가닥의 털. 아주 많은 부부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말할 때 우리가 9마리 소 중에서 한 가닥의 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자, 수어 지교 물과 물고기처럼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긴밀한 사이. 여기서도 아닙니다. 자, 다재다능, 많은 재주, 많은 능력, 다재다능하다. 여기서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5번은요, 각주구검이에요. 배에 새겨서 칼을 구하는 거죠. 칼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배에 새겨놨어요. 그 자리를. 그렇지만 배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가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보고 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죠. 옛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글의 내용과 일치하죠. 옛것을 따르면서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각주구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11번의 답은 5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7학년도 육모에 나온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산을 낮다고 여겨 산 꼭대기에 둥지를 들고 물고기는 연못을 얕다고 여겨 복판 깊은 곳에 구멍을 뚫고 산다. 그러나 사람이 이것들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미끼를 쓰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자가 작은 이익의 유혹에 빠져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면 지옥을 당할 일이 있겠는가? 자, 작은 이익의 유혹, 미끼, 요런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미끼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인데요. 그와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대동소이. 크게 같고, 작게 다르다. 거의 엇비슷한데 아주 작은 부분이 다르다라는 의미고요. 자,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어때요? 실력이 굉장히 비슷해서 무엇을 더 높다, 낮다 할수 없다라고 할때 우리가 막상막하라고 합니다. 자,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이것도 답이 될수 없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작은 이익의 유혹에 빠져서 치욕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려라고 하는 거. 여기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삼모사는 뭐예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란 뜻이죠. 간사한 께로 남을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서 관계 있는 것은, 자, 요런 유형의 문항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래가 나오고요. 그 유래에 관련된 성어를 찾는 겁니다. 이 말을 바칩니다. 사슴인데, 이게 말이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맞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예,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이다라고 하고요. 아닙니다. 사슴입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이 찾는 성어의 뜻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저런 얼토당토하는 짓으로 황제를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다니 하면서 우리가 찾는 성어는 바로 3번이 되겠죠.

0: 지로미마라고 합니다. 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른다. 윗사람을 농락해서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우리가 지로기마라고 하는데, 이 유래 자체가 이 지로기마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기출단골 선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유비무환이 되겠죠. 자, 아까도 나왔었죠.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친구. 자, 오,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다. 다재다능이라고 하고요.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상, 필벌이라고 합니다. 자, 두 사물이 비슷해서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난형난제. 이렇게 우리가 자주 나오는 성어들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내용 있다면 복습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의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수능 완성 마스터 키트, 오늘 2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계 시그널 주제는요, 바로 옷, 의복입니다. 자, 뉴욕 브루클린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한 번은 우유 배달원의 옷을 입었고, 한 번은 경비원처럼 옷을 입었고, 한 번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일반인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아, 여기 버스 정류장이니까 좀 비켜줄래요? 아, 여기 주차장 다 된 것 같아요. 10센트만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지시에 가장 잘 따랐을 것 같아요? 조금은 예상이 가기도 하죠. 경비원 옷을 입은 사람의 지시를 가장 잘 따랐고, 그 다음은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유 배달원이 옷을 입은 사람의 지시를 가장 잘 따랐고, 세 번째로 그냥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일반인 모습을 한 사람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옷, 제복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권위나 힘이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옷이나 제복, clothing, dress, garment에 대한 지문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도 그리고 기출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수능 완성 지문은 옷의 사회적인 힘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 수능 특강 영어 독해에서는요, 장문 독해에서는 옷의 재활용 그리고 이 경제성에 대해서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글들을 같이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서 삽입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인데요. 38번, 오랜만에 뭐가 나왔냐면 for example로 시작을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는 연결어죠. 자, 그러면 앞에 어떤 일반적인 진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 내용도 한번 읽어볼 건데, 사실 내용 자체는 엄청 큰 힌트가 처음에는 되지 않아. 왜냐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자, 봅시다. If an organization's overall strategy, 자,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이 to grow, 성장하는 것이라면 a business level strategy, 자, 이런 사업 수준의 전략은 might be, 무엇일 수 있냐면 to launch a business operation internationally, 자, 어떤 사업적인 수행을 국제적으로 런칭하는 것일 수 있다, 국제적으로 시작하는 것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키워드를 찾아보자면 지금 strategy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자, 조직의 어떠한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수준의 전략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으니까 뭔가 전략과 관련이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지문에서 힌트를 찾을 건데, 자, 지문에서 어떤 힌트가 있으면 좋은 힌트지? 단절이 있으면 좋은 힌트죠. 자, 볼게요. 자,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자, 전략적인, 자, human resource 하면 인적 자원을 얘기하거든? 인적 자원 관리, HSHRM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냐면, 자, senior HR leaders. 자, 어떤 고위의 HR 리더가 developing on HR strategy. 뭐를 만드냐면, 자, 인적 자원의 전략을 만들어요. 이 사람을 여기다 넣으면 좋을지, 저기다 넣으면 좋을지, 조직 체계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전략을 개발을 하는데, 자, 그 전략은 will support the delivery of the organization's overall strategy. 어떤 거를 하냐면요, support 한대요. 뭐를?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전체적인 전략이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것, 수행이 되는 것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HR 전략을 짠다라는 거야. 자, 그것은 뭐를 포함하냐? Including its vision, mission and goals. 이 전체적인 전략이라는 것은 그것의 비전이라던가 미션이라던가 목표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조직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조직의 전체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조직의 전체 전략. 자, 그런데 이 전체 전략에 대해서, 자, 무엇이 맞춰야 된다? 자, 그것은 support 한다. 뭐가? HR 전략이요. HR 전략은
전체 조직의 전략을 서포트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isalignment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alignment가 무슨 뜻인가? 연계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러한 연계는 야. 자, 그럼 앞에서 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잖아. 나왔나? 나왔지. 전체 조직의 전략과 그 안에서 HR 전략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연계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뭐랑 뭐 사이에 between the HR strategy and the organization strategy. 자, HR 전략 그리고 조직의 전략 사이의 연계는 뭐라고 불리냐면 it's called vertical alignment or fit. 자, 적합하다 또는 수직적인 연계다라고 부른답니다. 자, 얘네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적인 연계 라고 부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런데 자, just to examine this idea a little more closely. 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앞에 나온 얘기를 말하겠죠. 자, 아이디어를 a little more closely. 자,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 바라보면은요. The use of the term vertical. 자, 이런 vertical이라는 단어, 수직적인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means 뭐를 의미하냐면 that the HRM strategy. 자, 이 HRM이라는 전략이 needs to look upwards. 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한대요. 그리고 respond to. 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Both business and organizational level strategies. 자, 비즈니스 수준에 그리고 조직 수준의 전략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한대요. 자, 지금 HR 전략이 있는데 이 HR 전략은요. 뭐를 봐야 되냐면 위를 바라봐야 된대요. 그래서 반응을 해야 된대. 조직의 전략 그리고 또 뭐의 전략? 비즈니스 수준의 전략. 비즈니스 수준도 있어요. 비즈니스 수준의 전략을 바라보고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So alignment means 자 여기에서 이 연계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하냐면 that the HR strategy is developed to deliver. 자, 이 HR 전략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었답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deliver. 자,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한다라는 거는 수행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마음속에 어떤 국제적인 확장을 염두에 두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 HR 전략이라는 게 비즈니스 수준, 그리고 조직 전체 수준의 목표를 전달하는데, 목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를 염두해야 된다? International expansion. 어떤? International, 국제적인 확장을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의 연결이 이상하죠? 그럴 때이 주어진 문장을 넣어보는 겁니다. So,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조직의 전체적인 전략이 성장하는 것이라면 비즈니스 레벨의 전략은 무엇이냐?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을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런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사업의 수행을 시작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4번에다가 그걸 넣으면 그러면 HRM 스트래티지는 그러면 자, 이 비즈니스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HR 수준에서도 발달이 되는 거죠. 무엇과 international expansion in mind. 자, 이런 국제적인 발달, 확장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어지는 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it might,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뒤에는 빠르게 읽을게요. Include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cross-cultural competencies among the leadership team이라고 합니다. 자, 뭐를 포함을 하냐면은 계획을 포함을 한답니다. 뭐에 있어서 새로운 다문화관, 문화를 넘어가는 competencies,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것, 누구에 있어서 리더십 팀에 있어서를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international expansion에 대한 이야기가 예시가 등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그래서 자, 조직의 전략과 HR 전략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자, 정답은 4번이었는데 자,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HR 전략과 그 위의 수준의 전략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International expansion을 염두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 then이라는 표현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사례를 원래 이어받았어야 되는데 then이라는 표현이 앞에 거랑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단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답 4번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international expansion 요게 어디서 연결이 되었냐라고 하면 주어진 문장에 요 internationally 부분에서 연결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38번 끝났고 자, 39번으로 가볼게요. 자, 39번도 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공부할 게 있어. 뭐가 있냐면 alternatively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alternatively 무슨 뜻일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른 관점으로 보면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면 좋을까? 자, 첫 번째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위치는요. 어떤 것 뒤에 들어갈까? 하나의 관점이 나오고, 근데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라고 할때 나오겠죠. 자, 그러면 하나의 관점이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보고, 그 뒤에가 이 문장의 위치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Clothing,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옷은요, can be viewed, 어떻게 바라봐질 수 있냐면, as a vast reservoir of meanings. 자, 상당한 reservoir 하면은 이렇게 저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미의 저장소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That can be manipulated or reconstructed. 자, 그것은 조작이 될 수도 있고 재구성이 될수 있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Enhance a person's sense of agency. 어떤 사람의 행위 주체감이라는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로딩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요. 의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의미의 저장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미의 저장소래요. 자, 근데 그것은요, 뭐를 할수 있냐면 어떤 사람의 주체감, 행위 주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에이전시라고 써볼게요. 이 주체감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recently, sociologists have begun to understand the power of artifacts. 자, 사회학자들은요, 시작했습니다. 뭐를 하기 시작했냐? To understand the power of artifacts. 자, 어떠한 인공물의 힘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 근데 뭐를 하는 데 있어서 to exercise a kind of cultural agency. 자, 일종의 문화적인 주체감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 근데 그리고 그건 영향을 끼친답니다. 사회적인 행동과 and attitude, 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in ways that we often fail to recognize.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rtifact, 어떤 인공물의 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를 할수 있다? 문화적인 주체감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자, 1번 볼게요. Technology embodied in machinery, architecture, and computers. 자, 기술은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냐면 구체화가 된 기술입니다. 어디에서? Machinery 하면은 어떤 기계죠? 그리고 architecture, 건축물이고요. And computers, 자, 컴퓨터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것에 구현된 기술은요, 무엇이냐면, is a major influence in modern life. 자, 우리의 현대 삶에서 major influence,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and has tended to obscure. 자, 뭐를 하는 경향이 있냐면,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를? 어떤 사실을요.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에 되시죠? Non-technological artifact. 자, 기술적이지 않은 어떤 artifact. 이런, 뭐죠? Artifact. 인공물이 have been influencing human behavior for centuries. 자, 영향을 끼쳐왔다라는 거야. 인간의 행동에 수백 년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인공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인공물 중에서 이 기술과 관련 있는 인공물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머신러리라든가 아키텍처라든가 컴퓨터스, 자,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떤 역할도 했냐면은 가리는 역할도 했다는 거야. 어떠한 사실을? 자, 바로 기술과 관련 없는 인공물들이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라는 거를 가리는 역할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lothes artifact.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인공물로서의 옷이라는 존재는 create behavior through their capacity to impose social identities. 자, 뭐를 하냐면은 만들어내요. 뭐를? 행동을. 뭐를 통해서? through their capacity. 자, 능력을 통해서 뭐를 하는 능력이냐라고 했을 때 to impose social identities. 사회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and empower people.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to assert latent social identities. 무엇으로요? latent 하면은 잠재된이죠. 잠재된 사회적인 어떤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뭐를 했다? create behavior, 행동을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지금 인공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도 non-technological 기술과 상관없는 인공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옷은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이 사회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발휘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자, 우리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클로딩에 관련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금 가까워져 간다. 라는 것도 눈치를 챌수 있겠죠. 자, on the one hand 라는 표현이 나왔다. 별표. 자, 뭐요? 한편으로는 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자,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styles of clothing. 자, 옷의 스타일은 can be straight jacket. 무엇일 수 있냐면요. straight jacket 하면은 구속하는 옷, 구속복이라는 뜻이거든. 구속복일 수 있습니다. constraining, 뭐를 하는? 제약하는. 자, literally, 말 그대로 a person's movement and manners. 어떤 사람의 움직임이나 태도를 제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As was the case for. 자, 어떤 경우처럼? For women's clothing during the Victorian era. 자,

비크토리아 시대의 여성의 옷차림과 같이 어떠한 트레이드 재킷, 구속복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 제약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볼게요. 이제 정답에 가까워졌겠죠? Four centuries, 어떠한 것에서 수세기 동안 uniforms, 유니폼들, 군복이라던가 경찰복이라던가 아니면 종교와 관련된 유니폼은 have been used, 사용이 되었습니다. To impose social identities,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부과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정체성을 on more or less willing subjects, 어떤 의지가 있는 개인들에게, 의지가 있는 주체들에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 4번 뒤에 문장은요, 얘가 관건인데, 잘 보면은 유니폼이 뭐를 했다? 아이덴티티를 부과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니폼이 사람의 정체성을 제약했다라는 거랑 같은 맥락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견이에요. 제약을 했다. 그래서 정체성을 주었다. 옷이. 라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5번밖에 자리가 없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alternatively. 뭐요? 그와 다른 관점으로 clothing은 어떻게 바라봐질 수 있냐면 의미의 저장소로 바라봐질 수 있고, 그것은 조작되거나 아니면 재구성될 수 있어요.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주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약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주체성을 오히려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구나. 뭐가? 옷이.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 5번. 왜 앞에 하나의 관점이 나왔고, 그거에 반대되는 관점이 그 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Interviews by social psychologists. 사회적인 심리학자의 인터뷰는 suggested.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people attribute. 사람들이, 무엇의 탓으로 돌린대요. 그리고 to their favorite clothes. 어디에 탓으로 돌리냐면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옷으로, 탓을 돌린대요. 뭐를요? 뭐를이 여기 뒤로 이렇게 쫙 밀렸어요. The capacity to influence the ways they express themselves and interact with others.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요.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야. 방식에. 어떠한 방식이냐면 they express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interact,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방식, 그러한 능력을 어디로, 여기 자리에 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뒤로 빠진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렸냐면은, 그들의 좋아하는 옷 탓으로 돌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주체성이 올라갔을 때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뭔가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됐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의복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정체성을 강요하기도 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한다라고 볼수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alternatively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예시가 마지막으로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on the one hand랑 alternatively가 가장 여기에서 배워가야 될 포인트였고요. 그다음에 on the one hand 나온 다음에 무조건 그 뒤에 주어진 문장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문장 다음 문장까지도 같은 내용의 맥락에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 자리에 주어진 문장을 넣었어야지 올바르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4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0번 요약 문제입니다. 요약문 한번 읽어봅시다. The origins of horse riding. Horse riding, 말 타기의 기원은 어떻게 남아있냐면 A하게 남아있습니다라고 해. 바로 정리해 볼게요. 말 타기의 기원은 어떻게 되어 있다? A하게 남아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early civilizations, 어떤 이른 문명은 considered it,
자,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요? too죠. 자, 여기 too를 잘 볼게요. 너무 삐하다. 뭐를 하기에는? 기록을 하기에는 이라고 했어요. 자, 너무 삐하대요. 뭐 하기에는? 기록하기에는. 요렇게 정리를 해보고 우리는 관련된 정보를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The beginning of horse riding. 뭐라고 하냐면요. Horse riding의 시작. 말타기의 시작은요. As momentous a development as it proved to be. 자,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냐면 아주 momentous한 순간. 아주, 뭔가 기억에 남을 중요한 순간으로 proof가 되었지만, 증명이 되었지만, pass unrecorded by history. 뭐라고 할수 있냐면요. 자, unrecorded. 뭐가 되었대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의해서라고요. 그래서 the already literate societies. 자, 이미 literate 하면은요. 문자가 있는 걸 얘기를 하죠. 문자가 있었던 사회. 어디에 위치한? South of the steppe. 자, 이 스텝 지대의 남쪽에 위치한 예를 들어서 수메리안이나 아카디안과 같은 그러한 사회는요. did not pay much attention. 뭐를 했냐면 딱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말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자가 있었던 사회에서 별로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별로 주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fter all, 결국요. All peoples of the third millennium BCE, Middle East. 자, 결국, 자, 이거 민족이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죠? People. 자, 민족의. 근데, 민족들인데, of the third millennium. 자, 3000년 BCE. 어디에서? Middle East 지역에서. 그거는요, were familiar with riding donkeys. 자, 무엇과 익숙했냐면, riding donkeys. 자, 동키를 타는 거. 동키 하면 당나귀잖아. 당나귀를 타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건 무엇이냐면 cousin of the horse. 자, 무엇이냐면 아프리카에 근거지를 둔 아프리카에서 생겨난 horse의 cousin이었죠. 사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나귀나 말이나 되게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o there was nothing striking about the act of riding a different equid. 자, 그래서 nothing striking 별로 놀라울 것이 없었다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The act of riding a different equid. Equid 하면은 말과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과 동물을 타는 거에 대해서 놀랄 것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은 동키를 타는 것, 당나귀를 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이 별로 스트라이킹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퀵 체크 하나 나갈게요. 자, 이 people. 이 사람들 말고요. 요 people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의미가 있죠. 자, 이것도 수능완성에 지금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퀴즈로 냅니다. 자, 이 people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자, in the most ancient depictions of animal riding from the Middle East. 자, 뭐냐면은 가장 고대의 묘사인 거야. 무엇에 있어서? 동물 라이딩에 대해서. From the Middle East. 미들 이스트 하면 중동이죠.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묘사를 했나? 하고 보면은요. 자, 작은. 자, 이거 조각상이에요. 그리고 engraved on rocks. 자, 뭐요? 바위에 그려놓은 낙서. 이런 것들이요. 자, it is hard to tell. 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If the subject is a horse or a donkey. 자, 거기 그려진 주제가, 객체가 무엇이다? horse인지 아니면 donkey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거야. 자, 게다가 a distinct word for horse. horse에 대한 따로 별개의 단어. 뭐와 반대되는? as a post equid. 자, 뭐와 반대되는? 말과와 반대되는. 자, 이 horse라는 단어 자체도요. did not exist.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in the different written languages of the time. 당대의 다른 이렇게 쓰여지는 언어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말과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동키인지 말인지 사람들은 딱히 구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nor did it matter. 자,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The end

camel was not yet the tall, powerful, threatening warhorse of later centuries. 자, 이때 이 동물, 말이라는 동물은요, 사실 아직 극히 크고 강력하고 위협적인 warhorse, 그 전쟁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나도 나타나는. Nor, 그리고 뭐도 하지 않았냐면요, 그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자, 요거 nor 나오고 head 나오면서 도치 구문이죠. 그래서 heard, the herders가 얘가 주어, 그 다음에 head turned가 동사가 되겠죠.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feared warriors,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무서운 전사로 변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야. Horse riding was neither socially nor politically. 자, neither nor이죠.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For the urban peoples living on the edges of the steppe. 자, 누구에게 있어서? 도시 사람들, 도시의 민족들, 어디에 사는? Living on the edges of the steppe. 이 스텝 지역의 오서리에 사는, 경계 지역에 사는 도시 민족들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the absence of a historical record. 자, 무엇이냐면은 이런 역사적인 기록의 부재라는 것이 leaves, 무엇을 남겼냐면 modern scholars, 현대의 scholars, 학자들이 argue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논쟁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How best to date the emergence of writing.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date 하면은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emergence of writing, 말타기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날짜를 맞추는 데 있어서 여전히 뭐가 있다? 논쟁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채워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그렇게 어렵지 않죠? The origins of horse riding. 자, 이거는요. Origins of horse riding. 말타기의 기원. 그게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논쟁을 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른다 이라고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모른다. 자, 그럼 모른다랑 관련이 있는 단어 뭔지 봅시다. 자, debated. 맞죠? 논쟁거리다. clear. 아니고요. unfound. 아직 찾지 못했다. unknown. 아직 모른다. 그 다음에 확립되었다. 1, 3, 4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because early civilizations. 자, 초기의 문명들은요. considered. 자, 그거를요. record 하기에는, 기록하기에는 너무 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 기록하기에는 너무 삐하다. 자, 여기에 삐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뭘까요? 그냥 너무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동기 타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자, B에 들어갈 말 볼게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아니죠. 자, 너무 신성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너무 ordinary, 너무 일반적인 것, 너무 특별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구조와 보겠습니다. 자, 말타기가 역사의 기록이 안 됐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앞에요. unrecorded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nothing striking about the act of writ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둘 다 중요한 힌트가 된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영자의 플레이리스트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easons of Love 라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525,600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뭐가요? 1년이요. 자, 1년이라는 거는요. 525,600분이래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모여서 1년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1분 1분이 어떻게 쓰여지냐가 엄청 중요하겠죠? 너의 1분은 오늘 어떻게 쓰여졌나요? 너의 하루는 어떤 1분들로 구성이 되었나요? 자,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알차게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간다라는 마음으로 1분을 보냈는지 아니면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1분을 보냈는지는 사실 스스로가 답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하루, 오늘의 1분 1분이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Seasons of Love 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1, 42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장문인데요. Sometimes it isn't obvious whether to interpret something as ritual or not 로 시작을 합니다.

자, 때때로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명확하지 않냐면은 무언가를 의식적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대요. 자, 뭐요? 의식적이다 아니면 의식적이지 않다라고 구분을 하는 것이,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떻다? 명확하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consider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drawing the curtains. 자, 커튼을 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f asked. 자,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would probably say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that drawing the curtains. 뭐를 하는 거? 커튼을 치는 것은 커튼을 치는 것이 in their living rooms. 어디에서? 거실에서. 그것이 is a purely instrumental behavior. 자, 순수하게 그냥 기능적인 것이다. 도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For example, city dwellers,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do it after dark. 자, 이제 해가 지면은 그거를 해요. 커튼을 쳐요. To provide privacy.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From the prying eyes of the passersby. 자, 얘 엿보는 눈으로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의 엿보는 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커튼을 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거는 어떤 도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맞는 거고요. Or we might say, 자,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We want to shield the television screen. 우리가 shield the television screen, 텔레비전의 스크린을 방어한다라고 생각을 원할 수도 있어요. 자, from the glaring reflection of sunlight during a crucial football match. 자, 무엇으로부터? 아주 이글이글거리는 sunlight의 반사로부터요. 뭐를 할 때? football game, 중요한 football game 매치에서. 자, 우리 TV 보려고 하는데 막 너무 빛이 강하면 TV 잘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커튼을 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But often, 그치만 종종 we just draw the curtains. 자, 우리는요, 커튼을 쳐요. 왜? Because it's a daily habit. 자, 이것이 그냥 매일매일의 습관이기 때문에 치기도 합니다라는 거야.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because we want to accomplish some specific goals. 자,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목표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목표가 있어서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habit이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커튼을 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특정한 목표도 이상하지 않아요?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로요. If a family from a different cultural group, 자, 어떤 가족이 있는데 다른 문화적 그룹에서 온 거야. 자, moved in next door. 자, 다음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and failed to draw their curtains at night. 자, 근데 밤에 커튼을 치지를 않아요. 또는 or kept them closed all through the day. 하루 종일 친 채로 커튼을 닫아놓은 채로 지내요. 자, 그렇다면 their neighbors, 그들의 이웃들은요, might readily attribute. 자, 쉽게 이것을 탓으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To similar cultural norms. 비슷한 도덕적인, 아니, 문화적인 규범으로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왔는데 커튼을 안 쳐. 또는 커튼을 하루 종일 닫아놔. 자, 그러면 옆에 집 사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문화권이 달라서 그런 거구나. 저 사람들은 커튼에 대한 어떤 습관이 없구나. 커튼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쪽 문화는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거지. 자, 그런데 여기는요. 비슷한 문화적 규범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상하죠? 비슷한 문화적 규범이 아니라 뭐요? 다른. 그래서 여기는 differing 같은 게 와야 돼요. 다른 문화적 규범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Regarding the use of curtains. 커튼의 사용에 있어서. And the social signals this can convey. 자, 이것이 전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그널에 대해서요. 자, 그래서 or imagine 또는 상상해 보라. If someone were to tie the curtains. 자, 다 커튼을 묶어놔요. 서로서로. 뭐 하는 게 아니라 sweeping them apart. 그거를 이렇게 쫙 펼치거나 and using curtain ties 또는 커튼의 타이를 뭐를 해요? 커튼의 타이를 묶는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커튼끼리 막 이렇게 묶어놓는 거야. 그러면 then we would become suddenly aware.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violation of the norms. 자, 무엇에 있어서? window dressing. 자, 이 윈도우를 꾸미는 것에 있어서의 규범을 해쳤음을 금방 알게 되겠죠. 저 커튼끼리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규범이 깨졌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맞아요. But in the absence of some unexpected departure from the usual script. 자, 무엇이냐면요. absence of some expected departure. 자, 어떠한 예측하지 못한 departure from the usual script. 자, 원래의 각본에서의 출발. 그러니까 원래 각본에서의 떨어지는 거. 그게 없다면,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지 않는다면, when a behavior as routine as drawing the curtains. 자,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행동인데, 루틴으로서. drawing the curtains. 자, 이렇게 커튼을 치는 것과 같은 루틴으로서의 행동이 is part of the fabric of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의 일부가 된다면, we are less likely to notice. 자, 우리는 뭐를 할수 있냐면은 일부가 된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가능성이 더 낮아요. 무엇에 대해서? How ritualistic it has become for us. 자, 그것이 얼마나 의식화된 행위인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주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 Why we change our behavior to avoid being judged?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왜 행동을 바꾸는가? 뭐를 하기 위해서? being judged. 판단받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판단을 안 받으려고 행동을 바꾼다.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ritual in routine. 자, ritual. 의식은 의식인데, 어떤 의식이냐면은, 루틴 속에서. 루틴이 된 의식이에요. 자, 그것은 the unnoticed patterns of everyday life. 매일매일의 삶에서 알려지지 않은, 노티스하지 않은, 의식하지 않은, 알고 있지 않은 그러한 패턴들이다 라고 하는 거야. 커튼을 치는 것과 같이 그냥 루틴이 되는 것도요. 그것도 일종의 의식인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식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였죠. 우리 주제가. 그래서 요거 맞아요. 2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How the use of curtains reflect shared values across cultures 라고 합니다. 자, 뭐를 한다 라고 보냐면은 커튼의 사용이 across cultures, 문화 간의 공유된 가치를 반영한다. 공유된 가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Is drawing the curtains just a daily habit or a matter of privacy? 자, 커튼을 치는 것이 그냥 일상의 습관인가? 또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인가? 이거 두 개를 비교하지 않았고요. Cultural behaviors in daily life. 자,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인 행동들. How groups define social norms? 어떻게 그룹이 사회적인 규범을 규정짓는가? 전혀 상관없는 키워드들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른 것은 3번이었죠. 요거 문제까지 아까 문제 풀면서 풀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커튼치기가 목적이 있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습관처럼 반복되는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의례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면, 그러면은, 이 규범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숨어 들어가 있을 때는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정답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 우리 similar를 differing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 가족이 이사를 와서 커튼을 치지 않는다면, 자, 그것은 다른 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C 이렇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했고. 자, 이제 마지막 43, 4,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빨리,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G는요, had a nice little garden school. 예쁜 작은 가든이 학교에 있었어요. The other children had planted various flowers. 다른 아이들이 심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을. 그러나, 지네 것은 was the only garden with rose trees. 무엇이었냐면은, 자, rose tree를 가진, rose 하면 장미잖아요? 장미 tree를 가진 유일한 가든이었어요. 자, she had saved her money. 돈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bought the three rose trees herself. 자, 그리고 세 그루의 rose tree를 샀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Miss Brown. 자, Brown은요, 누구냐면은, 교장 선생님인데, 자, called the little gardeners. 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부른 거죠. 이렇게 가든을 꾸미고 있는 to her. 자, 그리고 one day 어느 날 불렀고요. And promised a prize to the best kept garden.
자, 상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가장 잘 꾸며진 가든에 대해서 with the loveliest flowers, 가장 예쁜 flower들을 가지고요. 자, 지는요, did hope hers would be the best. 자기 가든이 최고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리고 and every day, 매일매일, she went to weed it. 자, 그녀는요, 그거를 가가지고 잡초를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녀는 누굽니까? 바로 지인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가리키는 것은 지인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고. And water her plant. 그리고 식물에 물을 줬고. Which were growing very well.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올게 뭔가 봤더니 B는요. 그날이 드디어 왔다. 갑자기 그날이 오는 거는 내용이 너무 건너뛰어 버리죠. 자, 그 다음에 C 볼게요. Soon after that. 그 이후에 지인은요. caught a cold. 자, 뭐를 하게 되었냐면, 감기에 걸렸고요. 자,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rose tree는요, were covered in green caterpillars.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은, 초록색 애벌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되었어요. C는 일단 그럴듯한데, 그러면 C랑 D 중에서 어떤 게더 그럴듯한지 볼게요. One day. 자, 어느 날, when she was weeding her garden. 자, 그녀가 잡초를 제거하고 있을 때, she heard a loud squeaking noise not far off. 자, 이렇게 squeaking 하면은요, 찍찍 울다거든요. 찍찍 우는 소리를 멀지 않은 곳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끝말잇기가 완전 잘 되는 거는 D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A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이 정원에서 weed를 뽑아낸다. 잡초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자, 근데 잡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어지는 게더 적절하죠. 자, 그러면 일단 D를 앞에 두고요. 나머지가 이어지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그거는 뭐였냐면은 아주 작은 스페로, 참새였습니다. Making a scared sound, 무서운 소리를 내고 있었고요. G는요, looked for the nest. 자, 무엇을 찾았냐면은 둥지를 찾았고요. And found it high in a chestnut tree. 자, 밤나무 위에서 그걸 찾았어요. 자, she went to get a ladder. 자, 그래서 사다리를 가지고 왔고요. 그것은 브라운 교장 선생님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E를 볼게요. She picked the baby sparrow up very carefully. 자, 그녀는요, 이 아기 참새를 들어 올렸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자, 여기에서 she도 가리키는 게 지인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and climb up the ladder. 자,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Carefully, Jean put the little sparrow into the nest. 자, 둥지 안에 그걸 넣어줬고요. 아기 참새를 and then climb down again. 다시 돌아왔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볼게요. 자, 여기 C 한번 보죠. Soon after that, 그 이후에 Jean은요, 감기에 걸렸고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됐어요. 돌아왔을 때 로즈 트리가 어땠냐면은 자, 애벌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것들은요, holes in the leaves and buds. 자, 이렇게 나뭇잎, 꽃송이, 송이 이런 데에다가 다 구멍을 내놨어요. 지는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She might not win. 자, 그녀가 상을 못 탈지도 몰랐어요. 자, 그러면 네가 가리키는 것도 지인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then the mother sparrow appeared. 자, 근데 그 다음에 엄마 참새가 나타났어요. Appeared with her babies,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이 애벌레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For days. 자, 며칠 동안 they came to Jean's garden. 자, 진의 가든에 와가지고 다 애벌레들을 먹어치웠어요. She worked hard to take care of her garden. 자, 그래서 뭐 진은요,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가든을 열심히 돌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에 그녀의 roses는 were blooming beautifully again. 자, 다시 아름답게 로즈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D 다음에 C가 오는 게 맞죠. 일단은 구해주고 그 다음에 도움을 준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에 B 볼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자, Miss Brownie to judge school gardens. 자, 이 스쿨의 가든을 판단하는 그렇게 해서 평가하는 날이 드디어 왔고요. 자, 모든 가든들을 봤고, 근데 when she came to Jean's, 자, 진의 것에 왔을 때, she stopped and admired it very much. 그녀가 멈춰가지고 그것에 찬양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그녀는 누구겠어요? 자, 이거는 교장 선생님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principal, Miss Brown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다른 거고요. 자, I saw all you did from my window. 창문으로 다 봤어. 그리고 you helped the baby sparrow. 자, 이 아기 참새를

도와줬지? 그리고 얘는 나의 보답을 했어. 너의 친절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프라이즈를 줄 거야. For the best and prettiest garden in the school. 자,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가든으로서. 너는 그거를 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스페로우가 sang a loud happy song from a tree. 자, 뭐를 했냐면은 크고 행복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There's your friend cheering for you. 너를 위해서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여기서 you도 진이겠죠. 그래서 C도 진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DCB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DCB 5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른 것은 B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사다리를 가지러 집으로 간게 아니라 이 웨어하우스로 갔죠. 교장 선생님의 창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다.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2회 모의고사도 끝이네요. 자, 여기에서 unknown이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표현이 무엇인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약정공략 윤리와 사상 핵심 기출 분석 특강 6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이번 6강에서는요, 우리 중세시대의 서양 사상가들에 관련된 기출 문항, 그리고 이제 근대 시대와 관련된 문항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엄포를 좀 두고 놓고 이제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문항들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문항도 굉장히, 그치, 좀 난도 있는 문항들, 진짜 중요한 문항들 오늘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미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 공부할 때그 윤사의 최근에 평가원에서 그 맵기를 항상 불맛으로 강도를 높이는 3대장 사상가가 있다라고 소개한 바 있어요. 동양 한국 윤리 사상에서 누구였어? 정약용. 그렇지, 잘 기억해서 정약용. 그리고 서양 윤리에서 두분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스피노자와 칸트야. 스피노자와 칸트. 그런데 오늘 그중에서 스피노자와 관련된 문항들이 좀 후반부에 쫙 배치가 짜르르르르 이어질 거예요.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 단디. 단디 딱 차리고 지금도 이렇게 딱 마음을 딱 하나로 모으고, 그렇지? 오늘 공부하는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번 수능 시험장에서 스피노자 만나면 내가 정말 꼼꼼하게, 예리하게 내가 분석해서 그 문항 꼭 맞추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와 중세 서양 사상가가 제시가 됐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만물을 위한 공통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다. 공통의 법은 다름 아니라 만물을 관통하는 옳은 이성이다. 옳은 이성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과 동일하다. 어? 얘들아, 알겠지? 고대 서양 사상이야. 보니까 이성 나와 있고요. 모든 만물 나와 있고, 우주 나와 있고, 결국 신까지 나왔네. 그렇죠. 스토아파가 되겠습니다. 스토아파 얘기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자연, 우주, 신, 공통된 본성.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 공통된 법은 뭐라 그랬어? 이 공통된 법은 뭐야? 그렇죠? 필연적인 자연 법칙. 로고스에 따른 자연 법칙, 즉 자연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얘들아, 옳은 이성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신과 동일하다. 아, 그 이성, 그 로고스가 바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서양 사상, 그래서 다시 한번 스토아파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세 서양 사상이야. 만물을 다스리는 이성 자체는 신 안에 존재하며 법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법은 영원한 법으로 불린다. 이성적인 피조물에 의해 탁월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그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었고 중요하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누구지? 그렇죠.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중세 서양 사상가로서 아퀴나스는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파악한 그 영원법의 일부,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고, 인간은 어때? 그 자연법을 통해서 영원법에 참여하게 된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요, 스토아파와 아퀴나스가 같이 갑걸로 제시가 됐던 문항을 소개하면서, 요런 패턴 잘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라고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바로 그 문항이, 그죠? 이 문항입니다. 바로 직전에 치루어졌었던 2026 학년도 수능시험 문항이었습니다. 얘들아, 정답률이 수능시험에서 27%였으면 어때? 굉장히 낮은 거야.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육모가 아니라 그랬어. 심지어 구모도 아니야. 수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장까지 왔으면 이미 윤사회에 막 나를 막 갈아갖고 왔잖아. 그런데도 정답률이 30%가 안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인데, 어? 스토아파와 스핀, 죄송해요. 스토아파와, 그렇지. 아퀴나스는 이미 지난 시간에 풀어본 것처럼 한번 나왔던 조합인데 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오답률이 높았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좀더 분석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았어. 쉽지가 않았고요. 한 선지 한 선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꼼꼼하게, 예리하게,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거 가져가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삐뽀, 삐뽀. 요런 거 가져가셔야 돼요. 신의 섭리 전체는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이렇게 다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아파 사상의 입장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있어서 자연이 바로 그 자체가 신이었어. 그치? 신이 바로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섭리 전체가 결국 자연의 법칙이야. 자연법이야. 신의 섭리 전체가 결국 자연법이네. 똑같은 거네. 그치? 이두 개가 스토아파 사상가에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똑같은 거니까 두 개가. A와 B가 똑같다면 A는 B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서로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다시 봐봐. 신의 섭리 전체가 바로 자연법이야. 자연법이 바로 신의 섭리 전체야. 왜?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니까.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가능해요? 문제는 아퀴나스야. 얘들아, 잘 봐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 계속 얘기했어.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뭐니?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뭐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 그런데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신의 무한한 영원법의 전체를 다 파악하는 건 불가능해.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뭐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 그치? 다 공부했던 내용이잖아. 다시 봐봐.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자연법이 뭐라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영원법의 일부잖아. 신의 섭리 전체를 영원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영원법이 더큰 개념이니? 자연법이 더큰 개념이니? 아퀴나스에 따르면 그렇지. 영원법이 더큰 개념이지. 그 영원법의 일부를 파악한 게 자연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의 섭리 전체가 자연법 안에 포함된다? 에이,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공부한 데서 할수 있어, 얘들아. 수능 시험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뭐 아주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막 아주 신기한 문제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누누이 얘기합니다. 배운 교육 과정 안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게 나오는 거야. 제발 쫄지 않기. 알겠지? 할수 있어. 아, 기억을 가만히 보니까 아퀴나스는 아니오. 요거 걸러낸 게, 요게 킥이라는 거지? 이게 딱 걸러지는 순간, 그렇지. 기억은 맞네. A에 들어갈 수 있네. 그럼 당연히 3번, 4번, 5번이 떨어져 나가게 되잖아. 3번, 4번 다 24%, 23%. 거의 두개 합치면 50% 친구들이 다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일단 기억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런 오답을 일단 지워 나갈 수 있습니다. 2번 보자.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당위이다. 얘들아, 스토아파 생각해봐. 완전한 행복이 뭐니? 그렇지,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렇지, 로고스에 따른 이성에 따른 삶을 삶으로써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건 뭐야?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이성에 따라 살았다는 것이고, 로고스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덕 있는 삶이고, 그게 바로 도덕적인 삶이자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한 행복, 이런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건 목적이자,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당위이다. 성립 가능해요.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완전한 행복은 뭐니? 그렇죠. 신의 은총을 입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거야. 얘들아, 신의 은총.

사랑을 받아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 그건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것을 지향해야만 하는 인간의 당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한 행복의 구체적인 함의는 다르지만, 완전한 행복은 인간이 바라는 목적이자 당위예요. 요 정도의 진술은 둘 다, 공통적인 진술로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풀어갈 수 있어. 한번 우리 디귿 리을도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완성은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천천히 보자. 스토아파 어때? 스토아파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었지?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된 본성. 그게 바로 이성, 로고스였어.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성적으로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야. 왜냐하면 인간과 자연과 신의 공통 본성이 바로 이성, 로고스였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완성은 이성에 따른 삶이야. 그런데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이성 자체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신이야. 그게 바로 신의 필연성, 신적 필연성이야. 그게 바로 신의 섭리, 그게 바로 신의 계획이야. 아,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나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나 결국 둘 다다 이성, 즉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 두 개는 똑같은 거야.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얘들아,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도 어때? 인간 본성을 완성한다고 하는 건 신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선생님 계속 얘기해.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은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 영원법에 따라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어. 따라서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그 영원법의 내용, 이미 그 영원법의 내용을 인간의 본성 안에 다 부여해 놓았어. 따라서 그 인간의 본성을 완성한다고 하는 건 신의 계획에 무엇하는 거야? 참여하는 것이잖아. 아, 이건 공통점이네. 따라서 B에 들어가야 되겠네. 리을 보겠습니다. 도덕적 실천을 행한 자라면 자연법 역시 준수한 자이다. 아퀴나스부터 볼까? 아퀴나스에 따르면 그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보편적 도덕 법칙이잖아. 따라서 어때? 도덕적 실천을 행한 자라면 자연법 역시 준수한 자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죠. 스토아학파 기억하지 얘들아? 스토아학파가 이야기한 자연법은 자연 법칙이야. 그 자연법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은 뭐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 그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덕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지. 모든 정념이 초연한 아파테이아에 이를 수 있는 거잖아. 아, 자연법을 준수한다는 건 도덕적 실천과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이 다 공통점이다라고 하는 거 가져가셔야 되겠지?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입니다. 당시에 거의 오답률 완전 상위 랭크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답률 거의 1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문항들은요, 어때? 살짝살짝 선지를 바꿔서 다시 등장할 수 있어. 여전히 아무리 한번 치러졌던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살짝살짝 선지만 다듬어도 여전히 매운맛 불맛은 남아있기 때문에 친구들 꼼꼼하게 완전하게 자신의 입으로 완전하게 설명될 때까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설명에 납득될 때까지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면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중세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일단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갑과 을이 동시에 나왔으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가 될 가능성, 그런 확률이 제일 높겠죠. 절제라고 하는 건 자신을 완전히 신에게 바치는 사랑, 용기란 역시 신에 대한 사랑, 정의도 신에 대한 사랑, 지혜도 역시 그렇죠.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용절정의 사주덕을 다 신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했어. 누구야?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되겠네요. 지용절정,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다 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네, 해석했습니다.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인데 이걸 원용해서 그리스도교 사상을 펼쳐나갔구나.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 품성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 원리 이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인 덕,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돼. 그 초자연적인 목적은 뭐야?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목적을 향하게 되는데 누굴까? 좋아요. 아퀴나스가 되겠네요. 인간은 이성만으로도 자신의 유한성을 초월할 수 있다? 아니죠? 갑과 을 모두 인정하지 않지. 자신의 인간의 그 유한성을 초월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도 초월할 수 없고요. 영원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도 없죠.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죄악은 불변하는 선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발생한다. 맞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죄악이라고 하는 건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실체도 아니야. 그럼 죄악은 뭐였어? 악은 뭐였어? 선이 없는 상태. 선의 결핍. 선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야. 불변하는 선은 결국 신을 의미하죠? 아, 그 신의 뜻을 인간이 외면하는 데서, 인간이 신에게서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신을 외면했고, 그것으로부터 죄악이 발생했다. 네.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 맞는 진술이 되겠죠.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다. 자연법이 영원하다는 건 맞아. 그치? 그런데 후반부 봐봐.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은 아니죠. 3번 같은 이런 선지 잘 봐두세요. 자,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준수해야 하는? 그렇죠. 오직 인간.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지. 왜냐하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 이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법을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그치? 자연법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었습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 철학적으로 딱 증명만 딱 하고 안 믿어. 그럼 그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니? 아니지.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적은요. 존재를 철학적으로 딱 증명하는 것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그렇죠? 신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신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종교적인 덕을 또 얻고요. 또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 신을 또 받아들이고 신과 하나가 되는 거 필요합니다.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다? 아니죠? 두 사상가들,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신의 은총을 통해서 신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가 되려면 내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 순서대로 탐구해 볼게요. 동일한 종류에 속하면서 동일한 이성을 공유하는 생명들의 완성 형식은 하나이다. 그렇다면 만물로 이루어진 우주도 하나이고, 만물을 관통하는 신도 하나이고, 모든 지적 생명체들에게 공통된 이성도 하나이고, 역시나 법도 하나이다. 그럼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 반복되는 워딩들이 나온다는 거 느껴졌니, 얘들아? 옳지, 잘했다. 어떤 입장이야? 그렇죠. 스토아학파라고 하는 것알수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성을 강조하면서, 로고스를 강조하면서 인간과, 그렇지, 자연과 신의 공통적인 본성이 바로 이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의 법은 자연법을 의미하겠네요. 우리 인간은 실체인 신의 유한한 형태이다. 자, 실체는 신인데, 인간은 그 신의 유한한 형태이다. 누구니? 근대 서양 사상가. 그렇지, 드디어 나왔다.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다.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 알아도 지금 형광펜 드시고 밑줄 빡빡 치고 완전히 알아두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선이다. 즉, 천천히 생각해봐. 스피노자는 양태인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 모든 양태들은 다 자기 보존의 성향,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선은 뭐니? 여기 나왔잖아. 너무 중요한 문장이야. 선은 뭐니? 자기 보존에 유익한 거. 인간에게 유익한 거. 자기 보존에게 유익하면 그게 선인 거야. 그치? 자기 보존에 해로우면 그게 바로 악인 거야. 그런데 자기 보존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야? 그렇죠. 신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 아,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평화, 평안, 안정. 이것만큼 자기 보존이 유익한 게 어디 있겠니? 그럼 그것이 바로 그렇지. 인간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 그렇죠. 지복이 되는 거야. 다시 해봐. 스피노자에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유익한 거야. 자기 보존에게 유익하면 그게 바로 선이야. 자, 여기 밑에 스피노자가 나와 있고요. 위에, 그렇죠. 스토아학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A는요, 스토아학파가 네, 스피노자가 아니오. B는요, 스토아학파가 네, 신은요, 그렇죠. 스피노자가 네,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구모에서 정답률이 지금 10%대를 기록했어. 스피노자는 한번 등장했다 하면 같이 나오든 단독으로 나오든, 그렇지. 오답률이 확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한번 꼼꼼하게 차분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과 인간은 동일한

써 있는 것 같아. 너 동일한 부류 아닌데. 그러면 간만의 입장 맞네. 이렇게 차분하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니은 볼게요. 정념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음은 불행의 확실한 징표인가? 잘 보자. 일단 얘들아, 스피노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으면 이거 불행의 확실한 지표 맞지? 왜냐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 상황은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고 정념에 예속되고 정념에 지배당하는 것이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 최고의 문제 상황이었잖아. 그치? 따라서 정념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건 불행의 확실한 징표 맞습니다. 스토아파 사상가들 맞을까? 천천히 보자. 스토아파 사상가들에 있어서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해봐. 행복이 뭐니? 불행의 반대를 생각해봐. 행복. 스토아파 사상가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뭐야? 아파테이아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아파테이아는 뭐야?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상태잖아. 다시 한번. 아파테이아는 뭐였어?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부동심의 경지잖아. 모든 정념으로부터 초연한 게 행복인데. 초연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있으면 불행의 확실한 징표 맞지? 아, 차분히 생각해 본다면 공통점 맞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연법칙은 신의 의지와 섭리를 모두 포함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얘들아, 스피노자 의견이 맞는지부터 한번 보자. 일단 가만히 보면 맞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신즉 자연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틀렸지. 이거 틀렸어. 이거 이런 거 계속 걸리면 안 되는데 틀렸니? 그렇지.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요, 인격이 없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인격이 없어. 따라서 의지 없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막 결정을 내리고 이런 인격이 없어요.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어. 다시 한번 스피노자의 신은 인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지 가질 수 없어요.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기 존재의 보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도 선이 되는가? 얘들아, 봐봐. 다시 한번 이거 봐봐. 유익한 것이 선이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는 거야. 우리 이거 계속 낼 거다, 얘들아. 우리 계속 요거 내고 있어. 자기 보존, 코나 투수. 계속 문제 출제하고 있는 거 알지? 자기 보존은 유익한 게 선이야. 유익한 게 선. 유익한 게 선. 계속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보잖아. 자기 보존에 유익하지 않아도 선입니까? 아니. 유익한 게 선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에 유익하지 않으면 선이 될수 없어요. 따라서 답은요.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신즉 자연 바로 나왔죠? 누구야? 그렇죠. 일단 스피노자가 되겠네요. 개별적인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오직 신즉 자연만이 유일한 실체이고요. 나머지 모든 개별적인 존재들은 다 양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자. 정서는 신체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래? 자, 지금 중요한 얘기 나왔다. 활동 능력 나왔어. 줄여서 활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 활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변용의 관념이 바로 정서래.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에 타당한 원인이 될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적인 정서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정서를 수동적인 정서라고 이해한다. 잘 봐봐. 잘 봐봐. 너무 좋아. 이런 거잘 가져가세요. 최근에는 평가원에서 계속 스피노자를 어떤 것으로 불맛을 입히고 있냐면 자기 보존, 코나투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유익한 것이 선이다. 그 개념.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이 선이다. 그 개념 계속 가져가세요. 그리고 요 정서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서를 얘기했는데 기쁨과 슬픔이야. 기쁨과 슬픔. 가장 대표적으로 스피노자가 이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대표적인 능동적인 정서고요. 슬픔이 대표적인 수동적인 정서야.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이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는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켜줘. 그치? 우리가 기쁘고 막 이런 막 상쾌함과 유쾌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봐.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어때? 자신의 활력이 막 증진되면서 어때? 자기 보존에 막 도움이 되겠지. 이런 게 능동적인 정서야. 그런데 슬픔 생각해봐, 얘들아. 슬픔은 아주 무서운 거야. 슬픔에 침잠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때? 심신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 몸과 마음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 활동 능력이 다 저하될 수밖에 없어. 슬픔에 압도당한 사람은 어때? 자기를 보존하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활력을 유지할 만한 힘을 얻지 못해. 그런 슬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죠. 수동적인 것이야. 이해했니, 얘들아? 자, 그는요,
스피노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동적인 정서, 기쁨, 활력을 느끼는 것, 이런

것 충분히 다 인정해요. 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고, 인간은 양태로서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기 보존 욕구를 갖고 있다. 그는 분명히 긍정하고 있다는 것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한다. 다 좋은 말인데 딱한 글자 때문에 틀렸어. 왜 틀렸니? 그렇죠. 자연 세계의 박, 요박 때문에 틀렸습니다. 신즉 자연이 유일한 실체고요. 그 자체가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자연을 초월할 순 없어. 자연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신은 모든 자연 만물을 생산해낸 내재적인 원인입니다. 밖에 있을 수 없어요.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맞는 말인 것 같지? 스피노자가 이성을 통해서 지극한 행복에 도달해야 한다고 봤잖아요. 왜 틀렸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틀렸지? 그렇지. 쾌락을 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능동적인 정서인 기쁨 인정했어.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스피노자 자기 보존의 욕구 긍정했습니다. 아주 상큼한 그런 활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몸에 좋은 그런 건강한 그런 음식, 과일 같은 거 생각해봐. 아주 그치? 신선한 그런 과일, 사과 같은 거 하나 싹 베어 물면서 뭐 신선한 산들바람 그런 거 쐬면서 아, 너무 유쾌하고 기쁨을 느끼고 이런 건요. 그런 기쁨 완전 인정했어요. 긍정적으로 인정했어요. 억제해야 한다. 억제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연의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다. 다 좋은데 왜 틀렸어? 그렇죠. 자연은요, 이런 필연적인 인과적 관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 자연은 인과적인 필연성 그 자체였어요.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 그렇죠. 이런 거 가져가 보자. 잘 봐봐.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스피노자가 추구하는 사람이야.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 그렇죠? 이성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잖아. 얘들아, 그런 이성적인 사람은 어때? 만물의 필연적인 발생 원인과 질서인 그 신즉 자연, 그 신적 필연성, 그 신적 필연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따라서 이런 이성적인 사람은 신직자연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한 원인은 뭐야?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다. 원인이자 그것이 발생하는 인과 조건인 신직자연을 이야기하잖아. 신직자연에 대한 명확한 관념과 인식 필요합니다. 선은 양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이다. 얘들아, 잘 봐봐. 선을요, 자기 보존과 엮는 거 좋아. 그런데 5번은 왜 틀렸어?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가 바로 선은 아니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선은 자기 보존에 유익한 거야. 자기 보존에 도움이 돼야 돼. 그러려면 활동 능력만 딱 가지고만 있으면 되니? 안 되지. 그 활동 능력을 무엇해야 돼? 그렇지, 발휘하고. 그 활동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계속해서 증진시켜 나가야지. 활동 능력을 지금 무엇하라고 있어? 증대시키라고 했잖아. 활동 능력을 가만히 갖고만 있어 이러면 안 돼. 그치? 그 활동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증대시키고. 증진시키고, 그저 발휘하고, 개발하고 해야 되죠? 아, 활동 능력 그 자체가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의해 생활하는 한, 그들은 본성에 있어서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이미 무엇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계속해서 누구야?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필연적인 신적 필연성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하게끔 그렇게 작동하게끔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생각하죠. 이성만으로는 덕과 부덕을 발견할 수 없고요. 덕과 부덕이 유발하는 인상, 즉 감정이나 소감을 통해서만 우리는 덕과 부덕의 차이를 확정할 수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누굴까? 그렇죠. 흄이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진다라고 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정념은 필연성 밖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 감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정념을 능동적 감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여기까지 참 좋아. 그런데 왜 틀린 거야? 그렇죠. 아무리 정념이라고 할지라도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에서 그 신적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은 신 안에서만 존재하잖아. 따라서 필연성 밖에 있을 수 없어. 아무리 정념이라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그 정념이 발생하게 된그 원인과 조건인 신즉 자연 안에서 존재합니다. 모든 양태는 자기 보존을 위해 자기 파괴 성향을 극복해야 한다?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모든 양태는 다 자기 보존의 성향을 갖고 있다. 자기 보존의 본성,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기 파괴 성향 같은 것은 애시당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행위에 내재하는 선악의 속성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맨날 나와 있더라. 이게 틀렸지. 이제 걸러낼 수 있어야 돼. 천천히 보자. 거의 44%나 되는 친구들이 3번 골라서 이거 이 문제 틀렸는데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돼. 천천히 보자. 흉은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품성 속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선과 악은 어떤 외부의 그 행위 속에 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그러면 선과 악은 뭐야? 선과 악은 뭐야?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찰자.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시인의 감정과 부인의 감정이잖아.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행위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은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판단에 오류를 밝힐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맨날 나와, 요즘에. 자, 흄이 이야기하는 이성의 능력,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성은 어떤 역할,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 팩트 체크할 수 있다 그랬지?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를 변별하고요. 또, 감정이 설정해 놓은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절차 같은 거 안내해주고요. 추론 같은 거 하게 해준다고 했어? 이거 봐봐. 감정이 기초하고 있는 판단. 그게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그게 타당한지 타당한지 아닌지는 이성이 보조적인 역할로 이거 밝힐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가 될수 없다. 아니죠. 스피노자는 이성에 따라서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이고, 그게 바로 도덕적 행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흉도 어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적 행위가 될수 있어요. 왜?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 중에서 일부는 어때? 사회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시인의 감정의 대상이 될수 있잖아. 사회적으로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 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도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가 될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스피노자, 흄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신이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계속 나오지. 진짜. 선생님, 어쩜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근데 어쩜 이렇게 정답률이 계속 낮아요? 이런 생각 들지 않니, 얘들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풀어야 돼. 그치? 선생님, 누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핵심 기출 분석 특강 오답, 쭉쭉 오답률 높은 문항들 선별해서 풀고 있지, 약정 공략. 같이 세트로 선생님 뭐 같이 꼭 들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수능 완성, 후반부에는 OX 특강 같이 들으세요. 그 시너지 효과 정말 체감할 수 있을 거야. 계속 풀면 얘들아 평가원에서 뭘 물어보는지 보이거든. 연이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은 곧 자연이며 실체이다. 신즉 자연, 유일한 실체. 그렇죠. 스피노자입니다. 실체와 대비되는 개체라는 표현을 썼네. 즉,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 우리가 공부한 용어로 따지면 양태 혹은 변용 요 정도로 공부했죠. 이런 개체, 즉 양태, 즉 변용은 유일한 실체인 신즉 자연의, 그렇죠, 양태이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무한히 많은 것들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따라 나와야만 한다. 모든 것은 신즉 자연 안에서 신즉 자연으로부터 존재하게 된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적 본성은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아니지, 얘들아. 왜냐하면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적 본성 그 자체가 필연적인 자연 법칙입니다. 똑같은 거야. 따라서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 양태가 된다? 얘들아, 근데 유일한 실체는 신즉 자연이잖아. 그 신즉 자연의 양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잖아. 그런데 모든 만물이 다 욕망, 사랑, 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뭐 욕망, 사랑, 지성을 갖지 못한, 가지지 못한 그런 개체들 중에서도 그렇지, 양태가 있잖아. 다른 만물들, 다른 사물들을 보면요. 욕망, 사랑, 지성을 다 모두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수 있을 정도로 유한하다. 선생님, 이 양태는 유한하다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거죠? 에이, 아니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유한하고는 양태의

성이 유한하다는 거고요. 그 양태의 수는요, 무한히 많지. 그치? 신즉 자연 안에 존재하는, 신즉 자연이 생산한 수많은 만물들을 생각해봐. 인간과 모든 만물들의 수를 다셀수 없잖아. 무한히 많잖아. 따라서 유한하다. 틀렸습니다.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 4번. 지면 제발 이런 거 우리 이제 틀리지 않기. 그 당시에 요 4번 무려 40%의 친구들이 이걸 골라서 틀렸어.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이제 설명해봐. 그 앞에서 똑같은 문제 나왔었어. 비슷한 맥락의 문제 나왔어. 왜 틀렸어? 옳지. 어이구, 너무 잘했다. 그래. 스피노자의 신은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인격 없어. 의지 없어. 나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골라야지. 막 선택하고 막 결정하는 그런 인격 의지 딩딩 없어. 평가원은 계속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도 계속 틀리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5번입니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인 인과관계, 그게 바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이지, 필연적인 인과법칙이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신적 필연성, 즉 필연적 인과관계 많이 성립하지. 이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 즉 우연이야, 우연. 실제적 인과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우연인데, 우연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이 우주이자 세계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5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근데 서양 사상 갑니다. 신은 곧 자연이다. 선생님 안 봐도 알것 같아요. 또 스피노자죠. 맞아. 근데 우리 제시문 꼼꼼히 봐야 돼. 제시문 너무 좋고요. 이 제시문 속에 스피노자를 깊이 이해하는 단초가 들어있고요. 그렇지. 이번 수능에서 새롭게 등장할 선지들에 대한 힌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신은 물리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을 완전하게 이해함으로써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지극한 행복,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즉, 신에 대한 이해는 최고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준다. 완전한 행복은 신을 인식하는 데서 성립한다.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고, 그 인식을 이야기하면서 이성적 인식과 직관적 인식을 모두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덕이 요구하는 것만을 행할 수 있다. 정신의 최고의 덕은 무엇이야?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억한 얘들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이었지? 그런데 왜 신을 인식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 될까? 그 신적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 자기 보존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야. 그 신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어때?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심신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고, 그렇지, 기쁨 속에서 활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 아, 계속해서 스피노자, 우리에게 이런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보존에 아주 유용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 볼게요.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끝난다. 어떤 외적 대상을 이해했어. 이성적으로. 아, 저게 왜 저런 일이 발생했는지 필연적인, 그렇죠? 원인과 조건을 다 이해했어. 이성적으로. 그러면 그 끝이 언제나 감정적으로 막 동요하는 걸로 끝나니? 아니지. 오히려 스피노자는요, 우리가 외적 대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 이해해서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발생과 발생 원인과 조건을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면 감정적 동요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념의, 그렇죠?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이다. 왜 틀렸어? 인간은 실체가 아닙니다. 신의 양태였네요. 양태의 변용,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실체 아니죠.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 실현은 불가능하다. 얘들아, 잘 봐봐. 3번 같은 요런 선지 잘 봐. 자연이 뭐니? 여기서 신이야. 그치?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스피노자가 중시한 거 맞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고도 우리 공부했고,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 이렇게도 공부했습니다. 자, 신, 즉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은 바로 신, 즉 자연의 필연성에 대해서 어때? 지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이런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거 불가능하지. 자, 완전

완전한 자유를 신화한다는 건 뭐야?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잖아.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 스피노자는 인간과 신 모두 자유의지는 가질 수 없지만, 인간은 신적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즉 자연의 필연성을 어때?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 즉,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자연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3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의지는 가질 수 있다. 왜 틀렸어?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도 없고요. 자유의지도 가질 수 없어요. 단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인간 자리에 신을 넣어도 똑같아. 신도 역시요. 자신이 필연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필연성 벗어날 수 없고요.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나? 스피노자의 신은 의지 없어.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어요. 5번입니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야. 오히려 스피노자는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건 양태잖아. 양태는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인간의 자기 보존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을의 입장을 순서대로 탐구할게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누굴까? 그렇죠. 흄이 되겠네요.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임무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을 볼게요. 신은요, 절대적으로 무한한 존재. 즉,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들로 이루어진 실체야. 반면에, 개별적인 사물은 신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그렇죠. 스피노자가 되겠습니다. A는요, 흄이 예, 스피노자가 아니오. B는요, 그렇죠. 흄이 예, 신은요, 좋아요. 스피노자가 예, 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선악 판단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자연 본성이 기초하는가? 자, 요 기억 같은 요런 선지도 얘들아. 다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다. 그치? 한번 천천히 보자. 일단 먼저 스피노자부터 보겠습니다. 스피노자의 선이 뭐였어? 오늘 계속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자기 보존에 유익한 거. 옳지. 악은 뭐였어? 자기 보존에 해로운 거. 좋아. 잘하는데.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양태인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악 판단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기초한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흄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이니? 어때? 자연적 성향인 그 공감 능력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바로 선이고 또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에 대해서 부인의 감정을 보편적으로 느끼면 그것이 바로 악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어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아, 도덕과 관련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덕감이라고 하는 자연적 본성이 기초하죠. 따라서 이것은 공통적인 진술에 해당하겠네요. 니은입니다. 개인의 승인 감정은 자신의 이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얘들아, 천천히 보자. 자, 흉이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이 승인의 감정을 느꼈어. 저거 너무 좋다. 나 저런 행동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 유쾌해. 시인의 감정, 승인의 감정을 느꼈어. 이건 자신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무조건 승인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무조건 부인의 감정,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거? 아니지. 자신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왜 인간은? 흄은? 뭐라고 정했어? 모든 사람은 자연적 성향인 공감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 자신의 편협한 관점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이해 관심에서 벗어나서 승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그럼 천천히 보자. 스피노자 어떨까? 아, 그러니까 이거 순서도 그림이었죠? 따라서 아, 흄이 예라고만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흄이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귿 볼게요. 비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사랑의 정서를 지닐 수 있는가? 디귿과 리을은 다 시니까요. 스피노자만의 입장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구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비인격적인 신. 스피노자의 신은 신즉 자연으로서 비인격적인 신 맞죠? 그러면 비인격적인 신에 대해서 사랑의 정서, 이런 능동적인 정서 느낄 수 있죠? 스피노자는 계속해서 뭘 얘기했어? 신에 대한 집중.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보존에 유익한 그런 능동적인 정서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사건 대신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니, 얘들아? 봐봐. 스피노자에 따르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에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필연적인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일 대신에 다른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지. 그치? 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9번입니다.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정념과 이성의 싸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건 엄밀하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대요. 즉, 이성은 감히 정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성은 정념의 노예일 뿐이고 노예여야만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우리가 행동의 어떤 동기가 되는 건,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건 정념, 즉 감정이고요. 따라서 행동의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감정, 즉 정념입니다. 이성은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돼. 그러니까 정념과 이성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성은 정념의 노예이고 또 노예일 뿐이어야 한다. 이성은 정념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임무도 탐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이런 보조적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이런 강한 워딩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흄도 여전히 이성의 보조적인 기능을 인정함으로써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요 정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기여할 수 있어서 팩트 체크할 수 있어서 진위, 참 거짓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 정념이 기초하고 있는, 정념이 근거로 삼는 그 믿음, 그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 팩트 맞냐? 이것은 내 이성이 변별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한 방법, 수단, 절차를 이성은 안내해 줄수 있고요. 또 어떤 이성을 통해서 추론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쾌락이나 불쾌의 공감적인 움직임을 일으킨다. 자, 우리가 어떤 광경을 보는 관찰자가 됐을 때그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쾌락이나 불쾌의 감정이 바로 도덕적인 선과 악, 덕과 악덕이다라고 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흄의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이성은 도덕적 선악을 판별함으로써 정념에 봉사한다. 맨날 나오지? 절대 이거 다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왜 틀렸어? 도덕적 선과 악을 판별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야. 그러면 이성은 뭘 판별하는 거야? 그렇죠. 팩트, 진위, 참 거짓, 타당성을 판별하는 것이었어요. 이성은 불쾌의 감정을 통제하여 정념의 안정에 기여한다. 이런 거 절대 인정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노예인 이성이 주인인 감정을 통제하니? 이성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3번 볼게요. 이성은 감정에 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의욕할 수 있다? 주인인 감정이 반하는 그런 행위를 이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욕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흄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어떤 행동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것, 도덕적 행위에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난다. 얘들아, 4번 같은 요런 소지 잘 봐봐.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는 경우에만 쾌락의 감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사적인 행복을 고려할 때도 우리가 쾌락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인간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지 쾌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맞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가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시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요.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선이고 덕이다라고 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 스피노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지만 스피노자는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다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들아, 스피노자가 어렵게 나온다는 걸 모르는 애가 어디 있니? 모르는 수험생이 어디 있니?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자꾸만 이렇게 오답률이 높게 나올까? 이번 6모에서도 스피노자 문항 오답률 여전히 높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스피노자에 대해서 더, 그렇죠? 갈고 닦는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닌가? 아니, 유학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 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이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막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0: 네,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이렇게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의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 갈 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 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빈칸 추론이라는 가장 큰 유형, 많은 유형의 중간을 이렇게 훅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30번까지 빈칸 추론 1의 유형들이 문제가 있는데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에요. 빈칸 추론 문제의 도입부는 사실은 하나의 단어나 두 개의 짧은 구,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이런 짧은 구로 이루어진 그래도 비교적 여러분들이 가독하기에는 쉬운 파트가 됩니다. 빈칸 추론 2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쉽다고 여겨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짧다고 해서 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31번 첫 번째 빈칸 추론 문제가 3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긴 하나의 통 문장이나 아주 긴 구를 집어넣는 빈칸 추론 2 유형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밟아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유형으로 가는 연습 한번 오늘도 잘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Step by step, 단계별로요. 가게 되면 the unseen path. 보이지 않던 길이 becomes clear,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 추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막연함이 이제는 확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단서도 찾고 오답의 근거도 한번 찾아서 답도 지워가는 그래야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총 5개의 문제 준비해봤고요. 14번부터 시작합니다. 14번부터 18번까지 짧은 구 혹은 하나의 단어를 넣는 우리가 이게 문장을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문제풀이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정답의 근거가 이 문장의 글의 구조상 어디에 있는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을 봤었거든. 일단 주제문과 도입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주제문이거나 혹은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뒤에서 계속 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제문에 준하는 내용을 가져다가 같이 빈칸과 같이 놓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중후반부에 빈칸이 있는 경우들이 사실 오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반전이 중간에 있는지 그리고 이 빈칸의 근거가 대부분은 그 주변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반전이 되는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우리가 대조구조로 한번 봐서 한번 선택지랑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한번 먼저 보세요. Musical scores within any film.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키워드가 딱 두 개가 보입니다. 영화에서 뭐야? 음악 악보에 관련된 겁니다. 영화에서의 음악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화면들이 혹은 대화가 있는 것보다 음악이 딱 더해지면 어때? 완전히 다른 라운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영화 속, 그 어떤 영화에서든지 그 내에서 음악, 이 악보, 음악적인 이 악보가 can add, 추가하고 더할 수 있습니다. An additional layer to the film context. 이 film, 영화의 텍스트에 어떤 추가적인 층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일단 그 영화 속에서의 악보, 음악의 악보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칸의 위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빈칸은 일단 지금 봤더니 중후반부에 위치해 있고요. 빈칸이 누구랑 같이 나왔는가? 보시면 하나의 문장 안에서 그것도 while, 뭐뭐하는 반면에 뭐뭐이다 라고 해서 대조구조를 보통 취하는 while의 접속사를 절을 썼습니다. 이 절 안에서 뭐래요? 이렇게는 하나 실제로 그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while 절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빈칸의 내용이 약간의 대치구조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칭하는 게 바로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while it is possible that this
디스커버리 켜는 거 계속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끌어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것이 아마도 interfere, 뭘할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습니다. 뭘 방해할 수 있어? creativity and a sense of space and time. 창의성과 그리고 sense of 어떤 것에 대한 감각, 뭐의 감각?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창의성을 방해하고 저지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창의성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지금 언제야? 그리고 이 공간이 어디야? 라고 그걸 감지해내는 그 감각이 좀 무뎌지고 저해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그치? 부정적인 거야.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라는 why를 동반하고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은 아마도 긍정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좀더더 긍정에 가까운 내용이 돼야 될것 같다. 그 생각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부정적인 내용을 가리키는 이것이 하는 기능이 부정적인 뭔가를 저해한다, 뭔가를 못하게 한다, 뭔가를 방해한다 이런 의미의 선택지들은 아마 답이 될 확률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긍정과 부정 으로 좀 나눠 보시는 것도 우리가 뭐꼭 흑백 논리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향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디스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 디스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보시면 되겠고 다시 우리 앞으로 와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영화 속 음악. 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악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 필름 텍스트에 추가적인 어떤 층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그 층을 더한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goes beyond 어딘가를 넘어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갈수 있게 한대요. 단지 imitating the action viewed 보여지는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동작들을 단순히 뭐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지 imitating 무슨 뜻이야? 아, 맞아요. 모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모방하는 걸 넘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막 빠르게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그럴 때이 음악이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그 동작을 모방하듯이 막 빠른 템포로 가요. 그렇게 되면 이 모방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한테 어떤 박진감이라든가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더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일단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그치, 영화에서의 악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영화에서요. 어떤 영화? That tells of futuristic worlds.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영화에서는. 자, 미래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아직까지 만나지 않은, 잘 모를 수 있는 세상이에요. 낯선 세상이 되겠죠? 자, 그런 곳에서 작곡가들은요. 작곡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치. 악보를 만드는, 창작해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어? 그죠? 이 작곡가들은 누구와 굉장히 비슷하게요? Sound designers. 이 소리, 음향을 담당하는 소리 디자이너. 영화에서도 음향 담당, 뭐, 감독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과 굉장히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작곡가들은요, have added, 추가해 왔습니다. 무엇을요? freedom, 자유를요. 뭐할수 있는 자유? to create the world.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래요. 왜 세상을 만들어내야 될까? 미래의 세상이니까, 앞으로 오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런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이 약간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약간 메탈릭하고 뭐 이러면 사람들한테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은요, unlike sound designers. 아, 부정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뭘 보니까? 여기서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굉장히 유사한 측면의 작곡가의 역할이 나왔고, 이번에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다른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however를 쓴 거지, 부정적인 기능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볼게요. 자, 이 작곡가들은요, often, 흔히 shy away from, 우리가 왜 뭔가 굉장히 이제 shy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사람을 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은 곳을,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shy away from 이라고 하면 뭔가를 피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뭘 피해요? Creating unique pieces. 독특한 그런 곡을 만드는 건 피한대요. 왜 그럴까? 작곡가라면 뭔가 독특하고 흥미롭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창작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독특한 거는 안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곡이냐? That reflect these new worlds. 새로운 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곡은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often present. 이건 피하고, 그리고 자주 제시한대요. 뭐를요? 악보를 제시하는데, 어떤 악보를 제시하느냐? But just familiar structures. 비슷한 구조와 cadences. 박자.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와 박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보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럴 때 너무 독특하고 낯선 음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래도 친숙한 구조나 박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악보를 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한계점이 아니라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음악 악보가 자유를 주는데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친숙한, 익숙한, 악보를 제시한다. 근데 왜 익숙한, 독특하지 않은 친숙한 악보를 제시를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while, 드디어 이제 빈칸절이 나왔습니다. 자, 뭐 얘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에요. While it is possible, 방금 전에 우리 해석했죠? 뭐 하는 건 가능해요? 이것이 방해하고 저해할 수는 있어요. 뭐를? 창의성, 고유함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창의성이나 아니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런 감각을 저해할 수 있어. 조금 미래에 관련된 거고, 좀 이렇게 신비로운 세계에 관련된 거면, 현실적이고 너무 친숙한 음악은 좀 피해야 시공간적인 느낌을 더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해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이런 친숙함이 실제로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야? 그 악보가 가져다 주는 친숙함. 친숙함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interfere라는 방해하고 저해한다라는 의미의 반대되는 뭔가 친숙함이 가져다 줄수 있는 친숙한 악보, 그 음악이 가져다 줄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hrough recognizable scores, 인식 가능한 악보를 통해서 인식 가능하다는 건 뭐야? 우리가 딱 보고 친숙하니까 잘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악보를 통해서요, 미래 혹은 galaxy far far away, 아주 머나먼 은하계에 대한 미래나 은하계에 대한 그런 비전이 can be placed within 어디에 놓여질 수 있어요? A recognizable context, 인식 가능한 맥락 안에 놓여질 수 있대요. 자, 그럼 얘기는 뭐야? 친숙한 악보, 인식 가능한 그런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식 가능한 인식이 가능한 맥락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맥락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뭐야?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such familiarity. 아주 좋아요. 그러한 친숙함이 인식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한테 낯설지 않고 익숙하다라는 거니까 친숙함.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한 친숙함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가능하게 하자. 이런 뜻이죠. 관객들로 하여금 놓여질 수 있게 합니다. 어디예요? comfortable space.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친숙한 게 관객들한테 뭘 준다는 얘기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공간 안에 놓여질 수 있게끔 해서, 그래서 the film, 그 영화가 may Dan lead. 그렇게 친숙한 그런 공간을 제공한 다음에 이끈대요. 누구를? 관객들을 어디로 이끌어? What is unfamiliar but acceptable vision of the world different from their own. 그 관객들과는 다른 세상, 아까 futuristic world와 같은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다른 세계에 대한 좀 낯설 수는 있지만, 익숙하진 않지만, 어떻게? 그렇지. 수용이 가능하고 인식이 가능할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 너무 낯설면 그게 느껴져요? 공감이 안

될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낯설기는 하지만, 오, 저거 되게 새롭다.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아, 저거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이렇게 봤을 때 이렇다라는 거구나. 라고 수용이 가능한 정도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식 가능한 맥락,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지. 관객들로 하여금 그 영화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객들로 하여금 좀더더 영화에 친숙해질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그 영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볼게요. Freeze. 자, 여러분들 이 free 자유롭게 한대요. 무엇을요? The plot. Plot은 구성입니다. 뭐의 구성이야? 영화의 구성이에요. 영화의 구성을 뭐로부터 자유롭게 한대요? 그것의 친숙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대. 아니야, 오히려 친숙함으로 다가가게 하는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땡. 자, aid in.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도움을 줘요? Be your access. 관객들 접근에 도움을 준대요. 어디로 관객이 접근할 수 있게끔? To the film.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끔.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끔?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인식 가능한 맥락을 느낄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란 뜻이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2번에서 특히나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예요? 관객들이 그 영화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 이 aid라는 단어나 access라는 단어. 접근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편안한 공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죠? 그래서 이 선택지, 정답의 선택지에서도 어떤 단어가 얘가 참 끌린다, 마음에 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 다음에 exotic musical experience. exotic이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맞아요. 포린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국적인 음악의 경험을 더하게 된다. 오히려 이국적보다는 낯선 게 아니라 친숙한 걸 이야기한다고 얘기했고요. 관객들을 어디로 향하게 해요? 영화의 주제로 향하게 한다. 주제로 간다. 라는 내용 없었고요. 자, 관객들로 하여금 좀더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끔 한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내용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니까 5번도 아웃이 되겠죠. 2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지웠던 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잘 해결됐죠? 우리가 고대로는 안 나왔지만 이 친숙하게 해서, 그래서 관객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잘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허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게 영화에 대해서 더잘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추론을 해보셔야 어려운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갈게요. 자, 15번 문제 봤더니 빈칸 위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도입부 아주 초반은 아니고, 그죠? 네, 초중반에 있는데, 여기 봤더니 뭐래요? With all of these changes, 뭔가 앞에 변화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런 변화들과 함께 came blank of leisure. leisure가 뭐예요? 레저 활동, 우리가 이게 얘기하잖아. 맞아, 여가 활동이야. 여가 활동에 무엇이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전치사구 부사 중에서 장소, 위치,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나 전치사구, 부사구가 문장에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되면 주어랑 동사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가 위치해 있고 동사가 앞으로 나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어. 자, 여기는 되게 간단한데, 그치? 자, 변화가 있어.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여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같아. 여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선택지를 보시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여가가 어떻게 됐대? Downfall. 오히려 몰락했다. 변화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면서 여가 생활을 안 하게 되느냐? 몰락이라는, downfall. 떨어진다는 거니까. 그 다음, uniformity라고 하면 uniform.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획일성이라는 뜻이고요. restoration. 복구라는 뜻이죠.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뜻인가? privatization, private이 뭐야? 그치, 개인적인 이란 뜻이니까 사유화, 개인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지. customization, 얘는 뭐야? 맞춤화입니다. 고객들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맞췄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큰 틀로 보세요. 앞부분은 그럼 뭐가 나오겠니? 다 변화들이 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변화, 어떤 변화가 중요한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야 정도로만 생각하고 빠르게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후로 갑니다. 포스트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후, after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후, 1945년 이후에 2차 세계대전 후 몇 년 동안, 이제 몇 년간, 수년간에 걸쳐서 그 시기에 unparalleled, 이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유례 없는, 견줄 수 없는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성장이 fuel 했대요. fuel은 원래 연료를 주다, 연료라는 뜻도 있고 연료를 공급하다, 뭐 촉진시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부추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뭘 부추겼어? 건축의 붐과 건축이 막 여기저기 건물들을 세웠어. 생각해보면 전쟁으로 많은 건물들이 소실이 됐겠죠. 그러니까 건물들을 막 세우는 건축 사업 같은 것들이 막 붐이 일었을 것 같고, a massive migration from central cities to the new suburban area. 자, 어디에서? 중심 도시에서 어디로? Suburban이라는 단어는 교외의라는 뜻이죠. 새로운 교외의 그런 지역으로의 massive migration, 대규모의 이동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거 대도시에서 그 지역의 외곽 지역, 새로운 외곽 지역의 지역으로 나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지금 그냥 생각하면 쭉쭉 보면 돼요.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야. 요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교외 지역은요, were far more dependent. 훨씬 더 의존적이었습니다. 자, 교외 지역에 살려면 뭐가 필요하니? 교통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On the mobile. 이 자동차에 좀 더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 어떤 걸 나타내고 있었느냐? The shift, 전환을 나타내고 있었대요. 어디에서 어디로의 전환? From to primary dependence on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의 주된 의존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대도시 가면 서울에서 살면 사실은 이 대중교통이 너무나도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가용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큰 대규모 도시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교통의 주된 의존에서 어디로? Private cars, 개인적인 자동차. 자가용, 그치? 자가용과 같은 것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외 지역으로 가니까 이제는 public transportation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어떻게? 그렇지. Private cars. 자가용들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변화는 뭘까요? Soon, 곧, this led to. 이것은 어디로 이어졌죠? To the construction of the better highways and freeways. 그치?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외곽 도시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외곽 지역으로.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적절한 도로가 필요하겠죠. 더 나은 도로와 그리고 high freeways라고 하면 뭐 초고속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더 나은 길이, 도로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the decline and even loss of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의 쇠퇴, 감소와 심지어는 손실.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소멸이 소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너도 나도 다 자가용을 이용하고 다 고속도로나 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줄어들거나 아예 소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로 이런 변화들과 함께 무엇이 왔어요? 자, 이런 변화들이 가져오는 여가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s more people own their own homes. 자, 대도시에 살다가 외곽으로 나와서, 교외 지역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게 되었대요. 근데 뭐가 있는 집일까?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공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부 공간이 더 more, 넓어지고, and lovely yards outside. 외부에는 yards, 뜰, 혹은 정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집들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their recreation and leisure time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던 누가 나왔어요? leisure가 나왔어요. 자, 여가 생활, 여가 시간과 그리고 휴양 이것도 이제 여가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휴양과 여가 시간이 was increasingly centered 점점 더 어디에 집중이 되었죠? around the home 집 주변, 집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었고 at most 기껏해야 집이 아니면 the neighborhood 조금만 더 벗어난 이웃지역 네, 그 동네 거기까지가 이 사람들이 여가 지역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하고 그리고 보통 이 여가의 중심이 어디가 되었다? 집이나 혹은 가까운 동네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가 생활의 특징이 드디어 하나가 나와줬어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One major activity of this home-based leisure.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한 leisure, 여가 생활의 주요한 하나의 활동은

여기서 뭐 하냐? 집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냐? 이것은요, was watching television, TV를 보는 거였대요. 자, 그러면 집과 동네에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나 봐. 그죠? 그래서 TV를 봤는데, 근데 이 TV가 무엇을 시사하냐? No longer did one. 부정어가 문장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역시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뀐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더 이상 사람들은요, 뭐할 필요가 없었어요? Ride the trolley. Trolley가 전차? 뭐 이런 뜻이에요. 전차를 타고 극장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영화를 보기 위해서 굳이 전차 타고 극장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비슷한 이런 오락물이 어디서 가능했느냐? 공짜로 그것도 더 편리하게 TV에서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TV가 무엇을 대체했다라는 거알수 있어? 극장을 대체했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리고 얘는 무엇을 대체했어요? 대중교통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나 동네는 사실은 원래 사람들이 어디?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 도시의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겪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집, 자신의 동네에서 보통 여가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가 레저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레저가 여러분들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몰락한 건 아니지. 그지? 줄어들거나 몰락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획일화가 되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 그냥 다 집에 앉아가지고 TV 봤잖아요. 획일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극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TV를 봤다라는 건 크게 이 유니포밀리하고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 변화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복구 관련 없고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선생님, 사람들마다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다 본인들에게 맞춘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뭐야? TV는 사실은 같은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역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은 뭘까요? 사람들이 점점 교외 지역으로 나가면서 private cars,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고 자신만의 집, 더 많은 공간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TV를 소유하게 되면서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극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거 뭐야? 그치. 레저가 점점 더 사유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rivatization. 이해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6번으로 갑니다. 빈칸의 위치 역시 확인을 해볼까요? 빈칸 어딨니? 오, 후반부에 있고요. The이라는 역접을 나타낸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태그는요? 그리고 얘를 기술하는 거에 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 그렇지. 여러분들 빈칸 추론이든 어휘 추론이든 전부 다다이 같은 문장에 밑줄이나 빈칸 문장에 부정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부정어의 의미까지 넣어서 빈칸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뭐 태그가 뭔지 좀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태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뭘 찾아야 돼? 않았다라는 내용. 요거까지 담은 내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뭐는 못했다. 혹은 무엇의 한계, 태그에 있어서의 한계, 요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볼게요. 태그를 찾자. 태그의 기능을 찾자. 요걸 보면서 앞부분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만들고 공유합니다. 뭐를요? 그림도 만들고, 그리고 비디오, 영상 같은 것들도 만들죠? 어디에서? 인터넷 상에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올리고 게시하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브이로그 같은 거 올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the difficulty. 그런데 어려운 점은요, is finding, 찾는 거예요. When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렇게 많은 영상과 그림이 있는데 내가 딱 원하는 그림과 영상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렇지? Typically, 일반적으로요, people want to search. 사람들은 찾기를 원하죠. 뭘 이용해서? Using words, 단어를 이용해서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이른바 뭐 예를 들면 example sketches, 뭔가 표본이 되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스케치를 이용해서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을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찾으려고 해요. 그림이 무엇인지 그거 언제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뭘로 검색을 해? 그렇지, 우리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단어로 뭘 찾는 거야? 그림이나 영상을 찾는 거야. 자,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리가 영상이나 그림을 단어를 이용해서 영상 혹은 그렇지, 그림을 찾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 보겠습니다. Because most pictures don't come with words. 그렇지, 이게 문제죠. 대부분의 사진들이요, 뭐랑 같이 있진 않아요? 단어와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단어가 어떻게? 첨부된 단어. 즉, 어떤 여기 사진이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같이 돼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it is natural to 뭐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to 이해하는 것이 당연해요. it to 가져오신 주어죠. try and build 시도하고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를요? tagging 시스템을요. tagging 체계를 만드는 것이요. 이 tagging 체계가 뭐냐? 태그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에다가 관련된 단어를 태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해시태그 같은 거 이렇게 해놓잖아요. 뭐에 관련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붙여가지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걸 만드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됐죠?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돼? 아, 근데 이런 태그가 갖고 있는 한계점, 뭘 못하지? 이걸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The underlying machinery. 자, 기본이 되는 그 시스템은요. It's straightforward. 자, 여러분, straightforward라는 표현 좀 알아둬. 봐봐라. 직선으로 앞으로 간대요. 자, 여러분들. 직선으로 앞으로 가는 건 구불구불 가는 것보다 어때? 훨씬 더 쉽지. 그죠? 그래서 얘는 쉬운, 간단한, 솔직한의 의미도 됩니다. 돌려서 뱅뱅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 솔직한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쉬운, 간단한, 솔직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은 간단해요. 태깅하는 그 체계는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We apply image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그치, 범주입니다. 분류예요, 분류. 범주화, 분류화라는 거예요. 자, 이미지를 분류 적용합니다. 이미지 분류를 적용하고 또뭘 적용해? Object Detection Method. 일단 보면 이 대상을 감지하는 방법이 또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진이 있으면 거기 누가 있는지, 어떤 대상이 있는지를 감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해시태그에 누구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미지 분류와 그리고 그 대상, 각각 대상들을 감지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하고 태그를 하죠. 이미지를 그 출력된 여기에 있는 이렇게 출력된 단어들로 이미지에 태그를 붙입니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우리가 잘 일상생활에서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태그는 모아지는 않아요. 모아지는 못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태그의 한계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단서가 앞에 나오겠냐? 뒤에 나오겠냐? 아니지. 앞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태그의 기능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지. 그러니까 뒷부분이 여기서는 중심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It matters. 이건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다. 이는 역시 형식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용상의 주어는 뒤에가 있죠. Who? 누가? Is doing what?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뭔데? 자, 우리가 단어 영상을 그림, 단어를 통해서 영상이나 그림을 찾는데 이게 쉽다, 어렵다. 이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깅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어렵기 때문에 태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태깅에서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뭘 하는지 그림을 찾을 때, 영상이나 그림을 찾을 때 누가 뭘 하는지, who and what.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태깅은 뭐야? Don't capture this. 이것이라는 게 뭔데? 누가 뭐 하는지를 capture, 포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에 대상만 쭉쭉쭉쭉 나와 있을 뿐이죠. 근데 얘네들이, 각그 개체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돼요? 누가 뭐 하는지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우리가 요즘 X가 있으니까 뭐만 들어가면 돼?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태깅 하는 것은요, leaves out, 생략합니다.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뒤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자, 무엇을 태깅하는 거? A picture of a cat and the street with an object categories. 자, 이 거리에 있는 고양이의 그림을 태깅하는 거야. 근데 뭘로요? 대상으로요. 대상의 범주로. 그럼 여기 그림에 있는 고양이가 나타나 있겠고, 거리가 있겠고, 그리고 그 태깅, words에 뭐가 또 있겠어요? 그 고양이가 trash can.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 fish bones까지 나오네요. 생선뼈. 자, 이런 것들로 태깅을 하는 것은 무엇을 생략하죠? 정보를 빼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빼게 돼요? 고양이가 is pulling. 자, 봐봐. 누가? 고양이가. is pulling. 뭘 하고 있어? pulling the fish bone out

of unopened trash can on the street. 길에서 열려 있는 쓰레기통에서 생선뼈를 꺼내고 있다, 빼내고 있다. 그래서 who is doing what? 이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알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그 내용을 의미를 담고 있어? 여러분들 눈에 좀 띄는 게 뭐야? What is happening in an image? 이미지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바로 뭐니? 누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바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아니야? 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근데 어떤 설명? 요거 무슨 뜻이야? 이 단어 모르면 답을 골랐어도 굉장히 좀 찜찜하게 골랐을 것 같은데. 맞아. 포괄적인이란 뜻입니다. 포괄적인.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설명을 담지 못한다. 설명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선택지만 길 뿐이지 나머지 선택지의 매력도는 확 떨어지거든요.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지워집니다. 매력적인 게 없어서 선생님은 요 정도로만 하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갑니다. 자, 17번도 한번 빈칸을 볼까요? 빈칸 위치 좀 보자. 빈칸 여기 있어.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하지만 이 벗이 나왔어.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보면 또 여기 앞에 여기 또 벗도 있어. 이렇지만 이래요. 뒤에도 이렇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구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가 거의 뒷부분이 되겠죠? 마지막 부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빈칸의 단서를 어디서 찾았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지만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고, 뒤에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빈칸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도 비슷한 구조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바로 이 빈칸에 대한 아주 확실한 좀더더 부연 설명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People have always needed to eat. 그쵸? 사람들은요, 늘 뭐를 필요로 했어요? 먹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죠? 네. 먹는 걸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they always will. 그들은 늘 항상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Rising emphasis on self-expression values. 자기 표현의 가치에 대한 증가하는 강조. 즉, 자기 표현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를 하는데 그것은 does not put an end. Put an end. 끝을 놓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끝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내지 못해요. 뭘 끝내지 못해? Material desires. 물질적인 욕구를 끝내지 못할 거예요. 자기 표현의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인 욕구가 사라지느냐, 그걸 욕구를 끝내지는 못할 거다. 이런 뜻인데요. 이두 문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뒤에 있는 내용 좀더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prevailing economic orientations. prevail 이란 단어가 우세하다, 만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한 이 경제적인 방향이 are gradually being reshaped.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다시 재형성되어 가고 있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치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경제적인 그런 방향, 경제의 그런 가치의 방향들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변화된 방향을 봐야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하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eople who work in the knowledge sector. 어느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지식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 좀뭐 지식인, 뭐 언론인이나 뭐 이런 뭐그어 선생님도 뭐 이런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직종이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지식의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continue to 계속해서 뭘 해요? 뭐 지식 부문만 그렇겠어요? 모든 영역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높은 급여를 추구를 해요. 더 많은 급여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한테 새로울 게 없어요. 하지만 they place equal or greater emphasis on 그들은요 동등하거나 동일하거나 더큰 강조를 둡니다. 더큰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Undoing stimulating work. Stimulating work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자극을 주는 일이래요. 자극이 되는 일. 여러분들 boring한 일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일. boring의 반대가 되겠지. 맞아. Interesting work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흥미롭게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일에
그러니까 그냥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일, 자신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일에 좀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being able to follow their own time schedules. 그들만의 시간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데 가치를 동등하게 두거나 혹은 더 둡니다. 급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급료랑 비슷하게 재미있는 일, 일도 재밌어야 되겠고, 자신의 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즉, 자신의 스케줄에 크게 해가 되면 안 돼. 나만의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급료랑 비슷하게 놓거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바로 뭐야?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찾자 이해하겠죠? 그 변화는 바로 뭐야?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는 해요. 여전히. 여전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같은 가치를 준대요. 뭐가? 일에 있어서의 흥미. 자극적인 일, 자극을 줄수 있는 일을 선생님이 흥미라고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일과 그리고 또 뭐? 그렇지. 자신의 타임 스케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정. 워라밸 같은 거지 뭐. 그치? 일정들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큰 가치를 갖거나 혹은 동등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흥미가 떨어지거나 일정에 나의 삶의 일정에 차질을 줘. 그럼 이 일은 택하겠어, 안 택하겠어? 택하지 않겠지. 그런 이야기예요. 자, 계속 볼게요. Consumption, 소비로 들어옵니다. 자, 소비는요, is becoming progressively less determined. 덜 결정이 된대요. 뒤에 것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덜 결정이 된다는 건이 가치가 더덜 중요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어떤 가치가 덜 중요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y the need for sustenance. Sustenance라고 하면 얘는 생존이라는 뜻인데요.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지. 그치? 근데 이 단어 몰라도 괜찮아요. 앤드로모킨 뒤에 같은 급으로 병렬이 된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Practical use of the goods consumed. 소비되는 상품에 실용적인 가치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는 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 물건을 왜 사요? 그치, 필요하니까 사죠. 그리고 생존에 필요하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사실은 이 가치에서, 이 필요에서는 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급료를 많이 주는 직업을 택했는데 이젠 더 이상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했던 것처럼 물건을 소비를 하는 것도 어떤 소비를 물건을 사거나 뭔가 소비를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전의 것은 좀덜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뭘 하는데 뭐는 한다라는 의미는 사실 얘가 뒤에 변화상이 되겠죠. 변화란 내용,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 소비에 있어서도 무엇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용적인 부분 혹은 생존에 필요한 것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덜 중요해졌다. 이것들에 의해서 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중요도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볼게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먹기는 해요. 그치.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죠? 하지만, growing component of food value. 이 음식에 대한 가치, 증가하는 가치의 그 구성 요소. 음식의 가치가 점점 증가하는 그 구성의 요소가 뭐냐면, 점점 중요해지는 그 요소가 뭐냐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맛이나 생존은 아니겠지. 그지? 어떠한 측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뭐는 아니겠어요? 딱 봐도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경제적인 요소보다, 실용적인 요소보다 다른 게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은 안될것 같아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People pay a premium. 사람들은요, 할증금을 냅니다. 왜요? To eat exotic cuisines. Exotic이라는 단어 계속 많이 나오네요. Foreign의 뜻입니다. 이국적인 요리를 먹기 위해서요. 근데 그 이국적인 요리는 왜 먹어? 봤더니, provide an interesting experience. 흥미로운 경험을 줘. 그리고 that symbolize a distinctive lifestyle. Distinctive, 독특한이라는 뜻이지. 야, 나 이거 먹고 있는데 막 인스타 같은 데 올리는 거야. 야, 나 이거 먹고 있어. 이거 진짜 흥미로운, 특이한 음식이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용이나 생존보다는 바로 뭐 흥미롭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두종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선생님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게 엄청 비싼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시간을 들여서 그 비싼 걸사 먹는다는 얘기야. 왜?
맛도 있겠지만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독특한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industrial이라고 하면 post는 우리가 이후에라고 이야기를 했죠. industrial이 산업에라는 뜻인데 공업에라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탈공업 사회의 대중들, 뭐 현대를

좋아하는 그런 대중들은요, place growing emphasis on 어디에 더 점점 더큰 가치를 두게 돼요? political consumerism, 정치적인 소비주의에 좀더더 강조점을 두게 된대요. 좀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왔죠. 비슷한 맥락이면서 새로운 예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소비주의가 뭐냐? 구매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제품의 구매를 거부할까? 그 제품을 만든 그 생산이 위반을 해요. 생태학적이나 혹은 윤리적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그래서 뭐 이를테면 폐수를 강에다 흘렸어. 그것 모르게. 그죠? 아니면 사람들, 그 직원들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대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그 제품들을 사람들이 안 살려고 보이콧을 하잖아요. 그죠? 구매 거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정치적인 소비주의를 강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실용이나 어떤 생존. 그 물건이 좋고 저렴하면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더 이상.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소비는요. It's less and less a matter of sustenance. 생존과는 덜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생존의 문제는 덜 중요해지고, 더욱더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중요해집니까? Lifestyle, 바로 삶의 방식, 그리고 뭐, 선택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점점 더 소비가 어디에 집중이 된다? 생활 방식. 흥미로운 생활 방식과 같은 거. 그리고 선택. 독특한 선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더 중요해진다.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빈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측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Quantitative. 양적인 측면? 양이 중요하다 이랬어? 아니지. Non-material. 이게 뭐야? 비물질적인 거. 물질적인 거, 경제적인 부분이나 실용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 비물질적인 측면. 사람들한테 재미를, 흥미를 주고. 어떤 독특한 삶의 방식을 주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전부 다 하나로 압축해서 non-material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영양적인 거 아니고요. 요거 무슨 뜻이야? invariable, 변함없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economic은 아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economic or academic 둘다 발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빈칸의 위치 좀 한번 보죠. 자, 빈칸 위치. 초반부에 있고요. Instead가 나왔습니다. Instead, 대신에. 자, 그럼 앞에 것 말고 대신에 뒤에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거예요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서 accounting이 나왔어요. 그런데 account가 뭐예요? account. 뭐 은행에서 쓰는 계좌라는 뜻도 되고 설명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되고 얘가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회계 처리. 혹은 여기서는 장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부라기보다는 회계 처리 정도로 볼게요. 회계 처리. 회계를 뭔가 이렇게 다 앞에서 계산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최종 결과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 그럼 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소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떤 게 떠올라요? 우리나라 예전에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농경사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지문입니까? 품앗이가 좀 떠오르죠. 그래서 품앗이. 자,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어떤 그 집단 공동체에서 있었던 지금도 있는 그런 현상이 될 텐데요. 볼게요. Labor sharing groups. 이게 바로 핵심 소재죠. Labor sharing이에요. 뭐 하는 거야? 노동을 나누는 거예요. 노동 공유 집단입니다. 노동을 나누는 공유 집단에서는요, 사람들이요, contribute A to B, A를 B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제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을 누구에게 제공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어떻게 제공해요? On a regular basis라고 하면 regularly의 뜻이에요. 정기적으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on a irregular basis. 얘는 irregularly가 되겠죠? 비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노동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집단에서는 정기적으로 딱딱 고맘때 가서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가서 노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정기적으로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지, 수확과 같은 농경사회에서 그런 수확과 같은 농업의 그런 일이에요. 농사일이야. 이런 계절적인 농사일의 그런 정기적인 부분이 되겠고 아니면 정말 비정기적으로는 바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In the event of a crisis, 위기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에요? Needed to rebuild a barn. 헛간을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왜 다시 지어야 돼? 화재가 났어. 그래서 화재에서 손상이 된
헛간을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이런 경우처럼 비정기적으로 상황이 있을 때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는 게 바로 뭐에 관련된 얘기야? 노동, 공유, 집단.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니? 노동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소재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쉬운 소재예요. 그죠? 가볼게요. Labor sharing groups.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은요, are part, 일부입니다. 뭐의 일부예요? What has been called, 불려왔던 것의 일부입니다. 뭐를 불렸어? 뭐라고 불렸지? A moral economy,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려왔던 것의 일부래요. 왜 이렇게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렸느냐? 자, 이 노동 공유 집단이 도덕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자, 왜 그러냐?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since가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no one keeps. 주어가 주어 부분에 부정어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말에선 수로를 부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누구도 keeps former records. records가 기록이니까 공식적인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게 뭐야?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죠? 자, 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How much any family puts in or takes out. 어떤 가족이 puts in, 입력했고, and takes out, 가져갔는지. 즉, 어떤 가족이 얼마만큼의 노동이 되겠죠? 얼마만큼의 노동을 얼마만큼 투입하고 가져갔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그렇지, 도덕적인 경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노동 공유 집단에서는 이걸 뭐? 공식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요. 누가 어느 날 와서 얼마만큼 일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이야기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걸 도덕 경제라고 이야기하죠. 도덕적인 경제. 이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이라는 게 바로 뭐야? 그치?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거지. 근데 양심뿐만 아니라 이건 바로 뭐니?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선한 정도, 양심, 거기만 맡기는 게 아니겠죠.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식, 공식 기록을 남기는 것 대신에 정산은요? 정산 혹은 회계 처리가 되겠죠? 자, 이 정산은요? 회계 처리는 바로 무엇입니다. 자, 그러면 도덕 경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 걸 도덕 경제라고 하느냐, 그 정산은 어떻게 하느냐, 정산 방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덕, 윤리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양심에 관련된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뒤에서 나와줘야 되겠죠. 설명이 나와줄 겁니다. 가볼게요. The group, 그 집단은요. 노동을 공유하는 그 집단은 has a sense of moral community. 뭘 가지고 있어요? 도덕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대요. 뭐라고? 도덕 공동체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도덕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엇을 근거로 한? Based on years, 수년간의, 단연간의 trust and sharing, 신뢰와 공유, 신뢰와 나눔이라는 수년간의 도덕적인 공동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 경제라는 건 뭘 기반으로 한다? 서로와 서로를 믿는 trust,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sharing을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도덕 경제, moral economy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in a certain community of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와 같은 어떤 특정 공동체에서, 특정 사회에서는 이 노동 공유가요, is a major economic factor of social cohesion. 자, cohes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안 나왔지? 나왔네? 응집성.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응집성이나 응집력. 이렇게 끈끈하게 뭉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응집성의 주요한 경제적인 요인이 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영향을 해준다는 얘기야? 사회를 묶어주는, 응집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볼게요.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어떤 가족이 새로운 헛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or, faces, 직면하거나, 어디에? repair work, 수리를 해야 되는 일에 직면해요. 수리할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수리는 뭐가 필요해? requires group labor. 혼자서 이 가족들이 그냥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단

0: 비용이 필요한 그런 수리 작업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a bar raising party, 헛간을 조성하는 모임이 is called 소집이 됩니다.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헛간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노동력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족이 이게 필요할 때. 자, 그렇게 되면 many families, 많은 가족들이요. show up, 등장합니다. to help, 돕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adult man, 성인 남성은요. provide manual labor. manual labor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참 좋은데요. 육체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육체 노동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성인 여성들은요. provide food for the event. 그 행사에 대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옛날에 농사일도 보면 남자들은 가서 이제 밭에나 논에서 일을 하고 새참 같은 거 여자분들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또 먹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노동을 할때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 이렇게 좀 해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도와줬어요. 나중에 when another family, 또 다른 가족이요. 가족이 needs help. 이번에 도움이 또 필요해요. 그러면 they call on the same people. 동일한 사람들을 부릅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도와줬으니까 너네 내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내가 도와준 너까지 와서 같이 도와줘. 뭐야? 그치, 노동을 공유하는 거야. 근데 이 노동 공유는 바로 뭐야? 따로 공식 기록은 남겨 놓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경제에 의해서 신뢰와 공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엮어 주는, 같이 응집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덕 경제인 labor sharing group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법적으로 만들어져요? 정식 기록을 안 남긴다고 얘기했는데, 공식 기록? 그죠? 그 다음, regularly reported. 정기적으로 보도된다? 관련 없고. 사회적으로 규제된다가 맞지 않을까요? 그죠? 사회적으로 신뢰와 그리고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동적으로 계산한다고 얘기 없었고요. 신중하게 문서화된다고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기록으로 안 남긴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사실 기록으로 안 남긴다라는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1번이나 2번이나 4번, 5번 다 아웃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오답들로 이루어진 쉬운, 비교적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단, 정답이 socially regulated 라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규제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살짝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오답들을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규제가 된다는 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규제가 된다는 거구나. 도덕 경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아주 확실하게 답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comprehend. comprehend. 사실 comprehend가 이번 시간에 나오진 않았고 comprehensiv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택지에 나왔고 이 단어 모르면 좀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이 태깅 하는 그죠? 네. 그래서 포괄적인 어떤 묘사, 포괄적인 기술이라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기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comprehensive. 포괄적인 이해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 번 익숙하게 외워두면 여러분께 돼서 나중에 선택지 나왔을 때, 이거구나라는 거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자산이 됩니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빈칸 추론 계속됩니다. 근거 찾아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봐. 안녕히 계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9강에 오셨고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밑줄 친 어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씩 체감하고 있겠지만 점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복습과 예습 반드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밑줄 친 어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36번 문항 2023학년도 9월 모의 고사 30번부터 한번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풀어왔으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although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have provided people with opportunitie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얘들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비록 그럼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네. 자, 그래서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걸 제공했대. 자, 무엇? 과 함께 with opportunity 어떤 기회와 함께 제공을 해 주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The goods as usual 일반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by a dow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점에 의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오는 내용 뭐에 대해서 나올까? 뭔가 뒤따라 나오는 downside 단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를 추측하면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One of those downside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that anyone who so choo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그 누구나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의 확성기를 들 수 있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래. 자, 그래서 그 선택한 누구나 가상의 확성기인 인터넷을 들고요.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고 해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virtual megaphone, 어떤 가상의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터넷에다가 너희들의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없이 regardless of their qualifi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댓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아, 인터넷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다?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인터넷에서는 there are no regulations. 뭐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규율, 규제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eventing A from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있죠? A로 하여금 ing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인터넷에는요. 어떤 규제가 없어. 그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offering medical adv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어떤 의학적인 advice, 조언을 주는 것을 막을 만한 규제가 없다는 거지. 왜? 인터넷은 뭐가 없으니까? 앞에서 나온 qualification,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preventing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하여금 어떤 의학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or a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suggesting ways to safely make structural changes to your h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가 너의 집을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는 규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의사는 지금 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집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제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 어디서는? 인터넷에서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this ge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퍼뜨려지게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뭐로써 퍼뜨려지게 되냐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써 퍼뜨려진대. 그리고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differentiate the tw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분하는 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 될 것 같고요.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잘못된 정보와 그 올바른 정보가 마구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특히나 낙담적일 수 있는데, 좌절스러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 있어서? 과학자들한테는 좌절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spend their lives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spend 시간 ing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지?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 라고 해서 우리 이 수거 표현 외워두기로 했었거든. 그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을 어디에다가 쓴 사람들이야? Learning how to understand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인생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낙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only to have,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Only to have their work summarily challenged by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된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can be measured in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 경험이 정말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즉 얘들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분 단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몇 분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지금 도전을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굉장히 낙담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This frustration, 이러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n diminishe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좌절이 지금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나와야겠죠. 이런 좌절이 감소되는데요, 뭐에 의해서 감소되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 의해서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학자와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are awarded equal credi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좌절감이 얘들아 없어질까? 감소하게 될까? 아니죠.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훨씬 더 증폭되게 되겠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자나 그 과학자한테 도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뢰성을 부여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이 어떻게 됐나? Amplified, 증폭되게 된다라고 볼 수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기 위해서 쌤은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지만 아 나는 이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Climate change experts and environmental humanists alike ag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환경의 입문론자들은요 똑같이 동의한대. 자, 그래서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 변화 그런 전문가들은 뭐라고 지금 동의를 하냐면요. Climate crisis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요 A crisis of the imagin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의 위기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후 위기 있잖아요. 뭔가 빙하가 녹아내리고 점점 우리의 온도와 기온이 높아지고 라고 하는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의 위기래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상상력의 대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상상의 위기이고 그 상상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2016년에 그의 책, 이러한 책에서는요. Anthropologist, 어떤 인류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Takes on 하면 얘들아 다루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몰랐으면 여러분 형광펜 치시고 위에 다루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This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 그리고 그 환경의 관리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가 주장을 했냐면, 이제부터 지금 중요한 내용 나오겠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요, 실패했대.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respond to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대요. 자, at least in p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 Because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Fiction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이 뭐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래. 기후 변화를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fails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괜찮다고 말할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는 거의 무엇의 문제이다? 상상력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소설이, 즉 이런 기후 변화의 위기를 묘사해 줄 수 있는 소설이 그거를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것을 실패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A번 괜찮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멈춰보고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 A번이 맞게 된 건지. 그랬을 때 이 저자는요, explains that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소설에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대. 자, 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냐면요. Cyclones, floods, 홍수, 그리고 다른 이런 큰 재해들 같은 경우 it brings to mind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큰 재해, 큰 대재앙 같은 경우들은요. Simply seem too improbabl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즉,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없던 것 같은 거예요.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속해

있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빠진 거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improbable 이 맞으려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었어? believably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큼 이 소설이 잘 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climate change 이런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는 스스로를 어떻게만 드러내지는 않는데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놀랄 만한 사건으로만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즉,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놀랄 만한 사건으로만 드러내진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도 드러낼까?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겠죠. 사실은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론자들 혹은 생태 비평가들은요 have pointed out 무엇을 지적해 왔냐면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imperceptib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대.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야?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지각할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해 왔대. 자, 그랬을 때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proceed rapi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가 매우 재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내보여지게 되는데 explosive, 이런 폭발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이벤트를 오직 이따금씩만 나타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멈춰 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 왜? 왜 이렇게 잘 감지를 할수 없냐면요. 그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래. 자,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오직 이따금씩만 폭발적이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극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이벤트들이 자주 많이 등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은 반대 내용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번을 바꿀 건데, gradually, 점차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의 기후 변화가 너무나도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어떤 사건이 발생한데 폭발적이고 굉장히 극적인 사건은 이따금씩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등장하고 있는 B번 표현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놀라울 만한 사건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B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Most climate change impacts cannot be observed day to da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순 없다. 매일매일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빙하가 녹은 거, 내일 빙하가 녹은 거, 모레 빙하가 녹은 거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하지만 they become visible.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 언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볼수 있어?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누적된 영향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누적된 그 영향을 딱 직면했을 때 아, 빙하가 정말 많이 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visible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limate change evades our imagination.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싹 피해가는데 왜 피해가냐면요. Because it posses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대. 자, 얘들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이때 등장하는 표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볼수 없다고 했어. 오직 누적된 경우에만 그걸 우리가 볼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맞지. 누적이 돼야만 볼수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시간에서는 그거를 딱 와닿게 볼수 없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which is why documentary filmmak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사람이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후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거래. 자, 근데 전후 사진이 어떤 전후 사진이냐면요. Taken several months apart in the same pl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을 두고 전은 이랬는데 후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전후 사진을 쓰는 이유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을 쓸까? To highlight changes that occurred gradual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불과 세달 전까지만 해도 빙하의 모양이 이랬는데 세달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 후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오케이, highlight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일단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왜 별표를 쳤냐면, 첫 번째,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 which가 등장하는 거, 뭐야? 관계대명사가 앞을 수식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o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filmmaker. 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ak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photograph,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네 번째, that occurred라고 해서 여기서도 관계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서의 키워드는 gradually,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런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limit,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희는 3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In recent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최근 몇년 동안에요.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시 Transport 하면 뭐예요, 얘들아?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이동 혹은 교통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냐면 이러한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needs to be manag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뭐에 대한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리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뭐보다는? 그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보다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를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통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Rising income inevitably lead to increases in mot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수입,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었냐면요. 자동차의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끌어지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수입이 없는데 자동차를 막 많이 사겠어?
아니겠지. 수입이 높아지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managed,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연하지 얘들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기후 변화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치,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많으면, 심지어 자동차가 많으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에 따른 즉, 여기서 말은 이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서 살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요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요구냐면요, accessibility, 접근성에 대한 요구, 어떤 이동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 대기 오염에 대한 요구, 그리고 urban liv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의 그 거주 적합성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은요. 자, 여기서 얘들아,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주어 동사를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동사 뭐예요? all limi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즉, 여기서 주어가 뭐였어?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서 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뭔가 좀 대기 오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all limit the option. 무엇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road network 하면 뭐예요, 얘들아? 도로교통망이잖아요. 도로교통망을 단순히 확장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치,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도로를 확 갑자기 확장할 수 있어? 공간이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Physical constraint,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높아지는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로를 넓힐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도시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즉,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 차 쓰지 맙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O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왜? 지금 어떤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를 넓힐 수 없어.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혹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 우리 이제는 차좀 사용을 줄입시다. 차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persuading도 잘 쓰여지고 있고요.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안의 선택지들의 품질을 높여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alternative, 대안의 옵션, 대안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뭐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대안으로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선택지의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요. is a central element of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안적인 옵션, 대안적인 선택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얘네들이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e most direct approach to accommodating automobile demand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 뭐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냐면요. Automobile demand,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래. 얘들아, 지금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자 그랬어? 다 늘어나는 대로 받아주자 라고 했어? 아니잖아. 관리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4번을 accommodating에서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뭐 해주는 거? managing, 관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다? It'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더 비싸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동차세를 더 높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Or 혹은요,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의 이용을 제약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제한해버리면 된대요? 행정적인 규칙으로 뭔가 제약을 걸어버리면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랬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그 원인은요. reinforces the imper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불가피성을 증폭시킨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말하는 이런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도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불가피성이 강화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좋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치,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되어서 사는 도시에서 도로 확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자들은 어떤 보행,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과 같은 alternative, 대안적인 상품들, 대안적인 옵션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뭘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다?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자동차 이동의 수요를 manage,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Once an event is notic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것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an onloo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진짜 위급 상황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이거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Emergencies are not always clearly labeled as suc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응급상황, 위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꼬리표가 붙어있지는 않는데. 그치 얘들아, 어떤 응급상황이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겠어요? 나 위급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뒤따라 나온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Smoke, 어떤 연기가 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냐면요. In a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기실에 갑자기 뭔가 연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May be caused by fire. 불에 의해서 정말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steam pipe, 어떤 증기 파이프가 누수돼가지고 누출돼가지고 지금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label, 지금 꼬리표를 달고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예시까지 등장하고 있냐면요. Screams in the street, 그 도로에서 뭔가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이 정말 공격을 당해서 비명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 간의 다툼 때문에 지금 비명이 들리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예시 또한 뭐야?

위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명명되어지진 않는구나, 꼬리표가 붙지는 않는구나에 대한 예시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출입구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관상동맥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워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술을 깨기 위해서 그 출입구에 누워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응급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라? labeled,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trying to interpret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응급상황인가? 위급상황인가? 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살펴본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한번 쫙 보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how he should rea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또한 어떻게 할 거야? 평온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is reacting strongly,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그 또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This tendency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향, 즉 다른 사람의 뭔가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래.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new situations fr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derive A from B 라고 하면 A로부터 B를 도출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끌어내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어디로부터 얻는데요. How others around us be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는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랬을 때 It is a rare traveler 라고 나오고 있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문 여행가냐면 who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어떤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식당을 하나 골라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당 앞에 주차장에 어떠한 차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인기가 없는 그 식당을 고르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rare traveler,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하는 건 맞겠지. 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한번 싹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하지만 때때로는요, the reactions of other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지금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 but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접속사로 지금 but이 쓰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따금씩 이러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뭘 제공해 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했어. 그런데 얘들아, 앞선 내용이 다 뭐였어? 지금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지만 이따금씩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아니지. 자,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확한 혹은 틀린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C가 틀렸고요. 얘를 뭐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까? false, 거짓된 정보라고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면요. Of patients in the dentist waiting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치과에서 대기실에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 는요, is a poor indication of their inner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어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10명들이 분명히 그 내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불안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함을 표현해요? 막 덜덜덜덜 떨고 막 어떡해 나 정말 무서워 라고 하는 그런 막 표현들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무관심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표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즉,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내면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자,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창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To lose your co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냉담함을 잃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어디에서? 대중에서. 그랬을 때 in a potentially awkward situation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Everyone presents,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ill appear more unconcer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하도록 보여진대요. 뭐보다?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관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치과 대기실의 예시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느끼는 것보다 겉보여지기에는 훨씬 더 무관심한 척, 냉담한 척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D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crowd, 대중은요, can thus force in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은 행동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on its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무엇을 암시해내면서요? through is pass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동성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거지 뭔가 누군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지 않는 수동성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That an event is not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중은 그 각각의 개인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얘들아. 그랬을 때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any individuals 그 각각의 개인은요 in such a crowd 이 군중 안에 있는 대중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은요 fears that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he may appear a fool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he behaves as though i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행동을 해서 그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냐면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게 뭔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해.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즉 치과 대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모두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가식적인 평온함은 서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집단적인 inaction, 방관 혹은 무행위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0번 문제입니다. 2020

1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On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emotion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봐요. is, as 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information selection devices라고 생각한대. 뭔가 정보 선택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감정이라고 하는 emotions과 뭐를 연결시켜 놔야 돼? 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선택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they structure and coordinate our perceptual inp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야? 그것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조화하게 되고요,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emotions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구조화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erceptual input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괜찮지, 얘들아. 이때 perceptual input이라고 한다면 지각한 input, 정보들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information, 얘를 하나로 정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 그런 여러 정보들을 감정들이 뭐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구조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번도 무난하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s selective constraints on inp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들어온, 즉 우리가 지각한 정보들의 선택적인 제약으로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nitially focus our attention on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된대?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대상에다가 맞추게 되는데 어떤 대상? Important to our goals, wants and interes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근데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그치? 의미상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 B번 괜찮겠습니다. 자, then, 그러므로 reinforced by physiological changes,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강화됨으로써 they, 이때 등장하는 they도 뭐다? emotions, 감정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감정들은요, move us towar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despite the habitual discursive distinction between intellect and aff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을 우리는 구분을 지어주고 있냐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considered rational in a narrow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rational,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이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 since they constitute an effective response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 In a set of circumstanc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by supplying information about reasonable action.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claiming that 뭐라고 주장하는 거? Emotions are vital for intelligent 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적인 행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치? 여기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이 내용인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means adopting 어떤 걸 채택하는 거야?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야? What Dylan Evans calls the positive view of emo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감정이 어떤 지적인 행동에 있어서 지적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C번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때 Finding from evolutionary theory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진화론적인 이론에서 발견된 것들은요, 나중에는 입증했대요. 어떤 생각을 입증해내게 되었냐면, The benefits of having emotions outweigh the drawbac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을 가지는 거의 이점들이 outweigh 하면 능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능가하게 됐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하게 됐다라고까지 입증을 하게 되었대. 즉,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the neuroscientist, 이때 어떤 인지과학자, 자, 뭐 어떤 과학자냐면요. 앤토니오라고 하는 인지 과학자는요. Who has studied the role of emotion i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업무들? And other tasks commonly considered purely rational. 완전히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업무에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 과학자는요. goes far as to 뭐까지 가게 되었냐면요. conclude that 어떤 결론까지 내게 되었대? In matters of social and personal importance,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good decisions, 좋은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저자가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사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이성적인 역할을 하니까라고 하는 걸 지금 모든 문장에서 다 강조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good decision,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 배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지, 얘들아.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require, 요구하게 된다라고 쓸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과학자들 또한 어디까지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consequently 그 결과 in addition to adopting rational strategies 이러한 이성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거에 더해서 사람들은요 appears to deliberate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narrow down 뭔가 좁혀 나가고요. choose 선택한다고 합니다. from a range of behavior options 여러 행동적인 선택지에서 심사숙고하고 뭔가 좁혀 나가고 선택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an initial emotional assessment of envisioned outco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예측한 결과에 대한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그 내가 예측한 미래가

정말 뭐 이득이 되는 건지 혹은 손실이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들아? 이런 결정, 행동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를 사용한다?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sessment, 감정적인 평가. 즉, 내가, 아,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선택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등장하는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잘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40번 문항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원래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쵸?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원래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득이 손실을 능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exclude, 배제되어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40번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상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습과 복습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한 널시마이스터 2027학년도 수능 완성 독일어 강의 김은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독일어 실력 완성 특강 시간이거든요.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발음 강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그 다음에 문법 파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사소통 기능 영역 중에서 상황별로 여러분이 이 표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해 볼 시간이고요. 오늘은 문항이 좀 많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기출문제 통해서 조금 실수 많이 하는 그 단어들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선생님이 문제 구성을 많이 넣었거든요. 자, 어떤 문항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보기 전에 먼저 요 근래의 기출 문항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 5개년간의 수능,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봤을 때 모음 발음은 요런 문항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 작년에는 수능 또는 육모, 국모에 단 한 번도 모음 발음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은 이렇게 카운팅이 됐지만 여러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작년에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이거든요. 작년은 주로 자음 발음 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모음의 장단음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발음으로 구분해야 하는 자음 발음들을 잘 정리해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자음에서 작년에는 pay, sv, fao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복자음 문제에서는 사실은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요 최하 복잡 문제 있었죠. 요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볼 예정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이고요. 모음 기출 문항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요 근래에 아마 3개년 이내의 문항으로 선생님이 문제 구성을 했는데, 너는 여가 활동 시간에 무엇을 즐겨 하니? 라고 했더니, Ich spiele gern Fußball 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est가 나오고 앞에 u가 나오면 앞에 있는 모음은 무조건 길다라고 했거든요. 장음을 찾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여기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훈트는 일단은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이 두 개여서 짧고요. 다툼은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뒤에 강세가 있고 강세 모음 우 뒤에 자음이 하나 이렇게 실수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플러스는 지금 모음 뒤에 자음이 두개 이상이니까 짧고요. 슈는 강세 모음 뒤에 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하는 무음이 되고 발음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는 거다. 같은 발음은 4번이고요. 슈투덴트는 강세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어요. 강세를 갖지 못하는 모음은 짧은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5개년간의 기출에서 오답, 유사한 발음에서 오답 또는 정답 선지로 나왔던 아이가 무. 아비투어, 여기가 길어요. 미누트, 강세 여기 있어요. 쿠헨, 뒤에 자음 두개 이상이지만 깁니다. 우얼라오, 봤을 때 뒤에 자음이 두개 이상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접두어 우어 하고 라오비 쓰인 걸로 봐서 앞에는 우어 길어요. 그 무엇다게 우도 깁니다. 그래서 우 장음 발음으로 정답 선지로 나왔던 아이 요런 아이가 있고요. 오답 선지는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나툼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다음에 무직은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가 짧아봐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이고요. 미출신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Guten Tag, wie kann ich Ihnen helfen?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나선 Ich habe einen Termin bei Herrn Kleinert. 저는 클라이너츠 씨와 시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진료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Termin은 강세가 여기 있어요. 그럼 강세 모음 뒤에 자음의 하나이니까 요 in은 길게 발음이 납니다. 장음 in은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갖고 뒤에 자음의 개수가 하나고 뭐 하가 나오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복모음도 여러분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이에라는 복모음이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지면 길어요. 그래서 단 모음 이와 복모음 이에를 같이 생각해야 하는 발음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Fame 강세 모음 뒤에 자음 두개 이상이어서 짧고요. Hilfe 강세 모음 뒤에 자음 두개 이상이어서 짧습니다. 여기 뭐 있어요? 이에라는 복모음 나왔고 강세 가졌어요. 이러면 길게 가는 거죠. Spiel 길게 발음 나는 이 들어가 있어요. 정답 3번이고요. Zeugnis는 여기 뒤에 있는 is는 강세를 가지 못했으니까 짧은 모음이에요. Unterricht는 앞에 있는 u에 강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수업을 하다라고 하는 unterrichten이라고 하는 동사는 비분리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 동사의 강세는 unterrichten 여기 있어요. 즉 삼음절의 강세가 있어요. 그런데 요 아이를 명사로 만들어서 수업이라는 명사를 만들면 강세가 일음절로 이동해요. 그래서 강세가 품사에 따라 이동하는 명사였기 때문에 두개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 말고도 작은 발음으로 해서 자주 나왔던 게 스피엘이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파밀리에가 있습니다. 뒤에 복모음 이에가 긴게 아니라 두 번째 모음 이가 강세 모음이고 자음의 개수 하나여서 장음으로 발음 나는 경우이고요. 기출정답 중에서 짧게 발음 난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있었다. 즉 운터리시가 자주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계속해서 우리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최근 자음 문제 기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미출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해서 Möchtest du ein Glas Milch? 이라고 했어요. 우유 한잔 마실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a, danke.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S라고 하는 자음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데그스 발음 중에서 거꾸로 규칙 적용해야 되었었거든요. 자, S가 만약에 단어 처음에 있거나 음절 중간에 있는데 모음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발음 낸다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즈 발음을 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단어 끝에 있거나
단어 중간에 있는데 자음 앞에 있어요. 그럼 무슨 발음 나요? 그럴 때는 스 발음을 낸다라고 있어요. 자, S, glass는 그럼 무슨 발음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발음이에요. 즉 1번, 2번 나눠

나왔을 때 요 아이예요. 스 발음입니다. 그럼 스 발음이 날수 있는 경우는 요런 아이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복자음 중에서 SS 또는 S 채트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스입니다. 요 예시들을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Zaft는 단어 음절 처음에 있어요. 무슨 발음? S가 즈 발음이에요. Duast는 단어 중간에 있죠. 하지만 뭐 앞에 있나요? 자음 앞에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S는 스 발음이구나 알수 있어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2번이고요. 괴뮤즈 단어 중간에 있지만 뭐 앞에? 모음 앞에 있죠. 그래서 이럴 때도 즈 발음이란 거알수 있고요. 자, 뒤에 문제가 아마 바로 복자 문제일 텐데요. Spiegel이라고 하면 단어 처음에 있네? 라고 하고선 스 또는 즈 발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복잡한 문제를 봐서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을 땐 앞에 나와 있는 S는 무슨 발음? 쉬 발음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의 경우는 의미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그럼 두 번째 단어에 복잡한 ST가 쓰인 거라서 여기 있는 S도 무슨 발음? 4번과 동일한 쉬 발음이어서 복자음인 경우에 S 발음까지 같이 구분해서 문제는 풀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S 관련되어 있는 발음 문제였었고요. 선생님이 다음 문제가 아마 복자음의 문제일 거예요라고 했는데 2024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Kannst du schwimmen? 너 수영할 줄 알아? 라고 물어봤고요. 복잡 ST 하는 어느 자리에 건 쉿 발음을 냅니다. 이렇게 쉿 발음 낼수 있는 건 앞서 살펴봤던 ST, SP, 복잡음이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아니면 단어 중간에 있을 때 모음 앞에 있는 조합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ST, SP, S가 쉬 발음을 냅니다. 자, 아니면 또 뭐가 있냐면 외래어 프랑스어 차용어의 체하가 쉬 발음을 내요. 샹즈, 셰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어 하나로도 기억해야 되는 아이가 있었죠. 쉬라고 읽어요. 요 단어는 무조건. 그래서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거야라고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 큰 종류가 있어요.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너 수영할 줄 알아의 복잡 ST 하는 쉬입니다. 도제는 중간에 있고 모음 앞에 있으니까 즈 발음이고요. 키오스크는 중간에 있고 자음 앞에 있으니까 무슨 발음? 스 발음이에요. 헤압스트는 중간에 있고 자음 앞에 있으니까 스 발음이고요. SS는 어느 자리에 건 무슨 발음? 그냥 스 발음이다라고 했어요. 블라이슈테프는 의미 단위로 아까 끊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봤더니 뒤에 단어가 복잡 ST로 시작해요. 이럴 때 S는 무슨 발음? 쉬 발음이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5번.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렇게 찾아냅니다. 자음 발음 중에서 스와 관련되어 있는 자음 발음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프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이고요.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Here is the spaghetti. 여기에 소포가 있네. 고마워. 라고 했고요. 폐는 어느 자리에 건 그냥 프 발음입니다. 그러면 선지는 프로 들어가는 것만 찾나? 아니고요. 어떤 아이 찾아야 돼요? 알파벳 페이뿐만 아니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배를 찾으셔야 돼요. 또는 단어 중간에 있는데 자음 앞에 있는 배를 찾는 거예요. 볼게요. 중간에 있지만 모음 앞에 있죠. 이러면 브 발음 납니다. 뮤벨. 아비투어 단어 중간에 있고 뭐 앞에 있어요? 모음 앞에 있어요. 브 발음 내요. 파브릭은 단어 중간에 있고 자음 앞에 있어요. 하지만 예외어였어요. 공장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여기 있는 배가 ㅂ 발음이 나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네, 수능특강 교재 1강에 나왔었던 Fabrik, Programm, Bibliothek 이런 아이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음 앞에 있지만 발음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였었고요. Abfahrt는 전철과 동사가 정해져 있고 그 전철의 끝에가 모로 끝났어요. B로 끝났죠. 그러면 아파트라고 해서 프 발음 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나빠 단어 중간에 있고 모음 앞에 있으니까 무슨 발음? 브 발음입니다. 즉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모두 다 브로 발음이 난다. 특히나 3번 주의해서 잘 기억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드 발음이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발음이 들어있는 것은? 이라고 했고요. Ich fahre oft Fahrrad. 나는 좌전거를 자주 타지라고 했습니다. 단어 음절 끝에 있는 데는 트 발음을 내고요. 이런 트 발음 낼수 있는 경우 트이거나 아니면 복잡 네테 또는 뭐가 있나요? 테테 또는 테하 이런 아이들이 모두 다트 발음을 냅니다. 지금처럼 단어 음절 끝에 있는 데도 있죠. 이 발음 조합을 찾으시면 돼요. 다음은 드 발음이고요. 핸디는 외래어처럼 읽지만 여기 나와 있는 데가 드 발음 나요. 트 발음 나지 않아요. 아드레스 드 발음이고요. 아포테이크 테 하는 무슨 발음? 트 발음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클라이둥은 모음 앞에 나와 있는 데이니까 드 발음 하시면 돼요. 슈라이프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슈라이프의 배는 프 발음 낼

발음이에요. 츠. 알파벳 Z랑 똑같은 발음 내는 요 복자음의 조합으로 보시는 거지, 각각의 자음의 발음으로 보고선 이거 트 발음 있지 않나?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작년 기출 중에서 파오 발음이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2026학년도 대수는 9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찾는 문항입니다. Was ist das? 이거 뭐야? 라고 하고선 Das ist ein Klavier 라고 했습니다. 알파벳 파오는 발음 종류가 두 개가 있었죠. F 발음이 있고 그 다음에 V 발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독일어 단어이면 다 F로 발음해요. 그게 아니라 외래어이면 파오로 발음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파오가 들어가 있으면 요때 파오는 V 발음 낸다라고 했어요. 독일어 단어에도 그렇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단어 구성 봤더니 파오로 시작하지 않고요. 파오가 단어 중간에 있는데 모와 모 사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발음? V 발음이에요. 클라비어라고 있습니다. 자, 요런 동일한 발음 기호를 가진 아이 누가 있냐면, 사실은 요렇게 생긴 파오도 있지만 알파벳 단자음 V도 V 발음을 내요. 그러면 어느 거 찾으면 돼요? Fabrique B는 B 발음이고요. Unfall F 발음이고 Fiatel은 파오 중에서 F 발음이 나는 아이고요. Großvater의 Vater도 F 발음입니다. Geschwister, 우리가 찾던 V 단자음이 들어가 있네요. 정답은 5번이고요. 요거 말고 뭐 Windisch 아니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는 파오로 Pullover가 있었고요. 폐하는 여러분 F 발음이에요. 그래서 Physik이라고 읽으셔야 하고요. 폐 F는 푸프 두 개의 자음 발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고선 푸 발음인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만 더 갈까요? 요 V 발음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자음 다 어휘 하나 쓰겠습니다. 맥크빔이라는 단어만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알파벳이 모음이 아니라 무슨 발음? 자음 발음 낸다라고 했었고요. 요 아이가 바로 V 발음을 냅니다. 맥크빔이라고 해요. 자, 기본 어휘 안에 크비퉁, 빅크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쿠 뒤에 들어가는 저 알파벳의 발음까지 같이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우리 쉬 발음 보겠습니다. 복자음 2021년 대수는 6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많이 좀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복자음 최하가 쉬 발음으로 나온 지가 좀 오래됐네? 그럼 알수 있어요. 같은 발음 들어있는 거 볼게요. Is the chef in bureau? 사장님 사무실에 계신가요? Yeah, yes, da. 네, 계십니다. 라고 했어요. 자, 쉬 발음이니까 무슨 발음? 요렇게 생긴 발음 찾는 거예요. 우리 앞에 봤었죠? 복자음 st하가 요런 발음을 냈더라. 아니면 st가 단어 음절 처음에 있거나 모음 앞에 있을 때 요런 발음 내더라. 또는 외래어의 chef, 프랑스어 차용할 때 그러더라 하고 단어 뭐 하나? 요 단어 기억하면 돼 라고 했거든요. 볼게요. 큐쉬는 이 앞에 치하 복자음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발음 나요? 쉬 발음 냅니다. 와이시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보면 변모음 뒤에 치하가 있어서 히 발음 나는 거예요.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요. 그쵸? 여기는 이 모음 뒤에 치하가 나와서 동일하게 히 발음이 나요.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 지닌 형용사예요. 주에아스트는 S입니다. 어느 자리에 건 S예요, 그냥. 네. 게스탄, 얘도 S 발음이에요. 그 셰프트 뭐가 들어있어요? 복자음 SCH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발음? 같은 발음이구나 알수 있어요. 5번의 그 셰프트는 뜻은 뭐였나요? 상점 또는 사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 복자음 치하 문제가 독일어 어휘일 때 내는 발음은 앞에 나와 있는 알파벳을 보고 구분하는 거였거든요. 2023년도 대수능 문제였었고요. 같은 미출진 부분이랑 같은 발음 찾습니다. Lachen ist gesund. 웃음은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했고요. 모음 아, 오, 우 또는 복모음 아우 뒤에 뭐가 나오면 플러스 치하이면 이때 이 치하는 무슨 발음 낸다라고 했나요? 흐 발음을 낸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아니라 에, 이 또는 변모음 또는 무슨 발음? 자음 뒤에. 자, 이것도 발음이었죠. 그렇죠? 에 발음이나 이 발음.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요런 거 뒤에 치하가 나오게 되면 그때 이 치하는 무슨 발음 낸다라고 했었나요? 히 발음 내요. 히. 요렇게 생긴 발음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라헨은 그럼 앞에 나와 있는 흐 발음이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모음 조합을 그럼 보면 돼요. 자, 아, 오, 우, 아우 찾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어디 있어요? 4번인데 읽어볼게요. 터, 자, 그럼 같은 발음이 맞네요. 나머지 볼까요? 리시트, 밀시, 그 다음에 자음 뒤에 체하이죠. 밀, 히안, 그리고 레시농, 모음에 뒤에 체하, 히 발음 내요. 이렇게 해서 체하 복자음의 발음을 구분하시면 돼요. 독일어일 경우랑 외래어일 경우의 발음 차이를 구분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강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독일어의 대부분은 이름절에 강세가 있어요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름절 강세어의 발음, 그 강세를 묻는 경우는 잘 없고, 이음절 이상의 긴 단어 중에서 강세 위치가 어디야를 계속 찾게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기출됐던 문제는 이음절 강세어 문제였었고요. 작년 2026학년도 대수능과 관련된 모평 수능 문제에서 이음절 강세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자, 그럼 대부분 이음절 이상의 길이를 갖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두 번째 모음에 강세가 있는 경우를 내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항 보도록 할게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다른 것을 찾아라고 나와요. 다른 것을, 즉 얘랑 나머진 다 같고 딱 하나만 이름절에 강세가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Problem은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라고요? 이음절의 강세가 있지 않은 두 개의 음절을 가진 단어들 중에서 정답을 찾을 거예요. 모낫 이음절의 강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정답 1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주의해야 하는 단어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오는 선반 레갈. 그 다음에 진료 예약, 시간 약속, 타민. 이음절에 갔었어요. 그트랭크, 기에 접두어가 쓰면 이거 다음에 강세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마 비교적 쉽게 여러분이 이음절 어셔 아실 거고요. ENT라는 어미를 가지면 자기 자신이 강세가 씁니다. 그래서 student입니다.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오는 아이들로 또 자주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뷰, 나투어, 파킷, 살라트. 베를린, 클라비아, 방금 보셨던 슈투덴 자주 나오고요. 포감 등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이음절 이상의 단어이고, 아, 이거 강세 위치 어디지 헷갈리는 거. 운팔, 사고란 단어 있고요. 자, 이 단어는 여기에 강세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우가 모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모음이라고 보지 않고 요거 이름절 강세어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아이는 무슨 발음? 브 발음 낸다라고 했었던 영수증이라는 그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크페퉁. 크웨퉁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음에 강세가 오는 영수증은 일음절 강세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가 선지로 나왔을 때 오답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었거든요. 네, 여러분은 이제 실수하지 않고 구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계속해서 2024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음이 여러 개 나왔어요. 즉, 몇 음절? 1, 2, 3음절 어휘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이때도 몇 음절? 이음절 강세어를 찾는 가능성이 높아라고 했는데, 운타르신 우리가 방금 전에 발음 막 이런 거 하면서 찾았던 그 단어거든요. 수압 어디에 강세 있다? 여기에 있어요. 비블리 동사여서 동사로 썼을 땐 3음절에 강세가 있었는데 명사인 수업이란 품사로 쓰이게 되면 그때는 이름절 강세입니다. 그럼 이름절에 강세가 있는 걸 이제 찾는 거죠. 수업 언제 시작해? 8시에라고 했어요. Familie 이음절 강세어이고요. 합성 명사는 첫 번째 명사의 강세 규칙 따라갑니다. 즉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Autobahn이라고 해서 이름절 강세어 같은 거 2번이에요. Bäckerei 아이라는 후철은 자기 자신이 강세를 가져요. 그 다음에 Kartoffel 이음절에 강세 있고요. Verkäufer, 비블리 동사에서 파생된 직업 명사, 이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음절 이상의 어휘들 중에서 여러분 특히 뭐를 자주 보셔야 되냐면,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있는 1, 3, 4, 5번 눈여겨보세요. 특히나 1, 3, 4, 5 중에서 이음절에 강세가 있는 Familie, Kartoffel, Verkäufer, 주의해서 보시면 이음절 강세어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그거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답 찾기가 조금 더 용이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1학년도 대수능 문제이고요. 자,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같은 것이고, 이번에도 3음절 어휘가 제시되어 있어요. Ich suche eine Bäckerei. 저는 빵집을 찾고 있습니다. Da hinten ist eine. 저기 뒤에 하나가 있네요. 라고 했고, 얘는 3음절 강세어이거든요. 3음절 강세어가 생각보다 기본 어휘 중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선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Automat. 3음절에 강세 있어요. 강세 위치 같은 거. 그래서 1번이고요. Gitarre. 2음절 강세어입니다. Pullover. 2음절 강세어예요. Besserung. 1음절 강세어이고요. Geschwister. 2음절 강세어입니다. Automat 등과 같이 3음절로 단어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3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 뭐가 있냐면 철자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Apparat. Appetit. 얘네가 다 3음절에 강세 있어요. 걔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음절 강세어 중에서 강세가 제일 끝에 나오는 모음에 있는 단어들 이런 거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음 단어, 다음 문항 보도록 할게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밑줄 친 낱말과 강세 위치가 같은 것 찾으라고 했고,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사음절 단어 중에서 강세 위치가 어디야를 묻어요. 일단 사음절 어휘가 나오면 합성명사가 아닌 이상은 이음절 이후에 강세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apotheke, 삼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전체 음절은 네 개의 음절이지만 삼음절 강세요. 그럼 찾아볼게요. 약국 어디 있어요? 저기 앞에요. 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medicament, 여기에 강세 있어요. 사음절 강세요. 약이란 뜻이고요. 요 단어가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음으로는 네 개여서 사음절 어휘인데 강세는 쇼콜라드 세 번째 모음에 있어요. 정답 2번이고요. angestellt는 분리동사에서 파생되어서 일음절 강세어고요. jugendliche, 일음절 강세어입니다. kindergarten, 합성명사, 일음절 강세어이고요. 자, 네개 이상의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제 정답 선지 나왔었던 거 한번 볼까요? interessant라는 표현이 있고요. verabredung은 여러분 사실은 이음절 강세어예요. 이런 식으로 강세 위치가 조금 다른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개 이상의 모음 음절을 갖고 있을 때 이음절 이후에 강세우는 어휘들 구분해서 표로 좀 정리하시면 돼요. 이음절 강세어휘, 삼음절 강세어,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동사 어휘 문제로 갈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동사들이 나왔었고, 동사는 다의어라고 해서 활용을 묻습니다. 이 동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의미를 쓰여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 하나, 그다음에 관용적 표현으로 쓰는 거 하나, 전치사나 이런 거 수거 구문에서 쓰이는 거 하나, 주거나 아니면 시제 형태를 변형해서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쭉 보시면서 아래쪽에 색인 처리되어 있는 트라겐, 트라이벤이 작년도 기출 동사입니다. 트라겐이 이제 동사 어휘로 나왔고요. 트라이벤은 벌써 두번 나왔어요. 동사는 범주가 원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번 중복돼서 잘 나오지 않는데 이미 두번 나왔다는 뜻이에요. 트라이벤 동사는 쉬운 동사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트라이벤은 운동을 하다 의미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의미로 쓰는 다의어일 수도 있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는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의 선지 5번에 트라이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작년에 기출되었던 그 트라이벤 동사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어떤 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Der Appetit treibt sie ins Restaurant 이라고 해서 트라이벤이 어디 어디로 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막 어디로 가게 이렇게 방향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그녀를 식당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때는 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치사 삼사격집의 전치사가 사격으로 써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ins Restaurant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ie am Wochenende ab und zu Sport.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장 나왔죠. 운동을 합니다. 라고 할 때, 그녀는 주말에 때때로 가끔 운동을 해요. 라고 하는 treiben 동사 쓸 거고요. 자, 요 표현. Die Katze treibt den fremden Maus, treibt den fremden Mann aus dem Garten.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쥐라는 단어를 읽었네요. Fremden은 낯선이죠. 그 고양이가 뭐 했어요? 낯선 남자를 정원 밖으로 내어 몰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treiben을 써요. 과거 기출에서 treiben 동사는 바람이 바다 위에서 배를 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썼고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어디 어디 안으로 몰려가다 이것도 트라이벤 동사 썼어요.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겐 어디 어디에 가서 눕히다는 표현도 되지만 다른 의미로 쓸수 있고요. 파센 동사는 삼격지배로 쓰이게 되면 어울리다, 맞다란 표현이고요. 슈튜어렌 방해하다란 표현이고요. 슈텔렌 어디 어디에 무엇을 세워놓다란 뜻으로 쓰입니다. 지금은 트라이벤이었어요. 다의어로 쓰이는 이 동사의 활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문제는 하나만 묻지 않고 여러 개의 활용을 묻는데 이때 맥락을 구분하게 합니다. 즉,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를 보는 거예요.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이고요. 빈칸 아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In welche Richtung diese Straße? 어느 방향으로 이 길은? 이고요. 이 길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나요? 이런 거예요. 그럼 진행되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행 동사 쓸것 같지만 사실은 교통수단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läuft 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führen 동사를 일반적으로 쓸 거예요.
밑에 있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B 보겠습니다. Sie, der Katze, einen schönen Namen. 그 고양이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었다 얘기했죠. 그럼 주다 동사는 뭐죠? Geben 동사이니까 gibt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있는지 볼까요? Heißt는 뭐뭐라고 불리우다. Vergessen은 뭐를 잊다인데 우리 그럼 4번, 5번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다이니까 이동의 의미를 띠는 동사를 찾으려면 몇 번? 정답 4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대화 구문이 아니지만 각각의 동사를 찾는 표현이 있습니다. Bleiben 동사는 어디 머무르다인 거 아시죠? In welche Richtung führt 또는 läuft diese Straße? 이 길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우리를 이끄나요? 어디를 향해 나 있나요?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2026년 대수능 문제에서는 이 문항은 아마 여러분 좀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의미상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을 냅니다. 즉 맥락상 이거 무슨 뜻이야?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 찾아봐 인 거예요. Was willst du zur Party anziehen? 이라고 했어요. 너 파티에 갈 때 뭐 입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의복을 걸치다, 입다라는 또 다른 동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My neues Kleid, 나의 새로운 원피스를 입지? 라고 했고 정답 어디에 있나요? Tragen 동사가 있습니다. 걸치다, 입다. 정답은 1번이고요. Stellen, 어디에 무엇을 세워놓다. Anfangen, 시작하다. Bekommen, 무엇을 받다. 라는 표현이고요. Verbieten, 금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붙여친 곳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묻기도 하더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줄친 곳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동사로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올해 아마 여러분이 육모 보면서 보셨을 거예요. Schließen 동사 밑줄 그어놓고선 수마헨 이렇게 바꿔 쓰는 거 그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동사 의미를 맥락상 구분해서 찾는 거 나올 수 있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휘 문제는 세 문제까지도 최대 출제가 됩니다. 그럼 품사별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때 나는 또 기출문장의 많은 품사 중에 하나는 형용사 또는 부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품사 어휘 문제가 있고요. 작년엔 genug, hat, kalt와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나왔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또 있었는지 볼 거고요. 아, 요런 형용사들이 주로 나오는구나. 두 문항 이상 나오는 아이들은 다이어로서 활용이 자주 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lt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가 든 많은 이고 bedeckt는 날이 흐린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무엇이 덮여있다 이런 표현이요. breit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폭이 넓은. 그런데 속속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 관용적 표현에도 쓰였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26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였었고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Leon kam wieder zu spät. Leon 또 늦었어. Anna war sauer und sehr 뭐뭐뭐 ihm gegenüber 라고 했어요. Sie sagte ihm etwas ziemlich, da wurde sein Gesicht 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지?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Leon은 또 지각했어요. Anna는 sauer. 우리가 알고 있는 사와의 일반 뜻은 신이에요. 맛이 어떠하다이고요. 자, 여기 근데 사람과 함께 쓰이면 화가 난 이런 표현이에요. 분노하다 뭐 이런 것을 썼어요. 안나는 매우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와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und sehr라고 했어요. 매우 뭐뭐뭐 했어요. ihm gegenüber 그와 그에 대해서인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표현을 기겐유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겐유바 삼겹집의 전사인 거 아시죠? 그를 대할 때 매우 뭐뭐뭐하게 하더라고. 그 다음에 sie sagte ihm etwas. 그녀는 그에게 꽤 뭐뭐뭐한 말을 했어. 여러분 화가 났죠? 그럼 그 사람에게 어떤 말 하겠어요? 강한 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직설적으로 다음부턴 절대 늦지 마. 이런 표현 썼을 거예요. 직설적인? 이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딱딱한, 무서운 이런 표현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뭐뭐뭐로 바뀌었어 라고 했어요. 형용사 볼까요? arm, 가난한 이란 표현이에요. hard, 딱딱한 이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리아, 텅 빈 이란 표현이고요. 4번 tief, 깊은 이란 물이 깊다 이런 것을 때 그 다음에 rise, 조용한입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화가 나면 일단 조용한이란 형용사는 쓰지 않을 것 같고요. 가난한이란 형용사로도 뭔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자,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대했다. 그를 굉장히 뭐하게? 냉정하게 또는 엄하게 대했다. 이런 표현이 hard입니다. hard. hard im gegenüber입니다. 그에게 딱딱하게 한 거예요. 전에는 되게 부드러웠는데
그에게 딱딱하게 대했다라고 읽어볼까요? 그에게 또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어요? 강한 말을 한.

하는 거예요. 하트라고 했어요. 즉, 듣기에, 정말,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네, 그래서 하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at a sign, 그리고 그의 얼굴이 하트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 굳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변한 거죠. 이럴 때 하트를 씁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가운데 세 개의 문장을 주고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거 찾아. 이렇게 주는데 지금은 글 구성을 한 거예요. 대화 구성을 해서 각각의 이 대화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의 맥락의 의미도 파악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세 개를 끊어놓고 보면 하나 정도는 되게 쉽게 딱 눈에 띄는 정답으로 톡 튀는 아이를 하나 주거든요. 근데 맥락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눈에 일단 한 번에 안 들어와요. 이럴 때는 여러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하고요. 상황에 따른 불필요한 형용사들을 지워놓고 고민을 하면 여러분이 아마 정답 찾기가 조금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트의 의미로 쓴 거는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교재 안에서 우리가 딱한 번에 쓸수 있어. 이거 어렵다. 뭐 이런 거할때 하트를 썼었거든요. 아니면 이거 단단해. 이런 거할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뭐뭐하게 대하다라고 할 때도 하트하고서는 이만큼 으바. 누가 굉장히 엄하게 대하다. 딱딱하게 대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트의 반의어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와잇입니다. 부드럽게. 네. 그거 기억하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5년 대수는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Der Film gefällt mir gut. 그 영화 내 마음에 들어. Mir auch. 내 마음에도 들지. Trotzdem ist das Kino fast 뭐뭐뭐 했습니다. 그랬더니 Stimmt. Es ist leider 뭐뭐뭐 besetzt. 이라고 했어요. 자, 얘도 맥락을 통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가운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그 영화 나의 마음에 너무 들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완전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장은? 하고, 거의 뭐뭐뭐 했다. 라고 했거든요. fast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거의 뭐뭐뭐 한 상태였다는 거죠. 어떤 상태였을까 봤더니, 선지가 레아 또는 펄이 있어요. 레아는 텅 빈, 이란 뜻이고요. 펄은 가득 찬,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영화는 재미있었어요. 근데 여기, 접속사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거죠. 그러면 재밌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극장이 가득 찼을 거예요, 사람들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은 어땠다? Fast 레어였겠죠. 거의 텅 비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라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하고선 Es ist leider 맞아. 그리고 besetzt sein은 이용 중인 또는 누구누구가 앉아있는 이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좌석이 어떠어떤 상태였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besetzt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걸 봤더니 genug, 충분한 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stark, 강한 이란 표현이고요. schwach는 약한 이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해라고 해서 가득 찼어라고 할 때는 둘 중에 어느 거? 슈닥이란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아주 강한 또는 많은 이런 표현으로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용 어떤 빈도가 적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형용사는 뭐가 그럼 적당할까요? 슈팍이란 표현을 씁니다. Es war schwach besetzt 이라고 해서 이용객이 거의 없더라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어와 슈바흐를 모두 다 사용한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바흐는 사실은 정도를 나타내서 강도나 이런 거 나타낼 때 나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이런 거할때 슈바흐 슈메하츤, 뭐 라이스트 슈메하츤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커피의 농도가 옅은 쓸 때에 Ich trinke gern meinen Kaffee schwach 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거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용객의 수가 아니면 빈번한 이용의 활용도가 높다 낮다도 stark, schwach 라고 하는 강도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용객이 많아 저거를 viel wenig를 쓰지 않고 leer sein 또는 voll sein 이라는 표현으로 가득 찼다 또는 텅 비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휘 문제 중에서 사실은 위에 형용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품사들이에요. 명사나 전치사나 또는 부정수사 등과 같은 다양한 품사로 출제되었을 때의 경우

이거든요. 자, 앙스트는 두려움, 아우겐은 신체 부위의 눈이고요. 말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입니다. 레슈트는 옳은 뭐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 슈톤데는 시간이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 슈트크 우어 차이트입니다. 이게 작년에 그럼 기출되었던 문제이고요. 사실은 같이 나왔어요. 요세 개가 한 문항 안에 들어가서 아베츠 문제 이렇게 주고선 같이 쓸수 있는 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슈톤데랑 그다음에 우어랑 차이트랑 이렇게 같이 나왔던 문제이거든요. 그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금 몇 시야? Wie viel Uhr ist es? 이렇게 쓰거나 너 시간 좀 있어? Hast du Zeit? 이런 표현 쓰고요. 그다음에 나는 오늘 독일어 4시간 수업이 있어. Ich habe heute 4 Stunden Deutsch Unterricht. 이런 맥락으로 쓰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명사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문항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지금 사실은 예시 기출 문제로 가지고 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관련된 문제는 밑줄 친 곳에 알맞은 걸 하고선 공통으로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전치사와 관련되어 있는 활용이고, 즉,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아이가 부사적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분리동사의 전철의 의미로 쓰였을 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러고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부정수사는 뭐 이제 수사적 의미를 지닌 어떤 아이들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기출에서 조금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 품사를 하나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순수하게 한 가지 품사를 물었고요. 형용사만 형용사 부사를 같이 썼어요. 다이어리 때. 요 아이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데 부사임이도 알아? 요걸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서로 다른 품사를 묻는 문항도 나오고 있어요. 즉, 아에는 갑자기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비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아니면 아에는 전철이나 전치사가 들어가고 비에는 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명사와 같이 쓰이는 어떤 짝꿍들을 써서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게 하는 문제를 품사와 구분 없이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똑 떨어지게 딱 하나만 내가 잘 알면 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리동사라면 분리동사의 정확한 의미를 다양하게 아셔야 하고요. 전치사라면 기본적인 의미 외에 다양한 활용의 예시를 알아야 맥락 안에서 정확하게 쓰인 아이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 2개년간 바뀐 유형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제시가 되었었는지 이 명사가 단독으로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슈택은 일단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네, 조각이란 뜻이고요. 우리 그 다음에 수능 실전 마지막 문제에서 슈택의 또 다른 의미 하나 더 배웠어요. 뭐? 작품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작품에서는 단위 명사이기도 하다 보고 배웠는데, 그거 혼자 나오지 않고 맥락상 다른 아이를 같이 써서, 이거 그래서 어떤 의미야? 이거 물은 거거든요. 자, 예시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이고요. 네, 한번 보시면 빈칸 아베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Die Pizza sieht wirklich lecker aus. 라고 해서 이 피자 정말 맛있어 보여. 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선 Ich habe sie gerade gemacht. 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막 만들었지? 라고 했네요. 그래 놓고선 Kann ich etwas davon haben? 그것 중에 일부를 이기 때문에 davon 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 중에 일부를 좀 가져도 될까? 라고 했더니 지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셔는 여러분 1번 뜻은 안전한. 그 다음에 뭐 확실한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요. 의통의 의미로 의사소통 표현에서 응답 표현에서 지셔가 쓰이면 물론이지 란 뜻이에요. 즉 물론이지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나투얼레시. 아니면 상대방이 무엇인가 제안했을 때 게안을 기꺼이 뭐 이런 표현을 쓸때 쓰이는 게 지셔입니다. 안전한, 확실한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내가 그 중에 일부를 가져도 될까? 아니면 가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지 라고 하고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게 했는데 ein이라고 하는 관사를 썼어요. 일단은 이 ein이라는 관사를 썼다는 건 지금 이 문장에는 사격 목적어가 쓰여야 하거든요. 사격인데 부정관사 ein을 썼다는 건 중성 명사예요.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일단 중성이다. 요까지는 알수 있어요. 자,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먼저 한번 볼까요? 파는 쌍이란 표현이죠. 그래서 아인파라고 하면 한 쌍입니다. 신발처럼 좌우 한 짝이 있거나 한 쌍이 있거나 아니면 장갑처럼 좌우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아인파 쓸수 있고요. 아니면 커플도 아인파라고 하는 표현.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Ich gebe dir ein paar 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한 쌍을 줄게 라는 표현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도 돼? 라고 했더니 한 쌍을 줄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를? 피자라는 음식이었거든요. 피자가 꼭 좌우 한 쌍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파라고 하는 명사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슈뜩이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슈뜩은 무슨 뜻이죠?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조각 줄게 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기에는 슈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정답은 2번, 4번 중에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피자 정말 맛있어. 라고 했고, 내가, 라고 했습니다. Ich habe sie gerade, 라고 했고, 지금 만들었다, 라고 해서, fresh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거거든요. 방금 따끈따끈하게, 신선하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표현으로, Ich habe sie gerade frisch gemacht, 이라고 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그런데 이거 관련돼선 오답률이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뒤에 나와 있는 be가 슈득이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도 있지만 뭐도 있었냐면 레아가 왜안 되지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레아는 무슨 뜻이었어요? 텅 빈이란 뜻이거든요. Ich habe sie leer gemacht. 쓸수 있어요. 분사구문 써서 완료시제로 내가 그거 싹 비워버렸지라고 해서 아 피자가 있어? Ich habe sie leer gemacht. 이라고 하면 내가 다 먹었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 내가 지금 막다 먹었지. Ich habe sie gerade leer gemacht. 되잖아요. B 문장으로만 봐서는 Ich habe sie gerade leer gemacht. 가능해요. 내가 지금 싹 비웠지, 텅 비웠지인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예 있었어요. 아, 뭐라고 했나요? Die Pizza sieht wirklich lecker aus. 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피자는 텅빈 상태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피자 정말 맛있어 보인다라고 했거든요. 요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슈틱은 구분했고 그래서 레아도 정답률이 꽤 높게 나왔었는데 이건 선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싹 비워지가 가능한데 앞에 아 대화를 놓친 거죠. 내가 피자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레아면 피자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그 트리키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내가 방금 만든 거지 신선하게 만들었어. 그 중에 한 조각 나줄수 있어? 물론이지. 내가 너한 조각 줄게. 이렇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5번 선지에 들어가 있는 셀버는 처음 보실 텐데요. 스스로란 뜻이에요. Er hat das selber gemacht. 그가 스스로 했다. 아니면 lass ihm das selber machen. 그가 스스로 하도록 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셀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수특이나 수안이나 이런 데서 자주 못 보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홀로 해내다, 스스로 해내다 이런 맥락일 때이 셀버를 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정답률이 꽤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도 혹시 선생님이 레어를 건너뛰고선 4번에 딱 정답했을 때 하고 갸우뚱하셨다면 독일어 실력은 좋은 거예요. 근데 뭐는 꼼꼼하게 읽는 거를 잘 못한 거니까 아, 내가 조금은 천천히 한번더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수능 문제였었고요. 이것도 맥락 안에서 지금 확인을 하는 문항이 나왔고 자, 아래쪽에 선지 보시면 부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부사는 대부분 문장 주고 이렇게 세개 중에서 공통 썼는데 지금도 공통이긴 합니다. 근데 뭐? 대화문이에요. 더 자세히 알아야 돼요. 볼게요. Es ist nicht leicht, um Weihnachten ein günstiges Hotel zu finden. 그랬더니, Ich habe zum Glück ein Zimmer gefunden. Zwei Nächte kosten, 뭐뭐뭐, 300 Euro. Ich habe dafür fast um die Uhr gesucht. 볼게요. 쉽지 않아. 라고 했어요. Um Weihnachten. 여러 날로 구성되어진 연휴 기간일 때는, 뭐뭐뭐 기간 동안 또는 그 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음전치사를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즈음에 뭐 하는 거? 저렴한 호텔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라고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완벽하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시기 즈음이라고 하는 표현에 즈음의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어떤 부사가 필요해요. 아래쪽 거 볼게요. 나는 운이 좋게도 ein Zimmer gefunden, 방을 찾았지라고 했고요. 이틀 밤은 300유로 정도라고 했어요. 300유로 정도의 가격이 나갔지라고 합니다. 야, 대략 이런 표현이에요. 약 대략의 의미가 있고 뭐뭐 정도 볼게요. Ich habe dafür fast 나는 그것을 위해서 um die Uhr gesucht. 요게 관용구였어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표현일까요? 옴디우어라고 하면 시계 뱅글뱅글뱅글 돌려서 찾았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앞에 쓰이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내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24시간 내내 어떤 거였죠? 뭐 쓰면 됐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기 rund를 씁니다. Rund um die Uhr라고 해서 뭐 제가 저희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니면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쉼없이 무엇을 했다라고 할 때, Rund um die Uhr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관용적 표현 통해서 이 문제를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위에 나와 있는 즈음 정도만으로는 사실은 정답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아래쪽 거에서 이 관용구를 여러분이 캐치하셨으면 정답 찾을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위해 fast rund um die Uhr 거의 24시간 내내 리서치를 했지라고 하는 표현을 볼까요? 크리스마스 즈음, 룬트 쓸수 있어요. Rund um Weihnachten, 크리스마스 즈음에 찾는 거 쉽지 않아.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 정도 돼? 약 얼마야? Rund 쓸수 있어요. 룬트의 의미와 똑같이 쓸수 있는 또 다른 형용사 부사, good, 뭐 이런 거 있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구나 알수 있었는데, 위에 두 개로는 구분되지 않았어요. 이게 특히나 문장으로 오면 앞눈에 안 보인다라고 했죠. 지금이 딱 그런 현상이에요. 에어스는 처음 비로소란 뜻이고요. 에트바는 대략입니다. 대략. 여기에 즉 에트바 드라이혼닷 이런 쓸수 있어요. 근데 이 관용구에 에트바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사실 이거 오답률 높았거든요. 에트바를 못 쓰는 이유 찾으시면 돼요. 카음은 채 무엇무엇이 아니다라는 표현이고요. 노흐는 아직 여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문장 안에서 우리에게 각각의 어휘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복습하면서 정확한 의미를 구분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특강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문법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bis nächste Stunde. Auf Wiedersehen. Tschüss.

수능 중국어 1등급의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중국어 멘토 노혜원입니다. 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9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많이 틀려서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의고사잖아요. 더 많이 틀릴수록 배움이 있는 것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함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16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그림이 나와 있고요. 두 가지 상황이 같이 등장해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A와 B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A의 그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怎么还没到车站? 어째서 아직? 예, 车站 하면은 정류장이죠. 아직 정류장에 도착하지 않은 거지? 还没 하면 아직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看地图, 예, 地图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很快就到了, 금방 도착할 것 같아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멀지 않았다, 거리가 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A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A에 들어갈 말쭉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走错路了. 네,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뜻이죠. 예, 추어는 잘못되다, 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다라고 말할 때 走错路 쓸수 있고요. 그리고 就在前边 하면 바로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아하니까 바로 앞에 있어서 금방 도착할 것 같아라고 말하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죠? A번, 1번은 아니고. 3번. 离这儿不远. 자, 아주 대표적인 전치사 구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멀지 않다라는 뜻이어서요.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 출발점이나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말할 때 리를 쓸수 있었어요. 우리 전치사 리의 용법 선생님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비교해서 했었죠. 종과 리를 비교했었는데 종은 뒤에 출발점이 오고요. 리는 뒤에 기준점이 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멀지 않다라는 뜻으로 리절보옌을 쓸수 있었죠. 여기서부터 멀지 않으니까 금방 도착한다라는 의미.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얘도 봤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附近没有车站. 네, 근처에 정류장이 없다인데요. 근처에 정류장이 없으면 앞뒤 문맥과 안 맞으니까 아니겠죠. 5번,还是打车去吧. 예, 还是什么什么吧 하면요, 뭐뭐 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내용이 되겠죠. 打车 하면 택시를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 게더 낫겠다라고 택시 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빈칸에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요, 2번과 3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오른쪽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는 지금 다시 한번 두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빠로 라일러. 예, 8번 버스가 왔다는 거죠. 빠로 공자오처에서 공자오처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고요. 8번 버스라는 버스의 노선을 세는 양사가 바로 이 루입니다. 준비상처. 예, 타기, 탈 준비하자라는 뜻이고요. 처하고 밑줄 나와 있네요. B입니다. 只能站着. 예, 只能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차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사람이 꽉차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어울리는 표현이 될수 있겠죠. 我们还是等下一辆吧. 또 나왔어요. 还是吧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선택이었죠. 다음 차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겠다. 예, 下一辆 하면 다음 차입니다. 량은 그래서 차를 세는, 예, 버스 같은 노선을 세는 양사가 량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답 한번 찾아볼까요? B로 가볼게요. 不到商店. 예, 물론 여기 앞에서 A에서 이제 아니라고 해놓은 것들은 B도 답이 될수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 해석은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不到商店. 예, 상점에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坐着很舒服. 자, 앞에서 A가 2번이 맞는 거였으니까 오른쪽 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맞는지 아닌지. 坐着很舒服 하면 타기에 아주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뒤에 서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타기에 편안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겠죠. 已经坐满了. 네, 이미 자리가 다 찼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고요. 坐는 타다죠. 그래서 이미 다 사람이 꽉 찼다라고 말할 때 已经坐满了 쓸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카이더, 特别 快, 굉장히 빠르게, 카이, 운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고 할 때, 카이더, 特别好, 쓸수 있죠. 자, 5번, 里面 没几个人, 안에 몇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에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멀지 않다, 그리고 이미 사람이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 문제는 지금 중국어 선지가 나와 있네요. 그럴 때는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으면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신성, 선생님, 这是您的房间卡. 이건 당신의 방 카드입니다. 네, 방젠 카가 나와 있네요. 예, 카는 중국어의 카드라는 말을 음역해 놓은 표현입니다. 请拿好, 자, 가져가세요. 谢谢, 감사합니다. 我的行李箱怎么办呢? 자, 行李箱 하면 여행용 가방입니다. 우리 캐리어를 중국어로 말할 때 行李箱이라고 하거든요. 제 여행용 가방은 어쩌죠? 라고 怎么办? 어떡하죠? 라고 물었어요. 아마도 지금 호텔에서 방을 입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체크인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네요. 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 어떤 말이 나왔더니 다시 한번 비가 谢谢, 감사합니다. 放在房间门口就行. 예,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房间门口 하면 문 입구 바로 앞이란 뜻이죠. 麻烦你了. 자, 麻烦은 번거롭다 하고 번거롭다란 뜻이고요. 你们은 너희들이죠. 그래서 당신들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실 게 你们이 갑자기 등장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상황이구나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당신들을 번거롭게 해드렸다라는 얘기니까 피해를 끼쳐서, 걱정 끼쳐드려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에 들어갈 말 한번 살펴볼까요? 길게 좀 중국어가 나와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帮您叫一个人跟你一起拿. 제가 당신을 도와서 叫一个人, 한 사람을 불러준대요. 그래서 跟你一起拿, 당신과 함께 나를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죠. 자, 이 답을 고른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집 나르는 걸 도와준다라는 얘기니까 1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뒷문장을 잘 봐야죠. 여기서는 뒷문장에서 방 입구 앞에 놔주시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비가 같이 가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방에 가져다 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네요. 1번은 아니고요. 2번 가볼게요. 行李箱太重,一个人拿不了. 네, 여행용 가방,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는 들수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혼자 들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갑자기 어울리지 않은 얘기가 되겠고요. 3번, 我们一会儿会送到您的房间. 제가 조금 저희들이 我们이 나왔어요. 자, 요것도 힌트입니다. 여기서 你们이 나왔는데 我们이 나왔다는 거. 저희가 잠시 후에 당신 방으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가져다 주겠다라는 의미가 나왔으니까 지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先放在我们这儿，明天过来取。 먼저 여기 두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에 두다라고 말할 때 先放在我们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짜이는 뒤에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곳에 두라는 의미로 뒤에 我们을 장소화시켜주기 위해서 뒤에 방위사 인자를 붙여줘야 맞습니다. 明天过来取, 내일 가지러 오겠습니다. 我们要打开看看里面都有什么东西. 우리는 열어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봐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저희가 이따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들어간 게 맞겠죠. 그래서 답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문장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석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뭐 체크인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여행 가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해 보시는 것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18번 가볼까요?
1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네, 배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배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보기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기 먼저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A번. 我都敢报名. 자, 여기서 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간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 단어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키워드가 되어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나도 감히 신청하는데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간은 감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B번, 我觉得我的翻译不行. 내 생각에 내 해석 혹은 번역은 不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其实比赛那天我有件很重要的事. 사실 그 경기할 때 그날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 자, 이렇게 문장 한번 해석해보고 어떤 내용일지 추측해본 후에 본문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A와 B의 대화입니다. 我们报名参加这次翻译比赛吧. 우리 이번 翻译 比赛, 번역 혹은 통역일 수도 있고요. 번역 통역 대회에 참가하자. 不了, 안 돼. 자, 안 된다고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내 생각에 나는 내 번역 실력은 별로인 것 같아. 이 B가 오면 좋겠네요. 你的水平比我高多了. 네 수준이, 네 실력이 나보다 훨씬 높은데, 你为什么不试一下? 너왜 시도를 안 해보는 거야? 나도 감히 신청하는데 왜 너는 신청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오면 자연스럽겠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没办法参加에 참가할 방법이 없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가할 방법이 없어야 되니까 참가를 못할 이유가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C가 되겠네요. 마지막 남은 거. 사실 경기하는 날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가를 할 수가 없어. 자, 이게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 A, C 순서로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간의 의미를 해석하실 줄 아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키워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미가 좀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이번에 해석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번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네, 19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점짜리 문항이네요.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를 대화창에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你明天几点出发去上海啊?我送你去火车站。너 내일 몇 시에 상하이로 가는 걸 출발해? 내가 너를 기차역에 데려다 줄게. 火车站, 기차역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我明天早上9点的火车. 나는 내일 아침 9시 기차야. 你8点来我家就行. 8시에 우리 집에 오면 돼. 자, 지금 이 대화의 상황을 문맥을 봤을 때 A가 이렇게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내일 아침 9시 기차라서 8시에 우리 집에 오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에는 제안을 받아들여 주는 상황이 오면 되겠죠. 자, 그런 단어를 들어갈 것, 그런 문장이 들어갈 것을 유추하면서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죠. 1번, 부용라, 필요 없어. 자, 그럼 거절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승낙하는 표현이 와야 돼요. 긍정적인 승낙의 표현이요. 그런데 부용러 했으니까 아니고요. 니 망리다 봐. 너의 바쁜 일을 봐라 라는 뜻이니까 그냥 너니일 봐라는 의미거든요. 이것도 아니겠죠. 지금 수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3번 매우 니더 시 너의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역시 얘도 아닙니다. 4번 나就 마판니러. 자, 아까 나왔던 그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마판니멀러, 아까는 그 표현이 나왔었죠. 그래서 너를 번거롭게 하겠다 이 얘기인 거니까 실례 좀 할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한번 이번에 신세를 좀 질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승낙하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5번 我自己走就行. 나 혼자 가면 돼. 역시 문맥에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허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간단해 보이지만 요나 나지오 마판니라
이 표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거든요. 이 직역을 했을 때좀 이게 해석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들은 꼭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번 정답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2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0번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찾는 같은 유형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way 하고 나온 걸로 봐서 아, 이건 전화 상황이구나 라는 거알수 있겠죠. 你是哪一位? 당신은 누구십니까? 你没有我的号码吗? 没有 하면 없는 거죠. 내 号码, 전화번호가 없어?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我是李刚, 나 李刚이야. 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못 알아봐요. 친한 친구 사이인데. 어느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너내 번호 없어? 나 李刚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A가 또 뭐라고 밑줄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号码还没转到我的手机里呢. 전화번호가 转到这个手机里呢. 이 휴대폰 안에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전환하다, 옮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이 휴대폰 번호가 옮겨지지 않았다. 아직 이 휴대폰에 옮겨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앞서서는 휴대폰을 내가 뭐 잃어버려서 핸드폰 번호가 다 날아갔어. 뭐 이런 표현이 오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1번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죠. 我的手机很贵. 내 휴대폰은 아주 비싸다. 2번, 我刚换了个 我刚换了个手机. 나는 막 휴대폰을 바꿨다. 내가 막 휴대폰을 바꿨기 때문에 새 휴대폰이라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가 아직 다 옮겨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지금 2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我现在接电话不太方便. 나는 지금 전화를 받기에 不太方便, 불편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方便하고 舒服 이런 것들을 같이 봤었잖아요. 不舒服 하면은 몸이 불편한 걸 말했고요. 不方便 하면은 상황이 그렇게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상황이 불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接电话 하면 전화를 받다라는 뜻이었고요. 李刚这个名字我第一次听说. 李刚이라는 이 이름을 나는 처음 들어봤어. 听说 듣다라는 뜻입니다. 第一次 하면 첫 번째고요. 我手机里本来就没有你的号码. 내 휴대폰에는 本来 원래죠. 원래부터 너의 번호가 없었어. 자, 원래부터 너의 번호가 없었어.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해봤고 빈칸에 들어갈 말은 내가 막 휴대전화를 바꿔서 번호를 아직 이 핸드폰 안에 넣어두지 않았어라는 뜻으로 2번이 맞겠습니다. 네, 20번 문제까지 답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했네요. 后天的活动是我们三班20个同学一起准备的. 后天 하면 모레죠. 내일이 明天이고 오늘은 今天이고요. 后天은 그 이틀 뒤인 모레를 말합니다. 그 모레의 활동은 우리 3반 20명의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거야. 是啊, 맞아. 那一天我们班一个都不能少. 그날 우리 반은 한 명도 少, 적을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뭘까요? 네, 한 명도 빠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라는 표현인 거죠. 지금 여기서 3반 학생들은 20여 명이라는 것을 그 윗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명이 다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那天我们班一个都不能少. 如果有一个人不来, 만약에 한 사람이 못 오면 活动就成功不了. 예, 활동이 성공할 수가 없다. 자, 전공하면 성공하다고요. 그 뒤에 不了 붙었는데요. 예, 가능보죠. 가능보의 부정 형태로 뭐뭐 할수 없다. 이기 때문에 不了가 아니라 了로 읽어야 맞다는 거. 유념하셔야겠고요. 그러면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0个同学都得来. 20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와야 합니다. 자, 이때의 요, 너는, 데이라고 읽어야겠죠. 예, 뭐, 해야 한다. 20명의 학생들이 모두 와야 한다. 라는 의미니까, 그때는 데이라고 읽습니다. 지금 같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한 명도 빠질 수 없다니까, 20명이 다 와야만 한다. 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2번. 也许会少来几个人. 아마도 몇 명이 적게 올 것이다. 3번. 准备活动不是很容易. 활동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3班的同学都很努力. 3반 학생들은 모두 다 노력한다. 活动的成功离不开老师的帮助. 자, 이 离不开라는 표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예, 离不开 하면 뗄래야 뗄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성공이 선생님의 도움과 뗄래야 뗄수 없다. 선생님의 도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离不开라는 표현, 뭐뭐를 뗄래야 뗄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 표현은요, 离不开手机. 요새 청소년들이 뭐 핸드폰을,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는다. 이럴 때, 离不开手机.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것, 네, 확인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대요? 나죠? 하면 들고 있는 거죠. 还骑在鱼身上. 그리고 骑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뭐에 타고 있는 거냐면요. 물고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몸 위에 骑 타고 있대요. 우리 자전거를 타다 할 때는 지즈싱처 했었죠. 그쵸? 다리 벌리고 타는 거는 지라는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문장만 봐도 알수 있는 것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고, 그리고 물고기 위에 올라타 있는 그림은 1번이라는 것을 볼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더 해설을 한걸 보도록 하죠. B. 니쥬다오마? 너 알아? 한위종 요위의 파인. 和 요위이야. 중국어에서 물고기가 있다라는 것의 발음이 和 A이야인 거예요. 이 요위랑 발음이 같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위는 남을 여자예요. 그래서 여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있다라는 걸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 여유가 있다라는 발음하고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발음이 완전히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물고기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뭐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希望人们在新的一年多赚钱. 바란대요. 사람들이 새로운 1년에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赚钱, 돈 벌다죠. 在经济上年年有余. 아, 경제적으로 매해 여유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原来是这样. 아, 알고 보니 그런 거구나. 자, 原来는 일의 진상이 밝혀져서 알고 보니라는 뜻으로 쓰이는 의미가 있었죠. 여기서 바로 그런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답은 아마 쉽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손에 물건을 들고 있고, 그리고 물고기를 타고 있는 1번 그림인데, 요런 거 중국어에서 해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중국의 언어 문화를 소개해드렸을 때 수능 특강에서도 한번 한 챕터로 크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해음 현상은 중국인들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거든요. 어디를 가도 이 해음 현상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그림 속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석하시고, 그리고 요 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파생시켜서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3번 가볼까요? 2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단어로 하양, 뭐 해양, 그리고 쩌우통, 교통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우선 먼저 새롭게 나온 세 단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중국人口的特点是 동多西少. 중국 인구의 특징입니다. 중국 인구의 특징은 동쪽이 많고 서쪽이 적다는 겁니다. 우리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지만 그중에서도 인구가 몰려서 사는 곳이 아주 거의 정해져 있어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서 많이 살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워낙 높은 지대도 있고 사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这主要是因为经济水平不一样. 이건 주로 경제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부离海洋很近. 동쪽은 해양에서 아주 가까웠고, 그리고 交通方便, 교통이 편리합니다. 经济发展好, 경제 발전이 잘 되어서 工作机会比较多, 일할 기회도 비교적 많습니다. 生活也比较舒服, 생활도 비교적 편안합니다. 所以人口多, 그래서 인구가 많은 거죠. 자, 왜 동쪽의 인구가 많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는데, 해양하고 가까웠고,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일할 기회가 많고, 생활도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거다. 계속해서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可是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문장을 쭉 글을 끌고 가다가 문장이 전환되는 때가 있어요. 可是, 但是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유념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뭔가 새롭게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이런 구조를 잘 보고 글을 써야 되는데 중국어 문장이 이런 줄글이 나올 때도 항상 구조를 갖춘 온전한 문장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처음에 주제가 이렇게 나오고 해야 할 주제가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왠지 지금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는 어떻고, 그리고 서부는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두 문장을 나누는 접속사가 바로 이 것을인 거죠. 동쪽은 이러이러해서 인구가 많고, 서쪽은 이러이러해서 인구가 없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를 들었죠. 비유. 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시부 리 하양 비자오 위엔. 서쪽은 해양에서 비교적 멀어서, 그리고 而且 게다가 산도 아주 많대요. 交通不太方便, 교통이 그다지 편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서부는 반대로 이 동부보다 덜 발전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전체적인 맥락이 잘 이어지겠네요.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죠. 有很多人来旅游,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온다. 자, 지금 서쪽에는 인구가 적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죠. 2번, 解决了各种问题, 각종 문제를 해결했다. 아니고요. 3번, 这几年人口多起来了. 요몇년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자, 起来,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복합 방향보죠. 多起来了 하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요. 4번, 各方面条件都差一些. 각 방면에서 조건이 条件, 조건입니다. 都差一些. 예, 차는 나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을 갖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각 방면에 있어서 그 조건이 좀 나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天气比 동부 暖和的多, 예, 暖和 하면 따뜻하다라는 뜻이고요. 날씨가 동부보다 더 따뜻하다. 날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가 어떤 의미를 또 갖는지, 부족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도 갖는다. 이 문장 속에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전형적인 문장이거든요. 24번 함께 볼게요. 백과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부정 발문입니다. 말자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싱은 성이란 뜻이잖아요. 이름 성할때그 성인데요. 앞에 말자가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숫자 100은요, 진짜 1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를 의미할 때 쓰이는 100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성씨를 모아놓은 책자를 말자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말자싱是一本关羽姓的书，一本书者。 百家姓은 책입니다. 근데 어떤 책이냐면요, 关羽姓的书, 성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기 때문에 꺽쇠 표시 두개 들어가 있고요. 出现在宋代, 송대에 나타났습니다. 출연했습니다. 主要介绍了中国人的姓, 주로 중국인의 성씨를 소개했습니다. 书里面一共有568个姓. 자, 책 안에는 모두 다 500 68개의 성이 있대요. 因为宋代皇帝姓赵. 송대의 황제의 성씨가 조씨였대요. 예, 조씨는 赵라고 읽거든요. 所以 그래서 第一个介绍的姓就是赵. 첫 번째로 소개하는 성이 바로 조씨입니다. 百家姓也是中国人教孩子汉字的时候常用的书. 이 백과성이라는 책은 중국인들이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하는 책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성씨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한자를 익히는데도 굉장히 좋은 책인 거예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 성씨를 부르고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성씨를 익히는 것도 중국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한자도 익히고 성씨도 아는 그런 일석이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옳은 것, 아니, 알맞지 않은 것, 부정 발음 찾는 문제였네요. 송대에 출연하였다. 네, 송대에 출연하였고 그 송대의 황제의 성씨가 조씨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소개된 성씨가 조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중국인들의 성을 소개한 책이다. 첫 번째로 소개한 성이 조씨다. 조다. 맞죠? 모두 568개의 성과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자, 568개는 맞아요. 우리가 위에서 찾았던 정보이지만 성이 기록된 건 맞지만 이름은 맞나요? 아니죠. 네, 여기서는 이름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중국인들이 아이에게 한자를 가르칠 때 자주 사용한다. 이 얘기는 마지막 줄에서 찾았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5번 가볼게요. 25번은 숫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또다시 해음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음이 항상 그 수능 중국어에도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문화 중에서 문화가 다섯 문제 있다. 그러면 한 문제는 그 언어 문화와 관련된 해음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해음은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中国人喜欢在农历双数的日子结婚. 네, 농历 하면 음력입니다. 중국인들은 음력, 双数 하면 짝수예요. 쌍으로 된 숫자니까 짝수죠. 2, 4, 6, 8 이런 숫자들을 双数라고 해요. 짝수인 날에, 음력으로 짝수인 날짜에 결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因为双数表示成双成对. 짝수는 정双 하면 쌍을 이루고 对 하면 역시 쌍을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쌍을 이룬다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可是, 그러나 저또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除了双数的日子以外,除了以外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란 뜻입니다. 이 짝수의 날짜를 제외하고, 在9月9日这天结婚的人也不少. 9월 9일 이날에 결혼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因为在汉语里,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九, 이 9의 9와 뭐의 발음이 이양 같아서 有 永远的意思,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오라는 발음, 숫자 9의 발음 지오와 발음이 같은 것을 1, 2, 3, 4, 5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1번은 지오죠. 예, 비슷하긴 했지만 성조가 다릅니다. 바로라는 뜻이고요. 2번은 지오고요. 예, 오렐 구자죠. 그래서 이 구, 9를 중국인들이 숫자 9를 들으면 오래되다,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오가 들어가야 맞고요. 3번에 나온 단어는 지오죠. 예, 낡다라는 의미고요. 4번은 지오입니다. 뭐뭐라고 부르다. 그리고 5번은 지에 빌리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모두 다 제이 발음으로 시작하는 건 같지만 지금 여기 성조까지 정확하게 같은 거는 왜냐면 발음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조까지 발음이 같은 거는 2번밖에 없다는 걸알수 있죠. 사실 이게 앞뒤 해석이 안 되더라도 아, 요 부분만 해석해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9가 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상식으로 알고 계신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답은 아마 쉽게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짝수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26번이에요. 우리 항저우가 나와 있습니다. 도시 소개하는 문장이 나왔네요. 항저우를 소개한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이런 유형 여러 번 연습했죠. 이렇게 명사형으로 선지가 나와 있고, 역사, 인구, 기후, 유명지, 유명한 곳, 그리고 이전 명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좀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걸 이제 A라고 처리하고 이 전체적인 글의 흐름만 봐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가 있어요. 항저우在 浙江省, 항저우는 절강성에 있습니다. 以前叫临安, 이전에는 이만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명칭 临安이라는 게 나왔네요. 2000多年前是南宋的首都, 2000여 년 전에는 남송의 수도였습니다. 有很长的历史,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역사도 나왔습니다. 항저우人口有1200多万, 항저우의 인구는 1200만 명입니다. 这里有很多可看的地方, 여기에는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西湖, 동君山, 그리고 良渚遗址 등 非常 有名하고 유명한 곳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시후를 비롯해서 요로요로한 곳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지도 나왔죠. 기후는 안 나왔어요. 날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좀 속이고 있는 문제예요. 어려운 척하고 있는 문제라고 세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한자들, 이런 거 모르는 한자들이 쭉 많이 나오니까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언급했는지, 어떤 걸 언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라 앞에서 충분히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볼만한 곳들이 많다. 네, 그래서 뭐 유명한 곳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이걸 이제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시는 게 중요하다. 네, 이제 어법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낱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예, 배열 문제 먼저 나와 있습니다. 听说你去大连旅行了，怎么样？ 듣자니까 너 대련으로 여행 갔다던데 어땠어? 非常好, 너무 좋았어. 寒假的时候, 我 겨울방학에 나는 去还想, 자, 또 가고 싶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가고 싶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동사가 먼저 오고요. 想, 하고 싶, 가다라는 동사 去가 오고요. 그리고 동사 앞에 조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想去 하면 되고 그 앞에 부사가 오니까 还想去 요 순서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 C, A 요 순서로 써주는 게 맞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겨울방학에 나는 또 가고 싶어. 그래서 B, C, A 4번이 정답이겠네요. 이제 28번입니다. 28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제가 오늘 어법 문제는 비교급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아주 비교급이 등장했는데 우리 비교급의 주요 내용들 수능 특강에서 정리했던 것들 핵심만 쌤이 추려왔거든요.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이 다시 해보죠. 네, 비교는 뭐뭐보다도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A, B, B 뒤에 형용사, 동사구 이런 형태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A, B, B 형용사 그 뒤에 수량사나 이디알, 이시에더, 또어, 또어러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넣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the hun입니다. 자, 비슷하게 생겨서 얘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the 허는 여기에 끼어 있지 않아요. 요거 하나 유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가 바나나보다 2원 비싸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비교의 차이를 강조할 때 이거 정말 중요했죠. 시험 문제에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이 비 뒤에 비교의 차이를 강조할 때 흔, 非常, 요디아 이런 거못 쓰고 하이와 껑만 올수 있었다. 그리고 요메요를 써서 부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의 부사 짝꿍은 쩌머와 나머이다. 그러면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타 비쉐도 총밍. 그녀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자, 이렇게 누구보다도라고 해서 뒤에 부사를 도를 붙여서 제일 똑똑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었죠. 비교문의 특수용법이었습니다. A번 맞고요. 2번. 他比我早来半个小时. 그가 나보다 30분 일찍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맞죠? C번. 他的电脑比我的贵得很. 자, 요거요.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얘를 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의 컴퓨터가 내 것보다 훨씬 비싸다라고 말할 때 더헌은 뒤에 없었어요. 더 뚜어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더 뚜어로 바꿔줬습니다. 더헌은 올 수가 없다. 자, 앞서서 요 자리에 올수 있는 것들 수량사 이디알 이시에 더 또어 또어러 요것만 올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뒤로 갈게요. 저제니프没有那件大一点. 이 옷은 저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뜻인데요. 예, 이럴 때 메이요로 부정했을 때 부사로 올수 있는 건 이디알이 아니라 쩌머나 나머 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 써볼게요. 이 옷은 저은 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저 제니프 메이요 나젠 나머다. 네, 이렇게 써주셔야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A와 B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9번 가볼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他结了10年的婚. 예, 그리고 이 전체 문장 한번 보면요. 모두 다그 실향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향보호용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실향보호는 주어동사 뒤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는 어제 6시간을 잤다. 잤는데 그잔 시간이 6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목적어의 위치였는데요. 일반 명사일 경우에는 동사, 목적어, 수로, 실향보호
요렇게 쓰고요. 혹은 수러, 실향, 보어, 더 일반 명사 요렇게도 쓸수 있었죠. 얘가 2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정인 혹은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는 반드시 위치가 그쵸? 실향, 보어 앞에 위치했죠. 그리고 부정량의 시간일 경우에는 덩러, 짱밍, 목적어, 그 다음 헌창, 시간, 실향, 보어 요 순서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동사의 성격 자체가 지속하지 않는 비지속성 동사인 경우에는요. 주어, 수로, 목적어, 실향부어 이렇게 예외의 순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아이들이 라이, 취, 떠, 리, 칼, 삐에 뭐 이런 애들이었죠. 비지속성 동사가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我来中国2年了. 여기서 보면요. 结婚 같은 경우에도 비지속성 동사예요. 그래서 他结婚10年了,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다라는 뜻으로 他结婚10年了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합사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쓰면 안 되죠. 얘는 실향보호의 특징을 가지니까요. 2번, 他等了你1个小时. 그가 너를 1시간 기다렸다. 너라는 인칭 대명사. 반드시 실향보호 앞에 와줘야 되고요. 我当大夫当了5年了. 나는 의사를 5년 했다. 반복해서 쓸수 있었고요. 我们刚走了半个小时. 우리는 막 30분 동안 갔다, 걸어갔다 그 얘기인 거죠. 我们才走了半个小时. 우리는 겨우 30분 걸었다 그 얘기인 거니까 역시 순서 맞고요. 수로 뒤에 실향보호 형태. 我们打了一下午的球. 이 下午 하면 오후 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내내 농구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볼까요? 비출친 부분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对不起,让你久等了. 미안합니다.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오늘 차가 아주 막혀서요. 자, 今天堵车的很厉害. 잘못됐죠? 지금 정도보호인데, 정도보호에서 목적어, 이 명사가 바로 더 앞에 오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반복해줘야 됐죠? 堵车堵得很厉害. 이렇게요. 我也刚到一会儿. 나도 막 도착했어. 你饿了吧? 너 배고프지? 我带你去一家很不错的餐厅. 내가 너를 데리고 아주 좋은 식당에 갈게. 这个时间是不是得等很长时间? 이 시간은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야? 不会等太久了.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야. 정답은 1번이죠. 네, 이제는 좀 추가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비교문을 앞에서 했는데요. 비교문의 문제가 등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였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这里跟那里一样安静. 이곳은 저곳과 똑같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A跟 B一样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A跟 B一样 하고 뒤에 어떻게 같은지까지 설명해 줄수 있어요. 똑같이 조용하다. A번 가능하죠. B번, 他的意见跟我的意见非常一样. 그의 의견은 나의 의견과 대단히 같다. 자, 우리말로 했을 때는 맞을 것 같은데요. 중국어에서는 같으면 같은 거지 그걸 부사로 꾸며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非常을 빼고 그냥 跟我的意见一样 이렇게만 써주는 게 맞고요. C번, 这件衣服的颜色跟那件不一样. 이 옷의 색깔은 저것과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A와 C, 3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항 더 볼까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입니다.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역시 비교급 문장이 나와 있어요. 他跑得比我很快. 그가 나보다 더잘 뛴다. 자, 바로 틀린 거 보이시죠? 여기 자리에 헌을 쓰면 안 되고, 비교의 정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더라는 뜻의 하이나 끙을 써야 맞겠죠. 그래서 他跑得比我还快 혹은 更快 이런 거쓸수 있습니다. 我的鞋比他的还大. 내 신발이 그보다 더 크다. 그래서 还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헌은 안 된다고요. 苹果比香蕉贵2块钱. 사과가 바나나보다 2원이 비싸다. 자, 비싼데 얼만큼 비싼지 그 차이에 대해서 뒤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他比我睡得晚一点. 그가 나보다 더 늦게 잤다. 今年冬天比去年冷得多 나왔죠? 그래서 올해 겨울이 작년보다 훨씬 춥다. 더多了 다 되지만 더는 안 된다고요. 자, 이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죠. 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순별 문제로 등장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실향보어랑 동향보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향보어와 동향보어는 목적어의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보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실향보어, 동향보어는 어순이 중요한 포인트로 많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0: 刚才你去哪儿了? 방금 너 어디 갔었어? 我去图书馆借书了. 내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어. 나책 빌리러 도서관 갔었어. 아주 전형적인 연동문이죠. 자, 그럼 어떤 단어가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A는 니, 너, 그리고 B번은 找了, 찾다라는 거죠. 그리고 C는 好长时间. 자, 여기서의 how는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라는 뜻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너를 찾았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좌우가 동사고 好长时间 아주 긴 시간, 오랫동안 이란 뜻이 이제 실향보호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목적어인 니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그냥 목적어가 아니라 인칭 대명사 목적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좌우러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동사 뒤에 보어가 오는 어순은 기본적인 어순이라 같지만 이때는 예외적으로 인칭된 되면 목적어는 원래 뒤에 와야 맞는데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 예외적으로 요 사이에 오는 것이 맞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B와 A, C 요 순서로 오는 게 맞겠습니다. 找了你很长时间，好长时间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B, A, C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전체 문화 함께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어법에서 중요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비교 문하고 그리고 실향 보호가 있었거든요. 그두 가지 모두 좀 출제가 될 때가 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 오늘 수능 실전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것 다시 한번 문제 복습하시면서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마지막 과인 10과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짜이지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소셜 러시아어의 박수입니다. 자,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부에서 9회에 남은 15문항 만나볼 텐데 대부분이 의사소통 문항이고 문법 문항 조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가진에 있는 것들을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맨 위에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이게 광고문인데요. 낮은이란 말이죠. 낮은 가격은 시그다, 항상 리아덤 옆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원래 가격이 지나입니다. 그거의 지금 복수 형태고 회오사도 복수 형태죠. 낮은 가격이 항상 옆에 있어요. 1번 마가진 상점이 나 호지사 위치에 있습니다. 리아덤스 뭐뭐가 나란히 뭐뭐 옆에 우리 길찾기 할 때 나왔던 표현인데요. 요거 다음에 원래 족격이 오지만 지하철 같은 명사, 일부 명사들은 격변화를 하지 않아서 그 형태 그대로 온 거죠. 상점은 지하철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요. 2번, this, 여기에서 시그다, 항상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굿비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조쉐버, 싼 가격으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요거는 지쇼브이라는 가격이 싼이라는 효용사의 부사 형태고요. 반대말은 뭘까요? 드라고이가 되겠죠. 드라고이의 비교급은 즉 더 비싸는 다로쉐입니다. 다로쉐. 3번 부마가지니 상점에서 누가 일하고 있냐면 노브레 류지 착한 사람들이 라보다 일하고 있습니다. 자, 류지는 저번에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라는 복수명사인데 요거의 단수명사는 출라비엑입니다. 자, 출라비엑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그 단어는 라스입니다. 자,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 분 답을 할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고 계신 거거든요. 문법적인 부분인데, 자, 일 다음에는 단수 주격이니까 한명 하면 아진 출라비엣, 한번 하면 아진 라스 이렇게 되겠죠. 2, 3, 4 다음에는 단수 성격이 오니까 아 느바 출라비엣까, 트리 출라비엣까, 치트리 출라비엣까, 이것도 느바라사, 트리라사, 치트리라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이상은 어떻게 될까요? 5 이상은 복수 성격이 오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특이하게 단수 주격과 복수 성격이 모양이 똑같아요.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라백이 옵니다. 다섯 명 비아출라비엣, 다섯 번 비아라스 이렇게 되는 거죠. 100명도 마찬가지예요. 5 이상이니까 스토 출라비엣, 스토라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문법적으로 다뤄진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번까지 해석했고 이미 답을 찾았지만 4, 5번 보도록 해볼게요. 마가지니에 상점에 시그다 항상 스웨쉬에 신선한 브라독디 식료품들이 있습니다. 상품의 신선함보다는 지금 가격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에다 이것은 아진 이스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격 오죠? 가장 큰 상점, 도시에서 가장 큰 상점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아진이 왔는지 옆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아드나 아니고 뭐 중에 하나인지를 보라고 했죠. 마가진 중에 하나잖아요. 마가진은 자음으로 끝난 남성 명사잖아요. 남성 명사 앞에 오는 것은 일이 아진이기 때문에 아진이 온 거죠. 자, 17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되어 있고요. A가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У вас есть? 당신에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 플러스 성격의 첫 번째 의미가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이것은 소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나에게부터 그들에게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의 성격이 미냐죠? 우미니아.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는 우지야. 그에게 있다. 우니보. 애니 붙었어요. 그녀에게 있다. 우니요. 여기 역시 애니 붙었고요. 우리에게 있다. 우나스. 당신에게 있다. 우바스. 그들에게 있다. 우니흐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도 애니 붙었죠. 3인칭 얘는 이제 이렇게 애니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바스는 당신에게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뭐가? 리카르스트바. 약이죠. 약을 복용하다 할 때, 복용하다라는 어떤 동사랑 결합하죠? 이 명사가 브리니마츠. 브리니마츠 리카르스트바. 근데 약인데 어떤 약인지, 뭐 두통약인지, 복통약인지, 아니면 독감약인지, 그걸 설명할 때는 공식이 아트 플러스 생격입니다. 그래서 아트가 왔고요. 갈라바가 머리인데, 아르구나 명사의 생격. 그래서 머리로부터의 약이 아니라 두통약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두통약이 있나요? 나 예스, 네 있습니다. 무엇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뭐라고 질문했더니 150루블입니다. 루블은 러시아 화폐 단위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물어보는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가격을 물어보는 질문 가장 간단한 것이 스콜카 에타 스토이 이거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스콜카 스미니아 스 플러스 미니아는 생격이었다는 거죠. 나로부터 얼만큼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1번 깍 돌가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말로써 이거는 기간을 묻는 거예요. 기간. 그래서 뭐뭐 내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 vs, psia, psio, 중성, 복수, psie 다음에 시간 명사를 모두 묶어서 걔를 대격으로 변화를 시켜주면 뭐뭐 내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깍두올거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와스고올거 하면 몇시에라는 말이고요. 3번에 나와 있는 가또럼 지수와 동일한 의미로 호환이 됩니다. 몇 시에 연극이 시작돼요? 몇 시에 시험이 끝납니까? 구체적인 시간을 물어볼 때 던지는 질문 되겠습니다. 4번 슈또 이무 비리다지 비리다지 자 다지 하면 주다죠. 누구누구에게 주다니까 역격을 지배하는데 이 앞에 삐리가 온거 있죠. 삐리는 A 공간에서 B 공간으로 이동이니까 전달하다 혹은 전해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역격이 와서 오늘 역격인 이모가 왔어요.
그에게 무엇이라

전달할까요? 그에게 무엇을 전해드릴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스콜카 에타 스토이 지역하면 이것이 스콜카 얼만큼의 스토이 가치가 있나요? 라는 말이에요. 동사 원형이 스토이치입니다. 스토이치 가치가 있다. 얘랑 닮은 아이는 스타야츠. 여기는 플러스 그제가 와서 어디 어디에 서 있다 라는 상태 동사고요. 얘는 가치가 있다. 요 아이의 동사 변형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8번 갈게요. 대화로 보아서 두 사람의 관계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기사와 승객일까요? 교사와 학생일까요? 카센터 직원과 손님일까요? 볼게요. 스트라스비치, 안녕하세요. 야, 자카잘라 마시노, 마시나. 자가용, 제가 차를 예약했습니다. 나, 스지치스, 네, 앉으세요. 라는 말이죠. 앉으세요. 구다이즘, 구다. 방향,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그랬더니, 나, 레닌그라스키 와그잘. 와그잘은 기차역이죠, 여러분. 렌그라드 와그잘 기차역까지 갑니다. 기차역으로 갑니다. 자, 꾸다니까 나 플러스 대격이었고요. 부가 아니라 나가 온 것은 와그잘. 기차역은 항상 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고,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모두 다 나를 사용해요. 방향이나 장소에서 버스 정류장 한번 러시아로 옮겨 볼까요? 먼저 정류장을 쓰시고요. 버스를 성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는 뒤에 명사 성격이니까. 아스타 노프카. 버스, 아프토 부스. 그런데 성격이니까 R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발음이 배가 F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 역을 먼저 쓰시면 돼요.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스탄치아. 그다음에 지하철은 격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됩니다. 지하철역으로 하려면 나 써주시고요. 어디 어디로 오는 대격이니까 야로 끝나면서 대격 스탄치오. 뒤에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하라쇼, 좋아요. 맘스로치나, 당신은 급한가요? 니엣, 아닙니다. 우미니아 이스 브레미아, 나에게는 시간이, 저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급하지 않아요. 빠니아드나,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죠. 기사와 승객. 19번. 안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자, 어떤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막 공고문처럼 이렇게 앞정의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니아 사우트 미하일. 자기 이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참고로, 미하일의 애칭이 뭘까요? 미샤입니다. 미샤. 미샤가 있고, 여러분, 마샤가 있잖아요. 되게 닮았죠? 근데 앞부분을 보시면 돼요. 미하일은 미샤고요. 마샤는 마니까 마리아. 마리아의 애칭이 마샤예요. 마마, 미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슈 하면은 찾다. 이스갓라는 동사의 변화 형태예요. 찾고 있습니다. 내가 뭐를 누구를 찾고 있냐면 선생님. 남자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어떤 과목? 가레스크비시카. 한국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추 원합니다. 다음에 동사 원형 fast speech 어디로 입학하다 어디로 취업하다라는 건데 꾸다가 오는데요. 대학교는 부르스니까 부가 왔고 꾸다니까 대격 형태가 왔어요. 대학교로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가 어디 있냐면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언제? 슬레드쉼 가두 내년에가 되겠죠. 작년에는 뭐예요, 여러분? 작년에 러시아로 브로슐롬, 지난이라는 형용사의 전치격, 브로슐롬과도 하면 작년에, 얘는 다음 해니까 내년 해가 되겠죠. 니 까그다니, 결코 한 번도 우칠, 배우지 않았어요. 뭐를? 까레스키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마구, 할수 있어요. 플라치치, 지불할 수 있습니다. 2000 루블을, 후차스, 한 시간에 2000 루블 지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마지막에 썼습니다. 미하일은 여선생님을 원한다. 여선생님은 우치즈니짜. 남선생님은 우치제. 그래서 알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2번. 미하일은 한국어를 배운 적이, 어딨죠? 여기. 니 까그다니 우치를 까리스키지. 배운 적이 없다. 얘도 X. 3번. 미하일은 한국어 선생님을 찾고 있다. 한국어 선생님을
찾고 있는 거 맞아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미하일은 시간당 2,000루블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미하일이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X. 4번, 미하일은 러시아 대학의 한국어과 입학하려는 계획이 있다. 한국에 있는 대학이라서 이것도 X. 자, 20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시라는 단어는 필수어가 아니라서 넣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시. 수트라 하면 아침부터죠? 뭐뭐부터. 수트라. 세트가 뭐예요? 나비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에 뭐뭐부터 뭐뭐까지 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스생, 다생을 쓰는 경우가 많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트라다비처입니다. 아침부터 야우치라. 나는 외웠어. 뭘 외웠냐면 이게 시 제목이거든요. 드바유니까 뒤에 이제 중성이 왔을 텐데 이미야가 중성이잖아요. 너의 이름은 뿌찌자 새다. 보르키에 손에 있는 새다. 이런 제목의 시예요. 마리나 치베타비바라고 러시아 되게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시 되겠습니다. 브라우다 정말이야?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시네. 나 노 문예 아노 오친 반라비자. 얘가 중성이라서 아노로 받은 거고요. 그 시가 나에게는 매우 마음에 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을 듣고 이 친구가 뭐라고 하고요. 주두 까그다 디크라시바 브라치탈 에치 스티히. 기대할게, 기다릴게. 뭐를 언제를 기다리냐면 너가 아주 멋지게 이 시를 암송하는 것을 읽는 것을 기대해 볼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번 아틀리치너 멋지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B번 아스타로우시너 조심하세요 주의하렴 X. 자, C 프리에스덤 스프리에스덤 하면은 도착 축하합니다. 그래서 환영합니다라는 환영의 표현이고 다른 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는 나브로 마샬로바치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X. D번 자메차첼러 멋진 걸. 그래서 A하고 D, 아틀리치노 자메차첼러가 있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1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A가 자트라, 내일, 우미냐, 나에게 뭐가 있냐면 인터뷰가 있어, 면접이 있어. 근데 어디로 면접이냐면 노부요라보두, 나 플러스 대격이었죠? 새 직장 인터뷰가 있어. 우친 매우 발누유스 긴장돼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발라바짜 하면은 긴장되다라는 말이거든요. 오바치 동사라서 오바가 오로 바뀌었습니다. 니 발누이시야 그 발라바짜 동사의 명령법이에요. 긴장하지 마. 띠 하라쇼 빠드가 또비시야 너 준비 잘했잖아. 가또비싸 준비하다 완료상 빠드가 또비싸 되겠습니다. 만일 뒤에 뭐를 준비하다 할 때는 크 플러스 역격을 쓰시면 돼요. A, 나제이시 하면 기대하다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바로는, 기대하기로는, 아니, 미냐, 미비롯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사 원형이, V, 브라츠. 자, 여러분, 요 브라츠 동사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영어의 테이크에서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잡다, 고르다, 선택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의 불활유상 동사가 브라치 동사예요. 저기 제가 쓴 거. 그리고 완료상 동사는 무제아치 동사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동사 변화가 좀 특이해서 써볼게요. 미루예요. 미루. 미료시. 미료트. 미룸. 미료제. 아니, 미룻.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와지무. 와지묘시. 와지묘트. 와지묘, 와지묘제, 아니 와지묻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이 테이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동사 불완료상 얘가 완료상 불완료성 동사 앞에 요게 붙은 거죠. 요게 붙었죠? 그러면 얘를 동사변을 쭉 시키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그 앞에 V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아니 형태죠? 미룻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선택하다는 말이에요. 미브라치는 선택하다.
그들이

나를 선택하기를 기대해. 나를 뽑아주기를 기대해. 이런 말이 되겠죠? We vote. Ja, u vieren. 나는 확신한다. Ja, u vieren. 나는 확신해. 근데 뭐에 대해서 확신해라고 했을 때그 뭐가 명사에 해당되는 거라면 부 플러스 전치격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Sio, muje darasho.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굉장히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했고, 그 말을 들은 이 친구가, 긴장했던 친구가 고맙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니 나다, 필요하지 않아. 만약에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 나다는 의미상의 주어 엮여 있으니까, 문예 니 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쨌건, X, 어울리지가 않아요. 우다치찌비 하면은 너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빠스나꼬미시 하면은 서로 인사해, 통성명해 라는 말로 누가 하는 말이냐면 3명이 등장해요. 아, 매, 왜 3명이 등장했을 때이 친구는 아는, 이 친구도 알고 이 친구도 아는데 이들 친구, 이두 명이 서로 모를 때이 사람이 얘네한테 하는 말이죠. 너네 서로 인사해, 알고 지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번, 야니다 몰엔.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뭐에 만족하지 않는지는 무수격을 씁니다. 족격을 사용한다. 자, 5번. 스 플러스 족격을 빼고 나머지 가운데 남아있는 아이를 보니 브라스닉이죠. 대발음이 묵음입니다. 브라스닉. 기념일 명절이에요. 그리고 스 플러스 족격은 여기서 축하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축하하다 표현을 할때 축하하다 동사도 생략하고 축하 대상도 생략하고 축하 내용이 스 플러스 족격만 이렇게 남아서 많이 일상에서 구어체로 사용합니다. 기념일 축하합니다. 명절 축하합니다. 그런 축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대화의 내용에서 알수 있는 날씨의 변화를 보기에서 찾은 것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스타일은 처음이에요. 날씨를 지금 두 개를 보고 골라야 되는데. 아, ti si vodnia, no ne slyshala, 들었니? 아빠 고지. 날씨에 대해서 들었어? 나, pa televizor, 텔레비전에서 skazali, 말했어. Shto, 뭐라고 말했냐면, utram, 아침에 sviti sonce, 태양이 비추고, 햇살이 내려쬐고, ad nyum, 그리고 낮에는 muje dosht, 비가 온다고 하던데, 다그다 나더 브지아치 존트. 아까 말했죠? 브지아치 테이크.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러면 우산 챙겨야겠다. 우산 챙길 필요가 있네라고 말하고 있죠. 아침에는 햇살이 내려쬐고 점심에는 비가 온대요. 그러면 뒤에다가 비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얘는 뭐예요, 여러분? 스니에크. 눈이 오는 거고요. 눈이 오다 하면 이지오 스니에크 하면 되겠죠? 바람은 러시아어 뭐예요, 여러분? 위젤입니다. 위젤. 강한 바람 하면 실리. 위젤이가 되겠습니다. 23번 시간 관련된 문항입니다. 대화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각은 몇 시일까요? 니나, 니나야. 까그다미 우비짐스야. 언제 우리 볼래? 만날래? 라고 했어요. 시추어스 쥐들치사. 지금은 4시야. 그랬더니 메가 나와이 뭐뭐 하자 최레스 뭐뭐 후에 플러스 대격이고요. 시간의 후에입니다. 2시간 후에, 3주 후에, 5일 후에, 6년 후에 이렇게 최레스 누바 취사 2시간 후에 보자. 그러면 지금이 4시니까 6시에 보자는 거네요. 스펙타클 나츠나이츠 공연이 연극이 시작되어져. 연극은 연극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시아 동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수동의 의미. 심 7시에 공연이 연극이 시작돼. 알았쇼. 좋아. 나가바릴리스. 그럼 그렇게 약속하자.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현재 2시인데 현재 4시인데 2시간 후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6시에 보기로 한 거죠. 정답은 3번. 이 시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24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가 야 우셰프키노 나 이미 극장에 있어. 삐짜야. 디그지에 너 어디에 있는 거야? 필름 영화가 스코라 곧 나치뉴짜 시작할 건데 배가 즉 삐짜가 이렇게 말해요.
야, 오친스피쉴, 내가 무척이나 서둘렀어. 노. 그런데 아웃도어스 버스가 놀거 오랫동안 니프리쉴 오지 않았어.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덧붙여서 브슬레드쉴라스. 번이죠. 다음의 번. 다음번에 야프리두 내가 도착할게. 모브리미 하면은 제 시간에. 자, 이 아이랑 제 시간에 보브리미아랑 띄어쓰기가 있는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와브리미아. 띄어졌어요. 플러스 생격이 오면 생격의 시기에라는 말이고요. 붙여있으면 제 시간에라는 말입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할게. 니치보, 니치보. 사과 응답으로 자주 나오는 아이죠. 괜찮아. 따꼬이 부이바이엣.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에요. 따꼬이 부이바이엣. 그러면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해. 괜찮아. 이즈빈이 사과 표현 맞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B. 브라스지도 역시 미안해요. A, B가 동의어입니다. C. 비리다이 하면 전해줘라는 말이고요. 뭐 프리비엣 하면 안부를 전해줘. 누구누구에게 전하다 역격이니까 가족에게 스미에 이렇게 역격이옵니다. 플러스 역격. 브리글라샤이 하면 초대해라는 말이고요. 브리글라샤치 하면 초대하다라는 동사의 부정태 불완료성 동사고 초대하다 동사가 나오면 브리글라샤치 다음에 초대 대상이 나올 거고 어디로 초대하는지 나오는데 대상은 대격을 쓰고 그다음에 어디로 초대하는지는 꾸다를 씁니다. 꾸다를 쓰지 그제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회장으로 초대하고 싶으면 우리가 한국어로는 연주회장에 너를 초대할게 해서 연주회장에 들으면 그러면 어디 어디에 그제를 쓰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대격을 써야 되니까 꾸다를 써야 되는 거니까 나간 지에르트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를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꾸다. 그래서 A, B가 있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A가 위글리짓 구스나 맛있게 보인다. 드쌈 갓도빌 내가 네가 스스로 준비한 거야, 요리한 거야라고 말하고 있죠. 나, 야프리가 또빌 내가 요리했어. 보르쉬, 보르쉬를 요리했어. 보르쉬는 러시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습이에요. 비트가 들어가서 여러분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색깔적으로 이게 색감적으로 보면 굉장히 붉은 기를 띠고 있어서 이거 맛이 어떨까?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러시아 음식 중에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내가 모르쉬를 요리했어. 까카라쇼. 정말 좋구나. 야 나부노 하찌엘라. 내가 오래전부터 원했어. 뭘 원했냐면 바프로바치. 시도하다라는 건데 너의 모르쉬를 먹어보고 싶었어. 먹어보길 원했어. 사지스 앉어. 앉으렴 하고 뭐라고 말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고마워. 집에 또 오쉐. 너도 역시, 너에게도 역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식사하는 상황이잖아요. 먹는 상황. 그리고, 먹는 상황이라는 건첫 번째 힌트. 두 번째는 집이에요. 집에. 기원에 표현할 때 기원의 대상이 역격이죠. 너에게도 역시 기원해라는 표현인데, 어떤 것들이 적당한지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시버 노브라고 하면은 헤어질 때 인사예요. 잘 가, 안녕히 가세요. 헤어질 때 인사.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시보는 똑같고 뒤에 하로시버도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은 인사말이 됩니다. 2번 스파코이노이 노치. 스파코이노이 노치는 자기 전에 하는 인사말이죠.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사라져 주세요. 3번 나브로 빠샬로 바치 하면은 환영의 인사말이죠.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꿔 쓸수 있는 거는 스프리에스덤. 4번 브리아트나바 피치타. 기원의 내용은 생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번도 2번도 생격이 됐던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거고 고요한 밤 되기를 기원하는 거고 4번은 뭘 기원하는 거냐면 유쾌한 식욕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맛있게 드세요란 말이 됩니다. 맛있게 먹으렴.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나바이, 뭐뭐 하자.
동사 원형이라 할 때는 그 동사는 불완료상 동사인 거고, 반면

중간에 완료상 동사가 오면 무의 변화 형태를 해줘야 되는데, 스나코미자는 완료상이고요, 아, 불완료상이고요. 그 앞에 빠가 오면 완료상이 돼서 완료상 동사가 왔기 때문에 무의 동사 변화형이 온 겁니다. 나와이 파스나 코밈시아. 우리 알고 지내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자, 통성명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소개의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소통 마지막 문항인 26번 만나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구입할 블라우스는 뭘까요? 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애는 꽃그림이 있고 없고 그리고 반팔이고 긴팔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옷가게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서점에 가서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우바시에스라고 당신에게 있나요? 블라우스가 있나요? 스플러스 족격. 꽃이 족격이 됐어요. 복수 족격. 꽃이 있는 블라우스가 있나요?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가 있나요? 했더니 나까니에슈나. 네, 당연히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소매라는 것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얘는 긴이고 얘는 짧은이죠. 각각이 스 때문에 족격이 됐고요. 긴 소매 혹은 짧은 소매 어떤 걸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A가 긴이라는 형용사 선택했어요. 긴 소매를 원합니다. What bus matrice?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Как вам эта блузка? 이 블라우스는 당신에게 어떤가요? Мне нравится. 제 마음에 드네요. Я ио. 이오는 블라우스를이니까 아나의 대격인 이오가 온 거예요. 마지무. 아까 선생님이 써드렸던 무지아치 동사. 선택하다, 잡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그 아이의 야 변화 형태죠. 마지무, 마지무시니까 제가 그것을 선택할게요. 이 블라우스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긴 소매에 꽃그림이 있는 거 찾아볼게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아제슈다에 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아제슈다는 의복이죠. 블라우스, 저기에 나와 있는 거, 블루스카. 바지, 브리우키. 그다음 와이셔츠, 로바슈카. 치마, 유프카. 자, 발음, 빼 발음 나죠? 그다음 외투. 외투, 빨도. 양복, 가스튬.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자, 27번으로 가겠습니다. 문법 문제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최근 몇년 들어서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을 묻고 있는데, 이제 수능 초창기에는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했던 테마거든요. 뭐냐면, 이런 설명 선생님 수없이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했고요. 러시아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뭐 학교, 대학교, 병원, 그리고 뭐 기숙사, 시장, 연주회, 극장 이런 장소를 의미하는 명사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디 어디에서 장소 혹은 어디 어디로 방향을 할때 전치사 부와 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를 쓰고 어떤 경우에 나를 쓰냐는 뭐가 결정한다? 뒤에 오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슈콜라. 학교라는 명사는 항상 불안 짝꿍이에요. 대학교, 우니베리시엣, 걔도 항상 불안 짝꿍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우체국, 보츠다, 그리고 시장, 리너 이런 아이들은 항상 나랑 파트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어울리는 아이들, 나랑 어울리는 아이들이 딱 선으로 구분이 되니까 그거를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과 관련된 문항이 27번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스리에두, 얘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스리다, 수요일입니다. 무슨 무슨 요일에 할 때는 러시아에서 부 플러스 대격으로 잡아주거든요. 대격으로 만들어 봅시다. 수요일에 스리에두, 됐죠? 부 플러스 대격. 선생님은 어떻게 읽었어요? 스리에두라고 읽었죠. 주격이 대격으로 바뀌었을 때 어미가 이동하는 아이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일이라서 얘도 예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에두라고 읽으셔야 돼요. 수요일에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의 애칭은 뭘까요? 사샤입니다. 알렉산드르도 사샤고요. 알렉산드라도 사샤입니다. 알렉산드라가 이즈라. 다녀왔습니다. 나가왔네요. 얘는 꾸다죠. 이동동사니까. 뒤에 대격이 와야 되는데 대격은 모두 다 일치가 되어 있어요.

하고 이렇게 크가 그 발음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간체르트, 연주회, 나를 쓰는 대표 장소 명사죠. 쓸 수가 있습니다. 나 간체르트. 그다음 얘는 기숙사거든요. 기숙사는 나를 쓰지 않고요, 물을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익스쿠르시아. 얘도 야로 끝나는 여성 명사인데 대격이니까 유가 됐고요. 견학 혹은 소풍이란 말이 있거든요. 나를 사용해서 얘도 여기에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취하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낼 때 전치사 나를 취하는 명사를 몇개더 설명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우선은 시장. 러시아어로 어떻게 하죠? 르이나크. 이 시장이라는 단어는 항상 나랑 짝꿍입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하면 나리나크, 시장에서 나린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경기장. 경기장 러시아어로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도 나를 취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리 울리차. 이 아이도 나를 취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어 우록 리치아 이런 친구들 모두 다 나를 취하는 명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나 방향 앞에 오는 전치사가 나 아니면 부일 텐데 어떤 경우 나고 어떤 경우 부인지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고 나를 취하는 것이 좀더 개수가 적으니 이거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8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거 반복되고 있죠? 치우다, 청소하다. 청소하다. 불완료상 동사, 완료상 동사 되겠습니다. 불완료상 동사가 좀더 긴데요. 우비라치. 완료상 동사는 우브라치 되겠습니다. 두개 중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불완료상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치되는 개념들이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있지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개념은 불완료상의 같은 경우 반복에 방점이 있어요. 행위가 반복될 때. 그래서 반복의 의미니까 빈도 표현들과 결합해서 오겠죠. 빈도 부사. 항상 시그다, 보통 아브이치나 때때로 인나그다 이런 아이들이랑 결합해서 오거나 가슈디, 가슈다야, 가슈도에, 가슈디에 각각이라는 요곳에 남녀 주목 플러스 시간 명사를 모두 묶어서 대격으로 만들면 뭐뭐마다라는 의미로 반복의 의미가 되니까 그때도 불완료상과 결합을 할 거고요. 반면에 완료상은 일회성에 해당하는 거. 오늘 뭐 어제 이렇게 일회성의 하나는 행위일 때 완료상 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AB의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샤, 미아의 애칭입니다. 미샤야, 너는 꼼났뚜, 꼼났다 방이죠. 방을 가슈디젠 매일이네요. 가슈디, 가슈다야, 가슈도에 가슈디 플러스 시간 명사 대격이에요. 얘가 지금 대격이에요. 너 매일 방을 치웠니? 라는 거죠. 치우니?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가슈디젠이라는 매일이라는 반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료상 동사가 아니라 불완료상 동사가 들어가야 돼서 이 우비라치 동사가 있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1번, 2번은 완료상 동사의 과거 시제니까 아웃 시키고 3, 4, 5번이 살아남았습니다. 미샤야, 너방 매일 치워? 빠치무 왜 꼼났지? 방에 앞에 아치 다시 니치스터 깨끗하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내가 마마 엄마 제가 이미 뭐 했어요? 나 자신의 방을 치웠어요, 청소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회성에 해당하는 거라서 우브라리오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바스마트리 보세요. 바닥도 치스티 깨끗하고 물건도 나미스제 제자리에 있잖아요. 말라지에트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의 표현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상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어나다가 있습니다. 일어나다.
분할 유사형 동사와 완료 유사형 동사를 나눠 설명하면

불완전성 동사는 좀더 길어요. 얘도 stavat. 그리고 완료상은 vstat 동사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어로 말을 할 때 저는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납니다 라고 하려면 매일 아침이라는 반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고요. 그런데 어제 너무 늦게 자는 바람에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일회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어나다 동사를 이걸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 동사의 상에서 불완료상, 완료상 구분을 할 때, 이 일어나다 동사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드렸고요. 참고로, 동사 변화 시킬 때, 아바지 동사. 자, 아바지 동사는 동사 변화할 때 와가 탈락합니다. 그래서, 야할 때, 부스타와유가 아니라, 부스타유, 이렇게 되고요. 부스타유. 근데 딱 봤을 때, 얘가 야 부스타유 동사 변화라고 할것 같죠? 그래서 정말 많이 아이들이 헷갈려요. 이거가 아바지 동사라서 바가 탈락해서 불완료상이 부스타유가 되는 거고 이 아이는 부스타누가 됩니다. 부스타누. 갑자기 N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변화 형태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볼래요? 1번. 나스자. 나스자가 빨라쥐라 놓았습니다. 흘리에 빵을 나스달리에, 책상 위에 라는 건데요. 어디에 눕혀놓다. 아, 어디로? 어디로 눕혀놓다. 어디로니까 다음에 꾸다를 지배하겠죠? 그래서 얘는 동작 동사입니다. 동작 동사는 꾸다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눕혀놓다에 동작 동사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불완료상이 있고 완료상이 있어요. 불완료상은 glass예요. 완료상은 저기 나와 있는 빨라쉬찌입니다. 그런데 얘가 꾸다를 지배하겠죠. 그러면 동작 동사니까 그러면 저기에 빨라쉬찌가 나와 있으니까 꾸다를 지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꾸다는 분화 대격이죠. 나 플러스 대격이어야 되는데 웬 전치격? 그래서 여기에 얘가 사라져야 돼서 얘는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동작 동사 꾸다의 지배가 잘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X. 2번 볼게요. 막심. 막심은 브라더쉬아잇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를 설명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의 의미가 있죠. 자, 시작과 종결과 계속의 의미가 있는 동사는 다음에 동사의 상 중에서 불완료상과 결합합니다. 불완료상. 순두깡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과 관련된 동사이니까 다음에 나오는 이 설명하다 동사가 불완료상 동사가 맞는지 체크하면 되겠죠? 설명하다 동사에서 아비스니아츠가 있고요. 즉, 야가 있고요. 아비스니치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불완료상이고 아래에 있는 것이 완료상이에요. 계속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는 뒤에 불완료상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완료상이 아니라 완료상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걸로 고쳐줘야 맞는 문장이 돼서 2번도 X 되겠습니다. 3번 우츠질야 선생님들이 복수예요. 나볼니 만족하다. 주어가 남성일 때 나볼옌, 여성일 때 나볼나, 복수일 때 나볼니예요. 그러면 만족하다 할때 뭐에 만족하는지를 선생님 무슨 격으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바로 족격. 그러면 뒤에가 족격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스바이 우치니끼가 지금 복수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 족격은 이가 더 붙죠? 스바이미 우치니까미. 그래서 이것도 격지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X 표시하겠습니다. 4번. 여기 앞부분에 딱 걸리는 게 있네요. 그녀의 오빠에게죠. 우가 생격을 지배하기 때문에 브라트가 브라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소유대명사 누구의? 그녀의. 그래서 N이 없어야 돼요. 이요가 돼야 됩니다. 그녀의 오빠에게 니에트 없다. 자, 여기는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저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존재 부정 생격을 묻고 있어요. 자, 존재 부정 생격은 현재 시제 의미는 뭐뭐가 없다. 러시아로 니에트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과거 시제의 의미가 뭘까요? 뭐뭐가 없었다. 러시아로 니에 보일러. 중성 형태 씁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는 의미가 뭐뭐가 없을 것이다. 걔는 니 무지 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존재부정 성격이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존재부정 성격, 없는 것이 성격이 된다는 거죠. 나에게 시간이 없었어 하면 시간이 성격이 되는 거고요. 내일 수업이 없을 거야 하면 수업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것이 자유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자유시간은 브레미아가 중성 명사이니까 스바본나이가 되겠죠. 근데 없는 것이 성격이므로 성격이 된 겁니다. 브레미아의 성격은 브레민이죠. 자, 브레미아 격변 한번 해볼까요? 얘가 조금 특이하게 바뀌어서 성격 브레미니, 역격도 브레미니, 대격은 주격과 동일하니까 다시 브레미아, 교격은 브레미니, 전치격은 다시 생여와 동일한 브레미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성격으로 다 바뀌어 있어서 뒤에 존재부정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요거가 오류가 있어서 얘도 X. 그럼 지금 다 틀린 거죠? 그럼 5번이 맞아야겠네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We trust, 우리는 자주, 가따짜 나 플러스 전치격, 가따짜 나 리샤, 스키가 러시아어로 리시죠. 스케이트는 깐끼고요. 어쨌건 얘는 오른발 왼발 다 신어야 되기 때문에 복수예요. 항상 복수. 그래서 얘는 복수 전치격이 된 거죠. 가따짜 나 리샤, 많이 했죠? 스키 타다. 여기까지 오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빠 플러스 역격은 뭐뭐를 따라 하고 표면 이동이니까 공원을 따라 우리는 자주 스키를 탄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류 없어요. 동그라미.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5번,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뭘까요? 자, 야, 오친, 리블류, 비스누. 나는 매우 봄을 좋아합니다. 비스노이. 자, 비스나가 아가 오이로 된 것은 족격이 된 거예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밤을 각각의 명사를 족격으로 만들어주면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봄에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오류 없습니다. 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나 울리츠, 밖에는 햇살이 태양이죠. 태양이 비추기 때문에 좋아하나 봐요. 봄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납시엔니흐, 나 플러스 전치격. 자, 나무들이라는 복수, 리비아의 전치격 형태입니다. 그래서 봄에 나무에는, 나무들에는, 그래서 봄의라는 형용사의 복수 전치격 형태 맞고요. 비에도 오류가 없어요. 새들이 노래합니다. 이 동사가 노래하다 동사잖아요. 동사 원형, 피엣. 동사 어떻게 돼요? 바이유, 바이오쉬, 바이오트. 바이옴, 바이오제, 바이유테죠. 자, 바이유. 그럼 주어가 뭐예요? 아니잖아요. 주어가 아닐 때 바이유시인데 얘는 새가 원래 뿌짓자거든요. 그래서 아로 끝난 여성 명사는 알을 탈락시켰을 때 복수 성격 형태가 되는데 여기는 복수 주격이 와야 되잖아요. 뿌짓자의 복수 주격은 뿌짓츠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C. 공원에서는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산책해요. 어디 어디에서니까 부 플러스 전치격이 올 텐데 원래는 말쇼이 바크가 돼야 되는데 어디 어디에서라서 형용사도 전치격, 명사도 전치격, 명사 전치격 제대로 되어 있고요. 말쇼의 전치격 말쇼 맞습니다. D도 오류가 없어요. 큰 공원에서 나는 자주 산책한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 에따 브리크라스네 브레미아 고다. 자, 브레미아 고다는 뭐냐면 브레미아가 시간이죠. 고트는 해입니다. 년, 1년의 시간.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는 생격 처리하니까 요거를 묶어서 러시아인들은 계절이라고 말하죠. 계절. 계절은 러시아어로 브레미아 고다. 그래서 이 앞에 형용사는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서 남녀 중복을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왔는데 또 명사가 왔어요? 그럼 뒤에 명사는 성격이죠. 앞에 명사에 방점을 찍어서 앞에 명사의 성에 따라서 이 형용사를 일치시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에 해당하는 브리크라스너에가 왔죠. 그래서 여기도 오류가 없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구문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시내.

시내 하면 뭐가 있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심인 거죠. 센트르. 그 다음에 도시의 중심이니까 도시를 쓰는데 도시를 그냥 쓰면 안 되고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 생격. 센트르 고르다면 도시의 중심, 시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년의 시간이니까 계절이란 말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9회도 모두 여러분 우리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10회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푼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빈 종이가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뭔가 그럴 때 보람과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니까 힘내시고 으쌰으쌰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안녕.

봉자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프랑스어의 한성진입니다. 자, 오늘 1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9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뒷부분 한번 풀어볼 차례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9회이고요. 교재가 이제 10회까지 있는데 거의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6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comment était le repas?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음식이 어떠셨나요? 요리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비가 c'était vraiment bon 이라고 하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얘가 vous ne voulez pas de café?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de는 이제 부정의 de가 되겠죠. 우리가 부정문에서 직접 목적어로 쓰이는 부분 관사나 부정 관사는 드로 바뀌는 현상이 있죠. 부정의 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카페 앞에 뉴가 드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커피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비가 no merci라고 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끝맺었을까요? 1번 세프레라고 하죠. 세프레는 준비됐어요 라는 거죠. 준비됐어요는 뭔가를 가져왔을 때 혹은 뭐 가져왔다기보다는 뭐 요리가 다 준비가 됐을 때 요럴 때 이제 쓸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는 지금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보나피티라고 하는 거는 맛있게 드세요 라는 거죠. 이거는 식사 전에 할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역시 어울리지 않아요. 3번, vous êtes combien? 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원수를 나타내는 combien의 표현이죠. 몇 분이신가요? 4번, vous voulez un dessert?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저트를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디저트를 원하시나요? 라는 그 유형의 질문은요, A가 할수 있겠죠. 지금 B는 손님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적합하지 않아요. 5번, l'addition, s'il vous plaît 라고 합니다. l'addition이라고 하면 계산서를 얘기하는 거죠. 저 이제 커피 안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도 맛있었고 하니까 이제 계산할 거예요. 계산서 주세요.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점원이 하는 대사와 그리고 손님이 하는 대사를 잘 구분하셔서 푸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1, 2, 3, 4번은 점원이 할수 있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물론 뭐 보나페티는 손님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6번 풀어봤고요. 이제 17번 넘어갈게요. 자, 17번은 초대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유형이죠. 초대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다 1점짜리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볼게요. 마리에 볼 마리 라고 하죠. 마리와 볼이 결혼을 합니다. 돼 있어요. So, vous ne fêtez ce moment avec nous le 13 décembre 2006 à 15h à l'église Saint-Pierre 라고 얘기를 하죠. 자, vous ne fêtez 축하하러 오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순간을 축하하러 오세요. 저희들과 함께 12월 13일 오후 3시에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앞에 흑바 아벨살이라고 되어있죠. 라벨살이라는 곳에서 식후에 이제 식사가 있다. Merci de répondre avant le 13 novembre 라고 합니다. 11월 13일 전에 답장을 주시면,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나와있죠. 자,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1번, 11월 13일 결혼식 청첩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월 13일이 아니라 12월이라고 나와 있죠? 데셈버. 2번, 시청에서 하는 결혼식 초대장이다 라고 했는데요. 시청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죠? 아, 레그리즈 생피아라고 나옵니다. 프랑스의 결혼식은 이제 시청에서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그 웨딩. 그런 세레모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보통은 교회 성당 이런 데서 하고, 시청에서는 이제 그 약간의 우리나라의 좀 혼인신고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증인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선서만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청이 아니고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번 결혼식 다음날 피로연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이 아니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한다고 했죠. 이메일을 통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메일이 아니죠. 5번 참석 여부는 결혼식 한 달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결혼식 12월 13일 알려주는 것은 11월 13일. 그래서 한 달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지문이 많지 않고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1점짜리 문제들은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장 많은 유형이라고 그랬죠? 빈칸에 들어가는 걸로 알맞은 거. 자, 볼게요. Pour rester en forme, il est nécessaire de bien manger 라고 합니다. Rester en forme 라고 하면 en forme, 컨디션이 좋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컨디션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Il est nécessaire. 여기서 이제 일은 비인칭이 되겠죠. 우리 비인칭 구문에서 수특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A가.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B가 je pense comme toi 라고 얘기하죠. 나도 너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역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면 되겠죠. 네 생각은 어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나도 너와 같다. Bien dormir et faire du sport c'est aussi important 라고 합니다. 잘 자고 운동을 하는 것. 그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B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tout à fait 맞아. 바로 그것 그렇지라고 합니다. 그럼 의견을 물어보는 문장에 해당하는 거를 골라볼게요. 자, 1번 tu quoi라고 했어요. quoi는 무엇이잖아요. 너는 뭘 원하니? 자, 뭘 원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아니죠? 자, 2번 quand penses-tu라고 했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게 의견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tu manges quoi 라고 했어요. 너 뭘 먹니? 혹시 아니죠? 4번 qu'est-ce que c'est? 이것은 무엇이냐? 3으로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걸로 c'est quoi 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4번
5번, quel est ton sport préféré? 라고 했어요. préféré, 선호하는, 더 좋아하는 이라는 거죠. 너가 선호하는 운동이 뭐냐? 아닙니다. 그래서 18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견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요, 요렇게 이 문장이 주어지고 이것에 대한 답을 고르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는 묻는 표현도 아셔야 되고요. 대답하는 표현도 알아야 됩니다.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이제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A가 Allô, vous êtes le restaurant Bon France? 라고 물어보죠. Allô, 여보세요? 라는 뜻이죠. 여보세요, 거기가요, Bon France 레스토랑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Non, madame,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일단 전화를 잘못 건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A가 물어보죠. Ce n'est pas le 라고 하면서 01, 11, 35, 23, 98 라고 물어봅니다. 아, 거기가 11352398 번호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B가 ici 여기는요, c'est le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얘기해 주는데 하나가 다르죠. 12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번호를 잘못 누른 거죠. 이 번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B가 뭐라고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거기가 Bon France 레스토랑입니다 라고 레스토랑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서 보기 A를 보시면 La ligne est occupée 라고 나와 있죠. 이때 ligne는요 전화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선이 occupée 바쁜이라고 해서 통화 중이다라는 거죠. 통화 중이다 라고 하는 건 전화를 잘 걸었던 상황인 거죠. 그 누군가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통화 중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문장이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B번, Désirez-vous attendre? 라고 물어봅니다. Attendre, 기다리다잖아요. 그럼 기다리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죠. 자, C번, Ce n'est pas le bon numéro? 라고 했어요. 그거 제대로 된 전화번호가 아닌데요? 이건 뭐예요? 잘못 거셨다라는 얘기죠. C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D번, Vous avez fait quel numéro? 라고 물어봤어요. 몇 번으로 전화를 하셨나요? 요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C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구를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뭐 요런 대화, 요런 그 문장. 통화 중입니다라든지 오히려 뭐 기다리시겠어요라든지 뭐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요거 이제 전화번호를 자체를 잘못 걸었다라는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번 문제로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AB를 많이 물어봤던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요. 같이 또 눈에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갈게요. 2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Bonjour, je voudrais voir le médecin aujourd'hui 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 의사 선생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 B가 aujourd'hui, 아, 오늘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d'accord, 알겠습니다. Je peux prendre rendez-vous demain 이라고 하죠. 내일 그러면 약속을 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B가 oui, bien sûr 라고 하죠. 네, 물론이죠 라고 합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오늘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A가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늠에 그럼 내일 잡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오늘은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겠죠. 오늘은 뭐 예약이 다 찼어요 라든지 지금 뭐 의사 선생님이 안 계세요 라든지 이런 문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찾아볼까요? 1번에 bad problem이라고 했어요. bad problem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니까 오늘 진료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는 아니겠죠? 2번 tout va très bien 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잘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3번, ce n'est pas possible,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게 정답이 되겠죠? 오늘 안 되시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약속을 잡으실까요? 라고 얘기했겠죠.

3번이 정답. 4번, 쌈플레 목구라고 했어요. 그거 제 마음에 무척 듭니다. 이거는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대화가 아니었죠. 5번, 후제덩 플랜너 포르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전에 나오는 헬스덩 포르무하고 같은 그 포르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라고 할때 포르무를 쓰고, 여기에 플랜너를 써도 되죠. 생략을 해도 되고요, 써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참 건강하시군요, 컨디션이 좋으시군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20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속을 잡을 때쓸수 있는 그런 구문이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문제에서는 요기에 해당하는 빈칸을 뚫어놨지만 요기로도 되게 많이 물어보죠. 요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알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오늘이 약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문한 손님이라 하긴 그렇죠. 하여튼 방문하신 분이 할수 있는 대화로 고르는 거, 요렇게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서,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보시면 훨씬 더 다양하게 또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 1, 2, 3, 4, 5번 선지를 보시면요, 날씨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지금 일로 시작을 하고요. 날씨 표현이에요. 여기서 일은 비인칭 주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il fait froid, 날씨가 추운 거. 2번은 il fait très chaud, 반대죠? 아주 더운 거, 매우 덥다. 3번은 il y a de la pluie, pluie는 비잖아요. 비가 온다. 4번, il fait un temps de chien 이라고 했는데, 이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5번에 il fait du soleil toute l'année 이라고 했어요. toute l'année, 1년 내내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해가 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씨를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il fait 다음에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또 명사를 쓸 수가 있고, il y a 다음에 또 이런 명사를 쓸수 있죠. 자, 요런 내용이에요, 보기는. 그럼 이제 다시 대화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물어보죠. Quel temps fait-il à Grenoble?라고 합니다. Grenoble은 이제 프랑스의 도시 이름이에요. Grenoble은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봤어요. B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서 Il fait moins 5 degrés et il neige souvent이라고 합니다. Moins 5 그러면은 영하 5도를 얘기하는 거죠. 영하 5도고 눈이 자주 온다. 애가 on peut faire du ski alors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키를 탈수 있겠다. 비가 oui, Grenoble est connu pour les sports d'hiver 라고 얘기하죠. 네, 그로노블은 겨울 스포츠로 유명한 곳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 볼까요? 날씨가 어때요? 영하 5도니까 날씨가 추운 거죠.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 몇 번이었나요? 그쵸? 1번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자, 푸아하고 쇼하고 굉장히 그 혼동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푸아가 추운 거, 쇼가 더운 거죠.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하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그르노블의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대화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22번 볼게요. 22번 언어 문화가 되겠죠. 언어 문화. 이렇게 밑줄 그은 표현으로, 이 표현으로만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간파할 수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는 아주 편안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22번의 문제를 보면은 이 밑줄 그은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대충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다기보다는 요거보다 조금 꼬아서 이걸 이 밑줄만으로는 참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요 밑줄 그은 부분만 한번 볼까요? Je n'y ai pas encore mis les pieds라고 나오죠. 자, 이때 미는 매트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매트 동사는 노타잖아요. 노타도 되고 입다도 되죠. 피에는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거기에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 거예요. 뭘까요, 내용이? 한번 볼게요. 자, A가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죠. Tu as déjà visité le parc près de chez nous?

라고 합니다. 너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이미 방문을 했니? 방문한 적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가 농 아니 주니에 빵깡 밀레 피에라고 하죠. 아니 나는 아직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적 없어. 들여놓지 않았어. Mais j'ai envie d'y aller bientôt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나는 곧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Avoir envie de 나오죠? 뭐뭐 하기를 원한다 하고 싶다. 애가 Il est super, tu devrais vraiment y aller라고 얘기했어요. 아, 거기 진짜 좋아 라고 하면서 너 거기에 꼭 가봐야 돼. 정말 가봐야 돼. 라고 합니다. 비가 We this weekend. 아, 그래. 나 이번 주말에 거기에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중성대명사 이가 지금 계속 나오죠? 거기에.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나 전치사 앞 플러스 명사를 받는 중성대명사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장소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공원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이 밑줄 친 것의 뜻은 뭘까요? 발을 디딘 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가본 적이 없다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나는 코를 내밀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맞지 않죠. 자, 냄새를 맡았다도 아니고요. 눈치가 빨랐다 아닙니다. 자, 5번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다 이것도 아니죠. 좀 5번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다. 이거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가본 적이 없다라고 고르실 때에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2번에는 4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제 23번부터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 문제가 조금 이제 지문이 길고요.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화 문제는 마카롱에 관한 글이에요. 마카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카롱은 사실 우리가 뭐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처음에는 반갑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그래 나오겠죠? 이렇게 주제가 쉬우면요.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카롱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요. 볼게요. Le macaron est un petit gâteau français라고 하죠. 마카롱은 프랑스의 작은 과자입니다. 그 프랑스처럼 그 국적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명사 뒤에 지금 프랑스가 또 뒤에 와 있고요. 뿌띠는 명사 앞에 쓰이죠. 그래서 뭐 뿌띠나 그엉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명사 앞에 쓰이죠. 그래서 명사를 하나 두고요. 형용사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렇게 쓰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롱은 프랑스의 작은 과자래요. Il est rond et sucré라고 나오죠. 그는 동그랗고 답니다. 맛이 달아요. Le macaron vient d'Italie라고 나오죠. Venir de 다음에 이제 국가가 나오게 되면 출신지, 국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마카롱은 이태리에서 왔어요. Catherine de Medici l'a apporté en France. Catherine de Medici가 그것을 프랑스로 가져왔습니다. 나와 있죠. 이때 말하는 그것은 마카롱이 되겠죠. Avant, 이전에 le macaron était simple. 마카롱은 단순했어요. Sans crème, 크림이 없이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마카롱 이렇게 위에가 있고 여기 이제 크림이 들어가죠. 그리고 밑에 이제 또 이렇게 덮개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크림이 없었고 굉장히 그냥 단순한 형태였다라는 거죠. Au 19e siècle, 19세기에 on a commencé à mettre de la crème comme aujourd'hui라고 하네요. Aujourd'hui 앞에 꼽는 뭐뭐처럼이란 뜻이죠, 이때. 그래서 19세기에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처럼 크림을 넣기 시작했어요라는 거예요. commencé à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고요. mettre는 놓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림을 안에 넣은 거죠. Maintenant, on trouve beaucoup de macarons différents dans les magasins. 요즘에는 지금은 많은 마카롱을 가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Les gens aiment les manger avec du thé ou du café라고 하죠.
사람들은요, 마카롱을 먹는 것을 좋아해요. 차나 커피와 함께. 여기 보시면, 여기는 부분 관사. 차, 카페 앞에 부분 관사를 쓰이고 있죠. 그런데 애매 동사 다음에는 지금 정관사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애매 동사 때문에 정관사가 나오는 거죠. 기호를 나타내는 동사 뒤에는 관사가, 정관사가 나오. 아, 이때는 참 정관사가 아니고 목적어죠. 자, 여기는 부분 관사지만 만약에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는 j'aime le café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그 마카롱을 좋아한다. 이건 목적어예요. 관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마카롱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La journée du macaron a lieu chaque année en mars 라고 나오죠. 마카롱의 날이 있어요. 마카롱의 날은요, 해마다 3월에 열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a lieu는 열리다, 개최되다라는 뜻이죠. chaque année 해마다라는 거고요. chaque가 단수 형태로만 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에서 단수 형태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알맞은 것을 골라 보겠습니다. A번, 오늘날 마카롱에는 크림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카롱에 크림이 있죠. 그죠? 과거에 없었다라는 거죠. B번, 해마다 3월에 마카롱의 날이 열린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마지막에 나오죠. En mars. B번 맞고요. C번, 지금의 마카롱 형태는 19세기에 와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19세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디즈니 비엠 시에클르. D번, 캐트린 드 메디치가 이탈리아로 요리법을 전수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캐트린 메디치가 마카롱 프랑스로 들여온 거죠. 그래서, 알맞은 것은 B하고 C가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단순히 마카롱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디저트로 많이 먹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약간 역사적인 얘기도 좀 들어가고 하니까요.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4번 볼게요. 계속해서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화 문제 중에서 도시에 대한 얘기예요. 도시도 참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스트라스부르나 파리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조금 남프랑스 쪽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가보지 않았던 곳이나 뭐 서쪽이라든지 남쪽이라든지 뭐 이런 도시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라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향수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전에 뭐 예능 프로에서도요, 그 그라스를 방문해서 향수 공장도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Grasse est une ville dans le sud de la France, près de Nice라고 나오죠. 그라스는 니스 근처에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Elle est connue pour le parfum이라고 나오죠. 그 도시는 향수로 유명합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L은 도시가 되겠죠. 그라스 라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꼬니는 유명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이고요. 지금 형용사이기 때문에 주어에 맞추어서 여성형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On y trouve beaucoup de fleurs. 거기에서는 많은 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라스에서. Les fleurs servent à faire du parfum이라고 나오죠. Servir à 뭐뭐에 사용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꽃은 그 꽃들은 향수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On peut faire du parfum. 향수를 만들 수 있어요. Dans les magasins de parfum, 이 향수 가게에서. 그래서 comme Fragonard, Molinard et Galimard 이런 곳에서 향수를 직접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C'est une activité amusante pour les visiteurs. Visiteurs, 방문객이죠.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On voit aussi grâce dans le livre Le Parfum de Patrick Juskind. 나옵니다. 자, 그라스는 역시 파트릭 주스틴크에 대한 이분의 그런 향수라는 책에서도 나오는 도시예요. Et aussi, grâce à une jolie ville avec de petites rues et de vieilles maisons. 이라고 나오죠.
가시는 또한 역시 작은 골목들과 작은 거리와

그리고 오래된 집들로 되어 있는 아주 예쁜 도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1번, 프랑스 남부에 위치해 있다. 라고 했는데, 남부, 맞아요. 스위드라고 나오죠. 2번, 현대식 건물들을 볼수 있다. 라고 했는데, 현대식 건물이라고 하는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3번, 향수 만들기 체험을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고 했죠. On peut faire du parfum. Amusante라고 돼 있죠. Activité amusante. 4번 소설책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한다. 맞아요. 파트릭 주스킨트의 향수. 5번 향수의 원료가 되는 꽃이 많이 자란다. 이거는 초반에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24번에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라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이 도시를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도시인지. 이제 계속해서 문화 문제 볼게요. 이번엔 스포츠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뺏당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뺏당구는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 스포츠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 이렇게 쇠공이 나오죠? 쇠공과 이제 작은 공으로 해서 하는 경기입니다. 볼게요. La pétanque vient du sud de la France. 뺏당크는 프랑스의 남쪽에서 왔습니다. Beaucoup de gens dans le sud jouent à la pétanque en été라고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가 동사. 남쪽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이 뺏당크를 합니다. C'est un jeu pour tous les âges, le petit et le grand. 이것은 모든 연령을 위한 경기입니다. 뭐,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아니면 성인이건 다 모든 연령대에 다할수 있는 운동이래요. Il est facile à apprendre avec des boules en métal이라고 하죠. Boules en métal, 그러면 쇠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거. 쇠공을 가지고 배우기도 쉬운 그런 운동이다. Les gens jouent souvent dans les parcs. 사람들은 공원에서 종종 이것을 합니다. 즐깁니다. Les pétanques est un jeu amusant pour le temps libre. Temps libre는 이제 여가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그 여가를 위해서도 할수 있는 재미있는 운동입니다. 경기입니다. En général, 보통 on joue en été, 여름에 한다고 하죠. 친구나 가족과 함께 여름에 이 게임을 합니다. En France et dans d'autres pays, beaucoup de tournois ont lieu라고 나오죠. 투르누아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토너먼트, 시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합이 ont lieu, avoir lieu 좀 전에도 나왔죠. 일어나다, 개최되다 나오죠? 아, avoir lieu라고 써야 되죠. 동사원형 개최가 됩니다. 프랑스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다는 얘기죠. 그 볼까요? 1번, Le jeu n'est pas difficile à apprendre. 자, 이거는 보기도 다 프랑스어로 나와 있죠? 이 경기는 배우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우기가 어렵지 않다. n'est pas difficile이니까 facile, 쉽다라는 거죠. 1번은 맞아요. 2번, On joue aussi à la pétanque dans d'autres pays.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할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마지막 줄에 나오죠? 맞아요. 3번, les enfants peuvent aussi jouer à la pétanque. 아이들도 pétanque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 할수 있죠. Les petits, 모든 연령층에 또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4번, on joue à la pétanque seulement dans les parcs. pétanque는 공원에서만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쵸? 알맞지 않은 것? 4번. 5번, on peut jouer à la pétanque pour s'amuser pendant le temps libre. 여가 시간 동안에 즐기기 위해서 이 pétanque를 할수 있다. 되어 있는데, 맞아요. 저 여기 나오죠? pour le temps libre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번에는 정답 4번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거. 자, 이제 스포츠를 풀어봤고요. 이제 26번 볼게요. 26번 마지막 문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Fête de mère라고 해서 어머니의 날이 있습니다.

français. La fête des mères est pour toutes les mamans. 어머니의 날은 모든 엄마들을 위한 날입니다. Ce jour-là, quand les enfants disent merci maman avec un sourire, 아이들은요, 감사,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을 한대요. 미소를 머금고 그런 말을 하는 날이래요. Il prépare un petit gâteau, un dessin ou un gâteau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되겠죠? 아이들은 작은 선물 혹은 그림 혹은 이제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Parfois, ils offrent aussi des fleurs ou une carte à leur mère라고 합니다. 자, 때때로 offre는 offrir 제공하다, 주다. 꽃을 주기도 하고요. 또 어머니에게 카드를 써서 주기도 합니다. La fête des mères, 어머니의 날은 est célébrée en mai, 5월 달에 기념을 하고요. Le dernier dimanche,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고 합니다. 5월 마지막 일요일이래요. Les familles mangent ensemble à la maison ou au restaurant et tout le monde passe une bonne journée en famille. 가족들은요, 함께 밥을 먹어요. 식사를 합니다. 집에서 혹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아주 좋은 하루를 가족과 함께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어머니의 날은 공휴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공휴일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했죠. 어머니의 날은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 날짜가 바뀌겠죠.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니까. B번 맞아요. C번, 어머니의 날에 아이들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꽃을 드린다. 맞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C번, 맞아요. D번, 어머니의 날에 아이들은 웃으며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B하고 C가 정답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27번부터는 문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기를 보시면 그 선지를 보시면 tout rien aucun chacun personne 이렇게 나오죠. 그 부정 대명사다 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볼까요. Tu as vu Claudine ce matin 이라고 하죠. 너 오늘 아침에 클로딘 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비가 뭐라고 합니까? Claudine, l'ami de Luc? 아, 클로진, 그 류의 친구 말이야. 라고 하면서 Je l'ai vu dans la salle de classe. 어, 나 교실에서 그녀를 봤어. 이때 그녀를 클로딘이잖아요.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죠. 동사 앞으로. 그럴 때는 아부와 과거분사를 쓰는 복합과거도 여기 목적어에 맞춰줘야 되죠. 성수를. 그래서 클로딘이 여성이기 때문에 류의 의가 붙은 거예요. 클로딘이 여성이라는 증거는 여기 아미의 친구가 여성형으로 단어가 주어져 있죠. 여기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클로딘을 봤대요. 세트는 뭔 빈칸. 어, 좋은 뭐뭐야. 그러니까 얘가 c'est vrai. 맞아. Mais je n'ai vu 빈칸 dans la salle de classe. 그런데 나 교실에서 이건 뭐예요? 느가 있으니까 부정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보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Peut-être qu'elle est partie tôt. 아마도 일찍 출발했나 봐. 떠났나 봐. 그러면 클로딘이 A, B는 지금 클로딘을 교실에서 봤는데 A는 교실에서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1번에 보시면 뚜잖아요. 그럼 클로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교실에서 봤어. 참 좋은 모든 것. 이렇게 하면 어색하죠. 뚜 들어가면 이상하죠. 모든 것. 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여기에 희행이 들어가도 이상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가 일찍 떠난 것 같아. 이거 이상하죠. 자, 3번 옥경. 옥경은 이제 그 느와 함께 쓰여가지고 그 어떤 뭐뭐도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색합니다. 그렇죠? 4번의 샷강은 각각 각자라는 뜻이죠. 5번은 백선는. 백선는가 정답이죠. 아, 그 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쓰여서 아무도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교실에서 나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보시면요, 주네뷰라고 해서 과거분사 뒤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소는 과거분사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히행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걸 사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히행의 위치는 뷰 앞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정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7번,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28번 볼게요. 28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ABC를 보시면 전부 다 최상급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비교급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여기도 비교급에 또 소유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도 또 비교급 앞에 정관사가 있네요. 아, 그러면 28번은, 아, 얘는 최상급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간파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A를 먼저 보시면 C'est le plat le plus chau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장 뜨거운 요리이다라고 되어 있죠. 형용사의 그 최상급일 때는 앞에 명사가 나왔을 때그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관사 형태가 달라지죠. 르, 라, 레 이렇게 달라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요리가 남성 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 쓰이는 정관사도 남성 단수의 형태인 르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르로 이렇게 쓰였으니까 얘는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A는 맞아요. B번 Violette porte sa plus belle jupe 라고 나오는데 Violette는 그녀의 가장 예쁜 치마를 입고 있다라고 돼 있죠. 소유 형용사에서 정관사 대신, 아, 그 최상급에서 정관사 대신에 소유 형용사를 쓰면 걔도 정관사의 역할을 해서 최상급이 될수 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문장이에요. C번 볼까요? Alex parle la mieux français d'entre nous라고 했어요. 알렉스는 우리 중에서 프랑스어를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 그냥 문장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행의 최상급이잖아요, 지금. 자, 비행 가장 잘 말한다라고 해서 비행 최상급일 때 비행은 품사가 부사죠. 부사인 경우에는 정관사가 형용사처럼 르, 라, 레 중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죠. 르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라를 썼기 때문에 틀리죠. 르로 바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A와 B만 옳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최상급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최상급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까요? 형용사, 부사, 명사, 동사의 최상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다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르르 다 정관사, 정관사가 되어 있죠. 근데 형용사만 보시면 형용사는 를, 랄, 레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러나 부사, 명사, 동사의 경우에는요, 정관사가 하나, 르로 고정이 되죠. 그래서, 르 뿔리 부사, 르 무행 부사. 명사의 경우에는 뿔리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나머지는 다 르를 쓰면 됩니다. 동사까지. 그리고, 뭐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또는 제일 안 좋은 거, 그런 거니까 비교 대상 앞에 이렇게 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문을 취했었고, 이제 문장으로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형용사의 최상급에서 정관사는 수식하는 명사의 성과 수에 일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녀는 우리들 중에 키가 제일 크다라고 했을 때, L, 그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라를 쓴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에도 역시 여기에 여성형으로 바꿔준 거죠. Elle est la plus grande d'entre no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상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정관사 대신에 소유 형용사를 사용해서 최상급을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좀 전에 풀어본 문제도 이렇게 나왔죠. Julie est présentée, mais plus ancienne élève라고 했어요. 나의 가장 오래된 제자들을 소개했다. 여기에 지금 소유 형용사가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사, 명사, 동사의 최상급에서 정관사는 항상 르이다 라고 나오죠. 르, 항상 르이다. 그래서 parmi nous, 우리들 중에서 Jean travaille le moins 이라고 했어요.
좌우에 가장 적게 일한다 라고 했을 때 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 동사, 명사 일대 최상급에서는 형용사는 정관사가 왔다 갔다 바뀌지만 부사, 명사, 동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넘어갈게요. 밑줄친 부분의 용법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은요, 지시 형용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저것의, 그것의, 또는 뭐, 이, 그, 저라고 이렇게 나오고.

를 하나 더 첨가를 하죠. 그 여성형 경우에는 세트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단수의 경우에 복수는 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A번, je prends cette belle photo. 자, 나는 이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죠. photo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단수이기 때문에요. 여성 단수형에 해당하는 세트를 쓰면 옳은 문장이죠. 지금 여기에 세트 여성 단수형으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B번. Aqui est grand immeuble 라고 되어 있는데 이큰 건물은 누구 거냐?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요. 이때 그항이 없으면 요거는 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건물 앞에 요렇게 써야 되지만 그때 지시형용사에서 강의를 할때 여러분들 수칙에서 뭐라 그랬나요? 이 지시형용사 다음에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 단어의 첫 번째 철자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남성이지만 쓰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지금 자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도 되는 거죠. 때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쓰 건, 인메블루라고 쓰는 것이 맞죠. 그래서 B번은 맞는 문장이에요. 다음 C번, il y a un bon café dans cet hôt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프랑스어에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발음이 이렇게 다 같죠. 셋 오텔이 이렇게 써도 셋 오텔이고 이렇게 써도 셋 오텔로 발음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아쓰기나 철자 문제가 프랑스어에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텔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오텔이라고 하는 명사가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남성이기 때문에 원래는 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텔의 아쉬는 무성, 무음이기 때문에요. 요렇게 떼를 써줘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문이에요. 그래서 무음 아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남성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C는 틀려요. 정답은 A, B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30번.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강성 인칭 대명사는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이지만 점수가 1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맞추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Je suis le sang 이라고 했어요. 나는 고등학생이야. 그죠? 본인의 그런 신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에 빈칸이라고 했어요. 뭐, 너는, 또는 뭐, 당신은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빈칸 non plus elle n'aime pas le sport라고 얘기했어요. 그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자, 강세형 인칭 대명사는, 반문을 할 때, 너는요, 당신은요, 라고 할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non plus이나 OC가 나오게 되면 그 앞에 우리가 또 역시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이에요라고 했을 때 너는 이 적합하겠죠? 그럼 1번에 to가 가능하고요. 2번에 무화는 이상합니다. 난 고등학생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이상하죠? 무화로 되어 있는 건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되겠고요. 5번에 누 역시 이상합니다. 나는 고등학생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5번도 아니겠죠.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주어가 L이잖아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라고 얘기했어요. L이니까 L을 통해서 L의 그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리가 아니라 L이 되겠죠. L.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L 논플리처럼 뒤에 논플리가 나오게 되는 이 전제 조건은요. 앞에 문장이 부정문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뭐 그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그녀도 역시 똑같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L, non plus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앞에 문장이 긍정이었으면 OC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9회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풀어보시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고, 좀 문법은 조금 쉬운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차분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또 마지막 10회 문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0: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고이 출신 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하천과 해안지형과 하천지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제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두 가지의 지형이 합쳐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지형 따로 해안지형 따로 구성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하나의 주제로 몰아넣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분량이 되게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능 개념에서 40강 할 때는 하천지형 3강, 해안지형 2강 총 5강에 걸쳐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내용도 많고 또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천지형과 해안지형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내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해안지형은 옛날에는 거의 지형도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위성사진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하천지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형도, 특히 자유공리하천과 감익공리하천을 비교하는 내용들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형 파트는 처음엔 조금 까다로울지 몰라도 공부하다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형 단원에 나오는 주제들로 변별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야 됩니다. 하천지형과 해안지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네 번째 하천지형과 해안지형을 총 3시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 내용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9페이지에 1번 하천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자, 뒤로 한번 가볼까요? 30페이지로 가보시면 큰 3번 하천 중상류 일대 지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로 가보시면 하천 중하류 일대의 지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형들이 형성된 위치에 따라 중상류의 지형, 중하류의 지형으로 수특에선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침식이 주로 영향을 미친 지형들, 그리고 퇴적이 주로 영향을 미친 지형들,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문제 풀기에도 수월하고 실제 문제도 그런 지형들을 묶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순서를 조금 달리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페이지 정리한 다음에 30페이지 살짝 뛰어넘어서 31페이지에 중간에 양괄호 1번 자유공리하천 있죠? 요거 살펴보고 다시 3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거기에 감익공리하천 있죠? 제가 아까 최근에 하천지형 관련된 문제는 자유공리하천과 감익공리하천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두 하천을 몰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양괄호 이번에 하한당구까지 정리하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페이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9페이지에 1번 하천에 대한 이해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하천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하천과 관련된 용어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조단에 보시면은 하천 유역의 분수계라고 해서 요 그림 나와 있을 겁니다. 요 그림과 위의 내용 같이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들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내리겠죠. 그때 요 분수계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높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분수계는 산줄기에 해당을 합니다. 산줄기. 그래서 산이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빗물이 이쪽에 떨어지면 요로 흘러내리고 이쪽에 떨어지면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빗물이 떨어지면 일로 흘러내리고 여기 빗물 떨어지면 이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는 경계라고 해서 분수계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분수계는 산줄기가 분수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수

그대로 둘러싸인 요 일대에 비가 내리게 되면 이쪽에 내린 빗물들은 모조리 다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하천으로 흘러들게 됩니다. 이렇게 비라고 하는 하나의 하천으로 물이 모여드는 범위, 그것을 하천 유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천 유역. 그래서 하천으로부터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고, 유역 간의 경계는 분수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수계에 의해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분수계에 의해서 나뉘어진 빗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오면서 하천 유역 안에 속해 있는 물줄기들은 다 하나의 비하천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여러 개의 작은 하천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하천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요 작은 하천을 지류라고 얘기해요. 지류, 여기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지류가 모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하천을 본류라고 얘기합니다. 본류. 그래서 여러 개의 지류가 모여서 본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류에 다양한 지류들이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류와 본류가 이루는 전체적인 수계를 우리는 하계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계망. 그래서 하계망에는 본류도 있고 지류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천은 산지에서 시작돼서 평지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하천의 최종 목표는 대부분 바다예요. 물론 호수로 흘러든 하천도 있지만 대부분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산지 쪽은 상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요. 상류. 그리고 하류 쪽은, 다시요, 평지 쪽은 하류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류 부근은 산지고 평지 부근이 주로 하류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요거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하천을 이렇게 딱 잘라서 단면도를 좀 살펴볼게요. 단면. 그러면 하천이 이렇게 지표 위에서 그릇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천은 육지와 만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천이 육지와 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하안이라고 합니다. 하안. 당연히 하안은 두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있으니까. 이두 개의 하안을 합쳐서 양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천의 강바닥을 하상이라고 얘기해요. 하상은 그냥 강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바닥. 그리고 얘기했듯이 하천은 어쨌든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바꿔 얘기하면 바다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 하천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해서 거기를 하구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하천 상하류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류는 주로 산지, 그리고 하류는 주로 평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주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옛날에는 단독으로 출제가 되었지만 최근엔 단독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유공류하천과 감입공류하천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자유공류하천은 주로 평지에, 감입공류하천은 주로 산지에 발달하는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자유공류하천과 감입공류하천을 비교하면서 상류와 하류를 비교하는 내용들을 같이 물어보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류와 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내용은 그림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공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상류는 경사가 급합니다. 그쵸? 하류는 경사가 완만한 편이고. 그리고 지류들이 모여서 하나의 본류를 이루고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천의 폭, 상류는 좁고 하류는 넓습니다. 당연히 유량도 지류들이 합쳐서 본류를 만들고 하류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량은 상류가 적고 하류가 많습니다. 적고 많죠. 다음, 퇴적물의 입자 크기와 퇴적물의 원마도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요. 아, 상류는 상대적으로 큰 입자가 쌓이고요. 그리고 이 퇴적물들이 하류 쪽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크기가 작아지고 점점 동그랗게 변하게 되거든요. 원마도는 원으로 동그랗게 갈린, 마모된 정도를 얘기해요. 더 동그라면 동그랄수록 원마도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런 퇴적물보다 이런 퇴적물이 원마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류로 갈수록 원마도가 커집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두개 그림만 잘 기억해 두자. 상류 하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 주로 감입공류하천, 자유공류하천의 특징을 비교할 때잘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로 갈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하천은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의 위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백두산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두만강이, 서쪽으로 압록강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록강 아래쪽에 청천강이라고 하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여기는 기후할 때또 나올 거예요. 청천강. 다음, 한반도의 거의 한가운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져서 한강을 이루면서 황해로 빠져나갑니다. 서울을 관통하는 하천이고요. 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곳이 양술이라는 곳이죠. 양평에 있습니다. 다음, 넓은 호남평야 지역을 흘러가는 금강. 이 호남평야 지역에서 농업이 널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금강. 다음, 경상도 일대를 거의 유역분주로 하고 있는 낙동강 있죠.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 하천들의 발원지를 묻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강의 발원지는 검룡소라는 곳이에요. 검룡소. 다음, 낙동강의 발원지는 황지연못이라는 곳입니다. 황지연못. 그리고 두곳다 태백에 있어요. 다음, 금강. 금강의 발원지는 뜬봉샘이라는 곳입니다. 뜬봉샘. 얘는 장수에 있습니다. 요세개 정도만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압록강, 청천강, 한강, 금강, 영산강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하천들은 황해로 많이 유입이 되고요. 낙동강은 남해로, 물론 섬진강도 남해지만, 그리고 동해로 유입된 하천은 두만강 말고는 큰 하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중북부지방은 동해안을 따라 높은 산맥이 있어 두만강을 제외한 큰 하천은 대부분 황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중앙부의 소백산맥, 동해안의 태백산맥이 있어 큰 하천 중 낙동강과 섬진강은 남해, 금강과 영산강은 황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까 하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두만강을 제외하면 대체로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한데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천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황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유로가 길고 경사가 완만합니다. 반면 동해로 올라가는 하천은 유로가 짧고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가끔 문제 중에 동해 유입 하천과 황해 유입 하천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우리나라 하천의 두 번째 특색은 유량 변동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 물론 기후에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의 강수 형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수 언제 주로 많이 나요? 여름에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고 겨울엔 적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비가 별로 안 내리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 이거를 1로 둡니다. 1. 그리고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면 이것을 X로 두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가장 유량이 적었을 때 대비 얼마만큼 몇 배의 유량이 많아지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가 하산 계수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물의 양이 적을 때와 많을 때그 양의 차이, 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산 계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유량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외 계절은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력 발전과 하천 교통에는 불리한 편입니다. 유량이 일정해야지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녹색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자,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간조하천입니다. 이건 조금 내용을 살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보죠. 하천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시작되어서 모이고 모여서 평지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천 주변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하천으로부터 농업용수 확보가 유리한 데다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많은 퇴적물을 쌓아놓기 때문에 비옥한 편이야. 주로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하천들은 대부분 황해로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황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다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조차가 크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아주 멀리까지 밀려왔다가 썰물이 아주 멀리까지 빠져나갑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냐면 밀물이 들어올 때 밀물이 하천을 따라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얘를 감조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감조현상이 나타나는 하천을

감조화천이라고 얘기해요. 감조, 조류, 밀물과 썰물을 느낄까? 느낀다. 조류를 느낀다. 어우, 짜! 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교재에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정확한 정의는 요건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보죠. 원래 하천이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근데 밀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어? 하천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밀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얘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수위가 위로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밀물 때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썰물이 빠져나가면 하천도 다시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수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물 때 높아지고 썰물 때 낮아지면서 수위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하천이란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조하천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이렇게 바닷물이 하천을 따라 역류하면 농작물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농작물들 짠물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바닷물은 짜잖아. 자, 이건 어려운 과학적인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 농작물들이 짠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우, 짜! 어우, 짜! 하고 잘 물을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작물들이 말라 죽어요. 아, 짜! 이렇게 짠 염분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염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경우죠. 여기가 염해가 발생한 경우예요. 원래 요래야 되는데 지금 말라 죽은 겁니다. 염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이에요. 염분을 포함한 바닷물이 밀려 들어와서 농작물이 말라 죽은 겁니다. 그래서 감조 현상이 발생하면 염해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염해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물이 거슬러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천의 입구, 하구에 뚝을 쌓았다. 얘를 하구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구뚝.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물이 밀려 들어올 때 문을 닫아요.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문을 닫아. 그리고 썰물 때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밀물 때 문을 닫으면 하천이 흘러내려오면서 이쪽에 또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 농업용수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구뚝.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군데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보죠. 감조하천, 하천의 하류 구간에서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중요한 포인트,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 그래서 밀물 때는 수위가 높아져요. 밀물 땐 수위가 높아지고, 밀물 땐 수위가 높아지고, 썰물 때는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린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조차가 큰 해안으로 유입되고 하류의 하상경사가 완만한 하천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상경사는 강바닥의 경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밀물 때 바닷물의 유입으로 농경지가 염해를 입을 수 있고요. 또 하천 유역 내 집중호우와 밀물이 겹치면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대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밀물이 밀려왔, 다시요. 비가 많이 내리면 하천의 유량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홍수 피해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해 방지와 용수 확보를 위해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는데 세 군데입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금과 은을 누가 준다면 넌뭘 고를래? 영락 없이 금이지. 영락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락금. 좋아요. 하구뚝 세 군데 건설되어 있다. 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 자료 분석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그래프는 금강 세 지점의 일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나 다세 지점이에요. 자, 오른쪽에 그래프는 해당 지점의 0점 표고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하천에 어떤 지점에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강 바닥에서부터 측정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0점 표고를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가나다 중에 가는 수위 변동이 가장 크죠? 위치를 봐도 가장 바다와 가까워. 수위 변동이 이렇게 큰 이유는, 밀물과 썰물, 조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조차가 큰 황해로 흘러들기 때문에 하류 쪽일수록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수위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중요한 내용이죠. 간은 하구뚝보다 하류에 위치하여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직접 받아 하천 수위가 크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눠본다면 하천 수위가 높아질 때는 밀물이 흘러들어올 때야.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썰물이 빠져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수위 변화를 통해서 밀물대인지 썰물대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와 다는 상대적으로 수위 변화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상류 지점인 다는 상대적으로 하류 지점인 나보다 수위가 낮죠? 바꿔 얘기하면 유량이 적은 거예요. 유량이 적으니까 수위가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류에 있어 수위는 높지만, 왜냐면 하류는 유량이 많으니까, 수위는 높지만, 하구둑보다는 상류에 위치하여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하천 수위 변화가 없다. 다는 상류 쪽에 위치하여 수위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둡시다. 하류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아요. 유량이 많으니까. 반면 상류 쪽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아요. 유량이 적으니까. 요 그래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9페이지 내용 정리해봤고요. 30페이지로 가면 요 내용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 친구들은 조금 이따 만나보기로 하고요. 저와는 31페이지에 하천 중하류일 때 지형으로 가볼 건데 요 친구 만나보기 전에 오늘 학습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다시요. 하천 지형입니다. 하천 지형. 하천 지형은 하천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지형들을 하천 지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천이 그냥 야 지형 뿅 만들어라. 야 만들어졌네. 야 만들어졌네. 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와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천이 무언가를 하면서 지형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천이 지형을 형성하는 작용들을 하천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천은 지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땅을 깎아내요. 그리고 깎아낸 것을 어딘가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동시키던 걸 어딘가에 쌓아놔. 이것을 침식 운반 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천도 이걸 합니다. 하천이 깎아내고 깎은 걸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이동시키던 걸 어딘가에 쌓아서 다양한 지형을 만드는 작용을 하천 지형 형성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침식 운반 퇴적 중에서 하천의 힘이 가장 셀때 나타나는 작용은 뭘까요? 하천의 힘이 셀 때, 하천의 힘이 세면 하천은 땅을 잘 깎아낼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던 걸 버릴까요? 무언가를 깎아낸다는 건 힘이 되게 셀 때예요. 힘이 되게 셀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힘이 센 경우에 침식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천의 힘이 약해지면 퇴적 작용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하천에 힘의 영향을 주는 요인.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속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유속.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유속과 관련이 있다. 유속. 유속이 빠르면 하천이 빨라. 왕! 왕! 지나가면은 촥촥! 잘 깎아내겠지.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힘이 세죠. 그래서 침식이 잘 나타나고요. 반면 유속이 느려지면 힘이 약해지면서 퇴적 작용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물을 세게 뿌리면 아우 아파! 하지만 물을 살짝 톡 끼얹으면 힘이 좀 약해지겠죠? 유속이 빠르면 힘이 세진다. 잘 깎아내. 유속이 느려지면 힘이 약해져서 잘 쌓고 갑니다. 그러면 하천은 일반적으로 상류에서 시작해서 하류를 지나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상류는 주로 산지야. 하류는 주로 평지야. 하천은 상류와 하류 중에 어디에서 더 빠를까요? 네, 경사가 급한 상류에서 더 유속이 빠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식은 상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퇴적은 하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은 상류에서는 침식만 나타나느냐? 그건 또 아니야. 하류에선 퇴적만 나타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상류에서도 침식 운반 퇴적이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침식이 조금 더 활발한 거고 하류에서도 침식 운반 퇴적이 모두 다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퇴적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라고 적어둔 겁니다. 우세.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친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침식입니다. 자, 천이 경사진 곳을 내려올 때, 바꿔 얘기하면 상류 구간에서는 경사진 곳을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얘가 계속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렇게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 와! 와! 흘러내리면 와! 이렇게 계속 아래쪽으로 깎아내겠죠.

계속 흘러가면 아래쪽으로 또 깎아냅니다. 이렇게 하천이 아래쪽을 깎아내는 작용을 하방침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방, 아래 방향으로 깎아내는 것, 하방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경사가 있는 산지에서 잘 나타나고요. 산지에서 우세 역시나 산지에서 만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하방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직류하천이 잘 발달해요. 바꿔 얘기하면 산지에서는 하방침식이 활발해서 아래를 주로 깎아내기 때문에 직류하천이 주로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 하천이 평지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불구불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뱀이라던가 지렁이 같은 친구들이 평지에서 앞으로 갈때 이렇게 꼬불꼬불 가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구불구불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네 명의 친구가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코너를 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돌때 누가 가장 바빠요? 이렇게 돌 때. 아무래도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요 친구가 가장 바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꼬리잡기를 해요. 꼬리잡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야, 위에서. 정수리예요, 정수리. 가마. 지금 쌍가마야. 아니, 눈이 아니라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자, 앞에 친구가 막 왔다 갔다 움직여요. 야, 나 잡아봐라. 막 움직여. 이 친구는 이렇게 움직이지만, 뒤 친구는, 막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 친구는 조금 움직이지만, 뒤에 친구는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안쪽에 있는 친구는 조금만 움직여도 되지만,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속력이 안쪽이 다시요. 속력이 앞에 있는 친구가 빨라요? 뒤에 있는 친구가 빨라요? 얘는 조금만 움직이지만 얘는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얘가 더 빠른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안쪽에 있는 애보다 바깥쪽에 있는 친구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 와! 힘이 쏠리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죠.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워볼게요. 안쪽보다 바깥쪽이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이쪽에서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유속이 빠르면 힘이 세져서 잘 깎아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깎아내는 작용을 측방침식이라고 얘기해요. 측방침식, 옆으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침식은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이 있다. 그리고 측방침식은 상대적으로 하류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 당연히 측방침식이 활발하면 주로 공유하천이 발달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반. 하천은 이렇게 깎아낸 물질을 가지고 하류로 이동하게 되는데, 상류에서는 상대적으로 커다란 퇴적물들이 운반됩니다. 유속이 빨라서 힘이 세거든. 그래서 큰 애들을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래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어이쿠, 퉁퉁퉁탕 하면서 작게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퇴적물들이 운반될 때, 하천에 둥둥 떠서 운반이 되거나, 또는 땅바닥을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운반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땅바닥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 거야. 꽉꽉꽝. 그리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모난 애들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은 이 모서리들이 다 깎여나가겠죠. 떼굴떼굴 굴러가다 보면 땅바닥에서 모서리들이 우리 차렷 같은 거 네모난 점토를 떼굴떼굴떼굴 굴리면 점점 모서리가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동그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이 퇴적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퇴적물의 크기는 작아지고 원마도 아까 얘기했었지 동그랗게 마모된 정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하류로 내려올수록 하천의 퇴적물 크기는 작아지고 점점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는 이런 둥근 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퇴적물들을 둥글게 만드는 작용은 거의 하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딘가 땅을 팠는데 둥근 돌이 나왔다. 아, 얘는 언젠가 물의 영향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퇴적물이 동그랗다. 이 돌에 인생 중에서 언젠가는 물에 의해서 운반됐던 거야. 물에 의해서 동동동동 떠다니면서 동글동글하게 변한 거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운반되던 퇴적물들은 하천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아이고 이제 못 들고 가겠어 하면서 얘를 버리고 가게 돼요. 그것을 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천은 막 어마어마한 퇴적물들을 운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천이 운반하는 퇴적물들의 크기에 따라서 가장 큰 친구를 주로 자갈,

크기를 모래 작은 애들을 점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천은 상류에서 이런 친구들을 막 가지고 내려오다가 하류로 내려와요. 속력이 느려지면서 힘이 약해져. 못 들고 가겠어 하면서 가지고 가던 애들을 버리고 가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힘이 약해지면서 모래와 점토는 가지고 갈수 있는데 자갈을 가져갈 힘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갈 정도, 아, 다시 모래와 점토 정도는 가져갈 정도 힘은 남아있지만 얘는 너무 무거워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계속 운반하다가 힘이 또 떨어졌네. 점토는 들수 있지만 모래는 너무 무겁다.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토를 버립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자갈부터 모래 점토.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퇴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상류에는 크기가 커다란 퇴적물들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크기가 작은 퇴적물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침식은 하방 침식과 측방 침식이 있다. 하방 침식은 주로 산지에서, 그리고 직류하천을 주로 형성하게 되고요. 측방 침식은 평지에서 활발하고 공류하천을 만든다. 운반되는 과정에서 크기 작아지고 엄마 도는 커진다. 그리고 자갈, 모래, 점토 순으로 퇴적을 시키고 상류는 퇴적물이 큰 입자의 비중이 높고 하류로 내려오면서 퇴적물의 크기가 작은 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은 하천지형 꾸준히 학습하면서 계속 나올 내용들이고 뒤에 해안지형까지도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내용 바탕으로 뒤쪽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공부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자유공류하천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하천의 지형 형성 작용 얘기하면서 직류하천, 공류하천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직류라고 완전히 똑바르게 흐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꼬불꼬불합니다. 이거 구분하는 기준이 있긴 한데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요런 하천을 직류하천, 요런 하천을 공류하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류하천은 크게 자유공류하천과 감입공류하천이 있는데 요두 하천을 비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먼저 자유공류하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얘는 평야 위를 공류하는 하천이에요. 이렇게 말했죠. 평야 위를 공류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었네. 얘가 코너링을 하는 과정에서 안쪽과 바깥 중에 어디가 더 유속이 빨라? 바깥쪽이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바깥쪽은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죠. 측방, 옆에를 깎아내는 거예요. 옆에를. 반면 안쪽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여기는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측방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게다가 코너링을 할때 물이 바깥쪽으로 쏠려요. 바깥쪽으로. 우리 달리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코너 돌때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쇼트트랙 같은 거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이 바깥쪽으로 쏠려요. 여기를 이렇게 딱 단면을 잘라서 살펴보면 하천의 단면은, 공류하천의 단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깥쪽은 유속이 빨라서 침식이 활발해요. 그리고 물이 바깥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수심도 깊어요. 안쪽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하고요. 수심이 얕습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단면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바깥쪽은 깎아내. 파파파파파파파파. 안쪽은 퇴적이 됩니다. 싸, 싸, 싸, 싸. 안쪽 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안쪽으로 싸싸싸싸싸싸싸싸싸싸파파파파파파파파 이런 일이 오랫동안 벌어지게 되면 하천은 침식에 의해 깎여 나가고 퇴적에 의해 쌓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죠. 더 S자 모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점 S자. 그런데 이렇게 점점 유로가 변동되다가 여기 봅시다. 여기.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침식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가 뻥 뚫려버리겠지. 그러면서 섬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얘를 하천 중간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하중도라고 얘기해요. 하천 중간에 있는 섬. 근데 하중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천은 뺑글 돌아서 흐르지 않고 직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쪽이 더 경사가 급하거든요. 우리 계단 있는데 보면은 옆에 장애인 갈수 있는 경사로 있는 거본적 있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곳을 올라가는데 더 짧게 가는 곳이 경사가 급하고 길게 돌아가면은 경사가 완만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경사가 급한 대로 흘러내려가면서 여기로 물이 잘안 흐르게 돼. 그러면서 물이 점점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르면서 하천의 요 일부 유로가 하천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호수가 되었네. 근데 이 호수가 뭘 닮았냐? 소의 뿔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요 호수를 소의 뿔을 닮은 호수 우각호라고 합니다. 소의 뿔을 닮은 호수 우각호. 그리고 점점 더 시간 지나면 이 우각호의 물도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분홍색 부분은 분명 옛날에 하천이 흐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물이 말라버린 곳이에요. 옛날에는 하천이 흘렀던 곳이다. 옛날에 하천의 길이었던 곳이다. 여기를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 구하도라고 부릅니다. 구하도. 그러면 여기는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니까 물의 영향을 받았던 퇴적물들이 남아 있겠죠.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그 흔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뭘 통해서 알수 있을까? 땅을 파봐요. 땅을 파는데 돌멩이가 나오는데 돌멩이가 무슨 모양이에요? 둥근 모양입니다. 왜? 하천에 의해 운반된 돌멩이들은 원마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 땅 팠더니 둥근 돌 나오네. 둥근 돌이 나와? 여기 옛날에 물 흘렀던 곳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도가 만들어진다. 자, 그런데 이런 꾸불꾸불 자유롭게 공유하는 하천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너무나도 자유롭게 공유하다 보면은 일단 하천 주변을 개간, 그러니까 인간에게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기가 어려워. 바꿔 얘기하면 농경지로 만들거나 건물을 짓거나 어쨌든 주변을 개발하려고 할때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가면은 건물을 지을 때뭐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짓는 거죠, 건물을. 그럼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농경지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뭐 감내 땅, 여기는 을레 땅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주변을 개발하기가 어려워. 게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꼬불꼬불 공유하는 과정에서 왁 하고 홍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천 주변에 제방을 쌓고 하천 주변에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쌓는 뚝을 제방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방이에요. 제방을 쌓고 하천을 직선으로 만드는 직강 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천들이 이런 직강 공사가 이루어진 하천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이런 공유 하천을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방이에요. 근데 직강 공사를 하게 되면 직강 공사를 한 곳의 주변은 토지 개발을 하거나 또 농경지를 이용하는 데 유리하지만 하류 지역은 상대적으로 홍수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자, 하천이 구불구불 흐를 때보다 직선으로 흐르게 되면 흐르는 속도, 유속이 빨라지겠죠. 비가 막 내렸을 때 공유한 하천은 천천히, 아무래도 쉥, 쉥, 쉥 내려오겠지만 직류한 하천은 물이 샹 내려갑니다. 샹. 그래서 아래 지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홍수 위험이 커지기도 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평야 위를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측방심식이 우세합니다. 얘기했듯이 하방심식도 일어나 상대적으로 측방심식이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유로를 잘 변경합니다. 주로 범람원 위를 흐르는 지류하천에서 잘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여기라기보다는 여기라고 기억해 둡시다. 중하류에서 잘 발달한다. 범람원 위에 바꿔 얘기하면 하천 주변에 자유공유 하천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발달해요. 아이고. 자유공유 하천 주변에는 범람원이 잘 발달된다. 주변에 범람 발달. 범람원 발달.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하천의 유로 변경 과정에서 우각호, 구하도 등이 만들어지고요. 최근에 직강공사한 하천이 많기 때문에 자유공유 하천은 많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유공유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요런 데가 침식에 의해 깎여 나가는 거죠. 여기는

안쪽이니까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고. 원래 유래떠나천이 이렇게 유로가 변동되면서 연결되게 되면 우각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자유공야천이 있는데 앞으로 올게요. 감히공야천도 있습니다. 얘는 뭐야?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에요.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 이상해. 왜? 우리 아까 일반적으로 산지에서는 하방심식이 활발해서 이런 진유하천 위로 발달하고, 하류로 내려오면은 평지에서는 측방심식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공유하천이 발달한다 그랬죠.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하천의 모양입니다. 근데 얘는 어디를?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이야. 이렇게 말이죠. 자연적으로 상류에서, 하방심식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류에서 이런 공유하천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래 깎아내는 산지에서 하천이 공유한다? 어떻게 여기서 이게 만들어졌지?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평지에서 공유하던 하천인데 얘가 솟아오른 겁니다. 그래서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변해버린 거죠. 뭐랑 비슷해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고위 평탄면이랑 비슷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이러한 평탄면이? 어떻게 평탄면이 이런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지? 높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원래 낮은 곳에서 만들어진 게 솟아오른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런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이런 공유하천이?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원래 공유하던 애가 솟아오른 겁니다. 언제? 언제 솟아올랐을까?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에 의해 우리나라의 동쪽이 높게 솟아오를 때, 그때 융기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하천입니다. 그래서 융기지형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융기지형 어떤 거 공부했지? 융기지형 고단감 기억나세요? 고단감. 그 중에 고는 고위평탄면, 요 감입공유하천입니다.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그래서 주로 융기량이 많았던 동쪽 지역에 감입공유하천이 많이 분포합니다. 자, 그럼 이 감입공유하천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신생대 제3기의 지반이 융기하면서 높게 솟아오르면서 하방심식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 하천입니다. 봅시다. 원래에는 평지를 자유롭게 공유하던 자유공유하천이었어요. 그러다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공운동이 일어납니다. 부앙하고 높게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를 잘라 볼 건데요. 일단 여기는 공유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바깥쪽으로 측방심식이 일어나겠죠. 어쨌든 높게 솟아올랐지만 여전히 공유하는 하천이야. 그래서 바깥쪽으로 측방심식도 일어납니다. 그쵸? 여전히 공유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평지에서 공유하던 하천이 왕 솟아오릅니다. 이제는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감입공유하천이 됐어. 해발고도가 높아져서 산지에 위치하게 되었네. 이제는 아래쪽으로 하방심식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공유하는 하천이야. 바깥쪽으로도 측방심식이 진행이 됩니다. 깎아내요. 다시 하방심식하고 또다시 측방심식과 하방심식을 하면 이렇게 유로가 변동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감입공유하천의 단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바깥쪽은 급경사의 절벽, 안쪽은 계단 모양의 평평한 지형이 발달합니다. 이따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실제 감입공유하천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유하천의 바깥쪽은 절벽, 이거 절벽, 안쪽은 평평한 계단 모양의 다 지형, 이렇게 발달하게 돼요. 여기도 바깥쪽은 급경사의 절벽, 안쪽은 평평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발달합니다. 산지 사이를 꾸불꾸불 공유하는 하천이 되는 거죠. 요거 한반도처럼 생겼죠, 약간. 그래서 한반도 지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볼게요. 여기 좀 땡겨 봅시다.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응? 여기는 온통 울퉁불퉁한 산지인데 여기는 다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뭐지? 이상한데 위에서 바라봅시다.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아까 여기거든요. 뭐지? 약간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이런 느낌? 하천이 이렇게 흘렀던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얘는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침식이 일어나면서 달라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천은 현재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고,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아 있다가 물이 말라 버려서 현재는 농경지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옛날에 하천이 흘렀던 길, 구화도가 됩니다. 구화도. 그래서 가미공유하천도 측방심식을 하는 공유하천이에요. 유럽원경을 합니다. 그래서 가미공유하천 주변에도 구화도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형도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있는 비가, 요 비가 구화도입니다. 구화도. 참고로 A는 하안당구라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하천과 이런 작은 산 사이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화도. 자, 그래서 얘는 구화도라고 한다. 당연히 옛날에 물이 흘렀던 곳이기 때문에 땅 파면은 둥근 돌 나옵니다. 둥근 돌 나온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리해 볼게요.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하천, 하천 주변에 하안당구가 분포합니다. 안쪽에 주로 발달한다 그랬지? 주로 안쪽. 아이고, 아이고, 주로 안쪽. 다음, 신생대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요 신생대 지각 변동이 뭐야? 요게 경동성 요곡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융기. 융기량이 많았던 주로 강원도의 영서 지방에 많이 발달합니다. 자, 다음. 하안당구 볼게요. 얘는 이미 다 살펴봤어. 가미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발달한 요 계단 모양의 지형이 바로 하안당구입니다. 계단 모양의 지형. 자, 그럼 얘네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만약 얘가 공유하는 그냥 자유공유하천이었다면 측방심식만 했겠죠. 측방심식만. 그러면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 것은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하방심식도 하지만 측방심식도 하고 또 측방심식도 하고 하방심식도 하고 측방심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도 융기지형입니다. 높게 솟아올라서 하방심식이 활발해지면서 만들어진 지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 하천의 바닥이나 또는 하천이 넘쳤을 때 하천 양쪽에 퇴적물이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땅 파보면은 둥근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형입니다. 이런 데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개간해서 농경지로 이용하거나 치락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안당구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도 하천에 유량이 불어나더라도 하천과의 고도 차이가 크고 유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유량 변동도 크지는 않은 편이고. 그래서 다시요. 비가 많이 내려도 잘 침수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침수되지 않는다. 잘 침수되지 않아요. 침수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미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에 발달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하안당구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공유하천 안쪽에 평평하게 발달한 계단 모양의 지형. 자, 그래서 하천 주변에 발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으로. 그런데 하천 주변이 어디야? 주로 가미공유하천의 안쪽. 여기에 주로 발달합니다. 안쪽에. 역시 범람원이 집안, 다시요.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 집안 융기 또는 했으면 하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뭐가 발견돼? 옛날에 하천에 영향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둥근 돌이 발견됩니다. 둥근 돌. 그리고 하상보다 해발고도가 높아서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 가능성이 낮다. 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래로 가볼게요. 자, 지도에 가가 이제 가미공유하천이 되는 거죠. 요거. 그리고 가미공유하천은 집안이 융기하면서 바닥을 깊게 파내려가는 하방심식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가미공유하천 주변에는 과거의 하천 바닥이나 범람원이었던 곳이 현재 하천 바닥보다 높은 고도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게 하안당구입니다. A가 바로 하안당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시에도 침수 위험이 낮아요. 얘를 하안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경지로도 이용이 되는데 요기요 나중에 또 나올 건데요. 밭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밭.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밑에 선상지 그리고 침식부지 남아있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선제압 OX 나와라.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8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37강에서요, 우리 드디어 이제 현대의, 네, 사상 같이 한번 또 공부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서양 철학은요, 크게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존주의 사상 먼저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부했었죠. 실존주의 사상 같은 이름이 어려웠습니다. 이름 앞글자 따서 한번 해볼까? 기억나니들아? 옳지. 어떤 거 있었어? 키? 야, 하사. 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어. 잘했어. 한번 더. 키야, 하사.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그렇죠. 하이데거, 사르트르. 특별히 우리 그 중에서 처음에 살펴봤던 두 명의 인물, 이제, 키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신이 있다. 초월자인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전개해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적인 속성이 강하고요. 이제 뒤에 있는 두 분, 하이데거와 오늘 공부할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이런 실존주의자들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사르트르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지, 우리 실용주의 공부해야 되겠죠. 실용주의도 앞글자 한번 따볼까? 사상가들 이름. 오,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너무 잘했어. 버제듀, 퍼스 제임스 듀이. 사상가들 이름이 조금 낯설 거야. 현대의 사상가들 일곱 분이 막 동시에 막 등장했기 때문에 친구도 요 사상가들 이름이 살짝 낯설긴 하지만 다시 한번 키아하사, 퍼제듀 생각하면서 그들과 좀 친숙해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이름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사르트르의 실존주의까지 공부하면서 실존주의 쪽 끝을 내봐야 되겠죠?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사르트르. 너무 유명한 이제 현대의 실존주의 사상가입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사상가이고요. 이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또 대표적인 지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 사르트르의 가장 대표적인 실존과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말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건좀 난해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사르트르가 들었던 대표적인 예로 가위의 예를 들수 있습니다. 자, 뭐 가위뿐만이 아니야. 비단 가위뿐만 아니라 뭐 분필, 뭐 리모컨, 뭐 핸드폰, 비행기, 자동차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물들, 모든 사물들은, 얘들아,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처음에 가위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렇지. 무엇을 좀 잘라야 되는데, 무엇을 잘라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자를 만한 도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도구를 누군가 뚝딱뚝딱 제작해서, 그렇지, 도구로서의 가위가 그렇지,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결국 가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를 좀 생각해본다면, 먼저 무엇을 좀 자른다라고 하는 그 가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가위의 목적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요.

우연히 던져지듯이 그냥 태어난 거야. 자, 던져진 존재라고도 표현했어. 마치 던져진 존재처럼 그냥 태어난 거야. 그냥 응애 태어남으로써 실제로 존재하게 됐어요. 자, 이 아이는 실제로 그냥 던져지듯이 존재하고 태어나게 됐어. 자, 그렇게 존재하게 된이 아이는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그렇지, 결단과 선택을 내립니다. 주체적인 결단과 또 주체적인 선택을 내려가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 갔다는 거야. 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점 빵을 좋아하게 돼. 아, 그리고, 나 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제빵에 관심을 가지게 돼. 그리고 요리책 같은 걸 사서 막 집에서 만들어 보기도 해. 그러면서 점점 전문적으로, 내가 만든 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에 전문적인, 그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오, 맞아. 이렇게 제빵사로 크게 된다는 거야. 이 아이는 처음에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없이 그냥 실존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을 내림으로써 아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렇죠 자신의 본질과 목적을 구상해 갈수 있게 되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오직 인간만 무엇이 잘했어 실존이 무엇의 본질에 앞서는 존재인 거야. 아 사르트르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로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거구나. 자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정제된 표현으로 볼게요. 자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야. 자 이것을 우리가 내던져졌다. 그래서 피투적 존재, 즉 인간은 피투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 거야. 특별한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애초에 미리 계획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 같은 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보기에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 사르트르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질과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구나.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을 아, 사르트르의 무슨 실존주의라고 불러? 좋아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입장을 바탕으로 실존주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르는 오직 인간만이 무엇이 실존이 무엇에 옳지? 본질에 앞서는 유일한 존재. 그런 의미에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그의 대표적인 발언을 좀더 이해해 볼수 있겠죠? 사르트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인간은 먼저 던져진 존재로서 실존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고 구상해 가는,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들아, 이렇게 던져진 존재로서 실존하게 된 인간은요, 자신의 삶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에게서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자유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아, 사르트르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번역에 따라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강하게 번역하시는 분들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지고 선고받은 존재다.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볼게요. 자, 인간은 자신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무엇할 수 있는 좋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이 맞아. 하지만 삐뽀 삐뽀 잘 봐, 얘들아. 사르트르가 인간을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한 것은 맞아. 하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는 거 반드시 가져가세요. 사르트르의 사상이 그렇게 많이 막 어렵지 않아. 아주 난해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끔씩 사르트르 문항들에서 큰 실수하는 친구들은 요 부분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일단 잘 봐봐. 사르트르는 인간은 던져진 존재로서 실존해. 그리고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는 그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구상해가는 존재야. 스스로를, 그렇지, 창조해가는 존재야.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분명히 자유로워. 하지만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는 거야.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건 뭐지? 한마디로, 나 자유로운 것과 자유롭지 않은 것 중에서 나 자유롭지 않은 거 고를래?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시 한번,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무엇지어진 존재, 운명지어진 존재니까,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니까, 아, 자유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하,
나 안 자유로울래 라고 하는 것 혹은 난 자유로울래 이런 것 자체를 선택할 자유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즉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그는

주체성을 강조해요. 자, 결국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알지? 선택엔 반드시 뭐가 따라와? 맞아, 책임이라고 하는 무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체성과 함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책임의 무게는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 그 책임의 무게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 그냥 나 자유롭게 선택 안 할래라고 하면서 어때? 자유와 책임을 포함한 실존의 상황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실존의 불안에 빠진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한다는 것도 사르트르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냥 선택 안 할래. 나 괜히 그 선택에 따른 책임 내가 져야 되는 거 너무 두려워. 나 그냥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살래.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자유로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속성을 사르트르는 강하게 비판하죠. 뭐라고? 불성실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불성실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감당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참된 실존의 회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렇지. 인간에게 주어진 무엇을 바탕으로 그래, 맞아, 자유야. 우리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잖아. 인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어져 있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자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무엇과 옳지,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엇지는 거야? 아이고, 잘했다. 책임질 때 비로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잘 보자. 책임이라고 한 표현이 눈에 띈다. 아, 사르트르는 굉장히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어. 자, 그런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도 될수 있고요. 혹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래, 다른 사람과 사회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까지도 사르트르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는 현실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참여할 것을 주장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사회 참여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들 친구들 다시 한번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직전 시간에 우리 야스퍼스의 실존주의 사상 공부하면서 야스퍼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들도 그런 실존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타자와 연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친구들이 실존주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어. 예를 들면 실존주의자들은 너무 자신의 실존 문제에만 침잠해서 자기 내면으로만 너무 파고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존주의 사상가들도요. 아, 타자와의 연대 이런 것도 강조하고 특별히 오늘 공부하는 사르트르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라.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참여해라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사르트르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요. 사르트르가 죽었을 때 사르트르의 죽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만큼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그런 사르트르의 사상이 프랑스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와 관련된 원전 자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어떤 존재가 그 어떤 개념으로 정의되기 이전에 실존하는 어떤 한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이죠.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먼저 세계 속에 실존하고요.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존재 이후에 스스로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제1원칙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존재.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존재라는 걸 사르트르가 강조했다. 그런데 사르트르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면 거의 대부분 문항이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 자유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는 그 부분에서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실용주의로 한번, 네. 흐름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주의. 이름 그대로 그냥 실용주의 아이들아. 그러니까 어때? 그렇지.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죠? 19세기에서 20세기 정도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깊게 뿌리가 내리고요.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입니다. 아마 친구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세 명의 사상가 있다고 했어. 옳지. 퍼스,
제임스 듀이 앞글자 따서 퍼제듀 퍼제듀 퍼제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용주의 전체적인 특징 한번 어렵지 않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갈등을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경험론과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이 실용주의가 미국에서 주로 이제 싹트고 뿌리 내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우리 베이컨 기억하지 얘들아 이런 경험론적인 관점들 그리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실용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다분히 경험적이고 다분히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지식 좋아요. 실용적인 그런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이런 걸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사회 현상, 그런 사회 현상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문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는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렇지, 퍼스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퍼스는요, 실용주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실용주의 경률. 경률. 얘들아, 기억나니? 경률. 경률은, 우리 칸트 공부할 때, 칸트가 개인이 세운 행위의 준칙을, 어때? 경률 또는 준칙이라고 부른다. 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본적 있죠? 자, 경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의 규칙, 요 정도 생각하면 좋아요. 말 그대로 실용주의 규칙이라는 의미죠.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탐구의 방법을 거친, 그러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실용주의는 미국에서 전개가 됐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어. 우리 영국은, 그렇지, 어떤 경험주의적 전통이 강하다고 했었죠? 특별히, 베이컨 기억나니?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잖아. 그럼 베이컨의 지식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계속 영향을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들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 퍼스는요, 어떤 것이 오르려면 그것이 반드시 쓸모가 있는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옳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쓸모 있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단순히 사실과 일치하거나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좋아요. 쓸모. 즉, 실용성이 있어야지 진리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명제를 실제로 실험해 본 결과 무엇이 있어야 돼. 그렇죠. 쓸모가 있다는 것이 입증될 때, 비로소, 드러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옳은 것은 유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제임스 넘어가겠습니다. 제임스는 사실은, 뒤에 등장하는 듀이에 비해서는, 앞에 등장했던 퍼스나 제임스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상가는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이제 평가원에서 제임스 단독 문항을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꽤나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임스는 그렇지 그 이후부터 조금 더 강조점을 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자, 제임스는 현금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해서 실용주의적인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금이야, 캐시야, 캐시. 얼마나 실용적이니. 우리 생일날 누구나 원하는 생일 선물 1위 뭐야? 현금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실용적인데요. 그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임스는 어떤 용어까지 썼다? 좋아요. 현금 가치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마치 현금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실용성, 유용성, 쓸모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도 결국은 현금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지식이나 신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 어떤 신념, 이것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뭐그 자체가 숭고해,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지식이나 신념은 언제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무엇하는데 좋아요.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맞아 더 개선하는 역할, 진보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성과를 드러낼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야. 선생님, 잠깐만요. 저 근데 요런 문구 있잖아요. 지식이나 신념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결과적 유용성이 있어야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리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공리주의할 때 배웠다. 벤담과 밀 같은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결과를 강조하는 결과주의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은 어떤 지식, 어떤 신념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잖아. 심지어 밀 같은 경우는 자기 희생을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지만 자기 희생도 그 자체가 가치를 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결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결과적 유익

유용성을 산출할 때 비로소 자기 희생도 가치가 있는 거였잖아. 계속해서 영국에 그런 실용주의를 강조했던 그런 사고방식들의 흐름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실용주의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것들 맥을 잡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보자. 제임스 역시, 아, 결국은 지식이나 신념도, 현금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데들아, 잘 봐봐. 오해하지 마. 우리가 현금 가치라고 하면 그 말의 어감 때문에 선생님, 그럼요, 어떤 지식은요, 반드시 물질적인, 경제적인 유용성을 줄 때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현금 가치라고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그런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조금 더 보자. 비단 실용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철학, 심지어는 신에 대한 신앙, 신학, 믿음, 이런 거 있죠. 종교, 이런 것들도, 아, 돈을 버는 데는 도움을 못 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는 분명하게 기여하잖아. 따라서, 아,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절대자의 존재 혹은 신학, 신앙, 믿음, 종교 이런 것들도 현금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구나.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어렵지 않네. 제임스가 말한 현금 가치가 비단 물질적인 유용성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거꾸로 실용적인 학문을 그가 중시한 건 맞지만 아무리 실용적인 학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학문 자체로서만 발전하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과학이나 뭐 이런 학문들도 실제 사회에 적용해서 실용성을 결과적으로 도출해내지 못한 채 그냥 과학이라거나 학문 자체로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게 아무리 쓸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학문 자체는 가치가 없다. 계속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돼서 결과적으로 유용성을 산출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그럴 때 비로소 지식은 현금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보기에는 결국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야. 두 개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진리를 바라보면 진리는 확고부동하거나 절대적인 불변의 것이 아니겠지.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의 유용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실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기 위한 진리도 계속해서 무엇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변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인 진리는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불변의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다는 것. 퍼스, 제임스, 듀이 모두가 다 실용주의 사상가들이 다 인정할 법한 내용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의 실용주의는요, 우리 같이 한번 원전자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리의 소유 그 자체가 목표이기는커녕 다른 필수적인 만족을 위한 예비수단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 나 진리를 소유했어. 그 자체는 목표가 절대로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소유 그 자체는 목표가 아니야. 내가 숲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다가 소가 다니는 길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길 끝에 있는 집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가서 오두막을 발견하면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숲에서 길을 잃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 생각이 참인 이유는 그 대상인 집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된 관념의 가치는 1차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유용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데서 나온다. 즉, 이로운 것,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제임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퍼제듀, 퍼제듀, 이제 누구까지 왔어? 그렇지, 듀이까지 왔습니다. 실용주의의 거의 대가야, 대가. 별표 100만 개 두두두두두두. 실존주의, 실용주의가 이제 출제가 꼬박꼬박 되고 있는데요. 보통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사상가는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그리고 듀이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유신론적 실존주의,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각각 대표하기 때문에 두 사상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듀이 역시 실용주의의 또 대표 사상가이기 때문에 요새 사상가를 친구들 가장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네, 실용주의의 대가 듀이까지 왔습니다. 자, 듀이가 딱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 듀부터 시작해서 듀듀듀듀도까지 와야 돼. 자, 같은 디글 라인이야, 디글 라인. 듀듀듀듀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 그렇지. 도까지 와야 돼요. 자, 듀이는 기본적으로 도구주의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실용주의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쌤, 저안 배웠는데 알것 같아요. 한마디로 어떤 진리나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뭐그 자체가 소중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입장이죠. 너무 잘했어. 오늘도 촉이 남달라.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자.

뒤가 보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건 환경에 적응하고 삶과 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무엇이야?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소중한 건 아니야. 앞서서 제임스가 말했잖아. 뭐 진리의 소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자체가 소중한 거 실용주의 사상가들 인정하지 않아요. 공리주의, 벤남과 밀도 그런 거 인정하지 않았잖아. 결과적 유용성을 계속해서 산출해 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에 직면하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그래,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습득합니다.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이론이나 학문과 같은 그런 지식을 형성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경험주의, 그 라인에, 영향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때?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렇지,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그 가설이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것을 진리라고 인정한다는 거야. 베이컨도 자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강조하고,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을 이야기했잖아. 계속 마찬가지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실용주의 사상가들도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들,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그것이 실제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유용한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들아,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핵심은 결국 가설의 설정과 그것의 검증이잖아. 그래서 실용주의 공부할 때 가설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해보자. 뒤가 보기에 그럼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 지식 뭐그 자체가 숭고해. 뭐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 그거 아니야. 또한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쌤, 그럼 지식은 도대체 언제 가치가 있는 거야? 언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계속 반복이잖아? 맞았어, 잘했어. 인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을 때, 그래, 쓸모 한마디로, 유용성 한마디로, 실용성이 있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뒤에 따르면 관념이나 개념은 그것에 의해서 도출될 행위의 질에 그 진위가 달려있다. 자,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있었는데, 그 결과, 결과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유용했어. 그러면 그 관념이나 개념은 진, 즉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그것에 의해서 도출된 그 결과가 실용성이 없었어. 현실의 문제를,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 그럼 그것은 위, 즉 거짓이라고 판명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뒤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얘들아, 그럼 생각해 봐. 뒤가 보기에 결국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생활을 유용하게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거든. 그런데 얘들아, 문제 상황이 바뀌면 도구도 어때야 돼? 바뀌어야 되겠지. 문제 상황이 바뀔 때, 도구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지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뒤에는 지성적인 탐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필요하다라고 뒤에는 강조하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나무를 썰어야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어. 그럴 땐 어떤 도구를 갖고 와야 돼? 아, 톱을 갖고 와야지. 그래서 그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썰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어때? 해결해야 돼. 그럼 이 톱이 아주 그 문제 상황을 잘 유용하게 해결해줬어? 이톱 너무 나한테 유용한 도구야. 너무너무 좋다.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그 톱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니? 살다 보면 문제 상황이 바뀌어. 이번에는 어때? 벽에 못을 박아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나 지난번에 이 톱이 너무너무 내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해줬어. 그럼 이번에도 계속해서 절대 불변한 확고부동한 이 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톱으로 못질을 하면 어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톱을 내려놓고, 그래, 문제가 바뀌었으니까 도구도 바꿔야지. 망치를 갖고 와서 못질을 하는 게, 망치질을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그게 지성적인 사람이잖아. 아,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탐구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지성적인 탐구가 필요하겠다. 뒤는 그런 의미에서 지성을 강조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건 과학적인 탐구 과정에서 얻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인 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문제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선택은 어떤 선택이야? 그래, 유용한 선택, 실용적인 선택, 쓸모 있는 선택을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도 우린 이제 알수 있어요. 그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지식이나 이론을 무엇하고 옳지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상황을 교정하려고 노력할 때 개인의 삶도 개선될 수 있고 사회도 어떻게 될수 있어? 그래,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삐뽀 삐뽀 버제듀 다 마찬가지야. 버스 제임스 듀이 다 계속 지금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지. 자, 실용주의 사상가

그때는 기본적으로 지식이나 이론, 진리나 윤리 이런 것들도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 그대로인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불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식이나 이론을 계속해서 무엇해 나가는 게 중요해. 수정해 나가는 게 중요해. 그럴 때 비로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무엇할 수 있어? 진보하고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야. 특별히 우리 쭉 쌤이랑 함께 뒤에 실용주의 앞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 아, 주위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진짜 좋아했구나. 정말 뒤에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계속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뒤에 원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시문이나 선지가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 읽다 보면 뒤에는, 아, 이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다.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었다. 뒤에가 자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지성적인 탐구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있어. 자, 그럼 이 실수에 대해서 뒤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우리는 흔히 실수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뒤는요, 진짜 뼛속까지 실용주의자야. 자, 실수도 유용성이 있다. 실수도 우리한테 쓸모가 있다. 실수도 우리한테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진짜 실수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뒤이가 보기에 실수는 도덕적인 죄나 불가피한 실패가 nope 아니라는 거야. 그럼 실수는 뭐지? 아, 실수는 이런 지성을 잘못 사용한 결과이자, 내가 이런 케이스에서 이렇게 지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아, 이거 실용적인 결과를 선출하지 못했네. 그러면 어때? 아,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때 나는, 아, 더 나은 판단, 요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더 나은 판단과 방향을 얻기 위한 무엇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인생의 교훈이 될수 있다는 거야. 실수도 더 나은 진보를 위한 교훈이 될수 있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우리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한 번의 실패로 10, 20, 30의 도약을 하기도 하잖아. 아, 뒤에는 이런 지점을 강조하고 있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결국은 이 실수라고 하는 건, 아,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조금 더 그동안 내가 사용했던 지성의 방식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 필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경험이 오히려 더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아, 심지어는 실수조차도 그 속에서 유용성을 찾아내고, 아, 쓸모를 찾아냈던 뒤의 입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즉, 뒤가 보기에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 이것도 결국은 어때?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마지막 문장 같은 거 그런 거잘 봐둬. 이런 문장을 똑 떼가지고 뒤에 관한 옳은 입장 고르세요. 동그라미 1, 2, 3, 4, 5. 보기에 기역, 니은, 득을, 리으로 나올 수 있잖아. 맞는 진술이라는 거지. 우리가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워낙 결과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니까, 쌤,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는요,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적용하면 실제적인 쓸모를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이렇게까지 열을 낸다는 건, 그래, 친구들 자꾸 놓치는 부분이라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뒤에는 심지어는 실수조차도, 아, 더 나은 개선을 위한 교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견해도 의미 있는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실용적으로 해석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는요, 이런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강조했죠? 이런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네, 이야기하면서, 아,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뒤에는 사실 이런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비단 윤리나 철학 영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방면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방면,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다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에 가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하게 될때 생각보다 은근히 다양한 전공 공부할 때 뒤에 실용주의적인 입장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네, 여러분 알게 될 건데요. 자, 뒤에는 그런 입장에서, 아, 지성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창조적인 지성을 그가 중시했다, 그가 지성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뒤에는요, 이런 창조적인 지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교육의 역할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교육관까지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결국 그는 창조적인 지성과 과학적이고 지적인 탐구 이것을 함께 갖추고 사회의 개선과 발전과 진보와 그렇죠.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쌤, 아까부터 창조적 지성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창조적 지성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지, 어렵지 않아.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미래를 전망하고, 그렇죠. 더 나은 실용성을 위해서, 더 나은 성장과 발전, 개선을 위해서 창조해 나가는 그런 지성이다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볼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듀이 사상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도덕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느낌 오지 않니, 얘들아? 쌤, 알것 같아요. 도덕도 결국은 유용한 그런 결과를 산출해야 하는 어떤 도구로서 바라봤겠네요, 쌤. 근데 도구는 현실의 문제 상황을 개선해 줘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 상황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도덕이나 윤리도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겠네요. 아, 그런 의미에서 도덕은 계속 성장하고 진보해야 한다고 봤겠네요. 너무 잘했어. 지금 핵심을 잘 꿰뚫고 있어요. 같이 한번 주위의 도덕에 대한 관점 어렵지 않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희가 말한 거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주위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요 사회는 어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 그치, 얘들아?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이었어? 지식이고 이론이었잖아? 그러니까, 아, 뒤가 보기에는 지식이나 이론도 어때? 그래, 시대가 바뀌면 계속해서 변화하고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살펴볼 무엇도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도 결국은 뒤가 보기에는 유용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어때? 그렇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서 수정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뒤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런 변화라고 하는 건 어때? 안 좋은 쪽으로 더 거꾸로 역행하는 그런 변화, 퇴보하는 변화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인은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좋아했어? 맞아.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자주 강하게 사용했고요. 뭐 진보, 개선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보자. 결국은 주의에게 있어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때? 그래, 고정되어 있거나 변치 않는, 불변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제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이런 부분들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뒤는 결국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렇지?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한다? 성장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가 보기에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뒤는 도덕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되거나 재구성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주인은 절대적인 옳음 이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하지만 얘들아, 오해하면 안 돼. 절대적인 옳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옳음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각 상황의 케이스에 따라서 케이스에 맞는 그 케이스에 따른 각각의 옳은 선택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억하니 여기서 말하는 옳은 선택은 결국 어떤 선택이야? 아유, 잘했다. 유용한 선택, 실용적인 선택, 쓸모 있는 선택, 유용한 결과를, 그렇죠, 산출한 그런 선택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선택, 그것이 바로 옳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삶은 고정된 규칙의 반복이 아니야. 딱 픽스된 어떤 절대적인 규칙의 반복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하고 성장해 나가는 무엇이야? ING, 현재 진행형의 과정이라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다가 도덕을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 ING의 현재 진행형의 과정으로 설명하면, 아, 이거 뒤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는요, 결국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도덕적으로, 그래, 성장하는 ING, 현재 진행형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즉, 고정불변하는 최고선, 이런 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가진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도덕적인 인간은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무엇을 발휘해서, 그래,
지성, 창조적인 지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개선하거나 사회를 좋아여 진보시킬 수 있는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네요. 자, 뒤에 원전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는 더 이상 슬퍼해야 할 불가피한 사건이나 속죄해야 할 도덕적 죄가 아니다. 아, 실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면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수는 지성을 사용하는 잘못된 방법에 대한 교훈이면서 더 나은 미래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줄수 있다. 개선, 발전, 재조정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이다. 목적은 성장하며 판단 기준은 개선된다. 인간은 그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기준과 이상을 양심적으로 사용할 의무와 더불어 가장 발전된 기준과 이상을 개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도덕적인 삶은 형식주의와 완고한 반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생생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너무 중요한 말이야. 도덕의 유일한 목적은 성장 그 자체이다. 아,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 있어. 그건 성장 그 자체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존주의입니다. 인간은 윤리적 단계에서도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지.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윤리적 단계의 실존, 요런 윤리적 단계에서도 여전히, 그렇죠. 참된 실존에 이르지 못하죠. 왜냐하면 두 번째 실존 단계인 윤리적 단계에서도 여전히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참된 실존은 세 번째 실존의 단계인 종교적 실존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렇죠.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스퍼스입니다. 죽음 이외에도 자신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한계 상황인데, 그 한계 상황은 죽음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죽음 이외에도 죄책감, 투쟁, 뭐 다양한 한계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본래적 실존이 회복된다? 아니죠. 오히려 남들이 다 사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사는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은요, 본래적인 실존을 망각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본래적인 실존을 회복한 사람은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 세 글자로 좋아, 현존재가 되겠네요. 현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죠. 사르트르입니다.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해야만 자신의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틀렸지? 왜 틀렸어? 아유, 잘했다. 사르트르는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항상 주체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가? 아니잖아. 인간은 자유롭지만 그 자유에 따른 선택의 무게 앞에서 자꾸만 도망쳐. 그런 불성실함을 강하게 사르트르는 지적했다고 했잖아. 따라서 항상 이렇게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불안한 상황은 참된 실존을 위한 계기가 될수 있죠. 우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불안, 좌절, 절망 이런 다크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과 좌절과 절망은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참된 실존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실용주의입니다. 도덕은 행위의 동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가설에 불과하다. 이거 왜 틀렸니? 그렇지. 실용주의자들은 동기의 확인을 중시하는 게 아니야. 결과야, 결과. 결과적인 유용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죠? 악을 개선하는 지식은 절대적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다. 자, 듀이가 보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게 도구라는 건 맞지만 왜 틀렸어? 절대적인 목적 자체를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고정적 성과나 결과보다는 개선과 진보의 과정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지? 자, 고정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개선과 진보의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은 지식의 근간이 될수 없다. 얘들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인 가설, 그것이야말로 지식의 근간이 되죠. 생각해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인 가설이야. 그리고 그 가설이 결과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잠정적 가설, 이게 바로 지식의 근간이 되는 것만 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따라서 마지막 진술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죠. 행위가 지니는 유용성, 가치는 행복이라고 하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 왜 틀렸을까? 옳지, 잘했어. 행복이라는 최고선,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 어떤 고정불변의 최고선, 고정불변의 최고 가치, 이런 거 뒤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품에 따른 행위 결과는 예상과 달라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얘들아, 잘 봐. 좀 어려웠을 거야. 사실, 이제 요 문항은 그 당시에 위에 제시문에 요 선지의 OX 여부를 해석할 수 있는 좋은 힌트들이 제시문에 다 나와 있었어. 근데 우린 지금 제시문 없는 상태에서 선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얘들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자. 어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어. 그 결과가 처음에 예상과는 좀 달라.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예상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실용적이야. 그럼 어쨌든 그 행위는 선한 행위다라고 실용주의자인 뒤는 인정하겠죠?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성품에 따라서 행위를 했어. 근데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

다르게 유용성이 없었어. 그럼 어때? 그 행위는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품에 따른 행위의 결과는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된다. 왜? 결과적인 유용성, 그걸 바탕으로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5번에 다섯 번째 제시가 됐던 뒤에 마지막 내용들 맞는 진술이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관련된 문항들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기본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풀고 보라쌤과 또 같이 한번 문항들 통해서 본인의 개념을 더 꼼꼼하게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현대 서양 사상가 입장 골라라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 절망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절망의 공식이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얘들아, 죽음에 이르는 병 누구야? 그렇죠. 키르케고르가 되겠습니다. 실존적 상황에서 객관적 진리만을 추구해야 한다. 아니죠. 그는 오히려 어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왜? 주관적이다. 주체성의 진리다라고 표현했어요. 신이고 자연임을 자각할 때 지복을 누릴 수 있다. 아니죠.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은요,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을 창조한 그리스도교적인 신이었습니다. 합리적 사유를 통해서 실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죠.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는 이런 문제에 벗어날 수 없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실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했어요.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참된 실존이 가능하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윤리적 삶을 살아갈 때 불안이 온전히 해소될 수 있어? 아니요.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먼저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고요.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정의된다는 걸 의미한다. 인간이란 애초에 처음부터는 정의될 수 없다. 처음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먼저 실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본인을 구상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번은 그렇죠. 사르트르가 되겠네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죠. 사르트르는 이렇게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해서 그렇죠. 자유롭게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죠. 사르트르는 그렇게 인간에게 본질을 부여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아니죠. 자,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은 없다. 자신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렇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개인의 구체적 문제는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아니죠.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음은 현 존재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며 죽음에 이르는 존재는 죽음으로 미리 가봄을 통해 그 가능성이 발휘된다. 아, 현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면서 인간을 어때? 죽음에 이르는 존재, 죽음 앞으로 달려가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그렇죠. 하이데거가 되겠죠. 현 존재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니죠. 현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어요. 삶의 유한성을 자각할 때 오히려, 그렇죠.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본래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참된 실존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수 있죠. 획일화된 삶의 방식을 따를 때 존재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획일화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3번의 답은 니은 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죽음, 고통, 죄책과 같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결단의 가능성이 드러난다. 자, 그 결단의 가능성 속에서 초월자인 신을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누구야? 그렇죠. 야스퍼스가 되겠죠. 참된 실존은 합리적 사고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키야하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는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성적인 숙고를 통해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야. 한계 상황은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나 과학을 총동원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회피하려면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아니죠. 한계 상황을 아무리 지식과 경험을 쌓아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수용할 때 오히려 참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초월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자각할 때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죠. 오히려 한계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면서 그 유한성과 대비되는 그 초월자의 존재를 오히려, 그렇죠,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야스퍼스는 주장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었던 문항들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이어서 남은 문항들 본인이 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남겨주세요. 오늘도 꿈향에 달려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1회 실전모의고사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널 실전모의고사입니다. 파이널인데 왜 이렇게 일찍 오픈했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일찍 공부한 친구들도 있고 우리 재수나 N수생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이 갖추어진 친구들이 먼저 미리 풀어볼 수 있도록 강의는 일찍 오픈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목 자체가 파이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된 시점에 꼭 들어야 되는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개념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조금 수능 직전에 들어도 상관없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강의는요. 생각보다 꽤나 좋은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이 교재거든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수특이나 수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다듬어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이라면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는 그렇게 아주 잘 만들어진 아주 잘 다듬어진 문항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잘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약간 거칠고 조금 도전적인 이런 문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는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꼭 풀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저는 이 문제들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지 또 이 자료들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말고 어떤 것들까지 알아두면 좋을지 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는 1회 실전모의고사의 1번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대동여지도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나 이번이 마지막 한국지리 시험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국지리인 만큼 또 대동여지도가 또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지역의 대동여지도와 신증동궁 여지승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뭐 지역은 충청지방의 유래가 된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충청지방은 충주 그리고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충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충주 아니면 청주인데요.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요 지역이 충주인지 청주인지는 몰라도 충분히 문제는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가는 대동여지도고요. 요건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아볼게요. 자, 나는 동쪽으로 청풍군 경계까지 28리이고 남쪽으로 괴산군 경계까지 48리이고 그리고 경기도 여주 경계까지 78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풍은요. 제천에 예전에 있었던 곳이고 현재는 사라진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요 지역 사람들은 요 일대를 청풍이라고 불러서 충주호를 다른 말로 청풍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천에 가면은 케이블카가 있는데요. 청풍명월 케이블카라고 부릅니다. 이 엄청나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호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케이블카입니다. 다음 괴산 충북입니다. 제천도 충북. 다음 여주는 경기도입니다. 그 얘기는 충북의 괴산 그리고 제천 그리고 경기도의 여주 사이에 있는 곳이란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는 충주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충주라는 거 몰라도 문제는 충분히 풀이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보기 볼게요. 가에 나타난 하천 본류는 남해로 흐른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하천이 어떤 하천인지 알아야 이 하천이 어디로 유입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하천의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일단 이 하천이 어느 지역을 흐르는지만 알아도 충분히 판단해 볼 수가 있는 선지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얘기했듯이 제천, 괴산, 경기도 사이에 요 일대의 어떤 지점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충주이든 청주이든 이 하천이 요 충청도 일대를 흘러가는 하천이란 얘기예요.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자, 그러면은 이 하천이 남해로 흘러 들어가려면 여기 있는 소백산맥을 넘어서 남해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백산맥을 넘어서 하천이 흘러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 일대를 흘러가는 하천은 당연히

본륜이 황해로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천 본류는 남해로 흐르지 않고 황해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다음, 가의 기역 지점으로부터 20리 이내의 거리에 봉수가 두개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만 확대해 볼까요? 자, 20리. 일단 도로에 방점이 찍혀 있고요. 방점 사이의 간격은 10리입니다. 그럼 볼게요. 자, 기역에서 10리, 20리 이내에 요기 봉수 하나 있네요. 다음, 10리, 20리 이내에 요기도 봉수가 하나 있네요. 어쨌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기역 지점으로부터 20리 이내 거리에 봉수가 두개 있다고 얘기했으니 어쨌든 요거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다음, 나는 국가 통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관찬지리지이다. 자, 일단 관찬지리지는 주로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됩니다. 백과사전식. 백과사전식은 항목별로 서술해 놓은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건치현역 어쩌고저쩌고, 토산 어쩌고저쩌고, 학교 어쩌고저쩌고, 여권 어쩌고저쩌고,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지는 조선 전기의 백과사전식으로 저술된 관찬지리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사실 밑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증동궁 여지승람의 일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지입니다. 당연히 나는 관찬지리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다음, 가는 조선 전기, 나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아니죠. 대동여지도가 조선 후기. 그리고 신증동궁 여지승람이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여름강수 집중률과 겨울강수 집중률 및 연강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봐야 되겠죠?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강원도 쪽에 있는 여긴 어딜까요? 여기. 여기는 강릉이 되겠죠. 그래서 강릉. 다음,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예, 대구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입니다. 안동. 다음, 여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거제입니다. 그리고 연강수량이 제법 많은 곳이죠. 다음, 여기 서울 위쪽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정확한 명칭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아주 넓게 봤을 때, 요 일대를 한강 유역이라고도 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강 유역은 전반적으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일단 여기는 의정부라는 곳이에요. 의정부. 자, 그러면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는 연강수량, 그리고 격앙집, 여강집이 나와 있습니다. 원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는 연강수량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역 중에서 연강수량 가장 많은 곳은 나입니다. 그리고 지도상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가장 많은 곳. 한반도의 최다 우지는 제주도 및 남해안 일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일대가 연강수량 가장 많겠죠? 그래서 거제가 연강수량 가장 많아요. 연강수량 1등인 나가 거제가 되고요. 여기도 적어볼게요. 거제가 납니다. 다음. 연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은 어디인가요? 가장 적은 곳은 일단 남한에서 연강수량 가장 적은 데는 백령도고요. 그리고 요 일대 영남 내륙 지역도 연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안동이 네 지역 중에 연강수량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서 연강수량 제일 적은 게 다잖아요. 그래서 연강수량 가장 적은 다가 안동. 그리고 안동에도 적어볼게요. 안동이 다가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두 지역은 강릉 그리고 의정부인데요. 강릉은 북동 기류에 의해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 반면 의정부를 비롯한 한강 유역은 이 남서풍에 의해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가는 강릉. 반면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라는 의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지도 적어볼게요. 의정부가 라, 강릉이 가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기 보겠습니다. 가는 라보다, 강릉은 의정부보다, 강릉은 의정부보다 기온 연교차가 작겠죠. 강릉은 동해안, 의정부는 내륙이니까 따라서 이거 맞습니다. 다음, 나는 가보다,
거제는 강릉보다 겨울에 연한

내역의 수온이 높다. 자, 거제는 강릉보다 더 저위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겨울에 연안 내역의 수온이 높다. 수온이 더, 그러니까 바다가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다음, 다는 한강 유역 아닙니다. 라는 낙동강 유역 아닙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다가 낙동강 유역, 라가 한강 유역입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다음, 리을입니다. 가와 라의 위도 차이는 볼까요? 가와 라의 위도 차이는 거의 없어요. 나와 다의 위도 차이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자, 좋습니다. 기호 문제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고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얘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그래프는 6시 도에 지역 내 A부터 D 에너지 원별 공급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부터 D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 자, 그러면 그래프 조금만 확대해 볼게요. 여기에 우리는 A, B, C, D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와 나도 찾아야 됩니다. 일단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원자력이 될것 같은데요. 자, 경북, 전남, 울산에서만 공급량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 전남, 경북, 울산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발전소가 건설되어 있고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 소비되는 바로 D는 원자력이 되겠죠. D는 원자력. 다음, A 볼게요. A는 경남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그리고 A 그래프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요. 여기 보면은 울산은 A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가도 A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나에서 꽤나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경남과 특정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되면서 울산에서 거의 소비되고 있지 않은. 자, 특히나 경남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용량의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석탄 소비가 많고요. 석탄은 경남, 충남, 경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는 꽤나 소비가 되지만 특히나 울산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울산에선 거의 소비가 되고 있지 않아요. 반면 얘기했듯이 경남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고 제철소 있는 전남과 경북에서도 꽤나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석탄이고요. 그러면 나는 석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는 곳이네요. 어딜까요? 충남이 되겠죠. 그래서 나가 충남. 그러면 남아있는 가는 경기가 되고요. 경기는 요 친구. C의 소비량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경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어서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경기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C가 천연가스, 그리고 남아있는 B가 석유가 되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와 ABCD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보겠습니다. 나는 충남은 경남보다 석탄 공급량이 적대요. 아닙니다. 충남은 우리나라에서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다음, 가는 경기는 다시 할게요. 경기는 충남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많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가정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아니죠. 가정용 소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는 천연가스입니다. 왜냐하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옳지 않은 선지가 되고요. 다음, 원자력은 석탄보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아니죠. 석탄이 훨씬 더 먼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번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우리나라에서 A부터 D의 공급량은 B, A, C, D다. 맞나요? 유탄천원 신수, 유탄천원 신수.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었죠? 4번 볼게요. 자, 다음 그래.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온성군 유원진과의 최단 거리보다 서귀포시 마라도와의 최단 거리가 더 멀대요. 자, 일단 요 경렬 비열도는 황해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황해. 그런데 위도를 살펴보면 여기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죠. 북위 36도 부근.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가는 위선이 대략 북위 38도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요 가운데 북위 38도선이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유원진은 요즘 위치하고 있고요. 마라도는 요즘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동서간의 거리는 차치하고서라도 요 경렬 비열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를 지나는 중앙위선보다도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는 섬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남북 간의 거리가 유원진보다는 마라도와 더 가까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동서 간의 거리도 유원진보다는 마라도가 요 경렬 비열도랑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1번 선지 읽어보면요. 유원진과의 최단 거리보다 서귀포 마라도와의 최단 거리가 더 가깝겠죠. 여기가 더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2번. 디귿 서경렬 비도입니다. 자, 디귿의 영해 기점으로부터 서쪽 200km까지의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자, 일단 우리는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요 서경렬 비도가 이쯤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황해 쪽에서 중국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200km까지 뻗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두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에서부터 황해에서 우리나라 영해 기점으로부터 200km까지 뻗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밑에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서경렬비도는 중국의 산둥반도와 약 268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1해리는 대략 2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km까지 뻗는다면 대략 400km 정도를 뻗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의 산둥반도와의 거리가 약 268km니까 당연히 중국도 200km 뻗고 우리도 200km 뻗어야 되는데 경렬 비열도와 산둥반도 간의 거리가 268km니까 400km씩 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의 서경렬비도의 영해 기점으로부터 서쪽 200km까지의 바다는 모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될수 없는 거죠. 틀렸습니다. 다음 계속 볼게요. 자, 이중 서경렬비도에만 우리나라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홍도, 갑어도, 속산도라고도 얘기합니다. 함께 황해 위치하는 섬 중에서 영토적 가치가 높은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23개 영해 기점을 연결한 기선. 자, 기점을 연결한 기선이 뭐가 되죠? 직선 기선이 됩니다. 직선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맞아 볼게요. 자, 니은. 니은의 서단은 북경렬비도의 서단은 디귿 서경렬비도의 서단보다 서쪽에 위치한대요. 서쪽에. 자, 일단 글에 나와 있듯이 서경렬비도에만 영해 기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경렬비열도는 황해 위치하고 있는 섬들입니다. 당연히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에 영해 기점을 설정해 놓았을 것이고 영해 기점이 서경렬비도에만 있다는 얘기는 서경렬비도가 북경렬비도보다 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북경렬비도의 서단은 서경렬비도의 서단보다 서쪽에 위치한다. 이게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죠. 서경렬비도의 서단이 더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기점이 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아요. 다음.

디귿. 서경열 비도는 충청 남도, 그리고 각오도는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 자료에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A부터 C. 일단 직탕폭포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수동굴, 그리고 공룡발자국 화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지도에서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철원입니다. 철원에 직탕폭포가 있는데 여기에 현무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암에는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주상절리 따라서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직각, 수직을 띠는 폭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철원이고요. 철원. A의 기반암은 현무암이 됩니다. 그리고 현무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이죠? 현무암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다음. 고수동굴입니다. 일단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단양이고요. 고수동굴이 단양에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단양입니다. 단양. 단양. 그리고 고수동굴은 석회동굴이죠. 따라서 B는 석회암이 될 것이고요. 석회암은 언제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다음, 여기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있네요. 그리고 지도상에서 여기는 고성입니다. 고성. 고성에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 중생대 퇴적암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중생대 퇴적암이라고 적어 볼 거고요. 중생대 퇴적암. 그리고 앞에도 적었듯이 이 중생대 퇴적암은 당연히 중생대에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A. 현무암이 위치한 하천 주변의 농경지는 물빠짐이 좋아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아닙니다. 철원 일대 용암대지는 논으로 널리 이용되고요. 그래서 오대살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B 주변의 주된 암석. B 주변의 주된 암석은 뭔가요? 석회암이 되죠.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이다.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얘는 맞고요. 다음, A의 주된 암석. A의 주된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다음, B의 주된 암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이 되겠죠. 석회암. 그러면 A의 주된 암석은 B의 주된 암석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현무암은 신생대, 석회암은 고생대에 만들어졌으니까 형성 시기는 석회암이 더 이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B의 주된 암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층은 해성층. 맞죠? 조선우충군. 다음 C. C는 중생대 퇴적암이에요.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층은 주로 육성층에 해당한다. 육성층이니까 여기에서 공룡이 따다다다다다 뛰어다니다가 거기에 공룡 발자국이 찍힌 거죠.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보죠. 다음 글에 가부터 라및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라는 각각 영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이고요. A부터 C는 과실, 맹류, 쌀 중에 하나래요. 우리는 가부터 라까지, 그리고 A부터 C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라. 그리고 AB, C를 적어볼게요. ABC가 잘안 보이겠네요. ABC를 여기 밑에 적어보겠습니다. ABC.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죠. 우리나라의 작물별 생산량 중 A부터 C 중에서 2004년의 생산량을 보면 A가 가장 많대요. 그러면 과실, 맹류, 쌀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농작물은 쌀입니다. 반면 C가 가장 적대요. C. 가장 적은 것은 맹류죠. 그러니까 가장 생산량이 많은 A는 쌀, 생산량이 가장 적은 C는 맹류가 되고요. 남아있는 B는 과실이 되겠죠. 일단 A, B, C는 찾았어요. 자, 밑에 볼게요. 그렇다면 A의 쌀의
권역별 생산량은 다나 가라 순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다가 가장 많고 라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네 개 권역 중에서 쌀 생산량 가장 많은 권역 어딘가요? 논면적 가장 넓고 그리고 쌀 생산량 가장 많은 곳은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다가 호남권이 되고요. 호남권. 반면 쌀 생산량 가장 적은데 어디죠? 가장 적은데? 자, 압도적으로 쌀 생산량이 적은 데가 하나 있네. 어디였죠? 주상전력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암이라 물이 잘 빠져서 벼농사에 불리한 제주권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라가 제주권이 되겠죠. 제주권.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가와나 바로 영남권과 충청권인데요. 영남권과 충청권 중에 어디가 더 쌀 생산량이 많지? 요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B의 과실의 권역별 생산량은 가라, 나, 다순이래요. 자, 과실 생산량 가장 많은 권역은 영남권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가 영남권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쌀의 권역별 생산량은 호남권 1번, 충청권이 2등, 영남권이 3등, 제주권이 4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라의 제주권의 지역 내 생산량은 과실, 맹류, 쌀 순이래요.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과실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쌀 생산량이 가장 적죠. 심지어 맹류보다도 생산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제주권은 과실, 맹류, 쌀 순이 맞습니다. 기억은 맞는데요. 다음, 가는 영남권은 충청권보다 전업 농가 수가 많대요. 자, 일단 영남권에 속하는 경북이 농가 수 가장 많고요. 그리고 영남권 자체가 농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다 영남권은 전업농의 비율도 높기 때문에 농가 수도 많고 전업농의 비율도 높으니까 전업 농가 수는 영남권이 충청권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논면적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시도 중에서 그리고 도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입니다. 충남. 그런데 우리 충청권에는 충남뿐만이 아니라 충북이 포함되어 있어요. 충북. 충북은 산지 비율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논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권역들 중에서, 모든 권역들 중에서 논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호남권입니다. 그래서 충청권, 호남권보다 논면적 비율이 낮아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리을. 다는 라보다. 호남권은 제주권보다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대요. 자, 제주권은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감귤, 우리 하우스 감귤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하우스 감귤, 말 그대로 비닐 하우스에서 재배한 감귤입니다. 시설 재배하죠. 또 제주권에서 최근에 열대작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대작물, 특히나 열대 과일 같은 거. 애플, 망고, 패션 후르츠, 용과 이런 것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도가 옛날보다는 기온이 높아져서 이런 열대작물 재배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대기후 지역보다는 이런 작물 재배하기에는 기온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용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제주권은 감귤과 열대작물 재배에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남권보다 제주권이 시설 재배 면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기역과 니은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하면 총부양비가 되죠. 결국 이 그래프에서 요 값이 총부양비가 됩니다. 총부양비. 그리고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총부양비가 가장 작은 다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총부양비가 가장 큰 강원권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기.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여러 권역들이 나와 있고요. A와 B가 블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든 권역에서 A는 B보다 그 값이 작게 나타나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값이 작은 A가 유소년층, 그리고 B가 다시요. A가 유소년 부양비, B가 노년 부양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유소년 부양비, B가 노년 부양비가 됩니다. 노년 부양비.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가 총 부양비예요. 총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와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단은 총 부양비가 가장 작은 곳이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권역들 중에서 가나다 총 부양비가 가장 잦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어디일까요? 수도권이 되겠죠. 그래서 다가 수도권이 됩니다. 수도권. 자, 남아있는 것은 가와 나고요. 여기 없는 권역, 호남권과 충청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강원권 다음으로 총부양비가 큰 권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권역, 그리고 노년부양비가 큰 권역, 전남과 전북이 포함되어 있는 호남권이 됩니다. 역시나 총부양비가 가장 낮고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이지만 전남, 전북, 광주가 합쳐져서 호남권이 되기 때문에 강원권 다음으로 총부양비가 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호남권. 남아있는 나가 충청권이 됩니다. 그럼 볼게요. A는 유소년 부양비, B는 노년 부양비니까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2번. 다에는, 수도권에는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가 위치한대요. 자,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는 어디였죠?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시도는 방금도 얘기했었네. 전남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호남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다음, 3번.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대요. 자, 호남권과 충청권을 비교해 보면 충청권이 총부양비가 작으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도 많아요. 그럼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인구도 많은데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으니까 청장년층 인구도 충청권이 많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충청권은 호남권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다? 맞는 내용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다음 4번.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총인구가 적겠죠? 그래서 4번은 틀리네요. 다음 나와 다. 충청권과 수도권에는 모두 기업도시가 위치한대요. 자, 일단 기업도시, 태충아, 영원하자. 였었죠? 태충아, 영원하자. 태, 안, 충, 주, 영암, 해남, 그리고 원주였습니다. 그러면은 충청권에는 기업도시가 있지만 수도권은 없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 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부터 보면 지도에는 강원입니다. 잘안 보이네요. 강원. 그리고 서울이죠. 그리고 경남입니다. 자, 일단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와 비례하는 편이에요.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체로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당연히 서울과 경기가 외국인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나 다 중에 일단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예요. 그럼 가가 어딜까요? 가가 서울이 되겠죠. 그래서 가가 서울입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좋습니다. 서울. 자, 그렇다면 서울의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살펴보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A보다는 B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서울은 대학교도 많고 대학원도 많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중에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외국인 근로자 근이라고 적어볼게요. 다음에 B가 유학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강원과 경남도 비교해볼게요. 자, 경남이 강원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도 경남이 더 많겠죠. 또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 중에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전체 외국인 주민 수가 많고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나가 경남이 되고요. 남아있는 다가 강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는 유학생보다 평균 연령이 낮다. 자, 외국인 근로자는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물론 청장년층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학교를 주로 졸업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리고 3, 40대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유학생들은 대부분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유학생의 평균 연령이 낮겠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 다는 강원은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이 근로자보다 많대요. 자, 이거 확대해서 살펴볼까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유학생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가는 다보다, 서울은 강원보다 지역 내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대요. 이것도 확대해 볼게요. 자, 서울은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요만큼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반면 강원은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요만큼 대략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는 되니까 25%는 되겠죠. 따라서 전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경남은, 아이고야. 경남은 서울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대요. 자, 이것은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경남은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죠. 남성의 비율이 높다. 그러면 성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정리해보면, 경남은 서울보다 전체 외국인 주민 중에 남성의 비율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서울보다 외국인 주민의 성비가 높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5번. 경남은 강원보다 결혼 이민자 수가 적대요. 자, 확대해 볼게요. 경남은 결혼 이민자 수가 요만큼, 강원은 요만큼이니까요. 결혼 이민자 수는 경남이 강원보다 많네요. 그러면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죠. 표는 세지표에 충청권 상위 및 하위에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경지 면적 제조업 출하액 총인구 중에 하나이고요. A부터 D는 당진, 대전, 아산, 청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게요. 일단 우리 총인구 있잖아요. 충청권의 총인구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은 곳은 대전이고요. 두 번째가 청주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가 천안이 되죠. 자, 그러면 왼쪽에 표를 살펴보면 일단

부산이 3등인 게 다밖에 없어요. 그리고 1, 2등이 대전과 청주인데 가와나는 둘다 서산이 2등이기 때문에 인구가 될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는 인구가 되겠죠. 인구. 너무 안 보이네요. 밝은 색으로 해볼까? 인구. 큰 차이가 없네요. 자, C와 D. 자, 우리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아,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C가 그러면은 대전이 되고, 그리고 D가 청주가 되겠죠. 청주.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가 청주. 여기가 대전. 아, 대전 아니죠. 청주. 다음 여기도 청주.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데가 대전, 청주, 천안이고요. 단양, 청양, 보은, 괴산, 증평은 인구가 적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와 나는 경지 면적 아니면 제조업 출하액인데 봅시다. 가가 제조업 출하액이라면 서산, 괜찮을 수 있어요. 논산, 예산이 제조업 출하액이 굉장히 많나요? 그렇진 않겠죠. 반면 나를 보죠. 서산, 석유화학공업 발달했고 청주 전자조립과 전기장비 발달했습니다. 천안도 전자조립 제조업 발달한 곳이에요. 따라서 가와 나 중에 제조업 출하액이 될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 제조업이 될 것이고. 제조업. 녹색으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제조업. 녹색 보이겠다. 제조업. 남아있는 가가 경지 면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B가 어디일까요? 제조업 출하액은 전자조립공업과 자동차공업 발달한 아산이 가장 많죠. 그래서 B가 아산입니다. B가 아산이면 남아있는 것은 당진밖에 없죠. 그래서 A가 당진이 됩니다.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경지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 제조업 출하액도 다섯 번째가 되거든요. 자, 이거를 좀 의아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당진 요만하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당진은 제철공업이 발달해서 전체에다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일부 지역에 여기에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농경지인 거죠. 그래서 제조업도 발달했지만 경지 면적도 넓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도 경기도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가장 많은데요. 경지 면적도 가장 넓습니다. 모든 지역에다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B, C, D. A가 당진, B가 아산, C가 대전, 그리고 D가 청주가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자, 가는 경지 면적, 나는 제조업 출하액, 다는 인구니까 틀렸네요. 다음 C 대전은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인가요? 아닙니다. 충북도청 소재지는 청주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다음 B는 아산은 당진보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이 맞나요? 아닙니다. 1차 금속 제조업 출하액은 제철소가 위치하고 있는 당진이 많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대전과 청주는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접하나요? 네. 세종 밑에 대전이 있고 청주는 세종과 대전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5번. 대전은 청주보다 2023년 제조업 출하액이 많대요. 자, 제조업 출하액에서 청주는 3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전은 안 보입니다. 당연히 3등인 청주가 대전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겠죠. 그래서 5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돼요.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0번 보죠.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주간 인구 지수와 상주 인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지도 볼게요. 여기 고양이고요. 여기는 안산이죠. 이렇게 두 개로 묶어서 표시해 놓으면은 안산입니다. 다음 여기는 방금 얘기했던 화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다 볼게요. 가나다 중에 상주 인구는 다가 제일 적습니다. 자, 고양과 화성은 인구가 100만을 넘어가는 곳들입니다. 당연히 상주 인구 가장 적은 곳은 안산입니다. 그래서 안산이 다가 됩니다. 안산이 다. 다음, 고양과 화성 중에서 고양은

휴가의 거리가 가까워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화성은 서울과의 거리가 먼 데다가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라 상대적으로 고향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나요. 따라서 남아있는 가와 나중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더 높은 나가 화성이 되고요. 남아있는 가가 고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제 보죠. 화성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없습니다. 화성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고향은 화성보다 성비가 높대요. 아닙니다. 화성이 중화공업 발달했으니까 화성이 고향보다 성비가 높죠. 2번도 틀렸고요. 다음, 고향은 안산보다 지역 내 외국인 인구 비율이 높다. 아닙니다. 안산에는 다문화 마을 특구도 있을 정도로 외국인 주민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안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화성은 고향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안산은 화성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자, 화성은 안산과 비교했을 때 상주 인구도 많고 주간 인구 지수도 높아요. 따라서 주간 인구는 화성이 더 많습니다. 옳지 않고요.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지도는 한반도의 암석 분포 및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마는 각각 관이밤 변성암, 중생대퇴적암,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일단 가는요. 오, 여기.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요.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일대 분포하네요. 가는 변성암이 됩니다. 변이라고만 적어볼게요. 다음, 나는, 오, 우리나라에 굉장히 널리 분포하고요. 선형으로 분포한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선형으로 분포하는 것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 관입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나는 관이밤인 화강암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얘는 관이밤이고요. 왜냐면 관이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관이밤이 되고요. 얘는 화강암이 되죠. 다음 단은 여기 경상 분지일대에 널리 분포하니까 중생대 퇴적암이 됩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중생대 퇴적암. 중생대 퇴적암. 다음 남아있는 라와 마 중에 라는 오 여기 평남분지와 옥천 숙곡대일 때 널리 분포하는데요. 라와 마 중에서 라의 분포 면적이 마보다 넓어요. 조선노충군은 조선에 널리, 평안노충군은 평안도에 널리. 따라서 더 넓은 곳에 분포하는 라가 조선노충군이 되고 마가 평안노충군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역 다에서 중생대퇴적암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네. 중생대에 공룡이 엄청 많이 살았었고, 그들이 찍어놓은 발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가가 주된 기마람인, 변성암이 주된 기마람인 산지는 북한산. 자, 북한산은 돌산이죠. 다음. 지리산은 흑산입니다. 그런데 변성암이 기마람인 산지는 흑산이 되고요. 그리고 화강암이 기마람인 산지는 돌산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뒤바뀌었습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라분포 지역은 조선노충군이고요. 다분포 지역은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용식작용에 의한 자연동굴, 용식작용에 의해 발달하는 동굴은 석회동굴이고요. 석회동굴은 당연히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조선노충군 분포 지역에 발달하겠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다음, 라. 조선노충군에는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고요. 평안노충군에는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기역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자, 지도에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이 잘안 보이니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가, 나, 다, 라, 맙니다.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가볼게요. 가는 하천입니다. 그냥 하천. 하천.

다음, 나는요, 나는 여기입니다. 여기. 잘 보면 얘가 산지 사이를 공유하는 가미공유하천이고, 가미공유하천의 공유 안쪽이니까 나는 한단구가 됩니다. 한단구. 다음, 다. 다는 여기 해안선에 점이 찍혀 있네요. 퇴적물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는 사빈이 됩니다. 다음, 라는 해안에 있는 수직 절벽, 얘는 암석 해안이 되겠고요. 다음, 암석 해안 절벽과 급경사의 산지 사이에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한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지형이 발달합니다. 많은 해안 당구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해안 당구. 해안 당구.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하천은 가미공유하천으로 주변에 한 당구가 분포한다. 예, 가하천은 가미공유하천이고 주변에 한 당구가 분포하네요.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다음. 다는 사비는 주로 하천 운반 물질이 파랑과 연한유에 의해 퇴적되어 만들어졌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다음, 라는 암석 해안은 주로 조류의 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암석 해안은 침식 작용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조류가 아니라 파랑에 의한 침식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해안당구와, 다시요, 하안당구와 해안당구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둥근 자갈을 볼 수가 있다. 자, 어떤 지역에 땅을 파봤는데 둥근 자갈이 발견된다는 것은 언젠가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란 얘기고요. 하안당구와 해안당구는 모두 물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라 둥근 자갈이 분포합니다. 그래서 맞죠. 다음, 가미공류하천, 하안당구, 해안당구는 모두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경동성 요곡운동에 의해 융기하여 형성된 지역. 엄마, 고단감이 들어서 융기하기 힘드네요. 고위평타면 단구, 해안당구, 하안당구, 그리고 가미공유하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다음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회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죠. 표는 세지표에 강원특별자치도 상위 및 하위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개는 밑에 볼게요. 성비. 아, 그 3개는 성비. 그리고 밭 비율이라고 적어 볼게요. 밭면적 비율. 그리고 노년층 비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노년층 비율. 밭면적 비율과 노년층 비율. 요 3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다가. 자, 그럼 일단 우리 가부터 볼게요. 가를 봤더니 인제, 화천, 양구, 고성, 이네 군데네요. 남학생들 나중에 가기 굉장히 싫어할 곳들.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최전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휴전선 인근에는 군부대가 많으니까 당연히 성비가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 춘천, 원주, 속초, 강릉 이런 지역들은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들이고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성비가 낮습니다. 따라서 가는 성비가 됩니다. 성비. 다음 남아있는 나와 다 중에서 우리 다 볼까요? 다. 다는 태백, 평창, 정선, 영월, 삼척. 특히 산지의 비율이 높은 태백, 평창, 정선, 영월이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나 뚜렷한 특징은 철원이 가장 낮습니다. 철원은 넓은 용암대지에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강원에서 논의 비율이 가장 높죠. 따라서 철원이 가장 낮은 지표가 나타난다. 그 얘기는 바로 다가 경제면적 중 밭면적 비율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되겠죠. 확인해보면 상대적으로 영월, 횡성, 양양, 평창, 정선 등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요. 원주, 춘천, 속초 이런 도시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많아서 청장년층 비율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율 낮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성비, 나 노년층 인구 비율 다 반면적 비율인 2번이 됩니다. 다음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종 사자수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이런 서비스업 관련된 문항은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소비자 서비스,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 모두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나 모두 A와 B에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 요 생산자 서비스는 특히나 어떤 지역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요?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서울 집중도가 높아요.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서 특히나 특정 지역에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나의 B입니다. 그 얘기는 나가 생산자 서비스, B가 서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워볼게요. 두 서비스업 중에 나가 생산자 서비스, 가가 소비자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B가 서울, 그리고 A가 경기,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A는 경기, B는 서울이니까 틀렸네요. 다음, 가는 나보다,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아닙니다. 종사자당 매출액은 생산자 서비스가 더 많죠. 그리고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다음 3번,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지식 정보 집약적 성격이 뚜렷하다. 아닙니다. 지식 정보 집약적 성격이 뚜렷한 것은 생산자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2번, 3번 다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다음 4번, 서울은 경기보다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대요. 자, 이건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B가 서울이고 A가 경기입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비율보다 매출액 비율이 높지만 경기는 종사자 비율이 매출액 비율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종사자당 매출액은 종사자 비율보다 매출액 비율이 높은 서울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도매 및 소매업. 소비자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물론, 소비자 서비스도 상대적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습니다만, 그래도 생과 소를,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교해 봤을 때 생산자 서비스가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번 옳지 않으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부터 이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적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자, 공간이 조금 적은데요. 여기다 차근차근 적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에서 기억은 조선시대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때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평안도는 관서지방이라고도 부르죠. 관서.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 자, 니은은 함경도. 이것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함경도는 관북지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는 관동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 가운데 디귿은, 디귿, 관동지방은 오늘날의 리을에 위치한 대관령을 중심으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니다. 대관령은 어디 위치하고 있죠? 대관령은 태백산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태백산맥이 되겠죠. 태백이라고만 적어 볼게요. 다음. 해서 지역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요. 경기 지역은 한양을 포함한 경기도를 의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서 지역은 조선시대 행정구역 기준으로 볼때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 미음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호남 지역이 되겠죠. 미음은 호남.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제주도까지 호남 지방이 포함이 되었다. 다음. 비읍은 오늘날에 시옷에 위치한 이응의 남쪽이란 뜻을 가지며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래요. 어쨌든 비읍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되니까 비읍은 영남지방이 되고요. 영남지방. 다음 시옷과 이응 볼게요. 자, 그러면 이응 호남 영남지방

중앙은 조령의 남쪽이란 뜻이죠. 그리고 조령은 소백산맥에 위치하고요. 따라서 시옷은 소백산맥, 그리고 이응은 조령이 됩니다. 조령 됐죠? 봅시다. 기역 이응은 소백산맥에 위치하는 추풍령이다. 아닙니다. 조령입니다. 조령의 남쪽이어서 영남지방이라고 부르죠. 기억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관이은 관서와 관북의 경계가 되는 고개는 마천령이다. 아니죠. 요 관서와 관북의 경계가 되는 고개는 천령관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다음, 디귿 관동지방이고 리을은 태백산맥이다. 맞네요. 다음, 호남과 영남의 경계부에는 소백산맥의 일부가 위치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백산맥과 섬진강을 기준으로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디귿과 리을이 맞으니까요.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근해 해수면 상승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1989년부터 2023년에 해수면 상승 근황이라고 합니다. 자, 전형적인 자료 분석 문항이에요. 그래서 선지를 읽고 나서 자료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역 시기에 모든 측정 지점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지점이 서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해수면 상승 폭이 크대요. 해수면 상승 폭이 크다.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릉과 군산을 비교해 보면, 강릉은 동해안, 군산은 서해안인데, 서해안에 위치하는 군산이 동해안에 위치하는 강릉보다 해수면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모든 측정 지점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지점이 서해안에 위치한 지점보다 해수면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니에요. 서해안에 위치한 군산이 동해안에 위치한 강릉보다 크니까요. 그래서 1번은 옳지 않으네요. 다음, 기역 시기에 해수면 상승 최대 지점과 최소인 지점의 차이는 연 2mm 미만이래요. 자, 그럼 역시 확대해 볼게요. 해수면 상승이 최대인 지점은 어딘가요? 최대인 지점은 울릉도입니다. 반면 최소인 지점은 여수입니다. 2.46. 자, 그럼 확인해 보죠. 자, 최대인 지점은 5.11. 최소인 지점은 2.46이 되니까요. 두 지역 간의 해수면 상승폭의 차이는 2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고. 다음.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리은 현상이 꼽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요?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지구 온난화가 되고요. 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중부지방의 벚꽃개화 시기는 빨라지겠죠.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꽃이 피어나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면 꽃은 더 빨리 핍니다. 따라서 3번도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지구 온난화에 의한 연평균 기온 변화폭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았네요. 다음, 디귿. 연근에 해수면이 과거 10년간 2.8cm 상승한 것에 비해 최근 10년간은 3.9cm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디귿을 통해 근래 우리나라 연근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8cm 상승했다가 최근 10년은 3.9cm 상승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전형적인 자료 분석 문항. 자,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17번. 다음. 표는 네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터 라는 각각 제철, 의복, 자동차, 전자조립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가는 경북, 전남, 충남이 출하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네요. 경북의 포항, 전남의 광양, 충남의 당진, 포광, 당에서 높게 나타나니까 가는 제철입니다. 가는 제철. 다음, 나는 울산,

경기, 충남, 광주도 포함되어 있네요. 울경충, 울산, 경기, 충남, 그리고 광주에 기아 자동차 있죠? 그래서 나는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다음, 다 볼게요. 다. 다는, 자, 서울이 1등입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서울이 1등인 거, 그리고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바로 의복이 되죠. 의복. 의복은 잘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나오면 서울이 압도적 1등이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라 볼게요. 라는 경충, 경충, 경충, 경충, 경기, 충남, 경북, 충북. 그래서 전자조립이 되겠죠. 전자조립.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철은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이다. 아니죠. 많은 부품을 필요로 하는 조립형 제조업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다음, 의복은 자동차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많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택배로 받나요? 아유, 그랬으면 좋았겠네. 그렇지 않죠. 의복이 자동차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많죠. 옷은 인터넷 쇼핑 많이 해서 택배로 많이 주문을 받으니까. 따라서, 잘못 얘기했죠. 자동차는 의복보다 택배업을 통해 제품이 배달되는 건수가 적으니까, 이거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어쨌든, 의복이 더 많습니다. 다음, 의복은 자동차보다 최종 제품의 평균 무게가 당연히 가볍습니다. 그래도 옳지 않고요. 다음, 의복은 전자조립보다 2000년대 수출액이 많다? 아니죠. 2000년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조업은 전자조립입니다. 옳지 않아요. 다음, 전자조립은 제철보다 전국의 종사자 수가 많대요. 자,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요, 대체적으로 조립형 공업이 종사자가 많은 편입니다. 기계화 수준이 높게 진행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조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자조립, 자동차 이런 제조업들이 종사자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죠. 전자조립은 제철보다 전국의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17번 정답은 5번. 다음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지도에 A부터 H 중두 지역을 선택하고 공통된 특징을 설명해 볼까요? 자, 이것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도. A는 어디인가요? A는 전남의 북서쪽 구석입니다. 전남 북서쪽 구석은 영광입니다. 영광. 다음, 영광 밑에 함평. 함평 밑에 무안이죠. 영광 굴비함 무볼레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B는 무안입니다. 무안. 다음.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이 있는 곳, 한반도의 가장 끝머리는 해남이고요. 해남 바로 위에 영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도시가 영암, 해남에 걸쳐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영암입니다. 영암. 다음 D. D는 전남의 남동쪽 구석. 그래서 보성에 있는 순광여고단입니다. 보성의 순광여고단입니다. D는 광양이 됩니다. 다음, E. 자, 여기 남해죠? 남해. 남해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남해에서 사진을 찍었다. 남해 사진, 남해 사천, 진주. 그래서 E가 진주. 다음, F. F는 창원이다. 창원. 그래서 F는 창원입니다. 다음, G와 H는 영남권의 세 광역시 중두 개죠. 울부. 그래서 G는 울산, H는 부산이 됩니다. 포경, 울부 내려오는 거니까. 자, 보죠. 영광과 부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나요? 네, 영광과 부산에 원자력 발전소 있습니다. 답은 맞죠. 값 맞다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다음, 을, 비, 무안과 F, 창원은 도청 소재지입니다. 맞죠? 무안은 전남 도청 소재지, 창원은 경남 도청 소재지, 둘다 도청 소재지입니다. 을 맞고요. 다음, C와 E, 영암과 진주에는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진주엔 혁신 도시가 있지만 영암에는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옳지 않고요. 다음 청 D와 광양과 G 울산에는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습니다. 울산엔 석유화학 단지가 있지만 광양엔 석유화학 단지가 없고 여기 여수에 있죠. 그래서 정도 옳지 않습니다. 둘다 옳은 것은 1번이니까요.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 자, 그래프는 가부터 다 권역을 인구 규모, 다시요. 가부터 다 권역별 인구 규모 상위 10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부터 다는 각각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볼게요. 영남, 호남, 충청, 이렇게. 자, 그러면 영남권의 인구 1위 도시는 어디였죠? 영남권 인구 1위는 부산입니다. 2위는 대구였죠. 3위는 어디였죠? 울산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광역시가 1, 2, 3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의 인구는 몇 명? 330만, 330명이면 큰일 납니다. 330만, 만자는 뺄게요. 대구는 230만. 그래서 3으로 기억하면 좋다고 얘기했었고요. 울산은 110만입니다. 다음, 호남의 인구 1위는 광주죠. 광주. 다음, 2위까지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2위는 전주입니다. 왜냐면 호남의 3위는 3, 4, 5, 6 등이 되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광주는 150만 정도. 전주가 한 65만 정도. 다음, 충청은 3등까지 기억해두시면 너무나도 좋죠. 1등은 대전. 2등이 청주. 3등이 천안이었죠. 천안. 자, 대략적으로 대전은 150만 정도. 청주는 85만 정도. 천안이 65만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호남은 50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충청은 50에서 100만 사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호남과 충청을 구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그래프에서 일단 가는요. 1위 도시 인구가 제일 많고요. 330만, 그리고 2위 도시가 230만쯤 되니까 가가 영남권이 되겠죠. 자, 밑에다 여기다 적어 볼게요. 가 영남권. 영남권. 그리고 A가 영남권의 2위 도시니까 대구가 됩니다. 대구. 다음. 나와 다 중에서 나는 50만에서 100만 사이 도시가 두 개에 다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50만에서 100만 사이가 두 개인 충청이 나가 되겠죠. 충청이 나. 남아있는 다가 호남권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 적어보죠. 자, B 빼먹었네요. 자, 가에 영남권에서 1등이 부산, 2등이 대구, 3등이 울산이니까요. 얘가 울산이 됩니다. B가 울산. 다음, 충청권의 2위 도시는 청주, 3위 도시는 천안이 되겠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C는 청주, D는 천안입니다. 다음, E. 이는 호남권의 2위 도시입니다. 전주가 되겠죠. 전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도시화율이 낮다. 아니죠. 도시화율은 일단 제주권 빼고 수도권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영남권입니다. 따라서 이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다음, D는 천안은 수도권과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접하고 있다. 자, 충남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위에는 수도권, 경기도가 있죠. 따라서 천안은 수도권과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다음, 대구는 울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많다. 어이, 그럴 리가요. 울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울산이 대구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더 많겠죠.

여기. 일단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 원산이란 곳이고요.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아래쪽에 꺾어져 있는 곳이 원산, 그리고 위에 꺾어져 있는 곳은 냉면으로 유명한 함흥입니다. 함흥. 함흥. 다음. 여기. 자,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곳은 대부분 강의 하구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대동강이 흘러올 것이고요. 대동강 하구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남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남포. 남포. 다음 여긴 어딜까요? 여기. 남한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 여기는 개성이란 곳입니다. 개성. 자, 그러면 보죠. 평양의 외항에 해당합니까? 자, 외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평양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든 물자든. 남포는 평양의 외항입니다. 따라서 가가 남포가 됩니다. 남포. 다음. 나부터 나중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까?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아, 일단 오른쪽부터 볼게요. 자, 압록강 하구 부근에 위치합니까? 예. 압록강 하구 부근에 위치하는 곳은 신해주가 되겠죠. 신우주. 자, 남아있는 것은 함흥과 개성인데요. 이게 조금 까다롭거든요. 자, 함흥은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개성은 서해안 또는 내륙에 위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도는 또 함흥이 개성보다 높아. 그런데 동해안에 위치하는 함흥이 내륙에 위치하는 개성보다는 연교차가 작습니다. 그래서 기온 연교차는 함흥이 가장 작아요. 그리고 라가 개성이 됩니다.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해는 남포에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 항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뭐였죠? 서해 관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다음, 나는 함흥은 함경도라는 지명의 어원이 된 지역 중에 하나이다. 함흥과 경성의 앞글자를 따서 함경도가 되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다는 신해주는 남북협력으로 공업지구가 조성되었으나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것은 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 다음, 가는 남포는 함흥보다 위도가 낮네요. 다음, 나부터 라중에 서울과의 최단 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은 개성 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네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실전모의고사 1회 풀어보았습니다.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도 있었지만 아주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직접 다시 풀어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구나. 이 자료는 이렇게 저렇게 풀어가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2회 실전모의고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29강에 오셨고요. 저번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밑줄 친 어휘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조금씩 체감하고 있겠지만 점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복습과 예습 반드시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밑줄 친 어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어떤 문제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36번 문항 2023학년도 9월 모의고 사 30번부터 한번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미리

풀어오셨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풀어왔으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also, the wonders of modern technology have provided people with opportunities beyond the wildest dreams of our ancestors. 얘들아, 굉장히 긴 문장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비록 그럼 현대 기술의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네. 자, 그래서 현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한테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걸 제공했대. 자, 무엇? 과 함께 with opportunity 어떤 기회와 함께 제공을 해 주었는데 우리 선조들은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The goods, as usual, 일반적으로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 by a dow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점에 의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얘들아, 뒤에 나오는 내용 뭐에 대해서 나올까? 뭔가 뒤따라 나오는 downside, 단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를 추측하면서 우리 다음 문장 한번 읽어봅시다. One of those downsides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 단점들 중에 하나는 that anyone who so choo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그 누구나 can pick up the virtual mega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의 확성기를 들 수 있대.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가상의 확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that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래. 자, 그래서 그 선택한 누구나 가상의 확성기인 인터넷을 들고요. And put in their two cents on any of an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Infinite number of top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수없이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한 번만 정리를 해보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인터넷에서 그 무한한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를 쓴다고 해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virtual megaphone, 어떤 가상의 확성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인터넷에다가 너희들의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뭐 없이 regardless of their qualific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블로그를 쓰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댓글을 쓰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아, 인터넷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 없다?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구나라고 하는 거는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자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요, 인터넷에서는 there are no regulations. 뭐가 없다는 거야, 얘들아. 규율, 규제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eventing A from ing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알고 있죠? A로 하여금 ing하지 못하게 막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자, 우리에게는요, 인터넷에는요, 어떤 규제가 없어. 그 어린이집 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로 하여금 무엇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offering medical adv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유치원 교사가 어떤 의학적인 advice, 조언을 주는 것을 막을 만한 규제가 없다는 거지. 왜? 인터넷은 뭐가 없으니까? 앞에서 나온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뒤따라 나오는 preventing도 맞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로 하여금 어떤 의학적인 조언을 하지 못하도록,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or a physicia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없대? From suggesting ways to safely make structural changes to your h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가 너의 집을 안전하게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것을 예방하는 규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솔직히 의사는 지금 뭐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집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제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다. 어디서는? 인터넷에서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This ge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퍼뜨려지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지고 있습니다. 뭐로서 퍼뜨려지게 되냐면 이런 잘못된 정보가 정보로서 퍼뜨려진대. 그리고 and it is not always easy to differentiate the tw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잘못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구분하는 거 쉽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표현 될 것 같고요. 답이 안 나오고 있네요. This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것은 뭐야? 잘못된 정보와 그 올바른 정보가 마구 혼용돼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것은 특히나 낙담적일 수 있는데 좌절스러울 수 있는데 누구에게 있어서 과학자들한테는 좌절스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Who spend their lives learning how to understand the intricacies of the world around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spend 시간 ing 라고 하면 뭐라고 했었지? 시간을 뭐뭐 하는데 사용하다 라고 해서 우리 이 수거 표현 외워두기로 했었거든. 그치?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평생을 어디에다가 쓴 사람들이야? Learning how to understand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려고 그들의 인생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낙담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의 인생에 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은 only to have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Only to have their work summarily challenged by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된대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se experience with the topic can be measured in min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련 주제에 대해서 그 경험이 정말 분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즉, 얘들아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내 평생을 바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정말 몇 분도 공부를 안 한 사람들한테 지금 도전을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굉장히 낙담적인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This frustration, 이러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then diminish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좌절이 지금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상황이 나와야겠죠. 이런 좌절이 감소되는데요, 뭐에 의해서 감소되냐면, the fact that 어떤 사실에 의해서, to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과학자와 그리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are awarded equal credibi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좌절감이 얘들아 없어질까? 감소하게 될까? 아니죠. 그 좌절감은 어떻게 될 거냐면요, 훨씬 더 증폭되게 되겠지.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자나 그 과학자한테 도전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신뢰성을 부여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이 어떻게 됐나? Amplified, 증폭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답은 5번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뭐 없이?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뜨려지게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과학자의 전문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 쉽게 도전받아지게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신뢰도가 동일하게 증폭되게 된다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 지금 정리한 문장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면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 지금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문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담기 위해서 쌤은 조금 어려운 말들을 사용했지만 아, 나는 이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Climate change experts and environmental humanists alike ag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환경의 입문론자들은요 똑같이 동의한대. 자, 그래서 뭔가 환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환경 변화 그런 전문가들은 뭐라고 지금 동의를 하냐면요. Climate crisis 이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요 A crisis of the imagin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의 위기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 있잖아요. 뭔가 빙하가 녹아내리고 점점 우리의 온도와 기온이 높아지고 라고 하는 그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상상력의 위기래,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and much of the popular imagination is shaped b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상상력의 대부분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상상의 위기이고 그 상상력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보면요. 2016년에 그의 책, 이러한 책에서는요. Anthropologist, 어떤 인류학자이자 그리고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Takes on 하면 얘들아 다루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몰랐으면 여러분 형광펜 치시고 위에 다루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인류학자이자 소설가인 이 사람은요, 무엇에 대해서 다루었냐면, This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상력, 그리고 그 환경의 관리에 대한 관계를 다루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그가 주장을 했냐면, 이제부터 지금 중요한 내용 나오겠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은요, 실패했대. 뭐 하는데 실패했냐면 respond to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대요. 자, at least in pa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일부분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 줄 알아? Because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Fiction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이 뭐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래. 기후 변화를 정말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보여주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fails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괜찮다고 말할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문제는 거의 무엇의 문제이다? 상상력의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Fiction, 소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의 소설이, 즉 이런 기후 변화의 위기를 묘사해 줄 수 있는 소설이 그거를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믿음직스럽게 잘 못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것을 실패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A번 괜찮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한번 멈춰보고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 A번이 맞게 된 건지. 그랬을 때 이 저자는요, explains that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현대 소설에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대. 자, 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냐면요. Cyclones, floods, 홍수, 그리고 다른 이런 큰 재해들 같은 경우 it brings to mind
우리의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큰 재해, 큰 대재앙 같은 경우들은요, simply seem too improbabl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즉,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없던 것 같은 거예요. To belong in stories about everyday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이야기에 속해 있기에는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대 소설에서는 그것들이 많이 빠진 거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들아, improbable 이 맞으려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었어? believably 사람들이 믿음직스럽게,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큼 이 소설이 잘 묘사해내지 못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뒤 내용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지만, climate change랑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후변화는 스스로를 어떻게만 드러내지는 않는데,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본인을 드러내지는 않는데. 즉, 아,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놀랄만한 사건으로만 드러내지는 않는구나. 그럼 어떻게도 드러낼까? 그 다음 부분에서 나오고 있겠죠. 사실은 as environmentalists and eco-critic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론자들 혹은 생태 비평가들은요 have pointed out 무엇을 지적해 왔냐면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impercept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대. 얘들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뭐야?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잘 지각할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해 왔대. 자, 그랬을 때 이런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proceed rapid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 변화가 매우 재빠르게 진행된대요. 그래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내보여지게 되는데 explosive 이런 폭발적이고 그리고 극적인 이벤트를 오직 이따금씩만 나타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멈춰 서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 지금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감지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어. 왜? 왜 이렇게 잘 감지를 할수 없냐면요. 그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래. 자,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그래서 오직 이따금씩만 폭발적이고 그런 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요. 그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이런 극적이고 굉장히 폭발적인 이벤트들이 자주 많이 등장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only occasionally, 오직 이따금씩만 지금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반대 내용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발생하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번을 바꿀 건데, gradually, 점차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꿀 겁니다. 우리의 기후 변화가 너무나도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오직 이따금씩만 어떤 사건이 발생한데 폭발적이고 굉장히 극적인 사건은 이따금씩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등장하고 있는 B번 표현도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항상 놀라울 만한 사건으로만 발생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B번 표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Most climate change impacts cannot be observed day to da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여질 순 없다. 매일매일 보여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오늘 빙하가 녹은 거, 내일 빙하가 녹은 거, 모레 빙하가 녹은 거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일어나니까. 자, 하지만 they become visible.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야? 그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데 언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볼수 있어?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누적된 영향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1년, 10년 이렇게 누적된 그 영향을 딱 직면했을 때 아, 빙하가 정말 많이 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visible,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climate change evades our imagination.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싹 피해 가는데

왜 피해가냐면요. Because it possesses significant representational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대. 자, 얘들아,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에 표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이때 등장하는 표현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금 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없다고 했어. 오직 누적된 경우에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맞지. 누적이 돼야만 볼 수 있잖아. 그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It cannot be observed in human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시간에서는 그거를 딱 와닿게 볼 수 없는 거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which is why documentary filmmak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그 사람이 uses before and after photograp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후 사진을 사용하는 이유가 될 거래. 자, 근데 전후 사진이 어떤 전후 사진이냐면요. Taken several months apart in the same pla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장소를 몇 달간의 간격을 두고 전은 이랬는데 후는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전후 사진을 쓰는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전후 사진을 쓸까? To highlight changes that occurred gradu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불과 세 달 전까지만 해도 빙하의 모양이 이랬는데 세 달 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점진적인 변화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전, 후 사진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highlight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친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일단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맞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왜 별표를 쳤냐면 첫 번째, 문장 구조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 이 which가 등장하는 거 뭐야? 관계대명사가 앞을 수식해주고 있고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 who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filmmaker 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taken이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photograph, 사진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심지어 네 번째, that occurred라고 해서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인데도 얘들아 지금 관계대명사만 세 번 쓰여졌고 그리고 분사까지도 쓰여진 모습입니다. 자, 별표를 쳐놓은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복습할 때 이 문장 꼼꼼히 한번 뜯어보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랬을 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gradually, 여기서의 키워드는 gradually, 점진적으로 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런 위험을 즉각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환경적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limit,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저희는 38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In recent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자, 최근 몇 년 동안에요. Urban transport profession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도시 transport 하면 뭐예요, 얘들아? 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이동 혹은 교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 세계에 있는 도시 교통 전문가들은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무엇을 따르기 시작했냐면 이러한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That automobile demand in cities needs to be man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에 있는 뭐에 대한 수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관리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따르기 시작했대. 뭐보다는? 그럼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보다는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요를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야?
도시에서의 자동차의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좀 통제해야 된다. 그런 말이겠지? 자, 그럼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게요. Rising income inevitably lead to increases in motoriz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높아지는 수입, 즉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었냐면요. 자동차의 수요에 있어서의 증가로 이끌어지게 된 거죠. 그치, 얘들아? 수입이 없는데 자동차를 막 많이 사겠어? 아니겠지. 수입이 높아지니까 필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Managed, 관리되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이 저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even without the imperative of climate ch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뭐에 대한 기후 변화에 대한 불가피성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당연하지 얘들아. 자동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기후 변화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The physical constraints of densely inhabited 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빽빽하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물리적인 제약이 있죠. 그치, 얘들아? 사람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많으면, 심지어 자동차가 많으면 물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and the corresponding deman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에 따른 즉, 여기서 말은 이에 따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서 살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요구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어떤 요구냐면요. accessibility, 접근성에 대한 요구, 어떤 이동성에 대한 요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요구, 대기 오염에 대한 요구, 그리고 urban liv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의 그 거주 적합성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은요. 자, 여기서 얘들아, 문장이 조금 길어져서 주어 동사를 찾기가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 동사 뭐예요? All limi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한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거든? 즉, 여기서 주어가 뭐였어? 사람들이 너무 밀집돼서 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뭔가 좀 대기 오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요가 높아지는 것,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all limit the option. 무엇을 제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Option of expanding road network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road network 하면 뭐예요, 얘들아? 도로교통망이잖아요. 도로교통망을 단순히 확장할 수 있는 그 선택지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그치, 얘들아? 지금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살고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데 도로를 확 갑자기 확장할 수 있어? 공간이 없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 Physical constraint,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도로를 확장시키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accommodate this rising dem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높아지는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로를 넓힐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도시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즉,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는 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 우리 차 쓰지 맙시다. 라고 설득하는 것이 뭐가 되었다? O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왜? 지금 어떤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도로를 넓힐 수 없어. 그러니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 혹은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자, 우리 이제는 차좀 사용을 줄입시다. 차 사용하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핵심 요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persuading도 잘 쓰여지고 있고요. Improving the quality of alternative op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안의 선택지들의 품질을 높여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alternative, 대안의 옵션, 대안의 선택지라고 하는 게 뭐야?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대안으로 할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마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고 계실 것 같고요.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인 선택지의 품질을 높여주는 것이요. It is a central element of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대안적인 옵션, 대안적인 선택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얘네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The most direct approach to accommodating automobile demand i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 뭐할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냐면요. Automobile demand,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법이 돼. 얘들아, 지금 자동차의 수요를 수용하자 그랬어? 다 늘어나는 대로 받아주자 라고 했어? 아니잖아. 관리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자, 4번을 accommodating 에서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런 자동차의 수요를 뭐 해주는 거? Managing. 관리해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이다? It's making motorized travel more expens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더 비싸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동차세를 더 높여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쓰겠지 라고 하는 겁니다. Or 혹은요, restricting it with administrative ru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동차의 이용을 제약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제한해버리면 된대요? 행정적인 규칙으로 뭔가 제약을 걸어버리면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The contribution of motorized travel to climate change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랬을 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환경에 미치는 그 원인은요. reinforces the imper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불가피성을 증폭시킨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말하는 이런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불가피하게 자동차세를 높이고, 그리고 이런 행정적인 규칙을 적용하고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불가피성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도, 기후 변화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런 불가피성이 강화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도 좋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그치,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밀집되어서 사는 도시에서 도로 확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자들은 어떤 보행,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과 같은 alternative, 대안적인 상품들, 대안적인 옵션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뭘 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다?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자동차 이동의 수요를 manage,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Once an event is notice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것이 딱 발견이 되어졌을 때, onlook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이 진짜 위급 상황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은, 이거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Emergencies are not always clearly labeled as su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응급 상황, 위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는데. 그치, 얘들아. 어떤 응급 상황이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겠어요? 나 위급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꼬리표를 붙이고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그 뒤따라 나온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Smoke, 어떤 연기가 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에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했냐면요. In a waiting ro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기실에 갑자기 뭔가 연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Maybe caused by fire. 불에 의해서 정말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스팀 파이프, 어떤 증기 파이프가 누수돼가지고 누출돼가지고 지금

이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급 상황,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명확하게 레이블, 지금 꼬리표를 달고 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겠죠. 심지어는 어떤 예시까지 등장하고 있냐면요. Screams in the street. 그 도로에서 뭔가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출입구에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떤 관상 동맥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술을 깨기 위해서 그 출입구에 누워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labeled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Trying to interpret the situation.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응급 상황인가? 위급 상황인가? 를 뭔가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살펴본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를 한번 쫙 보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how he should rea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야. 만약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평온하고 너무 무관심하다면 he will tend to remain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또한 어떻게 할 거야? 평온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is reacting strongly,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그 또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주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좀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This tendency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경향. 즉, 다른 사람의 뭔가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인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래.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about new situations from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derive A from B라고 하면 A로부터 B를 도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 뭐에 대해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들을 어디로부터 얻는데요? How others around us beh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그랬을 때 it is a rare traveler. 라고 나오고 있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드문 여행가냐면, who in picking a roadside restaurant, 어떤 길거리에 있는 여러분 식당을 하나 골라야 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드문 여행가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당 앞에 주차장에 어떠한 차도 주차되어 있지 않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인기가 없는 그 식당을 고르는 사람은 굉장히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여기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바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자, rare traveler. 드문 여행가이다 라고 하는 건 맞겠지. 왜?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한번 싹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 자, 그랬을 때, 하지만, 때때로는요, the reactions of other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따금씩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금 앞에 뭐가 쓰여져 있어? but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접속사로 지금 but이 쓰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따금씩 이러한 다른 사람의 반응은 뭘 제공해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준다고 했어. 그런데 얘들아, 앞선 내용이 다 뭐였어? 지금 다른 사람의 반응을 따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줬다고 했잖아. 그런데, 하지만 이따금씩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아니지. 자,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확한,
혹은 틀린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C가 틀렸고요. 얘를 뭐라고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까? False, 거짓된 정보라고 바꿔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거짓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무관심, 뭐에 대한 무관심이냐면요. Of patients in the dentist waiting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치과에서 대기실에 있어서 그런 환자들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 는요, is a poor indication of their inner anxie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야, 여러분? 치과에 갔을 때 대기실에 있어.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 10명들이 분명히 그 내면에는 뭐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불안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을 거거든?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사람들이 막 불안함을 표현해요? 막 덜덜덜덜덜 떨고 막 어떡해 나 정말 무서워라고 하는 그런 막 표현들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무관심하고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약간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표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불안도를 잘 보여주지 않는 거죠. 즉,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 내면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it is considered embarrassing. 자, 어떻게 여겨지냐면요. 창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To lose your c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냉담함을 잃는 것은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대요. 어디에서? 대중에서. 그랬을 때, in a potentially awkward situation. 이렇게 잠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Everyone presents,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will appear more unconce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도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무관심하도록 보여진대요. 뭐보다? 그가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무관심하게 느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치과 대기실의 예시와 똑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느끼는 것보다 겉보여지기에는 훨씬 더 무관심한 척, 냉담한 척,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D번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crowd, 대중은요, can thus force in 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은 행동하지 않도록 강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on its memb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행동하지 말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무엇을 암시해내면서요? through is passiv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수동성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는 거지. 뭔가 누군가 쓰러져 있다고 해서 본인이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나서지 않는 수동성을 통해서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That an event is not an emer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오는 대중은 그 각각의 개인들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지, 얘들아. 그랬을 때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 전혀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any individuals, 그 각각의 개인은요, in such a crowd, 이 군중 안에 있는, 대중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은요, fears that,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he may appear a fool,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if he behaves as though i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마치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고 행동을 해서, 그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 거냐면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확하게 뭔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꼬리표를 달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 리액션을 보고 상황을 판단을 하려고 해. 그런데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즉, 치과 대기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면을 차리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모두가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가식적인 평온함은 서로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집단적인 inaction, 방관 혹은 무행위
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게 될 건데요. 40번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One basic way of thinking about emotion i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 방법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봐요. is, as 그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information selection devices 라고 생각한대. 뭔가 정보 선택의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감정이라고 하는 emotions과 뭐를 연결시켜 놔야 돼? 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선택의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they structure and coordinate our perceptual inp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y는 뭐야? 그것들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조화하게 되고요, 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때 they는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emotions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구조화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perceptual input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괜찮지, 얘들아. 이때 perceptual input이라고 한다면 지각한 input, 정보들인데 앞에서 뭐라고 했었어? information, 얘를 하나로 정보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한 그런 여러 정보들을 감정들이 뭐할수 있게 만들어준다? 구조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A번도 무난하게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s selective constraints on inp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들어온, 즉 우리가 지각한 정보들의 선택적인 제약으로서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initially focus our attention on su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게 된대? 우리의 집중을 어디에다가 대상에다가 맞추게 되는데 어떤 대상? Important to our goals, wants and interes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 주의 집중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근데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대상에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주는 거야? 우리 목표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중요한 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그치? 의미상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니까 B번 괜찮겠습니다. 자, then, 그러므로 reinforced by physiological changes,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강화됨으로써 they, 이때 등장하는 they도 뭐다? emotions, 감정들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감정들은요, move us towar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despite the habitual discursive distinction between intellect and aff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광범위하게 구분함에도 불구하고 무엇과 무엇을 우리는 구분을 지어주고 있냐면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정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분지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motions,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can be considered rational in a narrow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rational,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얘들아, 이 문장에 한번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여겨질 수 있다? 이성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자, since they constitute an effective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왜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아주 효과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래. In a set of circumstanc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by supplying information about reasonable 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합리적인 행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반응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claiming that 뭐라고 주장하는 거? Emotions are vital for intelligent a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적인 행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치? 여기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가 이 내용인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means adopting 어떤 걸 채택하는 거야? 어떤 걸 받아들이는 거야? What Dylan Evans calls the positive view of emo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감정이 어떤 지적인 행동에 있어서 지적을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C번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때 Finding from evolutionary theory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진화론적인 이론에서 발견된 것들은요. 나중에는 입증했대요. 어떤 생각을 입증해내게 되었냐면 The benefits of having emotions outweigh the drawback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감정을 가지는 거의 이점들이 outweigh 하면 능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능가하게 됐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하게 됐다라고까지 입증을 하게 되었대. 즉, 여기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the neuroscientist, 이때 어떤 인지과학자, 자, 뭐 어떤 과학자냐면요. 안토니오라고 하는 인지과학자는요. Who has studied the role of emotion in decisio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업무들? And other tasks commonly considered purely rational. 완전히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업무에 있어서의 감정의 역할을 연구한 이 과학자는요, goes far as to, 뭐까지 가게 되었냐면요, conclude that, 어떤 결론까지 내게 되었대? In matters of social and personal importance,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good decisions,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무엇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저자가 얘들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왜? 이성적인 역할을 하니까 라고 하는 걸 지금 모든 문장에서 다 강조해주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good decision,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 배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 아니지, 얘들아.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을 require, 요구하게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과학자들 또한 어디까지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라고까지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consequently 그 결과 in addition to adopting rational strategies 이러한 이성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거에 더해서 사람들은요 appears to deliberate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narrow down 뭔가 좁혀나가고요 choose 선택한다고 합니다 from a range of behavior options 여러 행동적인 선택지에서 심사숙고하고 뭔가 좁혀나가고 선택을 하는데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여기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an initial emotional assessment of envisioned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예측한

사회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를 사용한다? 초기의 감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sessment, 감정적인 평가, 즉 내가 아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이 옳은 것 같아. 본문에서 본질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결코 exclude, 배제되어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40번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지금 상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습과 복습 반드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설악산 여행길의 시작은 백담사입니다. 백담사는 설악산 등산로 시작 지점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최상의 코스죠. 처음 절터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옛 한계사 자리였지만 화재로 소실돼 재건을 거듭하다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백담사에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는데요. 그때도 불이나 재건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 밤 주지 스님의 꿈에 신선이 나타나 대청봉에서 절까지 물 웅덩이를 살펴보라고 했다지요. 이 말을 듣고 산에 올라가 세어보니 물 웅덩이의 개수가 100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로부터 구한 100개의 물 웅덩이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백담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효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시 등산길에 오르다 보면 울산바위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바위죠. 이곳에 오면 누구나 한 번씩 바위를 밀어보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한 사람이 흔드나 여러 사람이 흔드나 똑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설악산 8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곱게 물든 단풍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눈앞에 병풍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바위가 바로 남한에서 가장 멋진 울산 바위입니다. 둘레만 4km,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울산 바위는 멀리서 보는 원경이 더욱 빼어납니다. 울산 바위의 이름에도 전설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울타리처럼 생겨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지역 이름인 울산과 관련돼 있죠. 조물주가 멋진 바위는 다 금강산의 모이라고 하자 울산에 있는 바위가 금강산을 찾아가던 중 이미 1만 2천 봉이 다 찼다는 소식에 여기에 머물러 울산 바위가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 덕에 설악산에서 멋진 바위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발길을 향합니다.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이곳은 대승폭포입니다. 높이 약 88m의 웅장한 대승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개성의 박연폭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두 폭포가 북한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폭포인 셈이죠. 설악산에 오르는 마지막 여정은 오색약수입니다. 설악산에 오르느라 힘든 몸을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1500년경 한 스님이 발견한 이후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색약수에는 슬픈 전설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 옛날에 일곱 선녀가 이곳에 내려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몰래 따라온 선관이 두 선녀의 날개옷을 감춰버리자 둘은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때 숨겨둔 선녀들의 날개옷은 물을 따라 흘러 오색약수 앞에서 치마폭포와 속치마폭포가 되고 선녀를 찾으러 뛰어가던 선관이 벗어던진 탄건과 감투는 바위가 되어 아래쪽에 남았다고 하지요. 전설이 깃든 영험한 오색약수는 오늘도 설악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 곳곳에는 전설이 살아 숨쉬는데요. 구르는 바위 하나, 흐르는 물방울 하나에도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어 생생한 감동을 선사한 옛 사람들. 그 이야기 솜씨에 감탄하다 보니 어느새 곱게 물든 설악산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0: 수능을 마치고 입시를 앞둔 학생들만큼 바쁜 이들. 학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성균관대 홍보대사들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열의에 찬 학생, 글로벌 리더학부 1학년 김규동군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1: 홍보대사를 하면은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멘토링을 한다던가 제만의 공부법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하면서 저 나름대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0: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부법을 알려주고 싶다는 규동군. 이렇게 누구에게나 자신감 있게 소개하고 싶다는 그만의 공부법은 무엇일까?

0: 공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했던 규동군. 중학교 때부터 성실하고 꾸준하게 공부했던 습관 때문일까. 전 과목을 골고루 잘하던 학생이었지만 수학만큼은 쉽지 않았다.
1: 수학을 공부할 때 항상 부담감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왠지 제가 수학을 포기해버리면 뭔가 수학에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원했던 방향으로 잘 풀리지 않아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0: 하지만 수학을 포기할 순 없었다. 어떻게든 수학에 흥미를 붙여야겠다 마음먹었던 규동군은 학교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
2: 형, 안녕.
0: 친분이 없었음에도 무작정 멘토링을 요청했던 규동군. 처음엔 당황했던 선배도 규동군의 당찬 모습에 멘토링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때의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1: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줬던 학교 선배예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었는데 형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잘 가르쳐줘가지고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0: 사실 규동군에게 공부를 알려줄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두 살 위인 친누나가 수학 실력이 뛰어난 우등생이었는데
3: 이거 쉬운 문제인데 틀렸네.
4: 아, 나도 안다고.
3: 이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4: 나가라.
0: 성적 앞에서도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던 터라 차마 누나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누나의 도움 없이 수학 공부법을 찾으려 했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고 규동군은 결국 학교에서 수학을 가장 잘한다는 선배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다.
4: 네, 형. 저 규동인데요.
1: 누나한테 질문을 하면 너네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학교 선배한테 제가 궁금한 모든 거를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맞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0: 선배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홍보대사까지 맡아서 했던 규동군.
1: 수학의 재미도 느꼈었고
0: 공부의 왕도 1:1 밀착 멘토링을 앞두고 어디론가 향하는데 모교 대신 찾아온 곳은 서울에서 1시간 남양주에 위치한 덕소고등학교다. 특별히 이 학교를 찾은 이유가 있을까?
1: 홍보대사 활동 가운데 캠퍼스 투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덕서고등학교 친구들이 캠퍼스 투어를 하러 왔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줘서 이번 기회에 이 덕서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멘토 멘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0: 캠퍼스 투어 중 학교에 대한 질문 외에도 공부법에 대해 물어왔던 덕서고등학교 학생들. 더 많은 이야기를 못해줬던 것이 본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찾은 것이다. 멘토링 소식을 들은 학생들 역시 규동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1: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고요.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도움 받고 싶은지랑 평소에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0: 규동군이 그랬듯 학생들 역시 수학이 쉽지는 않은 모양. 수학 중에서도 자신 없는 파트와 그 이유까지 자세히 적어가는데 멘티 지원서를 받아든 규동군. 마치 과거 자신의 이야기를 보는 것만 같다. 누군가 방향만 잡아주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지원서에 녹아있기 때문인데. 과연 누구의 멘티 지원서가 규동군의 마음을 움직이겠을까? 그 주인공은 덕서고등학교 2학년 김수경 양. 최근 노력을 해서 성적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장본인이다.
1: 친구가 그 신청서 작성하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진지하게 자신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싶은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고요. 무엇보다 신청서 오른쪽 귀퉁이에다가 저는 꼭 하고 싶어요라고 적어놨었는데 그 부분이 특히 인상에 남아서 뽑게 된 것 같습니다.
5: 요즘은 학교에서 뭐 배워?
6: 확률학 통계.
5: 그거는... 아, 시험범이야?
6: 네.
5: 그건 어려운 거 없어.
6: 그거요? 어려운 거 많죠. 확률 통계라 그래서 중학교 때 했으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표준 편차 막 이런 거 평균 이런 거 분포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 고등학교 수학은 다르더라고요.

0: 문제는 잘 풀려?
1: 문제요? 응. 여기 앞에 풀 때 응. 그냥 풀었는데 진짜 다 틀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답지 보고 다시 풀고. 맞아.
0: 그걸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냐면 네. 다른 파트를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확률과 통계 파트는 더더욱 그렇게 하면 안 돼.
1: 아 진짜요?
0: 왜냐하면 확률과 통계 파트는 우선 확률은 되게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많아.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한 방법만 답지에 소개가 되어 있잖아. 네. 근데 그 답지가 쓰여진 방식을 보고 너가 유추를 해가지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확통을 공부할 때는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나서 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을 꼭 해줘야 돼. 충분하게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 표지만 따로 해두고 넘어갔다가 한 2, 3일 뒤에 다시 그 문제를 풀어. 답지 풀이를 읽을 때도 왜 이렇게 풀이를 했을까? 어떤 부분에서 단서를 찾아서 풀이를 이렇게 적었을까를 이해를 해야 돼.
2: 확률과 통계의 해답을 해설집

0: 모두 녹여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푸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알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1: 내가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노가다를 하는 거야. 노가다 좋아하니?
2: 아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1: 아, 그래?
2: 네.
1: 근데 확통에서 노가다를 빼놓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너가 힘들겠지만 다 적어보고 그리고 나서 뭔가 규칙성을 찾아서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 공식을 적용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8장이 같은 티셔츠를 서로 같은 4개의 선물 상자에 담을 때 빈 상자가 없도록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가능한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3: 2, 4, 2, 1, 1 5, 1, 1
1: 5, 1, 1, 1
3: 네
1: 4개 너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적고 답을 확인을 해봐. 답이 5잖아
3: 네
1: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한 방법에 있어서 뭔가 빠뜨린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할 때도 너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야 돼.
4: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나열해본다. 이때 무작정 경우의 수를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적어나간다. 이후 경우의 수를 나열한 규칙을 통해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는 사건의 중심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을 기준으로 잡게 된다. 이렇게 규칙과 기준을 찾기 전까지 일일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적는 것이 중요하다.
0: 사실 일일이 세는 방법은 확률과 통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학습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세는 그 일일이 세기를 통해서 모든 결과들을 나열하고 나면 왜 그런 공식이 유도가 됐는지 훨씬 스스로 잘 체득해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다소 걱정스러운 거는 항상 나열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열을 하는 것만 고집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나열을 통해서 항상 마무리를 규칙성을 찾고 거기에서 공식을 만든다든지 자기만의 그 나열한 것에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규칙을 항상 마무리를 짓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기준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 예를 들면은 백설공주랑 7명의 난쟁이를 서로 다른 마차 3개에 나누어 태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 근데 백설공주는 혼자 탈 수 없다 라는 게 뒤에 붙어 있거든. 백설공주가 한 명이랑 같이 탈 것인지 두 명이랑 같이 탈 것인지 이렇게 백설공주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아예 백설공주를 생각을 안 하고 7명의 난쟁이를 3개의 마차에 어떻게 나누어 태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백설공주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 중에 마차를 하나 고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에도 뭐 2개 이상의 기준을 세워서 문제 풀 수가 있는데 너가 2개 다 해보면 가장 좋은 거고 2개 중에 하나를 너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 만약 내가 문제를 푼다면 나는 난쟁이를 먼저 태우고 마지막에 넣는. 왜냐하면 이 7명의 난쟁이를 서로 다른 마차 3개에 나누어 태운다는 거는 자연수 분할 개념을 조금 쓰면 공식을 바로 쓸 수 있잖아.
3: 네.
1: 그러니까 7을 1 이상의 자연수의 합 3개로 나타내는 공식을 먼저 쓴 다음에 이거 3개를 이제 A, B, C에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공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가 A, B, C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너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답을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 풀이 과정에서 뭔가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한 문제를 풀더라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2: 네. 백설공주를 먼저 넣을 건지 난쟁이 먼저 넣을 건지 했잖아요. 그것처럼 변형된 문제가 나와도 제가

0: 내가 생각한 기준대로 그냥 똑같이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돼.
1: 내가 방금 예시를 든 문제도 백설공주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난쟁이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시험 시간에는 물론 한 가지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문제를 풀어보고 같은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야. 내가 기준을 제대로 세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2: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방법. 경우의 수 세 개를 통해 규칙과 기준을 찾았다면 기준별 각기 다른 문제풀이 방법을 모두 익히며 공부를 한다. 추후 실전에서는 본인이 정한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
3: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옳은풀이가 될 수도 있고 틀린풀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올바른 답이 나오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잡으면 틀린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고 그런 풀이를 다시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야.
0: 감사합니다.
1: 그래. 궁금한 거 없지?
0: 네. 이거 드실래요? 드실 수
1: 색깔마다 맛이 다른 거야.
0: 네.
1: 아,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0: 아니요.
1: 하나 내. 여기서 넌 무슨 색깔 좋아하니?
0: 전 초록색 좋아해요.
1: 초록색? 내가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
0: 네,
1: 너가 먼저
0: 초록색이요.
1: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너가 초록색을 먹고, 내가 노란색을 먹을 확률. 노란색이 4개고, 초록색이 3개.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지? 각각의 확률을 곱하잖아.
0: 네.
1: 그치? 그러면 2개 곱한 확률이 내가 낸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지?
0: 네.
1: 이렇게 간단한 일상생활이라도 확률과 통계에 있어서는 뭔가 실생활에 적용을 할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에서부터 나는 기준 찾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가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확률과 통계 부분은 다른 파트와 다르게 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 할수 있겠지?
0: 네.
1: 색깔이 좋아.
2: 1차 멘토링이 끝나고 다음 날 방과후 멘티가 도서관으로 향했다. 수학 포기 직전이었지만 2학년 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했던 멘티. 조금씩 올라가던 성적이 침체기를 맞아 속상했는데 멘토링을 하게 된 것이다. 간절함이 가져다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고맙고 멘티의 공부법이 더 재밌게 느껴지는데. 그래서일까? 공부가 쉬는 시간까지 이어진다.
4: 일상 속에 확률이 뭐가 있을까?
5: 어른들이 하는 로또 있지 않을까? 아니 너가 밤에 머리를 감고 잘 확률
4: 맨날 감아.
6: 아, 아침에 눈이 올 확률.
2: 수다 떨듯 재미있는 공부를 마치고 2차 멘토링이 시작되었다.
1: 지난번에 만났을 때 숙제를 2개 내줬잖아.
0: 네.
1: 뭐였는지 기억나?
0: 그 개념 복습이랑 숙제.
1: 문제 푸는
0: 풀어보는
1: 거랑
0: 거.
1: 하나 더 있었어.
0: 하나 더요? 아, 그
1: 맞아,
0: 일상생활에서 확률.
1: 네. 해봤어?
0: 네, 애들이랑 해봤어요.
1: 아, 애들이랑 같이 해봤어?
0: 네,
1: 그거 되게
0: 친구랑.
1: 좋은 것 같아.
0: 아.
1: 뭐 찾았어?
0: 로또도 찾고.
1: 맞아. 전형적인 확률 문제지.
0: 맞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올 확률.
1: 눈이 올 확률? 그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0: 네?
1: 눈이 올 확률이 어떻게 돼? 나도
0: 그거는요.
1: 궁금해졌어.
0: 아, 근데 제가 사실 기사를 봐가지고.
1: 크리스마스에 눈올 확률이
0: 눈올
1: 몇
0: 확률
1: 퍼센트라고 나왔었어?
0: 35%다 하고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그 얘기하고.
1: 잘했어. 앞으로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0: 네.
1: 알겠지? 그리고 문제는

0: 그러니까 어땠어?
1: 이렇게 조건 주어진 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확신이 안 드는 것도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친구한테 또
0: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가 중학교 때 배웠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라도 혼자 이렇게 직접 찾아보는 게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혼자 직접 찾아봄으로써 다른 부분의 개념을 너가 한번더볼 수도 있는 거고, 너가 직접 찾아봄으로 인해서 그게 머릿속에 더 오래 남는 효과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가 직접 찾아보는 걸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개념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 풀이법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파트에 해당하는 개념을 문제 풀이할 때 옆에 적어 놓는 것도 되게 좋거든. 사실 지금은 내가 너를 멘토링을 해주고 있지만, 나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 선배한테 멘토링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근데 그 멘토링 받았다고 해서 그 선배가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 건 아니야. 너가 언제든지 너한테 맞게 고쳐나가면 돼.
2: 규동군이 제안하는 자신만의 공부법 만들기. 먼저 멘토링 받은 부분의 목차를 보며 배운 개념을 차분히 되새긴다. 목차를 보고 바로 개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메모를 해둔다. 이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검한다. 하루에 수학 공부를 얼마나 할수 있는지, 지금 당장 필요한 공부는 어떤 파트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개념 공부, 문제풀이 등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 파악한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선배들의 공부 방법을 자신의 공부법으로 만든다.
0: 무조건적으로 내 공부 방법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공부를 하면서 너 나름대로 뭐 추가하고 싶은 건 추가하고 빼고 싶은 건 빼고 하면은 이제 너만의 새로운 공부 방법이 나오는 거지. 나한테 멘토링을 받더라도 수경이만의 공부 방법이 나오는 거야.
1: 그러면은 그 방식대로 계속 공부해도 되는 거죠? 아, 그게 제 거니까.
0: 너만의 공부 방법이 되고, 너도 나중에 다른 수학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건 나만의 공부 방법이야, 이라고.
3: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체득화를 했을 때 사실 그것이 정말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체득한 방법을 다시 한번 멘토링 해주는 선배에게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너가 이제 고3 올라가잖아. 이제 수능을 쳐야 되니까. 수능 칠 때는 모의고사 푸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를 몇개 들고 왔어. 너가 싫겠지만. 수학 모의고사 칠때 시간은 뭐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
4: 저요? 못 푸는 문제가
0: 못
4: 있어서.
0: 푸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풀고 내가 시간을 체크해본 다음에 너한테 맞는 전략을 세워줄게. 준비.
1: 이거부터요?
0: 응. 준비. 시작.
2: 모의고사 1번부터 14번까지 평소처럼 풀어보는 멘티. 규동군은 멘티가 문제 푸는 모습만 보고 멘티에게 맞는 시간 배분 전략을 세워줄 수 있을까?
0: 알았어?
2: 1번부터 14번까지 푼 시간은 약 16분?
0: 모의고사를 풀 때도 무작정 막 푸는 게 아니라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모의고사 문제를 난이도 순으로 4단계로 나눠서 풀었어.
2: 난이도별로 문제를 풀었던 규동군. 1번부터 14번까지 객관식 문제는 1단계. 22번부터 28번까지 주관식 문제는 2단계. 15번부터 20번까지의 객관식 문제는 3단계. 21번, 29번, 30번의 고난도 문제는 4단계로 지정해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0: 이 정도의 문제를 완벽하게 너가

0: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수 있어야 2단계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이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그 이후 문제도 풀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만약에 1단계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문제를 계속 잡아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문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될까요?
0: 지금은 1단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단계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를 넘어가도 너가 명쾌하게 문제풀이를 하기보다는 애매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것 같아. 그래서 1번부터 14번의 문제를 뭐 단순 계산 실수를 하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뭐 개념이 헷갈린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명확하게 너가 정확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 그래서 너한테 일단 필요한 거는 1단계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시간은 지금 한 16분 정도 걸렸거든? 그래서 1번부터 8번은 정말 눈으로 보고도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3분 안에 문제를 풀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9번에서 14번을 약간 이렇게 식을 적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한 10분 잡아서 1단계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2: 1단계와 2단계의 문제풀이 시간은 각각 15분씩. 3단계의 문제는 20분. 4단계 문제는 40분의 풀이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푼다. 나머지 10분은 점검을 하는 데 사용을 했고, 최대한 해당 시간에 문제를 완벽하게 풀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3: 상위권이나 뭐 중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의 학습 학습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실전 대비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4등급 학생이라면 거기서 약간 문제들을 분류하는 방법을 조금 변형시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29번, 30번은 아무래도 어렵고 거기 시간을 허비하느니 내가 만약에 3, 4등급이 목표라면 그냥 그 문제를 빼버리고 나름 다른 문제 내에서 시간 배분을 자기의 기준에 맞게끔 배분하면 될것 같아요.
0: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제가 3, 4단계까지 마스터할 수 있겠죠?
0: 앞에 너가 개념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 그런 것들 보완해서 1, 2단계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1: 그리고 시간을
0: 너가 정시에 좀더 집중을
1: 새로운 공부 방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오빠한테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2: 오늘의 멘토가 모든 수험생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다.
0: 저도 항상 수학 공부를 할때 자신감이 없고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부감도 전혀 없고 오히려 수학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지 말고 좋아하고 싶은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 진짜? 나도 찍어줘. 멀리서 보면 잘생겼다. 가끔 봐도 잘생겼는데, 아니,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멀리서 봐야 더.
0: 그래? 나도 되게 인사이트 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EBS 플러스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SK 디스커버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선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과하고요. 자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업계 25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중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직접 현장에서 호흡하면서 실행하고 있는 실전형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된 디지털 전환,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DX,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쉽게 말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프로세스 변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사람, 즉 우리 구성원을 바꿔서 결국 사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및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는 요즘인데요.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트렌드를 넘어서 의미 있는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게 디지털 전환이 필수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찾아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반 기술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산업에 기반을 둔 기업일수록 그 저항감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도입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알 수 없고 그냥 듣기 좋은 유행일 뿐이라는 의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정말 잠깐의 유행일 뿐일까요?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X세대나 그 전 세대인 분들이라면 동네에 있던 비디오 대여점을 기억하실 겁니다. 199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비디오 대여점의 대명사라고 통했던 블록버스터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여하는 비디오 개수가 몇백 개였던 동네 비디오 가게와는 다르게 블록버스터는 8천여 개의 품목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엄청난 인기에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이 생겨났고 블록버스터가 없는 동네는 손에 꼽을 정도였었죠. 블록버스터가 비디오 대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때 미국에 사는 한 청년은 어느 날 블록버스터에 대여한 비디오를 실수로 늦게 반납했는데 이때 $40 연체료를 물게 됐습니다. 비싼 연체료에 불만을 가진 이 청년은 연체료 없는 온라인 비디오 대여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그가 바로 넷플릭스를 창업한 CEO 리드 헤이스팅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에 비해 10살 넘게 어린 후발 주자였지만 대여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연체료를 없애는 파격적인 전략으로 서서히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 연체료 수입을 포기하고 높은 배송비를 감당하기에는 넷플릭스의 부담이 상당히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 2000년도에 넷플릭스의 CEO는 직접 블록버스터 본사로 찾아가서 넷플릭스를 5천만 달러, 지분 49%를 인수해달라고 블록버스터 경영진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는 단호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맥도날드만큼이나 마을마다 지점이 있었던 블록버스터에 비하면 유통망과 인지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의 최대 라이벌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비디오 시장이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 넷플릭스는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과감하게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가파르게 성장해서 출시 2년 만인 2009년도에 연간 스트리밍 영화 수가 연간 DVD 대여 건수를 넘어설 정도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도전이 넷플릭스의 성장에 초고속 모터를 달아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블록버스터는 어땠을까요? 블록버스터는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넷플릭스보다 약 4년이나 늦은 2011년부터 넷플릭스보다 더 저렴하게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겠죠. 블록버스터가 4년 동안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동안의 고객들은 다 넷플릭스로 마음을 돌려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0년 중반부터 약 5년 동안 블록버스터 주가는 무려 95% 이상 하락했습니다. 결국 2010년도에 블록버스터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블록버스터의 폐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의 결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당위성을 아는 것과 그걸 내부적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CEO가 어느 날 이제부터 우리 회사를 디지털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DX가 자연스럽게 될까요? 그리고 다른 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IT 기술을 받아들인다고 DX가 뚝딱 완성될까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DX에 투입한 투자금은 약 1,4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낭비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밝혀낸 스탠퍼드 대학 베남 타브리치 교수는 경영자와 DX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DX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DX 프로젝트의 약 70%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전통 기업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고방식의 변화를 거부하고 또 기존 조직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새로운 IT 기술만 적용하면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블록버스터가 뒤늦게 넷플릭스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고도 실패했던 것처럼 기업의 체질 변화는 다른 회사를 따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의 DX 사례를 우리 회사에 그대로 옮겨온다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사 그 회사가 해당 분야 1위를 달리고 있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DX를 하고자 결심했다면 DX를 통해 기업들이 진정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습관을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제약회사 모더나입니다. 모더나의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은 무수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데 AI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AI 활용이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던 신약 개발의 기간을 5년으로 그리고 비용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는 향후 20, 30년 동안 AI 기술 확대를 핵심 경영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AI 기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AI 기술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네기 멜론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내 모든 시스템 및 과정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모더나는 조직 내 DX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코로나19의 충격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환경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이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IT 기업은 물론이고 전통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도 재택근무에 너무나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맞춰 하이브리드 근무를 시행하는 곳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IT 투자에 인색하던 기업들도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성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한 상위 25%의 선도 기업이 하위 기업보다 3개년 평균 매출 총이익이 5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 DX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정말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DX를 차근차근 준비하지 못하면 당장 몇 년 후부터라도 그 격차를 줄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점진적으로 회사의 존폐와 관련 있는 슬로우 데스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지금의 변화상의 흐름을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기업과 산업을 갑작스러운 몰락에 이룰 수 있는 서든 데스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다면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이키의 CEO 존 도나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과 직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물론 이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은 선택의 여지 없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을 알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면 그 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DX라는 마지막 막차에 얼른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또 하겠습니다.

자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타 강사 너무 과하고요. 자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 디스커버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황재선 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의 위부터 아래까지 꽉 막힌 DX를 단 한 번에 뻥 두를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등 많은 기술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기업이 사무실을 들여다봐도 지금이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환경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상하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2000년대 초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올드한데 과연 우리 기업의 사업 모델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출발은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이 사무실에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의 디지털 환경을 정착시키고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회사에서 쓰고 있는 사내 시스템을 떠올려 보시죠. 재무나 회계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복잡한 ERP 시스템을 익혀야 법인카드를 신청하거나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으신가요? 이는 지금까지의 기업 시스템이 직원들의 편의성이나 사용자 경험보다는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그 사용을 강요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DX 시대에서는 고객을 위한 디지털 사용자 경험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용자 경험도 중요성이 대두되는 중입니다.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체험하는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를 뜻합니다. 최근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노코드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나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처럼 개발적인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IT 현업 담당자나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자기 조직에 필요하거나 또는 자기 팀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가볍게 만들어낼 수 있는 뭐 반자동의 어떤 빌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포춘 500대 기업의 약 80%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기업의 업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신청이나 무선랜 연결 요청처럼 만일 직원이 이전에 수기로 했던 업무들이 있다면 이를 로코드 플랫폼을 이용하면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급여, 인사, 전근 등 각 도메인별로 별도의 포털, 직원 경험 서비스를 구축했었는데요. 하지만 분야별로 구분되지 못하니 모든 직원들이 직접 여러 서비스들을 익혀가며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존의 회사의 각종 ERP라든지 시스템들을 하나의 어떤 포털 서비스로도 연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하나의 서비스 포털에서 처리될 수 있다면 직원 경험은 물론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있습니다. 바로 AI 직원을 채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RPA가 그 주인공입니다. RPA란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던 일을 로봇, 즉 컴퓨터 내의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로봇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만으로 동작하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소지의 부동산 가격을 매일 체크하여서 보고하는 담당자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이 담당자는 매일 출근하자마자 부동산 가격을 확인하고 이를 보고서나 또는

즉 사람이 특정 규칙을 가지고 하던 일을 RPA가 대신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RPA와 같은 AI를 업무에 도입했을 때 효과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직 직원들은 자신의 기본 업무 외에 매일같이 처리해야 하는 단순 반복 업무가 한두 가지씩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별도의 담당자를 두기도 어렵고요. 별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보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럴 때 RPA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서비스를 사용하면 기업 내 외부에 존재하는 시스템의 대규모 개발이나 변경 없이도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서 단위 또는 담당자별로 특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회사 전체로 모아본다면 효율적인 인력 운영 효과도 얻을 수 있고 DX 효용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RPA 사용성의 성숙도가 높아지면 처음에는 단순 반복적인 일만 처리하다 나중에는 회사 프로세스를 아예 RPA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DX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조직의 리더부터 변화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려면 CEO의 일하는 습관, 즉 일을 대하는 자세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보고 문화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일 무수히 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 횟수도 많습니다. 보고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그런데 일례로 현대카드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PPT 제로를 선언하고 보고서 기반의 보고 형식을 아예 없애버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 석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마존도 PPT 제로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한쪽짜리 가상 보도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가지고 토론하는 아마존의 보고 문화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내용에 집중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경영진들의 입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DX를 가속화하고 싶다면 경영진들의 솔선수범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경영자와 실무자가 함께하는 회의에서 실무자들이 쓰고 있는 디지털 도구를 직접 화면에 띄워놓고 바로 토론해 보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상의할 때도 엑셀 표나 보고 자료가 아닌 구글 워크스페이스, 슬랙,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협업 공간의 위키나 문서를 그대로 보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방법이 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들 채널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만 달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경영진이나 임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면 직원들은 더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스스로 활용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진도 이에 발맞춰서 움직여준다면 보고 일정을 잡는 시간부터 문서를 작성하고 대기하는 시간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DX 추진 속도가 분명 향상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직에 일하는 방식, 즉 조직 문화가 올드한데 그 조직이 제대로 된 디지털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의 문화, 즉 사람들이 바뀌어야 조직의 프로세스가 바뀌고 그 후에야 궁극적으로 조직의 사업 모델이 바뀔 수 있다는 것 하나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X는 절대 한 번에 완성되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나긴 여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DX를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일회성 프로젝트로 생각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해야 하고 상시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조직의 습관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X로 기업에 일하는 문화를 바꿔보고자 한다면 경영진이 먼저 나서서 조직의 DX를 맡고 있는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또 솔선수범해서 막힌 DX를 뚫어주는 역할을 꼭 해줘야 합니다. 경영진이 조직을 조금만 살펴봐도 앞서 말한 보고 방식, 회의 방식, 분명 변화가 필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경영자가 직접 행동해야만 혁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수의 경영진의 변화가 절대 다수의 구성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소수의 변화가 DX 성공을 100% 담보한다고 하긴 어렵지만은 이들의 변화가 없다면 DX는

100%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송을 본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DX란 조직의 습관을 바꾸는 기나긴 여정이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네, 2027 수능 완성 농업 기초 기술 2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교재 1회부터 10회까지 문항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다섯 강은 각각 비슷한 챕터들끼리 한번 모아서 그동안 이제 출제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 들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요약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 특강 그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1강의 그 기초 실험 실습, 그리고 10강의 적용 관리 기술, 11강의 친환경 농업 기술, 그리고 농업 기계 기술. 네. 이 부분을 이제 그동안 나왔던 거 한번 보고,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기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실습에서 이제 프레파라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이 부분. 프레파라트를 제작을 하는데 관찰하고자 하는 표피를 떼어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죠.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그 표피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커버 글라스를 어떻게 덮을 것인가. 이제 여기는 45도 기운 상태로 살짝, 이유는 안쪽에 공기가 없게끔 덮기 위해서죠. 조그마한 공기도, 아주 작은 공기도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있으면 관찰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커버 글라스를 180도로 덮는 게 아니고 45도 각도로 천천히 덮는 거. 네, 그게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항상 잘 나오는 거, 무게를 무얼로 잴 것이냐, 액체 부피는 무얼로 잴 것이냐, 온도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용액 조제할 때, 용액을 만들 때 어떠한 기구를 사용을 할 것이냐,

이브리에서 많이 나오죠. 무게 측정은 접시 저울 또는 전자 저울인데 저울로 하죠, 저울로.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단어가 측량, 측량. 측량이라는 단어는 무게를 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울로 측량을 하다는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그 단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액체의 부피 측정할 때 매스 실린더, 매스 피펫, 매스 플라스크, 뷰렛 등을 사용을 하고요. 온도 측정은 온도계라고 시료에 혼합할 때 교반기로 하죠. 교반기. 그리고 pH를 잴 때는 pH 미터, 전기 전도도로 EC를 잴 때는 EC 미터를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10강에 조경 문제랑 자꾸 세트 문항으로 잘 나오죠. 이제 보통 이제 수목 표현 기호는 이제 이걸 물어보는 문항은 잘 없어요. 이건 이제 그 평면 도면상에 이제 주로 표기가 되죠. 물론 이거 모양 자체가 관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관습화된 그런 모양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에서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게 앞에 나온 건그 나무를 그러니까 식재하고자 하는 나무의 수량, 그리고 그 나무의 종류가 되겠고, H하고 R, 높이죠, 높이. R은 근원 직경. 그래서 높이나 수간 폭이나 이건 다 미터였죠. 그리고 R은 근원 직경, 센티미터였습니다. 자, 이걸 해석을 하면 배롱나무 한 그루를 여기다 식재를 하는데 그 배롱나무의 크기는 높이가 3m예요. 그리고 지상 땅하고 가장 가까운 그 수목의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평면도 상의 선들이에요. 선들. 그렇죠? 선들. 크게 실선과 허선으로 나눌 수가 있죠. 실선은 말 그대로 그냥 쭉 이어진 선이에요. 이렇게 이어진 선. 허선은 쭉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파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1점 쇄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2점 쇄선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선은 크게 굵은 선, 중간 선, 가는 선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허선은 파선. 파선은 일정하게 띄어진 선이 파선입니다. 그렇죠? 1점 쇄선은 긴 거나 짧은 거나 긴 거나. 2점 쇄선을 보겠어요. 길거나 짧은 거두 개, 긴거 하나 이렇게 된게 2점 쇄선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나마 그 문항에서 자주 나오는 게 1점 쇄선, 2점 쇄선으로 이제 그 식재 평면도 상의 공간 구획 나눌 때 이게 무슨 선으로 구획이 되어 있느냐, 네, 그런 문항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참 나오다가 잘안 나오다가 요 최근에 또잘 나오는 그런 문항이에요. 경고 표지는 세 개가 다 동일하다 그랬어요. 세 개에서 쓰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직관적. 자, 이쪽 보면 인화성, 산화성. 인화성과 산화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불기호 속에 보면 이게 원으로 되어 있고, 산화성은, 인화성은 불꽃 속에 또 불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 지금 폭발하는 듯한 그림이죠. 그리고 해골이 그려 있어요. 급성, 독성. 그리고 손과 어디에 무슨 액체가 떨어지면서 부식되는 거. 부식성 물질. 그리고 이건 가스통처럼 생겼죠. 고압 가스를 설명하는 거고요. 몸속에서 뭔가 빛이 나고 있어요. 발암성, 생식기, 전신 독성, 호흡기, 과민성. 그러니까 급성 독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몸에 나타나질 않지만, 안 좋은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진 않지만, 몸속에 뭔가 차근차근 쌓이는, 네, 그런, 네, 경고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느낌표예요. 피부의 과민성이라든지, 피부 독성, 전신 독성, 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등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 보면 물고기도 보이는 것 같고, 물도 보이는 것 같고, 나무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생 환경의 유해성에 관련된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작년 대수능 2번 문제입니다. 어때요? 딱 나오죠, 여기.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인화성이 있고, 이건 지금 몸속에서 빛이 나고

하고 있는 그런 경고 표지네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급성 독성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풀어볼까요? 이건 뭐라고요? 인화성. 산화성은 이 안에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죠. 이 안에 원으로. 그래서 산화성은 아니고, 폭발 아니지요. 호흡기 과민성에 쓸수 있는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항은 그 상황을 만들 때 있었으나, 이런 문구가 있었으나, 아니면 이런 문구를 보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항부터 봐볼까요? 작년에 9월 모의고사 1번이네요. 보통 우리 1강,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해서 1강에서 나오는 문항은 일반적으로 맨첫 번째 배치가 많이 돼요. 그 이유는 문항이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무병주, 병이 없는 묘목을 무병주 생산 실습 사례입니다. 실습 과정에서 사용된 실습 기구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카네이션 무병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실습 과정을 수행한 후 배지 안에 식물체가 재분화한 것을 알수 있었어요. 실습 과정 볼까요? 1단계 배지 조성에 필요한 물질을 증류수에 첨가하고 pH 5.8로 조정해서 배지를 조제한 후 살균을 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 볼까요? 카네이션 줄기에 선단부를 잘라서 차염수산 나트륨 용액으로 소독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작업실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70% 에탄올과 열을 이용해서 화염 살균을 했네요. 불로 살균을 했네요. 단계 4를 보니까 20에서 30배 배율로 식물체 입체 표면을 관찰을 했어. 그리고 0.1에서 0.2mm의 크기로 되어 배지에 치상을 했습니다. 생장점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실습에서 사용된 걸 볼까요? 일단 pH미터. pH를 측정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pH. 그래서 pH미터는 사용을 했고. 자, 데시게이터. 무언가를 건조시키는 거죠. 근데 지금 단계 1, 2, 3, 4 중에 무언가를 건조시키는 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여기도 건조는 아니죠. 지금 뭐한 거예요? 살균을 하고 있지. 데시게이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알코올 램프. 여기 나와 있네요. 70% 에탄올과 열을 이용해서 화염 살균. 화염 살균을 하니까 알코올 램프도 사용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커버 글라스. 커버 글라스는 슬라이드 글라스 표피를 놓고 위에다가 덮는 게 프레파라트를 제작할 때 위에 덮는 아주 얇은 유리 조각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현미경영과 관련된 즉 프레파라트를 만드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과정에서 지금 사용된 건 여기서 보는 pH미터, 그리고 단계 3에서 알코올 램프를 사용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문항 더 풀어볼까요? 자, 같은 문항이죠? 조금 아까 작년도 수능 문항하고 같은 문항. 자,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도 지금 급성 독성인 걸알수 있겠고, 이것도 인화성인 걸알수 있겠어요. 어때요? 그냥 답 금방 나오죠. 그렇죠? 금속 부식성은 뭔가 이제 액체가 떨어지면서 뭔가 부식하는 거. 수생황금 유해성은 물고기 그림도 있고, 물 그림도 있고, 나무 그림도 있고, 기억하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으로 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제시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학생이는 표준 영역을 만드는 수업 중 실습에 필요한 시약을 찾다가 보관장에 그림과 같은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관장이 잠겨 있어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보관장에는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으니 취급에 유의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험실 보관장에 들어있는 물질의 위해성으로 옳은 것은 급성 독성,
그리고

인화성.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런 문항이 1번으로 될 확률이 많을 거예요. 1번 문항 굉장히 쉽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제 공구에 관련된 문제예요. 공구. 공구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목공구가 잘 나왔는데 여기는 목공구는 아닌 것 같네요. 작년 6월 모의고사 8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서 농업인 A씨가 시설 수리를 위해 사용한 공구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기에서 어떤 공구를 사용했는지 사용한 공구를 여기서 고르란 얘기입니다. 자, 농업인 A씨는 온실의 시설을 점검하던 중 LED 보강 등이 흔들거리고 전선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시설 수리를 위해 전원을 내리고 끊어진 전선의 끝을 P복을 벗겨 LED 보강 등에 연결한 후에 절연 테이프로 감았어요. 그 다음에 LED 보강 등을 고정하는 철 구조의 브래킷 볼트 부분에 너트를 조여 전등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서 어떤 걸 사용했느냐 찾느냐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역으로 가봅시다. 자, 톱. 쇠톱 아니에요. 톱이에요. 톱은 나무. 그렇죠. 목재를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목재 절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죠. 자, 두 번째 렌치. 렌치는 볼트나 너트를 조이는 그런 금공구? 그런 공구예요. 자, 그럼 볼트와 너트를 조이는 게 있느냐? 나와 있네요. 다음, 그라인더. 그라인더는 금속을 갈아내는 거예요. 금속을 갈아내는 거. 근데 여기서 금속을 갈아내는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플라이어. 플라이어는 굉장히 종류가 많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벤치라는 것도 플라이어고, 라디오 펜치라고 하는 뾰족한 것도 플라이어고, 니퍼라고 하는 것도 플라이어고, 다 플라이어 종류죠. 플라이어는 정말 할수 있는 일이 많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전선의 P복을 벗길 수 있는 거, 플라이어 가능하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풀었던 수능 특강 문제나 수능 완성 문제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적용관리 보죠. 적용관리. 일단 이 적용 수목의 종류 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식물의 형태에 따라 키가 큰 교목, 키가 작은 관목, 그리고 무언가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인 만경목,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고, 잎의 모양에 따라 뾰족한 침엽수, 넓은 화렵수, 낙엽이 지는 낙엽수,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수, 이렇게. 그리고 이용 목적에 따라 경관 장식용이냐, 녹음용이냐, 가로수용이냐, 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 수종을 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건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일반적인 것들. 철쭉 볼까요? 키가 작죠. 잎은 겨울에 떨어진다. 잎이 계속 붙어 있다. 떨어진다. 낙엽수. 이렇게 나무 하나 가지고도 식물의 형태, 잎의 모양, 낙엽 유무로 구별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온 나무들이 소나무 봐요. 소나무. 소나무 키가 크지요. 주줄기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교목. 교목. 잎의 모양 따라 잎의 모양이 뾰족해요. 그래서 침엽수, 낙엽, 겨울에 파란 잎이 다 떨어지나요? 아니, 좀 달려있죠. 그래서 상록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이표.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 다 외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그 이제 1강하고 1강 내용하고 많이 같이 가는 평면, 식재, 평면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 이걸 수목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키, H, 수고라고 합니다. 수고. 키는 H, 수고고, 뭐가 중요하냐? 단위가 미터라는 거. 단위가 미터라는 거. 다음, 수관의 폭. 수관폭. W로 표기합니다. W로. 이것도 단위는 미터라는 거. 그리고 지하고. 수관의 맨 아래서부터 지면까지의 거리. 지하고, BH로 표기를 합니다. 역시 미터. 그리고 나무의 지름, 나무의 지름. 지표면에서 가장 가까운 나무의 지름, 루트에서 R로 표기를 합니다. R. 그리고 흉고지름, 브레스트에서 가슴, B로 사용을 합니다.

지름은 둘다 뭐다? 단위가 센치다. 실제로 그 평면도에서 나무가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단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H는 미터, W 미터, BH 미터, B 센치미터, R 센치미터 알고 들어가야겠죠. 다 알고 있죠, 지금? 자, 다음 뿌리 돌림 이 문제도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문제도 뿌리 돌림에 관련된 문항도 나오고 있네요. 뿌리를 잘라놓으면 저 잘라진 데서 다시 잔뿌리가 많이 자라죠. 그러니까 뿌리 돌림을 하는 이유는 옮겨 심기 전에 잔뿌리 발생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시켜서 실제로 얘를 옮겨 심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방법은 2, 3년에 걸쳐서 뿌리 둘레의 절반 또는 3분의 1을 뿌리를 잘라내요. 목적은 잔뿌리 발생을 위해서 하지요. 자, 다음. 초하류 종류. 식재 평면도에서 가구역이나 나구역을 정해놓고 여기에다가 초하류를 심을 것이다. 근데 어떤 초하류를 심을 것이냐? 한 해살이 초하류를 심을 것이냐? 여러 해살이 초하류를 심을 것이냐? 알뿌리 초하류를 심을 것이냐? 알뿌리 초하류를 심더라도 이걸 봄에 꽃이 피는 걸 심을 것이냐, 가을에 꽃이 피는 걸 심을 것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네. 그래서 한 해살이 초하류 외워두시고, 여러 해살이 초하류 외워두시고, 알뿌리 초하류도 외워두십시오. 자, 다음은 잔디. 잔디 문제도 잘 나오죠. 잔디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한국형 잔디와 서양형 잔디. 한국형 잔디는 일반적으로 난지형이 많아요. 그리고 서양형 잔디는 일반적으로 한지형이 많습니다. 한국형 잔디가 100% 난지냐? 그렇지 않아요. 서양형 잔디가 100% 한지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 그리고 수능 특강에, 연계교재에 나온 게 그만큼만 나왔어요. 근데 하나, 버뮤다 그레스만 서양 잔디 한지형인데, 아니, 서양 잔디류인데, 난지형으로 교과서에 그한 품종 나왔습니다. 자. 잔디의 종류를 물어보고 잔디의 품종도 잘 물어봐요. 잔디의 품종. 그런데 한국형 잔디는 우리 교과서 보면 다 뒤에가 뭘로 끝난다? 잔디로 끝난다. 서양형 잔디는 잔디로 끝난 게 없죠. 그레스라는 말이 물론 잔디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름으로써 한국형 잔디와 서양형 잔디를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상으로 보면 일단 한국형 잔디는 강해요. 밟힘에도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하고 공해에도 강하고 그런데 단점은 파란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 누렇게 돼 있어. 그에 비해서 한지형 잔디는 잎이 푸르른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키우기 쉬운 건 한국형 잔디, 사계절 푸르른 건 서양형 잔디. 이 정도만 알면 네. 잔디 문항에 대해서는 안 놓칩니다. 자, 다음 잔디 관리 시비하는 거 연중 균일하게 적당량 시비를 하고 잔디깎습니다. 잔디를 깎으면 잎의 발생 부위가 낮아져서 균일하고 밀도가 높아지죠. 잔디깎이라는 목적은 잔디의 세력이 좋아지고 잡초나 병해충의 침입을 억제시킵니다. 다음 땜밥 넣기. 이건 잔디 속에 있는 줄기가 이제 노출되었을 때이 노출을 좀 막아주거나 그 지하경, 그러니까 그 뿌리가 건조해지거나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땜밥 넣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 같이 풀어보죠. 자, 다음 사례에서 실습과정 가에서 라에 들어갈 식재 작업이네요.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고른 것은 식재 작업 이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자, 실습과정 보니까 뿌리에 흙을 묻혀서 근원 직경이 4배 크기로 분을 떴어요. 뿌리를 파냈어요. 이식할 곳에 겉흙을 따로 구분해 놓고 식재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가나 다라 이네 개를 네 개의 과정을 끝난 다음에 수목이 고정되도록 발로 밟으면서 흙을 완전히 채워 넣었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 흙을 모아서 물질을 만들고 충분히 관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나무를 넣고 뭐 죽수기 이 방법이 나와야겠죠. 자, 가나다라 들어갈 게 이제 보기 기역리엔 디귿 리을에 있습니다. 기역보기 쓴다. 식재 구덩이에 흙을 넣고 물을 충분히 주는 거 죽수기라는 게세 리엔이고 디귿은 흙에 구덩이의 3분의 2까지 구덩이를 채우는 게 디귿이고 리을이 수목의 깊이

피어 방향에 맞게 뿌리분을 안 치는 게 리그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와야 될게 뭐예요? 일단 겉흙을 따로 구분하고 식재 구덩이를 판 다음에 겉흙을 겉에 있는 흙을 어디다가 먼저 넣어야겠죠. 이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흙을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뿌리가 방향에 맞도록 그 겉흙 위에다가 올려놔야겠죠. 자, 그 다음에 흙에 구덩이 3분의 1이니까 이제 흙을 채워요. 흙을 채워. 그리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고 죽수기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리을, 디귿, 니은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식재 옮겨 심는 거죠. 겉흙을 먼저 넣고 뿌리분 안 치고 그 다음에 흙 3분의 2 정도 넣은 다음에 물을 충분히 줘서 죽수기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수목이 고정되도록 바로 발로 밟고 흙을 완전히 채워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흙을 모아서 물집 만들고 위에다가 물을 주는 걸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작년 대수능 19번 문항이네요. 자, 다음 발표 장면에서 식재 설계도에 식재 설계도 일부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해석하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잘 나왔어요.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식재 설계도를 보니까 일단 요걸 보면 N이 위쪽에 있으니까 방향을 알 수가 있죠. 북이고 남쪽이에요. 그럼 동쪽이겠고 서쪽일 거예요. 그렇죠? 철쭉이 100그루를 심네요. 철쭉이 100그루 양쪽에. 그리고 여기에 소나무 3그루 비식 설계되어 있고 소나무 아래에 옥잠화가 2, 3분을 해서 200주가 지금 심을 수 있도록 비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철나무가 180그루죠. 여기 요렇게 배식 설계되어 있고, 느티나무 4그루가 이렇게 배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해석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봅시다. 기역, 상록 관목.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 관목은, 일단 관목은 철쭉도 관목, 사철나무도 관목. 그렇죠? 근데 상록 관목은 사철나무가 상록 관목이네요. 식재 수량은 100주가 아니고 180주입니다. 틀렸네요. 수거가 가장 높은 수종은 상록교목이다. 상록교목은 소나무가 상록교목, 느티나무는 낙엽교목이네요. 그런데 수거가 가장 높은 건 소나무가 4.5m, 느티나무가 4m네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록교목이 가장 키가 크게 크다. 니은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뭐가 있어요? 옥자마 있네. 소나무 아래에는 여러 해 살이 화초가 식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옥자마. 그렇죠. 다음, 퍼걸러. 자, 이게 퍼걸러죠, 지금. 퍼걸러의 북쪽, 그리고 서쪽에 느티나무인데 전혀 다르죠. 지금 남쪽과 동쪽에 배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것만 잘 해석할 수 있어도 금방 풀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다음, 이제 작년 9월. 뭐, 이거 3번 문제네요. 다음은 공공경기장의 잔디 관리네요. 잔디에 관련 거네요. 안녕하세요. 공공경기장은 장디의 상태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하니까, 우리 경기장은 종자를 직접 파종했네. 종자를 직접 파종했어. 우리나라 잔디는 때로 그냥 잔디를 좀 옮겨 심는 걸로 잘 파종을 하고, 한지형, 그러니까 서양형 잔디는 종자를 직접 파종을 주로 합니다. 자, 잔디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잔디 조성에는 어떤 품종을 이용하나요? 하니까, 여기 바로 나오네요. 켄터키 블루 그래스. 라는 품종을 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켄터키 블루그래스. 아, 그렇군요. 그럼 경기장의 줄무늬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그러니까 잔디는 깎는 방향을 다르게 하면 색깔이 다르게 보여 줄무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잔디를 깎는 작업에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잔디 깎기뿐만 아니라 목초 베기에도 쓰이는 농작업 기계인 가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위 인터뷰에서 경기장이 조성된 잔디, 켄터키 블루 그래스, 한지형 잔디죠. 서양형 잔디에 대한 설명 봅시다. 한국 잔디다. 서양형 잔디죠. 생육 정원에 따라 한지형 잔디 맞습니다. 한국형이 주로 난지형 잔디, 그리고 서양형이 주로 한지형 잔디에 속합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생육을 멈추는 하고 현상, 한지형 잔디가 너무 생육 환경이 올라가 버리면 생육을 멈춰버리는 하고 현상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도 풀어볼까요? 자, 다음 사례에서 학생 A가 계획한 식재 설계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학생 A는 공공공원에서 실시하는 팝업 정원, 가로 세로가 1.8m씩이네요.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계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가구역, 가. 이 구역에는 벤치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낙엽 교목을 식재하기로 하였답니다. 자, 여기 보면 1.8m, 1.8m예요. 그리고 여기 낙엽 교목을 심을 거고, 여기에는 철쭉을 12그루를 심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철나무를 6그루, 여기는 옥자마를 심을 예정인가 봅니다. 자, 기억 보죠. 철쭉과 사철나무의 수거가 같느냐? 사철나무는 H가 0.5, 0.5m, 철쭉은 0.3m, 수거는 같지 않다. 그죠? 자, 상록관목은 사철나무가 상록관목이죠. 철쭉은 관목이긴 하나 낙엽관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지요. 여기는 낙엽 교목이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상록관목의 식재 수량은 몇 주다? 6주.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옥자마의 식재 면적. 자, 옥자마는 지금 이 부분이네요. 식재 면적.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900ml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600ml네요. 6954. 그래서 0.54제곱미터. 옳은 내용 되겠습니다. 자, 가구역.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였어요, 지금? 낙엽 교목이죠? 낙엽 교목. 근데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낙엽이 아니라 상록입니다. 상록.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봤던 내용, 그리고 풀어봤던 그 문항 형태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면적을 구하라는 건 이제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잘 나오고 있어요. 면적 구하는 거. 근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면적 구하는 거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요즘 잘 나오고 있는 면적입니다. 자, 다음 문항 하나 더 물어볼까요? 더 풀어볼까요? 자, 다음 진단서에 나타난 수목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조경 수목 관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목 진단서 보겠습니다. 생육 환경 가로수의 특성상 직사광선을 받기 쉽고 아스팔트 포장으로 여름철 지표면 온도가 매우 높답니다. 수목 상태 보니까 강한 일사, 햇빛이 강해. 고온으로 인해서 줄기가 벗채되고 있어요. 수피가 벗겨지고 심한 경우 형성층 조직이 고사하고 있고 햇빛이 강한 남서쪽 줄기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피, 나무의 표피가 표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피 감기를 하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장입니다. 그렇죠? 자, 18번. 지금 강한 일사 때문에 줄기가 벗채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해? 수피를 새끼줄이나 이런 걸로 감아놔요. 거적이나 이런 걸로. 그러면 해결이 되겠네요. 18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친환경 농업 기술. 이건 진짜 몇년 동안 나오는 문항 틀이 비슷해요. 답지 또한 비슷합니다. 친환경 농업. 이란 합성 농약, 화학 비료 또는 그리고 항균제,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면 사용을 하더라고 정말 조금만.

조금만 사용해서 생산해내는 게 친환경 농업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해내는 기술. 자, 이게 주로 나오죠, 이게. 친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 물리적 토양을 가열 또는 포살, 기계 채취하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는 물리적 방법. 자연상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적 자재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을 가지고 방제하는 방법. 재배적인 방법으로 방제하는 방법. 이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능 완성해서 10회 풀 동안에 10번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물의 종류. 유기 농축산물, 무농약 농축산물. 유기 농축산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유기합성 농약, 유기 농, 그, 화학 비료 등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게 유기 농산물. 무농약은 뭐예요? 농약은 쓰지 않아. 비료는 써. 얼만큼?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 쓰죠. 무항생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항생제를. 유기축산물, 조금 아까 유기농산물을 사료로 해서 생산해낸 축산물, 유기축산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관련된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몇개 풀어볼 건데 다 똑같을 거예요. 봐요. 자,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방제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로 적정한 것은 작년 수능 문제예요. 자, 할머니 배추님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아이고, 벌레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먹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거라. 이것을 사용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배추를 유기농으로 키우는데 이걸 사용해도 되나요? 하니까 이것은 은행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친환경 농제제예요. 그러니까 은행잎에서 추출한 성분. 뭐가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화학적이 되겠죠. 자연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 그러니까 화학적 방제. 자, 돌려짓기. 재배적이죠. 말지응해. 살아있는 말지응해를 사용했습니다. 생물적이죠. 난황류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화학적 방법이죠. 황색 끈끈이 트랩. 뭐예요? 물리적 방제죠. 태양열을 이용한 토양 소독. 물리적 방제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문항. 다음 기사에서 나타난 친환경 방제법과 같은 범주. 조건과 문제 볼까요? 다음 대화에서 알수 있는 친환경 방제법과 같은 범주. 작년 수능, 작년 9월 모의고사. 똑같아요. 여기 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보존했나 봅시다. 모기와 같은 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산책로와 수변공원 등의 친환경 끈끈이 현수막. 친환경 끈끈이 현수막. 실제로 끈끈이로 잡았어. 뭐야, 그럼? 물리적이죠, 물리적. 물리적 찾아봅시다. 접목묘. 재배적이죠. 돌려짓기. 재배적이죠. LED 트랩. 덫을 이용했으니까 이게 물리적이 되겠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렇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건 그나마. 이 문항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 뭘 물어보고 있느냐? 위창업계에서 생산계획에서 목적에 맞게 수정되어야 될 관리 방법. 목적이 뭐예요? 친환경 인증 유기농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산물이니까 뭘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럼 토양 관리 봅시다. 경운기를 위해서 정지, 땅을 갈았어요. 이건 관련 없죠. 육묘 관리, 저항성 대목 사용하는 건 재배적 방법이라 괜찮습니다. 자, 병해충 관리.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 화학 농약 사용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됐네. 그렇죠. 그래서 병해충 관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뭘로? 유기합성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 자재 농약으로 사용을 바꿔야 됩니다. 어때요? 이 11강과 친환경 관련된 문항들은 나오는 게 작년 수능이나 작년 구모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형태 똑같고 내용만 조금 바뀌었을 건데 그 내용도 크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이건 유기 농산물이 무언지만 알면 금방 찰수 있는 문항. 그렇죠?

자, 다음은 농기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농기계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엔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 또 하나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엔진. 가솔린을 사용하는 엔진은 불꽃 점화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축돼서 불꽃 튀겨 좀 폭발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좀 폭발이 안정적이죠. 압축 착화는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압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폭발하니까 폭발력이 굉장히 세. 힘이 세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압축 착화 기관은 큰 엔진에 많이 씁니다. 큰 엔진. 포크레인, 트랙터, 콤바인, 이런 거. 가솔린 기관은 작은 엔진. 대신 좀 조용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엔진들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두 개에서 좀큰 차이점으로 그동안 나왔던 게 겨울에 보관할 때 가솔린 엔진은 연료통에 연료를 꽉 채워요. 그런데, 아니요,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다 뺍니다. 연료를 다 빼. 근데 압축 착화 기관은 기름을 가득 넣어놔요. 왜냐하면 기름통에 그 추운 날 수증기에 있는 수분이 응결돼서 물방울이 발생될 수가 있어. 그걸 막기 위해서 압축 착화 기관, 디젤 기관은 연료를 가득 채워서 보관을 하고, 가솔린 기관은 연료를 다 빼서 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의 농기기를 위해서 관리기,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는 다 똑같아요, 하는 일이. 그런데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가 좀 다르죠. 관리기 구조가 간단하고 비교적 가벼운 농기계입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분열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아니라 가수한 좁은 곳에서도 사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관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작업기들이에요. 중경제초기, 중경,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작물 포기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중경제초기, 구글기, 나무를 심거나 탭을 주기에서 좁고 길게 땅을 팔수 있는 작업기, 비닐피벗기, 전작물, 그러니까 밭작물이나 둥근 두둑, 각두둑에 비닐을 덮을 수 있는 작업기죠. 복토기, 흙을 양쪽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작업기, 휴립기, 두둑, 이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관리기는 힘을 주고 그 힘을 이용해서 일을 할수 있는 작업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리기랑 비슷해요. 그런데 경운기야. 힘이 더 좋아. 관리기는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경운기는 일반적으로 디젤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 일은 관리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트랙터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있어요. 트랙터는 브레이크가 편 브레이크예요. 왜냐? 작업을 할때 한쪽 바퀴를 멈춰놓고 회전을 해야지 회전 반경이 짧아져요. 그래서 작업을 빈틈없이 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편 브레이크를 써요. 그런데 고속 주행에서 편 브레이크를 그대로 놓고 오른쪽만 밟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브레이크가 잡히기 때문에 차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은, 트랙터는 편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데 작업할 때는 편 브레이크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고속 주행 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어떻게 반드시 연결한 후에 운행을 해야 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또 나온 게 차동장치, 차동장치. 경운기하고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트랙터가 이제 앞에 조향바퀴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향을 하게 되면 양쪽 바퀴의 회전수가 달라요. 달라야죠. 그렇게 트랙터가 회전을 할수 있도록 원의 중심으로 봤을 때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차동장치. 근데 가끔씩 이렇게 물에, 그러니까 그 진흙에 이렇게 빠졌을 때 바퀴가 헛돌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얘를 잠궈주면 양쪽 바퀴가 같이 돌면서 구동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가 있죠. 차동장치. 이것도 한참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트랙터가 논에서 빠져서 바퀴가 헛돌고 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할 것이냐? 라는 상황으로 문항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자, 다음 콤바인이에요. 콤바인. 콤바인은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딱 하나만, 곡류를 수확하는 전용 기계입니다.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는
작업기를 어떤 걸 끼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콤바인은 수확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자, 콤바인은 포장을 이동하면서 곡물을 베어 탈곡하는 수확기계이고 자탈형과 보통형으로 나눕니다. 자탈형은 벼의 이삭 부분만 탈곡실로 공급되고 보통형은 줄기까지 통째로 탈곡실로 공급됩니다.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거 계기판, 경고등. 계기판, 경고등. 자, 핍, 파킹, 주차 브레이크. 그러니까 여기에 점등이 되어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건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는 거. 이건 지금 바깥에서 뭔가 들어오네요. 그렇죠? 공기 여과기. 공기 여과기가 막혔을 때 점등되는 겁니다. 이건 엔진 오일 교통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점등되는 경고등이고요. 이건 열선이에요. 열선. 가솔린 기관이 아닌 디젤 기관에서 겨울에 엔진의 예열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되면, 요것만 나타나면 기름이 없다는 얘기고, 밑에 이렇게 DEF가 뜨면 요소수, 배출가스에 좋지 않은 성분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요소수를 투입을 하는데 그 요소수가 없을 때 점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모처럼 생겼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뭔가 전기장치 이상이 있었을 때 점등되는 네, 그런 경고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작년 20번 문항입니다. 농업기계 문제가 한 3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통 한 두 문제씩 나왔던 것 같은데, 요 최근에는 계속 한 문제씩만, 그리고 그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많이 낮아졌어. 자, 20번 문항 보죠. 다음은 이항기 조작 중에 발생한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조치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내기를 준비하려고 이항기 시동을 걸어봤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툭툭 소리만 나고 있어요. 툭툭 소리만. 연료가 없어요? 하니까, 아니, 연료는 있어요. 그렇다면, 시동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 시동 모터가. 가를 한 후에 다시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시동 모터를 다시 걸 수 있는 조건을 준 거죠. 네, 그렇게 하니 시동이 잘 걸립니다. 다행이네요. 안전한 농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시동 모터를 돌 때 뭘로 돌려요? 배터리의 힘으로 돌죠. 배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연료는 있는데 시동 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없어서 시동을 잘 걸 수 없다는 내용이죠. 냉각수를 보충한다고 해서 시동모터가 돌아가냐? 아니죠. 엔진오일과 시동모터 관련 없습니다. 공기여과기 시동모터도 관련 없고요. 연료계통에 공기 제거하는 것도 시동모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항 볼까요? 이거 조금 아까 우리 10강에서 잔디하면서, 그렇죠? 켄터키 블루그래스라는 품종, 한지형 잔디하면서 같이 풀어봤던 문항이네요. 자, 인터뷰에서 가에 들어갈 농작업 기계. 가는 어떤 농작업 기계냐? 잔디깎기 뿐만 아니라 목초 베기에도 쓰이는 농작업. 잔디를 깎고 목초를 베는 데 사용하는 농작업기. 자, 모어. 맞습니다. 해로는 땅을, 뭐라 그래요? 땅을 좀 갈라놓을 때? 로터리처럼 뒤집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정지할 때 쓰는 농기가 되겠습니다. 바인더는 목초 수확할 때 사용하는 거죠. 콤바인은 곡류 수확할 때 사용하는 농업기계죠. 스피드 스프레이어 일명 SS기라고 그러죠. 뭐 할 때? 분무할 때 농약을 분무하거나 물을 분무할 때 쓰는 스프레이식으로 분무할 때 쓰는 농작업기입니다. 그러니까 잔디를 깎거나 목초 벨 때 사용하는 농기계는 모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농업기계에 관한 낱말 퍼즐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그죠? 자, 운반형 농작업기계로 A가로네요. A가로. 운반용 농작업기계로 1점핀으로 동력기계 연결을 사용해요. 농작업기계인데 1점핀으로 동력기계 연결을 사용합니다. 물건을 실을 수도 있는 뭐예요? 트레일러네, 트레일러. 그렇죠? B 볼까요? B가로.
나를 회전시켜서 땅을 경운

스피드 스프레이어로만 작업을 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5강, 수능 특강으로 보면 5강의 문항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5강의 문항들은 대부분 그 문항의 난도가 실제 좀 낮습니다. 낮아요. 틀리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어느 정도 풀수 있는 근원 문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 특강도 보고 수능 완성도 보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형태의 문항을 뭐 적게는 한 5, 6문제, 많게는 10문제 이상도 좀 풀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오늘 공부했던 건 네, 수능에서 놓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도 다른 네,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을 제외한 다른 내용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범블리 정성범쌤입니다. 자, 오늘은 약점 공략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운동량과 충격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약점 공략 내용들 살펴볼 거고요. 기출문제하고 연계교재 문항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약점 공략 첫 번째로는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가 두 물체가 충돌을 할 때 그 충돌 직전과 직후의 상황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분명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정리를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이 P는 MV 이렇게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예요? 두 물체가 충돌을 하게 될 때 그 충돌하는 순간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똑같고, 그치, 방향만 반대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충돌 이후에는 충돌 전과는 다르게 속도가, 이제 속력이 달라지게 되죠. 물론 방향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때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충돌 전에 각 물체의 운동량의 합, 그러니까 MAVA 더하기 MBVB라고 하는 것이 충돌 직후의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 그러니까 MAVA' 더하기 MBVB'과 같다라는 거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문제의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풀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식 자체를 뭐 외운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 상황을 보고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운동량과 힘인데,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거죠.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하는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율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이유를 여러분들 다 학습해서 알고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곱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충격량이었죠. 그쵸?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근데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해서 이 괄호친 요 두 개의 식 있죠? 좌변, 우변을 이용해서 델타 T분의 델타 P의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PT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오죠?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R자임을 의미합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우리 뒤에서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약점 공략 내용, 기초 내용입니다. 요 기초 내용을 꼭 잊지 마시고, 특히나 이 운동량 보존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실수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또 짚고 넘어가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운동량은 여러분들

터예요. 크기하고, 그렇지, 방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가 여러분들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이기 때문에 무엇을 고려해줘야 된다? 방향을 늘 신경 써주셔야 한다. 충돌 상황에서는요, 무조건 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무조건 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거 없어요. 충돌을 하게 되면 어느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바뀐다? 아, 그러면 무엇이 바뀐다? 그치. 부호가 바뀐다. 우리는 부호를 신경 써줘야 되겠다라는 점을 꼭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특히나 운동량 보존 법칙식을 세울 때. 자, 만약에 A가 오른쪽으로 운동하지 않고, 요렇게 왼쪽으로 VA 프라임으로 운동해요 라고 한다면,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돼요? 플러스가 아니라, 그치,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VA 프라임. 요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그지? 아, 방향에 따라서 부호 결정되고, 그 방향을 늘 신경 써서 부호까지 식 세울 때 반영해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요거를 짚고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입니다. 자, 충격량은요, 앞서 설명했듯이 충격량은 힘과 그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충격량은 무엇과 같아요? 운동량의, 그렇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라는 것을 합답형 문항의 보기 중 하나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생각하면 돼? 그렇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본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 요 점을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위에서 한번 정리하긴 했지만, 요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I는 F 델타 T이고, 그게 이제 델타 P인데, 이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M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까지 식 정리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에서는요, 이제 힘 시간 그래프, 그리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있는데, 이힘 시간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면적이라는 거예요. 면적.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힘과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힘과 시간의 곱인, 그렇지, 충격량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물체가 늘 일정한 힘을 받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말은 시간에 따라서 받는 힘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되냐,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냐, 적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요. 뭐만 알면 되냐면, 이런 형태에서는, 그렇지, 면적이 의미하는 물리량, 그게 바로, 그렇지, 충격량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 사각형은 면적 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면적 구하는 걸 물어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면적 구하는 거안 물어봐요. 알겠죠?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중요한데, 시간 변화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렇지, 알짜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충격량 I는 F 델타 T이고, 그게 델타 P임을 이용해서 요 물결 표시치는 식을 이용한다면 델타 T분의 델타 P가 알짜임 F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지면요.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1번 축 확인해야 돼. X축하고 Y축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아니면 면적을 구해볼까? 요 기울기나 면적이 유의미한 물리량을 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해서 알짜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말고도 새로운 어떤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기울기나 면적을 한번 구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세 번째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세 번째 그래프는 바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예요. 그냥 단일 물체를 시간에 따라서 거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요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t는 a와 b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림에서도 표현되어 있죠? A와 B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어요. 자, 그럼 뭐냐면, A, B 사이의 거리가 초기에는 ED0였는데, 시간이 ET0만큼 변하면서 거리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만나고 나서 A, B 사이의 거리가 다시 멀어집니다. 그럼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T0분의 D0.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T0분의 D0.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때 편의상 T0분의 D0를 계속 쓰면은 이제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마이너스 V. 얘는 V. 이런 식으로 V로 간단한 기호로 두고서 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 V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죠? 마이너스 V의 의미는 뭐예요? A하고 B 사이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V이다. 그러니까 B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A의 속도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V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요건 뭐예요? B에서 A 속도를 빼면 V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면 A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고, 플러스 V라고 하는 것은 A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면 가까워지는 방향이고요. 기울기가 양수면 멀어지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프는 뭐 다양하게 제시가 될 거지만은 그중에서도 좀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제시하는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체의 속도 변화량하고 질량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약점 공략 3-4번 내용입니다. 자, 두 물체가 이제 충돌을 할때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그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F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충격량이고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을 생각을 할때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과 충돌한 후가 있는 상황에서 자, A 물체하고 B 물체가 있고 이두 물체가 충돌하기 전 상황이 있고요. 충돌한 이후 상황이 있을 때두 물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뭐가 성립이 되냐면 두 물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두 물체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에 반비례한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의 질량이 m이고, B의 질량이 2m이라고 한다면, AB 질량비가 1:2가 되는 거잖아요. 1:2. 그죠? 그럼 AB 질량비가 1: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몇대 몇이 된다라는 거냐면, 그렇지, 2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단순한 예시 하나 이제 찾아보면, 만약에 A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V였어요. 그지? 충돌 이후에 플러스 3V가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증가됐어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그렇지, 2V가 되는 거예요. 근데 AB 질량비가 1대2니까, 속도 변화량의 비, 요 속도 변화량의 비거든요. 이 변화량의 비 자체는 몇대 몇이어야 된다고? 그치, 2대1. 반비례니까. 그래서 비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속도의 변화량, 초기 속도에서 속도의 변화량은 V만큼이다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B의 속력이 마이너스 3V입니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V면 좀 말이 안 되겠네요. 그냥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2V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V만큼 변했을 때

P는 V만큼 변할 거고, 요때 V는? 그치. 둘이 충돌을 하게 되었을 때, 플러스 V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조금 더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V로 바꾸고, 여기를 이제 EV로 바꾸면, 충돌 상황이 성립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상황은 A가 더 느리니까 충돌이 안 됐네요. 그렇죠? A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B가 B를 쫓아가는 A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EV에 맞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플러스 EV에서 V만큼 속도 변화량 생겼고 다시 정리해 보면 2대 1이어야 되니까 속도 변화량의 B는 2분의 V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의 3V가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단순한 하나의 예시였고요. 우리가 실제로 뒤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에 대한 예시는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들어갈 건데, 자, 우리 6월 달에 본, 올해 6월 달이죠? 모평 14번 문항이고요. 어떤 문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림은 뭐 단순해 보이지만, 내용은 단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자, 14번. 그림 가는 시간 t 이퀄 제로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씨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각각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A의 속도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t0일 때, x는 4d에서 b와 c는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t0일 때에요. 4d 지점에서 c하고 b가 충돌을 한대요. 그러면 c가 b까지, 정지해 있는 b까지 이동하는데, ed만큼 이동을 했고요. 그 ed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라는 거야? 그치. T0라는 거야, T0. 그 T0라는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나요? 6D에서 4D만큼 이동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T0분의 마이너스 2D라고 하면 이게 바로 누구의 속력이 될까? 누구의 속도가 될까? 그치. C의 속도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또 보시면요. 자, 등속도 운동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한 덩어리가 된 BC가 3D에서 A와 충돌을 한대요. 자, 요 3D 지점 잘 보세요. 요 3D 지점에서 이미 여기서는 이제 B하고 C가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자,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B 더하기 C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이 BC가 여러분들, 요렇게 또 이동을 하는 거지. 얼마의 시간 동안에? ET0라는 시간 동안에. 왜 ET0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A의 속도는 V로 3T0만큼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A하고 B하고 C가 요 3D에서 만났다란 이야기고, A 같은 경우에는 3T0라는 시간 동안에 얼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지. 3D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바로 그게 A의 속도가 되는 거고, A의 속도는 V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요 V. 아, 그러니까, T0분의 D가 바로 V가 되는 것이고, 얘를 적용한다면, C의 속도는 마이너스, 그렇지, EV가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B와 C가 함께 운동할 때, ET0만큼의 시간 동안에 D만큼 움직인 거니까, B와 C의 함께 움직이는 속도는 마이너스 ET0분의 D가 되는 것이므로, V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V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VA, B, C를 모두 다 V의 형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VA는 그렇지, 그냥 V로 문제에 제시된 조건으로 V라고 알수 있는 것이고요. B, C가 함께 운동할 때의 속력, 속도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V, 그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V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BC 충돌 상황에서의 운동량 보존을 생각해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이 둘의 질량을 문제 조건에서 A

0: MAMB라고 했어요.
1: 자, 헷갈리니까 한번 써놓고 시작해볼까요? MA, 그리고 MB. C의 질량은 우리가 임의로 라지 M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는 처음에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량 0. C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라지 M이고, 마이너스 EVG 속도가 이렇게. 자, 요거는 BC 한 덩어리가 되니까 MB 더하기 라지 M. 그다음에 속도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V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3D에서 ABC가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ABC 하나의 덩어리가 될 때의 운동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MA이고, 오른쪽으로 V로 운동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BC 같은 경우에는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운동량이 요거예요. 운동량의 합. 그런데 이거를 얘로 써도 되죠? 같으니까. 자, 더하기 라지 M의 마이너스 EV. 자, 요거는 ABC 한 덩어리가 되니까 질량 MA 더하기 MB 더하기 라지 M에다가 속도가 얼마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프 잘 보세요. ABC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만난 다음에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V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조건을 활용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분의 V. 그죠? 자, 그러면 양변에 V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V를 이렇게 날려볼게요. 그다음에 3을 곱해봅시다. 그러면 3MA 마이너스 6 라지 M은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MB 마이너스 라지 M.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5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4ma 더하기 mb가 됩니다. 관계식 하나 찾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BC에서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양변에 마이너스 v,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자, 1을 한번 곱해볼까? 1을 곱하게 되면 좌변은 4 라지 m, equal mb 더하기 라지 m,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사실, 라지 m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mb가 되는구나.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ma를 찾아내야 되고, mb는 이미 찾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서 라지 m을 없애버린다면 ma를 결정지을 수가 있을 것이고, ma가 아니라 ma와 mb의 b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 자, 여기다가 대입해 볼게요. 자, 3분의 5 mp 빼기 mb는 4ma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정리하면 얼마예요, 얘는? 3분의 2 mb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2가 될 거고,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ma분의 MB이기 때문에 3을 옮겨서 곱해버리면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일단은 처음에 각 좌표가 위치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물체가 충돌을 할때그 속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V가 T0분의 D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다음에 ABC의 모든 그 속력들을 또는 이제 BC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그 속도를 다 V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됐었어요. 그죠? 물론 T0분의 D로 이제 해도 되긴 하지만 나중에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식을 세울 때 편의상 V여야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V로 표현한 다음에 그 속도를 활용해서 BC와 ABC의 충돌 상황에서의 운동량 보존 법칙 두 개. 식두 개를 활용한다면 관계식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관계식 두 개를 활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와 B의 질량비를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운동량 보존과 관련된 문제.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이 문제 상황에서는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볼 건데요. 10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문제에서도 챙겨가야 될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왜 가져왔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방향

운동량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방향을 신경 쓰자.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한번 둬볼게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같고 질량이 각각 4m, 2m, 3m인 물체 ABC가 X축을 따라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A와 B가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먼저 충돌을 하고요. 첫 번째로 충돌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B하고 C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자, B가 A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만 나와 있네요. 크기가 5분의 3P, 5분의 1P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특징을 잘 보니까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ABC에 무엇이 다 똑같아요? 그렇지. 운동량. 운동량. 운동량. 운동량이 다 똑같아.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P는 MV라고 하는 이 운동량식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물리량이 세 개의 물체 또는 뭐두 개의 물체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식에서 운동량이 같으니까 해석상 그냥 1로 두시고 m하고 v가 즉 질량하고 속도가 반비례하는 관계임을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질량이 제시되어 있어. 몇대몇대 몇? 그렇지. 4대2대 3. 이라는 질량 B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속도의 B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기의 B는 자, 4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이니까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버리면 3대6대 4라고 하는 속도비를 가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A하고 B가 충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속도는요. 아, 속도의 크기, 속력만 일단 볼게요. 방향 생각하지 말고. 속력은 누가 더 빠릅니까? B가 더 빨라요. 그죠? B가 6이고, A가 3이야. 비율 보면. 자, 그러면 A하고 B가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B가 오른쪽으로 운동할 경우 A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니까 절대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B는, 그렇지, 이렇게 왼쪽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체크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B가 왼쪽으로 운동할 때 A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건 왼쪽으로 운동을 하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B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A가 왼쪽으로 운동을 해도 무조건 충돌을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는 B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B와 C가 충돌을 하게 될때 C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C는 당연히 여기에서 B와 나중에 충돌하려면 계속 왼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운동량이 같을 때 질량비를 이용해서 속도의 비를 찾고 그 속도비를 이용해서 A, B, C의 초기의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유추해가는 연습. 요 연습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요게 이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뒤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요. B와 C가 충돌한 후에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누가 충돌을 했었죠? A하고 B가 충돌을 합니다. 자, A하고 B가 충돌을 할 때, 자, B를 여기다 하나 그려볼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얼마만큼? 그렇지. 왼쪽으로 운동량이 P만큼 있었고요. 자, A하고 B가 충돌을 할 때는 A가 B에게 가한 그 충격량은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오른쪽이에요. 근데 그 크기가 얼마라 그랬냐면 5분의 3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R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P, 오른쪽으로 5분의 3P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이게 바로 첫 번째, B와 C가 충돌한 후에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에서 첫 번째 과정, AB 충돌 과정에서의 B의 운동량, 마이너스 5분의 2P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누구하고 누가 충돌을 하죠? 맞아요.

B하고 C가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B를 하나 또 그려보게 되면 이때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은 이거지, 이거. 그지? 왼쪽으로 얼마? 왼쪽으로 5분의 2, P. 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B하고 이제 C가 충돌합니다. C는 B의 오른쪽에서 C를 향해서 꽝 하고 충돌을 하게 될 거고, 달려오면서. 자, 그러면 C는 B에게 왼쪽 방향으로 충격량을 가할 거고요. 그 크기는 문제에서 5분의 1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운동량을 다 합해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3P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요구한 B의 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을 물어봤는데요.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 5분의 3P. 요거 방향은 뭘로 얘기하면 돼요? 마이너스 X 방향. 해서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 어때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이런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초기에 BC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문제 상황은 해결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초반부에 BC의 운동 방향을 먼저 찾고서 그리고 B에 작용하는 운동량의 합을 구해보자 라는 거였죠. 자,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항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계교재의 문항입니다. 수능 특강 38페이지에 있는 2번 문항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아마 모의고사 기출 문제나 아니면 연계교재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런 형태의 모양의 어떤 상자, 물체가 자주 등장한다. 때로는 이 물체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처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많이 자료로서 이용이 되는구나.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의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A에 위에서 물체 B가 벽 Q를 향해서 3m/s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A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지해 있어. 처음에는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 처음에 정지. 자, 초기에는 정지해 있어요. 그 정지한 A 위에서 B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나는 수평면에 대한 B의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B는 0초일 때벽 P로부터 0.3m 떨어진 지점을 지나고, 딱 여기죠? 여기를 지나고서 0.2초일 때와 0.5초일 때 각각 누구하고 누구와 충돌한대요? 0.2초일 때는 여기 Q. Q하고 충돌을 하고요. 그리고 0.5초일 때는 P하고 충돌을 한다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A의 질량은 4kg이에요. 그죠? 목이 메이네요. 자, 4kg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면적이에요, 면적. 물론 기울기도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은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면적. 자, 이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치, 이동거리. 자, 면적 바로 구해야죠. 보이면 바로 구하세요. 얼마? 0.6. 0.6m. 그치? 여기는 얼마일까? 0.2에서 0.5니까 0.3에 1 곱하면 0.3m. 자, 일단 0에서 0.2초, 0.2에서 0.5초까지의 B의 이동 거리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0.2초일 때는요, B가 누구하고 충돌할 때야? Q하고 꽝하고 충돌할 때지. 그러니까 B가 Q하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B가 이동한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바로 0.6m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근데 B는 물체가 이렇게 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0.6m라고 해도 되나요? 문제 조건에서는요, 자,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면 여기에 하나의 점의 형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0.2부터 0.5초까지는 0.

0.3m만큼 비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비가 0.3m만큼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누가 충돌을 하게 되냐면 비가 P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비가 A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B는 왼쪽으로 가게 되고 A는 B의 충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라는 거지. 요 물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0.5초일 때 P와 충돌한대. 그 말은 뭐예요? A 같은 경우에는 0.6m라고 하는 것을 0.2에서 0.5, 즉몇초 동안? 0.3초 동안 이동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거 뭐야? A가 0.3초 동안에 0.6m를 이동했네. 충돌 이후에. 그 말은 충돌 이후에 A의 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치. 2m per sec이구나라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A의 질량이 4kg이고 B의 질량은 몰라요. B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볼 거예요. 자, A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요. B의 질량은 M. B의 속도는 3. 그리고 충돌 이후에는, 그러니까 Q하고 충돌한 이유가 되겠죠? Q하고 충돌한 이후에는 A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4kg, 그럼 속도는 얼마냐면 2. 이렇게 구해놨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질량 M, 그다음에 속도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자,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M 넘어가서 4M 이퀄 8이 되는 거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2kg이 된다. 그러니까 B의 질량은 1kg이 아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B가 Q에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B가 Q에 충돌을 한대요. 그때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네요. 충격량의 크기는 누구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M 델타 V의 전체 절대값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B의 질량은 얼마예요? B의 질량은 2kg인데 B의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1이고 처음 속도는 3이었어요. 그럼 속도가 얼마큼 변한 거야? 마이너스 4만큼 변한 거죠? 근데 크기만을 물어봤으니까 얼마? 그렇지. 8 뉴턴 세크. 해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은 요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의 속력은 0.3초일 때가 0.6초일 때의 3분의 8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속력은 일단 0.3초일 때는 알아요. 몇으로 알고 있냐면, 그치, 2m per sec입니다라고 알고 있어. 위에서 구해놨어요. 자, 그러면 0.3초일 때하고 0.6초일 때, 즉, B가 P하고 충돌을 하게 될 때의 상황을 물어본 거니까, 상황 전후를 물어본 거니까, 자, 이렇게 A하고 B를 써놓고 충돌 전후를 우리 약정공략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A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냐면 4kg. B의 질량은 2kg. 자, 질량비가 몇대 몇이에요? 질량비가 2대 1입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가 1 대, 그렇지, 2가 되어야 됨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A의 충돌 전의 속도는 얼마였냐면, 그렇지, 2였죠, 2.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충돌 이후에 B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이 되는 거니까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분의 5만큼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변화량의 크기 비가 1대 2여야 하니까 A는 얼마가 변해야 될까? 4분의 5. 크기만 보면 4분의 5. 그치? 하지만 감소해야 되므로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지. 그래서 요 크기 비만 보면 몇대 몇이에요? 1대 2. 질량 비와 그치. 반비례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에서 마이너스 4분의 5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0.6초일 때가 얼마냐는 거냐면 4분의 3 미터 퍼 세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2미터 퍼 세크는 4분의 3의 몇 배여야 돼요? 3분의, 그렇지, 8배. 해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해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 디귿을 풀 때, 우리가 약점 공략에서 다뤘던 어떤 충돌 상황 전후에서 질량비와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활용했었어요. 선생님이 뒤에 문제에서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본다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에서도 한번더볼수 있을 건데요. 그 다음 문제 수능 특강 41페이지에 있는 7번 문항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같이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느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읽어 볼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P로 동일한 물체 AB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물체 C는 정지해 있습니다. AC의 질량은 각각 M6M이고 AB가 처음으로 충돌하기 전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충돌하기 전의 속력은 A가 B의 2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A하고 B의 운동량이 지금 현재 똑같거든요. 운동량이 똑같아요. 근데 충돌하기 전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속도의 B가 2대 1. 그럼 질량 B는 몇 대면? 그치, 1대 2가 되는 거겠네? 그럼 B의 질량은 얼마? 2m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하나 찾을 수가 있겠네. 자,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나는 가에서 AB 사이의 거리, AB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고요. AB가 충돌한 직후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1P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ET0분의 ED0. 그러니까 마이너스 T0분의 D0가 마이너스 V라고 한번 해볼까요? 상대 속도죠? 그럼 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러스 V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될까? 여기도? 그렇지. 마이너스 V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와 B에 대한 상대 속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B의 속도는 A의 속도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속도를 EV라고 세팅을 한다면 B의 속도를 V라고 세팅을 할수 있을 거고 이 마이너스 V를 봤을 때 A 입장에서 B에서 자신의 속도 A의 속도를 빼니까 V-EV 해서 마이너스 V가 나오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기억. B의 질량은 2m이다. 일단은 맞는 설명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을 볼 건데, B와 C가 충돌한 직후에 C의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문제의 조건에서 마지막 줄 보세요. AB가 충돌한 직후에 A의 운동량은 플러스 X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1P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A를 보시면요. A의 운동량 P라고 하는 거는 질량 M에다가 속도 EV를 곱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충돌 이후에 A 같은 경우에는 방향 변하지 않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1P. 질량 변화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럼 충돌 이후에 A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그렇지. 3분의 EV가 되어야 위아래식이 같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충돌 이후에 A의 속도를 알게 되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A하고 B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충돌 전과 후 상황의 속도를 질량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우리 질량이 지금 m, 그다음에 b의 질량은 2m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자, 충돌 전과 충돌 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충돌 전에 a는 플러스 얼마? 그렇지, 2v. 충돌 후에 a는 플러스 얼마? 3분의, 그렇지, 2v. 자, 충돌 전에 b는 얼마? 플러스 v. 물론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바로 써도 되긴 하는데, 요거 연습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질량비가 몇 대면? 1대 2.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는? a가 2, b가, 그렇지, 1. 그러면 a는 얼만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변한 거지. 마이너스 3분의 4v.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2대 1이어야 되니까 얼마? 3분의 2v만큼 변하면 되는 거고, 플러스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3분의 5v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b는 충돌 후에 3분의 5v가 되는 거구나라고 정리를 하나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b를 봤을 때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해볼까요? b의 질량이 이제 같다라고 두었을 때, 자, 속도의 b가 처음에는 v였는데 나중에 충돌하고 나서는 3분의 5v가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비가 몇대 몇이에요? 1대 3분의 5. 그러면 질량이 동일하니까 충돌 전후 상황 비교했을 때 운동량의 크기 비도 1대 3분의 5. 그러니까 여기가 P이면 3분의 5P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니은 볼게요. BC가 충돌한 직후에 C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B하고 C가 충돌한 그 이후에 B의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5P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3분의 5P가 B의 운동량이고 C는 정지에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B하고 C가 충돌하고 나서 B의 속도를 알게 되면 B의 운동량을 얼마 p, 뭐 p의 몇 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자, et0일 때 처음에 누구하고 누가 충돌했었다고? a하고 b가 충돌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a는 쭉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속도로 3분의 2v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4t0일 때 b하고 c가 충돌을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 A의 속도와 B의 속도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V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A가 플러스 3분의 2V일 때 4T0 이후에 충돌을 하고 나서 B의 속도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까요? B의 속도는? 자, 3분의 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3분의 V에서 3분의 2V를 빼야 마이너스 3분의 V. 그러니까 마이너스 V가 나오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기 때문이겠죠? 미안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V죠? 왜냐면 마이너스 3분의 V에서 3분의 2V를 빼야 마이너스 V가 되니까. 그죠? 아, 그러면 B는 왼쪽으로 3분의 V라고 하는 속력으로 운동을 하는구나. 그 말은 3분의 1p의 운동량인데 왼쪽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겠죠. 거기에 플러스 c의 운동량 pc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pc가 이제 바로 계산이 되네요. 얼마예요? 2p.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디귿 보시면 b의 속력은 3t0일 때 3t0면 ab 충돌 이후잖아요. 충돌 이후에는 얼마냐면 여기죠. 3분의 5p. 그러니까 3t0일 때는 3분의 5v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4t0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방금 확인했듯이 속력은 3분의 1v가 됨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t0일 때가 4.5t0일 때몇 배? 5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니은 디귿 5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량과 충격량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약점 공략에서 살펴보았던 기본 개념들과 그리고 물체의 충돌 전후 상황, 요 상황이죠. 요 상황을 이용해서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 비가 반비례함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는 꽤나 어렵기 때문에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연계문제 잘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안중입니다. 약점 공략 특강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수 분열의 세포 매칭 다음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감수 분열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했어요. EN세포와 N세포, 홀쭉이와 뚱뚱이, 그죠? DNA 복제 상태냐 복제 아니냐 요거 얘기했었고, 그리고 한 개체 내에서 어떤 세포에 있는데 다른 세포에 없는 경우 우리가 핵상을 N이라고 한다. 요거까지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에 이어서 좀 다양한 유형들을 한번 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세포 매칭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비슷하지만 조금씩 결이 다른 다양한 평가 문제들을 한번 보면서 어떤 것에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6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료시에 올려져 있는 6번 문제인데요. 다 뭐 기출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집을 봤던 친구들은 한 번 이상은 봤던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뭐 수능 보기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기출문제만 한 번 보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한 두세 번은 풀어보셔야 될 텐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 문제는 유전형질 가는 대립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B와 스몰 B, 다는 라지 D와 스몰 D.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개체 기역과 니은. 개체 기역과 니은. 이렇게 주고 있고요. 세포 4개 줬어요. 그죠? 1부터 4까지. DNA 상대량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2개예요. 1, 2, 3, 4 중에 2개는 기역이고, 2개는 니은이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암컷, 얘가 수컷.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우리가 기역의 수컷, 니은의 암컷을 많이 주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 조건을 따라가셔야 돼. 기역은 암컷이라고 그랬고, 니은이 수컷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좀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게 기역이고 어떤 게 니은인지를 찾으시는데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이라는 값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1이라는 값. 1. 네. 1이라는 값. 이런 것들. 비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거의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빼고 주고 있는데 얘는 이미 얘를 잊었기 때문에 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얘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렇죠. 성염색체, X염색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컷, 암컷이라고 하는 걸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지금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D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몰 A, 이렇게 모르니까 놔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얘가 두 배예요. 두 배.

그죠? 얘가 두 배고 0 나왔죠. 요거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이게 감수 1분열 중기라 그랬잖아요. 4라고 하는 DNA 양. 그죠? 감수 1분열 중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 요거의 두 배니까 아, 요세포하고 요세포가 연결되겠구나. 지금 보시면 얘가 두 배, 얘도 두 배. 그쵸? 네. 그리고 얘도 아, 두 배겠고요. 얘가 없네요. 없다고? 그러면 냄새가 물씬 나죠? 그렇죠. 이거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보시는 거죠. 단 얘가 이제 G1기라면 얘는 감수 1분열 중기 정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얘도 2N이고, 얘도 2N이죠. 요거 이제, 요거 일단 했던 거니까 지워도 되겠죠? 얘도 2N. 그러면 얘가 수컷이니까, 그렇죠. 니은이 되겠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개, 두 개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암컷이 되겠고요. 얘네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예, 홀쭉이가 아니라 뚱뚱이네요. 뚱뚱이. 그죠? 두 개나 없으니까 얘네들은 N짜리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고요. 요거 뚱뚱이 있고, 요거 뚱뚱이 가지고 있구나. 요렇게 뚱뚱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 X에 있는 거겠죠. 요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홀쭉이네요, 홀쭉이. 생식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는 B 가지고 있고요. D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없을 수 없죠. 그죠? 있어야 되잖아.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라지엘 갖고 있다는 얘기죠. XA구나라는 거죠. 얘도 N이고 얘도 N인 거예요. 그렇죠? 얘는 이제 감수 2분열 중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생식세포 정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홀쭉이 뚱뚱이. 그럼 이제 우리 암컷의 유전자형을 써볼까요? 수컷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고요. 얘는 요렇게. 요렇게 갖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어떻게 퍼즐이 풀렸는지 확인했습니다. 4의 핵상은요, N이었어요, N. 자, N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가의 유전자는, 자, 문제 보시면은, 유전형질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스몰이라고 했으니까, 예, 얘네들은 X 염색체에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 기억은 요거 암컷. 암컷에 대한 얘기죠. 나와 다에 대한 나는 B고요. 다는 D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요거 보란 얘기죠. 네, 요거 보란 얘기니까 이형 접합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좀 문제 유형이 좀 달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고 조금 그래도 좀 찾기 쉬웠던 세포의 매칭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볼까요? 네, 7번은 또 어떤 문제냐? 연관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연관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연관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같은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이다 그랬어요. 네, 밑줄 쳐야 되겠죠? 같은 염색체에 있는 세 쌍. 우리가 이제 연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쓰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같은 염색체에 두개 이상의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면 연관 유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유전자, B 유전자, D 유전자가 이제 같은 염색체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뭔가 가계도가 조금 가미된 그러한 세포의 매칭 문제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쪽 보시면 1은 G1기 세포다. 오케이. 얘가 G1기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힌트죠. 네, 1이 G1기 세포라고 했고, 2, 3, 4. 엄마, 아들, 딸 있는데, 2, 3, 4의 세포는 감수 1분열 중기, 뚱뚱이, 그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중기, 요것도 뚱뚱이죠? 네, 감수 1분열 중기도 뚱뚱이, 감수 2분열 중기도 뚱뚱이야. 그 다음에 생식세포, 홀쭉이, 그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뭐 1이 나와 있으니까, 2가 나와 있고 하니까 딱 느낌이 오시죠? 아들 세포가 홀쭉이 생식세포 같다. 이런 거알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엄마 세포 보시면은, 라지 A2에 스몰 A2가 나왔으니까 엄마가 감수 1분열

AA 있는 거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지금은 G 원기인데 EN인데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X 위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될까요? 결국은 지금 이 연관은 X 염색체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한번 먼저 표시해 보시면 아빠의 X에 뭐가 있니? A 유전자 있고 B 유전자 있고 이거 없겠지. 스몰 D 유전자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G 원기부터 잡으셔야 되겠지. G 원기 잡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네. 엄마는 라지 A 스몰 A가 있습니다. 엄마는 라지 A 스몰 A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비어놨잖아. 그지? 여기가 0이니까 이게 얼마 될까요? 이게 4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B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2니까 이게 2겠죠. 자, 여자는 X 두 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연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써놓게. 얘야 상관없지만 얘는 이형접합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찾으셔야 돼. 요건 이제 아직 몰라. 예, 확정이 아니야. 됐지? 그럼 얘가 어떻게 배열되는지를 알려면 자손의 X 염색체 배열을 아셔야 돼. 특히 뭐가 중요해? 아들이 중요해. 이거 뭐 가계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겠지만 아들 걸 보시면 금방 풀리지. 자, 아들 봐봐. 아들은 X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스몰 A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거야? 라지 B 가지고 있는 거야. 당연히 여긴 0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0이니까 스몰 D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확정되는 거야. 생식세포. 그죠? 이거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의 배열을 그릴 수가 있겠지. 엄마는 스몰 A, 라지 B, 스몰 D로 배열되어 있겠지. 아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그러면 또 다른 X에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D 가지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엄마 쪽이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딸을 보시면 딸은 이게 감수 2분열 중기라고 봤어요, 우리가. 여기가 2가 있으니까 여기에 2가 있겠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에 2가 있겠죠. 그러니까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D 이렇게 갖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받은 거지. 아빠한테서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아빠한테서는 라지 A, 라지 B, 스몰 D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이걸 두개다 그려주지 않았나요? 이거 EN이 아니라니까? 이거 요것만 그린 거야, 요거. 감수 2분열 중기라니까? 감수 2분열 중기니까 요 상태의 뚱뚱이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찾았죠? A 플러스 B는 4다. A 플러스 B는 6이죠. 됐고. 그 다음에 4의 염색 분체인데, 자, 봐. 핵상 써봐. 예, EN입니다. 그쵸? 엄마 EN. 감수 1분열 중기라고 그랬으니까. 아들, 생식세포 N입니다. 딸, 감수 2분열 중기니까 N입니다. 그럼 얘는 아직 뚱뚱이잖아, 뚱뚱이. 뚱뚱이. 그러니까 염색 분체 수는, 염색체는 몇 개야? EN은 23개인데, 뚱뚱이니까 곱하기 2 하시면 되겠지. 46개 분에 2. 엄마. 엄마도 뚱뚱이야. 엄마 염색체 몇개 있니? 2N이니까. 46개지. 46개 곱하기 2 하셔야 되겠지. 뚱뚱이니까. 92 하니까 2다. 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기억의 가에 딸에, 딸에. 딸에 유전자형을 쓰라고 그랬어. 유전자형은 요것만 쓰시면 안 되겠지. 그지? 요거는 감수 2분열 중기일 때에 유전자를 지금 나타낸 것이고, DNA 상대를 나타낸 것이고, 얘가 분열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딸의 유전자형은 요거잖아. 그지? 그럼 라지에 라지에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스몰 D 써야 되겠지. 라지에 라지에 라지비 라지비 라지디 스몰 D.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세포의, 우리 세포의 매칭 문제인데, 이건 이제 엄마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딸이 가지고 있는 건 딸의 전체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아니라는 거. 감수 2분열 중기 때니까 요거는 요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실수하셔가지고 라지 A 동형에다가 라지 B 동형에다가 라지 동형 써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으로 가볼까요? 자, 이건 또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 어떤 또 결이 다른 질문들이 숨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자를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이번에는 성염색체는 배제해줬습니다. 상염색체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 자, 세상에 대립 유전자가 있습니다. A, B, D 유전자형을 썼고요. 가부터 다해서 대립 유전자 기억부터 리얼의 유무와 A, B, D는 상대량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 별거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좀 보셔야 되겠지. 가부터 다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중개세포다 라고 했고, 가다 중두 개는 쥐원기 세포 1로부터 두 개. 그러면 2로부터 하나. 세포 세 개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쪽이 세포야. 가로로 쓸 때도 있고, 세로로 쓸 때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있는데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N이라는 걸 찾았다 그랬죠? 한 개체에서 다른 세포에 있는데 자기 세포에 없는 경우 우리가 N이라고 설명했었죠. 있는데 없다. 네, 우리가 금방 N이라고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있는데 없다. N이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N세포다라는 건 확정할 수가 있어요. 됐고. 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퍼즐 맞추겠죠,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퍼즐 맞추는데 뭐부터 볼 것이냐? 이게 얘 하나밖에 없죠.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A가 있다 그랬으니까 디귿은 이제 쉽게 A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지우고 볼까요?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요거예요. A, 스몰 A. 얘는 대립 유전자죠. 그죠? EN인 경우에만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스몰 B, 라지 D 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 요거 이제 챙겨주시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A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A, 대문자 A, 라지 A다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에 지금 B가 있어요. 네. 나에 지금 B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니은과 리을은 지금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니은과 리을은 지금 없다고 했으니까, 니은과 리을은 뭐가 될수 없다? B가 될수 없다. 이런 거알수 있겠죠. 니은과 리을은 B가 될수 없다 하는 거죠. 여기는 B가 될수 없어요. B가 될수 없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B가 있으니까 스몰 B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스몰 B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얘가 뭐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스몰 B가 될수 없다는 거죠. 라지 B가 있다는 얘기니까 스몰 B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기역은 스몰 B가 될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똑같이 얘도 볼까요? 가번도 보시면은 라지 B가 있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몰 B가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도 스몰 B가 올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스몰 B가 확정이죠. 스몰 B는 이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스몰 B가 어디에 오는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랑 일단 찾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몰 B로 확정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원 보시면 디귿이 있죠. 네. 디귿이 있으니까 여기에 스몰 A가 와버리면 이게 뭐가 돼버려요? EN이 돼버리지. 얘는 N이니까 여기 스몰 A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여기가 스몰 A 확정.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는 라지 D구나라는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될까요? 네.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정리하실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유전자형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유전자형을 써보자. 지금 스몰 A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몰 A가 없다는 얘기는 라지 A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라지 B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라지 D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나번도 보시면은 스몰 A가 있죠? 다 N입니다. 그럼 라지는 없다는 얘기고, 라지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라지 B 있죠? 그 다음에 라지 D가 없으니까 스몰 D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에 답은 보시면은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small b 없으니까 large b 있겠죠? n짜리. 그 다음에 large d 없으니까 small d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다 2 값이니까 감수 2분열 중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n의 뚱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찾으셔야 되겠죠. 1로부터 2개, 2로부터 하나예요. 자, 2개 올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2개 올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요걸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데, 전체 유전자 한번 써보면, large a, small a, large b, large b, large d, small d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올수 있는 게, 요거. large a, large b, large d. large a, large b, large d가 왔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small a, large b, small d가 오면 되겠죠? small a, large b, small d. 요렇게 두 개. 그죠? 가와 납니다. 가와 나와가고, 얘가 이제 다른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에서 오는 거와 2에서 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자, 니은은 B입니다. 니은이 B인 거 찾았고, 우리가. 1로부터 다가 만들어졌다. 1로부터 가와 나. 만들어지는 거. 유전자 찾고, 그 다음에 가와 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P의 가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써야 되니까, 이게 동형접합이니까 틀렸죠? Large A, small a, large b, large b, large d, small d입니다.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보면, 일단은 뭐 핵상 찾는 거 가장 기본이면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시작하는 데서 중요하다라는 걸 찾으셨을 거예요. 일단 n이고요. 뭐이 값이 나왔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감수 2분열 중기 정도겠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걸 찾았을 때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A라고 확정했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했었고, 예, 그 다음에 라지 B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라지 B가 올수 없다라는, 여기 스몰 B가 올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네, 스몰 B가 올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에 스몰 B가 올수 없다라는 거. 그다음 여기도 라지 B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에 요건 이제 A를 찾았으니까 요 자리도 스몰 B가 올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남은 자리 하나만 스몰 B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이기 때문에 얘가 라지 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몰 A를 갖고 있으면 2n이 돼버리죠. 라지 A와 스몰 A가 우리가 대립 유전자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요 유전자가 스몰 A가 올수 없다라는 거.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9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조금 복잡한 유형의 문제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줬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그림은 또 다른 걸 물어보기 위해서 준 그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사람의 유전 형질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형 색채 독립이란 얘기입니다. 연관 아니란 얘기죠. 같은 형 색채 있는 거 아니야. 자, A, B, D를 썼고요. P의 가부터 라에서 대립 유전자 기억부터 리을의 유무와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줬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해석하셔야 되겠죠. 이 더한 값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뒷부터 보시면은 세포이고 가부터 라중두 개는 G1기 세포. 네, 지금 보시면은 가부터 라중두 개는 G1기 세포 1로부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1로부터 두개 정리할 수 있겠고, 나머지 두 개는 각각 G1기 세포 2와 3으로부터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세포 이렇게 2와 3으로부터 하나. 뭐가요? 가나다라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와 B는 2로부터 형성된 중기의 세포. A와 B는 2로부터 만들어진 중기의 세포. 감수 2분열 중기잖아요. 홀쭉이야, 뚱뚱이야? 뚱뚱이. 항상 이거 많이 씁니다. 홀쭉이냐, 뚱뚱이냐? 여긴 뚱뚱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여기 A는 요거. 가부터 라 중에 하나다. 가부터 라 중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되겠어요. 됐죠? 결국은 저 스몰 A, 라지 B, 라지 D 저걸 풀어야 되겠고, 대립 유전자에 들어가는 거는 라지 A, 스몰 A,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몰 B, 라지 D입니다. 스몰 B, 라지 D. 요렇게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들어갈 대립 유전자다라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는지 퍼즐을 우리가 맞춰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있고 없고, EN과 N 요거 좀 찾아볼까요? 네, 있고 없고.
자, 있는

있는데 없죠? N입니다, N. 있는데 없다. 다 N이고요. 있는데 없다. 다 N이네요. 이제 지금 가나다라는 우리가 이제 다 N으로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한번 여기 단계에서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유전자형? 유전자형이 뭔지를 우리가 전체 유전자형. 라지 A부터 시작해가지고 A 유전자, 그 다음에 B 유전자, D 유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 이걸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얘네들이 동형접합이 있다면 이 세포에 완전히 다 없거나 아니면 모두 있거나라고 하는 세포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이게 동형접합이라면 하나만 해볼까?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고 해볼게. 그치?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다 있거나, 스몰 A라고 하는 것은 다 없거나,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형 접합이 아니라면 모든 세포가 있거나, 모든 세포가 없거나, 이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림상에 보시면은 그런 게 보이지 않죠? 그죠?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다? 얘는 이형 접합이다. 즉, 이러한 유전장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를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계에서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문제풀이 하실 때 한번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N인 값에서는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쌍이 존재해 안 해요? 안 하죠. N인 경우에는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자형을 찾았고, 그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은 대립 유전자 될수 없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세포부터 보시면 얘가 없잖아요. 기역 디귿, 기역 리을, 디귿 리을은 대립 유전자 될수 없는 거죠. 자, 기역과 디귿 대립 유전자 될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 대립 유전자 될수 없는 것이고, 디귿과 리을도 대립유전자 될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역과 리을 대립유전자 될수 없고, 여기 하나 또 보이는 게 있죠. 니은과 리을도 대립유전자 될수 없어요. 니은과 리을도 대립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대립유전자쌍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찾을 수가 있어요. N값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대립유전자가 될수 있는 건 뭐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대립유전자 될수 있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정리해 보시면 기역과 니은이 대립유전자고, 디귿과 리을이 대립유전자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요런 정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 B, D 요거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D, 요게 4가 나오려면 어떤 조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n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n이기 때문에 이게 4가 나올 수 있는 건2 플러스 2 플러스 0밖에 안 돼. 다른 조합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은 뭐111 더하고 110 더하고 1빵빵 100 더하고 이거잖아요. 그럼 다 생시세포란 말이야. 그럼 요 단계는 뭐야? 감수 2분열 중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게 a구나라는 건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니은이 뭐냐? 이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찾았죠. 기역과 니은이 대립유전자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대립유전자는 뭐야? 라지 A와 스몰 A지. 그럼 이 자리는 뭐가 올수 있는 거야? 라지 A와 스몰 A가 온다는 얘기야. 맞죠? 여기가 될까요? 그러면 2, 2, 0일 텐데 결국은 요 니은 자리에 올수 있는 게 뭐라는 거지? 스몰 A라는 거지. 여기는 라지 A고. 됐죠? 그래서 얘가 2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D가 어디 있겠죠, 그죠? D는 있어, 없어? 없지. 0이야. 그러면 라지 B가 2가 온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유전자형을 쓸수 있겠죠? 스몰 A. 여기다 써볼까? 여기가 스몰 A가 온다는 얘기고, 라지 B가 온다는 얘기고, 라지 D가 없다는 얘기니까, 스몰 D가 온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나오는 거는 뭐밖에 안 돼요? 1, 1, 1밖에 안 되잖아. 1 플러스 1 플러스 1밖에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스몰 a가 여기 있겠죠, 그죠? 스몰 a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돼요? 예, 라지디도 있어야 되겠죠, 라지디. 여기다 라지디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남는 게 뭐야? 여기 이제 스몰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 채워졌죠. 다 우리가 채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유전장 써볼까요? 여기는 아까 이거 썼고요. 여기다 다 작게 써볼게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D. 됐고. 여기는, 자, 지금 스몰 A 있다 그랬고, 스몰 A. 그 다음에 이거 스몰 B 없으니까 라지 B죠. 그 다음 라지 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있는 걸 찾았으니까 여기 스몰 A가 없네요. 스몰 A가 없고, 스몰 B가 없으니까 라지 B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라지 D 있네요. 자, 못은 없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이 라지 A 있고, 그 다음에 라지 B 있고, 그 다음에 라지 D.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됐고. 자, 여기 라지 A 없으니까 뭐는 있어야 되겠다? 스몰 A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뒤에는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정리하시면 스몰 A. 그 다음에 스몰 B, 그 다음 얘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스몰 D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전자형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을은 A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1로부터 다가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 요거죠. 요거 갖고 와야 돼. 1로부터 두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는 찾았고, 얘가 2라고 했고, 요거 중에서 이제 1두 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개 있는 거 뭐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죠? 라지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하고 라 찾았고, 얘는 감수 2분열 중기니까 찾았고, 그럼 얘가 하나 남는 거 보죠? 나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로부터 다가 만들었다라고 한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에서 요거예요. 자, 얘가 여기로 갔으니까 2형 접합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쪽에는 라지 A 오고 스몰 B 오고 라지 D 오면 되겠죠? 그죠? 자, 찾아봅시다.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대항대량 더한 값은 2다 그랬는데 요거는 없고, 그지? 스몰 B 뚱뚱이, 그죠? 라지 D 뚱뚱이. 그러니까 값은 4다라고 하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복잡했는데 조금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은 EN과 N 핵상 찾았어요. 그죠? 다른 세포에 있는데 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가나다라가 모두 N이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거 유전장이라고 하는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잡는다? 동형 접합이 있으면 모든 세포에 X이거나 모든 세포에 동그라미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E형 접합이라는 걸 잡았고 그다음에 대립 유전자 N이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될수 없다. 기역과 디귿, 기역과 리을, 디귿과 리을, 니은과 리을 대립 유전자 될수 없기 때문에 기역과 니은이 대립 유전자다라는 걸 잡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할수 있었다? 여기 있는 대립 유전자의 라지 A와 스몰 A가 요 자리에 배치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몰 A와 라지 D 중에 뭐가 2인지 이걸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스몰 A가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라지 D는 0이고. 요걸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순서대로 바로바로 풀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뭐 복잡한 문제의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래 걸리느냐, 오래 걸리지 않느냐를 그 가늠하는 어떤 가늠자는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길을 찾으면 갈수 있는 것이고 길을 못 찾으면 막혀서 돌아오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까지도 이제 풀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찾는 그 과정, 그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핵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될수 있는 것과 될수 없는 것을 찾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자리 중에 요 자리가 확정됨으로 인해 우리가 스몰 A와 라지 D 중에 어떤 대립 유전자의 DNA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못 푸는데도 디테일하게도 또 여기에 감수 2분열 중기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제시해 주면서, 우리가 가가 감수 2분열 중기라고 하는 것도 찾아야 되는 조금 더 살을 더 붙인 그런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좋은 문제인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죠. 자,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한 쌍의 대립전자 라지A와 스몰A, 그다음 나는 두 쌍의 대립전자 B와 D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가의 유전자는 상염 색채에 있다 그랬고요. 나의 유전자는 X염 색채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두 쌍의 유전자가 X염 색채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돼. 그 정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남자 P와 여자 Q의 세포 1부터 4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녀 1, 2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P, 두 개는 Q. 요거 이제 1, 2, 3, 4가 있는데, P 세포 두 개, Q 세포 두 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와 Q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나와 있고, 뭐그 정도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P죠? 이게 남자.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러니까 문제 발문을 어쨌든 잘 보셔야 됩니다. 핵형 분석도 그렇고, 뭐 감수 분열의 매칭도 그렇고, 결국은 P가 남자고 Q가 여자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P, 여기 네개 중에서 P 두 개, Q 두 개. 이것도 우리가 정보로 꼭 잡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봤을 때, 아, 얘는 두 개가 없네. 그 다음에 얘는 모르지만 어쨌든 얘 없다 그랬고, 얘는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다. 그래서 2번과 4번이 2n일 것 같고, 1번과 3번이 뭐 n인 것 같다. 이렇게도 추론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섣부른 판단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게 2n이고 어떤 게 n인지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1번이 만약에 2n이라고 해보면, 얘가 이제 2n이라고 해보면, 얘는 지금 bd가 없는데, 얘 b 있죠? 얘 d 있죠? bd 있죠? 자,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립니까? 얘가 없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다른 존재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하나 대세 개가 묶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개, 두 개란 말이야. P 두 개, Q 두 개인데, 얘가 P가 돼버린 순간, 얘가 다 Q가 돼버리는 거야. 왜? 없는데 있단 말이야. 얘를 2n으로 잡았을 때. 될까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3을 만약에 2n이라고 잡는다.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어느 정도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을 2n으로 본다면 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하고 얘네들은 다른 거야. 그럼 이게 묶여요.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두 개, 두 개가 짝은 됐어. 두 개, 두 개가 짝이 됐어. 그럼 우리가 여기를 2n이라고 왔단 말이야. 2n이라고 왔어요.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묶여야 되는데, 얘네들이 묶여야 되는데, 얘가 있는데 얘가 없어? n이네. 얘가 있는데 얘가 없어? n이네. 안 되지, 안 되지. 그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2n이 될수 없다라는 걸 확인한 거야. 1과 3이. 그러면 두 개가 2n이기 때문에 2n이 될수 있는 것이 얘하고 얘가 2n이고, 얘네들이 n이겠군요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n과 n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봤고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게 뭐냐. 1과 2에는 d가 없잖아. 그지? 이런 거. 1과 2에는 d가 없어. 근데 3과 4에는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묶이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죠? D라고 하는 유전자가 1과 2에는 없고 3과 4에는 있으니까 어쨌든 PQ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1, 2가 묶이고 3, 4가 묶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BD가 이제 X염 색채에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이제 남과 여로 나눠보는데 중요하겠죠? 이걸 좀 이렇게 좀 정리해볼까? 이렇게. B하고 D 유전자는 우리가 성염 색채에 있다 그랬고, A 유전자는 상염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문제 보시면, 가의 유전자는 상염체에 있다고 했고, 나의 유전자는 X염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BD가 있어요, BD. X에 BD가 있다. 어쨌든, X가 두개 있을 텐데, B하고 D란 게 있어. 그 다음에 3은, 얘로부터 만들어진 X인데, 그지? 맞잖아. EN. 그지? 얘는 N. 얘로부터 만들어진 X인데, 얘는 라지비가 없다는 얘기는 스몰비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라지디가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야? 자, 어찌됐건 간에 라지비도 있다는 얘기고, 스몰비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X가 두개 있군요 라는 뜻이겠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는 건데, 지금 예를 봤을 때는 라지가 있잖아. 라지도 있잖아. 그지? 얘 N을 봤을 때 여기도 X가 있단 말이야. 연관되어 있어. B하고 D 유전자가. 근데 라지비가 없다는 얘기는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럼 스몰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라지비도 있고 스몰비도 있다는 얘기는 X가 두 개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얘가 Q라는 게 확정이야. 여자고, 그러면 얘가 P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PQ를 구분했는지까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게, 얘는 X가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얘는 X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라지 B하고 스몰 B가 있다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제 A가 있다는 얘기고, 상용수체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어차피 얘가 없다는 얘기는 EN에서 없으니까 N일 때도 없는 거겠지. 자, 스몰이 적어도 우리가 A 자리에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BD가 있고 스몰 BD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죠? 라지 BD가 있다는 얘기고, 스몰 B,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확정을 못하겠지. 잔열 좀 봅시다. 잔열 좀 봅시다. 이것도 이제 확정을 못하니까 이렇게 한번 놔둬봅시다. 라지비 스몰비가 있다는 건 확정했으니까. 잔여 1을 볼까? 잔여 1을 보자. 잔여 1을 보시면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게 스몰비가 없어요. 스몰비가 없다는 얘기는 라지비가 있다는 얘기고 스몰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 요거 엄마한테 받아야 되잖아. 요렇게 있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요거 받았고요. 지금 스몰 B, 스몰 D가 있다는 얘기는 스몰 B 엄마한테 받아야 되겠지. 요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가계도가 살짝 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앞서 가계도 문제 풀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얘의 유전자의 위치를,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연습이 됐고, 중요한 것은 PQ를 잡는 거, 그 다음에 EN과 N 잡는 거,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거야. 요걸 잡을 수가 있느냐. 됐지요? 자, 그럼 보기 가겠습니다. 리을은 확인했고요. 여기서 A는 X다. 요건 확인됐고, 3은 P의 세포. 자, 3과 4는 Q의 세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Q의 나의 유전자형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유전자형이니까 요거 보시면 되는 거야. 그지?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X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디 스몰 디니까 이형 접합 맞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우리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람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스몰 A, 나는 라지 비 스몰 B 됐고, 가와나 유전자 중 하나는 X. 이거는 이제 하나는 X고 하나는 상에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게 X에 있고 어떤 게 상에 있는지 찾으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람 피의 세포 가부터 다해서 라지와 라지비의 유무와 기억 리을 중두 개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DNA 상대량 더한 값을 주고 있어요. 됐고, 가부터 다는 1부터 3을 순서없이 나타냈다 그랬고, 2는 중기의 세포다 그랬고, 오케이. 요거. 감수 2분열 중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기억 리을은, 여기에 들어간 기억 리을은, 요거,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지. 라지 비, 스몰 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억과 리을은 대립유전자다. 기억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다라는 거죠. 자, 기억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다. 그럼 뭐 이제 나머지 니은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얘네가 대립, 뭐 얘네가 대립.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좀잘 여러분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뭐냐? 0, 2, 4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것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0, 2, 4까지 여러분들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뭐냐? 요겁니다. 요 1이라는 값. 디귿과 리을을 더했을 때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요 1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개 더했을 때 1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 지난 시간에도 좀 했었지만, 감수 1분열 중기라든지 감수 2분열 중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이제 요 자리나 요 자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겠죠?

0: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B가 뭘까? 요거, 요 값이 이제 뭘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0일이겠죠? 디귿과 리을이 0일일 거란 말이야.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1인지 모르겠지만, 0과 1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고, 얘는 0이 될수 없겠죠. 얘가 0이 될수 없을 거고, 두 개니까. 요거 중에서 이제 두 개를 더한 값이 0이 될수 없을 것이고. 그죠? 4가 될 수도 없겠죠. 4가 될 수도 없잖아. 그럼 여기 올수 있는 값은 이제 2밖에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2단계에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얘가 1, 그 다음에 니은도 1, 그 다음에 리을도 1,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1, 1, 그러면 2n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1이고, 얘는 0인가 보구나. 얘가 0이 나올 수가 있네. 그럼 뭐예요? 느낌 오시죠? 요게 상염색체 있구나. 요게 X염색체 있나 보구나. XY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지.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게 1의 세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원기. 네.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번을 좀 가볼까요? 네, 가번으로 좀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는 2라 그랬어요. 얘는 2. 얘가 2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제 얘는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했었죠? 2번 아니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얘가 똑같이 1, 1. 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1, 1. 그럼 여기가 1. 자, 니은이 1이야.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고 되는데, 얘는 0이죠. 얘는 0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 얘가 2구나라는 것도 확정할 수 있겠죠. 어차피 아까 디귿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2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고. 그러면, 얘가 2가 돼버리니까, 2는 됐으니까, 0은 될수 없으니까, 얘는, 그렇지, 4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이 한번 얘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2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2가 된다. 아, 요거구나. 그러면 감수 2분의 1준게 얘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요런 식으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됐고. 그러면 얘가 이제 0이란 얘기인데 얘는 0이고. 그렇죠? 그럼 리을도 0이겠지. 왜? n이니까. 맞죠? 네, 대립인자가 올수 없겠죠. 요런 식으로 찾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 다 0인 거야. 그럼 기역이 0이다. 니은이 0이다.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그지? 그럼 얘네들이 와야 될 텐데, 그지? n 값이니까. 결국은 얘란 말이야. n 값이니까. 근데 얘도 0이 돼버렸어요. 자, 니은과 디귿도 0이야. 그럼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없잖아. 얘는 없지만 얘는 있겠지. 리을은 1이겠지. 리을은 1이겠죠.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요 자리로 이제 뭐가 왔다? y 염색체가 온 거지. 이 자리로 뭐가 간 거다? x가 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X에 있는 유전자는 뭐예요? X에 있는 유전자가 니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다? 지금 리을이 있는데, 리을이 A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기역과 리을이 대립유전자니까 이게 A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건 뭐다? 스몰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자, 니 한번 보기 볼까요? 자, 기역이 라집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스몰 a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는 찾았죠? 네, 이건 6이다라는 걸 찾았고, 그 다음에 3에는 y 염색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퍼즐 맞추기로 했을 때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1이라고 하는 값이 올수 있는 게 무엇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리됐어요. 그리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이 된다는 얘기는, 아, 그게 성염색체, Y염색체겠구나. 라는 것도 좀 잡아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가 1과 1, 1과 1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G원기에 해당하는 세포다. 라는 걸 찾았고. 네. 그 다음으로, 이미 우리가, 디귿이 0이다. 라고 하는 걸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니은이 2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은 0이 될수 없으니까, 이게 4라면 결국은 감수 2분의 1 준기에 2에 해당하는 세포다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잘 만들어낸 게 바로 지금 보셨던 요 기출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감수분열의 매칭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가계도 분석에 관련된 문제로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점 공략 효용석의 패턴 레벨 업. 네, 오늘 패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패턴 완성이 돼요. 지난 시간에 사실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나와 있고 또 전체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집단의 크기,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패턴에 대해서 우리 익혔습니다. 여기저기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패턴 적용을 일단 두 문제 정도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고 전체의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이 크기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른 파트, 다른 주제에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패턴을 완성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주제별로 문제에 적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의 이 패턴이죠. 보자마자 아 이거지 라고 하는 걸 눈치챘으면 좋겠어.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있고 전체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는 A, B 두 지역으로만 되어 있다. 이게 큰 단서가 되지. 그리고 나와 있는 건 뭐다? 비율로만 주어져 있는 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물어보고 있어요? 수급자에 해당하는 수는, 인구는, 그 다음에 인구는 해서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파악해야 된다? A지역과 B지역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이고 그 파악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막 공식에 넣어서 그냥 척척척 해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이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보장제도 표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풀 수도 없어. 그래서 개념부터 아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이 표 문제는 개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개념 17문제가 완성됐다라고 했을 때 표 문제 이제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순간 장기요양보험이야, 보험. 따라서 뭐에 속한다?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회보험이구나, 사회까지만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을 선별해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이라고 딱 정확히 주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A, B 전체 지역 그리고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보고 파악하면 될까? 여기죠. 그쵸? A지역과 B지역과 그려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옮겨가면서 A, B 그 다음에 전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사회보험, 나가 공공부조, 76%, 68%,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점수를 A 과목을 76점 맞았다고 쳐봐. B 과목을 68점 맞았다고 쳐봐. 한 과목이면 평균이 정 가운데.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야. 또 다른 한 과목이 68점에 더 가깝게 맞았어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그치. 그 원리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 평균이 어디 있다? 전체 평균이 B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보다 더 큰 거. 그래서 몇 배 큰 거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금은 이제 검증 안 할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증명 안 할 거야.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8하고

74이가 아, 두 칸이구나. 그리고 여기 70에서 76 사이 여섯 칸이구나. 그럼 몇대 몇? 맞아요. 1대 3. 따라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 3배 더 크다. 그냥 이렇게 이제 정해 놓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검증할 수가 없어. 그래서 B 지역이 300명이라고 했을 때 A 지역이 100명이야. 전체가 400명이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 놓고 그러면 어디 파악할 거냐면 이제, 네. 이제 여기 해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 빈칸 있는데 우리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A 지역이 중복 수급자, 중복 수급자가 디귿, 네, 디귿 이렇게 되어 있고 6,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네, 전체 평균은 10이야. 그리고 B 지역은 6%야. 중복 수급자 비율이 6%입니다. 그럼 디귿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 산수지, 그렇지? 여러분, 여기가 4입니다, 4. 그렇죠? 1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간격은 12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디귿이 얼마여야 될까요? 22.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산수를 막 하셔가지고, 산수를 해서 100에, 이런 식으로 계산, 400에, 그러면 40명이지. 네. 18명이지. 아, 그러면 22명이구나. 뭐 이렇게 찾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서 하는 법을 한번 익혔기 때문에 계속 그냥 적용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정해졌고요. 이제 첫 번째 기억은 26이고요. 두 개가 다 빈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단서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래서 단서를 찾아가서 보면 갑구군 A, B 두 지역으로만 이미 우리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 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나 수급자 비율이래요. 그럼 몇 퍼센트겠어요? 60%겠죠. 그렇죠? 나 전체 70인데 그중에 10%만큼은 가도 같이 맞는 거니까 60이다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이 비율이 가나 중복 수급자를 제외한 가 비율의 6배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 중에서 나를 중복, 즉 중복받지 않는 비율의 6배다라고 했으니까 몇 퍼센트? 10%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 니은은 얼마가 되어야 돼? 가를 받는 사람은 가만 받는 사람 10%에다가 중복 10을 더해가지고 니은은 20%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자고. 예. 그래서 B 지역이 20%, 우리 여기 찾았습니다. 20하고 찾았어요. 20%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A 지역이 26이 되겠습니다. 26이 돼요. 그러면 이 B 지역은 얼마이면 될까? B 지역이 20. 니은이 20이죠. 그쵸? 26이죠. 아, 전체. 아우, 잘못했네요. 여기가 20입니다. 네. 그렇죠? 전체 가운데 평균으로 써야지. 그럼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똑같은. 여기가 6칸이 됩니다. 6칸이 됩니다. 그럼 여기 몇칸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3대 1이니까 두칸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B 지역은 아, 18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까지 기역, 니은, 디귿도 다 찾았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 찾았기 때문에 얘들 두고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지 가볼게요. 디귿은 얼마냐면 22입니다. 기역은 얼마냐면 18이에요. 보다 크고, 그 다음에 니은은 20이었어. 20보다도 크죠. 그래서 틀렸다. X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인 거야.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가, 나 모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B 수급자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이고 그리고 76%가 바로 예, 각각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예요. 그런데 22%만큼은 어떻게 됐어? 양쪽에 다 포함됐지. 중복됐잖아. 따라서 A 지역에서 가나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냐면, 그렇죠. 26에서 26하고 가 받는 사람 26,
나 받는 사람 76, 그리고 22만큼은 중복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럼 얼마 나오냐면 80% 하고 나오게 됩니다. 비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 받는 사람 18%고 나 받는 사람 68인데 그중에 6만큼은 중복이야 이래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80% 하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가 100명이고 여기가 300명의 80%야. 따라서 A 지역이 B 지역의 3배가 아니라 B 지역이 A 지역의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금전적 지원을 하는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나 하고 중복을 빼준다는 거, 바로 이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사전 예방적 성격보다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어떤 제도? 나죠. 그쵸? 나, 만이야, 만. 네, 만. 해당되는 인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구하면 돼? 나만 해당되는 건 76에서 22를 뺀 값이 되겠지. 그치? 76에서 21을 빼면 54%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68에서 6을 빼면 얼마가 되죠? 그쵸. 62가 되겠습니다. 62%가 돼요. 예. 그런데 나 지역의 인구가 300명 중에 62%가 되고 가는 100명 중에 54%니까 어디가 더 많아요? 그렇죠. B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는 어떤 거? 그렇지. 가.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 이렇게 나와 있어. 따라서 가만 해당되는 인구는 또 똑같이 하시면 되죠. 가만 해당되는 것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26에서 얼마? 22를 빼주는 거죠. 따라서 A 지역은 4%가 되는 것이고요. B 지역은 18%에서 6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지역이 A 지역보다 몇 배? 3배 더 많으니까 300에 6%이고, 그리고 100에 4%입니다. 3배보다 크죠? 그쵸?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각국 전체에서 가나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인구는 중복 수급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어디예요? 가나 전체에서. 여기 있습니다. 400명에 10%니까 얼마냐면 40명이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되는, 예, 각국 전체에서 강제가입의 원칙에만 해당되는 거. 그러면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거죠. 20에서 10만큼은, 네, 중복이니까 사회보험만 해당되는 거 역시 10%입니다. 둘다다 전체의 10%, 다시 말하면 40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 같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가장, 예, 자주 출제됐던 문제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분석을 꼭 머릿속으로 하면서 봐. 딱본 순간, 아, 두 지역이 있고, 전체는 두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비율만 주어져 있다.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것들은 수만 물어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집단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가볼 거예요. 하나만 더 가보는데 바로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 이 문제도 비율이 있고요. A, B, C 세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전체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과 전체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야. 비율만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선지 보면 수가 어떻고 수가 어떻고 수가 어떻고 다시 말하면 이것도 똑같은 구조지. 똑같은 구조로서 A, B, C 지역의 집단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맞잖아. 똑같은 구조인데. 그런데 본 순간 어떻게? 내가 이거 문제 풀때 얘들아 연습하는 차원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그려봐라고 얘기했어요. 뭔가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자동 나오는 순간 두 지역과 평균 이런 식으로 그려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세 지역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 그렇지. 이게 나중에 가면 네 지역까지 나오고는 했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나오진 않는데 당시 한참 나왔을 때네 지역까지 나왔었어. 그런데 이것도 풀수 있는 단서를 준다는 거야. 일단 가나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랑 동일해요. 그래놓고 가나 중에서 가는 뭐냐면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처방적 성격을 가졌다라고 했어. 그러면 가가 뭐지? 그치, 공공부조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공부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요, 나는 미래에 직면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그냥 가장 대표적인 특징, 보험 자체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거니까. 따라서 사회보험이구나. 그냥 사회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썼고요. 표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고, 힌트가 하나 있네요. 뭐냐면, B 지역 인구는 A 지역이 전체 인구의 두 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의 크기는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도록 판단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B하고 C, 즉 A, B, C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늘 언제나 힌트는 있게 되어 있다. 일단 첫 번째를 보고 두 번째를 보는데 힌트가 될 만한 건첫 번째지. 일단 숫자도 작아 보여. 작은 게더 쉬울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B 지역의 이 수급자 비율은 전체 수급자 비율하고 어때요? 전체 평균 수급자 비율하고 같잖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지? A하고 C를 평균 내면 4%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두 과목의 평균 해가지고 두 과목 평균에서 4점 나왔어. 그런데 다음 본 과목이 4점이야. 그러면 얘는 평균의 영향을 그냥 어차피 평균하고 같으니까. 아, 나머지 두 개의 평균이 4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우리 또 그려볼게요. A 지역과 C 지역이 있다. A 지역이 3이고 C 지역이 7이다. 그런데 전체는 얼마야? 4입니다. 정 가운데 중간 5가 아니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둘이 크기가 같은 건데, 어디가, 그렇지. A 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럼 A 쪽이 더 크다. 몇배더 클까요? 여기 간격 1이고, 그리고 여기 간격 얼마예요? 3입니다. 그래서, 아, A 지역이 C 지역보다 3배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C 지역을 100이라고 한다면 A 지역을 300이라고 할게. 됐어요. 그래놓고 나온 것들이 B 지역이 A 지역의 2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 지역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 맞아. 600이라고 하면 되죠. 그쵸? 600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체로 보니까, 아, 전체 100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구한 거야. 끝. 끝. 끝. 그러면 이 자료 놓고,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어떤 거? 둘 중에서 어떤 거죠? 그렇죠, 나입니다, 나. 사회보험이 되겠습니다. A 지역의 수급자 수하고 B 지역의 수급자 수를 물어봤어요. 우리 써놓을까요? A 지역의 25%니까, 300의 25%니까, 여기 75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렇죠. B는요? 그치, 330이 되는 거지. 그치? 네. C는 뭐 그대로니까. 가도 써놓을게요. 가도 300에 3이니까 9, 그 다음에 24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0에 4%니까 여기 40이고 여기 480이고 뭐 이렇게 숫자도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판단이 되죠. 그렇죠? A 지역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X 하시면 되겠습니다. X. 두 번째,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어떤 제도?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는 바로 공공부조가 되죠. 따라서 가는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의 경우 B 지역의 수급자 수는 C 지역의 수급자 수의 3배 이상이다. 맞아요? 그러네요. 여기 7명이고 그리고 여기 24명입니다. 따라서 3배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기에만 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선지 해결은 완전 쉽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서 볼게요. 세 번째,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어떤 제도? 맞아. 사회보험이야. 따라서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우 C 지역의 수급자 수는 다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C 지역의 수급자 75명입니다. 그리고 A 지역의 수급자 수도 75명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 다. 지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강제가입, 정부 재정으로 비용 전액 충당, 1, 2, 3, 4번이 다 특징 물어보고 그냥 수만 판단해라 라고 나오는 비교적 매우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문제 보면 이게 2021이거든. 그래서 예전 문제는 이렇게 좀 단순했다니까. 최근에 오면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구조를 알려고 하는 거야. 예,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기보다는 구조, 즉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수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세 지역이 나와 있을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제도 갑니다.

족족 알아맞히게 되는 거야, 이제. 아, 이 패턴이네? 라고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기 적용해 보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들. 이 문제들은 우리 첫 시간부터 봤던 문제들인데, 이 문제들의 바로 선지들을 우리 풀 때, 지금 이 패턴을 적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계속 읽어왔던 건데,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우리 이거 상대적인 비라고 하는 개념을 할때 처음부터 했던 내용입니다. 결국은 남성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이 80이다라고 하는 건 100이라고 했을 때 80이고, 즉, 80% 수준이다라고 읽으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남자가 200만 원, 정규직이 200만 원이면 비정규직은 아, 16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근로자 평균 임금의 상대적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남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 문제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지금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선지를 가볼 건데 2022년이고요. 그리고 1992년과 달리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여러분, 뭐가 나왔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남성 비정규직하고 여성 비정규직의, 즉, 남성 정규직 대비해서 평균 임금은 나왔지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렸던 그 구조 그대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언제? 1992년부터 해볼게. 남자 비정규직, 여자 비정규직이 됩니다. 그렇죠? 남자 비정규직이 얼마냐면 80% 수준, 즉 남자 정규직을 100이라고 했을 때 80이다 라고 읽었던 거죠. 그쵸? 여자는 얼마냐면 4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해 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 정규직이 200이야. 그럼 여기 160이 되겠고 여기 88이 될거 아니야. 예. 네. 뭐 상대적인 크기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숫자 그대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전체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 평균 임금은 어디에 존재할까? 그렇지, 이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겠지. 그렇죠? 79가 될지 46이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 왜? 그렇지. 뭐에 따라서 남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하고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만약에 같다면, 그렇지. 같다면 가장 정 가운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가 되겠지만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평균은 이쪽으로. 남자 근로자 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많아요. 그럼 평균은 반대쪽으로 가겠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야? 전체 평균은 이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야. 80과 44 사이에.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봐요. 뭐냐면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44는 전체, 이 사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전체 평균의 반을 당연히 어때? 넘는 거지. 그치? 맞잖아. 예. 44의 두 배가 88이니까. 예. 평균은 88 아래잖아. 80 아래잖아. 그래서 전체 평균의 반을 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활용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2022년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다는 거죠. 남자가 얼마예요? 83입니다. 여자가 얼마예요? 69입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은 이 사이에 어딘가에 값을 갖게 될 거라는 거. 즉, 전체 평균은 반드시 83보다 작아. 따라서 여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전체 평균 임금의 반을 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디가 틀렸어? 달리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응용이야, 응용. 해본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도 우리가 봤던 자료예요. 여러 가지, 이 문제는 전체를 다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패턴 뭐가 있지? 그냥 패턴이 눈에 보이게. 보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져가 온 것이고요. 성별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3,400달러, 여자가 2,600달러. 갑국이 이랬다. 이런 식인 거지. 그치?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이 자료가 나왔을 때는 제대로 읽지 않았으나, 이제는 꼭 읽어야 될 자료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거야.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처음에 이거 별표하고 막 이러지도 않았어. 근데 지금 이제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각국에서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맞죠? 그쵸?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지금 구조를 했잖아. 남자가요, 3,400이에요. 여자가요, 2,600이에요. 그러면 평균 임금은 어디? 이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주어진 전제, 뭐, 남자와 여자의 수가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한 과목 한 과목인 셈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둘이 더해서 정 가운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평균을 바로 도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다 평균을 딱 써보자고. 그러면 갑곡, 둘이 더해서 정 가운데 얼마예요? 둘이 더하니까 6,000이고, 나누기 2하니까, 아, 평균이 3,000이구나. 그쵸? 두 번째는요? 예, 해보세요. 3,300이구나. 세 번째 변곡은 3,400이구나.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거든. 그래서 평균이 구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이 2,600이에요. 전체 평균 임금의 90% 수준을 넘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전체 3,000에서 2,600이 차지하는 게몇 퍼센트지라고, 즉 이거 비율 계산하는 거죠. 3,000 중에서 전체가 전체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비율 계산하는 거니까 비율 계산하는 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곱하기 100.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도요, 또 여기 나온 대로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90%, 전체 90% 얼마야? 3,000의 90%는 2,700입니다. 예. 네. 여자는 2,600이에요. 아, 따라서 여자가 90%가 안 되는구나. 80몇 퍼센트 계산하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80몇 퍼센트 나오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전체 근로자의 90% 계산하니까 2,700이잖아. 아니네.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비율 계산하는 겁니다. 그쵸? 비율 계산하는 패턴도 나왔고, 아, 이거. 부분이 나와 있을 때 전체 평균 구하는 거.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집단의 크기 구하는 방식으로 했었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됐었냐? 아, 여기죠. 이런 거죠. 비율이 나와 있을 때,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집단의 크기를 구했던 이런 것들이었다면 다음 이 문제들은, 다음의 문제들은 집단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먼저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평균해봐. 이렇게도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두 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했던 건데도 해보자고. 뭐냐면 격차하고 나와 있습니다. 격차 생각나지? 절대값 차이. 생각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차원에서. 을곡에서 격차는 차이가 됩니다. 차이 얼마만큼 나요? 1,000만큼 납니다. 남성 근로자는 3,800이니까 네, 3분의 1 수준이 안 되죠. 그쵸? 네, 틀렸고요. 세 번째, 변곡에서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그치, 이거 이 패턴이죠. 전체 근로자.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변곡에서 우리 딱 구해놨습니다. 3,400하고 구해놨어요. 따라서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얼마가 더 많아? 600이 더 많네요. 그쵸? 예, 600달러가 더 많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남자가 600달러가 더 많다. 아, 병국. 아, 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이거 가장 처음에 했던 패턴입니다. 뭐에 대한, 뭐에 비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보자고. 그러면 뭐에 대한? 남성에 대한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라고 했고, 을곡과 변곡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을곡은 얼마냐면 남성 3,800분의 2,800이고, 변곡은요 4,000분의 2,800입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분모값이 변곡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전체 값은 을곡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에 대한, 뭐에 비. 또 했어. 갑, 변곡 중 임금 격차는 갑곡이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격차는 이 차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문제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거, 뭐에 대한, 뭐에 비. 라고 하는 비와 비율에 대해서 비율 계산하는 것까지 했고, 다음 2번하고 마지막 번호 5번 통해서 격차라고 하는 거, 절대값 차이 했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라고 하는 거 구하는 거 지금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문제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예요. 이 자료도 우리가 봤던 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선지 다 가져왔어. 선지들 딱딱 보면서 그냥 감으로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패턴이었지?
예, 확인해 보라는 거야. 확인하면서 볼게요.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이 자료 보이시죠? 2000년, 2010년. 남자, 여자로 나눴고, 내국인, 외국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놓고, 남자, 내국인, 외국인, 전체 평균. 여자, 내국인, 외국인, 전체 평균.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1번, 2000년에 내국인 남자 근로자 총액에 대한, 여러분 이건 어떤 패턴이에요? 뭐에 대한, 뭐에 비. 패턴이 되는 거지? 가장 처음에 했던 거죠. 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볼게요. 2000년, 내국인 남자 근로자 임금 총액에 대한 외국인 여자 근로자 임금 총액의 비는 2분의 1이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내국인 남자 어디서? 2000이네. 그치, 2000. 그 다음에 외국인 여자 어딨어요? 1000. 이렇게 돼 있네요. 1000. 어머, 2분의 1이네요. 맞네.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어때? 이거 고르면. 고른 학생 있지. 그치? 선생님, 이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틀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잘할 수가 있어요. 맞지 않아? 어디가 틀린 거야? 그렇지. 내국인 남자 근로자 임금 총액에 대한 외국인 여자 근로자 임금 총액입니다. 예. 네. 선생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틀리고 나면 다음에 이게 눈에 들어와. 여러분, 총액이 뭐예요? 총액이 뭐야? 즉, 이렇게 평균 임금에다가 근로자 수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총액이지. 우리 내가 김밥집 하는데, 한 명당 100만 원씩 줘. 나가는 임금 총액은, 그렇지, 근로자 수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자 수를 곱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국인 남자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외국인 여자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평균 임금만 두고 아, 2대 1이구나. 2분의 1이구나.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딱 잡아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좋아. 두 번째, 2010년에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첫 번째랑 같은 패턴이죠. 평균 임금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해보자. 내국인 2010년입니다. 2010년. 왔다 갔다 안 하고 잘 써줘야 되죠. 2010년. 뭐라고 했냐면,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가 어딨냐면, 내국인 근로자. 그럼 찾아볼게요. 이거. 평균 임금. 남자, 여자 나눠져 서 있는데? 오, 이거 평균 임금이네. 외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이네. 네.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지. 우리 이런, 이것도 여러분. 2500에서 2500하고, 내국인 근로자는. 남자 2500이고, 여자 2100이니까, 2500하고 2100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 사이 값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외국인, 잘못했네요. 내국인을 여기 밑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외국인은요? 외국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1700에서 1500 사이가 되겠습니다. 맞죠? 1700에서 1500 사이 값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처음에는 어려울 만해요. 5분의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의 3보다 작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그렇지. 여러분 잘 봐봐. 내국인 근로자는 어떠냐면 2100에서 2500 사이입니다. 분명한 것이 뭐라고? 2500보다 작은 값이어야 돼. 맞지? 2500보다 작으면서 210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외국인 근로자는요? 외국인 근로자는 1700하고 150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500보다는 크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물론 1700보다 작지만 1500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2100보다는 크지만 2500보다는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크기로 해보자면 둘 해볼게요. 5대 3 이렇게 했을 때 분모값은 5보다 작고 상대적인 크기로 봤을 때 작아지는 것이고 3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 값은 어떻게 돼? 그렇지. 5분의 3보다 커져야 되는 거지. 좀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러나 이 패턴이 바로 이거 이용한 거잖아.
평균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여기서 나왔던 전체 근로자 평균, 평균 임금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고 아, 그 패턴이 그 패턴이지 그 패턴이지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지금 성공한 거야. 이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내국인 근로자 여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2010년에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2010년에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 간 평균 임금 차이 하고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차이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 이용할 게 있는 거지. 일단은 차이 나오면 이거 뭐지? 격차야, 격차. 2010년에 남자와 여자 근로자의 임금 차이 얼마만큼 나와요? 그렇지, 400만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400이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400. 그리고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차이. 그렇지, 방금 했던 것입니다. 위에 했던 것을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차이 해볼까? 내국인 근로자 평균 임금, 평균 어떻게 된다고요? 평균? 2,500하고 2,100 사이 값이 평균입니다. 그렇지.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여기 평균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2,100보다는 큰 값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2,100보다 크고 2,500보다 작은 거지. 그렇지? 그건 안 쓸게요.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는 1,500보다 크고, 맞아. 1,700보다는 작은 거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 이 사이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 400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남자 근로자와 여자 근로자의 차이는 400인데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차이는 그렇지? 2 사이에 갑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 사이에 갑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계속 봤던 거. 그래서 써봤더니 2100보다 크고 얘는 1700보다 작으니까 둘의 차이라면 400 이상은 나겠구나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어때요? 예,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찾아주시면 되고,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도 나왔습니다. 뭐에 대한, 뭐에 비. 이건 제일 처음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 이거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에 대한,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 2000년하고 2010년.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 1900에 대한 1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900에 대한 1500이에요. 그 다음에 2010년은요, 2400에 대한 2000이에요. 2010년이 더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2000년보다 2010년이 작다.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요 구조. 마지막, 2000년 대비 2010년에 내국인 여자 근로자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내국인 남자 근로자 평균 임금 여러분, 뭐 나왔어요? 그렇지. 증가율, 증가율하고 나왔습니다. 기억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자고. 예. 남자 2000에서 2500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500만큼 증가한 거예요. 여자 1600에서 2100이 됐습니다. 얼마? 500만큼 증가한 거야. 똑같아. 라고 하면 안 돼. 어디에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따라서 남자는 원래 얼마였는데? 원래 2000이었는데요. 500만큼 증가했어요. 이거고요. 여자는요? 얼마였어? 1600이었는데요. 2500만큼 증가했어요.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증가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크다, 작다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1600에서 500만큼 커진 게더 커진 거지. 그치? 예, 그래서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렸다.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면, 오, 이거 어떤 패턴이지? 이제, 증가율 패턴이구나. 격차구나. 평균 구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아채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바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제는 아, 이 패턴이네. 패턴끼리 묶어두면 더 풀이 방법이 보이는 거야. 한번 가볼게. 근로자의 시기별 성별에 따른 월평균 임금 간 격차의 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T 시기에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 100, T 플러스 2 시기에 200달러가 되겠다. 남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여성 근로자 월평균 임금보다 T 플러스 1 시기에는 40달러 많고, T 플러스 2 시기에는 150달러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A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을 나타내주고 있고, B가 남성, C가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구조에 따라서 한번 그려볼까? T 플러스 1 시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플러스 원시기를 그릴 건데 평균이 뭐라고 했냐면 평균이 A라고 했어요. A가 얼마냐면 평균률이 나와 있죠. 100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가 B라고 돼 있어. B. 예, 남자가 얼마인지 몰라. 남자가 얼마인지 모르고 C가 여자. 네, C가 여자. 그리고 B가 남자. 이 T 플러스 원식이. 여기가 전체 평균. A가 전체 평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 내용을 가서 보면 B분의 A. 여기 이게 없네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B-A 대비 A-C가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에서 A를 뺀 값하고 A에서 C를 뺀 값. 즉 B에서 A를 뺀 값하고 네. 그다음에 A에서 C를 뺀 값이 이게 두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남자 평균 임금하고 여자 평균 임금을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정가운데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남자 집단의 크기하고 여자 집단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왜 정가운데라고 하는 거 알아낸 거잖아. 그래서 둘의 차이가 얼마만큼 난대? 둘의 차이가 40만큼 난대. 그러면 여기 20, 여기 20만큼 나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남자 평균 임금이 얼마겠어? 찾아낸 거지. 남자가, 120이구나. 여자가 80이구나. 이거 우리가 적용했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똑같이 두 번째 T 플러스 2식이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 플러스 2식이도 그려서 B, A, C 이렇게 할 건데 여기가 여자, 여기가 남자. A가 얼마라고 했냐면 200 이렇게 했습니다. A가 200 하고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2라고 돼 있어. 즉 B에서 A를 뺀 거보다 A에서 C 여기 1일 때 여기가 2다. 즉, 이 간격이 두배더 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래서, 굳이 그려보자면, 그러면 A가 요만큼 와 있는 거구나. 정말 간단히 이제 문제가 풀어지는 겁니다. 뒤에 해설지 보거나 수능특강이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격이 AC가 B에서 A를 뺀 거보다, 예, 두배더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 놓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2대 1, 두배더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 놓고, 여기 봐봐. 남자 임금이 여자 임금보다 150 많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150더 많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남자가 얼마면 될까? 이 간격이. 그치,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이면 되겠네. 그쵸?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0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남자 임금이 250이구나. 여자 임금이 100이구나. 라고 하는 게다 찾아진다는 거죠. 신기하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빨리빨리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지.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야, 뭐, 금방 찾아지죠. 첫 번째, T 플러스 1 시기에 성별 근로자 수 남자와 여자가 같죠. 맞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T 플러스 2식에, 봐, 여러분, 이거 나왔잖아. 총액하고 나왔잖아. 총액. 총액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남자 근로자 총액은 얼마야? 남자가 여자보다 두배 많으니까 두 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남자는 500. 여자는 한 명인 거예요. 100이에요. 그쵸? 총액이니까. 평균 임금에다가 수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앞에서 했잖아.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몇배더 많다? 다섯 배 많다. 총액은 다섯 배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 플러스 1식이 대비해서 T 플러스 2식이에 여러분 드디어 뭐 나왔어? 증가율 나왔습니다. 증가율하고 나왔어. 증가율 계산해 볼게. 증가율 하는 거 알지? 그치? 남자가 원래 얼마였는데? 120이었는데. 그치? 120이었는데 250으로 130만큼 커졌어. 이게 남자 증가율입니다. 여자는요? 80이었는데 100으로 얼마만큼 커졌어요? 그렇지. 20만큼 커졌습니다. 몇배 커졌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100 하면 여기 25%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어때? 100을 넘지. 그렇지?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럼 100을 넘잖아. 따라서 4배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T 플러스 2 시기에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T 플러스 1 시기에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하고 보니까 어때? 둘이 같은데? 그렇지. 그치?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엄청 재밌는 문제예요. 그쵸? 네. 이렇게, 예, 전체 크기, 예, 집자, 아, 부분의 비율로

0: 전체 비율이 나왔을 때 집단의 크기 알아보는 패턴을 이렇게 평균 구하는 패턴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수능 완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도. 이것도 자료 분석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2025년에 직종별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 지수래. 격차 지수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갑의 경우는 남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에 대한 남성 빼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갑의 격차 지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격차 지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A 업종하고 B 업종, A 업종, B 업종 구하는데 A 업종 어떻게 구해요? 남자 임금에 대한, 그치? 남자 임금에 대한 둘의 차이. 그치. 그래서 남자 임금이 8,000인데 둘의 차이가 얼만큼 나? 2,000만큼 나. 그렇잖아요. 예. 곱하기 100. 해서 25%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비직종도 해볼게요. 비직종 해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남자 4,000인데, 저 4,000인데. 공식 구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자 얼마에, 아니, 둘이 차이 얼만큼 나요? 2,000만큼 나요. 곱하기 100. 해서 50%.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갑의 경우는 남자 임금 대비해서 여자 임금 간의 차이가 25%만큼 나. 차이가 25%만큼 난다는 것은 여자 임금이 남자 임금의 75% 수준이야. 그렇죠. 8천에 75% 하면 6천 나오잖아. 이것도 역시 비직종은 남자랑 여자 격차가 남자 임금 대비 격차가 50% 나. 그 말은 남자 임금 대비 여자 임금이 50% 수준이야. 4천에 50% 하면 이거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을의 경우는 이제 달리합니다. 을은 어떻게 하냐면, 을의 경우는 A 직종과 B 직종을 하는데, 이제 뭐예요?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분해야. 그러니까 아래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전체 근로자 월 평균 임금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주차 이렇게 하라고 했죠. 남성 8천이고요. 여성 6천이에요. 둘이 같으면 정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더 큽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더 커요. 75대 25%야. 그럼 평균은 어느 쪽으로 가? 남자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그치? 칸을, 네 칸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둘, 셋. 네. 해서 이 가운데. 여기가 바로 평균이 됩니다. 그럼 얼마면 되죠? 그렇지. 7,500 하고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 7,500 대비해서 남자 빼기 여자 해주시면 2,000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거 전체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분의 이 격차. 대도 전체분의 격차. 그러면 두 번째 B업종도 전체 얼마가 되겠어? 이번엔 남자랑 여자의 크기가 같대. 그러면 전체는 정가운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천과 2천 사이. 그쵸? 그래서 3천이구나. 3천분의 격차 얼마? 2천만큼 곱하기 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여러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 여러분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 전체 그리고 부분 비율 나왔을 때 집단의 크기 또 평균 구하는 패턴 우리 해보았습니다. 정말 충분히 연습을 해보았고요. 여러분이 두 번, 세번 풀이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제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온전한 문제의 주제별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Good luck to you.
1: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맹이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약점 공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 진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계사 과목의 최대 약점, 지도 연표, 요거 잘 대비되고 있으리라 믿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 강좌를 듣는 것은 비추입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디테일한 것들을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내용적인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심화적인 게 가버리면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데 조금 내용이 벅차거나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수능 개념이나 특강으로 돌아가셔서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 마법 연표 노트 3강에 해당되는 10에서 14세기까지에 있는 내용적인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서양사고요. 여기는 중국사, 동양사고, 서아시아사 요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일본사와 인도로 대표되는 각국사, 여기 파트 하나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 있는 파트부터 들어갑니다. 10세기입니다. 발음을 좀 잘하셔야 되죠. 이 10세기에는요, 클리니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아, 당시에 종교적으로 뭔가 세속화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을 조금 더 정화하고자 하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너네 너무 더티해. 이제 좀 클린해져야 되지 않겠니? 클리니 수도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 연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 10세기를 전후해서 그러한 종교적 세속화, 크리스트교의 안에서의 종교적 세속화에 대한 나름의 개혁운동, 변화운동이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962년, 이 연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오토 1세라는 사람이 신성 로마 황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아, 10세기 전후에서 이제는 오토 1세라는 인물도 있었구나 봐주시고요. 987년, 연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카페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1세기로 넘어오면서 1054년, 동서교회가 분리돼요. 여러분, 요 단어를, 요 연도를 기억하려면 우리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 혹시 726년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 강의에 배웠었는데, 뭐가 있었죠? 성상? 맞습니다. 파괴령. 이 성상 파괴령은 누가 내렸던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 레오 3세. 근데 레오 3세는 두 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능 세계사에 나오는 레오 3세는 교황 레오 3세가 있고 황제 레오 3세가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뭐를 내렸었다? 여기 있는 성상 파괴령. 동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저기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 성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 내지는 이단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너네 그러지 마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동서교회 간의 대립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약 한 300여 년간 계속 으르렁대고 싸우다가 최종적으로는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리되었었고요. 이때부터의 이 서교회를 뭐라고 하고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그러면 동로마 교회는 이때 뭐라고 하죠? 예, 그리스 정교. 그리스 정교. 예, 그 전까지도 크게 보자면 다 하나의 크리스트 교회였었고요. 또 이걸 기억하려면 우리는 뭐 기억해 두셔야 됩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내에서 크리스트 교 인정해 줬던 거. 밀라노 칙령. 예, 313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크게 보자면 그 크리스트 교가 이제는 11세기 중엽 1054년도에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가 되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여기도 같이 맞물려서 이것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세기에서 11세기에 이르면서 노르만족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르만족도요, 크게 보자면 역시 게르만족의 하나의 분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요 반도를 우리가 세계 지리하는 친구들은 아실 텐데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특히 요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노젓는 이 퍼포먼스가 월드컵에서 엄청난 큰 이슈였었거든요. 예, 뭐 홀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궁궁 하면 웅, 궁궁 하면 훙 그러잖아요. 그게 뭐다? 본인들이 바이킹족의 후예였음을 밝히는, 뭐 이게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의 유명한 퍼포먼스로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돼서도 한번 세계사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들은 척박했어요. 근데 피지컬이 워낙 좋았어. 원래 추운 지역 사람들이 좀 피지컬이 일반적으로 큰 것이 많거든요. 이쪽에 있는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라든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피지컬이 좋은 편에 듭니다. 자, 그들이 남쪽으로 또 항해 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유럽엔 엄청난 큰 변화들이 나오게 되었었죠. 예,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 노르만 왕조, 그다음에 지금의 프랑스 북부에서는 노르망디 공국,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 왕국, 시칠리아 왕국, 내륙으로 들어오면서는 노브고로드 공국, 키예프 공국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러한 결과 11세기의 유럽의 상황을 보자면 이쪽에 보시면 프랑스 왕국, 그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잉글랜드 왕국,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익숙한 용어들로 점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세기, 오늘의 가장 또 메인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1077년, 뭐가 있습니까? 카노사의 굴욕이 있었습니다. 자, 이 카노사의 굴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 권력, 왕 내지 황제 권한대 교황, 교회 세력으로 대표되는 교황 세력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은 누구의 승리로 끝난 것이죠? 이 교황권이 왕권을 제압한 사건이죠. 그래서 당시 그레고리우스 7세, 당시 교황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하인리 4세 간의 이그 성직자 서임권을 두고 대립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당신 이젠 더 이상 크리스트교 신자 아니요! 라고 하면서 파문해버리자 그 밑에 있었던 황제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외면을 해버리게 되자 당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카나소성에 머물고 있었던 교황을 찾아가서 눈밭에서 3일 동안이나 빌었던 사건. 당시 엄청나게 굴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고요. 이게 1077년도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강해졌었던 교황 권력은 클레르몽 공의회. 이 카노사의 굴욕은 보통 아비뇽 유수와 함께해서 교황권과 황제권 이렇게 하면서 뭐가 더 세지고 약해졌다 뭐 이런 도표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카노사의 굴욕 바로 한 20여 년 뒤쯤에 있었던 게 클레르몽 공의회예요. 당시 이 비잔티움 제국과 이슬람 세력 간의 성지, 예루살렘에 대한 이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자 어쨌든 범크리스트교권이었었던 서유럽의 교황에게 비잔티움 제국 쪽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크리스트교의 성지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세력에 넘어가고 있다. 우리 같이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하게 되자 당시에 교황이 클레르몽에서 회의를 연 거예요. 그걸 우리는 클레르몽 공의회라고 하고요. 이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뭐가 선포되었다?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원정이 선포되었다. 십자군 원정은 약한 200여 년간 8차에 다다르는 여러 차례의 십자군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1차와 4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차는 예루살렘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선포했고요. 선포했고, 그리고 4차 십자군은 가장 변질된 십자군. 이 십자군 전쟁에 어디서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비잔티움 제국에서 요청했는데, 4차 십자군은요, 같은 범크리스교권이었었던